쓰고 있으니까 과거 분사 온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5번까지도 동그라미 치면 3번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동격의 that로 바꾸는 형태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찬찬히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뭐볼 거냐면 2026학년도 7월 고3 학력평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오답률 1위의 문제였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Today라고 하면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뜻이거든. 오늘날까지 그 초점은 초점인데 뭐에 대한 초점이냐면 Much of the research in medicine and the health sciences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의학이나 아니면 보건과학에 있어서의 많은 연구들의 초점은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문장의 진짜 주어 어디야, 얘들아? 여기 누가 봐도 1번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 진짜 주어 찾아야겠지. 진짜 주어 어딨어? The focus라고 하는 게 진짜 주어네. 그러면 아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나오는 거 너무 잘 나오고 있다. 그렇지? 자, 이러한 초점은요. has understandably been on disease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러한 초점들은 어디에 있었대요? 이러한 질병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research on the physiological mechanism linking mind and body 여기까지 한번 볼게.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생리적인 기제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도 진짜 주어는 research야. 그러면 동사 어딨어? has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동사겠네. 자,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생리적인 기제에 대한 연구는 또한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대요? 주로? negative consequences, 부정적인 결과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factors, 예를 들어서 어떤 요인들? as stress, trauma, and aging,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혹은 노화와 같은 그런 요인들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얘들아, whereas 하면 반면에죠. 반면에 a large body of research exists라고 나오고 있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존재한대. 그런데 뒤에 디테일링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다루는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런데 많은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면 많은 세부 사항들을 다루는 연구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디테일링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얘 현재 분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볼수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연구들은 연구들인데 뭐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냐면 The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ing of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우리의 뇌의 기능과 and that of syst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런 자율신경계, 내분비샘, 그리고 an immune system 하면 면역체계죠. 면역체계의 기능을 연결하는 그 관계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은요, 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그치? 많은 연구들은 존재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반면에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반면, 뭐다? Most of this research, 이런 대부분의 연구는요, has focused on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negative outcomes.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대. 자, 그래서 it is becoming clear that 자, 뭐가 명확해지고 있냐면요. 행복해지는 거, 불행해지는 것이요. may have biological,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사회적, 영적인 이유들,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 명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인들이 뭐냐면 that are only partially overlapp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일부만 겹쳐 있는 이런 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대. 자, 그리고 얘들아, 3번이 등장하는데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고 attempting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누구였냐면 아, 얘는 뒤쪽으로 쭉쭉쭉쭉 가봤더니 동사가 보여. 얘는 동명사 주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도하는 것은 뭐 하려고 시도하는 거냐면 to understand the body during

자, 노력하는 것은요, is essentially a paradigm shift in thinking. 생각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the positive health construct, 이러한 긍정적인 건강 개념은요, 시사하는데 the intriguing possibility,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 흥미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등장하는 뜻은 동격의 대시죠. 왜? 앞에 선행사 나오고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The physiological mechanism, 이런 생리적인 기제라고 하는 거, 뭐 하에 있는? 번영하는 상태 하에 있는 생리적인 기제라고 하는 것이 maybe unique, 굉장히 독특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이때 이 친구보다 동격의 that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도 우리 동그라미 칠 수 있겠고요. And 그리고 may not merely mirror those underlying disease and ill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그리고 단순히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대. 무엇을? underlying disease and illness. 병과 이런 것들을 기저 하에 있는 이런 것들을 mirror,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자, 우리 마지막 문장 남아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The impact of well-being on secretion patterns of such hormone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의 영향은 이라고 하는 게 주어거든. 그치? 얘들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영향은 영향인데 행복의 영향이래.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호르몬들의 분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의 영향은 여기가 주어야. 그지? 자, 이런 친구들은요, is not just the opposite. 단순히 반대는 아니래요. 자, 그런데 뭐에 있어서의 단순히 반대는 아니냐면, to those of stress and dist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나 고통의 그것과 반대는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 그러면, 5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잘 한번 봐봐, 얘들아. those라고 하는 지칭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우리 이거 이번 시간에 배웠거든?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때 those가 가리키는 게 어떤 앤지 살펴봐야 돼. 그러면 여기 앞부분부터, 여기서부터 이 문장이었거든? 이 those가 어떤 친구를 가리켜야 되는지 지금 한번 빠르게 찾아볼래? 스트레스와 고통의 그것과 정반대는 아니다라고 했어. 사실 이 친구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은 있잖아. 맨 앞에 있는 impact였습니다. 왜? 지금 형식, 문장 형식을 보면 똑같잖아. 영향은 영향인데 행복의 영향. 뒤에도 보면 영향은 영향인데 스트레스나 고통의 영향이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복수형이 아니라 The impact라고 하는 단수를 가리켜야 되니까 이때는 5번이 틀렸고요. 이때 이 친구 that이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받아줘야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해서 오답률 1위 73.6%를 기록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 짚었어? 아, 명사, 대명사, 그리고 한정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병렬 구조랑 여러 가지 새로운 구문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면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25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수능완성을 시작을 해야 돼요. 25강이고요. 오늘 선생님하고는 우리 친구들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요.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 그냥 눈으로 이렇게만 귀로 눈과 귀로만 듣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꼭 풀어보고 채점 해보고 선생님 강의 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트렌드 산업 박람회의 소개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가, 나, 다 공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 다 공업이야. 그럼 가와 나, 다 공업이 무슨 공업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여기 텍스타일이라고 해서 입는 기술이야. 입는 기술, 뭐 섬유 이렇게 나왔고 천연 원료 섬유를 활용한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공업일까요? 섬유공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섬유공업.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입니다. 나. 푸드가 나왔어. 설탕, 대체 성분, 성분 열풍, 퓨전, 김치 소스, 그 다음 채식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어떤 공업? 얘는 식품공업임을 알 수가 있죠. 식품공업.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프린트야. 프린트. 복고로 고고고 빈티지한 종이, 잉크, 번짐, 노트, 열풍. 이거는 인쇄공업임을 알 수가 있죠. 인쇄공업.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 수능 특강에서 여기 관련된 섬유, 식품, 인쇄공업은 우리 중화학공업이랑 경공업 중에서 얘는 경공업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공업은 수요가 지속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한다. 자, 섬유공업은 우리가 입는 이 옷 같은 거는 수요가 계속 지속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영속적이다. 이런 특징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공업은 식품공업입니다. 식품은 위생적인 생산시설과 과학적인 위생점검에 대한 요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은 우리가 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우리 또 이런 인증도 있잖아. 헬스업 인증. 그쵸? 이것도 관련됐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자, 다공업은, 인쇄공업은 이거의 생산품을 인쇄 보세요. 인쇄물 생각해봐. 얘는 영구적으로 정보를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점. 우리 인쇄공업의 큰 특징이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나 다의 생산품은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호프만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자 여기 있는 여기 나타나 있는 생산재 산업과 그다음 소비재 산업으로 분류를 했죠.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섬유식품 인쇄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공업에 해당되는 거야. 그쵸? 여기 있는 섬유, 여기 있는 그러니까 웨어러블, 운동복 이런 것들 그리고 식품 인쇄된 거는 우리가 직접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린 이거를 소비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재에 해당이 되죠. 생산재 산업의 제품에 해당된다. 얘는 들린 보기. 그래서 격과는 디귿의 조합인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 의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0여 년 동안 흙과 불을 벗삼아 살아온 도의 장인 A씨는 최고의 백자를 빚는 일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여기며 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리고 얘를 끊임없이 흙의 성질을 탐구하고 가마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연마해왔다. 자, 여기는 소명의식 또는 소명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그의 손끝에서 흙이 형태를 갖추고 불을 견뎌 마침내 백자로 태어나는 순간에 큰 기쁨을 느끼고 탐구하는 것

자체가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좋아해.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과정지향적 직업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소명적 직업관, 그 다음 과정지향적 직업관, 기업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 생각보다 얘는요, 정답률이 80% 이상이야. 우리 친구들. 이거를 푸는 친구들은 대부분 80% 이상에 다 합격을 하는 거야. 이걸 다 맞추는 건데, 이걸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 직업 간 직업의식은 확실하게 처음만 좀 알고 있으면 이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나타난 신소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기업은 인체의 체온에 반응해 일정 온도 이상으로 되면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면서, 원래의 형태로. 그러면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면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려면 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죠? 어떠한 기억? 원래 형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형상을 기억하는 학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형상 기억 학금. 자, 그래서 이 실제로 비강을 확장해주는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삽입형 비강 확장기는 코어 내부가 수축되는 것을 막는데 그쳐 확장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구조적으로 비강을 넓혀줌으로써 코골이 완화는 물론 수면 무호흡증과 비염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소재 중에 얘에 나타난 신소재는 형상 기억 합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우리 신소재는요, 한 문제 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얘도 굉장히 쉬운 정답률이 높은 문항이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다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광섬유는 무엇이냐면, 자, 굴절유리 서로 다른 유리섬유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굴절유 그 안에 있는 중심부에, 거기 중심부 그 유리섬유 안에 빛의 전반사를 이용한 광학적 섬유로 우리는 광섬유, 빛광자를 쓰죠. 그쵸? 그래서 요 용어가 그대로 나와. 이게 광섬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야. 언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느냐? 절대온도 0K의 극저온이 되면 그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보통 자기부상 열차, MRI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초전도체야. 자, 그다음 세 번째. 파일 세라믹스는 우리 유업 제품이야. 예를 들어 도자기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단단해. 근데 잘 깨지고 이런 거잖아. 근데 얘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 파인. 그러니까 세라믹스를 더 파인하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파인 세라믹스야. 그래서 보통 원자로 부품이라던가 절삭공구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죠.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이 활용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자, 이 플라스틱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플라스틱에다가 탄소섬유를 넣으면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탄소섬유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강화가 돼서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되는 거야. 강도가 더 커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플라스틱과 강철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플라스틱이 가볍지만 또 얘는 강철보다는 강하진 않잖아. 그쵸? 강도가 낮죠? 그런데 탄소섬유를 넣으면 얘가 강철보다 더 강해져.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것도 신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있는 관련된 다섯 가지 신소재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3번은 형상 기억 합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은 영상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의 자동화 장비 도입에 대한 사례이다. 자,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기업은 드라마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뭐를 한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업이야. 자, 고정밀 자동차 로봇 장비인 로봇 암. 그러니까 로봇 팔을 도입을 해서 촬영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장치는 사용자가 직접 작업 순서, 카메라의 위치, 조명 조건 등을 가르치면 이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동일한 동작을 반복 재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저장을 이렇게 해놔.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 이거는 우리 로봇 있잖아요. 기능별 분류에 가서만 로봇의 어떤 거냐면 얘는 플레이백 로봇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백 로봇이야. 그러면 이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기능별 분류

이유가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얘가 한 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시퀀스 로봇은 뭐냐면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로봇이 하는 거야. 그래서 순서, 위치, 조건 등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거 그대로 나와. 이 로봇은 무슨 로봇이냐? 시퀀스 로봇.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랑 제시물에서 봤던 거야. 순서, 위치, 조건 등이 정보를 가르치면 이를 저장한 후에 필요할 때 재생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녹화했다가 재생한다 생각하면 돼. 그런 개념입니다. 얘는 순서에 따라서 얘는 필요할 때 재생하는 거야. 자, 그다음 적응자는 작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스스로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다. 요즘 뭐 인공지능 도입이 됐기 때문에 더욱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학습 제어 로봇입니다. 얘는 작업 경험을 학습에 반영을 해. 이 경험을. 경험이 많을수록. 그래서 적절한 제어 기능을 발휘하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별 분류에 해당이 되는 거. 네 가지 분류. 네 가지 분류. 시험 문제에 꼭 나왔던 것 같아. 항상.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재생한다. 그러니까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 재생한다. 이거는 바로 플레이백 로봇에 해당이 된다. 플레이백. 자, 그럼 여기. 동일한 동작을 반복 재생하는 거야. 필요할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해당한다? 플레이백 로봇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특히 육축 기능을 보유해서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이 가능해서 카메라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고 고난도 특수 효과 장면에서도 동일 경로를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축 기능 어떤 축에 대한 개념이야. 그래서 좌표 형태별에 따라서 로봇도 분류를 했거든요. 자, 그 분류 방법을 선생님이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공장 자동화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좌표 형태별 분류입니다. 첫 번째가 직각 좌표 좌표형 로봇이야. 직각 좌표형. 그래서 동작하는 방향과 범위가 주로 직선 형태의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각 좌표형이야. 직선, 직선, 직선. X, Y, Z가 3축이 직선 형태지. 직선 형태. 이걸 우리는 직각 좌표형이라고 합니다. 직각 좌표형. 그래서 얘는 정밀도가 우수하고 제어가 쉽다는 장점. 그래서 보통 이런 장비에 주로 사용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원통 좌표형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원통은 뭐냐면, 자, 아까 있는 3축, X, Y, Z의 3축 직각에서 하나 정도가 이렇게, 이렇게 회전축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원통 좌표 형식의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도 되는 거야. 상하 반경 방향으로 움직이고 일반적인 직각 좌표형 로봇에 비해서 어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비해서 시스템이 더 복잡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회전축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직선이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씩 더 지금 회전하는 게. 그럼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극좌표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극좌표형. 얘는 한 개의 직선축과 자, 그다음 두 개의 회전축으로 구성된 로봇입니다. 자, 극좌표형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좌표형에 비해서 상하 운동이 우수하고 작업 영역이 넓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용접과 도장, 그리고 도색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 마지막은요. 자, 볼게요. 자, 이게 다 회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회전축을 활용하고 있어. 그래서 6축, 6개의 축을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직 관절형, 관절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얘는 복잡한 작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고속 작업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수직 관절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학습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제시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가보면. 특히 6개의 축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죠? 관절이네. 수직 관절형 로봇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로봇 암은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제작 등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구도를 확보하고 후반 편집 과정의 시각 효과 작업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 암은 플레이백

해당한다. 자, 여기 있는 거 보고, 자, 기능별 분류에 따라서 플레이백 로봇에 해당이 되죠.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로봇 암은 직각 좌표형 로봇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각 좌표형이 아니라 여섯 개의 축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직 관절형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수직 관절형이다.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A 기업의 업종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제3차 산업에 해당한다. 아까 선생님이랑 호프만 했었어. 그쵸? 호프만, 1번에 호프만 가지고 호프만은 생산재냐 소비재냐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클라크라는 경제학자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1차, 2차, 3차.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1차는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물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1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 2차는 1차에서 얻어진 걸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공업,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 거. 제조업, 건설업,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산업에 해당이 되죠. 3차는 유형, 무형, 자, 여기 있는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자, 그럼 A 기업의 업종은 드라마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드라마 제작이야.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문화 콘텐츠라던가 이런 것을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차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3차. 그래서 3차 산업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 드라마, 영화, 게임을 제작한다. 이거는 3차 산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맞는 보기. 기억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생산 관리 사례에 나타난 생산 정보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정보 시스템을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도식화해서 요 정도 좀 외워두자라고 해놓은 게 있어. 그거 한번 볼까요? 자, 그대로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업이 있어. 땡땡 기업이 있습니다. 땡땡 기업에서, 이 기업에서 모든 기업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부서도 있을 수 있고, 영업부, 그리고 총무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기획부서도 있을 수 있고, 기업마다 다 다르겠죠? 그 다음, 뭐, 구매부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생산부서도 있어요. 생산부. 작업 현장에서. 생산부.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야. 그럼 이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이제 끄집어내 볼게요. 이 현장에서 작업 현장이야. 작업 현장. 자,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이끌어내는 현장에서 자, 이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야. 요거 자체를 모니터링 하는 거야. 제조 현장을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제조 현장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MES, 제조 실행 시스템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 안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그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거, 이걸 POP라고 했습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전에는 모든 부서마다 단위별 정보 시스템이 다 따로따로 있었었는데, 얘를 통합한 거야. 그래서 수주부터 출하까지 모든 부서의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ERP 전사적 자원 관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어쨌든 이걸 생산하려면 얘를 공급해주는 공급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랑 그다음 최종 소비자까지를 이렇게 사슬처럼 엮어놨어. 이거를 공급 사슬 관리 SC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소비자의 관계를 잘해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품을 생산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쵸? 아무래도 마케팅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뭔가 하는 생산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해갖고 얘는 우리가 CRM이라고 했어. 그래서 생산 정보 시스템 관련된 거 요겁니다. 요거는 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한번 제시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 보면 A 기업은 AI를 적극 활용해서 개인화된 추천 생산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는 각 사용자의 관심사와 소비 패턴에 기반한 맞춤형 큐레이션 영역이 배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for you 카테고리에서는 사용자 개인의
구매 이력, 그다음 검색 기록, 관심 키워드 등 이거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이 사용자의 이것들을 분석해서 적절한 상품과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럼 결국에 뭐예요? 고객과 소비자 있잖아.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CRM에 해당되는 거죠. 이를 통해 사용자는 무엇을 사려는 명확한 의도 없이 플랫폼을 둘러보다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검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생산 정보 시스템 CRM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거. MES는 제조 실행 시스템. 자,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이게 나왔어. 생산 정보 시스템에. 자, 그 외에 이거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얘는 유연 생산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죠. 유연 생산 시스템. 유연하게 생산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연하게 생산을 한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맞춤이죠. 자, 그다음 MRP 같은 경우는 자재 소요 계획이야. 자재 소요 계획. 그래서 이 얘는 소요량과 소요 시기, 자재의 소요량과 소요 시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거에 따른 자재 소요 계획을 하는 거다. 이게 MRP.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TPS는 뭐냐? 얘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야. 도요타 생산 시스템. 자, 이거는 일본의 시스템이죠. 자, 그럼 걔는 얘는 결국엔 뭐야? 얘는 자, GT가 뭐였어요? 우리 친구들 GT가 적시 생산 시스템.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동화까지 도입된 게 바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게 생산 시스템을 봤을 때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 미국에서 아, 우리도 이거랑 맞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좀 도입해서 조금 더 좋게 해보자 했던 게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벤치마킹한 게 이게 린 생산 시스템이죠. 린 생산 시스템. 그래서 여기 있는 생산 정보 시스템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쨌든 여기 관련된 거는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는 CRM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 A씨의 사업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생긴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소 관찰력이 뛰어난 A씨는 플라스틱 병의 라벨을 제거하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껴져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로형 원터치 라벨 분리기술을 특허로 취득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 가로형 라벨을 세로형으로 바꾸고 병뚜껑을 돌리면 라벨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A씨의 회사는 최근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서 생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해서 공장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자, 이 특허를 적용해서 제조한 제품 매출의 10%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제시문을 보고 우리 보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기업. A씨의 회사는 중소기업 창업 업종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냐면, 벤처기업을 보고 우리는 이걸 파악해야 돼. 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얘는 근데 대기업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중소기업 창업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소기업이야. 자, 그다음 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게또 혜택이 있냐면 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조세 감면 혜택.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뭐 중소기업 창업 업종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니은 맞님 보기. 자,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서 확보한 자본인 무형 자본에 해당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본을 우리가 알아야지. 자, 자본. 자본은 크게 유형 자본이 있고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을 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무형 자본이 있어. 형태가 없을 무야. 자, 이게. 자, 그럼 형태가 있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던가 기계라던가 뭐 현금이라던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형태가 없는 이 자본은 무엇이냐? 특허.
뭐 지식재산권을 말하는 거요.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게 바로 무형자본입니다. 자, 유형자본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와요.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오죠. 우리 1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유형자본에도 하나는 고정자본이야. 그러니까 얘를 쓰고 나서도 고정되어 있어. 공장 같은 게 그대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나서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자, 이거 말고 현금 같은 경우는 유동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본을 분류하는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현금을 확보해서 공장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러면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서 확보한 자본이 현금이야. 그쵸? 자, 얘는 무형자본이 아니라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길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A씨의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자선적 책임을 실천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면 될수 있냐면, 여기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그러면 뭔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 같은데, 얘는 어떤 책임에 해당되는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헷갈릴까봐 또 가지고 왔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해야 돼. 이게 바로 법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윤 창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책임에 해당돼. 두 번째 법적 책임은 뭐냐면 사회가 이 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법적 책임을 다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법에 있잖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법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윤리적 책임은 자, 법적으로 강요되진 않으나 통념, 사회 통념에 의해 형성된 기준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품질을 개선하는 건 사실 법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사회 통념상 어떻게 윤리적인 경영 기준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 자선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어, 없는데도, 자, 이런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에 해당되는 게 자선적 책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 중에, 자, 아까 우리 여기 보면, 기부, 아동복지시설에 무엇을 제품 매출액을 10% 얘를 기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자선적 책임에 해당이 되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 기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한 산업재산권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지식재산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구조된 걸 봐야 돼. 무형자본이야. 형태가 없는 자본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돼. 지식이 이제 재산이 되고 있어. 그래서 얘를 무형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요, 어떻게, 산업재산권, 자,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과학기술 자꾸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재산권이랑 저작권, 기존에 있는 이 지식재산권으로는 이 범주 안에서는 또 보호할 수 없어. 자꾸 발전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법을 자꾸 바꿀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있어. 뭐, 반도체 설계권이라던가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지식재산권으로 해서 보호를 합니다. 이 권리를 보호해주는 거야. 자, 이게 크게. 지식재산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 산업재산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에 이용되는 거야. 그게 바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특허권이야. 최초 발명한 제품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해주는 겁니다. 특허권. 그리고 기존에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고안한 거, 이게 바로 실용신안권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디자인권이야. 형상에 관련된 거,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특허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특허권을 냈어. 근데 얘는 권리 존속 기간은 이 산업재산권에서 우리가 나오거든요. 특허권의 권리 존속 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권 20년, 그리고 상표권 10년이야. 자, 근데 얘는 뭐가 된다? 갱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상표를 거의 못 쓰는 거야. 그 상표가 지나서, 아, 10년 지나면 나그 상표 써야지 할 수가 없는 게 계속 갱신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 갱신이 가는 거는 상표권밖에 없다. 어쨌든 특허권은 몇 년이다? 20년이다. 그럼 볼까요?
취득한 산업재산권이 뭐야? 취득한 산업재산, 아, 특허구나. 특허권의 권리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맞는 보기.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인 기역,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 자연환경 보전 사례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선식품 배송 과정에서 온도 유지를 위해서 스티로폼 박스, 아이스팩 등 다양한 포장재가 사용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이에 A 기업은 재사용이 가능한 보냉백을 도입해서 연간 약 1억 개의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줄였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약 2,500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나왔습니다. 또한 기존의 재활용이 어려운 염화칼슘 타입 아이스팩 100% 물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 이 자연환경 보전에 관련된 협약. 이 협약도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온실가스 문제가 나오면 요거에 관련되고, 자, 온실가스에 관련된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뭐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여기는 이산화탄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메테인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요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실가스는 결국에 모르는 거. 이 온실가스가 지구를 따뜻하게 하잖아. 그쵸?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 이거의 주범 물질이죠. 온실가스가.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된 협약들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기후가 자꾸 변화되네. 그래서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 협약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모여서 한 거야. 그게 바로 교토의정서였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만료가 됐어. 그래서 다시 또한게 바로 뭐다? 파리 협약 또는 파리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탄화수소. 또 그러니까 탄화수소에 관련된 계열, 메테인, 이산화탄소 이렇게 탄소 관련된 거,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사례가 다 나왔다. 그럼 이세 가지에 관련된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건 뭐죠? 파리 협정 2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바젤 협약 볼까요? 바젤 협약은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바로 나와야 돼. 이거는 유해 폐기물, 폐기물에 관련된 협약이 돼야. 그러니까 서로 폐기물을 나라 간 이동할 때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나왔다? 그럼 얘는 바젤 협약이야. 자, 그다음 람사르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습지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협약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몬트리올 의정서는 어떤 거? 오존층이 자꾸 파괴되죠. 오존층. 오존층을 파괴하는 게 어떤 거야? 주로 오존층. 그러니까 오존이 대기권에 서는 오염물질이지만 얘가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얘가 층을 이루어서 나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프레온가스라던가 냉매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를 억제하자. 이 사용을 억제하자. 그래서 좀더 친환경적으로 바꾸자.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사막화 방지는 그냥 말 그대로 사막화를 자꾸 이제 사막화 방지에 관련된 협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협약은 통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온실가스에 대한 거는 파리 협정이다. 그래서 7번은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다음은 한 회사의 면접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 산업사에 이르기까지 자, 기회가 생각하는 생산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산업사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산업사회 1강에서 수능특강 1강에서 산업사회 발달 과정에서 선생님이랑 한번 다뤘습니다. 산업사회 발달 과정. 자, 그래서 보통 자, 고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경생활부터 시작해서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근대 산업, 아, 중세 산업사회. 중세. 그리고 근대 산업사회. 그리고 현대. 그리고 요즘은 과학기술 하도 많이 발전하니까 미래라고 하지만 지금도 현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세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중세. 여기는 손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만들었어. 그래서 손 숫자를 써서 공업이야. 수공업. 손수자 수공업. 수공업입니다. 자, 근대 산업사회는 뭐가 났냐면 기계가 나와서 기계.
기계. 그래서 방적기, 방직기, 18세기의 산업혁명. 이 얘기 들었죠. 18세기 면직물 수요가 폭발하자 방적기, 방직기 이것도 다 기계잖아요. 자, 그다음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동력, 증기기관이 나왔고 그다음은 또 전기를 활용을 했어. 그게 바로 여기는 그래서 근대산업사회는 기계공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업혁명을 좀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보면 기계공업은 여기 안에 이제 두 개의 산업혁명이 있는 거죠. 전기를 활용하거나 증기기관을 활용하거나 이런 산업혁명. 이것도 1차, 2차, 3차, 4차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있었어. 같이 여기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죠? 2차 산업혁명 이거 혁명을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현대 산업사회는 우리가 컴퓨터 이것들이 발달했죠? 그래서 컴퓨터가 활용된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혁명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죠? 3차 산업혁명. 자, 이때는 당연히 기계를 썼죠. 여기에 자동화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실은 얘는 이제 무조건 똑같은 것만 뽑아냈어. 근데 현대산업에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지니까 다 품종에도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래에는 AI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도 현대산업에도 우리가 AI 많이 쓰고 있잖아. 이거 예전에 썼던 그 이론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여기. 가요, 가. 고대 산업사회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빠르게 대량 생산하는 것이 이익 창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친구들 너무 쉽게 풀수 있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나. 나는 뭐냐면 여긴 중세 산업사회입니다. 얘는요,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제품 생산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공업 시대였기 때문에 맞죠?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볼게요. 단인 여기입니다. 근대 산업사회야. 얘는요, 분업 체제를 확립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기계잖아, 그쵸?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여기에 연속 생산들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맞춤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산업사회 생산 방식은 어쨌든 다양한 요구 이것도 맞아. AI는 요즘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현대 미래 이거 같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8번인 자 8번 같은 경우는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정 분석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정밀 기어 조립 공정도이다. 이를 공정 분석 기호로 나타낼 때 포함되는 공정 분석 기호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정 분석 기호를 조금 더 알고 가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최근에 2년 전부터 이 공정 분석 기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모든 교과서와 수능 특강에는 6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뭐 여러 가지 기호가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일단 6가지. 그래서 보통 이게 표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씁니다. 그래서 제품의 변형, 변질되는 이 과정이야. 이 과정. 가공하는 거죠. 가공하니까. 자, 그다음 운반은 보통 요 동그라미 이게 조금 작은 동그라미긴 한데 요거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반하는 거야. 운반, 이동, 화살표 생각하세요. 제품이 이동되는 과정입니다. 이동되는 과정. 자, 그다음 정체입니다. 정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관을 하기도 하고 지체도 하기도 해. 그래서 요두 가지가 종종 나옵니다. 자, 보관은요. 이거는 변화 과정 없이 저장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게 세모가 거꾸로 진 거야. 그죠? 자, 그다음 지체는 이렇게 D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D자형. 자, 그다음 검사에는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수량 검사, 그다음 품질 검사만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수량은 네모난 거야. 품질은 이렇게 마른 모. 이렇게. 요거는 꼭 우리 친구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공정분석 기호를 내가 이걸 암기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풀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 지금 한번 볼게요. 원자재를 절삭 가공한다. 가공 동그라미 이거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다음 가공 후에 치수 정밀 검사를 수행한다. 정밀 검사에 대한 공정 분석 기호는 우리가 알진 않아도 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검사에서 합격된 제품을 다음 라인으로 뭐 한다?
운반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화살표. 이렇게

이게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 운반 후 열처리 작업을 거친다. 그다음 열처리 품질을 검사한다. 그러면 얘는 품질 검사니까 요거가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다음 합격된 제품을 창고에 뭐 한다?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은 이렇게 세모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거를 찾으면 돼. 요게 포함되는 거. 동그라미 보관 품질 검사. 그쵸? 이거 지체는 없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몇 번?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공정 분석 기호로 우리가 이거를 다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자, 다음 교육 과정 안내문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됐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과정명이 반도체 클린룸 장비 운영 실무에 교육 장소가 땡땡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야. 근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있죠. 자, 직업 훈련 기간입니다. 교육 기간. 자, 그다음 교육 방식이 OJT라고 되어 있습니다. OJT 같은 경우 우리가 두 가지 OJT가 있고 교육과 훈련을 하는 방식이 그다음 OFJT가 있어.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OJT는 온이야. 온그 자리에서 온. 얘는 OF야. OF.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상급자와 함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OJT고요. OFJT는 그 현장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 가서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집체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프제이트라고 하죠. 이두 가지. 근데 여기는 OJT로 한대. 자, 그리고 대상자를 봤더니 미취업자 및 전직 희망자 중에 자격 연계가 반도체 설비 보전 기능사다. 기능사. 그다음 수료 진출 분야가 반도체 장비 정비원으로 갑니다. 정비원. 자, 이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자, 교육 장소는 직업 교육 훈련 기간에 해당한다. 교육 장소가 어디 있어요? 땡땡 마이스터 고등학교죠. 얘는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간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 맞는 보기. 우리 친구들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간에 해당한다. 얘도 맞는 보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업 훈련소라던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 다니고 있는 학교라던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직업 훈련 교육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직업 교육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하고 있는 실습이 다 직업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교육 방식은 OJT였어. 얘는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방식, 현장에서 하는 거. OJT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자격 연계 국가기술 자격은 기능사였습니다.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우리 보세요. 국가 기술 자격이 뭔지 알아야 돼. 그쵸? 첫 번째, 제일 하위부터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보다 상위 자격증은 산업기사야. 이거보다 상위가 기사가 아니라 여기 바로 위에. 자, 요거보다 더한 단계 위는 기사죠. 물론, 기능사보다 상위 자격증이긴 해. 근데 요 중간에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요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산업기사 다음이 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이 기술 분야의 최고 자격이 뭐냐? 얘는요, 기술사라고 합니다. 기술사.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능 분야에, 어쨌든 이게 기능이잖아. 얘도 기능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기능 분야의 최고 자격을 우리는 기능장이라고 합니다. 기능 자격. 그러면, 이 자격을 갖추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에 제한 조건이 있어. 그런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응시하고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어.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합격하고 취득하는 게 어려운 것뿐이죠. 근데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 졸업과 동시에 막 기능사 자격증 여러 개 있는 거 보면 선생님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몇 년이 돼야 되냐면 2년이 있어야 요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 실무 경력 2년 또는 관련된, 예를 들어, 전기 관련된 산업기사, 전자 관련된 산업기사를 내가 따고 싶다. 그러면 관련된 분야, 이 분야 실무 경력

0: 경력 2년 또는 전문대학에서 2년 있으면 이걸 응시할 수 있어. 그럼 기사는 뭐냐? 얘는 실무 4년에 해당이 됩니다. 4년. 그래서 전기 전자에 관련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자, 요렇게 실무에 관련된 4년 실무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기술사랑 기능장 같은 경우는 몇 년이냐면 얘는 실무 9년입니다. 9년. 자, 이거 외에 우리 시험 문제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야, 요것만 나오지 않고 이제 막 기능사를 취득했을 때면요. 뭐 요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이걸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기능사는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볼까요? 기능사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다. 2년 이상이면 취득은 가능해, 기능사는. 근데 이어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기사. 그래서 얘는 산업기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틀린 보기가 됩니다. 틀린 보기. 그쵸? 자, 그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리을입니다. 자, 수료 후에 진출 분야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그럼 대분류 항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정비어는 대분류 항목 중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걸 꼭 기억하시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관리자부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쭉 가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군인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도 요거 가지고 엄청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자, 근데 그중에서 정비원, 정비사, 정비공, 수리원, 수리 뭐 공, 배선원 이렇게 용접공, 용접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관련된 거는 이 기능을 알아야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능업이 관련 기능 종사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여기는 조작 조립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이거에 8번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럼 우리 제시문에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정비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비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이 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번 또 얘는 기술이고 얘는 기능이야. 얘는 기술에 관련된 거 엔지니어. 자, 요거는 기능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를 많이 친구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얘는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한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0번은 격과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기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나서 수능 완성을 풀어보면 이제 굉장히 조금 쉽다는 생각을 좀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회 이 수능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강의하는 게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이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중경입니다. 3회차 모의고사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번 시간 이제 12번부터 쭉 이어서 또 어려운 고난도 문항들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항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3점짜리 문항인데도 조금 난도가 있는 문항도 있었고요.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조금 쉬운 문항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이제 4점짜리 문항 뭐 9번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10번, 11번 넘어와서 12번 또 어렵지 않습니다. 12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2번 보시죠.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삼각방정식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 이제 대칭성이죠. 대칭성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보통 삼각방정식에서 식의 모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처음에는 각이 주어 깔끔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각을 통일하는 일들을 이제 각변환에서부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함수를 통일하는 일도 하죠. 함수를 통일하는 데 쓰이는 건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 제곱의 합이 1이다. 이런 것 단계들을 거쳐야 각도 통일되고 함수도 통일한 이런 간단한 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2번에서도 이러한 단계들을 조금 더 얹고 갔으면 학생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이제 함정이라고 할까요? 보통 삼각 방정식에서 한 주기가 주어지면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할 때 이제 등호가 0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0의 등호 빠져 있고 2파이의 등호 들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스텝 1. 삼각함수를 포함한 2차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고요. 지금 각도 x로 함수도 코사인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되겠죠? 얘는 3배의 코사인 x 빼기 1. 과 코사인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코사인 x가 3분의 1이거나 또는 코사인 x가 1이 되도록 하는 이런 x값들을 구하는 겁니다. 코사인 x가 3분의 1, 얘는 그래프에서 대칭성 생각하면서 찾으면 될 거고요. 코사인 x가 1이 되는 이 순간들은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경계를 잘 살펴주셔야 되겠죠. 자, 스텝 2. 코사인 x 함수의 그래프 그려봅니다. y는 코사인 x. 처음에 0,1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와서 1까지. 여기가 2파이 되겠죠? y는 코사인 x입니다. 자, 최대값이 플러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 뭐라 그랬어요? 0에서 등호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2파이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경계를 포함한다는 거죠. 자, y는 3분의 1 그었습니다. 교점 두 개 생기네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교점 두 개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y는 1 그었습니다. 교점 몇 개? 한 개 생기죠. 얘가 y는 1. 자, 왼쪽에서 교점 없고요. 오른쪽에서만 하나 생겼습니다. 2파이라는 것도 알려줬네요. 근데 작은 애들부터 크기 순으로 알파베타 감마라고 있으니 자, 1, 4분면에 알파 있고요. 그리고 3, 4, 여기 4, 4분면이죠. 4, 4분면에 베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알파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는 건 압니다. 예각이에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예각입니다. 자, 우선 스텝 2까지 왔어요.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감마의 사인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감마가 얼마인지 알죠? 감마는 2파이예요. 자, 스텝 3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3 감마가 있어요. 근데 감마가 얼마인지는 알죠? 얘는 2파이야.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써먹으면, 그럼 여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가파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2파이잖아요. 그럼 여기 베타 남겠지. 베타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 베타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아, 이건 알파가 남을 테니까. 여기에서 베타 자리에 대입하는 것이 좀더 간단해지겠네요. 사인 알파 더하기 얘는 두 배의 2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세 배의 2파이입니다. 그럼 결국에 계산하면 얘는 사인 10파이 빼기 알파가 되고요. 근데 사인의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죠. 그러니까 여기 2파이를 더하고 빼도 사인 값은 안 변하겠지. 2파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뺍니다. 10파이를 빼더라도 얘는 사인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툭 뱉어내면 얘는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되겠습니다. 근데 사인 알파가 얼마냐 이거죠. 나는 코사인 알파는 알아. 코사인 알파는 얼만데?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잖아. 아, 여기에 이 단계가 들어가네요.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앤드 알파는 예각이죠. 2분의 파이. 자, 예각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사인 제곱 알파가 얼마야? 제곱하면 9분의 1 되니까 사인은 제곱하면 9분의 8 돼야 되고요. 그럼 사인 알파는 양수 이내로 택해줍니다. 3분의 2 루트 2 되겠죠.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사인 알파잖아요. 정답.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처음에 코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코사인 x가 3분의 1 또는 코사인 x가 1이 되도록 하는 각 x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등호가 2파이에는 들어가 있고 0에는 빠져 있다. 이게 함정 주의. 그래서 구했더니 알파와 베타 대칭성 찾고 감마는 2파이라는 것 알아요. 그러면 여기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3 감마 생각하는데 감마 자리에 2파이 넣는 것 이건 문제 없잖아. 그럼 베타 자리에 2파이 빼기 알파를 넣는 순간 결국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를 구하라는 거구나.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야. 알파는 예각이야. 사인 알파 구할 수 있니? 부호 반대로 바꾸면 끝. 1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시죠. 13번은 어때요? 평가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곡선과 곡선이, 두 곡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입니다. 혹은 곡선과 다른 직선이 만나 생긴 도형입니다. 근데 각각의 넓이를 구할 거냐? 그렇지 않고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거라는 거죠. 적분 구간마저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는 13번 문제 보시죠. 상수의 a에 대하여 a는 0과 2 사이. 그때 fx는 ax의 4제곱 플러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자, Y는 FX 그래프 위에서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보통 우리가 이제 접선의 수직이다, 그러면 이거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접선의 수직이다라고 하면, 여기 수직 조건, 얘가 중요하잖아요. 이 접선에서는 결국에 기울기, F'0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직선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스텝 1 갑니다. F'X는 안 써도 되는데 4A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빼기 1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우선 F'0인데요. F'0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분에서 0 넣으니까 여기 1차 항의 계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직입니다 라고 했으니 여기에 수직입니다 라고 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아, y는 x야 라는 것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왔어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y는 fx와 누구라는 거야? y는 x라는 거야. y는 fx와 y는 x가 만나서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그때 각각의 넓이를 a와 b라고 했을 때 b 빼기 a,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스몰 a의

값 쓸고 하시오. 이게 문제죠? 그림보입니다. 자, y는 fx 보이고요. 그리고 직선 L 정체가 뭐라고? y는 x라고 했죠. y는 x.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생기는데 하나는 원점이고 나머지 Q와 R은 모르죠. 여기 P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긴 교점의 X좌표들을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죠. 자, 스텝 2. FX 누구야? AX의 4제곱 플러스 EX의 3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 얘가 X가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서로단식은 4개나 나올 거야.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0 나왔으니까 이게 X로 묶일 거라는 생각 안 했죠. 그리고 이제 3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AX의 4제곱 플러스 EX의 3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EX가 0이야. 뭐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묶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A가 있는 애들, 그리고 A가 없는 애들, 이렇게 묶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AX의 제곱 묶어내고, 여기 X제곱 빼기 1, 플러스 EX 묶어내고, X제곱 빼기 1,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 보이죠? X제곱 빼기 1 묶어냈더니, 뒤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EX가 되고요. 한번 더, 이제 최종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 x 하나, ax 플러스 2까지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자, 0이 되도록 한 x 값들 다 나왔어요.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1. 언제? 0.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2까지.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1. 좋아요. x는 1. 좋습니다. x는 0. 좋아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2야. 근데 나는 교점이 0에 생긴다는 거 알지? 플러스 1. 얘가 1이네. 근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분의 2. 누구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범위가 있는 거지. a가 0과 2 사이야. a가 0과 2 사이야.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오케이. 왼쪽이 마이너스 a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좋아요. 이렇게 온 거야. 이제는 왼쪽 볼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나는 만나는 순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 이 상황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b 빼기 a잖아. 누구 빼기 누구야? b 빼기 a. 이제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죠. 직선 빼기 fx 하면 b 나오고요. 직선 빼기 fx 하면 마이너스 a 나오고요. 오케이. 스텝 3입니다. 스텝 3. b 마이너스 a의 정체는 물론 나는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1까지 정적분 따로따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아니라고요. 정적분의 성질 가지고 이제 한 방에 가지고 가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직선 빼기 fx예요. 그러니까 x 빼기 fx 얘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어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 빼기 fx에요. 마이너스 a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dx 됐어요. 적분 구한 이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차수가 올수 있는 애들 땅, 땅 날리고. 그러면 두 배에 0부터 1까지 갈 겁니다. a도 묶어낼까요? a 묶어내고. 마이너스 5분의 1 x의 5제곱 플러스 3분의 1 x의 3제곱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예요. 그럼 얘는 2a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계산 깔끔하죠? 15분의 2에 2a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얘는 2a 곱하기 15분의 2가 얘가 얼마?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누구야? A는 3분의 1에 누구를 곱해? 얘는 4분의 15를 곱해요. 자, 3으로 약분해 줍니다. 정답 4분의 5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우선 이 문제에서 첫 번째 관문은 뭐예요? y는 fx 4차 함수야. 근데 이 직선을 그냥 깔끔하게 주지 않았어요.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이런 거야.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이런 거야. 근데 원점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f'0, o-1이니까 얘가 수직이에요. 기울기가 1인데 원점 지나요? y는 x를 찾는 것부터가 첫 단계였어요. 자, 이제 y는 x와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4식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a분의 2인데 여기에서 a가 0과 2 사이야 라는 사실로부터 제일 왼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으면 계산이 복잡했을 텐데 이게 문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 계산하는데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간다는 거죠. B 빼기 A를 구하는 거니까. B가 그대로 나와야 돼. 위 빼기 아래. 직선 빼기 FX. 그럼 왼쪽에서는 직선 빼기 FX. 하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니까 한 방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적분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대칭성. 생각하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 알죠? 차수가 홀수인 애들은 날리고요. 차수가 짝수인 항들 남았습니다. 적분과 0부터 1까지 가져가면서 두 배예요. 뽑아내고 계산하면 분수 계산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A가 4분의 5야 까지 찾아주면 끝. 13번이었네요. 자, 13번 넘어서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상가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13번 이후로 나오면 좀 부담돼요. 15번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13번, 14번에 나오면 아,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이 높은 문제인가 봐. 근데 이 도형 문제는 가뜩이나 이게 학생들 사이에 난이도, 체감 난이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쉽게 풀어내지만 나는 이게 도형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럼 이제 손도 못 댄다는 거죠. 조건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우선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중학교 때 했던 것, 이런 거 기억나나요? 지금 2회차에서도 그러하고요. 3회차에서도 그러하고요. 중학도형 이야기들이 기본기 베이스예요. 원과 비례라는 것 알아요? 원과 비례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닮음이 삼각형의 비례식에서 나옵니다. 제가 2회차에서 정리해드렸잖아요. 3회차에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도형 노트 따로 만드세요. 발상 노트 한 부분을 할애해서 도형에 대한 개념 정리들 따로 해두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 접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접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원 위에 점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쭉 왔어요. 여기에 점P가 있습니다. 자, 접점과 그리고 여기 다른 교점들 있죠? B와 C. 중학교 때 봤던 거 이거 기억나요? 이 지난 시간에 이건 했잖아. 원이 있고 여기 밖에 점이 있으면 이렇게 둘을 딱 이어요. 그래서 곱하고 곱해, 곱하고 곱해, 곱이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에서 오는 거였어요? 삼각형의 닮음에서 오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제 패스. 그러면 여기에 이 점 두 개, 얘가 점점점점점점 가면 아, 여기 A죠, A.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제 PB 곱하기 PC가 PA 곱하기 PA. 이게 접하는 점이니까 우리 2차 함수에서 중점처럼 생각을 하면 여기에 PA 곱하기 PA. PA의 제곱이 PB 곱하기 PC가 되는 이 과정.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설명 못할 거예요. 그냥 외웠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선들을 이어서요. 삼각형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이 각이 공통인 건 맞잖아요. 각 B, P, A나 C, P, A나 얘가 지금 우선 똑같은 건 맞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각이 서로 같은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접선과 현에서의 관계라고 해서요.

저편 정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결국 이 공식을 왜 암기하자, 암기하자는 이야기 아니야. 암기하자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이 다일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봅니다. 선생님, 이 가게 같은 게안 보이는데요? 우연히 이 상황이 좀 비슷해진 건 아닐까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 접점에서부터 접선에 수직으로 이렇게 쫙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직각인애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누구야,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직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두색 두 개가 서로 같은 크기의 각이에요. 라는 게한 번에 잘 나오진 않고요. 근데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 접선에서 수직으로 빵! 접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고 나면 여기에서 재밌는 게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길 D라고 할까요? 그럼 호, BD가 있잖아요. 호 BD에 대해서 원주각이 여기에 분홍색, 원주각이 여기에 분홍색, 여기 호 BD에 대한 원주각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연두색은 직각 90도에서 여기 분홍색을 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직각에서 분홍색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직각, 직각 두개 찾고 옆에 있는 이 원주각이 서로 같은 걸 찾으면, 그러면 연두색이 서로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고 나면 이제는 닮음인 삼각형이 등장을 하죠. 연두색 각 분홍색 CPA라고 할까요? 삼각형 CPA랑 여기에서도 연두색 각 주황색 삼각형 APB, 얘가 서로 닮았다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삼각형에서 PC, PC 대 PA가,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누가 돼요? 안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PA 대 PB가 돼요. 그러면 둘을 곱해서 결론! PA의 제곱은 PB 곱하기 PC와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 PA의 제곱은 한 번, 두번 하면 얘는 PB 곱하기 PC. 이렇게. 됐나요? 자, 원과 비례해서 닮은 삼각형에 대한 개념 정리해 드렸고요. 그럼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건들 한번 써볼게요. 각 ABC가 2분의 파이. 각 BAD는 얘는 3분의 2파이. 3분 AB의 길이와 3분 AD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근데 각 BED가 3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3분의 길이들 주어져 있습니다. 3분의 EB의 길이가 3, 3분 ED의 길이가 2. 그때 삼각형 EBC의 외접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을 구해주세요. 문제 그림 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먼저 표현해 보면 각 ABC 여기가 이제 직각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BAD 여기가 3분의 2파이 되어 있어요. 3분의 AB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서로 같다와 그리고 각 BED, BED 여기가 3분의 파이인 것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 3분의 길이도 있네요. 3분 2b랑 2d, 여기가 3이랑 2인 것도 있어. 근데 지금 사각형에서 사각형 내부에 점이 있는 모습, 아니면 여기 있는 사각형의 외부에 점이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원이 없는데요? 저기에서 원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원이 보여요? 제가 그냥 의미 없이 방금 개념 설명을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이 보여? 어디 있어요? 지금 중심각의 절반. 길이가 같네요. 그러니까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아, 요렇게 원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원을 발견하는 게 스텝 1입니다. 스텝 1. 지금 점 A로부터 점 B와 점 D까지 이르는 거리 같으니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점 B와 점 D는 원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근데 점 E가 원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중심각의 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각 BAD. 얘가 지금 3분의 2파이잖아요. 여기에 절반 했더니 각 BED가 되는 걸 보고 점 E도 원 위의 점이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더알수 있는 건 뭐냐? 지금 각이 특수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은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특수각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쉬워요.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하고, 그럼 여기가 120도니까 30도, 30도. 6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가 보여요. 자, 6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가 보이죠? 근데 여기 직각에서 하나가 6분의 파이 가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면서. 그럼 여기 있는 각, 얘는 지금 공통이고요. 삼각형이 닮음인 애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저렇게 특수각으로 이제 상황이 이쁘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보조선 그어서 그 상황들을 안다면, 아, 이 3분의 파이와 여기 있는 3분의 파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도 눈에 보이겠죠? 자,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요. 스텝 2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저 원을 찾아낼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제 BD를 구하러 갑니다. 선분 BD의 길이, 이건 간단하잖아요. BD의 길이는 3이랑 2 있어요. 우선 이렇게 할까요? 삼각형 BDE에서 B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3 곱하기 2 하니까 1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고요.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 얘가 얼마?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3 빼기 6 하면서 7 나왔어요. BD의 길이가 얘가 루트 7이야. 이렇게 된 거야. BD의 길이 루트 7. 선생님, BD의 길이를 알면 뭘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닮음인 삼각형을 그대로 써먹으면 끝이 나겠죠. 닮음인 삼각형 이하에 갑니다. ECB 삼각형 ECB와 이번에는 BCD 삼각형 BCD가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그러면 닮은 B가 어떻게 됩니까? 닮은 B는 밖에 있는 삼각형 EB, 안에 있는 삼각형 BD, 아, 선분 ED, EB랑, 그리고 선분 BE랑 BD죠. 얘들의 B가, 이게 3대 루트 2, 7이잖아요. 이게 삼각형에서 이제 닮은 B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요? 아까 비례식 세운 거 알잖아. 지금 모습 보이죠? 곱하기 빵 얘랑 제곱이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건 삼각형에서 이제 닮음 이용해서 가는 거죠. 삼각형에서 닮음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3분 C의 길이 대 3분 CB의 길이는 얘는 3분 CB의 길이 대 3분 CD의 길이가 되니까 3분 CB의 길이를 제곱한 것이 3분 CD 곱하기 3분 CE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닮은 비를 알고요. 이렇게 관계식도 있고요. 끝! 난 거야. 어떻게? 닮은 B? 그럼 밖에 있는 얘를 그냥 3K라고 하면 되죠, 뭐. K는 양수. 그럼 여기 얘가 루트 7K라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3대 루트 7 가잖아요. 3대 루트 7 그냥 비율 관계 그대로 가져가니까 대입. 그러면 7K 제곱이 누구야? 얘는 3K 곱하기 3K-2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면 누굴 찾는 거예요? K가 양수야. 이걸 찾는 거죠. 자, KK 하나 약분해 줍니다. 그럼 7K가 9K 빼기 6 되고요. 그럼 넘어가면 2K가 6 되니까 K가 얼마야? K가 3이죠. K가 3이야. 근데 결국에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삼각형 EBC로 가는 거예요. 삼각형 EBC 여기로 가는 거잖아.
삼각형 EBC로 짠 올 거면

결국에 사인 법칙 쓴잖아요. 그럼 항상 마주본 각과 변이 쌍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길이를 아니까 이 각을 구할까요? 아니, 여기 각을 아니까 이 길이를 구할까요? 이렇게 온 거죠. 오케이, 이제 스텝 4. 마지막, 삼각형 EBC가 있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 BC의 길이가 얘가 2R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나는 이 BC의 길이를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였네요. 3분 BC의 길이 얼마야? 루트 7K니까 3루트 7은 얘는 2R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에서요. 루트 3R이 3루트 7 되는 거니까 R은 루트 3분의 3루트 7. 루트 3으로 한번 약분할까요? 그럼 루트 21 됩니다. 자, 파이 r 제곱은 정답 21파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중학교 때 도형으로 이제 여기 스텝 3를 뚫어내는 것.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선분 BD의 길이를 구한 건 전혀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에서 닮음 찾을 수 있나? 그러면 이제 닮은 B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나? 그럼 3대 루트 7이야. 3K, 루트 7K, 비례상수 넣는 순간, 그냥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게, K의 값 나오면서 사인 법칙 하니까, 계산이 몇줄안 돼요. 사실 적어보면 이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끝! 14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번외로, 플러스 알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이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미적분 들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 미적분에서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적분에서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삼각함수의 활용 이 유형을 뚫어내기 위해서 이 삼각함수에서의 덧셈 정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꽤나 많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평가원이 출제할 때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 문제는 절대 출제될 리가 없어요. 이거 근데 이 방법이 절대 사용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풀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유리한 부분은 없다. 계산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출제하겠죠. 출제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알고 있으면 아까 전처럼 이제 도형의 성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짧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사인 법칙을 오면 항상 이제 쌍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여기 3분 BC의 길이. 아, 사인 3분의 파이와 그리고 여기 3분 BC의 길이. 얘가 이제 2R이야.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뭐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사인 알파 분의 3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게 수학 1에서의 이야기였다면, 그리고 사인 알파를 구하는 건 이제 미적분에서의 가능한 이야기 가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제 상황들이 해석이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한번 해봐요. 베타. 그러니까 각 B, D, E 얘를 베타라고 하면, 그럼 생각해봐. 여기 3분의 파이 베타 있죠? 여기 3분의 파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 3분의 파이 베타 알파 있으니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얘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알파라는 건 사인 알파는 사인 얘는 3분의 파이 빼기 베타가 되고요. 그럼 이제 덧셈 정리해서 나는 사인 코사인 3분의 파이랑 사인 코사인 베타를 알면 이제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구하니?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이 보이잖아요. 삼각형 EBD에서 얘는 사인 3분의 파이 아니죠?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 BD 루트 7이랑 사인 베타 분의 누구야? 2랑 얘와 같으니까 사인 베타 구하면서 코사인 베타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 이제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한 계산 방법까지 우선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1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5번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이제 범위가 나뉘어져 있죠. 근데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이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오른쪽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거야. 스텝 1. 나 fx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사실만 압니다. 2차항, 1차항 상수항은 모르지만 미정계수 놓고 계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gx가 누구야? 라고 살펴봤더니 자, gx는 왼쪽에서는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문권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2x 플러스 3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만나고 원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됐죠?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기가 y는 fx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y는 gx가 되는 거죠. 우선 상황은 이해가 됐죠? 자, 조건가부터 갑니다. 조건가. 여기 아래 써볼까요? 조건가. 지금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가 있어요. 쟤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합시다. x에 대한 함수. 지금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가 있는데 이 hx라는 말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가 도함수잖아요. 그러니까 hx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h0이 0이라는 것. 원점을 지나고요. 두 번째는 h'x가 gx라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h'x가 결국에 gx. 아, 얘는 h'x. 결국에 hx의 도함수야. 이런 이야기야. 도함수야. 됐지? 그러면 이제 스텝 2.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극값을 갖는다고 했잖아.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조건가에서 알 수 있는 건 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h'x는 x는 1에서 부호가 바뀌는구나. 그냥 단순히 h'1이 0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때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런 거야. 뚫고 지나가는구나. 뚫고 지나가는구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이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는 없지만 여기에서 얘가 극대입니다. 극소입니다. 까지 주어졌다면 부호를 반드시 체크. 이런 아이디어들. 어? h'1? 아, g1. 어? G1? 오른쪽에서 이야기니까 와우! F1! 이런 거야. F1이 0입니다. 알았어요. 여기 1,0을 지나요. 아래에서 위로 뚫고 가는지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을 지나요. 이런 거야. 이제 스텝 3.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gt dt. 얘가 0 이상이야. 인테그랄 b부터 x까지 gt dt. 얘도 0 이상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런 a와 b가 있네. 근데 b는 1보다 크네. b는 1보다 커요. 여기 1이 있는데 얘보다 큰 b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봐.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얘를. 선생님 hx는 0부터 x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에서 뺀 거죠. 0부터 a까지 gt dt를. 이게 정적분의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hx. 이건 뭔데? ha. 아하! hx 빼기 ha가 0 이상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hx가 hb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러네.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 y는 hx.

hx는 최소값이 있다는 거죠. 최소값 언제 ha 또 hb. 근데 최소값이 어떻게 같나? 아, 이렇다는 거구나. 이런 거죠. A에서랑 B일 때랑 같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얘가 최소이기도 하지만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동시에 극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극소값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네요. 와우! 됐네.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는 결국에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알수 있다는 거지. G 다시 H 프라임 X 얘가 누군데? GX인데 얘는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언제? A랑 B에서 X는 A, X는 B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네. 그럼 오른쪽에서 3차 함수라고 해도 얘는 최대 부호가 3번 바뀔 텐데 여기 0,0 지나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얘가 sorry 연속이라고 했으니 연속이라고 했으니 우선 F0도 0입니다. 이 조건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어서 요렇게 3차 함수가 만들어져야,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바로 이 순간, 아,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바로 이 순간, 여기가 이제 b, 1보다 크다는 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특정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건이네요.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마지막 스텝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나는 y는 h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요. 언제? 여기 x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요. 근데 증가하다가 스톱! 다시 또 증가하잖아요. 언제? 여기가 x는 0, 그리고 x는 1입니다. 근데 감소하다가 극소값 빵 치고 올라가는 얘가 바로 y는 hx인데 여기가 x는 b라는 이야기니까 극소값이 서로 같아요. 걔가 바로 최소값이에요. 이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거죠. 진짜 hx를 범위 따라서 구할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hx를 뭐 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때 에이 이렇게 오기엔 좀 번거롭고. 물론 fx라는 애가 이제 식은 누군지 알잖아. fx는 얘는 x라는 인수가 있어요. x-1라는 인수가 있어요. x-b라는 인수가 있어요. fx를 찾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fx 여기 마이너스 4x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각각 이제 구하는 것도 물론 번거롭지만 할 수는 있겠죠. 한 가지 방법. 근데 그거보다 여기에서 이제 도함수에서의 정적분 넓이만큼 결국에 원래 함수, 적분 함수에서 얘가 함수 값의 차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S1, S2, S3라고 하면 얘는 S1만큼 증가하고 S2만큼 또 증가하고 근데 S3만큼 얘가 감소하면 아하! S1 더하기 S2가 S3랑 같다는 거구나. S1 더하기 S2가 S3랑 같다는 거구나. 요런 이야기. 오케이. 그럼 S1 구하고 S2 구하고 S3 구할까요? 할수 있겠지. 하지만 얘를 넘기면 아, S1과 마이너스 S2 더하기 S3. 그러네. 그러면 이제 S1이 얼마인지는 알잖아. S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dx고요. 근데 이건 2차 함수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6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3분의 2 나오고요. 3분의 2 하나 약분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4분의 9 이렇게 되네요. 자, S1이 4분의 9인 거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S2 더하기 S3

백이죠. 백이 S3. 얘네 S2 빼기 S3. 여기 정적분 한 방에 딱 하면 얘네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x dx인데 이게 얼마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이 정적분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할 만하잖아. 그럼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불러보세요. 얘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bx dx입니다. 4분의 1, x의 4제곱. 그냥 바로 할게요. 저 b 넣는 거니까. 4분의 1, b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b 플러스 1의 b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 곱하기 b제곱. 이렇게 했어요. 정리하면 12분의 3b의 4제곱, 4b의 4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b의 4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b의 세제곱 나오고요. 뒤에 플러스 6 b의 세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2b의 세제곱 되죠. 얘가 4분의 9야.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죠. 마이너스 4분의 9.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양변에 12 곱할까요? 마이너스 12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b의 4제곱 플러스 2b의 세제곱 얘가 12 곱한 마이너스 27 되면서 뭐 이거 찾는 거네요. 얘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 딱 보더라도 B가 3인 건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애가 누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나? Y는 X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2. 생각해봐. 자, 0에서 삼중근 2에서 뚫고 올라가요. 요렇게. 근데 얘가 y는 27이 되는 건 음수인 거 하나, 양수인 거 하나 이렇게밖에 없겠지. 근데 내가 찾는 b라는 애는 b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굳이 이거 4차원 정식 안 풀어도 되겠죠? b가 3인 건 눈에 보이니까요. 그지? 그래서 b가 3입니다. 자, 따라서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정체를 찾았고요. f 4의 값을 구하세요. 계산은 깔끔하네요. 4 곱하기 3 곱하기 1 하니까 정답 12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확인을 해보죠. 문제 굉장히 좋네요. 귀하디 귀하디 귀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양질의 최고난도 문항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습니다. 아, GX는 연속이야. 근데 왼쪽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3차 함수 얘를 찾아주는 거야. 둘을 합치면 GX가 되는데 얘가 HX의 도함수라는 거죠. 근데 GX가 연속이잖아. 그래서 F0은 0이야. 이런 거 알죠? HX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DT 했더니 H0은 0이고 그리고 H'X가 GX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H'X. 여기 HX가 X 내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도함수가 X 내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H'1은 0이야. G1은 0이야. F1이 0이야. 여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갔더니 이제 스텝 3에서 조건 나를 해석하는데 조건 나. 정적분은 적이 된 함수예요. 근데 이걸 HX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죠. HX는 최소값이 있어요. 근데 HA랑 HB가 서로 같아요. 미분가능한 함수니까 이때가 극소값이기도 해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 두번 있다는 거지. A랑 B. 그러려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최소값이 같을 수 있을까요? 증가한 양이랑 감소한 양이 같아야 되는 거죠. S1 더하기 S2랑 S3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S1 구하고 S2 빼기 S3. 얘는 이제 한 번에 정적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b가 유일해. 3. 재구하는 순간 바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 15번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리고 정적분, 도함수에서의 정적분이 적분함수에서 함수값의 차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 잘 적용되어 있는 좋은 문제였고요.

자,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맛보기 16번 시작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단답형 문항은 보통 이제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보다는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사후 과정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구하는 건 명확하거든요. 앞에 있는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시그마, 수열의 합, 얘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그마라는 건 절대값과 마찬가지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이지만, 이해하기에는 친절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이게 뭐야? 등차야? 등비야? 잘안 보이잖아요. 그럼 뭘 해보자는 거야? 망설이지 말고 나열해봐. 나열하면 느껴집니다. 그러한 평가 기출도 굉장히 많죠. 평가원이 되게 좋아라는 소재예요. K에 1 넣었어요. 마이너스 1. 2를 넣었더니 플러스 되고,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플러스. 요렇게가 쭉쭉쭉쭉 가는 거죠. 뭐몇개안 되니까. 하다 보면 이제 느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홀수 따로 더하고, 짝수 따로 더할까? 그러지 말고. 얘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는 게 항상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디어는 있어야 돼요. 두 개씩 끊어서 관찰하자. 두 개씩 끊어서 관찰하자. 자, 두 개씩 끊어서 관찰합니다. 1, 1, 1, 1, 1. 와우, 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정답,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는 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60 빼기 5 하면 돼요. 정답이 55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우선 시그마의 성질은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가 K 곱하기 AK 플러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인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합 시그마를 찢어주고 찢어줍니다.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요. 시그마 분배하고 나면 상수배는 튀어나오지. 근데 얘들은 상수배가 아니잖아. 전부 다 K에 따라서 변하는, K에 따라서 변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더 뽑아낼 건 없고요. 앞에 있는 얘를 통째로 더하는 거,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만 구하면 돼. 나열해봐. 간단하잖아요. 16번. 좋네요. 깔끔하고요.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17번으로 갑니다. 지금 fx가 몇 참수예요? 3참수예요. 근데 x는 b에서 극대, x는 2에서 극소라고 했으니 최고차항 계수와 양수입니다. 얘가 y는 fx인데 그래프의 계형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사이즈는 그림 나오죠. 여기 x는 b고요. 그리고 오른쪽 x는 2입니다. 근데 언제 극대와 극소, 극값들을 갖는지 미분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 이야기하는 거죠. 자, f'x는 2분해 보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뭘 아는 거야?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극값을 갖는데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f' 누가? 2가 0입니다. 이 사실 스텝 1입니다. f'2는 계산 12 더하기 4a 더하기 4a 0이에요. 자, 8a가 마이너스 10이고요.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의 값을 알았어요. 그러면 fx는 누구야?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a에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x까지. 얘가 바로 fx예요. 근데 언제 극값을 갖는지 극대값 fb 얘를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스텝 2. a가 마이너스 2분의 3.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됐죠? 얘가 x는 2에서 0이 된다는 거 알아요. 여기 안에 x-2라는 인수가 숨어 있겠죠. 3을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입니다. 역시나 인수분해 불러보세요. X 마이너스 2가 있고 또 다른 애는 누구야? X 플러스 1이에요. 아!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다된 거죠. 이제는 X는 2에서 극 소값을 갖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 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지막, 이제 극대값만 구하면 끝이잖아요. F 마이너스 1, 1 값을 구해봅시다. 자, 극대값 구하러 가요. 마이너스 1 대입. 시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이에요. 5에서 2분의 3을 빼면 되고요. 그래서 얼마? 2분의 7 되겠죠. 자, 따라서 A 더하기 FB입니다. A는 누구였더라?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FB. 아까 우리가 구했죠? F 마이너스 1 찾는 거고요. 여기에서 F 마이너스 1, 극대값이었어요. 2분의 7입니다. 자, 2를 더하는 순간 정답 2 되겠네요. 자, 기본적인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일 때, 최고차항의 계수와 양수인 3차함수, 극값을 가져?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 극값을 가져? 극값을 갖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 음수인 3차함수의 그래프예요.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또 그런 경우들 그려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치? 극값을 이미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왼쪽에서 극대, 오른쪽에서 극소 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X는 2에서 극소값, X는 B에서 극대값, 그래프 개형이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A의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극대값이 얼마인지 둘을 더해달라는 건데, 극값을 갖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아,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어. 뭐라고? 극값을 갖습니다.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어. 미분가 가능한 함수인데 극값을 가져.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어. 그래서 F'2가 0이에요. 그냥 대입하는 순간, 이건 A 구하는 건 너무나 쉬운 계산이잖아요. 그럼 A를 구하는 순간 뭐가 결정되는 거야? Fx가 결정되는 거야. 또, F'x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Fx를 알고 F'x를 아니까 또 다른 극값은 어디에 있을까? 도함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자, 도함수를 인수분해 하는 순간, 아, x는 마이너스 1에서 또 다른 극값을 갖는구나. x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갖는구나. 극대값을 갖는구나. 그럼 이제 극대값까지 구해주는 순간, 극대값과 a의 값을 짜잔! 더하면 정답, 이렇게 찾아지겠죠. 자, 이번 시간 이제 3회차의 12번부터 이제 어려웠던 고난도 문항 넘어서 이제 단답형의 17번까지 왔어요. 남아있는 문제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문항들 중에서도 굉장히 귀하디 귀한 고난도 문항들이 있었어요. 그 문항들 여러분들이 꼭잘 정리하셔서 다음번에 그 문제들 맞춰주시기를. 자, 다음 시간 우리 18번부터 이어서 3회차 세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은 이책 끝나요. 그쵸? 자, 우리 28번 문제랑 30번 문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28번 문제,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랑 파인드 정사형. 이거 무슨 이야기죠? 정사형 찾는 문제의 두 가지 해법 이야기예요. 그쵸? 둘다 같이 한번 풀이를 비교하면서 연습해 볼 만한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마지막 30번. 맨날 얘기하는 30번으로 자주 나오는 주어진 벡터식을 모아서 기하적인 해석을 해주고 그 녀석을 또 성분으로도 좀 해석해 볼수 있는 어떤 그 주어진 벡터식을 기하적 해석도 해보고 성분으로 해석해 보고 다양하게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3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벡터 AB에 대하여 벡터 A 더하기 두배 벡터 B, 요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은 우리 이거 1회 때부터 계속 해봤던 이야기. 이 벡터를 계산해서 성분을 더해줘도 되지만 그게 첫 번째 풀이라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됐을 때는 A의 성분의 합이 얼마? 7. 플러스 두 배의 벡터 B의 성분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줘도 된다. 충분히 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딱 보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우리 1회 때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선생님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24번으로 넘어갈게요. 타원의 두 초점 사거리는 이것도 보자마자 거의 뭐 그냥 암산으로 답이 나와야 되죠. 그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느낌?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초점 x좌표 c에 대해서 c의 제곱이 누구? 9에서 6을 빼주는 거다. c의 값이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되는 거다. 그럼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2c가 되면서 2루트 3이 되는구나. 답이 나오는 거고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썼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우리가 타원을 충분히 공부했다면 보자마자 9 빼 6은 3. 루트 씌워주면 루트 3, 두 배는 2루트 3. 그냥 암산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그쵸? 그래서 오늘 23번, 24번은 가볍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5번으로 가시면은 25번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어떤 이런 뭐 대칭이동, 수선의 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보다 좀더 간단했어요. 좌표공간의 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X좌표를 일단 그대로 쓰고 나머지 좌표 마이너스 달아줍니다. 1콤마 B콤마 C를 Y좌평면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은 저 점을 Y좌표랑 Z좌표는 그대로 두고 X좌표만 마이너스를 달아줍니다. 서로 같답니다.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Z성분은 Z성분끼리 같겠구나. 해서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B의 값은 얼마? 2. C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면서 A, B, C를 모두 다 더해주세요. 마이너스 2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25번 문제도 고민할 것 없이 그냥 대칭이동한 점 좌표 찾아서 각각의 성분 같다 해서 ABC를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26번으로 넘어갑니다. 26번 문제는 양수 A에 대하여 해서 놓고서 봤더니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A제곱이다. 쌍곡선의 반지시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이. 맨날 얘기하는 거 접선 얘기를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도형의 방정식으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쌍곡선 두 점근선과 만난 점 BC에 대해서 OBC의 넓이가 8일 때 주축의 길이는 그럼 쌍곡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보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럼 쌍곡선의 그림을 느낌적인 느낌을 그려보면은 점근선의 기울기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분의 A 1이니까요. 점근선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쌍곡선은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려집니다. 아이고, 좀 못생기게 그린 것 같다. 좀 예쁘게 안 그렸다. 만나면 안 되는데, 그쵸? 예, 아무튼 뭐 이런 느낌으로 쌍곡선을 그렸어요. 그럼 쌍곡선을 그린 상태에서 이 꼭지점 x좌표가 a가 되는 것이고 초점의 x좌표는 루트 2에 얘네들을 더해서 2를, 루트를 씌워줄 루트 2의 a가 초점 x좌표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그 접선이 쌍곡선의 두 점근선과 만난다. 그 점을 내가 B라고 불러주자, C라고 불러주자. 삼각형 OBC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얘네들의 좌표를 우리는 구해줘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점근선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서로 직각으로 만나버려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얘기할 때 OB 얘기랑 OC 얘기를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치? 그럼 B좌표랑 C좌표를 얘기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B좌표랑 C좌표를 얘기하려면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접점의 좌표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나누기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y1, y는 1. 요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 녀석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의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y는 x랑 만난다라고 하면은 얘랑 얘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줘.

이것의 x좌표의 몇 배? 루트 2배가 된다. 그래서 OB의 길이는, OB의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 2배를 해주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찾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가 오게 되면서 여기서 그때 x 값은 x1 플러스 y1분의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OC의 길이는, OOC의 길이는 x1 플러스 y1분의 루트 2의 a의 제곱이 되겠죠. 저삼각형의 넓이가 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쟤를 계산해 주자. 8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OB 곱하기 OC인데, 너랑 너를 곱하면 분모에는 뭐가 들어와? X1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들어와. 분자에는 얘랑 얘를 곱해주게 되면 2배 A의 4 제곱이 들어와. 일단 2는 사라져버려.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지금 X1, Y1이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쌍곡선의 방정식 X와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A제곱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럼 x1 제곱 마이너스 y1 제곱 자리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 a 제곱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럼 좌변의 8은 a 제곱분의 a의 4제곱이 되면서 a의 제곱이 되겠죠? 주축의 길이를 구하려면 a 값을 찾아줘야 되거든. a가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2가 되는 거야. a가 2루트니까 주축의 길이는 2a가 되면서 얼마가 된다? 4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주축의 길이가 된다. 끝! 그죠? 접선 얘기를 했으니까 고민을 할게 없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접근을 해서 도형의 방정식으로 끌고 가서 교점을 찾아주는 거지. 여기서 내가 이걸 뭐 초점이랑 이어? 아니요. 뭐 얘를 이어서 뭐할 건데, 이거 어디다 쓸 건데? 아니라고요. 접선 얘기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냥 도형의 방정식으로 찹찹찹 가준다. 근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2차곡선 위의 점이랑 초점을 이었다면 그 부분에 내가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쵸? 27번으로 넘어갑니다. 공간도형 이야기. 그림과 같이 AB랑 AD의 길이가 2루트2가 되는 정사각형이네요. ABCD가. A의 길이가 2인 진육면체가 있어요. AD의 중점을 M, H에서 M이지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너를 중점 M, H에서 MEG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할 때, 하자. P에서 EG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할때 삼각형 EP. PQ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 해달라면 EPQ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일단 필요한 평면 뜯어내는 거는, 직각삼각형 EPQ를 뜯어내는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이 넓이를 구해서 너랑 너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평면 MEG의 박계점 H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 평면 위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무슨 냄새가 솔솔 나요? 삼수선의 정리 냄새가 풀풀 나죠? 여기다가 이어주면 너도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그러면 아래 평면인 EFGH의 정사각형을 뜯어봤더니, EFG H를 뜯어봤더니 EG라는 선을 그려놨고, H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에 누가 있다? Q가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잖아. 너무나 감사하게도 중점. 중점. 그럼 지금 요한 변의 길이를 얼마라고 잡았어? 2루트 2라고 잡았어. 그럼 너는 4잖아. 그럼 너는 2잖아. 너도 2잖아. HQ, EQ의 길이가 다 2예요. 너의 길이는 2로 손쉽게 나옵니다. 그럼 저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만? PQ의 길이만 찾아내면 될것 같아. 그럼 PQ의 길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요 녀석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거. 첫 번째 이야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삼수선의 정리가 냄새가 술술 나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을 끌어올 거다. 필요 평면을 뜯어내는 거죠. H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이 HP는 평면에는 모든 직선, PQ랑도 직선이랑 PQ랑도 수직이 될 것이고,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그려지면서 P, H, Q가 그려져요. 좀 전에 HQ는 여기서 얼마가 된다라는 걸, 2가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PQ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나는 HP의 길이를 계산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준 거죠. 그럼 저 HP의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에서, 혹은 PQ의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HP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삼각형 박계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그러면

삼각뿔을 생각해 주는 거죠. 즉,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요걸 길이를 구할 때요 뿔의 부피를 이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면체의 부피를 얘기할 건데, 어떤 사면체? H와, 그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요. M, E, G. 즉, H에 M, E, G라고 하는 저 사면체는 여기에 M을 위로, 위에 있는 꼭지점을 해서 H에, 아니죠. M에 H, E, G로 볼 수도 있거든요. 둘은 같은 도형이에요. 그러면 M에 E, G, H를 얘기할 때는 얘를 밑면으로 하고 높이를 얘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쉽거든. 그럼 이 녀석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H, E, G의 넓이는 2루트 2, 2루트 2 곱하면 8, 2로 나눠주면 4. 그 다음 높이는 이 녀석의 길이, A2의 길이는 2였단 말이죠. 요게 M, A, E, H, E, G의 부피예요. 근데 이 녀석을 M, E, G를 밑면으로 하면 높이가 HP니까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 M, E, G의 넓이에다가 높이 우리가 HP를 계산해 주면 되거든. 그럼 M, E, G의 넓이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M, E, G를 또 뜯어내요. M, E, G를 뜯어내면은 지금 M, 그 다음 E, 그 다음 G. M, E의 길이는 지금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2루트로 했을 때 너는 루트 2거든. 그럼 너는 2라고 그랬어. 그럼 너는 뭐가 나와? 루트 6이 나와. 그 다음에 MG의 길이는 너의 길이는 루트 2, 너의 길이는 2루트 2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거든? 4에다가 8을 더하면 12, 더하기 2는 14, 루트 14가 나와요. 그 다음에 EG의 길이는, EG의 길이는 4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계산해 주기 위해서 뭐 이쪽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아서 코사인 세타를 해도 되고, 오랜만에 중학생 수준으로 가볼까요? 너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해서 요거 제곱 빼기 x제곱은 요거 제곱 빼기 4-x제곱 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주면은 x값을 찾을 수 있고 그걸 높이를 찾을 수 있죠. 계산을 생략해서 순식간에 하면 너가 1이 나오고요, 너가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너가 3이 나오고요. 그럼 삼각형 MEG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에 루트 5를 해주면은 2루트 5가 삼각형 MEG의 넓이가 나와요. 그럼 양변의 3분의 1은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럼 얼마? 2루트 5. 2루트 5 곱하기 HP의 길이는 8이 되니까 나눠버리면은 HP의 길이는 루트 5분의 4가 될 겁니다. 요 HP의 길이를 여기다가 루트 5분의 4라고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4에서 5분의 16을 빼줘야 돼. 그럼 5분의 20에서 16, 5분의 4죠?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다라는 거죠. 1대 2대 루트 5짜리네. 그 루트 5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을 어디로 가지고 와? PQ의 길이 여기로 가지고 와. 루트 5분의 2를 여기로 가지고 와.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요거 유리화해 주면은 5분의 2루트 5가 되면서 사라지고 너는 5분의 2루트 5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공간상에서 이 점에서 어떤 평면까지 거리를 얘기할 때 사면체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면체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의 경우는 이 수선의 발이 어디에 오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다. 부피를 매개로 이쪽을 밑면에 할때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을 밑면에 할때 높이를 내가 연결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많이 써먹었던 거고 우리가 이거 할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어야 돼요. 공간상의 한 점에서 어떤 삼각형 그 평면까지 거리 부피를 매개로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르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저 P의 위치를 어디에 올까를 구체적으로 찾아버리는 겁니다. P의 위치를. 그럼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얘가 참 나이스하게도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었을 때 중점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 연장선에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평면, BF, 요 평면을 DHFP로 B로 만들어지는 요 평면을 얘기해 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요 P라고 하는 녀석은 요 평면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니까 요 평면이 얘랑 수직이 되면서 이 P가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럼 저

평면을 그려내면은 HF를 그려주고요. 조금 아래쪽에다 그릴게요. HF를 그려주고요. HF를 그려주고요. HF의 길이는 4예요. 그 중점에 Q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서 이만큼 그 지점에 D가 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요 지점에 B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에 여기 어딘가에 적당하게 내가 뭐가 있을 것이다? P라는 녀석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적당하게 P라는 녀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이 H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PQ랑 수직이니까 H에서 여기다 내려버린 요 수선의 발에 여기에 P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요 각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겠다. 그럼 이 연장선상에 얘가 어디쯤 있을까? 얘가 어디쯤 있을까?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나이스한 도형이야. 그러면 MEG라고 하는 요 평면은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우리가 공간 도형 처음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 한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다. 세 점은 직선이 있지 않은 한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그리고 한 직선과 한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평행한 두 직선도 우리가 한 평면 위에는 결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봐요. EG랑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 그려봐요. 정사각형이잖아. 여기 M이 있었어.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 중점에 떨어지잖아. 걔를 내가 N이라고 불러주자. 여기 N이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그럼 얘도 동일한 평면이에요. M, E, G, M, E, G, N이 동일한 평면이라고. 동일한 평면. 그죠? 그러면 이 평면에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여기가 아니라 DB를 이렇게 만나주게 되면은 위에는 여기에서 여기 DB와 MN 지금 MN은 여기 있는 게 아니 EFGH가 아니라 ABCD 위에 있죠? 근데 뭐 그림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요 지점이라고 하는 요 만나는 지점은 요 지점은 이 평면이 있는 요 지점은 얘랑 얘랑 만나는 포인트에 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얘가 얘 둘을 이등분해 준 거. 그리고 여기가 1대1이고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이 돼요. 그럼 요 지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DB를 얘기했을 때 중점의 중점, 여기에 저 지점이 딱 떨어지는 거죠. 즉,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긴 중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HQ의 길이가 2니까 그쵸? 여기 길이는 1이 되거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가 2대 1이야. 1대 2가 되는 거죠. 너는 2고 너도 2예요. 즉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PQ의 길이는 1대 2대 루트 5.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 1대 2대 루트 5니까 얘는 2에다가 루트 5분의 1을 곱해준 것이 바로 누구다? PQ의 길이다라는 거죠. 해서 P의 위치를 찾아서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위치를 찾는 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요런 보조선을 그려서 교점의 위치를 내가 포인트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계산은 쉽지만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았죠. 연습해야 돼요.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세 점으로 만나는 요 평면을 얘기할 때 얘랑 평행한 선을 그려서 이거는 동일한 평면이구나. 요런 발상 할수 있어야 돼요. 공간도형 어려운 문제에서 우린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거든요. 알겠죠?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또 이제 좌표 공간이에요. 원점 5를 중심으로 하는 구 위에 세점 ABC에 대해서 AB가 6, BC가 2, CA가 4로 특이야. 일단은 삼각형을 줬는데 세변의 길이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AB가 6이야. AB가 6이야. 그리고 BC는 2야. 그리고 CA가 BC가 2야. 그다음 CA가 4루트 2야라고 했어. 해놓고 숫자를 이렇게 봤더니 제곱하면 32, 제곱하면 4, 제곱하면 36. 이것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네. 직각삼각형이 머릿속에서 빵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구가 있고 구 위에 있는 세 개의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구 위에 있는 세 개의 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ABC로 만든 평면은 한 평면을 결정

ABC 이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하죠. 그러면은 ABC가 이렇게 한 평면상에 있을 것이고 그 평면 위에 세점 ABC가 있는데 얘가 직각이니까 얘 AB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야. 즉, ABC는 이 구의 어떤 평면에서 잘린 단면을 생각했을 때그 단면에 지름에 누가 있고 AB가 이렇게 와 있고 거기에 C라는 점이 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요 녀석의 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다? 지름이 6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세 점이 한 평면을 결정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원점 O와 평면 ABC 사이의 거리가 4다. 지금 구의 중심은 원점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평면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점 C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줬을 때, 그럼 구 위에 오겠죠? C'에 대해서 C' AB를 OAB로 정상시키고 싶대요. 그러면 어차피 이 잘린 요 평면 ABC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도 얘가 좀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공 위를 생각해 보면 얘를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똑같은 상황이라거든. 똑같은 상황이니까 내가 가능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원, 구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기둥은 좀 쉽거든. 그래서 기둥 느낌 나게. 여기서 얘를 이쪽에 오면은 여기서 이 지점은 여기 대칭이 되는 점, 그러니까 저 녀석이랑 똑같이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부분 그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크게 그림을 이따만하게 그리자. 이야, 구가 있어요. 거기에 저 잘린 단면에 대해서 요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칭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둥을 그려주고 요렇게 그려줘요. 구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 A가 되어라. 너 B가 되어야 지름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B라는 지름에 대해서 ACB가 90도예요. 그런 상태에서 ACB가 90도인 상태에서 요 C를 원점 O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주면은 요 지점에 누가 C프라임이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맞나요? 요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길이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평면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 4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AB의 지름을, AB의 선분의 길을 6이라고 얘기했으니 수선의 발 때리면은 나쁜 표현 쓰면 안 돼.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아주 나쁜 표현. B. 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때리긴 누굴 때려? 자, 내려주면 여기서 이만큼의 길은 얼마가 된다? 3이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피타. 요 녀석의 길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건 일단 9의 반지름을 알아냈어. 오케이. 9의 반지름을 알아냈어.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럼 내가 C'을 지금 OAB에다가 내린 정사형이거든. AB C'을. 그럼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find 정사형. 정사형을 생각해 보자. OAB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원기둥을 들여다봤을 때, 이 원기둥을 들여다봤을 때 OAB는 뭐냐면 이 원기둥을 가운데 이렇게 딱 자른 요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린 요 단면이에요. 중심 A, P, 지름. 그죠? 그럼 이 원기둥을 생각할 때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니까 C'이 여기 어디 있다 한들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면 여기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럼 필요한 평면만 뜯어내서 내가 보면은 여기에 얘를 A, 여기에 얘를 B라고 불러주고 여기에 대응되는 여기 수선의 발 내려주면 여기 A', 여기 원기둥 아랫부분을 AP'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게 된다면은 C'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 있는 지름 어딘가에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이 아마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2'이라고 불러줍시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난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어. 궁금하지 않아. 왜? 어차피 A, B, C'을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정사형은 A, B, C, 2'이라는 삼각형으로 정사형이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A, B의 길이가 얼마야? 6이야. A, A'은 요만큼의 길이죠? 여기서 지금 요만큼이 4잖아. 그럼 요만큼도 4지. 대칭되니까. 그럼 너는 얼마야? 8이야. 높이가 8이고 밑변이 6이야. 게임 오버죠. 와우, 28번은 그냥 뭐 걷어 먹었어요. 예. 너무나 감사하게 4점짜리를 그냥 걷어 풀었습니다. 정사형을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를 예측을 했더니 굳이 내가 C2 프라임이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

떨어졌는지조차도 궁금하지 않다라는 거지. 물론 우린 구할 수 있지만. 그쵸? 그렇게 풀었다라고 한다면은, 선생님, 저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각각 구해서 곱해볼래요. S랑 코사인 세타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해줄게. 자, ABC 프라임을 라고 하는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을 먼저 봅시다. 그럼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을 먼저 좀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요 C프라임이라는 지점에서 ABC프라임이라는 요 삼각형을 요렇게 만들어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6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다 내린 높이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그 높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뭐 하자? 삼수선의 정리를 쓰자라는 거죠. 요 C프라임에서 여기에 있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얘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쪽에 있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지? 그럼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삼수선의 정리에서 이어주게 되면 얘도 직각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해 주려면은 ABC프라임을 요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ABC프라임을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이 H, C프라임 H를 찾아주자. AB의 길이는 6이라는 거 아니까. 그럼 C프라임 H를 찾기 위해서 또요 삼각형을 뜯어내면 되겠죠. C프라임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C프라임 H, C프라임 H, 너가 H니까 너는 I라고 합시다. 너를 H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너는 I라고 불러줍시다. C프라임 I, H를 이렇게 해주면 너가 직각이거든. 그럼 C프라임 I가, C프라임 I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높이 8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IH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이쪽 평면을 또 뜯어내. 그럼 저쪽 평면은 뭐야? 원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여기다 그려볼까? 원을 그려볼까? 그럼 원에 대해서 반지름이 AB, 아, 지름이 AB야. 그럼 I에서 H를 내렸는데 I라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C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요 C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이 아래쪽 평면의 C프라임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요 C가 요쪽에다 대칭됐을 때요 지점에 대응되는 녀석일 거거든. 그럼 요 2가 여기 올 것이고 요 4루트 2가 여기 올 거란 말이지. 여기는 2고 여기는 4루트 2예요. 여긴 얼마고요? 6이고요. 그럼 I에서 H에다가 수선의 여기다 AB에다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준다면은 IH는 얘가 직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럼 여기서 IH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6분의 너랑 너를 곱한 거2 곱하기 4루트 2. 너는 얼마 돼? 3분의 4루트 2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IH의 길이가 3분의 4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C'H의 길이는 요거를 뭘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하니 너무 복잡해서 닮은 비를 먼저 찾아주자. 4 나눠주고 루트 2도 나눠주면 여기 루트 2만 남지? 그리고 3을 곱해주면은 요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럼 3, 3은 9, 2, 18, 1 더해주면 루트 19의 비율이 이거의 루트 19배. 여기다 루트 19를 곱하면은 3분의 4 루트 38이 C'H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4 루트 38이 된다더라.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워지고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를 찾았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구해줘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요 도형인 ABC 프라임이라는 요 삼각형 그리고 정사형 시키려고 하는 평면이 AOB인데 AOB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H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게 된다면은 직각으로 그려주게 된다면은 두 평면의 교선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교선의 수직인 직선, 교선의 수직인 직선 요렇게 보이면서 얘네 둘이 이루는가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세타야. 근데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이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요 세타에 대해서 여기는 여기랑 같은 세타거든. 그럼 요 세타는 어디냐?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이 세타예요. 요 녀석이. 그럼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아까 우리가 요 녀석 세타에 대한 코사인 비율이 얼마였어? 1대 3루트 2대 루트 19였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19분의 3루트 2가 되겠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아니, 정사형의 넓이는 4루트 38, 정상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에다가 루트 19분의 3루트 2가 된다. 루트 19, 루트 19, 루트 2 남죠.
루트 2 곱하면 2죠. 4 곱하면 8이죠. 3 곱하면 8, 3, 24가 나옵니다.

훨씬 힘들죠. 그렇죠? 힘드니까 저는 이것만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풀어보고서 복습하자고 했잖아요. 풀 때는 이렇게 많이 풀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고 나서 이런 연습도 해보자고요. 아, 이렇게 정사형을 S를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구나. 자꾸 연습을 하자고요. 알겠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복습을 통해서.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좀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것을 이용해야만, 혹은 이걸 이용했을 때 문제 푸는 게더 쉬울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꾸준한 복습만이 살 길이다. 29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좌표평면의 점 A는 0, 마이너스 1이고요. 두 포물선 C1, C2가 단속을 만족시킨대. 해서 봤더니 X축은 포물선 C1의 축이고 포물선 C2의 준선이다. 그럼 일단 좌표평면상의 대략적인 느낌을 보면은 Y축, X축. 이 X축이 C1의 축이래. 자, 머릿속에서 포물선 그려봐요. 이렇게 그릴 건가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라는 상상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고정관념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럼 가조건에서 이렇게 C1이 그려질 거다. C2는 포물선 C2의 X축은 포물선 C2의 준선이다.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C2는. 가에서 이 상황까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나를 보자고요. 점 A에서 A가 0,-1이거든. 0,-1이거든. 여기에서 포물선 C1, 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 여기다 그린 접선이 각각 Y축과 직선 Y는 X-1, 요런 직선이래. 그럼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이두 직선에 접해야 되거든요. 이쪽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Y축에, 여기다 접하면서 동시에 Y축에 접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그려지면서 Y축에 접하고 얘가 축이니까 꼭지점이 여기 원점에 오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돼야 되겠구나. 즉, C1은 Y제곱은 4PX가 될 것이고, P의 값이 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겠구나를 캐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접선이 요게 y는 x-1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P를 구할 수 있는 게이 녀석의 접선이보다 y는 x-1이다. 기울기가 1인 접선이 이렇대.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반전식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기울기가 1 p잖아요. 너랑 같아야 된대. 너랑 같아야 된대. 그럼 P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와 나의 조건에서 C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Y제곱은 마이너스 4X라는 포물선의 반전식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나까지 써먹었어요. 다 보자고요. 포물선 C1이 Y는 X-1을 접하는 요 부분이죠. 요 녀석은 포물선 C2 위에 있다. 포물선 C2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쟤를 가지고 C2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 상태에서 포물선 C2의 초점 F에 대해서 OF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29 곱하기 M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확정된 거 Y제곱은 마이너스 4X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Y축이 있고 요렇게 X축이 있고 Y제곱은 마이너스 4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초점 F가 0, 콤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조금만 더 포물선을 완만하게 그릴게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초점 F를 요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요 지점에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그러실 거예요. 그럼 0, 마이너스 1,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 y는 x 마이너스 1과 접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 마이너스 4x가 접하는 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고민할 것 없이 뭐 해주면 돼?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 x-1의 제곱은 -4x야. 이항시켜버리면 x+1의 제곱은 제로가 되는 거야.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1이 되는 여기가 접점입니다. 이게 접선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마이너스 코마 마이너스가. 그럼 그 지점을 내가 편의상 B라고 불러줍시다. 마이너스 코마 마이너스 2. 그럼 접하는 접점은 포물선 C2 위에 있대. 여기를 지나면서 포물선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녀석의 초점 F를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얘가 포물선 위에 점이라고 말을 했거든. 그리고 나는 포물선의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그러면 여기서 포물선 위의 점과 포물선의 초점을 이어주고, 편의상 둘이 F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너를 F1, 너를 F2라고 불러줄게요. 여기서 내가 어디에다가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지. 이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게 F1에 떨어질 거예요. 마이너스 1, 0. 그럼 얘랑 얘랑 어때? 같잖아. 근데 얘가 고정된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2로 일치하거든. 즉, 이 b라는 녀석에 대해서 f2b라고 하는 녀석이 길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같은데? 그 녀석이 bf1이랑 같은데 그게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고정된 점 b로부터 f2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2로 일정하다는 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원 위에 누가 있다? f2. 이 녀석의 초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초점은 여기 옮겨 다니님에 따라서 내가 포물선은 다르게 그려지겠지만 여기에 점을 무조건 지날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것이 뭐 수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머릿속에 잘안 왔어. F2라는 녀석을 내가 뭐라고 불러줘? A,B라고 한다면은 F2B가 2야? 그럼 얘는 루트 속에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B 플러스 2의 제곱은 2가 되는 거네? 루트 제곱, 양변 제곱해주게 되면은 4가 되는 거네? 원의 방정식이네?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이거 보고서 우리는 벡터에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다. 원이구나. 그럼 이원 위에 F2가 있대. 그 녀석을 내가 F라고 불러준 거였어. 이게 이제 우리가 편의상 불렀던 F2였던 거죠. 그럼 삼각형 OAF, 넓이의 최댓값. A라는 지점은 0, 마이너스 1 고정된 거. O, 0, 0 고정된 거.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얘기할 때 고정된 점이 두개 있으면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언제 최대인지를 쓰면 되겠죠? 언제 최대입니까? 얘가 X축에, Y축에 있으니까 요때가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얼마일 때? 수선의 발 내려주면은 얘가 1에다가 2를 더한 3이 될 때. 그럼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에다가 높이 3, 2분의 3이 최대값이고 거기에다가 뭘 곱해주게 되면은? 20을 곱해주면은 곱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라는 거죠. 가와 나에서 축이고 준선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포물선이 그려질 것이냐? C1이라는 포물선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접선, 접점 얘기했으니 다 차분하게 구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포인트, 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포물선 위에 점이고, 초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어봐야죠. 준선 얘기해줬으니 이어봐야죠. 수선 해발 내려봐야죠. 안 하면 불법이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놓고 나서 봤더니 너의 길이가 2라는 걸 알면서 내가 그 다음 원을 그려지는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29번 해결해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벡터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참 길고 복잡한데 차분히 한땀한땀 해나가면 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일단 두 점을 알려줬어요. AB를 알려줬습니다. 세점 PQR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0 이상 1 EIT에 대하여 이렇대. 보자마자 직선의 일부분이라는 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나요? 얘를 내가 AP라고 하는, A라는 거는 고정된 점이잖아. 그럼 AP라고 하는 벡터가 마이너스 1,6이라는 어떤 벡터의 실수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에 실수배니까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맞나요? 그러면은 이 P라는 지점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B라는 지점을 출발해서 마이너스 4,3이라는 요 벡터에 대해서 T의 값이 0에서 1까지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 Q가 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PQ가 어떤 선분 위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OR이라는 벡터의 크기가 3이다. 원이구나.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보고 출발을 해야 되겠지.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서 너를 X축, 너를 Y축,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아, 플러스이죠. 플러스 2, 요렇게. 마이너스 5, 플러스 3, 요렇게. 그 다음에 5R이라는 벡터의 크기가 3이니까 반지름이 3짜리인 원도 요렇게 좀 감자같이 생겼지만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 A와 여기에 있는 점 B에 대해서 벡터 AP가 마이너스 1,6이라는 벡터의 실수배, T가 0 이상 1이야. 그럼 여기서 T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죠? 여기서 6만큼 올라가요. 6만큼 올라가면은 2에서 6만큼 올라가면은 8이 되겠죠? 그럼 8이면은 한요 정도 느낌으로 내가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에 내가 점을 찍어주면은 마이너스 1,8을 주면은 T의 값이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6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T가 0 이상 1 이하니까 요 선분 위에, 요 선분 위에 뭐가 오는 거야? P가 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Q라는 녀석도 이 B라는 점을 시점으로 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9쯤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3에서 3만큼 더해주면 6이 되겠다. 그치?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T의 값이 1이 돼버리게 되면 BQ 벡터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근데 T가 0 이상 1 이하니까 좀덜갈 수도, 덜갈 수도 있어. 그럼 Q는 여기 위에 오는 건데 여기서 이게 T가 동일한 값이에요. 동일한 값.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PQ는 여기 여기에 있는데 봐요. T가 0일 때는 PQ가 여기 여기 있는데 T가 2분의 1일 때는 둘다이 각각의 절반만큼 가는 거고 T가 1일 때는 둘다 끝까지 가는 거고 T가 3분의 1일 때는 둘다 3분의 1만큼 가는 거고 T가 3분의 1일 때는 둘다 3분의 2만큼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T 값에 대해서 P랑 Q가 동시에 같은 비율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PQ에 대해서 PQ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T라고 불러주겠대. 그때 벡터 TR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점 P1, Q1, R1, 벡터 TR의 값이 크기가 최대가 되는 점을 P2, Q2, R2라고 할때 저거의 내적을 계산해 달래요. 자, 먼저 T에 대한 이야기. 얘를 내가, 선생님, 기하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야기는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꼬여서 이제 직선 꼬인 게 아니라 이제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렸는데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렇게 두 개의 직선을 한번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점 P와 요점 Q에 대해서 PQ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거를 기하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P에서부터 연장을 해서 2만큼 간 다음에 3만큼 돌아와서 이렇게 와줘야 돼. 2대 3 내분점이 여기 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PQ가 저 T값의 변화에 따라서 동시에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PQ가 또 이렇게 움직였어. 움직여서 P가 여기 오고 Q가 여기 온다고 해봐. 그럼 PQ의 2대 3 외분점은 2대 3 외분점은 여기 이렇게 올 거예요. 또 PQ가 움직였어. 그럼 2대 3 외분점은 2대 3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PQ에 대해서 2대 3 외분점이 찍힌 요 라인들은 2대 1, 2대 1, 2대 1을 유지할 테니까 닮음의 형태를 그려가면서 닮음의 형태가 그려지게 되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1대 2가 계속 1대 2, 1대 2, 1대 2, 1대 2, 1대 1을 계속 만족해주면서. 즉, 저 외분하는 점 t는 이렇게 어떤 직선의 일부분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외분점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하면 얘가 어떤 직선의 일부분이 될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직선의 일부분이니까 끝점 포인트 두 개만 알면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럼 끝점은 t의 값이 0일 때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거든. a 위에 p가 있고 T가 0일 때는 Q가 여기 있거든. 그럼 여기와 여기에 2대 3 외분점은 둘다 X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2대 3 외분점은 2대 3 여기에요. 여기를 끝점으로 하겠구나, T는. 그 다음에 T의 값이 1일 때 P는 여기 오죠. 그 다음 Q는 여기에 와요. 그럼 여기서 2대 3 외분점은 이렇게 연장을 해서 2대 3으로 와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9니까 1대 2 해주면 3이니까

이만큼 가면은 여기 제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6이고 8이니까 요만큼 2죠. 그럼 1대2면은 4만큼 되죠. 여기 10이에요. 즉 0,12. 여기가 t의 값이 1, 스몰 t의 값이 1일 때 여기에 2대 3 외분점이 여기 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t가 0일 때는 t가 스몰 t가 0일 때는 t라는 점이 여기. 그리고 1일 때는 여기 오니까 라지 t라는 점은 요 라인 위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라지 t가 오른 거예요.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안 돼요라고 한다면, 이게 못 찾았어요라고 한다면은 별수 있어요. 수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PQ의 외분점 좌표를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저 AP라는 벡터를 저렇게 잡았으니까 벡터 OP에서 벡터 OA를 빼준 게 저거잖아. 그럼 벡터 OP는 벡터 OA에다가 T 곱하기 마이너스 1, 6이 되거든요. 근데 벡터 OA가 마이너스 5,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그리고 2 플러스 6T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벡터 OQ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벡터 OB에다가 T 곱하기 마이너스 4, 3이 되기 때문에 벡터 OB는 마이너스 5, 3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T. 그리고 3 플러스 3T가 될 겁니다. 그럼 PQ의 좌표가 다 나왔죠. 그럼 이 PQ의 좌표가 나온 상태에서 PQ를 2대 3으로 외분한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T, 2 플러스 6T라고 하는 P와 Q라고 하는 점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T와 그리고 3 플러스 3T라고 하는 요 점을 몇대 몇으로 2대 3으로 외분을 한대.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식간에 암산하면은 그럼 벡터 OT라고 하는 녀석은 OT 마이너스 5 콤마 12t가 됩니다. 외분점 계산은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럼 여기서 이 벡터를 찾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기하적으로 해석할 거냐? 중요한 포인트, 이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생략하여. 중요한 포인트, 얘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할 거냐? 우리가 직선을 방향 벡터로 얘기할 때 어떤 벡터 더하기 t 곱하기 실수배로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t가 있는 녀석들을 끄집어내고 없는 녀석들과 분해를 해줘요. 마이너스 5, 0에다가 t 곱하기 5, 12라고 분해를 해줘요. 그럼 이 점을 지나고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 0를 우리가 지나고 5, 12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 벡터를 얘기하는 요 직선 위에 t가 있는 건데, 그 t가 스몰 t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0일 때는 마이너스 5,0이고 얘가 1일 때는 5,12를 더해준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 위가 그려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험난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분점, 외분점 개념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계산을 해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다가 아니다. 그것만 할줄 알아서는 꽤나 힘든 기하의 시간이 될 거다. 기하적 의미를 내가 그려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해가 됐다면 훨씬 간편하게 T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t의 위치를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 위에 t와 원 위에 r에서 t와 r을 이은 녀석의 길이가 가장 클 때랑 작을 때예요. 그럼 가장 작을 때는 언제입니까?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지점에 뭐가 와? t가 와. 그리고 그때 요 지점에 뭐가 와? r이 와. 그게 가장 작도록 하는 그 녀석을 r1, 그때를 T1이라고 불립시다. 그럼 이 T1이라는 점을 세팅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P1과 Q1이야. 근데 T1은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일단은 알겠어. 그 다음, 최대가 될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가 가장 크죠. 그래서 R2라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은 여기예요. 그 다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은, R2는, T2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T2와 R2에 대해서 이제 위치를 찾았어. 근 다음에 이 내적을 계산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 내적을 계산하래. 근데 T1과 T2면 좋겠는데, 야, P1, P2, Q1, Q2야.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P1, P2, Q1, Q2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솔루션의 연장선상으로 가보게 되면

는 언제 최소가 되느냐의 그 T1 값을 찾고 그 T1 값을 갖도록 하는 스몰 T를 찾아주면 그 스몰 T를 가지고 P와 Q의 좌표를 찾아줄 수 있죠? 그때 그게 P1, Q1이 되겠죠? 그걸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T1의 좌표를 한번, T1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서 지금 이게 직각 삼각형에 이렇게 있는 거고 5대 12대 13의 비율이잖아.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T1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이 T1이라고 하는 녀석이 오게 되려면은, 여기 수선의 발이 오게 되려면은, 이것 대 이것이 몇대 몇이냐를 봐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것 대 이것은 이거 제곱 대 이거 제곱. 25대 144의 비율을 가져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들은 수능특강 수능개념에서 기하는 기하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25대 10, 144다. 5의 제곱 대 10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T1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T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했고 T가 1일 때 여기까지 온다고 했으니 여기서 이만큼만 올리면은 이것뿐의 이것만큼의 비율만큼 와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뿐의 이것의 비율을 와주면 되는 거니까 이 1에 대한 이야기, T1에 대한 이야기는 T의 값이 얼마일 때 169분의 두 개를 더한 것뿐의 25의 비율일 때 그걸 수몰 T1이라고 불러줄게요. 그때의 P1과 Q1을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T2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T2라며 그럼 얘가 끝까지 와주는 거죠. 저 t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걸 t2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연산을 통해서 오롯이 다 계산한다면 3배의 p2의 p1이라는 벡터가 나왔어요. 그럼 p2의 p1이라는 벡터는 5p1에서 5p2를 빼는 거죠. 근데 5p1이라는 건 여기다 t1, t1을 넣는 거고 5p2는 여기다 t2, t2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는 5p1-5p2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t1을 넘겨서 t2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t1 플러스 t2예요. 그 다음 6배의 t1 마이너스 t2가 되는 거죠. 근데 t2에서 t1을 뺀게 얼마야? 169분의 14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t1에서 t2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69분의 144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Q2라고 하는 벡터를 내가 성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OQ2에서 OQ1을 빼주는 거죠. 그럼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OQ라는 거에서 2를 집어넣은 거에서 1을 집어넣은 거를 빼주는 거거든. 그럼 상수는 어차피 사라지게 되고 마이너스 4에 T2에서 T1을 빼준 거, 콤마 3에다가 T2에서 T1을 빼준 거예요. T2에서 T1을 빼준 게 169분의 144니까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69분의 144가 되겠죠? 그리고 콤마 3 곱하기 T2에서 T1을 빼준 거는 169분의 144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들을 다 집어넣어서 R2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5R2라는 벡터는 계산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할 때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적당히 얘를 K라고 좀 편하게 치환한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을 열심히 하면 답이 나와. 참 힘든 고난의 길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 말고 다른 풀이로 또 한번 보면은 연산을 했으니까 연산으로 끝을 낸다면 이렇게 가는 건데 또 다르게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 녀석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본 숫자들이야. 계수하고 마는 것 중에 3과 2야. 2대 3. 어라라라라, 저기서 3배의 P2, P1이라는 벡터에서 2배의 Q1, Q2라고 하는 벡터를 더했는데, 이 녀석을 내가 위치 벡터로 뜯어봤더니, 3배의 OP1에서 3배의 OP2를 뺀 거죠. 더하기, 2배의, 얘는 OQ2에서 2배의 OQ1을 뺀 거예요. 그죠? 원끼리 묶어주게 되면은 3배의 OP1 마이너스 2배 OQ1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3배의 OP2 마이너스 2배 OQ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Q와 P에 대해서 P 쪽에 3을 곱했고, Q 쪽에 2를 곱한 PQ의 2대 3 외분점식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PQ의 2대 3 외분점식이라고. P1, Q1, P2, Q2에 대해서. 그게 뭐였어? T1과 T2였잖아.

그럼 요 녀석 뭐 된다? OT1 벡터 마이너스 OT2 벡터로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은 간단하게 정리가 됐고, OR2란 벡터랑 OR2란 벡터랑 내적을 해주는 거잖아? 그럼 쟤를 우리가 다시 끌고 와보면, OT1에서 OT2를 빼주게 되면은, T2의 T1이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OR2라는 벡터를 해주고, 그 녀석에다가 OR2라는 벡터를 내적해주제. 전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T2, T1이라는 벡터에다가 OR2를 내적을 해주고, 마이너스 3배의 벡터 OR2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지요. OR2의 크기는 3이라는 거 알거든. 그럼 얘만 얘기해 주면 되지? 그럼 T2, T1이라는 벡터는 요렇게 가는 벡터잖아. 근데 이걸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OR2라는 게 0, 3이잖니. 그럼 T2, T1에 우리는 뭐만 얘기하면 되겠다? Y 성분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만큼 내려온 거잖아. 그쵸? 그럼 요 녀석의 Y 성분, X 성분은 별로 궁금하지가 않고, X 성분은 몰라도 돼. 어차피 0이니까 곱하면 사라지거든. Y 성분은 이만큼의 길이, 얼마? 12에다가, 얼만큼의 169분의 169분의 얼마의 비율? 144의 비율을 마이너스로 내려온,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을 내적을 해버리게 되면 요렇게 요렇게 곱해주면은 12 곱하기 169분의 144 곱하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3. 거기에서 빼기 3 곱하기 3의 제곱 27이 되겠죠? 해서 요 녀석을 내가 순식간에 암산하면은 169분의 621이 된다더라. 아이고, 분모 분자의 숫자를 더해주면 정답이 얼마가 된다? 790이 된다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이 문제를 성분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푸는 건 가능하지만. 근데 외분점이라는 녀석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라면은 t가 어디에 위치할지 금방 캐치할 수가 있고, 3과 2라는 숫자에서 어디서 본 숫자인데 외분점, 니치 벡터로 풀어졌더니 외분점의 의미를 내가 부여할 수가 있네. t1, t2구나. p1, p2, q1, q2가 궁금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죠. 됐나요? 해서 정말 우리 5회 동안 많은 것들,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복습할 수 있었던 좀 좋은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놓쳤는지 꼼꼼하게 복습하고 다 가져가세요. 다 싸그리 몽땅. 알겠죠? 해서 복습 잘 해가지고 우리 다른 강의에서 또 더욱 강해져서 만납시다. 다른 강의에서 만나요. 제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드디어 공자, 맹자, 순자, 주희, 왕수인 그리고 이왕 이 정약용을 지나서 불교 윤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유교 윤리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막 표현들과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힘들었을 텐데 불교 윤리로 오게 되면 그래도 조금 다른 의미의 어려움이 또 있지만 분명히 좀 깔끔하고 또 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교 윤리 또한 여러분들 불교 용어들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어려워하고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등장했던 석가모니의 그 큰 뜻을 따라가게 되면 이후에 등장하는 대승불교라던가 뭐 교종선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더 뒤에 있는 원효, 의천, 진울의 생각들이 다 연결되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내에서 당연히 조금 대립되거나 비교되는 포인트 있는 거 맞지만 분명히 좀 깔끔하게 계속

연기가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면 문제 풀때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 바로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볼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수험생활 하면서 힘들 때, 조금 막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다소 위로가 될수 있는 윤리 사상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그런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위로가 될수 있는 윤리가 아닐까, 윤리 사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레츠 고! 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수능 대표 문항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동양불교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동양불교 사상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누굴까? 뭘까? 그렇죠? 한번 갑부터 볼게요. 무릇 현상적인 존재는 모두 공하다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네, 모두 공하다. 모두 공하다? 공사상? 이게 대체 뭐지? 네. 생겨나지도 소멸하지도 않고 불연속도 아니고 연속도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석가모니가 여러분 얘기했던 연기 기억나죠? 인연생기 여러분들 상호우존성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억나지 그치? 그 연기를 이후에 등장했던 중관사상의 용수가 야 연기의 뜻이 결국에는 공하다란 뜻이구나. 자성이 없다란 뜻이구나라고 했던 그 내용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사상 이러면 딱 떠올리게 되고 만나게 되면 가 바로 중간사상이구나, 용수구나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간사상의 용수다. 여기 여러분 써 있는 한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우고 다시 바꿔서 써드리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제법 개공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모든 현상은 모두 공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용수 확인했으니까 을 보겠습니다. 보통 용수가 출제가 되었으면 을에는 유식 사상의 새침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존 기출문제 트렌드를 보더라도 둘이 같이 묶여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 보겠습니다.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 끝났네, 여러분들. 유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글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개념 강의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유식 무경을 지금 얘기합니다. 멀리까지 가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럼 쓰겠습니다. 아니야. 그래. 그래도 가야지. 네. 갈게요. 그냥. 여기 가깝게 좀 좁을 것 같으니까 여기 위에다 쓸게요. 여기다. 유식 무경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 눈에 백태가 끼면 터럭이나 두 개의 달이 보이듯이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 허망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가끔 우리 막 피곤하거나 그럴 때,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랬었는데, 막 제가 이제 많이 막 책들도 보고 글도 보다 보니까, 나중 됐을 때 그러면 글자가 두 개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국어 지문 막풀때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눈에 백태가 끼면은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유식 무경이야. 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 의식이 존재하고 그 의식이 가끔 분별하거나 막 착각을 일으키는 것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바르게 지혜로 바꿔야 돼. 그게 바로 전식득지가 되겠죠. 그 개념은 뒤에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누구다? 새친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세친이고요. 유식사상. 보통 유식사상이 출제가 될 때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오직 의식만이 존재한다라는 식의 유식의 의미가 딱 박혀 있습니다. 됐죠? 그럼 기출문제 용수와 세친 비교되어 나온다는 걸 확인했고요. 내려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자아는 공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실재한다. B 여러분들. 지금 용수가 말하고 싶은 건 모두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자, 혹은 그것을 구성한 요소 다 공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연기에 의해서. 고정 불변의 자성이라는 건 없다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 따라서 틀렸죠. 니은입니다.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하면 일체의 실상을 볼수 있다. 오직 의식만이 존재해. 그 의식을 우리가 지혜로 바꿔서, 분별 없는 지혜로 바꿔서 세상을 바르게 봐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니은 옆에다가는 별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쫙 보는 동안 제법개공은 또 뭐고 유식무경은 뭐고 막 이런 한자어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사실은 나오는 이런 풀이들이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만 딱 하고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설명들이 다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자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는 많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들이 맞추는 건다 맞춰야 돼. 따라서 한자 나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다음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24, 25, 26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 등장할 때 배우는 석가문의 경우에는 최근 3개년 출제 포인트에 없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석가가 얘기했던 연기의 원리가 연기설 여러분들 계속이 불교 사상 속에 전개되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24년도, 24학년도 여러분 수능의 경우에는 중간 사상이 나왔고요. 중간에 공이라는 사상이 특히나 언급되어 나왔습니다. 사상이 없다라는 거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25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유식과 중간이 비교되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지혜라는 관점, 공이라는 관점, 그리고 둘이 같이 얘기하는 공과 중도의 개념이 잘 설명되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해능과 원효가 비교되어 나왔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과 해능과 이후에 나오는 한국 불교 사상과 원효가 출제되어 나왔다는 걸볼수 있고요. 실제로 해능을 주로 해서 원효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진울과 비교하는 문제가 기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해능의 도노돈수 원효의 화장사상이 출제 포인트 등장했습니다. 10번 여러분 가게 되면 중간과 유식이 앞서 나왔던 문제처럼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공 기억해야 되고요. 자성 확인해야 되고요.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현들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 숙달해 나가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불교 여러분들 막 꿰뚫어보고 풀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교를 막 우리 집안이 막 불교 집안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반복해서 익히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분명히 불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주요한 단어들, 포인트, 논리들 기억하게 될 거고요.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게 실제로 반복 출제되고 있는지, 나아가서 이번 모의평가나 수능에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예측해서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넘어가서, 네. 핵심 구조 판서 복습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한번 테마를 달아봤습니다. 석가모니 여러분들, 고타마 시타르트가 느끼기에는 이 일상의 삶들이 참 괴로운 거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여러분들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석가모니 여러분들 출가하게 됩니다. 가족을 여러분 두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게 됩니다. 출가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고행을 겪습니다. 수행을 합니다. 배움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막 고생도 해보고 막 다른 것도 배워보고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석가모니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걸 깨닫게 돼요? 바로 연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석가모니 여러분, 연기는 별표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우리가 왜 괴로워할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들이 다 연기설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방금 이제 분장실에서 막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 오면서 잠깐 또 쌤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메이크업 쌤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득 강아지 얘기가 나와서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키워서 중학교 때 무지개 다리로 떠나보낸 우리 옛날 강아지로 핑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름이 핑크인데 사실은 이제 갈색 강아지였어요. 왜 핑크였는지 기억이 안 나. 작은 누나가 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 핑크를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만나서 중학교 때까지 키우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핑크를 보냈었고 이후에 이제 핑크가 사고가 나서 무지개 다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제 알게 되었을 땐 처음에 사실 할머니께서 저한테 핑크가 어디 친척 집에 잠깐 막 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고 이제 묻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고요.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꽤나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핑크를 생각하면 가끔 눈물이 나요.

우리 막핑 돌기도 했습니다. 방금도 살짝 약간 핑돌 뻔했어. 근데 사람은 여러분 사실 태어나면 이 생명이랑은 여러분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쵸? 강아지도 여러분 태어나면 저와 함께 일생을 살고 놀다가 때가 되면 갑니다. 떠나게 됩니다. 무지개 다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지, 그치?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능 특강과 완성 강의를 통해서 윤리와 사상을 같이 배우지만 나중에 시간이 여러분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수능을 대박나고 만점 받게 되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 거고 학과에 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바랬던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막 화이팅하고 그럼 했던 기억들은 좋은 추억들로 남은 채 우리나마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헤어짐을 겪은 다음에 또 새로운 누군가랑 만나서 새로운 학생들과 또다시 배움을 같이 얻게 되겠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남이 생기고 만남이 사라지는 거.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해? 바로 연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강아지를 만나서 어린 유년 시절 동안 정말 얘들아 행복한 기억들을 나눴고 강아지랑 떠나게 되었어. 그건 당연한 거야, 사실은. 연기에 따르면.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잊지 못하고 우리 강아지랑 헤어질 수 없어, 떠날 수 없어라고 그러면 집착하면서 오히려 막 강아지를 막 복제 기술로 막 살려내려고 하고 막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히려 집착으로 인해서 더 괴로운 일이 발생하고 힘든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연기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석가모니 그러면 딱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세상은 연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연기를 깨닫지 못하고 집착했을 때, 나에 집착했을 때, 혹은 관계에 집착했을 때, 무언가 집착했을 때 우리가 괴로워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석가모니의 연기술이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2년생기 여러분들 여기서 연기가 딱 나오는 거고요. 의미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생기고 사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고정불변 독립적인 건 없습니다. 우린 영원한 거, 고정된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독립적인 게 있다라고 믿고 살고 있고 그걸 바라고 있어. 영원히 막 헤어지지 않길 바래. 근데 그건 착각일 뿐이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게 되면 그 또한 바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라는 경우에는 연기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나아가서 이 상호 의존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자타불이하기 때문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사성제 여러분 사범위는 특히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성제의 경우에 이번 수능 완성 지문에도 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진멸도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고는 인간 삶이 고통이다. 집은 고통의 원인 여러분들 그쵸? 집착이다. 멸은 고통을 제거한 상태 바로 열반 얘기하고요. 도제는 바로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바로 중도 수행 얘기합니다. 이 고진멸도라는 것 또한 원인과 조건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모습들도 볼수 있습니다. 왜 고통스럽지? 집착 때문에. 어떻게 해야 고통을 제거하지? 보라는 팔정도 사막의 수행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사범인 얘기합니다. 일체계고 제법무와 재행무상 열반 적정 얘기합니다. 개념들 다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모습과 수행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막과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열반하고 해탈해야 됩니다. 깨달음에 이른 자 부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가신 여러분 이후에 또 사상들이 전개되는데 여러 가지 또 흐름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등장했던 건 바로 부파 불교였습니다. 불교의 이론 체계를 더 공고히 했던 그런 입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아라한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불교 이론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렇게 뭐 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파 불교 이런 경우에 자기 해탈에 집중한 나머지 대중들과 멀어지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했던 대승불교가 야 부파불교 너희들은 소승불교구나 작은 수레구나 너희들의 개인적인 해탈만 추구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는 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도 구제하겠다라는 걸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 바로 여러분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이라는 걸 목표했다. 개인의 해탈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들 또한 우리가 구제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또 문제에 또 언급되기 때문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연기랑 자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요.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바라밀을,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걸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상을 얘기합니다. 현상 자체에도 자성은 없다, 불변의 본질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중간과 유식은 대승불교 전개 과정에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둘다 당연히 공사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잠깐 체크. 연기, 바로 공의 원리이다. 현상은 일시적인 존재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중도와 중간을 강조합니다. 불변의 본질이 있다라는 유의 관점과 모든 현상은 다 우연적인 존재라는 관점을 우리가 중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식 사상 여러분들이 새침히 얘기합니다. 유식, 오직 식은 존재한다. 식만 존재한다. 일체 유심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징 여러분들 유식무경 아까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지, 그치? 식을 알아야 해탈이 가능해. 유식무경의 의미는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을 강조합니다. 요가 수행을 통해서 이 분별하는 식을 우리가 바꿔서 바로 분별이 없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기출 출제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핵심 구조 판서입니다. 근데 기출과 다 연결이 되면 되지, 그치? 네. 걱정하지 말고 베이스 잘 깔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교정과 선종 나옵니다. 교정 여러분, 선종은 주요 포인트가 어떻게가 집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처님의 진리와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교정과 선종입니다. 교정 여러분 경우에는 경전의 가르침을 중시합니다. 점진적인 수행을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게 바로 교정. 교정의 종파 쫙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종 여러분 경우에는 선수행을 강조합니다. 바로 직관적인 종교 체험을 강조하고요. 마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본성을 자각해야 된다. 부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선종의 대표 주자 여러분, 해능 등장합니다. 도노 돈수 얘기합니다.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깨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단박에 깨닫고 그러면 단박에 닦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다. 이것은 뒤에 이제 한국 불교 윤리에 등장하는 진울과 특히나 대립되는 포인트, 비교되는 포인트예요. 진울의 경우에는 단박에 깨닫더라도 이후에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능의 경우에는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다. 도노 이후에 점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진우를 또 배우게 될 건데 그 포인트 배울 때 다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수행 방법으로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선지로 자주 활용되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심 전심 이번 수능 완성에도 나왔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유교불교 도가의 비교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나오는 유교와 뒤에 나오게 될 도가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들, 나아가서 그에 대한 해답들, 나아가서 그를 이루기 위한 수행, 수양 방법, 그리고 이상적인 경지, 목표, 이런 것들이 구조가 되게 유사합니다. 다만 그 구조 내에서 물음이라던가 제시했던 방향들, 사상들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현들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사상들을 구분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대승불교와 교종과 선종의 비교 포인트 또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교 포인트를 참고해 보면서 중간과 유식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비교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둘다 대승불교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걸 가져가길 바라고,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중도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 기출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라는 거, EBS 수능 연계 교재라는 거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중국 불교입니다. 교종과 선종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핵심 사상, 경전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선종, 선수행을 강조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핵심 특징들, 이런 표현들 자세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특히 선종의 해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도노 돈수, 직지 인심, 견성 성불, 불림 문자, 교회 별전, 이심 전심 꼭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너의 본성이 부처의 것임을 자각해야 된다. 너의 본성이 부처임을 자각해야 된다. 그럼 그거 기억하면 돼. 여기 앞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요거, 알겠죠, 여러분들? 본성이고 부처이다. 마지막 이제 공통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불교의 특징들을 당연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신 구조와 비교까지 한번 싹다 빠르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복습해 보면서 정리하길 바라고요. 이 노트를 바탕으로 수능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좋은 선지들, 지문들, 기출 포인트 다 넣어서 여러분들만의 유인사 노트를 만들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누구나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 공자. 두 번째, 맹자. 세 번째, 순자. 그쵸?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석가모니 나와야 돼요. 다음이죠, 여러분들. 다음 도가 때 배우게 될 노자랑 장자가 딱 나와야 됩니다. 이 여섯 명의 사상가들 중에 한 명이겠다라는 걸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오늘날의 버전으로 고민을 해봤거든?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중에 한 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뭐 투어스라던가 아니면 뭐 라이즈럼 이런 그런 그룹들 떠올려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엔믹스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또 뜨고 있는 여러분들 누구였지? 베이비몬스터 여러분들 그런 그룹들을 떠올리는데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지. 다음은 이 그룹의 한 명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그 말을 보게 되면 그 아이돌 그룹의 사람들이 막다 떠오르면서 이들 중에 나올 거라는 게딱 눈치를 챌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요 그룹에서 이 사람들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제 한번 문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끈으로 기둥에 묶여 있어 그 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둥을 따라 돌고 머물거나 누울 때에도 기둥이 떠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시골 여러분 가게 되면 가끔 시골집 근처에 이렇게 개를 이렇게 묶어놓고 여러분들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해야 돼서 잘못 그리겠지만 네. 이렇게 강아지 한번 그려볼게요. 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이 개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 지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반경에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 그 모습이 좀 안타깝고 가여울 때가 있기도 하죠, 그렇죠?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개가 지금 끈으로 기둥에 묶여 있는 걸왜 얘기하는 거지? 이와 같이 여러분들 어리석은 중생은요. 네, 아이고 하필 가려졌어. 아이고 지울게 여러분들 잠깐. 중생 여러분들 아직 깨닫지 못한 연기를 깨닫지 못한 중생은요, 여러분들 색에 대한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애착을 떠나지 못하며 기억을 떠나지 못하고 가리를 떠나지 못하니 색에서 윤회하고 색을 따라 돌며 머물거나 누워 있어도 색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래퍼 느낌 나죠, 여러분들? 오케이. 중요한 거.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생들의 경우에는 이 색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수상행식 여러분 묶으세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오온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 오온에 대한 지금 구분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눠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이 색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고 탐욕하게 되고 여러분들 계속 윤회하게 돼요. 계속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윤회의 굴레로 빠져서 괴로움에 계속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서도 수상행식을 따라 돌면서 머물거나 누워있어도 그것들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색에 머물고 있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수상행식에도 머물고 있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은 시작이 없는 이 생사에서 정말 중요한 말, 무명에 덮이고요. 애욕의 결박에 묶여서 오랜 세월 동안 생사를 윤회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괴로움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누가 떠올라야 돼? 네. 아직까지도 안 얘기했네. 바로 석가모니가 그럼 떠올라야 돼.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럼 떠올라야 되고 석가모니가 지금 얘기하는 색에 빠졌을 때 수상행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집착과 탐욕과 어려움과 무명의 상태에 이르는 것과 괴로워하는 것들을 여러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새로운 지문이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줄수 있는 좋은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은 또 다시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복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무명 다시 확인하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쌤, 이게 왜 중요해요? 오케이, 복습. 무명은 여러분들, 연기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는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지양,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무명에 여러분 덮이고 괴로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지?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바로 팔정도와 사막이라는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명에서 벗어나서 연기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상태? 열반에 이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의 지문 속에도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논리가 싹다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연기 교재를 풀면서 그런 연습들을 계속해야 돼요. 반복해서. 석가모니 이론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번입니다. 무명에서는 삶의 본래적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B 틀렸죠. 네. 연기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여러분 상태에서는 삶의 본래적인 괴로움에 빠져서 괴로워합니다. 계속. 네.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야. 우리 여러분 고제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근데 무명에 갇히게 되면 계속 그 고제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명에서는 삶이 본래적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X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막과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열반에 이르러야지 이런 윤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2번입니다. 괴로움이 소멸하면 번뇌 인연을 따르지 않게 된다. 괴로움이 소멸하면 여러분들 열반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번뇌 인연을 따르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겠지. 그렇지? 정답 바로 몇 번? 네, 2번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자체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3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팔정도를 닦으면 좋아요? 만물이 불변함을, 에이, B 틀렸지, 그치. 아까 연기를 딱 떠올려 보세요. 연기라는 건 여러분들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 X, 불변 X, 그쵸. 영원 X, 독립 X입니다. 따라서 불변 X치고 지우면 됩니다. 다음 4번. 삼독을 제거할 때 비로소 독립된 자아를 확립하게 된다. 삼독이란 걸 제거해야 돼. 탐진치 제거해야 돼. 그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 제거해야 돼. 근데 그렇게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들 독립된 자아를 확립하게 되는 게 아니죠. 네. 삼독을 제거하고 어리석음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연기를 깨닫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독립된 자아를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확립하는 게 아니에요. 5번입니다. 세군에 대한 탐욕에서 떠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아니야. 좀 교묘하게 좀 섞여 있어. 분명히 세군에 대한 탐욕에 떠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계속 삶과 죽음의 굴레를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계속 태어나겠지. 그치? 윤회의 굴레에 갇혀서 괴로워하겠죠.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괴로움이 소멸하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나왔습니다.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은 몸으로 짓는 악한 행위와 입과 뜻으로 짓는 악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선하지 않은 여러분 뿌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삼독을 말하는 거예요. 삼독은 탐, 진, 치다라고 익혀두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것을 선하지 않은 뿌리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은 몸으로 짓는 훌륭한 행과 입과 뜻으로 짓는 훌륭한 행이고요. 선한 뿌리는 탐내지 않음과 성내지 않음과 어리석지 않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고, 선한 뿌리라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연기를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쵸? 사람들을 돕고 하는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누구? 바로 석가모니겠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을 보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여기나 바로 여기에 선하지 않음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 지금 말이 약간 어려워, 그치?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선하지 않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 의지하며 음악과 소리는 서로 조화롭고 앞과 뒤는 서로를 뒤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비되는 개념들이 사실은 뭔가 큰 뜻에서 보게 되면 다르지 않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려고 하고 길고 짧음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사실은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성인은 무의의 일에 머무르면서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바로 결정타입니다. 무의자연의 모습, 또 도가에서 강조했던 이상적인 인간상, 성인의 모습, 그리고

말없는 가르침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을은 도가 사상가구나라고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선함과 선하지 않음을 막 구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선하지 않은 일이 있게 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의 관점에서 무의자연의 경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여러분들 도가 사상가고요. 노자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자라는 걸 몰랐다면 크게 도가 사상이라는 것을 먼저 잡고 가셔도 됩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서 우리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멸지에 이를 수 있다. 계율, 선정, 지혜 여러분들 이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삼학이라고 얘기하죠. 삼독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학을 우리가 닦아야 멸지, 고통이 사라진 상태, 열반에 이를 수 있죠. 그쵸? 네. 표현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 나왔지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 표현들을 딱딱 연결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선한 업일지라도 그에 집착하면 윤회의 인연이 된다. 선한 여러분 업이라고 해도 그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탐욕 여러분 젖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 맞다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인은 무의하여 만물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 우리 노자가 여러분 얘기했었던 상선 약수를 떠올리면 돼요. 상선 약수에 등장하는 물의 특징. 네, 기억나요? 겸허, 부쟁, 그리고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 특징. 그 특징과 연결지어서 노자의 관점에서 무의와 만물 이롭게 하는 특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동그라미. 다음 4번입니다. 도의 관점에서 볼때 사물들의 위계가 저절로 드러난다?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라집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음과 없음, 어려움, 쉬움, 아름다움, 추함, 선함, 나쁨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위계를 막 세우려고 차별하려고 하는데 도라는 여러분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건다 사라집니다. 차별도 없고 위계도 없게 됩니다. 네. 따라서 4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고 여러분들 정답 바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랑 여러분들 도가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사상적인 뭔가 흐름이라던가 방향성 같은 게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게 닮아있다는 것도 많이 느낄 거고요. 닮아있다라는 건 출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시면서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5번 볼 건데 5번은 여러분들 별표 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교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공통점도 많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갑의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무화를 여러분 얘기하지, 그치? 연기라는 걸 강조하면서 무화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나라는 것에 얽매이고 집착하지 말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갑의 석가모니에게 5번 선지 맞습니다. 밑에는 여러분들 을의 노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노자 또한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5번은 둘 모두의 공통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지고요. 이후에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다시 활용이 가능한 좋은 선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로 이미 선지가 출제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비교 포인트가 나왔을 때딱 잡고 꼭 노트에다가 옮기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4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불교 사상. 가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걸 골라주는 겁니다. 불교 사상이라고 크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뭐 중간과 유식을 그좀 구분하는 건가? 이런 식의 뭔가 미리 유추도 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그릇된 견해가 깊고 두터운 자는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열애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부처라고 기억하면 돼요. 네, 부처. 네. 부처를 이루는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열애의 정멸에 대해서도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한다. 그릇된 견해가 깊고 두터운 자.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의 경우에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처가 정멸한 거 여러분들. 열반한 거에 대해서도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한다. 그러면서 자성이 공한데 열애가 멸도한 후에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공한데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한데. 나아가서 열애의 자성은 세간의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빨간색. 열애에게 자성이 없어. 그러면 세간에도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자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있다 없다 분별하려고 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집착하는 거지. 연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0: 되게 된다. 자성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사상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나왔던 기출과도 유사하지, 그치? 어떠한 사상이 떠올라야 돼? 바로 중간 사상이 떠올라야지, 그치? 바로 여러분, 가의 경우에는 용수가 떠오르면 되고요. 중간 사상이 잡히면 되겠습니다. 네, 가는 중간이다. 잠깐 여러분들, 네, 눈썹이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납니다. 자아와 법을 가설함으로 인하여 자아와 법의 각가지 모습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기 바뀌어 달라짐에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포인트. 시기 바뀌어 달라짐에 의지한다. 시기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식 여러분들 기억해도 이 모든 시기 바뀌어 달라짐으로 분별하는 작용과 분별되는 대상이 된다. 이러저러하게 두루 헤아림에 의해서 각가지 사물을 두루 헤아리게 된다. 이 두루 헤아려 집착하면 자성은 실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막 분별하고 두루 헤아리려고 막 하지만 사실은 자성은 실재하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식 정리할 때도 공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쵸? 그 내용을 연결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잘못된 식을, 의식들을 갖고 세상을 막 분별하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조금 어렵고 철학적이긴 한데, 우리는 나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사실은 나와 세상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과 세상을 딱 나눠서 보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식무경을 얘기했던 유식사상의 관점에서는 그 잘못되고 막 분별하고 막 차별하고 있는 식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환시켜야 된다,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전식득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식사상 정리할 때꼭 유식무경과 전식득지의 개념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바로 나는 유식사상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세친의 유식사상. 말이 좀 어려워서 힘들 수 있는데, 이 식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식이라는 포인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길 바라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법은 공하여 발생과 소멸이 고정됨 없이 전개된다. 네, 어때요? 모든 법은 여러분들 공합니다. 자성이 없습니다. 발생과 소멸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연기 여러분들. 고정 X, 불변 X, 독립 X, 그치? 따라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다음, 니은입니다. 모든 만물은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쵸. 모든 만물은 이 인과 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인연 생기 여러분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수능이 끝나고 대박 나고 만점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EBS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고 졸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를 통해 대학에 가서 멋있는 삶을 또 살게 될 겁니다. 저와의 기억은 그때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또 바뀌게 되겠지, 그치? 일시적으로 우리의 만남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체크.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디귿입니다. 모든 의식을 제거해야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 뭔가 요두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의식 때문에 뭔가 분별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의식을 제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다시 기억. 네. 잠깐만. 네. 전, 식, 득, 지입니다. 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의식을 우리가 전환시켜서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떤 수행? 앞에서 언급되고 개념들에서 나왔던 여러분들 요가 수행, 그치?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을 전환시켜서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의식을 제거하는 건 아니다. 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디귿이 아마 처음 문제를 푸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별표를 치고 다음에 유식사상 나왔을 때이 포인트 체크해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가와나, 삶의 괴로움은 자아의 독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발생한다. 우리 삶이 왜 괴로울까? 그것은 여러분들, 자아의 독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연기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지, 그치? 연기를 모르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깔끔하게 가와 하나 둘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네, 기역과 니은 바로 1번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배울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대동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6명의 사람들 기억하면 돼. 갑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쫙 보겠습니다.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이 있은 뒤에야 바르게 다스려진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나와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의가 없다면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짓을 해. 다스려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딱 누가 떠올라야 돼? 유교의 순자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네. 을입니다. 목공의 스승이나 목공을 배우는 제자가 목줄을 나무에 대어놓고 날카로운 도끼로 깎아서 똑바르게 하는 것과 같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생각이 생기면 곧 선한 법을 생각함으로써 다스려 끊고 멸에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게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그치? 이렇게 그 몸의 행을 따라서 곧그 진실로,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되고, 그가 만일 이와 같이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에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닦으면 마음의 모든 번뇌란 포인트. 이거를 끊어내어 선정을 얻게 되고 선정을 얻은 뒤에야 곧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선정과 진실 그대로 우리가 그때 그동안 배웠던 불교의 반야의 지혜 딱 떠오르지, 그치?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을은 바로 불교구나라는 걸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 석가모니라는 걸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네. 사실 석가모니가 나오면 좀 친절하게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나오거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포인트가 막 탁탁탁 보이는데 이 지문은 생각보다 잘안 보일 수 있어요. 뒤에 가서야 선정이라던가 아니면 뒤에 나온 여러분들 여기 지혜라던가 이런 포인트, 번뇌란 포인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친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 근데 이런 지문에서도 여러분들은 석가모니라는 거 눈치를 채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그 연습이 여러분 실제 수능에서 낯선 지문 만났을 때 실력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답에 이끄는 힘이 될 겁니다. 네,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을은 석가모니입니다. 복기 여러분들 1번입니다. 도덕적인 질서는 하늘의 명령에 따른 인위로서 실현된다. 도덕적인 질서라는 건 여러분들 이 순자의 관점에 따르면 인위로서 실현되는 건 맞지만 하늘의 명령에 따른 건 아니죠. 오히려 성황이 만든 예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질서가 실현된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순자의 경우에는 천인 분위의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었습니다. 천인 지분, 천인 분위. 하늘과 인간의 예를 구분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 하늘을 자연현상으로 봤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2번입니다. 예에 따라 행동하면 타고난 본성을 확충할 수 있다. 아, 앞엔 좋은데, 그치? 타고난 본성을 여러분 확충하면 안 되지. 변화시켜야지, 교화시켜야지, 그치? 화성 기위해야지, 무슨 소리야. 따라서 2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화성 가위 아닙니다. 화성 기위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3번입니다. 무상이 아닌 현상은 없으며 이는 우연의 결과이다. 앞에는 좋아. 아, 그래. 분명히 연기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은 무상이라는 거, 재행무상을 알게 될 거예요. 항상 변하는구나. 변하지 않는 건 없구나를 알게 될 거야. 그쵸? 그런데 뒤에가 여러분 틀렸어. 왜 틀렸어? 네, 우연의 결과가 틀렸어. 모든 것은 인과연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는 석가모니 관점에서 없다라고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4번, 3번 X.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오는 인연 화합으로 생멸하며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여러분 석가모니 그럼 얘기하는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오온이란 건 여러분들 인연 화합으로 생멸하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며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고성제를 얘기할 때 팔고 8개의 괴로움까지 얘기할 때 언급되는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여러분들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팔고에 대한 것도 한번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선한 행동은 본래적 성정의 회복에서 비롯된다. 순자의 관점에선 본래 성정, 성악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면 안 돼. 오히려 누르고 변화시켜야 돼. 따라서 5번 여러분들 갑에게 깔끔하게 지워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체크. 다음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6번입니다. 6번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6번 여러분 전체를 딱 보게 되면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시를 말하고 있고요. 그 보시 중에서 특히나 상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 바로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딱 적어놓고 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동양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보살 나오고요. 마음을 법에 머물러 보시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법에 머물러 보시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눈 밝은 사람이 햇빛 아래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법에 머물러 보시하라는 거예요?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가 도와주면 내가 도와준 걸 기억하겠지? 내가 도와주면 언젠가 나도 도와주겠지? 이런 상에 집착한 채 보시하는 경우,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승불교의 관점에서는 그런 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보살과 보시라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대승불교라는 걸 잡을 수 있고, 첫 번째 있는 우리 문장을 통해서 무주상 보시를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보살은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된다. 마땅히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낸다. 머무름이 있으면 참된 머무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래는 말하기를 보살은 마음을 색에 머무르고서 보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보살은 마땅히 온갖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시해야 하니, 부처는 온갖 상이 곧 상이 아니라 하며 온갖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주상 보시를 떠올리면서 대승불교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중생은 살면서 원인 없는 괴로움은 결코 겪을 수 없습니다. 그쵸? 모든 괴로움은 여러분들 원인과 조건이 있죠. 그쵸? 따라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중생을 깨닫게 하면서 스스로의 수행 또한 완성해야 된다. 바로 보살이 되겠지, 그치? 상구보리 하와중생 기억하면 돼. 동그라미. 3번. 중생이 번뇌를 끊고 열반을 잃으면 여러분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요. 태어남에도 끝이 오게 되겠지, 그치?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걸 체크하면 됩니다. 4번.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변함없는 애착으로 보셔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상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애착으로부터 보시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야 돼. 무주상 보시해야 돼. 정답 바로 4번입니다. 5번. 중생은 마음속에 변치 않는 괴로움이 없음을 통찰해야 된다. 모든 것은 여러분 변한다. 연기, 상호 의존성 떠올리면서 5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다시 한번 4번 기억하면 되고요. 대승불교의 무주상 보시 포인트 다시 정리하길 바랍니다. 기출 포인트입니다. 풀어보고 수강 후기에서 답을 적으면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자, 오늘 화산하고 또 카르스트 지형 배우죠. 카르스트 지형, 이번 혹시 6월 모의평가 봤나요? 여러분들 좀 당황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새로운 거 나오면, 아, 이거 외워야 되나? 아, 저것 또 외워야 되나? 왜 이렇게 한국지리 왜 이렇게 많지? 아니에요. 외워야 될게 있는 거고, 안 외워도 될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무작정 외우면은 괜히 이 학습량만 좀 늘어나거든요. 사실 한국지리에서는요, 추론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분석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에이, 이것도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한탄강. 얘들아, 한탄강 나오면은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용암돼지를 떠올리면 돼요. 그치? 그래서 보통 용암돼지가 나올 때요,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탄강이라는 그런 힌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어떠한 강이라고 안 나타날 때도 있어. 이제 그럴 때는요, 요런 표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마치 파져 있는 절벽 형태거든요. 이게 협곡입니다. 협곡. 협곡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또 협곡이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협곡하고

거랑 비슷한데 등고선의 간격이 매우 오밀조밀해요. 매우 오밀조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뭐야? 이제 하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은 또 한탄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져 있는 강은요, 한탄강 말고는 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용암돼지구나.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지. 어떤 힌트? 바로 이 위쪽에 평야가 나오는데 평야 쪽에서 뭘 해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이거는 논농사. 이렇게 논농사가 안 주어질 때도 있고요. 논농사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치? A는 원래 있던 산.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매운 거잖아. 평평하잖아. 용암 돼지죠. 그치? 현무암.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A가 뭐예요? 막 이거 굳이 막 여러분들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왜? A는 변성암의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뭐 퇴적암일 수도 있고 변성암일 수도 있고. 그치? 변성암의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냥 원래 있던 산. 요 정도만 좀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치? 다음 보면은 보통 문제로 나올 때요. 철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평양이라는 단원보다는 요게 더 많이 나옵니다. 연천. 그치? 연천. 그래서 연천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강보다는 연천. 알겠지? 용암돼지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평강은 북한 쪽이잖아. 그래서 철원, 연천, 용암돼지는요. 점성이 매우 작은 현무암질 용액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딱 메운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원래부터 뭐가 있었어? 하천이 있었던 지역이야. 그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치? 원래부터 하천이 있었는데 그 하천이 계속해서 공급되죠. 공급되니까 뒤에서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졌네. 물은 계속해서 흐르네. 하방침식, 그치? 침식작용을 받아서 깊은 협곡을 이루었죠. 근데 협곡이 발달하기 전에 범람을 하면서 뭘 만들고 협곡을 만들어? 여기 보면은 이쪽에 충적층을 만들고 협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B에서 뭐가 가능해? 원래 용암 지역에서는요, 용암 지형에서는 사실 논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 주로 밭농사야. 왜? 용암은 식으면서 전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리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요, 물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물이 잘 빠진다라는 거는 투수성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건천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건천이 나타나지 않죠. 왜요? 하천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뒤에서 공급된 하천이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용암돼지가 메웠어도 뒤에 있는 하천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충적층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방침식 후 협곡. 그렇죠. 지금에서는 범람이 잘 일어나진 않겠지, 당연히. 너무 깊이 파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탄강 주변에는요 주상절리도 볼수 있고요. 아니, 당연하지. 주상절리는요 그냥 빠르게 식는 곳에선 전부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도 볼수 있어, 제주도에서도 볼수 있어, 여기서도 볼수 있어요. 그치?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꼭이 주상절리는요 현무암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용암이든 빠르게 식으면 다 주상절리가 돼요. 알겠죠? 용암돼지 위에서는요 수리시설을 이용하여서 논농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치? 그래서 B가 뭐예요? 용암돼지이고, A는 용암돼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산지.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변성암이에요? 뭐예요? 이거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그냥 먼저 형성되었다. 딱요 정도만 파악하셔도 돼요. 그쵸? 그래서 산지 A의 기반암은 지역에 따라 시원생대 변성암 또는 중생대 화강암인 경우가 많으며, 그쵸? 용암돼지의 기반암은 현무암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중요한 건 뭐야? 먼저 형성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하는 거죠. 화강암인 경우도 있어요. 화강암 경우도 있어. 뭐 퇴적암일 수도 있겠지. 그치? 중요한 거는 먼저 있었다라는 거. 알겠지? 형성 시기 많이 물어보니까 한번더 강조합니다. 넘어갈게요. 나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딱 봐도 여러분들이 제주도라는 걸볼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제주도라는 걸 찾았어? 바로 요걸 보고서 제주도라는 걸 찾았지. 왜? 이러한 오름 형태는, 볼록볼록한 산지가 있는 형태는 오직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죠. 심지어 볼록볼록한 게한 개요? 몇 개나 돼? 그렇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시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거 옆에서 보면은 단면도가 시를 그리면은 약간 요런 모양 아니겠어요? 약간 좀 파져 있는 모양이지. 이거 저하등고선이네? 저하등고선이니까 요거는 석회암하니까 돌리네 아니야? 약간 요렇게만 착각 안 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가끔씩 그렇게 착각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왜 착각을 하냐면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도 그냥
머릿속에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하게 좀 필터 좀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D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요거는 등고선의 간격이 넓잖아. 등고선의 간격이 넓네. 조금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있구나. 그치? 그래서 D하고 C를 본다면은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볼수 있겠지. 이렇게 단면도를 쫙 그었을 때요. 단면도 조금 더잘 그어보자. 단면도를 여기서 쫙 그었을 때요. 굳이 따지자면은 요런 형태인데 C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C가 약간 요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치? 여기가 D고 이쪽이 C가 되겠죠. 그럼 뭐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럼 D는 뭐야? 순상화산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볼 수도 있겠죠. 뭐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의 일부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지형도 진짜 많이 나와요. 네, 한라산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네. 현무암질 용암, 유동성이 크다, 점성이 낮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완만한 경사를 갖는 산록부를 형성하였다라고 하죠. 이 산록부도 좀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여기가 산 정부입니다. 정상이니까요. 그럼 록부는요, 여기 완만한 부분이 산 록부가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지? 네. 그래서 이후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서 경사가 급한 산 정부를 이뤘자. 이게 바로 이제 한라산 정상 부분이 되겠죠. C는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화산 쇄설물이라고 한다면 화산재, 화산 뭐돌뭐 이런 것들 펑펑 터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치?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측화산 측면에 형성되었잖아. 측화산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오름이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D는 순상화산체라는 거, 순상화산의 형태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꼭 인지를 해 알고 가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화산지형은요, 틀리면 절대 안 돼. 아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한번 해놓으면은 나오는 게 나오는 거고, 코노미 약간 좀 코노미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치? 다 보면은 요것도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봉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어도요. 아, 이거 그냥 울릉도겠구나라고 알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거 단면도를 딱 그어보면 이게 어떤 형태야? 단면도를 그어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파져 있는데 요거 요런 형태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F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F. 여기가 G. 그치? 이를 옆에서 보자면 뭐 요쯤이 E가 되겠죠. 그쵸? E. 뭐요 정도 아닐까요? 뭐 E. 그치? 이, 네. 뭐, 요 정도, 네. 여기 위치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네. 보도록 할게요. 울릉도입니다. 다는 울릉도의 일부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였습니다. 점성 크다라는 거. 그래서 화산 쇄설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울릉도에서는 화산 회토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치? 화산 회토가 나타납니다. 경사가 급한 종 모양의 화산섬이라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치? 화산 회토도 좀잘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요새 계속해서 그 토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토양도 한번 구조화 해놓으면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요. 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섬의 북쪽 중앙부에는 칼데라 분지인 G가 있고요. 나리 분지라고 하죠. 울릉도에서는요. 분지 안에 알봉이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는요. 칼데라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륜산이다. 그치? 여기 꼭대기 부분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이구나. 그치? 여기가 칼데라 분지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여기가 마치 산 모양이 되잖아요. 산을 둘러싸인 형태. 그래서 이름도 칼데라 분지잖아. 그치? 네. 어쨌든 그런 산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지형도를 봐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인지, 그리고 이 지도에서 어디쯤에 해당되는 지형들인지 다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야. 왜냐면 요새는 이런 위성사진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위성 사진이 나왔을 때는 더 힌트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먼지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땡큐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좋아. 그치? 오히려 좋아. 그쵸?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아까랑 좀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좀알수 있어야 돼요. 비교해봐야겠지. 여러분들 그, 이게 지형도 하고 딱 사진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 여러분들 교재에는. 꼭 비교를 해보시기 바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은요, 딱 요것만 살펴볼게요. 이번에 이제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제가 하려던 말이 바로 요겁니다. 뭐였냐면은 하천 지형하고 연계가 되면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게 나왔어요. 고시굴이 나왔어, 고시굴. 고시굴. 선생님, 고시굴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 고시굴. 기반함을 물어보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약간 이런 친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얘들아, 일단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굴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동굴 하면은 딱두 가지는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여기다 쓸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동굴에서 첫 번째 용암 동굴이야. 용암 동굴. 자, 두 번째가 바로 석회 동굴이에요. 그래서 용암 동굴하고 석회 동굴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동굴을 딱 보자마자 알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거야. 그치? 그래서 절대 용암 동굴이 될 수가 없는 곳이니까 석회 동굴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추론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 이렇게 돌리뇌가 나타나 있는 곳 주변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서 자 여기 동굴 기반암 뭐게요 이러면은 아 당연히 석회암이라고 풀어야지. 그치? 이게 심지어 여러분들 기출이에요. 이게 새로 나온 문제들도 아니야. 2023년 9월 모의평가일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서요. 이번에 고시골이 나왔지만 그때는 고수동굴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단양이라는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고수동굴 해놓고서 약간 이런 저하 등고선이 나타났었거든. 그래서 굳이 그 고수동굴이라는 이름을 몰랐어도 아 당연히 여기 기반암은 석회암이니까 당연히 저 동굴도 석회암이겠구나라고 그때는 사람들이 잘 찾았거든요. 근데 또 어제는 또그 6월 모의평가인데 또못 찾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되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치?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석회동굴에서 뭐 고시굴이라든지 아니면 고수동굴이라든지 이런 고자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석회동굴입니다. 용암동굴은요. 우리 김현만 생각하시면 돼요. 김현만. 김현만. 마치 이름 같지 않니? 김현만. 아, 이걸 하는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얘들아. 김녕골, 협재골, 만재골 약간 이런 건데요. 아니, 만장골 이런 건데. 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김현만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석회동굴, 아니, 뭐, 우리 고시 친구들, 고수동굴, 고시굴, 뭐,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은, 뭐, 안심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동굴에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뭐, 해식동 요 정도 추가할 수 있는데 해식동은 뭐 이렇게 이름이 잘 등장하진 않죠. 그래 아무래도 그렇게 이름이 등장하진 않다 보니까 요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면 어쩔까. 자 동굴 하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할수 있죠? 네. 어쨌든 좀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자 A 같은 경우는요 뭐 시멘트 공장이고요. 그리고 이 B가 바로 돌리네 이렇게 파져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에 토양 색상은 또 카르스트 지형이다 보니까 석회암 풍화토 붉은색 빛을 보이기도 하고요. C는 이제 그 안에서도 물이 잘 빠지는 배수구가 있는 싱크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물이 잘 빠지는 배수구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갑자기 또 공부하다 그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도 있나 봐. 아니 잘 공부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선생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 그렇게 배수가 잘 되는데 왜 하천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 아, 있을 수도 있지, 얘들아. 지하수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지하수위. 그러니까, 요, 저 땅속 깊은 완전 밑에 막 멘틀까지 이렇게 하천이 투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어느 정도 투수가 되다가 그 지하수위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또 파져 있는 지역은 그 지하수위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곳이겠죠. 그래서 하천이 더 형성되기도 할 거고요. 그쵸? 그 지하수위에 따라서 하천이 분포하는 곳. 시기도 하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긴 좀 하천이 흘러갈 수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구분해가지고 막 깊게 팔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이 나오면서 돌리네 지형이 나오면서 나름 또 평평한 지역에서 이게 잘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위평탄면하고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꼭 가미꽁리하천 막 주변에서 잘 등장하는 그런 형태로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카르스트 지형하고요. 그리고 석회암 지형. 아니, 카르스트 지형하고, 카르스트 지형이 석회암 지형이죠. 카르스트 지형하고 화산 지형 딱 정리해놓으면 절대 안 틀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할수 있어. 자, 보도록 하자. 가, 나는 지도에 표시된 두 산지의 정상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 나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오르는 것을 보기에서부터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백두산이죠. 백두산. 그리고 아래쪽은요, 한라산이죠. 한라산. 근데 얘들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면은, 아니, 여러분들, 기출을 좀 분석을 해봤다면은, 요것만 보고서도

가. 가. 저희가 나가 되겠죠. 그래서 나 같은 것도 보면은, 아, 2744m, 2000m 넘는 산은 다 북한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어? 백두산. 끝이지, 뭐야. 그치? 그래서 백두산. 이렇게 지형도로 나오는 건 백두산 말고는 없단 말이야, 거의. 그죠? 그래서 2744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요. 칼데라 분지 안에 호수가 있는 칼데라 호의 형태죠. 그치?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참고로 요거는 이 거리가 500m지만 여기 또 1km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거보다 한라산보다도 더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두배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가 지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호수가 크니라는 게좀 느껴지죠. 여기 이 저하등 고선은 딱 백록담이 되겠죠. 백록담. 백록담이고 여기는 천지가 될 겁니다. 칼데라 호 화구 호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기출이기도 한데요.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아니, 이거를 정답으로 내기는 좀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는 빙하와 관련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하등 고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이거 어디 봤어? 우리 방금 봤었잖아, 방금. 어디서? 어디서? 한탄강에서 봤었잖아요. 마치 이렇게 파져 있는 협곡 모양. 그치? 선생님, 이것도 협곡이에요? 정확하게는 빙식곡입니다. 빙식곡. 빙하에 의해 가지고 침식돼 가지고 파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빙기 때 최종 빙기 때죠. 최종 빙기 때 어떻게 보면 좀 빙하가 흘렀을 거 아니죠. 고도가 높으니까. 빙하가 흐르면서 얼마나 그 무자비한 얼음이 바닥을 다 깎고 갔겠니.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구멍이 길게 표현된 모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본 적은 있는데 정답으로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요게 이거 A인데, 이거 B니? 약간 요렇게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빙식곡인 거 몰랐어도 풀 수는 있었어. 풀 수는 있었는데, 그냥 알고 가자. 예, 그쵸? 빙하에 의해서 침식된 지형이구나. 그냥 빙하 지형이구나. 딱그 정도만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이니까 그래도. 알겠지? 예. 자, 그러면은 가하고 나를 봤을 때 예, 아니오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냐면은 저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많잖아. 공간 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다가요,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그쵸? 여기가 바로 가. 여기가 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 OX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 거죠.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까? 그쵸?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아니, 여기가 한라산이고요. 한라산이고요. 여기가 백두산이니까. 물론 제가 실전에서 풀 때는 다 눈으로 풀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풀때 틀리지 않는 게 어쨌든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개 비교할 때는 이제 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해보세요. 해보면 생각보다 절대 안 틀려, 절대 안 틀려. 그치? 자,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죠. 한라산과 백두산 둘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정상부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져 형성되었습니까? 한라산도 산 정상부는 유동성이 작은 용암. 백두산도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지. 유동성이 크다라는 건잘 움직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다 X인 거야. 그쵸? 디귿, 산 록부의 오름이라고 불리는 지형이 다수 분포합니까? 오름은 어디에만 있어요? 한라산에만 있잖아. 백두산에는 없죠. 정상부의 호수는 화구의 함몰, 이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칼데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쵸? 화구가 함몰되었다. 함몰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호입니까? 백두산은 맞죠. 한라산은 아니죠. 이렇게 찾으면 훨씬 더 쉽지 않니? 자, 그렇게 봤을 때둘다 맞는 거는 어디야? 기역. 그럼 A는 기역이야. 그치? 둘다 틀린 거, 니은. 둘다 틀렸어. 그치? 디아, 디. 니은은 디야. 그치? 그리고 가만 맞는 거, 디귿은 비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리을은 나만 맞으니까 C에 들어가야 돼. 그치? 자, 이렇게 찾으면 훨씬 더좀 간단하지 않니? 그쵸? 물론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푸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 뭐한 가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절대 안 틀리는 방법이야. 왜냐면 이런 거는 한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리거든. 그치? 그래서 눈으로 풀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조금 시간을 쓰더라도 확실하게 푸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1번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뭐래요? 옳지 않은 거래요. A에서 D는 각각 국수바위, 나리분지,

성인봉 알봉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를 만한 거는 딱 국수바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국수바위 이름부터가 뭐예요? 국수, 그 먹는 국시 생각해. 국수. 어때? 국수가 어떻게 돼 있어? 국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이거 제주도에서도 많이 있는데? 주상절리지. 기둥 모양의 절리잖아. 그래서 국수바위는요, 그냥 주상절리라고 보시면 돼요. 주상절리. 물론 이거 몰랐어도 풀수 있었어. 그렇지. 자, 여기서 봤을 때요, A, B, C, D 뭔가 좀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요것만 보고선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글로써 힌트까지 주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좀 글로도 많이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글에도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글에도 알겠죠? 글에도. 자, 울릉도는요, 섬 자체가 국가지질공원이래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알고 가세요. 국가지질공원이구나. 그치? 천연보호구역하고는 또 다르죠. 그쵸? 국가지질공원. 지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좀 화산 지형인가 보다. 약간 좀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는 울릉도에 있는 유일한 평지래요. 울릉도가요. 울릉도 자체가 종상화산이다 보니까 얘들아, 평지가 없어, 사실. 해안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던데요. 해안 쪽이 그나마 평지가 조금 분포하는 거지 이걸 평지라고 볼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울릉도에 사는 주민들은요, 뭔가 어디를 가도 다 경사를 끼고 있어, 얘들아. 그래서 저 사람들은 되게 다 이렇게 다리가 튼튼해지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울릉도에 갔을 때도요, 이 버스를 타고 나리분지까지 가는데 저는 버스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롤러코스터보다 더 무서웠어. 아니, 그만큼이야, 그만큼. 경사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바다 쪽으로 굴러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운전을 잘하셔가지고, 역시 울릉도 운전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운전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종상화산이에요. 평지가 없어. 평지가 어디에 분포하냐면은 딱 나리 분지에 분포합니다. 유일한 평지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A가 바로 나리 분지인 거지. 그치? 위치상 딱 나리 분지죠. 그래서 A가 나리 분지라는 거 여기다 적을까요? A. 나리 분지. 나리 분지. 칼데라 분지죠. 자, 나리 분지 주변은요, 비, 간두산, 미륵산, 형제봉, 송곡산 등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다. 에워싸니까 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산, 바로 성인봉이 되겠습니다. 봉우리잖아. 비, 성인봉. 성인봉은 좀 기출에도 많이 등장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충분히 알수 있게끔 많이 나왔습니다. 추론할 수도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분지 안에는 봉긋한 돔형태인 C가 분포한다. 그게 바로 알봉이지, 뭐야. 알봉. 중앙화구구죠. 그럼 이제 D 하나 남았죠. 수직에 가까운 암벽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돌깅둥들이 마치 단단한 국수처럼 매끈하고 반듯하게 뻗어 있다. 이게 바로 국수바위죠. 주상절리입니다. 바위. 그래서 이거를 단면도로 이렇게 딱 그려보면은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단면도를 그릴 때, 네, 뭐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네, 단면도를 그릴 때. 보면은, 자, 이런 형태죠. 화산이니까 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이제 요런 형태인데 여기에 볼록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D 그리고 여기가 B, C, A 이 순이겠네요. 그쵸?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런 거 많이 좀 그려봤잖아. 그치? 이 정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A는 화구의 한물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그쵸? 칼데라 맞죠? 칼데라 분지 맞습니다. B는 화산 세설물에 의해 형성된 측화산이다. 울릉도에는 측화산이 있으면 돼, 안 돼? 없어야지. 그치? 측화산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 있잖아, 제주도. 그치? 오름. 제주도. 그치? 화산 폭발이나 화산 세설물로 형성된 거. 그치?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그렇게 많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B는 측화산이 아니라 화구의 함몰 과정에서 형성된 외륜산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치? C는요, A가 형성된 이후 용암이 분출하여서 만들어진 중앙화구구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 여기 뭐, 종상화산체와 그리고 또이 C인 알봉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먼저 형성되었니?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치? 아니, 당연히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지고 알봉이 볼록 솟아나니까 알봉이 마지막에 만들어졌겠다라는 생각이 되죠. 자, D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되어 형성된 주상절리입니다. 맞습니다. B는 C보다 형성 시기가

일단 결국 형성식이를 물어보네요. 그치? 형성식이 분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볼록 만들어지는 거니까 형성식이가 이르다. 결국 형성식이는 늘 물어봅니다. 이 화산 지형이나 아니면은 그 앞에서 배웠던 암석 부분에서요. 항상 물어봐요. 또 성식이야, 또 성식이. 무조건 물어봐. 알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네.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지도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는데요. 요것도 개인적으로 지도가 없었어도 어디 위치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알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지형도만 보고서도, 화산 지형은 지형도만 보고서도 어디 위치인지 알수 있어야 돼. 지형도 몇개안 돼요. 고작 해봐야 4개 정도야, 4개 정도. 그치? 4, 5개 정도예요. 그 5개로 나눈 것도 뭐 한라산 산 종부하고 산 높고 이렇게 나눠봤어야 돼. 5개 정도 되겠다. 백두산, 용암돼지, 울릉도, 한라산 딱 이렇게 4개인데, 그치? 자, 봤을 때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 보면은, 자, A 연천이죠. 연천. 연천이라는 지역이네요. 그래도 써볼까 한번. 연천 안 나왔어도, 여기 되게 빽빽하게 등고선이 있네. 이 등고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래쪽에 하천이 있다고. 요거는 협곡이야. 협곡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 한탄강이 흘러가는 철원 연천 일대에서 나타나야 돼. 그럼 요거 용암돼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추측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도 없이 없었어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암돼지. 알겠죠? 그리고 또 평야 나오고 충적층 나오고 위쪽에 뭐가 있어요? 논농사 나와 있잖아. 충적층이니까. 그럼 A의 뭐 기반암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뭐 충적층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 여기 용암돼지 정도 써줄까? 용암돼지. 여기 용암돼지예요. B에서 뭘 물어보겠어? 늘 물어보던 맛. 자, 이 협곡에 강 주변에 주상절이 있니? 딱 요거 물어볼 것 같고요. D는 원래 있던 산이에요. 요거 많이 물어볼 거고. 그치? C는 하천이에요. 약간 요런 거 물어보겠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A는 기반암이 차별적인 풍화와 차별적인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차별적인 풍화와 차별적인 침식을 받아 형성된 건 뭐예요? 이거 뭐야? 침식분지죠. 침식분지. 침식분지. 근데 얘들아, 침식분지하고 철원의 용암돼지하고 철원 연천의 용암돼지하고 공통점이 있다? 뭐가 공통점인 줄 알아요? 바로 충적층이야. 충적층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충적층이 뭔데? 하천에 의해서 퇴적된 지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농사? 침식 분지도 논농사. 그리고 여기 위에도 논농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치? 조금 성향이 다르게 여기서 수리시설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물 퍼올려가지고 논농사를 하죠. 그쵸? 자, 그런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충적층에 의해가지고 논농사가 발달한다. 약간 이런 공통점도 알아가면 좋잖아. 그쵸? 자, B에는 용암이 냉각 수축되어서 형성된 전리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암이 냉각 수축되어서 나타나는 전리는 주상전리밖에 없는데, B에서 당연히 나타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몇 번이야? 바로 2번이네. 그렇지. 1번은 틀렸으니까. 3번. C는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른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에이 이거 당연히 틀렸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화산 지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은 제주도라든지 울릉도라든지요 막 물이 엄청나게 잘 흘러가지 않아요. 특히 제주도는 건천에 진짜 많이 물어보죠. 제주도 건천. 제주도 하면 건천이었잖아. 그치? 전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천이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건천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배웠던 화산 지형이라면은? 원래라면 나타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하천은 용암돼지에서 만들어진 하천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야? 애초에 뒤쪽에서 만들어진 하천이 지나가는 것뿐이라고요. 그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제주도에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건천이 흐르는데 여기는 이제 늘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약간 제주도에서 좀 그런 거 물어볼 때도 있었어. 제주도에 자유공유 하천이 있니? 막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자유공유 하천이 있으려면 하천이 늘 있어야 되고 하천이 늘 있으면서 공유, 자유롭게 공유해야 되고. 그렇지? 근데 제주도는 일단 뭐 경사도 경사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범람원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죠. 왜? 범람을 하려면은 물이 넘쳐야 되는데 물이 넘치기가 쉽지가 않았던

다 스며드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자유국 야천도 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냥 없었어요. 이제 그게 기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T는요,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T는 원래 있던 산이니까 용암하고 되게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의 기반암 같은 경우는요, D의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는데, 아유, 또 성시기? 진짜 물어봅니다. 자, D가 원래 있고 나서 A가 만들어진 거니까, A의 기반암, D의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더 늦다라고 해야죠. 이르다라는 것도 이것도 많이 좀 헷갈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르다는요, 먼저 형성되었다. 먼저다, 먼저. 그치, 너 형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 A가 동생이고 D가 형이지. 먼저 태어났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치?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 문제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지형도가요. 왜냐면은 보통 화산 지형이 나오면은 하나만 나오진 않을 거야, 절대로. 절대라는 말은 좀 뺄까요? 웬만하면은.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할 겁니다. 아, 심한 경우에는 세 개까지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세 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할 텐데, 여기 보면 카르스트 지형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고서 제주도인 거 알았죠? 왜요?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요. 근데 이렇게 볼록 볼록 뭐예요? 직화산이구나. 그치? 그럼 B는 순상화산체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순상화산체이구나. 그럼 A는 뭐예요? A는 요거는 뭐야? 뭐야? 이거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로 만들어진 거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것도 화산이라고 본다면은 뭐 화구 정도로 보일 수 있겠죠. 화구 정도로. 화구 정도로. 그치? 하고 정도. 네. 어쨌든 이렇게 파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파져 있다고 그냥 이거 무조건 카르스트 지형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알겠지? 그거 너무 당연한데요. 아니, 그렇게 돌진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가끔씩. 네. 자, 여기 보면은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게딱 느껴집니다. 그렇지? 나름 등고선의 간격도 넓고 저하 등고선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아까랑은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 약간 이런 형태라면은 여기는 약간 평지인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잖아. 그치? 좀 다르죠, 확실히. 그치?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카르스트 지형이 될 겁니다. 카르스트 지형. 근데 보통 이제 카르스트 지형만 등장하진 않고 꼭 이제 하천을 같이 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치? 하천 옆에 있는 카르스트 지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자, A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 A는 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칼데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게 이거 틀리면은 진짜 어찌해야 될까 좀 싶긴 해요 여러분들 저 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칼데라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보통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렇게 물어봐요 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되었다 칼데라라고 알려주지도 않아 그치? 근데 칼데라라고 다 알려줬죠 칼데라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만 볼수 있어 아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그냥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떠오르는지 한번 보자 얘들아 자 봐봐 자 여러분들 화구가 있고요 칼데라가 있어요 그치? 자 화구에서 칼데라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화구가 함몰되어야 돼 함몰 함몰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칼데라가 될수 있잖아. 화구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냥 일반적인 화구하고요. 화구 호로 나눌 수 있어요. 화구 호로. 화구 호로. 그렇죠? 자, 칼데라는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칼데라는요, 분지하고요. 칼데라 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화구는 뭐몇 개가 있겠죠, 그렇죠? 뭐몇개 있겠죠, 뭐 이렇게 이런 거 오름까지 하나하나 다 더한다면요, 그렇죠? 화구호는 우리나라에 어디 있었어? 한라산 산 정부에 있었죠, 그렇지?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에 있었죠, 백록담. 칼데라 분지는 어디에서 나타났니? 우리나라에서. 울릉도에서 나타났잖아, 그렇지? 울릉도 나리 분지에서 나타났잖아, 그렇죠? 이거 백두산 아니야? 이렇게 쓰니까 좀 백두산 같나? 좀 헷갈리려나? 백두산 아니고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한라산. 자, 칼데라 호는요. 이 백두산. 천지에서 나타나죠. 백두산. 천지. 그렇죠. 백두산. 천지. 화구는 한라산. 백록담. 그렇지. 아,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지 고득점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기억은 아니야.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D는요, B를 보니까 순상화산 체네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 순상화산

황화산 채라는 거 바로 알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기서 이렇게 딱 그었을 때,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어떤 모습? 여기가 기역이고, 이쪽이 니은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기역, 니은을 딱 그려보면은, 단면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거기에서 어떻게 있는 거야? 이렇게, 볼록, 볼록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다잖아. 그쵸? 그리고 B가, 요 부분이 바로 B잖아, B. 네.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B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순상화산체 맞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이죠. 네. ㄷ, C는요,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와지이다. 아,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물어봤어? 고시굴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고시굴에 기반한 거 똑같은 거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지도상에 고시굴이라고 알려줬어, 얘들아. 그럼 여기 나오는 동굴이 뭐겠어? 갑자기 크러스트 지형에 용암 동굴이 나올 리는 없잖아.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자, 리을입니다. B에 기반하면요. C에 기반함보다 형성식이 또 성식이 나왔네요. 자, 근데 요거는 좀 물어볼 만하지. 왜? 순상화산은 언제 신생돼? 화산 자체가 신생대죠. 신생대제 3기 말에서 4기 초. 그치. 굳이 따지자면. 자, 카르스트 지형은요, 형성 시기가 언제? 석회암이니까 고생대. 고생대 중에서도 초기가 되겠죠. 혜성층.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죠. 조선도 춘건 이렇게 바로 줄줄이, 줄줄이, 읊을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성 시기 어디가 더 일러요? 어디가 더 형이야? 우리 카르스트가 더 형이네. 먼저 형성되었으니까, 이른 거는 시가 더 이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아닌 겁니다. 정답은요,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니은과 디귿. 이렇게 정답으로 볼수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천하고도 많이 물어보니까 꼭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많아. 이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리네구나.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셔도 돼요. 자, 배수 잘 되는구나. 주변에 뭐 석회 동굴이 있겠구나. 그치. 뭐 싱크홀이구나. 뭐 배수가 잘 되는구나. 투수가 좋구나. 반동사구나. 뭐 이런 것도 다 연계해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사진은 두 동굴의 내부. 얘들아, 이제 나왔다. 나왔죠. 동굴. 나왔습니다. 자, 동굴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동굴 하자마자 딱두 개는 떠올라야 돼요. 딱두 개. 해식동까지 떠오르진 않아도 돼요. 근데 적어도 용암 동굴 아니면 석회 동굴이겠구나. 요거는 또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위치를 보니까 일단 지도를 살펴보면은 여기 옥천습 꼭대지 역이네. 그치? 그럼 여기 동굴은 뭘 물어보는 동굴이고 석회 동굴을 물어보는 동굴이고 석회암 지형을 물어보는 거고. 자, 여기는 뭘 물어보는 거고, 용암 동굴을 물어보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가, 나 동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쵸? 지도까지 주어졌어. 그쵸? 뭐, 요 정도 지도는 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하고 나, 어떻게 구분할래, 얘들아? 너무 쉽죠? 네. 뭔가 좀 뾰족뾰족하고, 뭐, 기괴해. 기괴한 가가 석회 동굴이 될 거고요. 아니, 기괴라. 그치? 석회 동굴 가. 그리고 나가요. 매끈매끈하잖아요. 매끈매끈한 용암 동굴. 그치? 용암 동굴 형성 과정이 뭐였어, 얘들아? 겉바속촉이었잖아, 겉바속촉. 용암이 흐르다가 겉면이 식고 속은 아직 안 식었는데 속이 빠져나가면은 매끈매끈한 동굴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용암 동굴이잖아. 그럼 용암 동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용암으로 만들어지겠어, 주로? 현무암질 용암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어디서 볼수 있는 거야? 제주도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의 주변 지역은요, 밭농사보다 논농사에 유리하다고 되는 데더라. 되게 별거 아닌 지문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밭농사가 더 유리하지 이러고 넘어갔던 친구도 되게 많을 것 같아. 근데 딱그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석회 동굴하고 용암 동굴의 공통점, 차이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봐요. 되게 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 용암 동굴, 석회 동굴은 진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주 출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치?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지형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긴 해. 더 크긴 한데 용암 동굴, 석회 동굴도 언제든지 물어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거꼭 알고 가세요. 그럼 공통점 뭐겠어? 석회 동굴이나 용암 동굴이나 어쨌든 카르스트 지형이나 그리고 제주도 지형이나 둘다 배수가 잘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다
투수성이 너무 좋아요. 배수가 잘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농사가 주로 이루겠어? 밭농사요. 밭농사라는 그런 공통점을 보유한 거지. 얘들아, 이 정도는 좀할 만하지 않니?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형성식이 이런 차이점이 있을 거고, 또 토양도 차이점이 있겠지. 현무암 풍화토, 그리고 여기는 석회암 풍화토, 이렇게 나타나겠죠. 뭐 최근에는 화산의 토도 많이 등장해요. 제주도 울릉도 이렇게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면서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이면 그 화산의 토가 되는 거예요. 화산의 토도 역시 밭농사, 밭농사, 그렇지. 물잘 빠지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잖아. 그치? 자, 어쨌든요,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나름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둘다 논농사가 아닌 거야. 알겠지? 자, 2번. 나 주변에는 기반암이 풍화되어서 형성된 붉은색 토양이, 무슨 색 토양? 흑갈색 토양이라고 하죠. 보통 흑갈색 토양, 흑갈색. 현무암 풍화토, 흑갈색. 그치? 자, 3번. 가는 나보다 동굴을 이루는 기반암의 형성식이. 자, 또 성식이 물어봤어요. 자, 용암 동굴은요, 신생대. 석회 동굴은요, 고생대. 누가 형? 석회 동굴이 형. 가가 형이야. 그러면은, 가는 나보다 동굴을 이루는 기반암의 형성식이 더 이르다라고 해야죠. 이르다. 그치? 가는 나보다 지하수면 변화가 동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 지하수면의 영향을 받는 거, 지하수면의 영향 받는 거, 뭐겠어? 용식. 용식. 지하수면에 따라서 용식.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용식. 그럼 지하수면의 변화가 동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가 되겠죠? 그럼 가는 나보다 지하수면 변화가 동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가 맞는 형성이 되겠죠?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지하수면의 변화라는 거, 어쨌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물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지는 지형은 뭐겠어? 석회 동굴. 그치.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요, 화산 활동 아니고요. 나는 용식 작용이 아니죠. 둘이 바뀌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네. 이렇게 문제 풀수 있잖아. 그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어쨌든, 석회 동굴, 용암 동굴,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좀잘 해봐요. 알겠죠? 나름 기출이기도 합니다. 기출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다음 글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역, 어떤 지역이야? 바로 단양이죠. 단양. 자, 단양 하면은 사실 나올 만한 게 뭐예요? 카르스트 지형밖에 없어. 카르스트 지형. 그냥 단양 하면 카르스트 지형. 단양, 제천, 영월, 삼척, 그리고 그 주변 일대 전부 다 그냥 카르스트 지형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냥 카르스트 지형 하면 여기가 거의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나타나요. 그치? 그래서 여운에라는 이름은요, 비가 올 경우 잠깐 내가 되어서, 그러니까 천이 되어서 흐르고, 평소에는 물이 거의 마른 하천과 관련한 명칭으로 추정된다. 여운에가 아마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여울, 내 이렇게 합친 거 아닐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되게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아요. 이제 여운에 서쪽에 위치한 못밭은요, 군밭이라고도 하며 모양새가 연못 같은 지형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글로 추론하니까 나름 또 재밌기도 합니다. 얘들아, 그럼 기역은 뭐예요? 기역은 건천이죠, 건천. 그럼 니은은 뭐예요? 돌리네가 되겠죠. 건천하니까 아까 석회동굴하고 용암동굴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뭐야? 건천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이 카르스트 지형을 지형도로 접해봤을 때 기출 문제에서는 하천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좀 되게 이상하고요. 그냥 하천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 배수가 잘 되니까 건천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형도가 있을 때는 그냥 지형도를 있는 그대로 보고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아, 그 주변 일대는 또 건천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배수가 잘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곳이란 의미이다. 군안골은 여운의 위쪽에 있던 마을이 운말 부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아들 아홉 형제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이야기가 전하며.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슬퍼지니? 그치? 군안굴이라는 천연 동굴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군안굴 나왔네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 이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여러분들 보고서 추론하시면 돼요. 군안굴이 위치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군안굴만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그냥 군안굴 모르면 틀려. 이럴 가능성은 되게 낮으니까 군안굴, 아, 그냥 여기에 등장했는데 맥락상 단양이기도 하고, 그러면 석회 동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디귿은 석회 동굴인 거야. 석회 동굴. 알겠죠? 외워야 될걸 외우세요. 외우지 않아도 될 거는 안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기역은 투수송이 큰 곳에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맞죠. 건천이니까 투수성이 큰 곳에, 투수성이 크니까 건천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치? 투수가 잘 되니까. 그래서 무슨 농사? 팥농사. 그치? 제주도와의 좀 공통점이라고 했었어요. 니은은 기반암의 용식작용을 받거나 동굴의 청장이 함몰되어서 형성되었다. 그쵸? 용식되니까 이렇게 파지거나 뭐 요런 표현은 잘 등장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밑에 구멍이, 이렇게 용암 석회 동굴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 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구멍이 생겨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함몰되어서 형성되기도 하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표현,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에서,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뭐할 때? 용암 동굴 물어볼 때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상태인 거야. 그치? 왜? 겉이 더 먼저 식었으니까. 근데 석회동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네, 단순히 이런 카스트 지형의 내용보다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용암 지역하고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분석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하천, 해안 지형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죠? 원래 이 파트가 그래요. 이 파트는 한번 해놓으면 결코 틀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결코 틀리지 않게 정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기후 파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지니가 되어드립니다. 저는 김희진입니다. 우리 2027년 약점 공략 함축구미추론 강의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하고요. 아, 1강 첫 시작인데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여름방학이 돼서 이 강의를 들을 것 같은데 7강이라는 7강이죠. 한 만약에 일주일에 내가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듣는다고 하면 일주일 만에 끝날 이 강의를 선택하신 걸 보니까 아, 이 여름방학에 내가 진짜 좀 약했던 부분 딱 공략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혹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끝내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우리 1강을 수강하기 전에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OT에 자세히 소개해놨으니까요. 너무 많이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OT를 듣고 1강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OT 듣고 온 친구들 다 듣고 오신 거 맞죠? 좋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1강 들어가 볼 건데요. 선생님이 OT에서 설명했다시피 1, 2강이 약간 한 세트, 3, 4강이 한 세트, 그 다음에 5, 6강이 한 세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1강, 우리 첫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축구미추론, 넌 누구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강에서는 어쨌든 이 유형, 내가 이미 시험에서 많이 풀어봐가지고 익숙한데 자꾸 내가 여기서 오답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 유형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대체 어떤 유형인지 좀 저하고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다 알다시피요, 함축구미추론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밑줄 친 밑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보면 당연히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문 속 밑줄 친 어구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하는 문항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추론 문항인가? 다들 이렇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근데요, 뭐 추론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문항의 본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내신 시험도 그렇고 수능 시험도 그렇고 출제자가 문항에다가 빈칸을 뚫고 밑줄을 그어놓고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그런 걸 할 것 같나요? 아니죠. 뭔가 중요하고 꼭 이거는 학생들에게 묻고 싶다라는 거를 빈칸을 뚫고 밑줄을 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줄이 쳐져 있다라는 것은 지문의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밑줄 친 부분이 그 자체가 주제가 되는 문제도 꽤나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는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결국에는 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주제와 관련해서 보통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잡아서 이 밑줄에 있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탁 놓고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서 표현했지? 이런 부분을 찾으면 된다고요. 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들으니까 도저히 감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형의 문항을 이렇게 한국말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니까 똑같죠?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은 아래에 있고, 자, 위에를 보아하니까, 민수는 시험 기간마다 새로운 계획표를 만들었다. 계획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작성했고, 형광펜 색깔도 여러 번 바꾸었다. 그는 늘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문제를 푸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결국 시험이 끝난 뒤 민수는 자신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준비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지도만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문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은 여행과 지도에 관련된 글인가요? 아니죠. 사실 여러분도 보다시피요, 이 여행과 지도라는 거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려고 쓴그 단어들일 뿐이지, 사실 이 지문의 핵심적인 건 뭐예요? 그치? 민수가 시험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에 대한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에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그 단어와 관련된 지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이 글에서 여러분, 주제 문장이라고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주제 문장 하나 찾아볼까요? 그렇죠. 앞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요 문장 아닙니까? 시험이 끝난 뒤 민수가 보아하니까 자기가 뭐 계획표도 만들고 형광펜 색깔도 바꾸고 막 했는데 공부를 한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는 공부를 준비하는 데만 몰두했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지도만 그렸다는 건 뭐예요? 여행이라는 거. 즉, 시험.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도만 그려. 시험 준비만 했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난 어떻게 했어? 지문에서 주제, 지문의 중요한 내용을 잡아다가 이 중요한 내용하고 밑줄 친 부분하고 딱 대조시켜가지고 대체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지 이걸 지금 대조해 본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풀게 되겠습니까? 1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2번, 자신의 학습 성과를 점검하고 있었다. 학습 성과 점검한 건 아니고요. 실제 행동보다 준비 과정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우리 지금 방금 본이 문장에서 공부를 한줄 알았는데 공부를 준비하는 데만 몰두했다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실제 행동, 공부보다는 이 시험 공부의 준비 과정에만 몰두했다라는 게 그대로 적혀 있죠. 3번이 답이 되고요. 4번에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탐색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고.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도 아니잖아요. 아, 자,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한국말로 보니까 어때요? 아, 이런 유형이구나라는 게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우리 요 한국말로 봤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1강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7강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뭐야? 지문의 주제를 잡아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밑줄 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문의 중요한 내용, 주제를 잡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주제를 잡을 때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까? 우리 사실 이 함축음이치론이 있는 위치가요.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문제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 전체 페이지 자체가 주제를 잡는 그러한 섹션이거든요. 자, 여러분 주제 어떻게 찾아요? 다른 문제 풀 때. 그렇지. 우리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 놓치지 않고 계속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맞아요. 우리 첫 문장 혹은 내용의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죠. 영어는 두 갈식이니까 보통 중요한 내용을 앞에 많이 가져다 놓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엔 보통 요약하거나 한번 정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문장에 주목해야 되고, 또 우리 지문의 특성상, 보시면 내용의 전환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중간에 however, but, yet. 근데 말이야, 그러나 라고 하면서 내용이 뒤바뀔 때가 있는데 당연히 그 문장을 확인해서 내용이 뒤바뀐다면 그 부분도 꼼꼼히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문 속 주제를 찾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뭐 해야 됩니까? 밑줄을 주제의 언어로. 밑줄 친 부분이 아까도 봤다시피 지도, 여행? 여행 얘기인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1차원적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중심 내용, 우리가 앞에 잡은 그 주제와의 연결성을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여행을 떠난다는 게그 시험 공부한다는 거고, 지도를 준비하고 지도를 그린다라는 게 결국에는 시험 준비하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연.

연결을 고려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요. 고기는 보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잡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단어라든가 어구를 살짝씩 바꿔가지고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요거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주제와 가장 가까운 보기로 고르게 되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뭐할 거라고요? 지문의 주제를 잡을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지문 볼 때마다 지문 전체를 다 보고 문제 푼 다음에 지문 분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문 분석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요렇게 주제를 생각했었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하고 문제 접근 방법 봤으니까 앞으로 문제 풀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냥, 쓱 보고 1, 2, 3, 4, 5 보기를 대충 고르는 게 아니라 지문의 주제가 뭐지? 요거를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막 특히나 고3 막판에는요.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막 해당 문제 이거 난 2분 만에 풀 거야. 3분 만에 풀 거야. 라고 해서 이 타임어택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뭐 물론 시간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약점을 공략하려고 이 강의 듣는 거잖아요. 막 시간을 재서 이 시간 안에 풀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유형을 내가 완전히 정복을 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주제를 찾는다. 그래서요, 문제 풀때 1, 2, 3, 4, 답 고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문을 싹 읽고, 그러면 나는 이 지문에서는 주제가 이거 같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밑줄 친 부분과 연결되는지 그 사고를 자꾸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아, 조금 어렵나요? 아, 근데 우리가 또요 7강까지 들으면 요걸 완전 정복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하고 1강에 준비된 문제 풀면서요, 문제 푸는 거 외에도 주제 잡는 거에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하고 넘어가서 뭘볼 거냐면, 우리 2024년 3월 모고 기출을 볼 거예요. 자, 이 친구는요, 오답률이 49.9%, 50%? 그러니까 두명중한 명은 맞고 한 명은 틀린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유형이요, 거의 대부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앞쪽에서 유난히 그 오답률이 높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답률이 높다고 무조건 내가 틀리라는 법 없잖아요. 나는 그두명중 맞히는 한 명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답률을 기입해 놓은 이유는 그 당시 학생들이 이런 부분 어려워했어요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막 보자마자 겁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보고 어려운 거야라고 피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보시면요, You taste price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1차원적 해석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맛보는 건데 가격을 맛본다? 가격을 어떻게 맛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밑줄 친 부분 결국에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제를 난 찾아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That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is not true, just of one's perception of sensory input 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주어 부분 보니까요. 좀 기네요. 그러한 인식이라는 것이 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be true of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현입니다. 뭐 뭐뭐에 해당되다, 뭐 적용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해당되다, 뭐뭐에 해당되다. 자, 그래서요, 다시 인지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라는 것, 인지가 구성입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 감각적인 투입의 인식에만 해당되진 않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감각적인 투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기를 such as visual and auditory information이라고 얘기하네요. 뭐 시각적인 혹은 청각적인 정보와 같은 감각적 투입의 인지, 그거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라는 것이 어떤 구성물이라고 봤을 때그 안에 감각 투입에 대한 인지로만 구성된 건 아니래요. 자, 그래서 뒤에 봤어. It is true of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표현이 반복됩니다. Be true of 뭐라고요? 뭐뭐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것은요, 해당이 됩니다. Your social perceptions as well 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사회적인 인지 또한 해당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인지가 뭔가 해서 보니까 Your perceptions of the people you meet, the food you eat, and even of the products you buy 라고 해가지고요. 자, 인지예요. 사람들에 대한 인지지. You meet 라고 해서 우리 관계대명사절이 생략된 채로 꾸며주죠.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너가 먹는 음식에 대한 인지. 심지어는요, 자, 상품들인데 너가 구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인지. 이러한
사회적인 인지 또한 해당이 됩니다예요. 자, 그럼 내가 한번 이 앞에 있는 문장만으로 얻은 정보는 뭡니까? 우리 인식이라는 거, 인지라는 거. 이거 보아하니까 감각적인, 감각적 인지.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과 인지 또한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For example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시를 들어줍니다. 자, 예시가 나올 때는 항상 예시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아하니까 For example, in a study of wine, 와인에 대한 연구에서요. When wines were tasted blind라고 했어요. 자, 와인이 맛보아지는 건데 blind. 아무 조건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와인이 맛보아졌을 때 There was little or no correlation between the ratings of wine taste and its cost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Little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없고 혹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자, between A and B 해서 뭐와 뭐 사이예요? 와인의 맛에 대한 평가와 그 와인의 비용 사이에 그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요. But, 하지만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이라고 해서 근데 상당한 상관관계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When the wines were labeled by price 라고 해서 와인들이요. Labeled, 우리 라벨을 달았을 텐데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라벨이 달렸을 때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좀 쉽게 이해해 볼까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인이 A라는 와인과 B라는 와인이 있어요. 여기서 와인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시음을 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와인 한번 맛보세요. B라는 와인 맛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와인의 맛에 평가하고 그 가격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대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A가 맛있다고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A는 되게 저렴한 와인인 거지. 뭐 혹은 B와인 맛없다고 했는데 이건 엄청 고가의 와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 가격과 맛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왔다시피 와인이 가격에 의해서 라벨링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이번엔 어떤 상태냐면 자, A라는 와인은요.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이에요. 자, 근데요, B라는 와인은요, 50만 원입니다. 막 이랬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와인의 맛에 대한 평가와 그 비용 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3만 원짜리는 50만 원보다 가격이 싸잖아. 얘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아, 50만 원짜리 와인 비싼 거잖아. 이거 맛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연구를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That wasn't because. 자, 그거는 뭐 때문이 아니냐면요. The subjects consciously believe that. 이 피험자들이 의식적으로 믿어서 때문이 아니래요. The higher price wine should be the better ones. 높은 가격의 와인이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의식적으로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And thus, 그럼으로써 revise whatever opinion they had accordingly 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 지어보면 되겠다. 높은 가격의 와인이 더 좋은 와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뭐예요? Thus, 그럼으로 revise, 고치는 거예요. 수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의견이든 간에 그들이 가졌던 의견인데 따라서 그러니까 비싼 와인이니까 이에 따라서 그들이 가졌던 어떠한 생각이든 간에 나는 별로 맛이 없는데 얘가 50만 원이라고? 아 그러면 이거 50만 원짜리니까 이건 맛이 좋은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Or rather, 그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It wasn't true just at the conscious level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건 50만 원짜리니까 맛있어야만 해. 내가 먹었는데 나는 3만 원짜리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거 비싼 거지? 아니야. 이건 비싼 거니까 맛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서요. We know. 우리는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뭘 아느냐? Because as the subjects were tasting the wine, 자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왜 그 이유를 아냐면 이 피험자들이 와인을 맛보면서요, the researchers were imaging their brain activity. 이 연구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 피험자들의 뇌 활동을 이미지화, 영상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the imaging showed that 그 영상이 보여주기를
drinking what they believe was an expensive glass of wine.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선생님이 괄호 쳐볼게요. 여기 they believed라고 하는 요 삽입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와 함께 좀 보자면 마시는 거지. 자, 얘를 잠깐 빼볼게. What was an expensive glass of wine? 비싼 와인 한 잔이라는 그 비싼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피험자들이 생각하기에 비싼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은 really did activate their centers of taste for pleasure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really, 정말로요 라는 부사와 함께 did activate라고 해서 어? 동사가 두 개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did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강조해주고 있죠. 우리 이런 거 강조해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 정말로 활성화시켰습니다. 정말 진짜 활성화시켰습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그들의 맛의 중추인데요. 만족감에 있어서 만족감을 담당하는 맛의 중추를 진짜 정말로 활성화시켰다는 거예요. 뭐보다 훨씬 더요. Drinking a glass of the same wine that had been labeled as cheaper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와인을 마시는 건데 자, 이 와인은 무슨 와인입니까? 더 싸다고 라벨링이 되어졌던 그 똑같은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요. 그들이 믿기에 비싼 와인이라고 하는 그 와인을 마시는 것이 진짜 그들의 만족감의 이 맛의 중추를 담당하는 요 뇌부분을 활성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이걸 보여주니까 뭐예요? 아,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의식적으로 요거 비싸니까 맛있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걸 마셨을 때 우리 뇌에서 그 맛을 담당하는 중추가 막 활성화되는 게 영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딱 두 잔의 와인을 주고는 자, 한번 마셔봐봐 라고 했을 때 우리 똑같은 와인인 거야. 똑같은 와인. 근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 얘는 3만원짜리고 얘는 50만원짜리야 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50만원이니까 비싸서 맛있지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마시는 줄 알지만 이미지를 찍어보니까 어떻다고? 똑같은 와인인데 50만원이라고 라벨링 되어 있는 와인을 마셨을 때 우리 맛의 중추가 뭐예요? 활성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아닌 무의식적인 몸의 반응 역시도 이 와인에 반응을 한다고요. 괜찮은가요? 자, 그래서요. That's related to the placebo effect라고 해서 우리 플라세보 효과 다 들어보셨죠? 내가 뭔가를 믿어가지고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플라세보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비싸다라고 믿으니까 내 몸도 아 비싼 와인을 먹는 거야. 나는 좋은 와인을 먹는 거야 하면서 뇌까지도 반응이 이어지는 거죠. Like pain, 고통과 같이요. Taste is not just a product of sensory signals라고 했어요. 맛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감각적인 신호의 산물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이런 거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뭐 그래서 정도로 내용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It depends also on psychological factors라고 해서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뭐에 좌우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psychological factors, 심리적인 요인에도 좌우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는 컬론이라고 하는 자, 이 친구는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don't just taste the wine. 여러분은요. 와인을 단순히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는 You taste its price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 가격을 맛보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 물어보자. 자, 얘들아. 만약에 이 글에서 주제 문장을 하나 담는다면 뭘 잡으시겠어요? 맞아요. 사실은요. 우리 제가 옆에도 써놨지만 첫 문장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있잖아.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물인데 이 안에는 보면 감각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예시를 보아하니까 이 예시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라고요? 내가 감각적으로 비싼 와인을 봤을 때 이걸 되게 좋다라고 느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격뿐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으로 내 뇌도 활성화되고 내가 느끼는 바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과 이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맛이라는 거 감각적 신호의 산물만이 아니라요.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지금 얘기한 요 부분. 이 사회적 인지 심리적인 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 부분이 마지막 문장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와인 단순히 맛보는 거 아니야. 너 가격을 맛보는 거야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 주제와 연관 짓자면 아 그러니까 단순히 감각적으로만 와인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인 이런 인식 또한 이
뭐예요? 와인을 맛보는데 들어가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지금 주제하고 연결 지어 봤으니까 이거 한번 보자. 자, 1번을 보니까 뭐라고? Customer ratings determine the price of a product이라고 했어요. 고객의 평가가 결정합니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우리 고객의 평가 얘기 이런 거랑 상관이 없었고요. 자, 이번에 we fool ourselves into thinking. 우리 스스로가 속인다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도록. Our unplanned buying was reasonable. 우리의 계획 없는 구매가 합리적이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인다. 뭐 계획이 없는 구매 이런 내용 얘기하지 않았고요. We immediately dismiss opposing opinions without any consideration.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데 뭐 하지 않고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반대 의견 뭐 고려 무시 얘기 아니었고요. The brain shows consistent response. 자, 뇌는요 일관되는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뭐와 상관없이요? Personal preference. 개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그런 내용 아니었죠. 자, 5번 볼까요? The perceived value of a product influences one's subjective experience of it 이라고 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어 상품에 인식된, 인지된 가치가 영향을 줍니다. 이 뭐예요? 상품의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인지된 가치라는 거 가격 얘기 아니에요? 상품에 인식된 가치 3만 원, 50만 원 이러한 요 가치가 가격이 누군가의 그 상품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걸로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맛으로만 와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심리적인 요소 또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 밑줄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역시도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괜찮은가요? 자,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글 한번 볼게요. 자, 키 메시지 보기 전에 지문을 쭉 따라가 보면 처음에 얘기하죠. 인식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투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예, 사회적 대상에 대한 인식에도 적용된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온 게 바로 와인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와인 실험을 보아하니까 우리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맛봤을 때는 이 가격에 영향이 없다가 가격표가 붙으니까 이것이 평가에 영향을 주더라. 자,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의식적인 거냐? 아니, 아니, 뇌도 움직였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결국에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감각적 신호와 심리적인 요소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우리 인식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감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이 같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화시켜서 전달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밑줄과 연관이 있었죠. 맞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충 읽고 푸는 거 아니고 주제 찾기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꼼꼼하게 첫 문제 봤으니까 두 번째 문제 같이 또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오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2023년 5월 모고 기출이고요. 자, 이 친구도 우리 뭐 볼 거야? 주제 찾을 거야, 얘들아. 자, 주제 찾는 거에 집중해서 봐봅시다. Our brains light up. 우리 뇌가 번뜩인다는 거예요. 빛이 켜진대요. When our predicted reality and actual reality match. 우리의 예측된 현실과 실제 현실이 match, 일치할 때 뇌가 반짝인대요. Our brains love to be right. 우리 뇌는요, 옳은 것을 좋아합니다. We also don't like to be wrong. 우리는 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한. And we feel threatened.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When our stereotype predictions don't come true 라고 해서 우리의 고정관념화된 예측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뭐라고? 뇌는 지금 보아하니까 예측 현실과 실제 현실이 딱 맞아야 좋아하고 이게 틀리는 걸 안 좋아하고 심지어 뭐라고? 내가 고정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예측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면 위협까지도 느낀대요. 자, 그러면서 Psychologist Wendy Manns asked why did Asian college students to interact with Latino students? 라고 해서 어떤 실험이 나올 것만 같은데 자,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요. 백인하고 아시아 대학 학생들에게 상호작용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시킨 겁니다. 라틴계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하라고 한 건데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Who had been hired as actors by the researchers 라고 했어요. 얘네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배우로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배우로 고용된 이 라틴계 학생들하고 얘네하고 상호작용하세요 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Some of the Latino students portray themselves as socioeconomically high status 라고 했어요. 자, 보니 라틴계 학생들 중에 몇 명이
그들 스스로를 portray, 묘사했습니다. 뭐로써요?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로 묘사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보니까 뒤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With lawyer fathers, professor mothers,

낮은 지위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researchers found that 연구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뭘 발견했는지 보자. When participants interact with the Latino students who appear to come from wealth and thus challenge American stereotypes라고 했어요. 자, 참가자들이 라틴 계 학생들하고 interact with 상호작용했을 때인데 어떤 아이들이야? Appear to come from wealth. 이 부유한 집안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는 학생. 그래서 그럼으로써 뭐예요? Challenge. 뭐예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미국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이런 거지. 라틴계는 아무래도 이민자니까 잘못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고정관념에 뭔가 좀 도전을 내미는. 그래서 부유한 집안으로부터 온것 같은 그 라틴계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을 했을 때 어땠대? They responded physiologically as if to a threat라고 했어요. 생리적으로, 얘들아, psychological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생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몸의 반응이 뭐라고요? 위협으로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나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Their blood vessel constricted. 그들의 혈관이 수축을 했고요. Their heart activity changed. 그들의 심장 활동이 바뀌었대요. In these interactions, 이 상호작용에서요, participants also saw the students who violated stereotypes as less likable이라고 해서 참가자들이 또한 이 학생들, 어떤 학생들 뒤에 나와 있는 고정관념을 위반한 학생들, 그러니까 라틴계 학생인데 잘 사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Less likable, 덜 선호하는, 그러니까 덜 호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지금 어떤 것 같아? 우리 실험이 나왔어. 결과가 중요한데 이 결과를 보아하니까 우리 뇌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라틴계 학생들은 이민자니까 잘 살지 않아. 라고 나는 고정관념이 있었어. 자, 근데 내 고정관념과 나의 뇌의 생각, 예측과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니까 몸에서도 위협으로 여겨서 막 혈관, 심장 활동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얘네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심리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요. Stereotypes that are descriptive can easily become prescriptive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요. 고정관념인데 that are descriptive라고 하면 기술적인 그냥 말 자체로만 해석해 볼게요. 기술적인 고정관념은 쉽게 규범적이게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기술, 그냥 쓰는 거, 진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라틴계 학생들은 가난하다. 라틴계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내가 그냥 진술로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쉽게 뭐가 된다고요? 규범적이 된다라는 것은 규범적이라는 건 뭡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틴계 학생들은 가난하다가 아니라 라틴계는 가난해야 한다. 이렇게 쉽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가난해야 되는데? 근데 얘네가 가난하지 않네?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The phenomenon, 그 현상이요, it turns out, 나중에 드러나기를, may have a neuroscientific explanation. 이 현상이 뭐라고? 신경과학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 자, 밑줄 친 부분 나오네. It's an angry protest from the brain's reward system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뇌 보상 시스템으로부터의 화가 난 저항, 화가 난 어떤 대항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앞에부터 다시 보자. 이 글의 주제를 또 얘들아, 주제 문장 한번 찾아볼까? 사실 어디 있었어? 그렇지. 우리 맨 앞에 보면, 우리 뇌가 번뜩 이는 순간이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내가 예측 현실, 내 뇌에서 생각하는 예측 현실하고, 실제 현실하고, 딱 일치될 때내 뇌가 변뜩이고 이게 맞지 않을 때안 좋아한다는 내용 이 처음부터 이 얘기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뭐로 넘어갑니까? 실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실험을 보아하니까 이 실험이 어땠어 얘들아? 내가 예측한 현실 라틴계는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한데 근데 실제 현실이 이들이 부유하니까 내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땠어? 혈관 수축, 심장 활동 변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어땠어? 나 얘네 별론 것 같아라고 해서 덜 호감으로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졌어.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 역시도 자 이러한 현상 우리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거는요.

뇌 보상 시스템. 뇌에서 예측 현실하고 실제 현실이 맞아야지 이렇게 보상이 일어나서 좋아지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angry protest, 화가 난 저항이라고요. 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저항감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기분이 안 좋아졌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주제를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찾아보자. 자, 1번에 our brain prefers actual reality to predicted reality라고 했어요. 우리 뇌가 선호하는데 실제 현실을요, 뭐보다? 예측 현실보다 선호합니다. 그런 내용 아니었고요. 자, 2번. Humans have a tendency. 자, 인간이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향입니까? To deny that they're stereotyped. 그들이 고정관념화되어 있다는 걸 거부하고,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었고요. 3번에 humans are conditioned to avoid people who resemble them. 사람들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는 데 조건화되어 있는데, 그들을 닮은 사람을 피하는? 뭐 닮은 사람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고. Our brain dislikes, 우리 뇌가 안 좋아한대요. When something goes against its prediction. 뭐라고? 뭔가가 그 예측과 맞지 않을 때, 그 예측과 달라지면 우리 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 내용 아니에요? 예측된 것과 실제가 다르면 우리는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안 좋다니까? 그래서 아까 angry protest 한다고 했잖아. 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When dissatisfied, the brain operates to make itself feel better 이라고 했어요. 자, 만족하지 않으면 뇌는요, 작동하는데, 어떻게 작동한다고? 그 스스로가 더 나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뭔가 기분이 더 좋아지게 반응한다, 뭐 운영한다라는 건데, 그런 내용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4번.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지문 분석 한번 보자, 얘들아. 뭐 나왔어? 앞에부터.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쓴 거. 예측 현실, 실제 현실 같으면 뇌는 이걸 보상으로 느끼고, 다르면 이걸 이제 위협으로 느낀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뭐예요? 라틴 계약생의 연고를 보여줬단 말이야. 아, 보아하니까 우리는, 아, 이 우리가 생각한 고정관념이 맞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몸의 반응과 심리적 반응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고정관념은 규범적인 고정관념이 되고, 이게 뇌 보상 시스템에 화가 나가지고 하는 저항이다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우리 이거 주제 뭐라고요? 쉽게 정하면 이거지. 뇌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요? 우리 실제 현실과 선생님 옆에 쓴거 그대로예요. 예측 현실이 동일할 때. 이럴 때 우리 뇌는 좋아하고 이걸 보상으로 느낀다고요. 이게 맞지 않을 때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괜찮은가요? 네, 좋습니다. 자, 주제 잡는 거 어때요,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문제를 푸는 거는 또 그냥 풀면 되는데, 주제를 막 생각하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3년 수능이었고요. 얘도 49% 정도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자, 얘는 오히려 더 간단해요. 요 오답률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제 찾자.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how you deal with stress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너가 너의 이 집중, 주의 집중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지가 play a role 이라고 하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뭐에 있어서? How you deal with stress. 너가 스트레스를 다룸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가 이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가 스트레스 어떤 이 다루는 수준과 어떤 수준, 그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Scatter attention harms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 분산된 주의는요, 여러분의 능력에 해를 미치는데, 자, 어떤 능력이야?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를 그냥 내버리는. 그냥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 그 능력을 해칩니다. 왜? Because even though your attention is scattered, 비록 너의 주의가 분산되어 있지만, it is narrowly focused. 그것은 분산되다 보니까 되게 좁은 범위로 이제 초점이 이제 가해지겠죠? For you are able to fixate only on the stressful parts of your experience. 라고 해서, 자, 여기 for은 because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좁게만 주의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너가 오직 유일하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너의 경험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만 딱 꽂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의가 분산된다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푸는 능력을 저해하는데, 왜? 주의가 분산됐어. 그래서 내가 꽂혀 있는 그 부분에만 내가 이제 주의 집중이 갈 텐데, 그게 만약에 내 경험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만 꽂혀 있다. 그럼 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겠지. 지금 그 얘기예요.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is widened, 만약에 여러분의 이 주의 집중이 어떻게 됐을 때 넓어졌을 때는요,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여러분이 더 쉽게 스트레스를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 분산된 주의 집중은 나에게 좋지 않고,

여기 보아하니까 넓게 퍼진 주의 집중은 오히려 스트레스 푸는데 좋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요. You can put in perspective many more aspects of any situation and not get locked into one part that ties you down to superficial and anxiety-provoking levels of attention. 긴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이요. 다양한 어떤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Many more aspects of any situation. 어떤 상황이든 간에 더 많은 그 측면들을요, 이 관점에 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et locked into 하면 다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대요. 한 부분인데 that ties you down. 여러분을 묶어놓는 겁니다. 피상적이고 불안을 유발하는 그 주의 집중 수준에 여러분을 묶어놓는 그한 가지 부분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주의 집중이 넓으니까 여기 나온 대로 다양한 상황의 측면들을 내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상적이고 불안을 유발하는 그러한 수준에 뭔가가 이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내가 갇혀 있지 않고 여러 가지를 더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금 앞에 나왔던 대로 뭐라고? 넓은 내가 관점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풀기엔 더 낫다고요. 그래서요, narrow focus heightens the stress level of each experience. 좁은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경험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요. 하지만 widen focus, 넓은 초점은요, turns down the stress level, 스트레스 수준을 낮춥니다. Because, 왜냐면요, you're better able to put each situation into a broader perspective. 왜냐면 너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각 상황을 더 넓은 관점에다가 놓고 볼수 있는 걸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넓은 관점이 스트레스 수위를 줄일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one anxiety-provoking detail is less important than the bigger picture. 하나의 이 불안을 유발하는 세부 사항은요, 덜 중요합니다. 뭐보다? 큰 그림보다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큰 그림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하냐면서요. It's like transforming yourself into a non-stick frying pan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뭐라고? 뭐와 같다고? Transform 하면 뭐예요? 그치, 바꾸는 겁니다. 우리 트랜스포머 하면 뭐예요? 그치, 트랜스포머 영화 본 친구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막 변한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막 이렇게 로봇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뭐로 바꾸는 거라고요? 그대로 해석하면 붙지 않는 프라이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You can still fry an egg. 여러분이 달걀을 프라이 여전히 할수 있지만, 하지만 the egg won't stick to the pan. 이 계란이요, 이 프라이팬에 달라붙지 않아요라고 했어요. 선생님, 대체 프라이팬이 왜 나오는 거죠? 우리 1차원적 해석 안 하기로 했죠. 자, 이 글의 주제 뭐야, 얘들아? 주제. 그렇지. 앞으로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처음에 전략 얘기했을 때도 첫 문장에 보통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자, 여러분이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하냐.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하냐. How라고 적을게요. 이것이, 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거에 영향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읽으면서 정리한 게 뭐였니, 얘들아? 자, 여기 보면 지금 분산된 scattered attention이 있었고 widen이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scattered attention은 좋아요, 나빠요? 그치? 오히려 분산돼서 좋은가 했더니만 꽂혀가지고 스트레스 있는 부분만 볼수 있으니까 얘는 스트레스 대처에 안 좋다라고 했고, 넓어지는 건 어떤 거였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보게 되고 그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좋다라는 내용이 쭉쭉쭉 계속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 뭐라고 했어? 한 가지 불안을 유발하는 세부 사항이 큰 그림보다는 덜 중요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처럼 좁은 주의 집중을 갖는 것은 중요치 않아라고 하면서 그건 마치 너를 non-stick frying pan으로 바꾸는 거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분산된 주의를 갖다가 넓은 주의를 갖게 되는 것이 너가 마치 non-stick frying pan으로 바뀌는 거래요. 그러면서 너가 에그를 여전히 후라이 할수 있어. 자, 이 비유를 한번 우리 파헤쳐 보자. 주제는 내가 일단 알았어.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하냐가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이 세부 내용까지 내가 다 잡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계란을 여전히 붙일 수는 있는데 이 계란이 팬에 안 붙어. 자, 이건 무슨 말이 되겠어, 얘들아? 자, 여기서 계란은 뭘까? 그렇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내가 여전히 스트레스는 받겠지. 내가 주의 집중을 어떻게 갖든 스트레스는 받겠는데 이 스트레스가 팬에 안 붙어. 넌스틱 프라이팬이 뭐예요?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붙는다? 그게 뭐야? 넓은 관점을 갖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 스트레스가 나에겐 별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non-stick frying pan은 뭐예요? 이 와이든 뷰를 가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스트레스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걸로부터 쿨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1번부터 볼까? Never being confronted with any stressful experiences in daily life. 절대로 마주하지 않는 거야. 어떠한 스트레스 경험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니야. 앞에 나왔잖아. 여전히 우리 계란을 프라이 할 수 있어. 여전히 스트레스는 올 거야. 근데 그거에 내가 너무 꽂히지 않는다는 거니까 우리 얘는 탈락. 2번, broadening one's perspective to identify the cause of stress.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우리 어떤 관점을 넓히는 거 괜찮나 해서 뒤에 봤더니만 뭐라고? 스트레스의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내는 내용은 아니었어, 이건. 2번, 탈락. 3번, rarely confining one's attention to positive aspects of an experience. 자, rarely 하니까 거의 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이 주의력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누군가의 이 주의 집중을 제한하지 않는 거?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얘기 아니었고요. Having a larger view of an experience beyond its stressful aspects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더 큰 경험의 이 관점을 갖는 건데 뭐를 넘어서서? 스트레스의 이 측면을 넘어서서. 이거 아니야? 스트레스를 받긴 하겠지만 그 스트레스 받는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에 더 큰 관점을 갖게 되는 거. 얘가 지금 non-stick frying pan이 되는 거죠. 자, 5번. Taking stress into account라고 해서 우리 요거 하나의 표현이죠. Take something into account라고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치? 뭔가를 고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고려하는 거예요. 뭐로서 고려해요? Source of developing a wide view라고 했습니다. 넓은 관점을 발전시키는 요소로서 스트레스를 뭐 고려한다.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쌤이 보기의 모습, 보기의 어떤 단어나 어구가 나온 거를 1차원적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붙지 않는 프라이팬? 프라이팬? 요리 얘기인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지문 문석으로 보겠습니다. 자, 키메시지 잡기 전에 지금 보면 제가 썼듯이 우리 이 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좁은 초점을 가질 때하고 넓은 초점을 가질 때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해줬단 말이야. 좁은 초점을 가지면 주의가 분산되는데 분산된다 해도 내가 딱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만 딱 고정돼가지고 스트레스 수위가 올라갔고 넓은 내가 이 초점을 갖게 됐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쿨하게 보내줄 수 있었어요. 해소할 수 있었어요. 왜? 한 가지 그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만 딱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수위가 낮아지는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랬을 때 이 뒤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관점에서 넓은 관점으로 가는 거, 그거를 transforming into a non-stick frying pan 이라고 비유를 해줬고 우리의 밑줄이 여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넓은 관점 갖는 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거기에 내가 탁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거 그 얘기였죠. 자, 키 메시지를 잡는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결국에 키 메시지는 요거예요. 얘는 세부사항인 거고 그래서 주의 집중의 방법이 주의 집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스트레스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스트레스 대처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요. 자, 주제를 잡으니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밑줄 친 부분과 연결 짓는 거 어때요? 어렵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자, 우리 함축음 밑줄은 선생님하고 오늘 봤던 내용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본질이 뭐라고요? 밑줄 치는 거 출제자가 괜히 밑줄 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내가 이거를 이 학생들에게 꼭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걸 묻는 거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뭐라고요? 지문의 중요한 내용, 필자가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정말 비유, 아까 봤던 붙지 않는 후라이팬과 같이 완전 그런 비유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가격을 맛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돌려서 얘기해요, 필자가. 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치,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어차피 중요한 얘기를 돌려 말하는 거니까 나는 이 중요한 내용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들 놓치지 않았고 특히 첫 문장, 여러분 오늘도 보셨죠? 첫 문장에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 전환이 있으면 전환 문장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가 잡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연결성을 고려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기에 풀어져 있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주제와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랐었습니다. 자, 오늘 세 문제 풀었는데 원래 첫 시작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연습할 거니까 너무 처음에 뭔가 잘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2강, 3강, 4강 계속 연습할 거니까요. 오늘 잘 따라왔다면 또 2강에서 오늘 뭔가 좀 어려웠어? 그러면 2강에서 또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의 퀴즈가 있습니다. Psychological, 그다음에 Physiologic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봤었으니까 그 단어 어떤 의미인지 한번더 정리하면서 지문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강의고요. 세 번째 약점은 용액의 농도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도 안 되죠. 삼투압도 안 되죠. 증기압, 내림, 증기압, 오름도 당연히 안 되겠죠. 즉 용액의 총괄성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저기 뒤에 가서 뭐도 안 됩니까? 평형도 안 되죠. 산과 염기 평형도 안 되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농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많이 고민해 봤고요. 제가 이 귀중한 9강 중에 한 강을 농도 계산, 이따가 목표 나오겠지만 농도 서로 간의 농도의 변환, 여기다가 제가 초점을 두면서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를 한번 복습을 하고 짧게 얘기를 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체 배웠고 액체 배웠고 고체 배웠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액체가 나온다 라고 하면 아, 분산력, 그 다음에 수소결합 요 정도. 예, 수소결합 이렇게만 써도요 여러분들은 요 사이에서 문제가 비슷한 게 뚜루룩 나와야 돼요. 아, 물론 선생님 이런 문제입니다, 저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없어요. 없는데 문제를 보고 아 선생님 이거는 분산력 문제군요, 어 H2 어쩌고저쩌고, 어 이거 수소결합 문제군요 까지는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고체일 때 단순이냐 체심이냐 면심이냐, 요 사고의 순서 제가 만들었지만 요 사고의 순서 기억하시고요. 8분의 1짜리가 8개냐 1개냐, 2분의 1짜리가 6개냐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둘러싸고, 원래 그걸 배위수라고 하거든요. 둘러싸고 있는 가장 인접한 가장 근처에 있는 원자는 어떻게, 입자가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공부했으니까, 복습이라고 하는 거 또 약점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딱 단어만 나오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좀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경기장에 갔을 때에 그 깜짝 놀라는 게 있죠. 저는 야구장에 갔을 때 투수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던졌는데 이게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휙 들어가요. 근데 그 우리 중계방송 보면 뭐라 그래요? 공이 이렇게 가면 아 변화구입니다, 뭐 체인지업입니다 하잖아요. 그럼 TV를 보면 이렇게 변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가봐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뭔가가 이렇게 훅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공부는요 이렇게 훅 지나가는 느낌으로 인지한 다음에 내가 뭘

그래서 그려야 돼요. 아, 이게 변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액체라면 이렇게 문제 나오지 않을까? 증기압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내가 X축, Y축 그려갖고 나오지 않을까? 먼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측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약점이 극복이 되는 거야. 해서 같은 문제가 아니고 비슷한 문제만 나와도 아,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융단 폭격을 하면서 내 실력으로 가는 거야.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은 그렇게 풉니다. 자기도 뭔지 몰라. 뭘 이런 걸 매뉴얼을 만들어요? 아, 무슨 법칙이 어딨어요? 그냥 이거니까 이거죠. 정말 기분 나쁘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왜 성공했는지, 왜 상위권인지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는 왜 그게 안 되는지. 이제 그거를 쌓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내용을 보고, 아, 얘가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예측을 해야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농도의 종류가 있다. 농도의 종류는요, 퍼센트도 있지만, 아, 퍼센트가 있고, ppm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몰 농도가 있고, 몰랄 농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변화는, 퍼센트를 몰 농도로, 몰을 몰랄로 비교, 변환하고요. 퍼센트를 몰 농도, 몰랄 농도로 변환합니다. 자, 물론 더갈수 있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딱 스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농도하고 나중에 다음에 나올 용액의 총괄성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20년 넘게, 25년 넘게 그 필드에서 여러분과 지켜봤을 때 농도가 안 되는 친구들은 뒤가 아예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참에 농도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ppm, 퍼센트 이건 뭐예요? 다 용액의 질량 분해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면 퍼센트, 10의 6제곱, 10의 9제곱, ppm, ppb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바뀌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제가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이라 했죠. 설마 이 강의 보면서 용액과 용질을 모르는 사람 없겠죠? 용매. 아, 그래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설탕입니다. 설탕을 물에 녹입니다. 설탕을 물에 녹여요. 그래서 설탕을 물에 녹여서 완벽하게 용해시키면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설탕물이라고 부릅니다. 설탕물. 자, 이때 설탕이 뭐냐? 설탕이 용질. 즉, 녹는 주체죠. 그 다음에 물은 뭐냐? 용매. 녹이는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설탕물은 뭐냐? 이거 용액이야. 다 합쳐서 이건 용액인데 쓸 때는요. 물자 뒤가 있잖아요. 요게 바로 용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용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용질이면은 다 고체, 용매면 액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고체, 고체, 액체, 기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으로 봤을 때뭐50% 이상 되면은 용 매가 되는 거고, 50% 이하면 용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도 가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임무가 주어져도 이거를 농도를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겨야 돼요. 그 역량이 없으면 다시 하고, 또 하고, 좌절하면 안 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만들어내야 돼. 오케이? 예전에, 뭐, 그, 군대 용어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전사의 말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섭고 과격한 말 같지만 어쩌면 이제 수능을 얼마 안 남은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은 말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어차피 가서 1번부터 5번 사이야. 그러면 안 되면 되게 해야 돼. 못 맞출 게 어딨어. 맞춰야 지금 어떻게 돼? 최대한 아닌 거 걸러내고 최대한 계산 적게 하고 최대한 실수 안 하려고 지금부터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도 그 당시에 안 되면 되게 하라의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저는 제가 진짜 앉아 일어서 500개 할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500개 안 해봤죠? 네, 하게 됩니다. 시키면 할수 있어요. 정신력만 있으면 돼. 근데 그거는 우리는 공부잖아. 피지컬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아마 글을 써놨을 텐데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 농도만 나오면 싫어하는 사람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 0이 민수, 민이가 있는데, 몰랄 농도는 0.1 몰랄 농도야. 몰랄 농도가 0.1 몰랄 농도야.
퍼센트는 18%야. 100g에 0.5 몰랄 농도가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시작할 때 25도씨에서 물 100g에 포도당 18g을 넣어서 용액을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0위부터 갈게요. 몰랄 농도야. 이 말이 몰랄 농도죠? 그럼 몰랄 농도 계산 어떻게 하니? 1000분의 제가 만든 거예요. 용매의 질량 분의 그다음에 m분의 w입니다. 이때 m은 뭐냐면 분자량이에요. m은 분자량. 얘는 질량입니다. 물론 분자가 아니고 화학식이면 화학식량이 되겠죠? 자, 위쪽은 뭐냐면 용질 쪽의 내용이야. 여기는 용매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00분의 용매의 질량분의 n분의 w. 이건 또 뭐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몰랄 농도의 정의는 뭐냐면, 용질 1몰이 용매, 즉, 물이죠. 용매, 물, 1kg 속에 녹아있는 양을 재는 거야. 해서 어떻게 되냐면, 몰, 퍼,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단위예요. 몰, 퍼, 킬로그램. 이게 몰랄 농도라고. 다시 말해서, 용질의 질량을 얘기, 용매의 질량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대로, 자, 물이 뭐야? 물이 용매죠. 물이 용매, 포도당이 용질입니다. 그러면 1kg이니까 얘는 0. 이건 환산해줘야죠. 이렇게 갑니다. 얘는 0.1kg이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분모가 0.1kg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포도당은 몇 몰이냐? 그럼 분자량이 180이니까 0.1몰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얼마야? 몇 몰랄 농도야? 그러면 1 몰랄 농도네가 되는 겁니다. 1 몰랄 농도니까 어떻게 돼? 0이는 틀린 거죠. 0이는 틀렸다. 자, 퍼센트 농도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말 그대로 용액이에요. 용액은 용질 더하기 용매입니다. 그러면 용매가 100이니까 100에다가 더하기 용질이 18이고요. 분의 18 곱하기 100이니까 절대 18%는 안 나오겠죠. 민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0이도 아니고 민수도 아니니까 답은 민이겠죠. 네, 민이다. 자, 근데 물 100g을 추가하면 전체가 지금 100g일 때가 1 몰랄 농도인데 여기다가 물을 두 배로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럼 보나마나 2분의 1이죠. 즉 0.5 몰랄 농도가 되겠죠. 딩동댕. 정답은 몇 번? 미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굉장히 지금 앞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다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강의 한 5분 들으면서 용자가 너무 많이 나오죠. 용매, 용질, 용매 하다가 또 용매, 용질, 용매, 질량 얘기하다가 뭘 하다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너희들은 수준이 없는 거야. 미안해. 이건 진짜야. 아니, 용용용 하는데 이건 중학교 거잖아. 중학교 건데 이게 안 된다? 그럼 화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 강의가 약점 공략이잖아. 이제 마지막 케이스야. 지금 안 되면 이제 잡아 넣어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필수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수 개념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들인데, 퍼센트 농도 같은 거, 몰 농도, 몰랄 농도의 공식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 이런 거죠. 너 앞에 있으면 퍼센트 농도 오케이? 몰 농도 오케이? 몰랄 오케이? 오케이! 하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서야 문제에 접근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몰 농도 공식이 좀 그런데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좀 채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 아마 쭉 나와 있을 텐데, 그 교환의 내용을 좀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퍼센트 농도 구하는 방법,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질량이야. 그 다음에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야. 쥐는 질량이다. 분해 용질의 몰이야. 질량이 아닙니다. 얘는 질량, 질량, 질량, 몰. 이렇게. 그 다음에 몰 농도를 많이 했죠, 이거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입니다. 예, 부피예요. 이건 용매의 질량이잖아. 이거는 용액의 부피야. 이게 다른 거야. 분해 용질의 몰.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대로 볼게요. 지금 주어진 거는 포도당이 얼만큼 있다? 포도당이 18g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물이 얼만큼 있다? 물이 100g 있다. 이것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생각을 해봐. 그림을 그려보자, 한번. 자, 그림을 그려보자. 자, 전체가 아니고요. 물을 100g을 넣은 거야. 여기다가. 그쵸? 물 100g 넣고 포도당을 집어 넣었는데 얼마? 18g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100g에서 업다운 일정. 18g을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조금 올라갔겠죠? 그러면 전체 질량은 얼마야? 전체 질량은 118g이 전체 질량입니다.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잘 봐라. 나는 처음에 18g을 포도당을 집어넣은 다음에 물을 채워서 100g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뭐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용액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용액인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이 18g 다 뭐예요? 용질입니다. 용질이에요. 그런데 이 100g은 용매입니다. 용매야. 그런데 여기 용매는 얼마냐? 얘는요, 전체 100에서 18을 빼야 돼. 그래서 82g이 용매인 거야. 아, 채운 거하고 넣은 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 개념에서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됐니? 자, 밑에가 더 쉽고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것만 보고 할게요. 요것만 보고. 그러면 너이 관계에서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어? 자, 아까 전에 제가 필수 개념 뭐라 그랬어요? 퍼센트 농도 오케이 했잖아. 너 오케이 했지? 그럼 뭐야? 그러면 용질의 용액의 질량 분해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말은 해.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해? 못 구해요. 미쳐버리는 거지. 봐봐. 118분의 18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절대 18이 나올 수가 없죠. 오케이? 이거고요.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자, 다 비교해봐. 저는 지금 포도당 18%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는 완전 다른 거야. 18%가 있는데 여러분들 18%가 전체 얼마의 용액이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안 주어졌어. 주어주면 좋은데 안 주어졌어.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니? 그럼 없을 때 기준을 세우는 거야. 이게 스킬이야. 자, 스킬 갑니다. 없으면 기준을 세우는 거야. 내가 매뉴얼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할까? 없으면 무조건 100을 기준으로 하자. 내가 정한 거야, 그냥. 난 100으로 하겠다. 없으면 100으로 하겠다. 그럼 18%는 뭐냐? 100g 중에 18g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야. 즉, 포도당의 질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의 논리를 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82g은 뭐니? 이거는 용매의 질량이 되는 거지. 이거는 물의 질량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아,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요 케이스. 포도당이 18%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100을 만들었어요는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지. 다르죠? 처음에 100이 있고 18g이 있어. 하우 케이스와 아니야. 18%가 그럼 바로 요 케이스로 가는 거야. 이두 개를 넘나드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한번 해볼게요. 1 몰랄 농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일몰랄농도 포도당 수용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나만의 계산법이 있어. 일몰랄농도야? 그럼 이렇게 하시고요. 용질이 일몰이구나. 일몰인데 포도당이 분자량이 180이잖아요. 그럼 180이구나. 자, 이거는 그냥 곱한 게 아니라 화학식량 MW, 즉 몰레큘러 웨이트의 양을 재주는 거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나옵니다. 아, 이거는 180g이 있구나. 이게 용질의 질량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됐니? 그런데 이거는 뭐냐? 전체 물은 얼만큼 있냐? 물은.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은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얼마 있거나 말거나. 난 관심 없어. 무조건 1kg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는 1000g의 물이 있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용액은 얼마냐? 1180g이 되겠다. 이게 용액입니다. 자, 분리와 분석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야 돼요. 이게 가능해야 내가 문제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수 있어. 이게 불가능하면 갖고 놀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는 물 100g에 1000g 하자, 그냥. 물 1000g에 포도당 18g을 녹였어요. 물 1000g에 포도당 18g을 녹였어요. 180g 녹였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만든 공식인데, 1000분의 W분의 M분의 W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래는 뭐야? 용매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니까 이거 지우고 얼마야? 이거를 1000을 넣는 거야. 오케이. 지워. 이렇게. 그 다음에 180은 여기다 넣는 거야. 질량이니까 여기다가 180g. 주어진 게 180g이야. 분자량이 얼마야? 180이야. 이렇게 주어지면, 아, 1몰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석도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만약에 용질과 용매가 주어진다면 내가 농도 계산도 가능하고. 세 번째. 자, 이번에는요. 1몰농도 포도당. 이렇게 나왔어요. 수용액.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딱 나눈다고, 나는. 해서, 1몰이구나. 1몰의 포도당이니까 곱하기 뭐야? 화학식량 180 해주면, 아, 180g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이때는 요게 180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뭐가 있냐면, 이 몰농도는요, 부피잖아. 용액의 부피. 즉, 1리터 속에 라는 말이 들어가. 1리터야. 이게 중요합니다. 또. 1리터는 뭐예요? 1리터는 1000 밀리리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밀도가 1g per 밀리리터라면, 그냥 준 겁니다. 1g per 밀리리터라면 이때 질량은 얼만큼이겠냐?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지금 부피입니다. 부피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고로 질량을 알려면 밀도 곱하기 부피가 돼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1000ml가 1000g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무척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용매가 아니야. 얘는 용액이에요. 에이?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자, 1몰농도는 지금 보니까 1000분의 1000ml분의 180분의 180이 맞는데요. 여기는 용액이라고. 용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질량으로 바꾼다면 얘는 18g, 180g의 용질과 나머지 1000g, 1000D 밀도까지 여기서 빼기 180g의 용매가 있다는 거를 찾아낼 수 없으면 농도 변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필기하지는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필기하지만 되게 예쁘게 써놓고 얘들아 필기하지만 그럼 막 쓰고 싶어 난리죠. 예, 나중에 쓰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두번 들으란 얘기야. 한 번은 그냥 들으라고. 제발 그냥 들어. 듣고 아, 나 저거 쓰고 싶은데. 아니, 뭐 강의가 없어지니? 강의가 사라져? 강의는 안 사라집니다. 다시 들으면 돼요. 근데 두번 듣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이 한번 듣고 다 아는 척해. 아니야. 두번 들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기는 거야. 제발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아마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화 딱 보고 왔을 때, 아, 너무 감동적이야. 그리고 어느 장면이 떠오르는데, 나중에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특정 장면만 계속 광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대사까지 기억나. 어? 나는 옛날에 그 어떤 그 구한말에, 우리 그말 타는 어떤 게 있었거든요. 방송이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구한말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에 보면, 미스터 땡땡땡인데, 아무튼 그 드라마 보면 그 대사도 기억나요. 왜? 자꾸 보니까. 근데 이 농도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 아는데 안 돼.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다.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이거 니들이 모를 일이 없어요. 이거 다 알아보면. 그런데 잘안 돼.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대표 문제 2번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A하고 B가 있는데, 같은 질량, 지금 봤을 때는 같은 질량의 A하고 B, 요게 이제 먼저 조건을 찾았네요. 우리, 이런 거 나오면 우리 그 기체에서 뭐라 그랬어? 매뉴얼 만들자. PV나 NRT 했잖아. 그럼 뭔가 같은 질량이 나오니까,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런 거할때 얘가 같겠네? 이런 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고, 밀도가 같고, 같은 거두 가지가 나타났다. 부피 같대요.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그냥 4N몰이 있구나. 4몰이 있구나. 그럼 전체가 요게 얼만지 모르지만 몰 농도라고 했잖아. 이걸 1리터라고 가정한다면 1리터에 4몰이 있으니까 이거는 4몰 농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니?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것도 4몰 농도구나. 얘기할 수 있겠죠? 기억은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계속 가볼게요. 그럼 몰 농도, 잠깐만요. 화학식량도 같겠죠? 4사니까. 그 다음에 몰 농도도 같겠죠? 이렇게. 그럼 몰랄 농도도, 야, 몰 농도 같은 거 몰랄도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같겠죠? 정답은 5번. 이러면, 내가 왜 틀린 거지? 도대체 어디가 약점인 거지?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화학식량이 같으면 냈겠니? 이걸 왜 줬겠니? 그렇잖아. 자, 이제 이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접근은 너무 좋았습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아, 내가 풀때 선생님 4구요, 4니까 맞아. 그러면, 아, 좋았어. 그리고 이렇게 콕 찔러줬을 것 같아. 어떻게? 잘했어, A는. 근데 B를 봐봐. B는 당연히 B인데, 지금 네모, 세모야. 그러니까 덩어리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맞는데, 네모하고 세모가 같이 있단 말이야. 이건 뭐냐? 잘 보세요. 얘는 예를 들어서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야. 그러니까 4몰이 1리터에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4몰 농도가 맞아. 근데 B는 뭐냐? B라고 표현되어 있는 네모와 세 개가 한꺼번에 만나서 B인 거야, 이게. 그쵸? 얘가 물속에 들어가서 네모와 세모가 된 거야. 몇 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몇 개가? 두 개가. 아, 그러면 B는 몇 몰이다? 2몰이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얘는 NaCl이면 NaCl이 2몰이 있으면 물에 녹아 들어가면 Na 플러스 하나, Na 플러스 하나, Cl 플러스 하나, 하나 이런 느낌. 1몰, 1몰, 1몰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이 요 그림이라고. 엉망진창이었지, 아까 전에 그러면. 그럼 몇 몰이야? 4대 2니까 자, 몰이 2대 1이야. 이게 A의 화학식량이고 B의 화학식량이야. 그런데 어마나 질량이 같다 그랬네, 이렇게. 그럼 A는 얼마야? 2분의 1, B는 몇이야? 1. 그래서 1대 2가 되겠지? 그거는 화학 식량은 A와 B가 같다? 니나 같아라. 아웃. 그 다음에, 몰 농도는, 자, 몰 농도는 뭐야? 몰 퍼 리트, 거기, 1리터에 들어있는 몰입니다. 즉, 몰퍼 리터란 말이야. 근데 부피가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몰만 보는 거야. 4몰, 2몰이니까 몇 대면? 2대 1인 거야. 같다는 니나 같아라. 정답 디귿밖에 없죠? 자, 몰랄 농도는 뭐냐? 몰랄 농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몰랄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몰랄 농도는 용 내의 질량이 돼야 돼. 용 내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이거든요? 그런데 용 내는 같냐? 야, 질량이 같대. 그럼 전체 1리터를 질량으로 바꾸면 어느 용액의 질량이 있겠죠. 밀도 D 해가지고, 1000 D 해가지고 있을 거야. 만약에 D가 그램 퍼 밀리리터라면, 그럼 빼기 용질의 질량이, 빼기 용질의 질량이 서로 같으니까, 분모가 서로 같아. 그럼 분자 누가 더 많아? 4몰과 2몰이니까 A가 B보다 크다?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야.
정말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개념이 안서 있으면 실수도 많이 하고, 이거 왜 그래?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쉽게 나오진 않아요.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이요. A의 화학 식량이 얼마다? 60이다. 뭐, 요소 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밀도가 얼마냐면 1.03g/ml다. 여러분들, 밀도가 나오잖아요? 밀도가 나오면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혹시 부피가 있니? 있네요. 그러면 질량이 얼마니? 아, 이거는 103g이구나. 이렇게 일단은 쓰나 안 쓰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일단은 쉬운 거 20% 100g 정해졌죠? 이건 뭐야? 전체 100g 중에서 20g이 용질이고, 이게 A고요. 나머지 80g은 용매입니다. 그러니까 물입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질량비는 몇대 몇이에요? 1대 4에 뭐가 있다? 질량, 용매와 용질의 질량비가 1대 4구나. 지금 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질량을 얘기했으니까. 한쪽에 질량을 첨가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 103g이야. 그건 몰라도 돼. 봐봐. 이거 보세요. 0.5몰 농도예요. 그러면 0.5니까 2분의 1몰 곱하기 화학식량 60하면 얘가 30g이야. 아, 원래 30g 있는 거구나. 0.5만 본다면. 그리고 너는 얼마야? 원래는 전체가 1리터, 즉 1000ml에는 요만큼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ml니까 공 하나 지우면 됩니다. 기가 막히죠? 공 하나 지우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100g과 3g이니까, 아, 그렇구나. 0.5에는, 이 상황에는 여기가 3g이 들어있구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은 100g이 들어있고 얘가 3g 들어있구나. 여기가 얼만큼 있다? 20g이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와 나중에서 어느 한쪽에 A를 첨가했어요. 그래가지고 농도가 같아져야 돼. 그러면 이 같아지려면 20%까지 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질량비가 1대 4가 돼야 됩니다. 1대 4.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기 물은 여기가 100g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1대 4로 맞출 것이냐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좀더 근본적으로 니네가 얼만큼 증가하면 될 거야? 나는 지금 100g일 때 3g 있는 거야. A를 첨가해서 농도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난 지금 100g과 3g이야. 이렇게 20%를 1대 4로 맞추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한번 승부를 걸어볼게요. 가에다가 몇 g을 맞출 것이냐? 그러면 보세요. 1대 4니까 전체 100g이 있어요. 100g이 있으면, 보세요. 이건 3g이니까 지금 100대 3이잖아. 질량비가 몇대 몇이라고? 1대 4. 즉, 4대 1로 맞춰야 돼. 근데 내가 100g이니까 얘가 얼마? 4대 1이니까 얘가 얼마큼 있어야 돼? 25g이 있어야 질량비가 1대 4가 될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몇 그램 있어? 3g 있어. 그럼 몇 g을 더 넣어줘야 25g 되겠니? 22g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를 22g 집어넣으면 물이 100g이고 용질이 25g이 돼서 1대 4, 1대 4가 맞아지는 거야. 야, 이런 거를 비율로 푼다고? 그래요. 비율로 풀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계산력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볼래요? 그럼 전체 얼마야? 125g이고 내가 25가 있어. 곱하기 100 이러면 될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20%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농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실력이 되면 이 문제도 쉽게 쉽게 풀수 있어요. 비율로. 한번더 연습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아직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보면서 알수 있어야 돼요. 자, 포도당이고 180이고요. 그다음에 밀도가 얼마 나왔냐? 근데 다의 밀도가 나왔어. 다의 밀도가 1.02g/ml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랄 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럼 몰랄 농도 비교했으면 보세요. 얘는 0.1몰에 얼만큼 있어? 물 1000g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0.1몰이니까 얼마 정확하게는 1000g의 물, 용매의 분모가 1000이고 얘가 18g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질량이니까 1g 들어가 있고요. 전체 100이라고 내가 가정하, 이게 스킬이라고 했잖아. 100이라고 가정하면 99가 있겠죠. 됐니? 이걸 좀 옮겨올게요, 여기다가. 그럼 내가 1g에 99니까 공 하나 붙이면 990에 10g이니까 대충 비슷한 숫자가 나오죠? 예,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18g이 1몰입니다. 0.1몰입니다. 0.1몰이고, 분모가 얼마냐? 1리터니까요. 1000ml니까 곱하기 1.02를 해줍니다. 1.01이라면 1020이 되겠죠. 1020. 자, 1020에서 18을 뺍니다. 그러면 1002가 되겠네. 1002.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 1002분의 18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봐도요. 일단은 얘가 가구요. 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다죠. 이게 다가, 그 다음에 작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나니까 나의 위치가 이렇게 오는 거죠. 뭘 계산을 해? 얘가 기준이고, 그렇죠?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만든 거야. 선생님, 왜이 문제 그렇게 풀어요? 아까도 그게 풀었잖아. 아까도 20g, 4, 80g, 1대 4. 이게 질량비로. 그래서 질량 기준 잡아주시고요. 요거 해보니까 1002가 나와. 질량은 똑같은데, 위에, 분자의 질량은 똑같은데, 분모가 커. 그러니까, 가가 더 농도가 높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일단은 여기가 1.8배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물은 더 적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보세요. 1000으로 맞춘다면 10을 더해주는 거잖아. 근데 얘는 10을 더해줘봐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 작은 거죠. 뭘 계산하려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비교만 분석하면 돼요. 그래서 가, 다, 나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 정답은 2번에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계산하려고 노력하면 역효과 납니다. 차라리 나와 있는 그대로 공 하나 붙이면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비교하면 분모는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는 8g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분자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도 알 수가 있고, 아니면 계산해. 뭘 어렵게 생각하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4번까지 보면요. 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계산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몰농도 구하는 공식, 몰랄농도 구하는 공식, 이제 변환을 슬쩍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 5번 문제를 한 번만 더 주목해 볼게요. 이거는 화학 1에 나온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순식간에 풀수 있어요. 0.4몰 농도 NaOH를 만드는 과정이다? 어떻게 만들지? 먼저 용질부터 재죠. 그리고 용매를 집어넣고 쉐킬쉐킬해서 용액을 만들죠. 자, 어딜 봐야 돼? 처음에 용질이 있는 거를 정확히 보니까, 오케이, 다가 먼저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잘 흔들어 준다가 마지막이겠죠.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안 봐도 가운데 있겠네. 그래서 다 나가. 다 나가 몇 번? 5번. 자, 순식간에 풀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풀었어요? 자, 이건 상황이 나를 만드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답이 몇 번이냐, 이거 다풀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상황을 만드는 거야. 어떤 상황이야? 세 개밖에 없네. 그럼 앞에 뒤만 있으면 되겠네. 맨 앞은 뭐야? 용질에 해당하는 거 전자저울로 8g 잰다. 오케이, 맨 앞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쉐킷쉐킷 흔든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가운데 여기 있네. 다시 읽어보고. 오, 그러겠구나. 오케이. 이건 몇초 만에 풀어? 5초면 풀어. 너무 정확하게. 근데 어떻게 돼? 자, 실온까지 시킨 후 표선에 밑줄 긋고 부피 플라스크에다 흔들어주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시간 다 간다. 줄줄줄 새. 그렇게 할 거야? 앞에 뒤에 강력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집어넣고 가운데 낑겨 맞춰야 돼. 시간이 없잖아요. 한번 더. 0.4몰 농도래요? 그럼 이거 분석 어떻게 한다고? 0.4몰에 1리터에 있다. 이거잖아. 그쵸? 곱하기 얼마야? 40. 왜냐면 NaOH니까. 그럼 얼마야? 44, 16. 이게 1.6g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16g이 되겠다. 160이 아니라 16g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고요. 1리터잖아요. 1리터. 1리터니까 이제 밀도가 나오겠죠. 밀도가 안 나와도 뭐 대충 분모가 1리터구나. 이렇게.

풀려요. 자, 그러면은 라스트로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한번. 6번 문제. 5%하고 0.5 몰랄 농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수용액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물이 얼마 추가한지도 모르겠고요. 자, 그럼 우리 알수 있는 건 뭐예요? 5%부터 분석합니다. 그런데 120g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 그럼 120g 곱하기 5%니까 100분의 5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120이야. 근데 그 중에 5%가 얼마냐? 그럼 120g에 100분의 5 하면 될거 아니에요? 자, 지울 거 지우고요. 지울 거 지웁니다. 자, 6g이 나옵니다. 그럼 6g은 이 안에 120 중에 6g이 용질이야. 그러면 114g이 뭐가 됩니까? 용매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0.5 몰랄 농도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0.5 몰랄 농도. 여기다 물을 취했잖아요. 물을 취하는데 볼 때는 자, 2분의 1 곱하기 얘 화학성이 얼마야? 60이었잖아요. 60. 그럼 얘는 얼마야? 30g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니까 지금 1000g 안에 30g이 있으니까 전체는 1030g이 전체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120g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야. 그냥 0.5에 대한 내용이 이거라고. 0.5를 봤을 때 30g과 1000g, 1030이 내 눈에는 보인다는 얘기야. 이건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무조건 봐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매뉴얼로 만들자. 어떻게 한다고? 0.5 몰랄 농도야? 그러면 몰 따로, 용매 따로, 이렇게. 몰 따로, 용매 따로. 몰 어떻게 돼? 2분의 1몰에다가 60. 0.5가 2분의 1이니까 괜찮지. 이게 이제 매뉴얼로 됐어. 됐죠? 그런데 여기다가 물만 추가했죠. 물만 갖다 부었지. 물만 갖다 부었으니까 여기에 질량이 여기에 질량이야. 뭐야? 용질의 질량은 얼만큼 돼야 돼? 6g밖에 없어야 돼. 여기는 6g밖에 없어야 돼. 근데 난 지금 몇 g 있어? 30g이나 있어. 30g이 뭐라고? 매뉴얼이라고. 진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0.5를 보는 순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얼만큼 있다고? 6g이 돼야 돼요. 그럼 얼마야? 곱하기 5분의 1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해 가니? 그 너만 5분의 1하니? 너도 5분의 1 해야지. 이렇게. 그럼 얼마야? 200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용매는 뭐야? 206g이 되겠지. 206 어딨니? 정답 5번에 있죠.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생각하면 안 돼요. 너 뭐야? 주어진 것만 그대로 분석. 넌 뭐야? 너도 주어진 것만 그대로 분석. 근데 가와 나로 봤을 때는, 아, 이건 용질이 안 바뀌는 거지? 그러면 30이 아니고 6이구나. 몇이야? 5분의 1. 넌 몇이야? 5분의 1. 전체 합쳐 206 이거야. 여기서 이제 변형이 되겠지. 뭘더 넣고, 여기다 하나만 더, 물 용질을 더 넣고, 물을 더 넣고, 한 번만 꼽으면 뭐야? 요즘 최근에 나오는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약점을 공격하려면 이거부터 보완하고 있어야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가 없잖아. 이것만 있으면 뭐두번 있건. 여기다 한번 내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림 문제로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나오고 한번더 나오면 헬게이트 열리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뭐 물이 들어가고 용액 용질이 들어가건 들어와. 나는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 맞추는 거지. 어때?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잖아. 거기다 내가 이걸 빼고 이렇게 약점을 공격시켜 준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라스트. 7번, 8번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요. 그 묶어 있는 문제인데 퍼센트 농도를 보면서 몰 농도, 몰랄 농도를 전환시켜 주는 대단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 화학식이 발달 HCl이고요. 분자량은 36.5고 퍼센트는 35%고요. 밀도가 나오고 부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용액의 질량도 알 수가 있겠네요. 500 500A가 용액의 질량이겠네. 자, 1번, 7번 갑니다. 35%의 염산에 몰랄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 갑니다. 선생님 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여기서 뭘쓸 거냐? 나는 몰라. 몰랄 농도는 이렇게요. 자, 용매의 질량에다가 용 질의
뭐를

0: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35%라는 뭐냐? 아니, 35g에. 그쵸? 그 다음에 65g이 있겠죠. 이게 뭐야? 용, 매야. 얘가 뭐야? 용, 질의 질량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갖다 쓰면 되겠네. 단위환산만 하고. 뭐, 1000분해가 나오면 1000분해, 너분해. 그 다음에 35분해 하려고 했는데, 35, 근데 여기 뭐가 필요해? 뭐를 하려면? 분자량이 필요하네. 그 다른 건다 필요 없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량만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의외로 틀립니다, 이거. 의외로 틀려요. 밀도도 필요하고, 부피도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뭐가 필요해? 질량이 질량으로 오는데. 퍼센트도 질량, 몰랄도 질량이야. 근데 분모가 용매의 질량인데, 보니까 용매의 질량이 있냐? 그럼 얘네도 곱해서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야. 여기서 보란 얘기야, 여기서. 35%를 내가 그냥 100으로 갖다 놓고, 그게 65하고 35가 되니까 비율로 갖다 집어넣으면 될 거야. 이거 하려고 했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8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35%가 있잖아요. 35%를 분석하면 아까 했지만 35g의 용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65의 용매가 있습니다. 합치면 100g이라고 내가 그냥 우긴 거야. 우긴 겁니다, 이게. 자, 근데 몰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1000분의 부피분의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재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기가 36.5가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야? 35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한번 제가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밀도가 나왔는데 A g per 리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A g per 밀리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 보면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리터가 나왔잖아. 그럼 밀도가 나왔으니까, 자, 제가 지금 100g이 있어요. 100g이 있는데 이거를 밀도로 부피로 바꾸겠다. 여기 부피 1000분의 뭐 부피 집어넣잖아요. 그냥 부피로 집어넣으면 리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얘가 a분의 100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3650분의 35a가 되겠죠. 자, 이거 어디에 있어요?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밀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밀도가 나왔으니까 계산을 잘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잘못하냐? 대부분이 A gram per 밀리리터라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환산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잘안 풀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감안해서 해주신다면 뭐 농도 문제는 쉽게 풀수 있고요. 이때 조심할 거 분자량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 D 할 때도 이 밀도가 뭔지, 밀리리터인지 아니면 리터인지 이런 것도 반드시 체크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8번 문제가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8번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거 공식으로 이용을 할 거야. 그럼 공식을 이용할 거면 분자량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 D인데 이때 밀도 D가 밀리리터인지 리터인지 확인하라 그랬잖아. 이거 체크해서 하나. 자,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면 반드시 첫 번째 생각은 무엇보다도 내가 공식을 완벽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공식은 알아. 아는데 주어진 자료에서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갖다 써야지. 분명 갖다 써야지. 합쳐야지.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공식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돼. 그게 몰인지, 몰랄인지. 퍼센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의에 입각해서 자료를 배열할 수 있는 그 실력, 그게 약점이 극복되는 포인트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더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meine lieben Schüler und Schülerinnen, Schritt für Schritt zum Deutschmeister.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꼼꼼하게 이제 풀어봤었거든요. 2회 실전 모의고사도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아, 이런 구문은 내가 조금 더 잘 정리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감이 조금씩 오셨나요? 오늘 선생님이랑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업 해보고 문제 꼼꼼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2회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어떤 문항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은 여전히 발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봤더니 Wo ist die Bibliothek? Neben dem Hauptbahnhof 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더니 옆에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가 나왔고요. 중앙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테하 라고 하는 복자음은 영어랑 헷갈리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테하는 독일어에서 무슨 발음이죠? 트 발음을 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bibliothek 이라고 합니다. 이 bibliothek 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세도 주의하셔야 돼요. 강세 여기 있거든요. 자, 일단은 트 발음으로 날려면 언제 되나 라고 했더니 복자음 태하도 있고요. 어느 자리에 건 일단 단어 태는 트 발음을 낼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단어나 음절 끝에 있는 대가 트 발음을 내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처럼 복자음 태하도 트 발음을 내는구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트 발음을 내는 복자음들이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선지 보면서 아래쪽의 규칙들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튀어의 문이라는 단어의 태는 어느 자리에 건 그냥 트 발음 나는 거니까 얘는 같은 발음이에요. Hand, 알파벳 D이긴 하지만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있어요. 그럼 무슨 발음? 트 발음 납니다. 이것도 같은 발음이고요. Moda는 알파벳 D가 활용이 되었는데 중간에 있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보셔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모음 앞에 알파벳 D가 활용이 되면 그때는 무슨 발음? D 발음을 낸다. 라고 했어요. 다른 발음이 들어있는 거 그럼 정답은 3번인 거네요. 자, Rathaus는 합성어입니다. 자, 여기는 자, 복자음 태하가 쓰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끊어져서 가는 거예요. 시청이라는 의미를 지닌 저 단어는 맞아요. 봤더니 알파벳 태가 단어 음절 끝에 있고 뒤에 house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더해진 거거든요. 태는 어느 자리에 건 트 발음 낸다라고 했었고요. 가바트처럼 중자음으로 태가 활용이 되어도 트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다른 발음은 3번이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 테테라고 하는 중자음 트가 또 트 발음을 내는구나. 사실 여기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럴까봐 선생님이 오늘의 팁스로 준비했습니다. 알파벳 트 발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단자음 태, 즉 홀로 쓰이는 태 또는 복자음 태처럼 어느 자리에 건 태는 그냥 트 발음을 냅니다. Die Straße, 여기도 복자음 STS인 거지만 앞에 있는 S는 쉬 발음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태는 트 발음 내는 거예요. 즉 각자 자음 발음을 다 내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단어 끝이나 혹시 중간에 활용된 대일 경우는 맞아요. 뭐 앞에? 자음 앞에 나와 있을 때 트 발음을 해요. Land 이고요. 친절한 이란 의미를 지닌 Freundlich 같은 경우는 L 앞에 나와 있는 대이니까 얘가 트 발음 내는 거예요. 이렇게 트 발음이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복자음 태하 또는 중자음 태태가 트 발음을 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나요? D, T라고 하는 복자음도 트 발음을 냅니다. 여기 따옴표가 조금 반대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체크하고 가세요. 자, 복자음 D, T도 어느 자리에 건 그냥 트 발음을 낸다. 즉,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 트로 발음을 왜 안 하지? 하면 알파벳 D는 맞아요. 자음 앞에 나오면 무슨 발음? 그냥 트라고 했죠. 여러분, 트, 트 발음 나오는 이 중자음, 트, 트로 발음해요? 안 해요. 뭐라고 해요? 그냥 하나의 자음처럼 발음하듯이

니트 복차음도 그냥 하나의 자음처럼 트 발음 내는 거예요. 괜히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저기에 테가 있나 이거. 자, 슈닷이라고 하는 도시라는 단어의 요 복차음 트 발음이고요. 티아타의 티하 복차음 티하 트 발음이고요. 아까 봤던 카바트 중자음의 테테도 트 발음입니다. 뭐 카풋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다트 발음이에요. 알파벳 테가 트로 발음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예시로 나왔습니다. 알파벳 스 발음이었는데요. 태 이오엔 조합에 있는 태는 무슨 발음? 스 발음이었다. 이것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사실은 요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 찾을 땐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답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자 맞추기의 세로 줄에 들어갈 낱말의 의미는 이고요. 의미까지 물어보면 사실은 어휘 문제, 철자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거예요. 볼게요. 자, 부인 또는 숙녀라는 의미를 지닌 요 명사는 다음입니다. 다음. 화장실에 가면 독일어는 damen und Herre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자, 남자, 화장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자주 봤던 명사이고 별표까지 하는 걸로 봐선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됐던 그 단어이거든요. 자판기라는 의미를 지닌 automat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모음 O가 들어갈 거고요. automat에 선생님이 별표를 친 이유는 얘가 왜 특수 변화 명사였던 그 아이거든요. 즉, 주어가 아닌 2, 3, 사격으로 활용이 되면 뒤에 뭐가 붙어요? n을 추가해서 활용을 했던,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난 거니까 an을 추가해서 썼던 고 명사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입이라는 단어의 어떤 철자가 빠져 있나요? n이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봤더니 아일라 하고 뭐 이거든요. 이거는 초대하다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우리가 1회 실전 모의고사 명령법하고 불규칙 동사 공부할 때 요거의 동사 형태를 봤어요. 초대하다, 아일라덴. 어간 뒤에다가 우엔게 붙여서 여성 명사 만든 거고요. 초대 또는 초대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몬트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몬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요? 맞아요.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그럼 철자가 뭐였는지 보고 갈까요? 빵은 독일어로 보트이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지금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이렇게 단어의 십자 낱말에 사실은 철자를 볼 때는 원래 독일어 정서법대로 앞에 대문자 뒤에 소문자 이렇게 쓰지 않고 모두 다 대문자로 표기 한번 해볼게요. 캔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즈라고 하는 명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주스는 여러분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자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대는 이렇게 생겼죠. 그쵸? 베트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몬트 하나만 답이 될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명사 어휘 문제이고, 요 문제도 조금 쉽게 지금 문항 출제가 되었어요. Das höre ich sehr gern. Kennst du das? 하고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natürlich. Das ist meine Lieblingssängerin. 이라고 했어요. 둘이 사실은 같이 뭘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같이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것을 매우 즐겨 들어. 하고 너는 무엇 무엇을 알아? 물어보면서 중성명사에 해당하는 무엇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물론이지. 라고 했고요. 이것은 meine Lieblingssängerin.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가수야. 라고 했어요. 일단, 여자 가수는 중성명사일 수가 없거든요. 여자 가수의 뭐일까요? 노래예요, 노래. 노래라는 명사가 중성이었어요. 철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Das Lied입니다. 2번. Das Lied라고 하는 단어이고, 노래 또는 가곡이라는 명사로 활용이 됐고요. 1번에 나와 있는 Heft는 뭐였죠? 공책. 오, 맞아요. 그 다음에 tier라고 하면 동물, 짐승이어서 여기 앞에 house 붙이면 반려동물인 house tier가 됐던 그 명사예요. 얘는 중성이었습니다. Das tier. 그 다음 pocket이라고 하면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서 우리 자주 강조했던 단어이고요. 소포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였었고, 5번에 zeugnis는 성적표였었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노래, 가곡이라는 중성 명사 2번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던 단어들 중에서 사실은 몇몇 어휘는 조금 다양한 뜻이 더 있어서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Das Heft는 우리가 필기할 때 쓰는 공책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잡지나 이런 거에 몇 권, 몇 호라는 의미로도 요 Heft 단위로 쓰는 단위 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Heft가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거 보고 가도록 할게요. Ich kann mein Heft nicht finden. 여긴 공책으로 쓰인 거예요. 오, 나는 내 공책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한 거.

되고요. 그 다음에 분책이라고 해서 권호라는 의미로 쓸 때는 서술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Das ist das fünfte Heft in diesem Jahr. 올해 발간된 제5호입니다. 즉, 뭐, 2027, 5-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뭐토라고 하는 표현을 heft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heft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란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을 텐데 이런 의미도 있다. 알아놓으시면 돼요. Er hat das Heft aus der Hand genommen 이라고 해서 문장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다 해석할 수 있어요. Aus der Hand nehmen은 손에서 내려놓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거에 지금 완료 시제형이 쓰인 거고요. 일단 손에서 내려놨으니까 해석해보면, 아, 공책을 손에서 내려놨다는 뜻인가? 싶겠지만, heft가 있다면 권력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그는 권력을 내려놓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큰 권력이나 힘, 뭐 이런 거, 관직을 내려놨어. 라고 할때 쓰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Lied는 노래나 가곡이고요. Das ist ein sehr schönes Lied. 이거 너무 아름다운 곡이다. 라고 할때이 Lied를 쓰기도 하고, 이런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Das alte Lied singen.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오래된 노래를 부른다는 건가? 아니면, 오래된 가곡을 부른다는 건가? 라고 할 텐데, 그게 맥락 안에서 쓰이게 되면, 세월 지난이란 표현으로 쓰여가지고 어떤 의미냐면 같은 말만 무한 반복하는 사람을 Er singt immer das alte Lied이라고 얘기해요. singen 동사도 심지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오래된 노래를 계속 부른다고? 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라 와, 쟤왜 똑같은 말만 저렇게 반복하니? 이럴 때 das alte Lied singen이라고 하는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s Licht durch das Fenster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Weihnachten 밑줄하고 dieses Jahr auf einen Sonntag 이라고 했네요. 아마 아래쪽 문장을 여러분이 특강 교재에서 본 적이 있어서 이거는 대충 뭐가 들어가는지 알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일단 Fenster는 창문이고요. Durch는 무엇무엇을 통과하여 가로질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격으로 쓰였죠? 4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쵸? 어디 어디를 통과하여 가다거든요. 창문을 통하여 빛이 뭐 하는 거예요? 스며들다. 아니면 빛이, 맞아요. 떨어지다. 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저 단어, 저 밑줄에 shine는 동사를 쓰지 않을까 싶었어요. 빛나다, 비추다란 뜻으로. 아래쪽에 하지만 shine는이 없는 거죠.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 다음에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동사를 그러면 찾아봤더니 떨어졌다는 무슨 동사죠? fallen이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얘가 불규칙 동사거든요. 그래서 어감 모음 아가 변모음으로 바뀐 형태로 felt가 어디 있나 봤더니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창문을 통해 빛이 떨어졌다. 결국은 가로하는 의미로는 스며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Weihnachten이라고 하고선 뒤에는 봤더니 auf 뒤에 사격을 쓰고 여기도 이동의 의미를 쓰는 동사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죠. 일요일,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에 딱 맞아 떨어졌어. 무엇과 일치하게 되었어. 할때 쓰는 동사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요거는 기출로도 자주 나오고 교재에서도 자주 나왔어요. auf etwas fallen 해서 뒤에 사격 씁니다. 요때도 무슨 동사 쓴다고요? fallen 동사 쓰여서 Weihnachten fällt dieses Jahr auf einen Sonntag.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올해는 일요일에 맞추어졌네요. 그래서 날이 딱 맞았어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hängt는 무엇이 어디 걸려 있다라는 표현이고, liegt는 어디에 무엇이 눕혀져 있거나 아니면 위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steht이라고 하는 동사는 세워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5번의 그 felt는 마음에 들다라고 하는 삼격집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 1, 2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3번, 4번은 어떤 거예요? 이동의 의미가 없어요. 상태 동사예요. 어디에 세워져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얘는 삼격집의 동사여서 마음에 들다. 완전 다른 뜻이죠. 하지만 행행동사의 경우는 걸려 있다도 되지만 걸다도 되어서 이동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 1,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3, 4, 5번은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맥락에서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라고 하는 걸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사 어휘 문제이긴 하지만 전치사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문법 표현에서 이게

상태다, 이동이다. 여기까지를 조금 더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의 팁 통해서 여기 선지로 나왔었던 동사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팔레는 떨어지다 라는 동사가 있어서 눈이 내리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 팔레 동사 씁니다. Heute fällt viel Schnee 라고 하면 오늘 눈이 많이 내려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치사 duice와 같이 쓰이는 표현이 지금 무엇을 통과하여 빛이 내리비치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쓴 건데 그거 말고 이 duice라고 하는 전치사랑 같이 쓸때또 다른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요 상황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 좀 슬픈 문장이긴 한데 es duice die Prüfung gefallen. Prüfung 시험이잖아요. 떨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시험에서 미끄러졌어. 떨어졌어 라고 할 때도 팔렌 동사 쓰고 duice etwas fallen 이라고 하는 동사 전치사구를 씁니다. 그는 시험에 떨어졌지. 그 다음에 넘어지다 라는 표현도 팔렌이 있어요. Es vom Fahrrad gefallen. 그 자전거에서 떨어졌어, 넘어졌어. 그 다음에 팔 위로 넘어졌다 아니면 무릎으로 넘어졌다 뭐 까졌다 이렇게 할때 fallen 하고 전치사를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der Junge ist auf den Arm gefallen 이라고 하면 넘어지면서 뭐를 깔고 팔을 깔고 팔 위로 이렇게 넘어졌어 라고 하는 문장으로 사격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ins Auge fallen 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삼격 지배로 쓰이고요. 누구의 눈에 들다. 그래서 눈에 확 띄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Das Auto ist mir ins Auge gefallen. 그 자동차가 나의 눈에 콕 들어왔어. 한눈에 눈에 띄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fallen auf 사격을 써서 어떤 어떤 날짜와 맞아 들어가다, 뭐 일치하다 이렇게 해서 무슨 요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 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Weihnachten fällt 2026 nicht auf einen Sonntag. 2026년엔 여러분 성탄절이 일요일은 아닙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행에는 걸려있다 걸다가 다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걸려있다입니다. Das Bild hängt an der Wand. 그림이 어디에? 벽에 걸려있습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에는 걸려있다이니까 약간 뭐 집착하다, 매달리다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Du hängst zu sehr am Geld 이라고 해서 hängen an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에 집착하다는 표현이야. 너는 너무 돈에 집착해. 너무 돈돈돈해. 라고 하는 문장을 행엔 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행엔이라고 하는 동사가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는 표현이어서 정지, 정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써요. Die Maschine hängt schon wieder 라고 해서 그 기계가 또 작동을 하지 않아 멈췄어 이런 표현일 때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전체 수거 구문으로 나오는 관용적 표현으로 요거 기출 문제 푸셨던 문을 본적 있을 거예요. Das hängt an 하고 뒤에 삼격 써서 그것은 너에게 달려 있어. 너의 결정에 달려 있어. 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야. 뭐 이럴 때도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liegen 동사는 누워 있다 또는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하지만 in bed liegen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은 요양 중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실제로 그냥 침대 위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Das Kind liegt noch im Bett라고 하면 아, 걔 아직 안 일어나고 침대에 누워 있어일 수도 있지만 아직 요양 중이야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Im Bett liegen이 그다음에 auf der Straße liegt noch viel Schnee라고 해서 여전히 눈이 쌓여 있습니다라고 할 때도 이 liegen 동사 씁니다. 도로 위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an etwas liegen이라고 여긴 지시대명사랑 쓰였지만 무엇이 나에게는 신경이 쓰인다라고 해서 mir liegt viel daran 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라고 해서 나는 네가 사실은 오는지 안 오는지가 mir liegt viel daran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라고 할때저 표현을 쓸수 있어요. an etwas liegen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stehen이라는 동사는 세워져 있다,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정지해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Wo steht dein Auto?라고 하면 네차 어디에 주차되어 있어? 일 수도 있지만 Die Sonne steht hoch, hochstehen이라고 해서 전치사랑 형용사랑 같이 써서 지금 어디예요? 맞아요. 태양이 해가 중천에 떴어. 이런 표현을 hochstehe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ehen 동사 여러분 어디에 무엇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자주 쓰이는 거 기억하시죠? Was steht in der Zeitung? 신문에 뭐라고 쓰여 이고요. 격지배를 하게 되면 뜻이 달라졌어요. 어울리다라고 해서 The jacket steht dir good. 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 자켓 너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경기의 스코어를 얘기할 때몇대 몇의 상황이야 할 때도 stehen 동사 씁니다. Wie steht das Spiel이라고 물어보면 지금 경기가 어떤 상황이야라고 물어서 Es steht 1 zu 3.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비율이거든요. 1대 3이에요. 현재 1대 3의 스코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상황이다를 SDN 동사 가지고 묘사하기도 해요. 4번 용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 gefallen은 마음에 들다인 삼격 지배 동사이고요. Das ist mir gefällt mir gut. 그 방,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gefallen lasse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또 완전 다른 의미가 돼요. Das werde ich mir nicht gefallen lassen. 삼격 지배 여전히 쓰고요. 나는 그걸 용인하지 않겠어. 그냥 두고 보지 않겠어. 이런 표현을 써서 gefallen lassen이랑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용적 표현으로 이런 문장에 쓰이면 맥락 안에서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만 2번 예문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발음의 철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아, die Suppe ist zu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dann gib mir Wasser dazu 라고 해서 dazu geben의 zu geben은 첨가하다 라는 의미를 지금 쓴 거거든요. 그러면 물을 더 부어 라고 했어요. 이 스프가 너무 뭐뭐해 이거든요. 물을 부어서 맛을 좀 조정해야 되고 희석해야 될 정도면 짜다 이겠죠. 자, 입맛을 표현하는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짜다라고 하는 살츠시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물을 부어서 희석을 한다라고 하면 스프가 일단 어떻게 하는 게 너무 되직하고 맞아요. 막 밀도가 그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 건 뭐라고 표현하나요? 딕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씁니다. 딕의 1번 뜻은 두꺼운 뚱뚱한이지만 사실은 농도가 짙은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Ach, die Suppe ist so dick. 이거, 야, 뭐 떨어지지도 않아. 거의 뭐예요? 케이크처럼 떠져.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물을 좀 더 넣어. 라고 해서 쓸 수 있고요. 헬은 밝은, 융은 젊은, 펄은 가득 찬, 사우반,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깨끗한 이라는 의미 지니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용사들이 다 의어로 자주 쓰이는 아이들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팁스 통해서 또 정리해 볼까 할까요? 딕은 두꺼운 이란 표현도 있지만 신체 부위와 함께 쓰이게 되면 부풀어 오른, 즉, 부은 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엘리스키한 디크 부셔. 그는 두꺼운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라는 의미도 있고, 에핫아이는 디크 핑어. 라고 하면 손가락이 두껍다가 아니라 손가락이 부었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활용된 것처럼 짙은, 뭐 혼탁한, 농도가 되직한 이런 표현을 쓸 때 씁니다. Der Kaffee ist mir zu dick. 이라고, 요건 예문은 보신 적, 아마 기출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커피가 너무 진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농도가 진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루프트라고 해서 공기에다가 만약에 딕을 쓰면 어떤 의미일까요? 공기가 너무 탁해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here kept a sticky roof. 여기 공기 완전 탁하다 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어떤 대상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딕을 쓰게 되면 비싼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just saying dick is out. 그래서 와 이거 뚱뚱한 차야 이게 아니라 와 이거 엄청 비싼 차구나 라는 표현으로 쓴 거고요. 이건 관용적으로 나오는 거 아마 기출문제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Do I stick on dünn gehen? 이라고 해서 두꺼운 곳과 가는 곳을 지나가다 라고 해서 뭐예요?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다 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헬은 밝은 또는 청아한 맑은 이란 뜻이 있고요. Die Lampe ist mir zu hell. 와 저 전등 나한테 너무 밝다 이런 표현이고 만약에 이거를 커프라고 하는 신체 부위와 함께 쓰이게 되면 명석한 이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Er hat einen hellen Kopf. 그는 굉장히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Föhren 가득 찬이어서 Die Straße ist voll von Menschen. Voll von이 전치사 수거 구문이고요. 뒤에 삼격으로 씁니다. 도로가 사람으로 하나 가득 채워져 있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Der Mond ist voll. Voll 이라고 하면 오늘 만월이에요. 보름달이 떴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Fall bis oben 이라고 할 때 언제 쓰는 표현인지 여러분 아세요? Ich bin fall bis oben. 나는 여기 위에까지 찼어 라고 해서 우와 더는 못 먹어.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런 상황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Leider ist bei uns alles voll 이라고 해서 fall sein이 또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예약하는 상황에서 쓰였어요. 맞아요. 만실이에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할 때 wir sind voll, wir are alles voll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사우바는 깨끗한이어서 dein Zimmer ist ganz sauber. 네 방 매우 깨끗하네 일 수도 있지만 arbeiten 또는 arbeit라는 명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깔끔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 해서 sie arbeitet ganz sauber. 그녀는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의사소통 영역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Ich glaube, ich bin krank. 하고 뭐라고 얘기했고요. Geh doch schnell zum Arzt. 이라고 했어요. 네 생각에, 나 아픈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럼 빨리 병원에 가.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픈 증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볼게요. Es geht mir wunderbar. 환상적인이죠. 나 너무 잘 지내. 그럼 아픈이란 상황이랑 연결되는

건좀 어색하겠네요. Mir tun die Augen weh. Weh tun 이라고 해서 무엇무엇이 아픈 이라고 하는 삼격집의 표현이 나왔어요. 오, 나 눈이 너무 아파. 양쪽 눈이 다 아파서 지금 복수형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 뒤에 증상 설명하는 걸로 활용될 수 있네요. 치해 볼까요? Ich habe Kopfschmerzen. 저는 두통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디가 불편하고 아파요 표현이죠. 뒤에 볼까요? Ich bleibe immer gesund. 네, bleib gesund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사 표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사실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썼던 그 표현이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Ich bleibe immer gesund이라고 하면 나는 항상 건강하지, 건강을 잘 유지하지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맥락에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불편하다의 표현이 올바르게 모두 다 활용된 것은 매체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에요. 그쵸? 나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나, wie oft bist du am Handy?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고, Ich sollte mein Handy weniger benutzen 이라고 했어요. 나, 어디 한번 보자. 말좀 해봐. 이럴 땐 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an etwas sein이에요. 어디에 사실은 매여 있다,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지금 삼격 지배를 써서 뭐에 집착해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매여 있고 이런 표현이에요. I'm handy sein이고요. Wie oft 써요? 너는 얼마나 자주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휴대폰에 붙어 있니? 이렇게 그냥 매여 있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얼마나 자주 사용해? 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는 빈도를 쓸 거예요. 얼마나 자주 뭐뭐 한다? 그랬더니 밑에 뭐예요? 나는 나의 휴대폰을 benutzen, 사용하다 이고요. 보다 더 적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sollen 하고 weniger 썼거든요. 그러면 빈도가 높다의 표현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보단 좀 줄여야 되겠어. 라고 한 거니까. selten이면 거의 하지 않는다. 이거 앞에 누워까지 써서 전혀 거의 하지 않는다. 단지 뭐뭐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빈도가 낮은 표현이에요. Seit gestern, 시점이죠. 어제부터인 거지 빈도의 표현은 아니에요. Die ganze Zeit,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루 종일 이란 뜻이에요. 내내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해서 모든 시간 통틀어 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도가 매우 높은 표현이어서 정답은 3번인데 나머지 점검하고 갈게요. Für 3 Monaten,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세달 동안 이런 표현이에요. Einmal pro Monat, 이것도 빈도이긴 한데 여러분 월 1회입니다. 한 달에 한번 사용에는 빈도가 높은 거 아니죠? 휴대폰을 한 달에 한번 사용하는 건 절대로 높은 빈도로 볼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Die ganze Zeit, jeden Tag. 뭐 이런 표현을 써야지 지금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 확인하고, an etwas sei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은 휴대폰을 사용하다였지만 원래는 거기에 얼마나 매여 있어. 뭐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Kann ich mir ein Fahrrad für 3 Stunden leihen?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고선 Here is the Schlüssel für das Schloss 라고 했어요. 자, 무엇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문장이고요. 자전거를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sich leihen 이라고 하는 제기동사 구문이 쓰였어요. 빌리다라는 거 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삼격으로 제기되면서 씁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만약에 굳이 제기되면서 해석하면 그런 뜻이죠. 자전거를 빌릴 수 있을까요?인데 시간 기간 나왔어요. Für 3 Stunden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자전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자, 보니까 열쇠입니다. 라고 했어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고, 무엇의 열쇠? 자물쇠죠. 여기 이제 어디 자물쇠가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슬러스는 성이란 뜻도 있어요. 캐슬이란 뜻도 있지만, 자물쇠란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기 걸려있는 이 자물쇠의 열쇠인 거죠.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건 뭐인 거예요? 예에 해당하는 긍정응답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볼게요. 1번, Gleichfalls. 요거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원할 때 쓰는 거죠. 상대방이 시험 잘 봐라고 하면 너도 그러길 바래. 이럴 때 쓰는 게 Gleichfalls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쓸수 없고요. Stimmt so는 쓸수 있는 상황이 딱 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언제?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하고 나서 뭐할 때?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잔돈은 팁으로 가지세요. 요 문장을 쓸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사용할 수 없어요. Keine Angst. 무서워하지 마. 겁내지 마. 열쇠가

행복이 있단다.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하지 않고요. Macht nichts 무슨 뜻이에요? 괜찮아요. 요거는 사과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아유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일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사과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5번 뭐예요? 아바나 투엘리시 그럼요 물론이죠. 자 여기 자문서 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사실은 헷갈릴 법한 표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3번을 혹시 헷갈렸을 수도 있나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물론이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아바나 투엘리 깨안을 이런 표현들이 응답 표현으로 아마 적합했을 것 같아요. 슈팀맨 동사 때문에 헷갈리신 건 아니겠죠? 슈팀맨 옳다 그렇다. 근데 슈팀소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거스름돈 챙기세요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9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Findest du das Kleid nicht schön? 그 뭐라고 하고 났더니 Die Farbe gefällt mir sehr. Ich nehme das 라고 했네요. 너이 원피스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색상이 내 마음에 들어. Ich nehme das 라고 해서 나 그거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 라고 해서 긍정응답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거 예쁘지 않아? 라고 하고선 봤더니 선생님 생각엔 야가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응 그래 라고 했는데 아 정답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니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즉 부정으로 물어봤어요. 뭐뭐 하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이 부정 표현을 사용한 결정 의문문에서 긍정의 응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웬걸에 해당하는 거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어딨나요? 2번이에요. Dog입니다. Die Farbe gefällt mir. 웬걸? 색상 마음에 들어. 나 그거 살래.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말투는 시간 부사로 곧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나이는 아니야. 인 거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깨안을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기꺼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응답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5번은 Richtig이라고 하면 정답이야. 맞아. 라고 상대방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일 때 아니면 동조할 때도 씁니다. 아,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할 때도 쓸 수는 있어요. 지금은 2번입니다. 2번. 네. 다행히 야가 없었으니까 덜 헷갈렸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문제이기는 했네요.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gern in der Freizeit? 하고 물어보고 나서 B가 뭐라고 대답하고선 Und du?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Toll! Ich auch. Wollen wir dann dieses Wochenende etwas zusammen kochen? 그랬더니 Das ist eine gute Idee. 라고 했네요. Freizeit은 여가 시간이죠. 너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즐겨 하니? 요거 취미 묻는 표현이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선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잘 됐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랑 나랑 여가 활동 시간에 즐겨하는 활동이 일치하는 거죠. 잘 됐다. 나도 그런데라고 하고선 wollen wir라고 해서 권유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뭐뭐뭐 할까라고 하면서 우리 이번 주말에 무엇인가 함께 요리할래라고 한 거예요. 같이 요리하자 해서 여기 요리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겠네요. 그랬더니 B가 Das ist eine gute Idee.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해서 상대방의 조언을 수락했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볼게요. Ich koche gern. 정답 1번에 있었네요.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와, 잘 됐다. 놔둔대. 우리 뭐뭐뭐 하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Oft mache ich Musik에서 Musik machen은 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종종 음악을 연주해라고 하는 거에서 적합하지 않고요. Malen ist mein Hobby. 내 취미는 그림 그리기야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Ab und zu gehe ich ins Kino라고 해서 영화 보러 가인데 Ab und zu는 빈도 표현이에요. 얼마나 자주? Manchmal과 같은 표현이에요. Manchmal은 얼마죠? 가끔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가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dreimal pro Woche gehe ich schwimmen. 나는 일주일에 세번 수영하러 가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지금은 요리를 즐겨 한다라고 하는 1번을 정답으로 여러분이 찾으셨어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권유하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Wollen wir 뭐 이런 거할때 요거 말고 또 뭐뭐뭐 하고 싶은 생각 있어라고 하면 möchten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lust라고 하는 명사를 써서 hast du lust auf 이렇게도 제안을 할수 있어요. 그 표현들을 같이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제안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보고 이 상황이 뭔지를 조금 판단을 더 빨리 할수 있게 됩니다.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 Bank ist jetzt zu. Oder? 그랬더니 Nein 하고선 뭐라고 대답을 해요? Sie ist bis 16 Uhr geöffnet. 그리고 나선 Ach so, das wusste ich nicht. 이라고 했네요. zu 사이는 문을 닫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반의어인 열다이면 aufsein 이란 표현을 쓰고요. 아니면 geöffnet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닫은 이라고 하면 geschlossen sein 을 쓰겠죠. 문을 닫은, 폐점한 뭐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zu sein, auf sei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은행 벌써 문 닫았지? 그렇지 않아? 맞지 않아? 라고 해서 쓴 표현이에요. 쉼표하고 오더를 썼기 때문에 또는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말 맞지? 라고 해서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라고 하고선 그것은 은행은 6시까지 문을 열었어 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 나 몰랐었네 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 맞지? 라고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었는데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Ich bin dafür. dafür sein은 동의하다, 찬성하다여서 지금은 적합하지 않아요. Das ist richtig. 정답이야. 네 말이 맞아. 틀린 거잖아요. 얘도 답이 될수 없네요. Das stimmt nicht. stimmen 동사가 옳다이잖아요. 부정어랑 같이 쓰여서 그거 틀렸어. 아니야. 틀렸어. 4시까지 문 열어 라고 한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Wir gehen zur Post. 우리 우체국에 간다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제안한 거라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Ich bin deiner Meinung 이라고 하는 건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야 라는 표현으로 1번이랑 5번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너랑 나랑 생각이 같네? 뭐 너의 제안에 나도 동의해? 이런 표현을 쓸때 1번, 5번을 쓸수 있어요. 자, 여러분, 쉼표 오더를 조금만 한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쉼표하고 오더를 쓰고 대부분 이렇게 뒤에 문장에 물음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맞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을 어떻게도 바꿔 쓸수 있었냐면 맞지? 라고 하는 걸 물어보거나 Stimmt es? 라고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쉼표 오더가 결국은 상대방에게 그거 맞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장으로 이런 의미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해서 Stimmen 동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Das stimmt nicht 이때랑 Stimmt so 이때랑 Stimmt es? 라고 해서 뒤에 어떤 표현과 함께 쓰이냐에 따라서 맥락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네 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2번 문제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팁스 한번 갈 텐데요. 지금 앞에서 맞지 않아? 네 말이 옳아? 이런 거 동의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동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enken, meinen, glauben 동사를 써서 뭐뭐라고 믿다, 생각하다 이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Das denke ich. Das glaube ich, das meine ich auch 라고 하던지 sehen 동사를 씁니다. 나도 그렇게 봐 라고 해서 Das sehe ich auch so 그러한 것으로 나도 보지 생각하지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richtig 말고 여러분 recht haben도 쓰는 거 기억나시죠? 옳다 라고 해서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 의사를 표명을 할때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응답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Möchtest du mit mir ins Theater gehen?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고 Tut mir leid 이라고 했어요. 미안해 라고 했어요. 일단 거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거절하는 표현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Das geht nicht. 안 돼. 이건 거절하는 표현이 맞아요. Ich habe keine Zeit. 나 시간이 없어. 이것도 거절할 때 이유로 설명하면서 쓰는 표현이죠. Ich bin einverstanden. 이게 무슨 뜻이에요? Ich bin dafür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동의해, 찬성이야 인 거여서 거절하는 표현이 아니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heute muss ich arbeiten. 나 오늘은 일해야 돼. 라고 해서 왜할수 없는지 이유 설명하는 걸로 타당하고요. 5번,
Ich habe schon eine Verabredung. 나 다른 약속이 있어. 얘도 사실은 거절하는 이유 들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쉬운 문장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쵸? 우리 뭐뭐뭐 하자라고 했을 때안 돼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제안하는 표현에 우리 저기 앞에 문장 선생님이 한번 정리하면서 말로만 하고 가는데 왜냐면 뒤쪽에 이게 팁스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까는 wollen wir 문안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möchtest du라고 해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원하는지를 묻는 표현했어요. 이거 말고 어떻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려면 wollen wir ins Kino gehen? 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lass uns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함께 뭐뭐 해. 라는 표현이에요. Lass uns zusammen ins Kino gehen. 우리 같이 극장에 가자라고 하던지 아니면 무엇에 대한 흥미 관심이 있니?라고 해서 그 명사를 써서 lust auf 뒤에 사격을 씁니다. Hast du lust?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명사 쓰는 거예요. Auf einen Film이라고 합니다. 너 영화에 관심 있어? 그 영화 보는 거에 흥미 있니?라고 묻는 거에서 영화 보러 갈래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게 할때 möchten 말고 이런 표현들도 쓸수 있다. 기억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오늘 날씨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씨가 그림으로 나오면 쉬운 문제거든요. 1점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뭔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나 보다. 이 내용 볼게요. Sieh mal deine Haare. 아니나 다를까. 날씨 표현하면서 뭐 지금 흐리다 뭐 이런 표현 안 쓰고 야, 네 머리 좀 봐. 라고 한 거야. 네 머리카락들 좀 봐. 라고 하면서 오, die sind ganz nass. Warst du draußen im Regen?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heute regnet es den ganzen Tag. 이라고 해요. 어머나, 네 머리카락들 좀 봐라. 라고 하고선, die sind ganz nass. nass는 젖은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흠뻑 젖었네. 라고 하고선, im Regen. 이라고 하면, 빗속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draußen이니까 너 비가 올 때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해석이. 넌 빗속에 바깥에 있었니?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 순간에 im Regen에 draußen 있었니? 실외 바깥이잖아요. 너비올때 밖에 있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beim Regen이라고 쓰지 않고 im Regen에 써요. 내가 비를 맞은 거거든요. 왜냐면 비가 오는 상황이면 우리 소풍 못 가겠다. beim Regen gehen wir nicht 뭐 하고서 뭐뭐 쓰는 요거랑 다르게 비가 오는 그 상황에 뭐뭐뭐 했어? 이때는 im Regen을 써요. 주의해서 기억해 주세요. 비올때 밖에 있었어? 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어. 자, 일단은 정답은 뭐예요? 비가 오다가 5번이에요. 왜냐면 이게 왜 1점이 아니냐면 nass 때문에 그래요. nass. 이 nass가 사실은 머리가 젖었어를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날씨에도 쓸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Heute ist es nass라고 하면 오늘 땅이 흠뻑 젖었어서 비나 눈이 오는 날씨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비 오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문장 제일 끝에서야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중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Restaurant zum Schiff, Kuckuckstraße 10, 2356 bei Lübeck, Deutschland, 30.07.2027, 18:44 Uhr. 뒤에는 시각이에요. Einen Kartoffelsalat, ein Fisch mit Gemüse, 그 다음에 0,75 Liter Flasche Wasser 라고 하고 가격이 나왔네요. Zum Schiff라고 하는 식당 이름이에요. Zum Schiff 식당이에요. Schiff는 배거든요. 그럼 배를 향하여라는 이름인가 봐요. 그 다음에 주소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23516은 우편번호이고, 그 다음에 어느 도시인지 나와 있어요. 뷰베크시이고, 뷰베크시의 쿠쿡슈트라세 10번지입니다.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날짜 나와 있죠. 2027년 7월 30일에 이 식당에서 계산을 한 영수 증이고, 그 다음에 6시 44분에 지불을 했네요. 카터피살라, 감자 샐러드 하나를 먹었는데 12유로였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곁들인 생선 요리를 먹었고 23유로예요. 그 다음에 물한 병을 마셨는데 물한 병이 용량이 얼마나 봤더니 750ml였어요. 그쵸? 1리터보단 조금 적은 750ml의 물을 마셨다라고 했고 요거 합산해서 38.20유로의 지금 음식값이 나온 겁니다. 자, 영수증이거든요. 볼게요. 결제 방법이면
bar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mit Karte, 카드로 계산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불했는지 알수 없거든요. 정답은 1번이고요. 결제 일시는 위에 나와 있죠. 그쵸? 식당 주소 여기 중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식사 메뉴 하단에 있습니다. 주문 일자 여기 있어요. 몇월 며칠에 주문해서 이것을 결제했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r brauchen Äpfel. Gehen wir in den Supermarkt?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ein! 하고선 뭐라고 대답을 하고 Ich kaufe lieber beim Bauern ein. 이라고 했네요. Obst und Gemüse sind dort frischer und billiger. Stimmt, das ist besser.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사과가 필요해. 우리 슈퍼마켓 갈까? 즉, 장 보러 갈래? 라고 했더니 라고 얘기하고선 나는 마인 바완이라고 했어요. 농부들에게 아인카우프 직접 사는 것을 선호해라고 했어요. 즉 슈퍼마켓을 사지 않고 그 밖에 그 현지에서 직접 사는 것을 선호하지. 농부들에게부터 직접 살래. 과일이랑 채소는 그곳에서 마인 바완에서 훨씬 더 신선하고 그다음에 저렴해라고 했어요. 슈데맨 오라라고 했어요. 맞아. 그게 훨씬 좋지라고 했어요. Ich bin dafür는 동의, 긍정하다죠. 요번 단원이 그 내용이 좀 많아요. 지금은 거절하는 상황이니까 아니고 Das ist mir egal은 상관없어 이거든요. 그래서 거절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이 상황에 Das ist mir egal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예요. 뭐 할까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는 상황의 표현에 더 가까운 거라서 요건 안 돼서 nein이랑 쓸수 없어요. Nein, da hast du recht. 네말 맞아라고 할때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Dort gehe ich nicht hin. hingehen은 가다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는 거기 안 갈래. 나는 차라리 농부들한테 직접 거래, 직거래로 살 거야. 이런 표현이어서 지금 알맞은 것은 4번이고요. 5번. Er interessiert mich sehr. 나는 그것에 매우 관심이 있어.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네요. 네,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u bekommst immer gute Noten. 뭐라고 물어보고선 Ich lerne jeden Tag zu Hause. Nicht viel. Aber dafür jeden Tag. 너는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집에서 매일 공부해. 라고 하고선 많이 하지는 않지만 dafür 대신이에요. 그 대신 내일 공부하지. 라고 해서 공부 시간 자체가 많진 않지만 빈도가 많아를 한 거예요. 즉, 어떻게 그렇게 성적을 잘 받아?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아요. Wer ist das? 이거 누구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Wo wohnst du? 너 어디에 살아? 묻는 표현이고. Wie machst du das?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내는 거야? 라고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 3번이 정답이에요. Wie heißt deine Schwester? 너의 여자 자매 이름은 뭐니? Wann fährst du nach Hause? 너는 언제 집에 가? 를 묻는 표현이어서 정답은 Wie machst du das? 어떻게 도대체 그걸 해내? 라고 하는 정답 3번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s ist schon April? Aber mir ist ein bisschen kalt. Mir auch. 라고 했어요. schon 이미 벌써죠. 벌써 4월이야.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하고서는 여기 칼트나 이런 거 쓰면 내가 한계를 느끼다, 서늘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나는 좀 추워라고 했어. 한계를 느꼈더니 나도 그래. 좀 춥네라고 한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고요. 요거 선생님 풀면서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알맞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 자꾸 정답을 알맞은 걸로 여기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춥다라고 했었으니까 추워서 뭐뭐뭐 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그게 아닌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거. Der Himmel ist grau. 하늘이 회색이야. 하늘이 회색이면 사실은 맞아요. 흐리죠. 그럼 좀 추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맞아요. 4월이야. 근데 나좀 춥다. 좀 서늘하지. 오늘 하늘도 흐리다.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회색이네. Die Sonne scheint nicht. 오늘은 해가 비추지 않아. 해가 없네. 그럼 춥죠. 그래서 정답. 이것도 밑줄친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Alle tragen warme Kleidung. 트라겐 입다 걸치다 했죠. Warme Kleidung. 따뜻한 옷이에요. 모두 따뜻한 옷을 입고 있네. 아, 그래서 나만 추운 게 아니구나. 이것도 일단은 밑줄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에요. Das Wetter ist heute schlecht. 오늘 날씨가 영 별로야. 나빠. Schlecht를 썼어요. 5번. Ich muss mir die Jacke ausziehen. Ausziehen 벗다예요. 나는 아무래도 자켓을 벗어야 될것 같아 라고 했거든요. 너무 추운데 라고 했는데 자켓을 벗어야 될것 같아는 어색한 표현이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헷갈리긴 했지만 여러분은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까지 해서 우리 17번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수능 완성에서의 사실 포인트죠. 문법이 들어가 있는 후반부 문제로 우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않고서는 절대 3등급을 넘어설 수 없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답률도 어느 정도 높은 파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생명과학투에서 오는 고비가 아마도 이 광합성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약점 진단 잘하고 그 부분 극복을 해내면 충분히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쌤이랑 이번 시간 약점 공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단해야 될 약점은 광합성의 전체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광합성의 전체적인 반응을 머릿속에 넣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명반응, 탄소 고정반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광합성의 전체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CO2와 H2O를 가지고서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과정 중에 산소하고 물이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광합성의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명반응이었습니다. 맞죠? 이 명반응이라는 것은 이 그라나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물의 광분해가 일어났던 거 기억나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산소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치? 물의 광분해로 산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개수까지도 맞춰주는 게 좋은데, 12개 오니까 6O2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개 H2. 이건 누가 가져가는 거냐? 바로 NADP+라는 애가 수소를 가져가면서 NADPH가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생략해서 H+. 이렇게도 되지만, 그래서 물 한 분자당 NADPH는 몇 개가 형성됩니까? 라고 한다면 12개 생성된다. 이 분자 수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8개의 ATP가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명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산소 발생하고 명반응의 산물로 NADPH와 ATP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고정 반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칼빈회로를 통해 가지고 CO2가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 ATP도 사용되고 NADPH도 사용이 되면서 3PG라는 물질이 PGAL로 환원이 되고, 그 다음에 RUBP가 재생이 되는 그러한 켈빈회로가 돌아가면서 그 과정 중에 포도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때 CO2 6개 사용된다. 왜냐하면 포도당이 탄소 6개짜리니까 CO2가 6개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으로 광합성의 전체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명반응의 장소, 그라나라는 것이고, 그 그라나는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로마에서는 켈빈회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반응물로 H2O하고 CO2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H2O 광분해가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 쪽에서? 광계 2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H2O가 광분해 되면서 산소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NADPH와 ATP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ATP하고 NADPH가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스트로마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트로마에 만들어놔야 얘네들이 켈빈회로를 통해가지고 CO2를 고정하면서 포도당을 합성해낼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러면 전체적인 반응식과 그 장소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을 각개격파 해야 되는 것인데, 명반응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될거 무엇인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명반응에서는요, 광인산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비순환적 전자 흐름, 순환적 전자 흐름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선 이 AT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 ATP라는 것은요, ATP 합성 효소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호흡에서 산화적 인산화 배우고 왔잖아요. 그거하고 매우 비슷한 과정인데, ATP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H+의 촉진확산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켈빈회로, 즉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TP를 어디에다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스트로마에다가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스트로마 쪽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H+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촉진확산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디에 높을 수밖에 없다? 틀라코이드 내부가 H 플러스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스트로마는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러한 광합성이 활발할 때, 명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틀라코이드 내부의 pH는 어때 됩니까? H 플러스의 농도하고 반대니까 pH가 낮은 것이고, 스트로마의 pH는 높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 줄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방출된 전자, 광계2와 광계1에서 방출된 전자, 얘네들이 이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H 플러스를 능동수송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H 플러스는 능동수송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광계2에서 나간 전자가 광계1에 보충을 해주고, 광계1에서 나간 전자는 최종 전자 수용체인 NADP 플러스가 가져간다. 그래서 최종 전자 수용체가, 최종 전자 수용체가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ADPH가 스트로마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광계축에서 나간 전자는 누가 보충해줘? 라고 했을 때 전자의 공여체를 누구로 본다? 우리가 흡수한 물로 본다. 아, 그래서 물이 광분해되면서 전자를 제공해주고 EH플러스와 2분의 1 O2로 쪼개지는 것이며, 이 2분의 1 O2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최초로 준의 물로부터 시작해서 NADP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무슨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비순환적 광인산화 또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어. 광계1에서 나간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다시 자신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ATP를 만드는 걸 우리는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순환적 전자 흐름을 합쳐서 포도당 합성에 필요한 ATP를 합성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광계1과 2의 비교죠, 여러분들. 그래서 광계 1, 2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광계 1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파장에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700나노미터죠. 그래서 P700을 반응 중심 색소로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광계 2 같은 경우에는요, 이보다 숫자가 낮아요. 1, 2니까 1이 100점, 2가 80점,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680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 반응 중심 색소를 갖는다. P680을 반응 중심 색소로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명반응에서 우선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그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H+의 촉진확산 방향이 어디냐? 그다음 능동수송의 방향이 어디냐?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은 촉진확산을 기준으로 해서 능동수송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촉진확산의 방향은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ATP가 만들어지는 쪽, 즉 스트로마 쪽으로 촉진확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능동수송은 그 반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H+의 농도와 pH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잘 나오는 시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계 1, 2의 비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순환적 전자흐름과 순환적 전자흐름은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더 약점 진단 세 번째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경로 A와 B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경로 A 같은 경우는요, 여기 물에서 나온 전자가 광계를 거쳐서 최종 전자 수용체인 이 B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게 주어진 게 경로 A입니다. 그럼 이 경로 A는 바로 비순환적 전자 흐름 또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경로 B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나간 게 자신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적 전자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무엇을 물어보겠어? 기억과 니은이 광계 1과 2 중에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억하고 니은 중에 여기 물의 광분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광계 2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H2O의 광분해는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쪽에서? 광계2 쪽에서 일어난다. 광계2에 물의 광분해에 관련된 효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계1이 니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는요. 관여하는 광계가 두 개가 다 관여하는 것이죠. 바로 1과 2 모두 관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순환적 전자 흐름은 광계1에서 나간 전자가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광계2는 사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H2O의 광분의 여부 이거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로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관련이 있죠. 왜? H2O의 광분의 여부는 광계 2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O2 생성 여부도 마찬가지로 물의 광분의 됨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O2가 생성되지만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NADPH의 생성 여부 이 NADPH가 생성된다는 건 최종 전자 수용체인 NADP+가 전자와 수소를 가져가면서 NADP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생성이 되지만 NADPH가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H+ 농도 기울기의 형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할 때 H+가 능동수송되면서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거죠. 비순환이든 순환이든 모두 H+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ATP가 합성될 수 있는 거죠. H+가 이제 촉진확산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비순환적 전자흐름과 순환적 전자흐름에서 모두 ATP가 합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겠고 그 다음 네 번째 약점 진단은 탄소 고정 반응 되겠습니다. 명반응을 했으니까 우리 탄소 고정 반응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 탄소 고정 반응은 TCA 회로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등장하는 물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봤자 3PG, 그 다음 PGAL, RUBP 이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써보면 여러분들 3PG, PGAL, 그 다음에 RUBP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때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때 어떠한 물질이 사용되고 이때 어떠한 물질이 사용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요 3PG가 3인산글리세르산이에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3PG는 몇 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고 인산을 몇 개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세 개의 탄소와 한 개의 인산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 PGAL 똑같습니다. 하지만 RUBP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다섯 개짜리고 인산 개수가 두 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물질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CO2를 이용해서 탄소가 고정되는 반응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CO2가 사용되는 것은 RUBP가 3PG 될 때뿐이다. 개수는 조금 이따 맞추고 그 다음에 3PG에서 PGAL이 되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인 3PG의 환원이란 말이에요. 환원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수소를 얻는다. 그럼 누군가가 수소를 줘야 돼. 수소를 줄 수 있는 애 누구야? NADPH죠. 얘가 이제 수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TP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NADPH와 ATP를 둘 다 사용하는 과정은 3PG의 환원 과정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PGAL 중에 일부가 이제 포도당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UBP의 재생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RUBP로 재생할 때 ATP가 사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단계마다 즉 CO2를 고정하고 3PG를 환원시키고 RUBP를 재생하는 각각의 과정마다 사용되는 물질과 그 B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의 출제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분자수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 사이클의 켈빈을 돌 때 CO2 3개가 고정되기 때문에 3CO2로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RUBP는 1대1로 반응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탄소 5개와 탄소 1개짜리 합쳐서

그래서 6개의 탄소를 이루어진 물질이 될 테니까 반으로 쪼개면, 3탄당짜리 반으로 쪼개면 개수는 2배가 되겠죠.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6PGAL로 변하지 않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 6,3PG가 6PGAL 될 때, 얘네들 각각이 모두 개수 똑같이 6개씩이 사용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분자수 맞추기가 너무 쉬워. 다 똑같거든요. 들어가는 물질도 변하기 전과 후에 분자 개수도 다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개의 PGAL이 포도당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개의 PGAL이 이제 3-RUBP를 만들 때 사용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때 ATP 몇개 씁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반응이 끝나고 나서의 물질, 즉 생성물의 분자수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TP도 몇개 사용되는 거야? 3개 사용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PGAL이 생성물인데 6개 만들어지니까 그 개수와 똑같다. 여기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탄소 고정 반응에 그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가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위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광합성 관련 실험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우리가 함께 광합성에서 배우고 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벤슨의 실험, 그 다음 힐의 실험, 루벤의 실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프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그래프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벤슨의 실험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험을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조건을 달리 해줬어. 그럼 이 가하고 나가 빛과 CO2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벤슨의 실험하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광합성 속도가 무엇이냐. 바로 단위 시간당 포도당 생성량, 포도당 합성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포도당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은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포도당을 합성하려면 CO2, 탄소 고정 반응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CO2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가 없고 나가 있으니까 나가 CO2가 되는 것이고 가가 빛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단계인 2번 구간에서는 빛은 있고요. CO2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명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명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명반응의 산물인 ATP와 NADPH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에서 빛이 없더라도 ATP와 NADPH를 이용해서 CO2를 고정하고 3PG를 환원시키고 RUBP를 재생하는 켈빈 회로가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포도당이 합성될 수 있다. 그치? 근데 얘네들이 빛이 없는 구간이니까 계속해서 일어날 순 없다. 다음 조건에서 보면 빛도 있고 CO2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과 CO2를 찾아낼 때는 요거 기준으로 CO2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스펙트럼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 색소 분리 실험과 함께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색소 분리 실험 함께 보게 된다면 간단하죠, 여러분들. 전기율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인데 순서는 카잔 압입니다. 그래서 이 A는 엽록소 A, 이 B는 엽록소 B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엽록소 색소별로 빛의 파장에 따른 빛의 흡수율을 본게 흡수 스펙트럼 되는 것인데, 이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걸잘 물어보냐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1과 2가 엽록소 A와 B 중에 하나이다. 그 A와 B를 골라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순서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왼쪽에서 가도,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이렇게 스캔하더라도 먼저 피크가 나오는 애들이 A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도 먼저 나오는 게이 로마 숫자 2죠? 2가 엽록소 A의 빛의 흡수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1은요 A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와도 피크가 두 번째 나오죠. 왼쪽에서 봐도 피크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AB 순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 AB 말고

여기처럼 카루틴 잔토필, 카루티노이드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카루티노이드계는 더 안쪽에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카루티노이드계도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광합성 관련 실험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이 흡수 스펙트럼의 순서, AB 순서,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의 광합성 색소 전개율 순서,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조건을 달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CO2하고 CO2의 농도하고 빛의 유무에 대한 조건을 달리했을 때 물질들의 그 상대적인 변화량, 이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켈빈 회로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 회로 다시 한번 쌤이랑 써보게 된다면 CO2 고정 과정에서 RUBP가 3PG로 전환되고 3PG가 PGAL로 그리고 PGAL이 RUBP로 이렇게 재생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된다면 얘는 CO2의 농도를 변화시켜 줬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1%에서 0.003%로. 그 말인즉슨 CO2를 거의 공급 안 해준 거하고 비슷한 거죠. 1%에서 0.003이라는 건 CO2의 농도를 너무 많이 줄였다라는 뜻이에요. 맞지? 자, 그렇게 되면 이 CO2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잘 이제 합성되고 있었던, 잘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3PG와 RUBP 중에 누가 감소하고 누구는 증가할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자, 생각해봐. CO2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누구는 증가할 것이다? 3PG는 잘 만들어지지 않겠죠. 얘는 일시적으로 줄고요. RUBP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줄어든 CO2 농도를 변화시킨 이후에 줄어든 기억이 바로 3PG가 될 것이고요. 니은이 RUBP가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자, 반대로가 아니라 다음 조건으로 CO2의 농도 변화가 아니라 빛의 조건을 달리해줬어요. 빛이 원래 있었는데 빛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럼 빛이 차단됐다라는 것은 무엇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명반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명반응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은 ATP와 NADPH가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ATP하고 NADPH가 꼭 필요한 구간이 어디였어요? 바로 3PG의 환원과 RUBP의 재생이었어요. 3PG가 PGAL이 될 때는 ATP와 NADPH, 쌤이 이렇게 앞글자 AM만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ATP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러면 3PG하고 3PG에서 RUBP로 되는 과정 중에 얘네들이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어? 3PG가 RUBP로 전환되지 못할 것이다. PGAL을 거쳐서 얘로 전환되지 못할 것이니까 3PG는 어떻게 되고? 쌓인다.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빛을 차단했을 때 늘어나는, 요 늘어난 게 기억이죠? 3PG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UBP는 제대로 안 만들어질 테니까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니은이 RUBP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켈빈 회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거니까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되겠습니다. 자, 아까 쌤이랑 봤었던 그래프는 흡수 스펙트럼인데요. 자, 이 문제는 작용 스펙트럼까지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식물에서 엽록소 A와 엽록소 B의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나는 이 식물의 작용 스펙트럼을 나타내 준 거래요. 작용 스펙트럼은 뭘 나타내 준 거죠? 바로 파장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X와 Y는 엽록소 A와 엽록소 B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에서 엽록소 A와 B를 구분하는 문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랬죠, 쌤이? 왼쪽에서 읽어도, 오른쪽에서 읽어도 알파벳 AB 순이다. 그러면 요게 A, B일 테니까 X가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가 A가 된다. 엽록소 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용 스펙트럼이니까 보기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X는 염록소 A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X는 염록소 B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이 식물의 관계에 Y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Y는 염록소 A란 말이에요. 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 조류, 얘네들은 모두 염록소 A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염록소 A는 광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반응 중심 색소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 조류는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관계에 염록소 A가 존재하는 건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디귿을 작용 스펙트럼 보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인데, 이 식물의 염록체에서 단위 시간당 광분해 되는 물의 양, H2O의 양은 파장이 450나노미터인 빛에서가 550나노미터인 빛에서보다 적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광분해 되는 H2O의 양, 이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명반응이 일어날 때 물이 광분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인산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광분해 되는 물의 양은 언제 많아지는 거예요? 광합성이 활발할수록 광분해내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452랑 550을 비교하라 그랬어요. 450을 보니까 광합성 속도가 550에 비해서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50인 빛에서가 광분해내는 물의 양도 많아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에 대한 문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약점 극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바로 그 비순환과 순환적 전자 흐름을 관계로서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는 광합성이 활발한 어떤 식물의 순환적 광인산화와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관여하는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순환적 광인산화와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요 기역과 니은이 관계의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처음에 딱 눈에 띄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관계 두 개가 모두 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관계의 1과 2, 무엇인지 아직 가려내지 못했지만, 둘다 관여하는 것은, 그렇지,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다. 그래서 B가 비순환적 전자 흐름 되는 것이고, A가 순환적 전자 흐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순환적 전자 흐름에 관여하는 관계는 뭐예요? 관계 1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이 관계 1 되니까 니에는 관계 2다라고 이렇게 바로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A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A가 순환적 광인산화니까 틀렸다, X 해주고, 보기 니은 B에서 H2O의 광분해가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지금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물의 광분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NADPH의 생성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난다, 맞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디귿으로 가서 적색광에서 반응 중심 색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길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색광에서라는 말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적색광의 파장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봐. 지금 반응 중심 색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반응 중심 색소가 P700이라고 해서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잘 흡수한다라고 했었고, 관계 2는 80점이라고 해서 68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680의 파장을 잘 흡수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관계 1이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더 길다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기역이 1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2니까 관계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라고 하면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니은 디귿 정답으로 골라봤고요. 다음에 이제 6월 모의평가에 나왔었던 9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정말 잘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식물의 명반응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냈대요. 우리 연습해봤지만 경로 1, 2가 지금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순환적 전자 흐름 중에 하나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경로 1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가 이제 그 관계에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관계로 거쳐서 전자 수용체로 갔다가 최종 전자 수용체에게 가는 거. 이거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누구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냐? 바로 물이 광분해 되면서 전자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A가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관계 2가 될 것이고, B는 관계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경로 2 같은 경우에는 관계 1에서 나간 전자가 다시 관계 1으로 돌아와요. 그치? 그러니까 순환적 전자 흐름이 될 것이다. 경로 1은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에 나와 있는 요 반응은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바로 NADP 플러스가 전자와 수소와 결합해서 NADPH를 생성한다. 라는 것이니까,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B는 관계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B가 관계 1 맞네요. 그 다음 경로 2에서 가가 일어난다. 지금 경로 2가 순환적인데, 순환적에서 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로 1인 비순환적에서 가가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경로 1로 고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티귿. ATP가 합성될 때 수소이온의 농도는 스트로마에서가 틸라코이드 내부에서보다 높다. 요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수소이온의 농도라고 나왔지만 조금 더 이제 한 단계라기보다는 다르게 표현하게 된다면,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pH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치? 자, 이런 거. 헷갈릴 때.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 긴장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날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쌤이 팁을 드리자면, 결국에 ATP가 합성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내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에 ATP가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할 거예요. ATP는 탄소 고정 반응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스트로마 쪽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ATP 합성 요소, 주걱 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지. 아, 그래서 이 ATP 합성 요소에 스트로마 쪽에서 ATP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ATP가 만들어지려면 H 플러스가 뭐 돼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촉진악산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촉진악산의 방향을 떠올리는 순간, 이 문제는 게임 셋이에요. 왜? 스트로마의 H 플러스 농도가 어때야지만 H 플러스가 촉진악산 낼수 있냐면, 낮아야지만. 틸라코이드 내부가 H 플러스의 농도가 높아야지 촉진악산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로 촉진악산되고 ATP가 합성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ATP가 합성될 때 수소이온의 농도는 스트로마에서가 틸라코이드 내부에서보다 낮다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네. 아, 그래서 X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기계적으로 풀어내긴 해야 되거든요. 이제 수능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뒷단원에 있는 4단원, 5단원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순간 얘네들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친구들은 이러한 그림 그리면서 이미지화 시킨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약점 극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네 번째 약점 극복 문제. 이것도 수능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조류에서, 녹조류에 빛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물질 기역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3PG와 RUBP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쌤이랑 연습하고 왔어요. 자, 이 문제는 무엇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결국에는 켈빈 회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켈빈 회로에 등장하는 물질 세 가지, 3PG, PGAL, RUBP를 한번 써보고,
3PG가 형성될 때는 CO2가 고정되는 것이고, 3PG가 PG

CCAL로 환원될 때는 ATP와 NADPH가 모두 사용이 되고, PGL이 RUBP로 재생될 때는 ATP가 사용된다. 이 정도만 우선 머릿속에 딱 넣어놔도 괜찮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얘는요, 빛 이외의 조건은 일정하고, 빛이 있다가 없어졌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기억과 니은이 3PG와 RUBP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물질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어떠한 물질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물질이 빛이 없어졌을 때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느냐라고 한다면, 빛이 없어지게 된다면 누가 안 만들어진다? 명반응의 산물인 ATP와 NADPH의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ATP하고 NADPH가 생성이 제대로 안 되게 된다면, 3PG가 RUBP로 되는 이후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그러면 3PG가 전환되지 않으니까 쌓이게 될 것이고, RUBP로 재생이 안 되니까 RUBP는 감소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이 기억이 바로 3PG 되겠습니다. 라고 찾는 거고, 니은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RUBP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지. 됐어.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RUBP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지. 그다음 보기 니은에서 한 분자당 기억의 탄소수. 선생님이 이 물질들의 탄소수와 인산기수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탄소수가 얘는 몇 개예요? 세 개죠. 그리고 인산기수를 물어봤는데 기억은 3PG니까 하나입니다. RUBP는 요 B가 힌트예요. 비스라는 의미고, 인산기수가 두개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 그럼 3분의 1 플러스이니까 3분의 3이죠. 1이 맞다. 그래서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보기 디귿, 스트로마에서 NADPH의 양분의 NADP 플러스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T1일 때라는 것은요, 빛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자, 빛이 있을 때는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때 NADPH를 만들어내고 있겠죠. 이 빛이 없을 땐 얘네가 안 만들어지지만, 빛이 있을 때는 NADP와 ATP가 합성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NADPH의 양은 T1일 때 많은 것이고, NADP 플러스는 NADPH로 전환되기 전의 물질이니까 그 양은 적을 거예요. 지금 T1일 때가 해서 얘를 기준으로, 얘를 주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다. 전체 값은 작은 거죠. 근데 크다라고 했잖아. 틀린 거지. X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빈으로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면, 충분히 풀만하네, 괜찮네, 빨리 풀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시면 성공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능 2026학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가져왔어요. 한번 보면, 그림은 켈빈으로에서 물질 전환 과정의 일부를 표는 과정 1과 2에서 ATP, CO2, NADPH의 사용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XYZ가 3PG, PGAL, RUBP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회로의 방향을 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사용되는 물질을 보고서는 골라내야 됩니다. 잘 봐봐. 자, ATP의 A, NADPA, NADPH의 N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 건데, 과정 1에서 ATP도 사용됐고, NADPH도 사용됐대요. 자, 그 과정은 뭐밖에 없죠, 여러분들? 바로 3PG가 PGAL로 환원되는 과정이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 X하고 Z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된다라는 거냐면, 3PG하고 그 PGAL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 2,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나오지 않았지만, 1, 2에서는 모두 CO2가 사용되지 않는데요. 근데 CO2가 사용되는 구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즉, RUBP가 3PG 될때 CO2가 사용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1, 2에서 모두 CO2가 사용 안 되니까 CO2가 사용되는 구간은 존재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G하고 Y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3PG하고 RUBP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뭐가 돼? PGAL 될 것이고, 아까 이 X하고 Z 중에 하나가 PGAL 아니면 3PG라 그랬죠. 그러면 G가 3PG 되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Y는 RUBP 된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치? 그럼 방향은 CO2가 고정돼서 3PG가 되는 것이니까 요 니은 방향이구나.

0: 것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고, 요 2 과정에서는 PGAL이 RUBP 될때 ATP만 사용되죠. 그러면 과정 2에서는 ATP만 사용되고 얘네들은 사용 안 된다. 이렇게 골라내면 끝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Y는 3PG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Y는 RUBP니까 틀렸고, 회로의 방향은 니은이 맞고, 1에서 사용되는 ATP의 분자수, 분자수 물어봤다. 자, 지금 1에서 사용되는 ATP의 분자수를 물어봤는데, ATP하고 NADPH가 1대1로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왜냐면, 우리 3CO2 기준으로 했을 때, 6,3PG 만들어지고, 3RUBP가 사용되는데, 이때 6PGAL 될 때, 얘네도 마찬가지로 6으로 다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ATP의 분자수분의 NADP의 분자수가 똑같으니까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켈빈 회로와 관련된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요것도 이제 3PG만 알려주고 나머지를 가려놨단 말이야. 자, 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역,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그런데 기역, 니은, 디귿이 ATP와 CO2, NADP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볼 거야? 얘부터 봐야지. 기역, 디귿 두 개가 사용된 거. 두 개가 사용된 건 ATP와 NADPH가 같이 사용되는 3PG의 환원 과정뿐이다. 그러니까 X는 PGAL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럼 기역 디귿이 ATP와 NADPH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 니은이 CO2가 되겠네. 아, 그러면 요 3PG가 되기 전 물질인 B가 RUBP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CO2 나왔고, 여기 PGAL이 RUBP 될 때는 ATP 사용되는 거니까 기역이 ATP고, 디귿이 NADPH다. 이렇게 찾아내면 끝나는 거잖아. 빠르게 할수 있잖아. 그쵸? 이러면서 속도를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디귿은 CO2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디귿은 NADPH네. 틀린 것이고. 그 다음, 한 분자당 탄소수분의 인산기수를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한 분자당 탄소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X 같은 경우에는요, PGAL이니까 탄소 3개짜리죠. 인산기는 하나입니다. 자, Y 같은 경우에는 RUBP니까 탄소가 5개짜리고요. 인산 개수가 2개입니다. 자, 누가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얘가 더 크죠. 5분의 2가 더 크게 되는 거니까 X가 Y보다 작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과정 3에서 3PG가 환원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3번이 3PG의 환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맞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러니까 환원인지 산화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면 수소를 얻는지 잃는지 이거의 개념을 확실히 잡으면 돼요. 수소를 잃으면 산화, 수소를 얻으면 환원인데 NADPH가 수소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산화되지만 3PG는 환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PG가 환원된다라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귿만 정답 되는 거 골라봤고요. 넘어가서 약점 극복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조금 전에 수능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봤었던 그 벤슨의 실험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명반응과도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기역과 니은의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 그 다음에 표는 이 식물의 광합성 과정의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가와 나를 나타낸 거래요. 자, 가를 보니까 얘는 물이 광분해 되는 거네. 물의 광분의 과정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NADPH의 생성을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얘네는 둘다 뭐인 거야?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한번 옆에 나와 있는 그이 반응 가 말고 옆에 있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광합성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역과 니은이 빛과 CO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광합성 속도,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속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니은은 CO2가 돼야 되지. CO2가 있어야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기역은 빛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빛이 없고 CO2가 없는 환경에서, CF2가 있는 환경에서 원래는 제대로 포도당이 합성이 안 됐어요. 그치? 하지만 전 단계인 2, 3번에서는 전 단계에서 빛이 있었고 CO2가 없어서 명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ATP와 NADPH가 만들어졌고 다음에 탄소 고정 반응으로 이렇게 포도당이 합성될 수 있었다. 그러면은 기억은 빛이고 니은은 CO2니까 보기 기억에서 니은은 CO2이다. 틀렸죠? 니은은 CO2이다. 맞았죠? 맞고 텔라코이드 내부의 pH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이거는 지금 스트로마에 대한 언급을 안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스트로마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텔라코이드 그려. 그리고 텔라코이드 내부, 스트로마. 그러면 pH를 비교할 때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알아야겠다. 아, ATP 합성 효소가 스트로마 쪽,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스트로마 쪽으로 H+가 촉진 확산될 때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치? 이걸 기억하면 텔라코이드 내부는 H+의 농도가 높고 스트로마는 H+의 농도가 낮다. 그럼 텔라코이드 내부는 pH가 어떤 거고? pH가 반대니까 낮은 거고 얘는 pH가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텔라코이드 내부를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물어봤어. 자, 지금 텔라코이드 내부와 스트로마를 비교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얘를 결정해주고 T1과 T2일 때를 비교하는 거야. 왜냐? T1과 T2일 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T1일 때는 지금 빛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치? 빛이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번 구간으로 간 T2 시점에서는 빛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안 일어나겠지. 수소 이온의 농도 차가 적어지겠지. 그러면 pH가 낮았다가 텔라코이드 내부는 올라가지 않겠어? 아, 그렇지. 그래서 T1일 때가 낮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기 D긋. 구간 2에서 가와 나가 모두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구간 2 봐봐. 명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빛이 있다. 자, 그러면 명반응에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순환적 전자 흐름이 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일어날 때 물의 광분에 NADPH의 생성이라는 반응 가와 나가 모두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여러 가지 수능 문제로 보면서, 광합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거든요. 이 부분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문제들 조금 더 연계 교재하고 기출 문제 통해서 물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보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내 가방. 두고 왔어?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어느덧 30강입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요, 바로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너무 철학적으로 나가서 이상한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행복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따라가면 될까요? 자, UC 버클리의 아이리스 마우스라는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자, 오히려 행복을 쫓는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낮다라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왜요? 자, 행복을 쫓아나갈수록요, 진짜 기뻐해야 될 순간에 기쁨을 충만하게 못 느끼고요, 불만족을 느낀대요. 그리고 그 불만족이 쌓이고 쌓여서 전체적인 삶이 덜 행복해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 행복을 쫓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자제력이나 의지력을 오히려 앗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이렇게 주고요. 자, 한 그룹에게는 너 행복을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고, 한 그룹에게는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행복을 생각하는 그룹이 행복을 생각하느라고 에너지를 엄청 많이 뺏겨서 오히려 자제력을 잃고 이렇게 초콜릿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주제도요, 수능완성 수능특강에 여러 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읽을 주제는요, 행복을 쫓으면 오히려 불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특강에서는요, 행복한 것이 곧 의미 있는 삶은 아니다. 고통이 오히려 의미를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내용이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글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회 모의고사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오늘 39번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요거 삽입 문제고, 3점짜리입니다.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t the same time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라는 말이네요.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 어떤 상황이 나오고, 동시에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힌트 하나 얻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concept of space also allows expansion. 자, space라는 것이라는 개념은요. 자, 무엇이냐면, also allows expansion. 자, 확장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 통해서? Through freedom of movement and exploration 이라고 해요. 자, 움직임, 그리고 탐구. 에 freedom을 통해서라고 해요. freedom 하면 자유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요, space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space. space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은요, 뭔가 자유로움을 통해서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유를 통해서 expansion,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내용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고려하면서 우리 아래로 가볼게요. While the terms space and place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면 space라는 단어 그리고 place라는 단어 둘다 공간이라는 뜻이잖아. 그것이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자, interchangeably라고 하면은 서로 상호 교환해서라는 뜻이지. 상호 교환해서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자, 이 사람은요, differentiates these two concepts. 자, 뭐를 했냐면요, differentiate 했대요. 자, 차별을 두었다. 차이를 두었다라는 거야. 구별을 했대요. 이러한 두 개의 개념을. 근데 뭐에 따라서 구별을 했냐면, based on the intimacy level. 자, 어떤 친밀함의 수준이라던가, and how we see ourselves in connection to them. 우리가 그것과의 연결에 있어서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에 기반해서 이두 가지 개념을 구별했습니다라고 하네. 아, 그러면 초반부에 굉장히 확실하게 지금 글의 체계를 잡아주고 있어요. 뭐랑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스페이스랑 그리고 플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두 개의 용어는요. 서로 바꿔서 쓸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학자는 이두 개의 용어를 구별을 했답니다. 뭐에 따라서? 친숙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바라보는 정도에 따라서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을 볼게요. 자, in space and place. 자, 이뭐 책이나 논문의 이름이겠죠? 자, 이곳에서 이 사람은 defines a place. 자, 뭐를 했냐면은 define 했대요. 자, 바로 정의를 내렸답니다. place예요. as an area with more intimate qualities. 더 intimate 하면은 친밀한이라는 뜻이죠. 더 친밀한 자질을 가진 곳으로 정의를 했대요. 그래서 where all needs are satisfied. 여기에서는 모든 필요가 satisfied, 충족이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lace에 대한 얘기를 한다? place는 뭐라고요? 더 친밀한, intimate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요구, 필요가 다 만족이 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자, if not, it is defined as timeless. 자, 이거는 시간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if not static. 자, 정적이지 않다면. sphere permeated by familiar things and feelings. 자, 이 공간은요. permeated. permeate 하면 가득 채우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가득 채워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친숙한 것들, 그리고 친숙한 기분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 여기는 뭔가 친숙하고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공간에 갔다가 우리 place라고 정의를 하나 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this definition, 이러한 정의는요, 라고 해.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가 가리키는 것은 뭐에 대한 정의겠어? 바로 앞에 나온 place에 대한 정의겠죠. 자, 이 place에 대한 정의는요, calls to mind. 자, 불러일으킵니다. What children's literature scholars refer to as home. 자, 아이들 문학, 아동 문학의 학자들이 가르키는 뭐요? home이라고 가르키는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해. 아, 아동 문학에서는 이 place의 개념을 home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space conversely 라고 했어요. conversely라는 말이 나오면서 내용이 space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죠. 자, space는 어떤 것이냐? It's generally seen as a market of area. 자, 어떻게 바라봐지냐면요. market of area. 자, 이렇게 떨어진, 분리된 공간으로서 바라봐진다라는 거야. That needs to be constantly defended against intruders or invaders. 자, 그것은요. 지속적으로 방어가 됩니다. 뭐에 따라서? intruders or invaders. 침입자 또는 침략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뭐를 할 필요가 있다? 방어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여겨집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막 친숙하고 편안하고 이런 곳인데 스페이스는 반면에 뭔가 방어를 해야 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공간을 갖다가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문장 간의 연결 잘 되죠? 자, 그런데 contrary to the cozy home associated with place. 자, 뭐와 contrary to 뭐와 대조되게 cozy home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것이야? 편안한, 안락한 집이에요. 자,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place랑 관련이 되어 있는요. place랑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러한 cozy한 place, cozy한 home과 대조적으로 space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space는 가리켜요. the existence of outside threat. 자, 무엇의 존재를? 외부 위협의 존재를 가리키고요. and one's own vulnerability outside the sphere of place. 자, 이 place의 공간 밖에서요, vulnerability라고 하면은 취약성이죠. 이 취약성을 가리킨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place랑 space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죠. place는 뭔가 cozy한 것을 나타내고요. space는 어떤 것이다? 뭔가 외부의 위협, 외부 위협 같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this will result in spaciousness. 자, 이것은요, 라고 하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얘기겠죠. 뭐, 스페이스는 외부 위협을 암시한다. 이런 거. 자,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냐? 라고 했을 때, spaciousness. spaciousness라는 것은 뭔가 탁 트인 느낌을 얘기한단 말이야. 탁 트인 느낌으로 결과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자, 외부에 위험이 있다는 걸 암시한대. 근데 그러면 확 트인 것으로 결과를 낳는다. 이거는 연결이 안 되죠. 여기가 단절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concept of space also allows expansion. 뭐라고요? 지금 space라는 것의 개념은요, 동시에 뭐도 의미를 하냐면요, 확장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얘는 확장의 의미도 있대요. 확장. 확장. 자, 그러면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를 통해서? 자유를 통해서.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뭔가 확 트인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완전 적절하죠. 아, 단절 포인트에 주어진 문장을 넣어봤더니 적절하구나.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읽겠습니다. Which also enhances the sense of being free. 자,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유로움의 느낌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Through having the power and enough room to act. 자, 무엇이냐면은 힘을

느낀다. 그것을 가리킨다. 근데 갑자기 when spaciousnes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절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어진 문장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0번은 뭐 하는 문제? 요약 문제. 자, 요약 문제, 요약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 아유, 요약문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읽어볼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odern boredom. 자, 현대의 권태라는 거죠. 자, boring 하면은 뭔가 되게 지루한 거잖아. 그래서 boredom 하면은 권태라고 해석할 수 있어. 현대의 권태가 나타났습니다. From the collapse of traditional social structures. 자, 무엇으로부터? 전통적인 사회 구조의 붕괴로부터 나타났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현대의 권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현대의 권태는 무엇의 결과로서 나타났냐? 라고 했을 때, collapse of traditional social structures. 자, 전통적인 사회 구조의 붕괴로서 나타났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그것은요, force individuals. 어떻게 했냐면, 개인들로 하여금 A하게 만들었어요. 뭐를요? Their own identity and purpose. 그들의 identity, 정체성, 그리고 목적을 A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어떻게 되었다고요?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들을요, A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정보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개인이 목적성, 정체성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nd engage in a constant and often be searched. 자, 그리고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에 지속적이고 종종 비한 찾기에. For personal happiness. 자, 뭐에 있어서? 개인적인 행복에 있어서. 자, 개인적인 행복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비한 찾기, 추구에 참여하게 했대요. 자, 그러면 개인적인 행복에 있어서 어떠한 추구? 자, 일단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비한 추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두 가지 정보를 우리는 찾으러 가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좋아요. 자, before the 18th century, 18세기 이전에는요, 어땠냐면, humans usually perceive themselves as members of some major groups. 인간들은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냐 했을 때, as members of some major groups. 어떠한 중요한 그룹의 멤버로서 스스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자, 어떤 그룹? 뭐,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vocational 하면 직업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종교인이야? 어떤 종교의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뭐 어떤 직업의 사람이야? 자,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였답니다. 자, 그 다음에, and from the sense of belonging. 자, 그러한 소속감으로부터 they derive their sense of identity. 자, 그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이끌어냈고요, which remained relatively steady throughout their lives. 자, 그것은 어땠냐면요, 지속이 되었으며, 어떻게 되었냐면은 남게 되었습니다. relatively steady. 상대적으로 꾸준히. throughout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있어서요. 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룹의 멤버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no major reflection upon one's place role in the society. 자, major reflection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reflection. 자,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 근데 주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에 대해서 자신의 공간, 위치나 아니면 역할에 대해서, 사회에 있어서, 또는 purpose of one's life, 삶의 목적에 대해서, 또는 or visions of reality, the universe, 어떠한 현실이나 우주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다. 언제? 과거에. As those were, 왜냐하면은 그것들이 unambiguously predefined. 어떤 것이었냐면은 unambiguously. ambiguous라고 하면은 애매한 거고, unambiguous라고 하면은 뭐야? 애매하지 않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자, 근데 when all traditions collapsed, 이러한 전통이 무너졌을 때, 우리 전통이 무너졌을 때 현대의 권태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요약문에서 그 부분이네요. Modern boredom emerged. 뭐가 생겼다? 현대의 권태가 생겼다. As a result of the way we were separated from tradition. 자, 어떠한 결과로 써냐면요. 방식인데, we are separated from tradition. 우리가 전통에서 떨어지는 방식. 자, 근데 그거는 force pay attention. 자,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은,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어디에? To our lives. 우리의 삶에.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to simply live them.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떤 것이지? 내 목적은 무엇이지?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야. 자, 뭐가? 전통의 붕괴가요. 현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요. So everyone began to be accountable for forging their own fate. 자, 모든 사람들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be accountable, 책임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무엇에 있어서 for forging their own fate, 그들의 fate, 자, 뭐 운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To deem themselves entitled to the right to be happy. 자, 그리고 스스로를 deem 하면은 바라보다, 어떻게 보다,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를 하는 존재로서 entitled to the right to be happy. 자, 뭐뭐할 자격이 있는 이란 뜻이죠. be entitled to 하면은요. 자, 뭐할 자격이 있냐면은요. the right to be happy. 행복할 권리가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요. And even more, 그리고 더해서, to have the obligation to actively fight for their personal happiness. 자, 무엇을 가지는 존재냐면요. obligation. obligation이 뭐지? 의무라는 뜻이죠. 의무예요. 뭐를 할? actively fight for.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무엇에 있어서? 그들의 개인적인 행복을. 개인적인 행복을 적극적으로 막 찾아나가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의무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obligation이라는 단어 하나 퀵체크로 넘어갈게요. 자, 퀵체크예요. obligation의 의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해석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죠? obligation 의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yet. constant concentration on one's own life. 자, 그러나, 자, 지속해서 집중을 하는 거야. 무엇에 있어서? on one's life.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can lead to emotional destruction. 자,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감정적인 불만족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야. with everydayness. 매일매일에 대해서. 자, 매일매일성.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에 대해서 감정적인 불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Especially when juxtaposed with high aspirations for personal attainment. 자, 특히나 언제? juxtaposed. 나란히 놓여질 때. 무엇과? high aspiration. 높은 열망과. 뭐에 대한? personal attainment. 자, 개인적으로 얻어내는 것.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같이 놓여지잖아? 그러면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or disappointment and boredom. 자, 실망 그리고 boredom, 권태 with one's life. 자, 이 삶에 대한 실망과 권태가 따라가요. 뭐를요? Once the person realizes the failure of the pursuit of happiness. 자, 언제? The person realizes. 사람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The failure of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의 추구가 실패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따라갑니다. 자, 그 말인 즉슨 내가 행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나는 돈을 얼마큼 벌고 싶었는데, 아니면은 뭐를 해야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거를 추구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권태와 실망이 따라간다라는 거고, understood broadly in terms of peaceful meaningfulness. 자, 그것은요, 자, 널리 뭐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냐면은 peaceful, 어떤 평화로운 의미 있음에 대해서 의 관점에서 이해를 했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찾아볼게요. 자, A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통이 무너지고요, 현대 사회가 왔어요. 그랬을 때 개인은요, 목적이나

정체성을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개인의 목적이나 정체성을 스스로 뭐 찾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engage in a constant and often be searched. 자, 어떤 것에 또 참여했냐면요. 자, 개인적인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지속적이고 종종 삐한 찾기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뒤에 부분의 내용이 뭐였어? 지금 이것을 찾는 것은 disappointment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 있는 어떠한 찾기, 추구를 참여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번 볼게요. 자, A번에 뭔가를 찾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목적을 A한다라고 했을 때 A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Define, 규정하다, 괜찮고요. Abandon, 버리다, 반대말이죠. Retain, 얻다, 괜찮아요. Create, 만들다, 괜찮아요. Change, 바꾸다, 절대 아닙니다. 자, B 볼게요.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떠한, 지속적이고 often be한 search이에요. 종종 unfulfilling 하면은 충족되지 않는, 이거 어때요? 충족되지 않는, 뭔가 실망스러운, 괜찮죠? 자, 그다음에 spiritual, 뭔가 정신적인, 아니고요. Extensive, 광범위한, 아닙니다. 그래서 두개다 맞는 건몇 번? 정답 1번이다. 요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했니? 오키오키. 자, 요렇게 40번까지 잘 풀어봤고요. 자, 이제 영자의 플레이리스트 보겠습니다. 자, Fly Me to the Moon 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Fly Me to the Moon 말하면서 이 노래인데, 자, 이 노래가요, 진짜 사람이 달에 가기 전에 쓰여진 노래래요. 자, 근데 그때는요, 진짜 사람이 달에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쓴게 아니라, 그냥 꿈을 꾸면서 이 노래를 썼죠. 자, 근데 아폴로 11호가 진짜 달에 갈 때, 이 우주비행사들이 이 노래를 정말 들으면서 우주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쓰는 사람이 상상만 했던 일이 진짜 현실이 되어가지고 우주비행사들이 이 노래를 들을 수가 있게 된 거고, 그 노래가 지금까지 완전 명곡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이런 울림을 주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자,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상상도 못하는 내가 될까? 아, 이건 아니지 라고 했던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가는 것, 내가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Fly Me to the Moon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1, 42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장문, 일지문, 이문항이죠. 자, 여기에서 어휘 문제, 제목 문제 이렇게 풀어볼 건데, 언제나 그렇듯이 어휘를 먼저 풀 거고, 어휘를 풀고 나서 주제를 대충 잡았으니까 그 주제를 바탕으로 제목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the good, the neutral, and the evil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한 것, 중립적인 것, 그리고 악한 것은 are grounded in the human life form. 자,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은 in the human life form, 인간의 life form, 생명의 형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해. 자, 뭔가 선, 중립, 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human animals, 인간이라는 동물은 are the only known animals,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이래요. 근데 어떻게 알려진 동물이냐면 that are capable of knowing the good for what it is. 자,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capable of 할수 있대요. 뭐를? knowing the good for what it is. 자, 뭘 알고 있냐면요. 자, good for what it is. 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아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동물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아는 것을 가능한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거 이상하지 않죠. A번 올바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as something we owe to each other. 그거는 다시 말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owe한다. 즉,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야. In virtue of a particular ontological status. 자, 특정한 ontological 하면은 존재론적인이거든요. 존재론적인 지위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지위의 덕목에서 보았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 되게 길고 복잡했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요, 뭐를 할수 있는 유일한 존재?

존재냐라고 했을 때 선한 것을 알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 Owe to each other 이래요. 서로 서로에게 빚을 졌다. 서로 서로에게 빚짐의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status of self-knowing agent. 자, 어떠한 상태냐면요. self-knowing agent, 스스로 아는 주체. who live their lives in light of their self-conception. 자, 근데 이들은요, 삶을 살아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self-conception, 자기 개념의 관점에서 산다. 사는 자기 스스로를 아는 주체의 status, 지위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일단 뭐 스스로를 아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선을 아는 유일한 존재다. 다른 동물들이랑 다르다. 이런 내용까지 잡았으면 잘했어요. 좀더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our capacity for good and evil,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인데 뭐에 대한 능력이냐면 선한 것,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한 능력. 자, 다시 말해서 the ethical dimension of our practical subjectivity. 자,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측면이야. 무엇에 있어서 우리의 실행, practical, 실용적인, 실행적인 subjectivity, 주체성에 있어서. 자, 그것은 sets us apart. 자, 우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명확하게. 무엇으로부터? From members of any other species. 다른 종의 멤버로부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것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종들의 멤버로부터 우리를 확실히, clearly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도 맞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this is not to deny zoological knowledge. 자, 이것은 뭐를 하기 위함이 아니냐면 동물적인 지식을 부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동물적인 지식을 부인하는 게 아니래요. Other species are capable of acting infrasocial. 자, 다른 종들도 무엇이냐면은 capable of acting. 자, 뭐를 하는 게 가능하다? 친사회적으로. altruistic 하면은 이타적인 방식으로. 또는 creating systems of cooperation. 자, 뭐를 하냐면은요. 시스템을 만드는데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것은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allow their communities to flourish. 자, 그들의 공동체가 더 번성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 협력의 시스템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지금 다른 종들도 친사회적으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가 가능하냐? 협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자, 그것은 협력하고 프로소셜하고 엘트리스틱 하다라는 힌트를 봤을 때 그들의 커뮤니티가 번성하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 됐죠? 자, 그다음에 however 그러나 prosocial behavior 여기에서 친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does not add up to 자, 무엇으로 이어지지 않냐면 an insight into morally good 자, 어떠한 인사이트, 통찰력이냐면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자, 다시 인간 말고 동물들, 다른 동물들은요, 똑같이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더잘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라는 표현 나왔죠. 그러나, 자, 친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or there is to be insight into morally good. 자, 뭐가 있으려면은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관점, 인사이트를 가지려면요. 통찰력을 가지려면 and thus ethical responsibility. 그러므로 윤리적인 책임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려면 얘네가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선하다라는 개념을 갖는 것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the agent has to realize. 자, 주체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that the demand are on her action holds for everybody who would be in the same situation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주체는

뭐를 알아차려야 되냐면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요구가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 같은 상황에 있는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얘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다른 동물도 그 상황에 있을 때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일 때 이렇게 선에 대한 개념이 있다. 윤리적인 어떤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거야. 도덕적인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 때 얘네들이 윤리적인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가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everybody가 나왔는데요. 자, 모든 이들이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챌 때 ethical responsibility가 있다라는 거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죠. A lion therefore. 자, 그러므로 lion이 나왔어요. 자, 사자가 있는데 사자는요. neither good nor evil. 자, 어떠냐면은요. 선한 친구도 아니고 악한 친구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야. While he might regularly exhibit different forms of prosocial, even altruistic, crude, specious behavior. 자, 뭐 하는 반면에 그가 주기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뭐를? 다른 형태의 친사회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altruistic, 이타적인, 종을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야. However, If a lion say, 예를 들어서, lion이 hold back from brutally devouring gazelle. 자, 무엇을 참아요? 뭐를 참냐면요. 아주 brutal하게. brutal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되게 잔인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잔인하게 먹어치우는 거야. 가재를. 자, 이 친구가 잔인하게 가재를 먹어치우는 걸 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고 해서, he does not thereby. 자, 그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does not reject거든요. 자, does not reject니까 여기 앞에 not이 있잖아. not이 있으니까 not reject라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는 받아들인다. 뭐를요? 결론을요. 어떤 결론? He should consider vegetarianism. 자, 그가 채식주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결론을 받아들인대요. 이거 어때요? 가재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요,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자가 완전 이상하죠. 자, 그러면 여기 반대말을 넣어 볼 거예요. 자, 다른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다시 말해서 거절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자, 도달하지 않는다. 거절한다. 어떤 결론을 근데 그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은 그가 채식주의를 생각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 요거 리젝트가 틀렸구나. 여기 대신에 뭐 리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뭐를 하지 않냐면 develop hunting methods in the future. 자, 미래에 사냥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That are less brutal. 덜 잔인한 어떤 사냥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결론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사자는 그냥 선하고 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재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우리 41번 제목 한번 풀어볼게요. 자, How do animals develop ethical system in nature?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동물들이 에티컬 시스템, 윤리적인 시스템을 자연에서 개발하는가라고 했는데 윤리적인 시스템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볼게요. Moral goodness, 도덕적인 선함. What sets humans apart from animals? 자, 무엇이 인간을 뭐하는가? 떨어뜨리는가? 동물들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덕적인 선함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 어때요? 동물은 선함, 이런 게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답 2번이죠. 자, 3번 볼게요. The biological origins of cooperative behavior in humans. 자, 생물학적인 원인입니다. 근원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협동적인 행동, 인간에 있어서. 협동적인 행동, biological origins. 다 틀린 말이고요. 4번 볼게요. The development of ethical responsibility in

human society. 자, 인간의 사회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감의 발달. 그게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아니잖아요. 5번 볼게요. Questioning human-centered thinking.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유, 이런 거 아니잖아요. Are humans really superior? 진짜 인간이 우월한가? 아니, 우리는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요거는요, 몇 번이었습니까? 마지막 5번이 정답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 보면은요, 인간은 의무로 이해를 하는데, 동물은요,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인 선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채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답 포인트, 시크릿 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문제 정답은 요거 5번이었죠. 그러니까 가재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논리적으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reject를 제가 아까 reach로 고쳐드렸는데 reach로 고쳐도 되고요. 아니면 뭐 come to 같은 단어로 고쳐도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어려운 거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43, 4,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was once a rather amusing king. 자, 어떤 왕이 있었냐면은 재밌는 왕이 있었어요. 웃긴 왕이 있었어요. 자, it was very unusual.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죠. 자, no matter how many times he told people to do things. 자,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지와 상관없이 they would never obey him. 자, 누구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 왕인데 아무도 복종을 안 했답니다. 자, 근데 as he was also a peaceful and just king. 자, 근데 그는요, 또한 평화롭고 또 정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who didn't want to punish or imprison anyone. 그래서 그는요, 누구도 처벌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he ended up with authority. 자, with no authority. 그는요, 어떠한 권위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야. So, the king decided to visit a great wizard to get a magic potion which would get people to obey him.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듣네? 어떡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킹은요,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엄청 위대한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뭐를 하기 위해서? To get a magic potion. 이제 포션. 게임할 때 보지 않았어요? 게임 아이템으로 포션 같은 거 나오잖아요. 물약. 그래서 마법의 물약을 얻기 위해서. 자, 근데 그 마법의 물약은 어떤 것이냐면, would get people to obey him. 사람들이 그를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법 물약을 얻으러 위저드한테 갔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A가 가리키는 힘은 누구야? 왕이겠죠. K라고 써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자, B는요, hearing this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듣고 뭐를 들어? 아직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B는 절대로 첫 번째가 아닐 거고요. 자, C 볼게요. He traveled to this wizard tower in the mountains. 이거 어때요? 그는 여행을 했다. 어디로? 마법사의 타워로. 마법사를 찾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마법사의 타워로 갔다. 마운틴에 있는 이라고 하는 거 완전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D 한번 볼게요. The king said, please come here and let me see the magnificent turkey. 자, 내가 볼게. 여기로 와주세요. 내가 그 엄청난 털기라고 하면은 칠면조인데, 칠면조를 보게 해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칠면조? 이상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C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 이렇게 쓰고 갈게요. 자, 읽어보시면 The old wizard. 자,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마법사는 The wisest man in the kingdom. 이 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대요. 자, 근데 listen to the king's problem carefully. 자, 이 왕의 문제를 면밀하게 들었고요. The wizard explained that. 자, 이 마법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That he had made many potions. 그가 많은 포션들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he는 뭐야? 그가 포션을 만들었다니까. C는요, wizard를 가리키는 거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A 아니면 C겠네요. 자, 그다음에 They produce some interesting results. 자, 그 포션들은요, 어떤 흥미로운 결과들을 만들어냈어요. Like a fighting snail or dancing ant. 자, 뭔가 싸우는 snail, 달팽이라던가 춤추는

새로운 개미? 뭐 이런 재밌는 결과들을 내기도 했는데, however, 그러나, he could not make a potion. 그는 포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포션이냐면, that could make people obey the king. 사람들이 그 킹에게 뭐를 하게 만드는?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포션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the king seemed disappointed. 자, 그러니까 왕은 어땠겠어요? 실망을 했겠죠.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the wizard assured him. 자, 그러나 마법사는 그에게 안심을 시켰어요. That he knew a different kind of magic. 그가 다른 종류의 매직을 알고 있다고요. 그건 뭐냐? A special spell. 특별한 주문인데, 그 주문은 would work better for him than any potion. 그에게 그 어떤 포션보다도 더잘 작동을 하는 그러한 마법 주문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잉. 자, 그러면 요거 봐봐. 여기에서 그에게 가장 잘 작동한다라고 했을 때이 D는 킹을 가리키겠네요. 아, 그러면 우리 지칭추론 벌써 답 나왔네요. C가 답이겠구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마법 주문을 알아라고 하면서 끝났잖아. 그 다음에 나올 얘기가 뭘까?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hearing this. 이것을 듣고 the king seemed excited. 자, 이 왕은요, 신나 보였습니다라고 해. 너에게 맞는 주문이 있어. 그것을 듣고 신이 났다. 완전 잘 연결이 되죠. 자, 그러니까 C 다음에 올수 있는 건 B구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the wizard gave him a small piece of parchment. 자, 그래서 이 wizard는요, 마법사는요, 그에게 주었습니다. 작은 piece of parchment, 양피지 조각을 주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이 B도 당연히 가리키는 것은 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with writing on it. 그리고 거기에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So this is the spell that I have prepared for you, your highness. 자, 이것은요, 마법 주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your highness라고 하면은 전하, 이런 뜻이에요. 전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use this before saying that. 자, 이것을 사용하세요. 뭐를 하기 전에? saying that which you want your subject to do. 자, 뭐를 말하기 전에라면요, 당신의 subject는 여기에서 신하라는 뜻이야. 당신의 신하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이것을 사용해. 그리고 observe their reaction.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A smile will indicate. 자, 그러면 웃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That the person remains under your power. 그 사람이 당신의 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spell will last forever. 이 주문은 평생 동안 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B 맞아 볼게요. Wondering whether the spell would truly work. 자, 이 마법 주문이 진짜 작동할까 궁금해 하면서 킹은요. 자, made his way back to the palace.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As he arrives, 그가 도착했을 때 a servant, 하인이 happened to pass by. 자,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뭐를 잡고? Holding a large turkey in his arms. 팔에다가 뭐를 안고? 큰 칠면조를 안고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D를 보시면 칠면조가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자, please come here. 여기 와주겠니? And let me see that magnificent turkey. 자, 그 엄청난 칠면조를 내가 좀 보게 해다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연결은 너무너무 잘 되네요. C 다음에, B 다음에 D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Surprised by the king's kindness. 자, 이 왕의 친절함에 놀라서요. 하인은 approached at once. 그 즉시 갔고요. With a smile. 웃으면서 갔습니다. The king was amazed by how effective the spell was. 자, 왕은 놀랐습니다. 그 주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He tried it again with other servants. 자, 그리고 그는 다시 했어요. 다른 신하들과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도 킹이죠. 다시 시도를 해봤다. 누가 킹이요? 자, 그러면서 always saying please. 항상 please라는 말을 하면서요. 매번 people respond with obedience. 자, 사람들은 복종을 하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자, 기뻐서 그는 위저드한테 다시 갔습니다. 그러면서 your spell is wonderful. 당신의 주문은 너무나 뭐 놀랍습니다. It works perfectly. 완벽하게 작용을 해요. He exclaimed. 그가 탄성을 외쳤습니다. To express his gratitude. 자신의 뭐를?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The king gave the wizard gold coins. 자, 금화를 주었어요. 자, 근데 wizard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0: Your Highness, 전하, real magic was not in the parchment. 진짜 마법은 그 양피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but in good manners, 좋은 태도에 있었습니다. 라고요. 아, please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잘 반응을 해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입니까? CBD. 이렇게 되겠고요.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C였죠. 3번이었고요. 다음에, 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볼게요. 왕은 마법의 물약을 얻으러 마법사를 찾아갔다. 맞고요. 왕이 도착했을 때 하인이 칠면조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맞죠? 자, 마법사는 사람들을 왕에게 복종시킬 물약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왕은 주문이 효과적이어서 놀랐다. 맞고, 마법사에게 그 말을 주었다. 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잘 찾아봤죠.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3회 모의고사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자의 퀵퀘즈는 뭐냐면요. 어법 문제입니다. 자, 어법 어휘 제가 막 섞어가면서 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allows인지, allowing인지, allowing인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법 연습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요것도 잘풀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총 5회 모의고사 중에서 3회 모의고사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제 2회 모의고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이 모의고사 한 문제 한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문제들 잘 체크하면서, 잘 복습하면서, 문제 답 맞추고 답 틀리고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문제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평가원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단어 꾸준히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환영합니다. 약점 공략 윤리화 사상 핵심 기출 분석 특강의 2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1강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 보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처음 접해보는 정도로 아주 정답률이 낮았던 그런 막 불만 나는 문항들을 막 쉼없이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그치? 만만치 않지? 하지만, 해낼 수 있잖아. 충분히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정말 그 거대한, 그 위대한 사상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잖아. 수능시험장에 가면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멘탈을 막 뒤흔들 수 있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문장,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단어, 어휘 등장합니다. 반드시 한다 그랬어. 누구나 다 반드시 그런 문장, 그런 단어를 피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괜찮아. 너희가 개념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동안 윤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지금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

때를 맞닥뜨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구나 다 모르는 거야. 이건 누구나 다한 번도 본적 없는 거야. 지금 이 문항푸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윤사 수험생들 나처럼 똑같아. 다 멘탈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이럴 때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되지. 세 글자. 뭐 기억해야 돼?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얘들아, 우리 정말 그동안 정말 정말 꼼꼼하게 해왔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왔고요. 우리가 다 배운 데서 출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차분하게 추론해 나가면 OX를 변별할 수 있는 선지만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들아 절대 쫄거 없어. 또 하나, 선생님이 수능 완성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지만 선생님 약정 공략 중간중간 계속 얘기할 거야. 왜? 이제 실전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낯선 선지, 너무 어려운 선지, 당황스러운 선지를 봤을 때 쫄지 마. 계속 외치면서 차분하게 생각해 봤어. 근데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옳지. 오, 잘했다. 우와, 맞아.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얘기 떠올리는 친구들 있네. 그럴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제시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얘들아, 평가원은 너무 잘합니다. 얘들, 이런 선지, 3번 선지 같은 경우 학생들이 되게 당황해할 것 같은데요. 아하, 학생들이 이거, 수험생들이 이거 해석 잘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합시다. 아, 제시문에 이거 힌트를 좀 줍시다. 아, 제시문에 조금 더 첨가해서 3번 선지가 5인치, X인치 변별할 수 있는 문장 제시문에 슬쩍 더 넣어줍시다. 이렇게 문항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배운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충분히 선지의 OX가 변별될 수 있게 조절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선지를 정말 모르겠을 때는 뭘 다시 봐라, 제시문 다시 봐라, 찬찬히 봐라. 그럼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열쇠를 찾을 수 있다, 키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시험장에서 얘들아 생각해봐.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때? 시간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탐 문제 풀 때는 어때? 그렇지. 교시가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이 하루 종일 공부했던 하루 종일 막 집중해서 긴장하느라 시험을 치느라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런 말, 쫄지 마. 선지 모르겠으면 다시 제시문으로 올라가 봐. 이게 지금은 알아도 그 수능 시험장에서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 맞다. 내가 왜그말못 떠올렸지? 하면서 이불킥 할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생님은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기출문항 풀때 계속 그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쫄지마 배운 데서 나온다. 교육과정 안에서 추론할 수 있는 선지만 나온다. 두 번째, 모르겠으면 제시문 본다. 계속 그걸 적용해서, 그렇죠, 실전처럼 훈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교사상 문항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모 정답률 계속해서 정답률 낮습니다. 28% 정도의 정답률이었어요. 한국유교사상과 갑과을의 가상대화입니다. 우리 한국유교사상과 그러면 그렇죠. 이황, 이, 정약용. 정약용은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동안 단독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꼭 그러리란 법은 없어. 이황, 이, 정약용이 3자가 다 출제가 한 문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황, 정약용 혹은 이, 정약용의 구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평가원에서는요. 이황, 이가 하나의 문항으로, 정약용이 하나의 문항으로 출제되는 패턴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살펴볼게요. 맹자가 가리킨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서 발현하는 데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귀까지 겸하여 가리킨 것이라면 더 이상 사단이 아니죠. 얘들아, 사단은 귀까지 겸하여 가리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제시문이에요. 사단은 귀까지 겸하여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주가 된 것이다? 이가 주가 된 것이다. 이말 기수한 감정이다. 누구야? 그렇죠. 이황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가 가리킨 사단이라고 하는 건 칠정 가운데에서 선한 정만을 뽑아내어 지목한 것입니다. 따라서 칠정 밖에 따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포사를 주장한, 그렇죠, 이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사단은 이가 바람에 기가 올라타고 있는 것이다. 잘 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얘들아. 개념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거 바로 틀렸다라고 하는 거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그렇지, 그렇게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걸까? 천천히 보자. 이황? 사단? 선생님, 이발 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바람에 기가 올라타고 있는 거 맞죠? 이발 기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이 발음 맞았어? 그런데 기순이 기수? 아니지. 기가 올라타는 게 아니라 기수, 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이황이 보기에 이가 바람에 기가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올라타는 건 뭐야? 그렇죠. 기가 발할 때 이가 올라타는 거지. 기발 이승이었지? 아, 기억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이 들어간 1번과 2번은 탈락이 되겠죠.
기가

아, 반드시 발해야만 도덕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이인은 이야기합니다. 도덕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단이지. 그렇죠? 순수무악한 감정이니까. 그런데 이가 보기에는 사단도 그리고 칠정도 다 기발 이승한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기가 반드시 발해야만 사단도 드러날 수 있다. 아하, 이인은 니은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러면 봐봐. 킥은 어디서 이제 갈라지는 거야? 그렇죠. 디귿에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귀의 국한성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다. 삐뽀 삐뽀 이런 거 가져가. 이런 게 평가원식의 우리 멘탈을 흔드는 그런 선지입니다. 배운 건데 너무 그럴듯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막 당황할 법한, 그렇지만 혼돈 일으킬 법한 이런 선지들을 아주 잘 출제하시는데, 일단 천천히 보자. 우리 변별할 수 있습니다. 이인은요, 기본적으로 이통, 기국, 너무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이통, 기국, 맞다, 맞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렇지, 이 문항 틀렸다는 거야. 이거 근데 디귿 어때? 잘못했지. 다시 봐봐. 기의 국한성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니, 기국은 이통 때문이니, 기가 국한되는 게 이가 통하기 때문이니, 아, 그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건 아니잖아. 그럼 얘들아, 기가 국한되는 건 무엇 때문이야?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기의 형태가 있기 때문이야. 즉, 기가 유형이기 때문에 기가 국한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거꾸로 다시 생각해보자. 아, 그럼 왜 이는 통하죠? 이통의 이유는 뭐야? 그렇지, 이는 형태가 없기 때문이야. 이는 무형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이기 때문에 두루 통하고요, 이통하고요. 기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이기 때문에 국한되는 기국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가 통하기 때문에 기가 국한된다. 말도 안 되는 내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디귿 들어간 건 답이 될수 없겠죠. 자, 리을 보겠습니다. 이와기는 구체적 사물에서는 서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성리학의 기본 구구단이죠. 구체적 상황에서는 이와기는 서로 이별할 수 없다. 이기불상리. 당연히 성리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4번, 5번 다 22%, 23% 이렇게 오답률이 높게 나왔다는 건 기역리은 디귿, 리을이 다 혼돈이었다는 거야. 다 어려웠었다는 거죠. 이런 문항들 꼼꼼하게 대비하셔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상편지 한국 유교 사상가입니다. 자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한 질문을 생각해 보았네. 유교의 큰 줄기는 다른 데 있지 않다네. 어버이는 어버이로 섬기고 귀한 이는 높이며 어른은 어른으로 공경하고 어진이는 어지게 여기는 것. 이네 가지가 곧 인의예지라고 할 것이네. 이 가운데 내가 새삼 깨달은 바가 있으니 이른바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사단은 지라고 하는 사덕의 시작이 된다는 말일세.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엥, 다시 또 나왔네. 그렇죠. 정약용의 단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지란 사람을 보고 그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가려낼 줄 아는데 있다네. 자네 부디 이 뜻을 잊지 말고 분별하는 마음을 확충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시게. 즉, 분별하는 마음, 십이지심, 즉 사단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게 라고 정약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사람에게는 인의 덕이 내재함으로 부모를 잘 섬길 수밖에 없다. 보여야 돼. 왜 틀렸어? 그렇지.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게 덕은 맞지만 내재하는 건 아니었잖아. 내재한다는 건 무엇이야? 모든 사람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타고난다는 건데 그거 아니었어. 이는 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측은지심 사단을 실천하고 확충하지 못한 사람은 인이라고 하는 덕을,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 따라서 인의 덕은 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의 중에서 택하는 마음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얘들아, 의와 불의, 즉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거 정약용은 뭐라고 불렀어? 자주지권이라고 불렀죠? 자주지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의해서 타고나는, 하늘이 부여한, 타고나는 선천적인 무엇이어서 권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주지권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아니죠. 인간의 타고난 능력 맞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예를 실천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얘들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사양지심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건 예라고 하는 덕을, 사덕을 실천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을까?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오히려 바뀌어야 되겠지. 예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겠습니다. 사단을 실천해서 사덕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는 마음은 사욕과 상충하지 않는다. 얘들아 잘 봐봐. 요 4번 선지 이런 거 너무너무 좋은 선지예요.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는 마음이야. 얘들아 이거 선이니 악이니? 선이지. 선한 마음이야.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는 건 당연히 선한 거지. 사욕. 사욕은 선이니 악이니? 그렇지. 사욕, 인, 욕, 삿된 욕구, 사사로운 욕구는 유교에서 악한 욕구잖아. 선과 악은 상충하지 않는다. 틀렸지. 선과 악은 상충합니다.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는 마음은 당연히 사욕과 상충하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형구의 기구만 지닌 존재는 어떤 선도 욕구할 수 없다. 얘들아 잘 봐봐. 형구의 기호만 지닌 존재가 누굴까?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지니고 있는데, 인간은 형구의 기호와 함께 영지의 기호를 지니고 있자. 반면에 동물은 형구의 기호만 지니고 있겠다. 따라서 형구의 기호만 지니고 있는 존재는 동물입니다. 정약용은 동물은 어떠한 선도 욕구할 수 없다라고 보죠. 동물은 나 선한 동물 되고 싶다. 이런 도의적인 욕구, 도덕적인 욕구는 없잖아. 그런 욕구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영지의 기호라고 부를 수 있잖아. 동물은 영지의 기호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형구의 기호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구의 기호에는 그 어떤 도덕적인 욕구도 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은 어떤 선도 욕구할 수 없다. 5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역시 이 당시에도 1번, 4번 요런 선지들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으로 작용했었는데 우리 차근차근 변별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갑가을의 입장 옳은 거 골라라. 여러분 가장 최근에 치렀었던 시험이죠. 올해 육모 문항이었고요. 정답률 여전히 30%가 넘지 않는 그런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정약용 이황 이이 다 계속해서 까다롭게 출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요. 비록 마른 나무와 식은 재의 기는 살아있는 나무와 불의 기가 아니지만 그 이는 같다. 아, 이는 다 같대. 근데 기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고 기는 다르다. 이동기이. 물, 즉 사물에 의해 국한되는 것은 기의 국함이요. 이와 기가 섞이지 않는 것은 이의 통함 때문이다. 이통기국 나왔어. 이거 누구지? 그렇지. 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의외 볼게요. 고요함의 수양이란 마른 나무와 식은 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경을 지키는 것이다. 자, 얘들아, 경의 수양은 사실은 공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부분의 유교 사상가들이 기본적으로 다 인정하는 수양이야. 특별히 성리학자들이 그래서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유교 사상가 이황 이다 경의 수양을 강조하죠.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여 이와 기의 바람이 함부로 흐르지 않게 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주일무적. 우리 이왕 나온 것도 복습해 볼까? 경하면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이런 거 떠올리셔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올라서 어때? 그렇지. 챔피언 벨트를 타기 위해서 빠밤팜 치치를 외치면서 열심히 트레이닝하는 복서. 우리 이렇게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같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내용까지 한번 경을 확인해 봤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마지막 문장을 주셨죠? 사실은 이 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요 정도의 문장은 이황도 이이도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에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 이와기의 발함이 함부로 흐르지 않게 한다. 즉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주었습니다. 아 이황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이는 기에 의해 국한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며 두루 통한다. 얘들아 잘 봐봐. 이가 생각할 때요 이라고 하는 건 이는 원리. 그러니까 형태가 없었어? 형태가 없기 때문에 기에 의해 국한되지 않지? 어디까지나 이는 이끌어가는 주제성이 있는 원리이자 형태가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한되지 않고, 이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두루 통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 이라고 하는 건 어때? 그렇죠. 무형이니까요. 그런데 얘들아, 잘못된 진술 뭐가 들어가 있었어? 스스로 움직이며가 틀렸죠? 자, 이가 보기에 이는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7정 중에서 선한 부분의 감정은 기를 배제한 이로만 되어 있다. 얘들아, 2번 같은 요런 선지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자. 이에게 있어서. 7정 중에 선한 부분의 정이 뭐야?
사단이지. 잘했어. 출전 가운데서 선한 감정을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단은 기를 배제한 이로만 되어 있니? 아니지. 이가 보기에 출전이든 사단이든 기, 발, 이, 승 했기 때문에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탔기 때문에 이와 기가 함께합니다. 기를 배제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는 반드시 기 위에 올라타야만 발하여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지. 이 황은요. 이가 반드시 기 위에 올라타야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도 바랄 수 있잖아. 이발 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마음에 흐트러진 기는 경을 통해 성과 분리해야만 한다.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처음 보는 낯선 문장들 나오면 우리가 막 멘탈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침착하게 생각해봐. 침착하게. 마음에 흐트러진 기는 경의 수양을 통해서 성과 분리해야만 한다?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찐 본성의 그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본연지성, 인의예지의 사덕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거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는 이와 분리시켜야 되는 거니? 아니지. 성리학자들은요,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 속에서 이와 기는 서로 이별할 수 없다. 이기불상 리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죄송해요. 경의 수양은 기와 이를 분리하는 그런 수양이 아니죠. 4번 말도 안 되는 오답 천지를 만들기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성리학자들에 따르면 수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이야? 흐트러진 마음을 잘 바로잡아서 순선무악한 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양이었네요. 그리고 이황은 그런 부분들 강조했습니다. 5번입니다. 사단이나 칠정은 성에 근거해야만 발현될 수 있다. 얘들아, 둘다 성리학자잖아. 그러니까 신통성정, 성발위정. 성리학의 기본 입장 받아들입니다. 사단이나 칠정은 둘 다다. 감정이야. 그런데 감정은 성이 발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성에 근거해야만 발현될 수 있다. 성발위청이다. 5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요 문항 같은 경우도요. 1번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답률이 나왔어. 한25% 가까운 오답률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가 이의 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본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러자 1번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 변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 형체가 없지만 신령스럽고 맑은 본체를 하늘이 부여해 준대. 이 때문에 사람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긴대요. 일단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나왔으니까 누구야? 그렇죠. 성 기호설을 이야기한 정약용이랑은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시험장에 있다면 빠르게 파악하고 나머지 문장들 눈으로 빠르게 보고 얼른 선지로 내려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지? 수능시험 직전까지 우리 공부하면 안 돼. 끝까지 모든 제시문을 꼼꼼히 봐야 돼. 특별히 평가원 제시문입니다. 왜 제시문을 똑바로 보라 그랬어? 아유, 잘했다. 지금은 제시문으로 가볍게 읽히지만 여기서 어떤 문장이 똑 떨어져서 우리 수능시험장에서는 동그라미 1, 2, 3, 4, 5,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선지로 출연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둬야 돼요. 선지로 출연하는 순간 OX를 변별해야 하는 문장으로 바뀝니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정약용 맞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건 누가 부여해 주는 거야? 하늘이 부여해 주는 거였죠? 하늘은 본성으로서의 기호를 부여해 줘. 영재교 부여해 줍니다. 또 자주지권도 다 하늘이 부여해 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을 정약용은 뭐라고도 많이 표현해서 상제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상제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하늘은 이황이나 이이나 쥐가 이야기하는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입법적 실체인 천리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상제 요렇게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신령스럽고 요런 표현이야. 누리기 낯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정약용은 영지애교를 얘기하잖아. 인간은 영성과 지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지애교를 얘기하거든. 영성 이런 표현 쓰기 때문에 신령스럽다 요런 표현도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기호, 다른 말로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기호라고도 이렇게 후반부에 있는 요런 표현, 요런 워딩으로도 다시 한번 블라블라 가져가서 내 입으로 그렇게 반복해 보면서 네, 익숙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이처럼 분명한데 이를 거슬러서 굳이 자주지권을 이상하게 발휘해서 악을 선택해서 행했다면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선 자신의 공로이지만 자신의 악행에 대해선 자신의 과오가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어떤 주체, 그 주체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죠? 뭐 도덕적 입법 혹은 뭐 실체적 이치 다 똑같은 표현이야. 이거 나 천리를 말하는 건데, 아,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아니야. 어디까지나 본성은 기호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실체적인 이치는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입법적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그렇지, 얘들아. 잘 봐봐. 이 기역선지와 니은선지는 똑같은 선지야. 쌍둥이 선지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얘들아, 딱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야. 다시 봐봐. 정약용은 이런 실체적인 이치, 입법적인 실체, 이런 천리로서의 본성을 주장했던 성리학을 비판하잖아. 그러면서 본성은 기호야, 경향성이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니은 천천히 보자. 사람은 따라서 입법적인 도덕 본성, 즉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천리로서의 본성, 그런 건 없어. 하지만 사단을 실현하고 확충함으로써, 실천하고 확충함으로써 또 영지의 기호를 발휘하고 영지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인의예지의 덕을, 그렇죠, 형성해서 그것을 행할 수는 있지. 아, 다시 한번, 정약용은 천리로서의 본성,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인의예지의 덕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인간은 선을 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을 타고난다. 얘들아, 디귿은 생각보다, 그렇지, 그나마 쉬운 선지였어. 선을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 모야 네 글자로 자주지권, 다른 말로 자유의지, 이건 하늘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렇죠, 답은 우선 3번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예라는 성은 사양지심이 발현하는 시초가 될수 있다. 에이, 틀렸지. 일단 얘들아, 따로 뭐 길게 볼 것도 없이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야. 본성은 어디까지나 기호였기 때문에 예라는 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4번은요,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기역과 니은이 처음 짜잔하고 등장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좀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다 혼돈, 대혼돈. 1, 2, 3, 4, 5가 막다 대혼돈으로 이렇게 정답률을 분포를 했습니다.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보자. 정약용은 그런 성리학자들이 주장한 성증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본성은 기호야라고 보았기 때문에 입법적 실체, 실체적 이치, 도덕적 입법으로서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것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한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발하여 사단이 되는데, 여기서 바라는 바탕은 기이지만 실제 그렇게 바라게 하는 것은 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말을 이끄는 주인이므로 가는 것은 말이지만 말을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인 것과 같다. 자, 결국은 얘들아, 지금 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가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이가 발에서 드러난 감정이 사단이다. 이발 기수한 감정이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말을 이끄는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이다. 결국 사람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도 발할 수 있다. 그렇죠. 이 황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요. 말은, 죄송해요. 말은 사람이 아니면 궤도를 잃는 것처럼 이와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다만, 성이 발한 이후에 이를 위주로, 기를 위주로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랑 기가 둘다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직 누구만 바란다? 그렇죠. 기만 바라고, 이는 올라타는 기발 이승 한 가지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은 그 연원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이황은 감정, 즉 사단과 칠정이 둘다 감정이죠. 근데 사단과 칠정은 그 연원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 얘들아, 주희, 이황, 이다 성리학자들이잖아.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지? 이는 원리,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와 기는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는 어때? 섞일 수 없어. 이는 원리,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이기불상잡이야.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과 구체적인 이런 사물 속에서는 이와기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 이별할 수 없어. 이기불상을 리잖아. 얘들아, 생각해봐.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현상,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는 이나 기로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야. 이기 불상 리를 생각해봐. 게다가 더 쉽게 가볼까? 이황이 생각하는 사다는 이발 기수한 감정이야. 이가 바라고 기가 따랐어.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와 기가 함께 있는 거죠. 이왕이 생각하는 칠정은 기발 이승한 감정이야. 그러니까 어때? 기발 이승이기 때문에 이와 기가 함께 있죠? 이와 기로만 존재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칠정은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결코 선이 될수 없다. 얘들아, 잘 봐. 요런 거 연계 교재에서도 계속해서 물었던 내용이고요. 그렇죠? 우리 수능 시험에도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변형돼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자. 자, 이왕이 보기에 이 칠정은 기발 이승한 감정이야? 그런데 가선과학하지. 선과학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지. 자, 천천히 보자. 칠정은 그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즉 장군인 이가 이끄는 것을 벗어나서 쫄병인 기가 제멋대로 드러나면 결코 선이 될수 없죠. 그렇지? 그러면 칠정은 언제 선이 될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의 주제를 받아들이고 이의 주제 속에서, 그렇지? 드러날 때, 그럴 때, 아, 선이 될수 있는 거야. 다시 봐봐. 이의 주제를 벗어나 버리면 결코 선이 될수 없겠죠. 이걸 다른 말로 기가 중절하지 못하면 결코 선이 될수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니은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성이 바래야만 드러나는 마음의 착용이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이황이 공통이야. 칠정, 사단, 사단, 칠정 둘다다 무엇이었어? 둘다 감정이라는 거 인정하죠? 주희, 이황, 이 성리학자들에게 사단도 감정, 칠정도 감정입니다. 자, 따라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드러나 마음의 작용. 짧은 말로는 무엇이라고 해? 그렇죠. 용이다라고도 제시가 돼요. 그런데 성리학자들은 심통성정, 성발위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성발위정이잖아. 아, 사단은 감정이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 맞는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성발위정이기 때문에 성이 발해야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릴 공통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기가 발하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 얘들아, 잘 봐. 이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는 발하는 것이요. 이는 발하는 까닭이다. 라고 워낙 깔끔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는 맞아. 그럼 이황은 어떻지? 얘들아, 이황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잖아.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이라고 하는 건 주제성이 있는 원리야. 주제성이라고 하는 건 이끈다는 거야. 이끄는 그런 원인과 근거가 된다는 거야. 인 원리. 원리라고 하는 건 원인과 근거잖아. 따라서 이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가 바랄 수 있는 건 이가 바라기 때문이다. 기에 동정이 있는 건 이의 동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의 동정이 있기 때문에 기에 동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보자. 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로서 기가 바라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는 원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는 성리학자라면 인정하겠죠. 이황도 이도 둘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디귿같이 요런 선지들 잘 캐치하지 못해서 좀 많은 친구들, 한 30%가 넘는 친구들이 3번을 답으로 해서 이 문제 틀렸거든요. 심통성정, 성발위정, 기본 개념을 충분히 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한국 유교사상과 갑과 을을 계속해서 묻고 있네요. 사단이 드러날 때 진실로 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맹자가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기에서 발한 곳에 있지 않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사단을 말하는 거죠. 만약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법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 다시 봐봐.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단은 무엇이 주가 되는 감정이라는 거야? 이가 주가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발 기수한 감정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누구지? 그렇지. 갑은 비교죠. 뚜렷하게 이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 데들아 잘 봐봐. 6번 문항은 굉장히 특이한 문항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평가원에서 뭐 6모 9모 수능 마찬가지야. 특히 수능에서 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제시문은 생각보다 어렵게 안 줘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딱 보고, 이거 누구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제시문 자체는 심플하게, 또렷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렷한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항은 을에서 친구들이 충분히 해석할 때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약간 애매한 문장들을 가지고 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거 갑과을이 그래서 누가 이이고 누가 이왕이야 이걸 못 찾아서 많이 틀렸었거든. 자, 일단 1번 쫄지 마.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적지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쫄거 없어. 왜 그런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 문을 풀면서 푸는 스킬까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을입니다. 4단은 진실로 길을 따라 드러난다. 그러나 귀에 가려지지 않고 직접 나타나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단을 가지고 이의 발이라고 말하는 거다. 칠정 또한 진실로 이가 탄다. 그러나 귀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귀에 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사단은 이발, 칠정은 기발? 그럼 이것도 이왕이야? 그럼 얘도 이왕, 얘도 이왕이야?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이럴 땐 1번 다시 봐봐. 둘다 애매하게 주진 않아요. 얘들아, 다시 한번 쫄지 마.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또렷하게 줘. 그런데 갑과 을 중에 누가 더 또렷해? 갑이 또렷하잖아. 갑이 선명하잖아. 갑이 누구였어? 이황이잖아. 그럼 얘들아, 을은 누굴까? 그렇지, 이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입니다. 1번입니다. 국리와 거경의 수양으로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둘다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거경 국리의 수양? 둘다 강조하겠죠? 그런데 일단 뭐가 틀렸어? 그래, 본연지성은 순서무학한 거잖아. 순서무학한 천리로서의 본연지성, 인의 예제 사독이잖아. 이건 순서무학하니까 변화시키고 교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양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실현하고 확충해야 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1번은 이황과 이둘다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2번 볼게요.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서 기의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이는 원리, 기는 재료, 재료니까 기는 형체가 있어. 반면에 이는 원리니까 형체가 없어. 자, 다시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까진 좋아. 그래서 기의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니? 엥, 얘들아, 잘 봐봐. 둘다다 기본적으로 기가 발하면 기발이면 이승이야. 기발 이승이잖아. 기가 발하면 이는 따르는 게 아니라 올라타는 거지. 자, 기가 발했는데 이가 쫄래쫄래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 기발 이승이잖아. 이가 기를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거는 이황이든 이이든 둘다 아닌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1번, 2번은 이황, 이둘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이는 기의 근원이지만 기에서 독립하여 홀로 존재할 수 있다. 얘들아, 다시 봐봐. 성리학자들이야. 이는 원리, 원리이자 근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는 기의 근원이야. 그렇지만 기에서 독립해서 홀로 존재할 수 있니? 누누 얘기하지. 이와 기는요, 어때? 현실에서는 서로 함께 이별할 수 없어. 이와 기는 언제나,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거야. 구체적인 현실에서 따라서 이는 기에서 독립해서 홀로 존재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얘들아, 이기는요, 이와 기에 그러한 조화를 강조하면서 이기지 묘 이런 거 강조하잖아. 당연히 3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4번입니다. 감정의 연어는 같기 때문에 일반 감정은 도덕 감정을 포함한다. 감정 4단과 7정인데 연어는 같아. 무엇으로? 그렇죠. 기발 이승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감정인 7정은 도덕 감정인 4단을 포함한다. 7, 포, 4. 그렇죠. 7정은 4단을 포함한다. 이의 입장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이는 이가 발한 것이지만 측은지심은 기가 발한 것이다. 얘들아, 헷갈려 하지 마. 일단 5번 천천히 보면요, 어디서 걸려야 돼. 그렇지. 요 전반부에서 이미 걸려야 돼. 이미 이가 발한 거니. 말도 안 돼.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주의, 이황 이에게 있어서 인의 예지에 사덕 자체가 천리야. 인과 이는 똑같은 거야. 애시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인이 이가 바란 것이라고 하는 건 이황도 이도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봐봐. 선생님, 얘가 이게 이제 을이 죄송해요. 을이
2인지 2왕인지 헷갈렸어요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1번, 2번, 3번, 5번은 멘탈만 잘 붙잡고 있다면 2왕이든 2든 인정할 수 없는 진술이야. 그치? 아, 그리고 나

하면 아, 얘를 뚜렷한 걸 이황으로 뒀을 때 얘가 2이라면 4번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역으로 얘들아 이렇게도 풀수 있는 거야. 수능 시험장에서 정말 끝까지 내가 만약에 어떤 벽을 느꼈을 때는 이렇게도 풀수 있다. 연습해 두세요.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 갑과 을의 입장을요. 순서도 그림으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갑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칠정과 사단을 이와 기에 대응시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해관계와 같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고요. 이런 문장도 별표 치고 가져가야 돼. 형광펜으로 쫙쫙 밑줄 긋고 가져가야 돼. 누구니? 바로 나와야지. 그렇죠. 이황이 되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선지로서 타격감 없이 부드럽게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이게 똑 떨어져서 이황 관련된 선지.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는 타격감이 없었지만 선지로 나온다면 우리가 OX 변별해야 하잖아.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봐봐.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것이 사단이었고요.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 칠정이니까 기 바른 칠정, 이 바른 사단입니다. 칠정과 사단은 발현함에 각각의 혈맥이 있고, 즉 칠정은 기발, 사단은 이발로서 발현함에 혈맥이 있고 그 명칭에 따라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다. 이기 호발설을 이야기한 이황이라는 건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사단을 칠정이 대응시키면 측은지심은 에에 속하고 수호지심은 오에 속하니 얘들아 잘 봐봐. 요런 거는 최근에 어때? 진짜 선지화 되고 있잖아. 최근에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 트렌드는 무엇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때? 이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의 칠포사를 이야기하면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라고 요 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에 오와 같이 칠정이 구체적인 이름을 대입해버리잖아. 칠정 그런 의미에서 알아야 돼. 칠정이 뭐니? 희, 노, 에, 구, 에, 오, 욕. 다시 해봐. 희, 노, 에, 구, 에, 오, 욕. 각각이, 그치? 이야기하는 거. 뭐, 기쁨.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기쁨, 뭐, 노여움. 어떤 게 있어서. 뭐, 슬픔, 뭐, 두려움, 뭐, 사랑. 그 다음에 뭐, 증오, 뭐, 욕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해낼 수 있어야 돼. 희, 노, 에, 구, 에, 오, 욕. 그걸 좀 한글로 좀더 풀어서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축수사시의 사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측은지심은 에 속하고, 즉, 사단은 칠정에 속하고, 수호지심 역시 사단이죠. 사단은 희, 노, 에, 구, 에, 오, 욕이니까 역시 칠정에 속한다. 따라서 칠정 이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칠포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A는요, 이황이 예, 이이가 아니오. B는요, 이황이 예, 그렇죠. C는요, 이이가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막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벤 다이어그램과 순서도는 항상 갑과을 써놓고 프레임 잡아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에서 발현한 총인가? 얘들아 봐봐. 사단과 칠정 둘다 감정이야? 성발위정. 성에서 발한 감정인가? 네. 성리학의 기본을 잘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둘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죠.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얘들아 천천히 보자.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 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기본적으로요, 사단이라고 하는 건 순선무악한 도덕 감정이야. 순선무악해? 그러니까 당연히 선하죠. 칠정 중에 선하게 드러난 감정? 왜냐면 칠정은요, 선과 악의 가능성이 다 있어. 가선가악하기 때문에 칠정 중에서는 선하게 드러나는 감정도 있고 악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네. 이황은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지. 왜냐하면 이황이 보기에 사단은요, 칠정 중에 선하게 드러난 감정과 다른 거야.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은 이황이 보기엔 달라. 왜냐하면 사단은요, 이가 직접 발한 거잖아. 천리가 직접 발동한 이 발한 감정이잖아요. 반면에 칠정은요, 아무리 그것이 선하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기가, 그렇죠. 형기가, 기가 외부 사물에 접촉해서 기가 발한 감정이기 때문에, 천리가 직접 발동한 사단이 칠정 중에 선하게 드러난 감정보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또 위에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이이는 여기에 대해서 어때? 그래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겠지. 왜냐하면 맞아 이이가 생각할 때는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 그게 바로 사단이기 때문이야.
그렇지. 이가 보기에는 실정 중에 선악에 드러난 감정 이것과 사다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끼리 뭐가 뭐보다 도덕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이왕은 네, 이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으로 A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실정 중에서 선악에 드러난 감정은 사덕의 단서로 볼수 있는가? 아이들아 봐봐. 똑같지 않네. 실정 중에서 선악에 드러난 감정. 자, 똑같은 워딩이 니은과 디귿 선지에 지금 동시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황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 실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은 사덕의 단서로 볼수 있는가? 사덕의 단서? 주희, 이황. 이가 생각했을 때, 성리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인의 예지가 인간의 마음 안에 천류로서의 본성으로 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실마리. 즉, 사덕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단서.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사단이잖아. 성리학자들은 사단은 사덕의 실마리이다. 사단은 사덕의 단서다. 사단은 사덕이 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단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덕의 단서는 사단이야. 그럼 다시 봐봐. 니은과 디귿. 역시 똑같네. 똑같은 쌍둥이 선지네. 실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이 사단이니 이왕은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어디까지나 사덕의 단서는 사단이고요. 이것은 이발 기수한 감정이었습니다. 실정은 어때? 기발 이승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이와기는 각각 주제성과 운동성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는가? 다 중요해. 지금 다 중요한 선지들이 나오고 있어. 자, 먼저 이부터 볼게요. 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는 원리. 원리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 형태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도 없다고 해석하면서 따라서 이는 주제성만 가지고 운동성은 없다라고 보죠. 이는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해. 단지 이끄는 주제성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 이는 원리로서 주제성이 있다. 이것은 성리학의 기본이니까. 자, 이는 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기는 재료. 재료니까 형태가 있어. 형태가 있으니까 움직임도 있어. 따라서 기는 재료로서 주제성은 없고요. 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발할 수 있어. 운동성만 가지고 있어. 이는 주제성만 갖고 있고요. 기는 운동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가 보기에는 이와 기는 각각 주제성과 운동성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는가? 네, 라고 대답하겠지. 그런데 이황은 어떻게 볼까? 이황은 여기 대해서 높 아니오라고 보지. 왜냐하면 이황이 보기에 이는요, 원리로서 주제성도 가지지만 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성도 동시에 갖는 거야. 기는 그렇죠. 재료이기 때문에 주제성은 없고 운동성만 가지죠. 따라서 C에 나와 있는 여기 리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질문은 이황은 아니요 이는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자, C에 들어가는 건 이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의 답은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갑과을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와 기는 둘다 발하고 의존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각 주된 바가 있습니다. 둘다 발할 수 있다. 이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바라는 까닭은 이입니다. 바라는 건 기이고 바라는 까닭이이다. 대표적인 이의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둘다 발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 볼게요. 기가 발할 때 이의 주제로 나타나는 감정, 이것은 선할 수 있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자, 일단 감정인데 기가 발했대. 자, 기가 발할 때 이의 주제를 잘 받아들여서 나타나는 감정이야. 그럼 이거 이황에게 있어서 이거 뭘까? 그렇지, 기가 발할 때 이의 주제, 올라탄 이의 말을 잘 들은 감정. 기발이승한 감정 중에서 이의 주제를 잘 받아들인 감정은 그렇죠. 칠정 중에서 어떤 측면이야? 그렇죠. 선한 측면을 가리킬 수 있겠죠? 자, 칠정 중에서 선한 측면은 선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성으로서 기지를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 얘들아, 잘 보자. 둘다 유학 사상가. 둘 다, 그렇죠. 그 중에서 성리학 사상가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양을 둘다 강조했어? 네, 둘 다다. 경의 수양 강조하고요. 그렇죠. 그 경을 통해서 정에 이르러야 한다. 둘 다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으로서 그 기지를 교정해서 마음의 본체, 순선무악한 그 마음의 본체를 잘 회복하고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질의 교정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보다 더, 그렇죠. 많이 이야기했죠? 자, 이가 생각했을 때 성으로서 기지를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 네. 틀린 진술 아니죠?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은지심은 사람

0: 식량을 포함하지만 그 역은 불가하다. 얘들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봐봐. 책임지신 뭐야? 4단. 사랑은 뭐니? 희노, 애구, 애우욕. 7정이잖아. 4단은 7정을 포함하지만 그 역은 불가하다. 즉, 7정은 4단을 포함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얘들아. 오히려, 무엇이 무엇을 포함하는 거야? 그렇죠. 7정이 4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랑이 책임지심을 포함하고 그 역은 불가하다라고 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봉현지성은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한 것이다. 얘들아, 잘 봐봐. 요 리을이.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갈렸어. 자,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야? 그렇죠. 본성 중에서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거잖아. 본연지성은 얘들아,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그런 진한 천리, 그 자체로서 인의예지의 사덕이었어. 그러니까 이만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한 것이다. 완전 맞지. 갑과 을 모두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기역, 니은, 그리고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만만치 않은 문항들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우리 배운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선지에서 막힐 때는 그렇죠. 제시문으로 다시 올라가 보는 거야. 충분히 풀수 있도록 반드시 힌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2회까지 꼼꼼하게 잘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교와 도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일이 잘 돼서 좋은 건지 내가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일이 실패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이제 올해로 10년차 작가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중증외상센터를 무대로 쓴 소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작품을 가진 작가를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되게 기복이 심한 작가고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좀 나눠보면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쓴 소설은 군의관이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이게 왜 군의관이 주인공이 됐냐면 제가 군의관 때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작가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작가가 자기랑 동일시되는 주인공을 쓰는 것. 왜냐면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러한 장르물을 볼때 원하는 주인공은 비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저를 투영한 너무나 평범한 주인공을 써버렸으니까 여기서 일단 감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원래 글을 쓰려고 했던 게 의학물을 빨리 선점하려고 글을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웹툰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의학 웹툰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공급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내가 최대한 빨리 시작하면은 좀 유리하겠는데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쓸때 저는 뭐 배운 적은 없으니까 당연히 첫 소설은 망하겠지만 거기서 무언가 배워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또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작품은 2년 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가 예정된 도전을 한 건데 첫 번째 소설은 사실 의학물도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이에요. 왜 판타지를 썼냐? 그렇게 다 마음을 다 잡아놓고서는 이 글을 쓰기 직전에 빔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작가라면 판타지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판타지를 쓰게 된 거죠. 하면 안 되는 짓을 두 가지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설이 크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소설의 유료 독자는 한 200분 남짓했던 것 같습니다. 100원씩 내고 보시는 분들이 200분 남짓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매일 소설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일당이 한 2만 몇천 원 정도 되는 그런 소설이었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때는 제가 첫 작가로서 쓰는 첫 작품이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그 독자분들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군의관이긴 하니까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수술 기록 같은데 괜찮나? 이거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내용이 필요해.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그 다음날 수십 개가 달린 거예요. 큰일 났다. 왜냐면 제 소설은 그때 댓글이 하나 아니면 두개 달렸었거든요. 뭐 작가님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작가님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시면 다른 뜻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었죠. 왜냐면 제가 글을 안 배우고 썼으니까. 근데 의외로 댓글에 아니 작가님 이런 거쓸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라고 해서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판타지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무협지지만 할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작을 쓰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잘 아는 이 병원을 배경으로 했고 또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 두경부외과라고 이렇게 얼굴하고 목에 생기는 암을 보는 전문과가 있어요. 그 의사가 나오는 내용인데 제목에 열혈이 들어가지만 딱히 열혈은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은 여전히 제가 투영돼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 동료들과의 관계나 하고 위아래 위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글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녹아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댓글이 달립니다. 이 작가 이렇게 글잘 쓰는지 몰랐다. 전작보다 훨씬 낫다. 근데 항상 단서가 달려요. 근데 소설 같지가 않다. 이거 약간 다큐멘터리나 에세이 같다. 왜냐면 제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써버리니까 역으로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오케이. 그럼 다음 작은 내가 판타지를 좀 섞어서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외과인데 수술을 못해? 그럼 4외과예요. 얘는 소독밖에 못합니다. 거기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승급해서 3외과가 되면 기본적인 수술들을 할수 있고, 더 승급해서 이제 아주 소수의 1외과가 되면 뭐 심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다할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됩니다. 말이 좀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외과 의사인데 피를 보면 기절을 해요. 신한테 원망을 해요. 아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줬으면 최소한의 재능이라도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때 신이 응답을 해요. 임무를 수행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제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댓글이 달려요. 작가가 양심이 있어야지. 의학물 쓸 거면은 내고 지식의 나라 좀 물어보고 써라. 1회과, 2회과가 뭐야 도대체? 이런 거 달리고 또 하나는 작가가 병원에 비읍자도 모르고 쓰고 있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제가 그때 전문의 3년 차였는데. 근데 놀라운 거. 이게 전작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독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고증이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제가 다음에 현대학물을 쓰면 고증은 좀 불안정하지만 더 재밌는 방향이 있다면 무조건 더 재밌는 방향으로 써야겠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다음 작품에는 무조건 주인공부터 만들고 소설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작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이제 21세기 의사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되는 내용이 있죠. 21세기 의사가 조선으로 가면 당연히 잘하겠죠. 조선에 있는 의사들이 사실 상대가 안 되겠죠. 몇백 년의 지식의 격차가 있으니까. 아직 이때는 문화적인 이유로도 해부를 못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외과 의사니까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그냥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왕심과방을 들고 갔어요. 거기 약이랑 막 수술도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그 중증외상에서 다뤘던, 드라마에서도 다뤘던 백강욕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백강욕이 여기서 나오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백강욕보다는 덜 능수능란하고, 얘는 좀 당황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랑은 다른 인간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무엇보다 행동 원칙이 달라요. 이 사람은 좀 비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비범한 주인공이 나오는 성공하는 이야기를 제가 네 번째 소설에서 비로소 다루게 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 제가 좀 공부를 뒤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사를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 소설은 조선으로 가는 거니까 선조실록, 뭐 증비록, 난중일기 이런 것들을 다 봤어야 됐단 말이에요. 한달 동안 씁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작가 어디 사냐? 작가님, 저는 하차합니다. 저는 쓸때 너무 재밌으니까 이 텐션이 전달이 될줄 알았는데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때 몰랐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강욕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유순해. 조금 더 날카롭게 깎아봐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다음 소설을 씁니다. 다음 소설은 제가 다시 판타지로 돌아갔는데, 이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르의 메인은 판타지랑 무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타지에서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좀 잘못돼가지고 나쁜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르를 소비할 때는 권선징악을 굉장히 원해요. 왜냐면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잘안 벌어지니까. 장르물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대리만족인데, 그걸 시켜주지 못하는 나쁜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 독자한테 사랑받기는 어렵거든요. 이때 제 소설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꺾게 됩니다. 이때 제 개인적인 상황이 어땠냐? 결혼을 좀 일찍해가지고 애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2년 안에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이거는 실패한 아름다운 꿈으로 남기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유튜브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 받는 의사로 있었지만 원장님보다도 환자가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주변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벌써 30대 중반이 훌쩍 넘었는데 제 나이가 이게 일당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 소설을 500화를 넘게 썼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그러면서 글 쓰는 행위 자체에 대한 재미는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실패를 해보니까 일이 잘될 때는 일이 잘 돼서 좋은 건지 내가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일이 실패해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떻게든 소설을 성공시켜야겠다. 다음작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론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봤더니 초심은 잘 지키고 있었어요. 소설 쓰고 거기서 하나 배워서 다음작에 적용하고 또 다음작에 적용하고 하는 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은 이 생각 자체를 작가가 되기 전에 했잖아요. 지망생일 때 떠올렸던 방법론을 아직도 5개나 쓴 중견 작가가 적용하고 있다는 거는 성실하지만 멍청한 거죠. 아니란 거죠. 아, 이거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 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원래 농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글은 다 코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 작도 코믹 넣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니까 문장을 제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되게 직관적인 글을 써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전달하는 게 다인 문장. 이것도 필요하지만 보통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 문장 전으로 묘사도 넣고 이런 걸 다른 걸 넣겠죠. 근데 저는 그런 문장들이 그냥 연속됩니다. 이게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장점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속도감이 생겨요. 아, 그럼 나 같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주기에 유리한 재미가 뭘까?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를 주면 좀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쓰게 된게 중증 외상센터를 다루는 그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작으로 돼 있죠, 지금. 재미를 골랐죠. 코믹하고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 그리고 중증 외상센터라는 그 소재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걸 잘 살릴 수 있게 주인공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배경을 딱 넣으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순히 천재로는 외상센터에서 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상 환자는 너무 어렵거든요. 외상 환자 한명 살릴 돈으로 암 환자 10명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활약하려면 단순히 천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백광역한테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안 들리는 것도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수술할 수 있는 약 태양 같은 주인공을 만든 겁니다. 근데 작가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백광역 혼자 나와도 항상 태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기술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문이 나오는 겁니다. 양재원. 학문 모자란 짓 해. 더 좋은 거는 한유림. 이 사람은 외과 과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는데 모자란 짓을 해. 그때 백광역이 해결을 해주면 더 밝은 태양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태양 같은 주인공과 반사판 같은 조연들이 나오는 소설인데, 이게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전화 왔어요. 원래 그런 플랫폼에서는 작가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아, 네, 작가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플랫폼 역대 매출 1등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아직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 전업작가를 해봐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잘 참았어요. 웹소설의 속성은 생명이 짧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고 몇 개월 더 연재를 하고 있는데 또 전화 왔습니다.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웹툰 런칭 확정돼서 12월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웹툰 개수가 엄청 많고, 소설이 잘 되면 웹툰이 되는 게 일종의 산업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웹툰이 된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걸 계기로 전업작가가 될수 있었죠. 다음 작품은 좀 조연들도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과물을 쓰게 됩니다. 이 내과물을 쓸 때는 추리하는 재미를 더했는데, 내과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질환이 너무 무거워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코믹으로 시트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한없이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AI라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죽어도 자기 톤을 균일하게 가져갈 거고, 얘가 그렇게 산통을 계속 깨주면 나머지 인물들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좀 그런 재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조연들을 잘 살려봤죠. 이게 사실은 전작보다 더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번 연속 잘될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뭘못 배우고 자아가 비대해져 버렸어요. 대작가가 돼버렸구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좀비 다루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전 세계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 다음엔 좀비물을 쓰게 됩니다. 의학물을만 써놓고서는 갑자기 좀비물을 쓰니까 잘 되겠습니까? 이게 잘안 되죠, 당연히. 저는 코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이미 런칭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까지 달려야 했죠. 소설이 다시 이제 곤두박질 치는데, 저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그래서 다음 작은 19세기 의학이 진짜 좀 끔찍할 정도로 엉망이에요. 21세기 의사가 이대로 가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다른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잘 돼서 지금까지 계속 작가 생활을 할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성공한 작품이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겪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작가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작가들이 아주 성공했을 때 다음 작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의사였다가 전업작가가 되었다 보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올인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달과육펜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현실 속에 우리는 달과 육펜스를 동시에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달과 할수 있는 육펜스의 균형을 찾아야 그래도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작가가 됐으니까 달을 향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 달은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더 다른 장르를 쓰는 작가에 있고, 제가 쥐고 있는 육펜스는 의학물을 쓰는 저거든요. 이 사이의 균형감을 잡아서 점점 달 쪽으로 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냥 매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달과 내가 쥐고 있는 6펜스가 뭔지만 한 번씩 돌아보시면 그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거든요, 사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달이 계속 바뀌고 내가 들고 있는 6펜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달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건 제 달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자박자박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 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1, 2, 3, 4.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토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선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하루하루가 여러분들한테는 참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선생님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요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진짜 실제로 많아요. 네, 선생님도 이제 3학년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대하다 보면 굉장히 밝게, 근데 지쳐 보이는데 밝게 대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어른인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정말 친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다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태도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 태도가 훌륭한 사람들은 사실 뭘 해도, 물론 어려움은 누구나 있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두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버티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에서 엉덩이 힘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요 인사말 가지고 왔어요. 자, miracles, 기적.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수능 대박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기적이라는 건 start,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된대요? Where quitting ends, 끝을 끝내는 거에서. 즉, 끝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포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기.

일을 그만두는 데서 기적이라는 건 시작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배도 고프고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 막 길에 길을 찾아서 인적이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아,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해서 그만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은 생을 마감했는데, 사실은 정말 몇 발짝 더 가서 언덕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큰 마을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그만두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해주는 유명한 사람들의 조언들을 보면, 그 지점에서 끝내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네가 원하는 것 이상의 걸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미러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요 고비만 살짝 넘기면, 그러면 또, 아,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구나 하고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부하다 보면 또 고비가 있을 거야. 그 고비들을 하나하나씩 넘어가다 보면 인생에 여러분들이 또 지혜나 교훈들을 많이 스스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훈까지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인사면 준비해 봤고요. 우리 오늘 네개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문제를 준비한 만큼 문제들이 뭐 쉽다면 쉽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특히 이제 선택지를 잠깐 보면, 여기에 보면, 아, 이렇게 어려운, 특히 오답이 높은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비틀어. 근데 두 번, 세번 비트는 경우들도 있어요. 뭘로? 이런 부정어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만들어요.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표현에 반대의 의미를,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래서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정답이 아닌. 그래서 만약에 no guarantee에 no를 뺐을 경우, 이 친구가 놓쳤을 경우에는 오답이 되는 걸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반대되는 의미의 선택지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을 유도하게끔 함정을 파는 하나의 장치로서, 문장의 구조도 복잡하고 어떤 관용적인 어구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런 부정어를 넣는 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There is no guarantee that 뭐에 대한 보장이 없대요. 네, 이럴 거라고 보장 못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좀 잠깐 의미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that과 that이 겹쳐져서 나오죠? 어떤 것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The investment. 그 투자가. 어떤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다가 뭐 투자를 하나, 막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투자가 will necessarily be. 반드시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necessarily라는 단어가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반드시 된다는 거? be informed of 어떤 형태로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이 의사소통이란 뜻도 있고, 통신. 통신 기술할 때그 통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이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s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 통신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communication 단수 형태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그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통신의 형태? 어떤 형태의 통신인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선행사는, 설명을 받는 선행사는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이 될것 같다. 어떤 유의 혹은 어떤 특징의 이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뭔가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아마 통신에 대한 투자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통신이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조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 부정의 의미로 이렇게 부정의 의미 를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One of factors.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나 보죠? 근데 그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떤 요인이야? Determining the use of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 통신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그건 바로 will be the kinds of investment. investment 나왔습니다. 자, 뭐예요? 투자의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투자는 어떤 투자인데? Made in equipment and personnel. 어떤 장비나 아니면 장비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력, 인권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죠. 그 투자의 종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즉, 누가 그걸 만드는지. 그리고 what they expect in turn. 그들이 무엇을 보상으로 기대하는지.
이두 가지에 따라서 이 보상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내용 뒤에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누가 만들고 그 투자를 했을 때 누가 만들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하는지 보상으로서 기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there is no guarantee that 어떠한 보상이 없다고요? The investment, 그렇게 했던 투자가 반드시 통신의 형태, 어떠한 통신의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나와줍니다.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 이유는요. The ownership of investment funds. 투자금이죠. 투자 자금의 소유주가 투자의 그 자신의 돈을 이제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신의 돈, 누가 그것들을 만드는지, 투자를 하는지, 그죠? 자, 그 투자에 대한 그 ownership. 이 소유권이 tends to be 어디에 있는 경우들이 어떤 경향이 있어요? In the hands 누구 손에 있어? The commercial organizations 중요한 거 나왔네요. Commercial 무슨 뜻이야? 상업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상업적인 조직의 손에 있는 조직의 상업적인 조직의 수중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는 일단 뭐야? 돈이 있는 자들이 할거 아니에요. 그 돈이 있는 자들이 누구란 이야기야? 그치. 상업조직이란 얘기야. 상업적인 조직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기업 같은, 돈이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상업적인 조직의 수중 안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부분에 강하겠죠,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업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건뭘 바라겠어요? 상업에 몸담고 있는 조직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기대하겠지,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modernization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mmunications 이 통신의 infrastructure는 원래 통신 뭐 기반 시설 이야기죠. 사회 기반 시설 infrastructure라고 이야기하죠. 통신 기반 시설의 현대화가요. Only takes place 오직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On the basis of 무엇을 근거로? The potential profitability. 잠재적인 profitability. 수익성.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상업적인 조직, 이를테면 기업 같은 상업적인 조직들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중에 손에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 되면 수익이 남을 것 같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통신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걸 보장하지는 못해요라는 이야기야.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take for example. 좋아, 예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take the installation. 무엇을 예로 들어보죠? 설치를 예로 들어보죠. 자, 아까 통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통신 기반으로 한 어떤 예시가 되어야 되겠죠? 자, fiber optic communications. fiber optic이 광섬유위라고 나오죠? 자, 광섬유 통신 케이블을 아프리카 대륙에 설치한다라는 걸 예로 한번 들어보래요. 그러면 아프리카 통신 시설이 많지 않은 좀 열악한 그런 곳에다가 아프리카 전역에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 기반의 시설을 설치를 한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A number of African nations, 수많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요, are involved in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the development, 그 개발에 관여를 하고 있으나 그렇지만 as operational structure, 그것의 운영상의 구조는 will be oriented to. orient라는 게 여러분들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해설지에는 oriented to가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우선인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어디어디를 향해 있다. 이 정도만 해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것의 운영상의 구조는요,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oriented to those who can pay for access. 접근을 위한 지불을 할수 있는 그런 국가들. 접근이 뭐겠어요? 이용이죠.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낼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향해 있다. 국가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대부분의 이 기업, 이 상업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수익이 되는 자들에게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불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용을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떤 통신을 보장하지는 못할까? 못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주도가 된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얘는 지금 뭐야?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어. 여기저기 나 이거 이용하고 싶어 라고 해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 기회, 예, 투자 기회. 수요보다 투자 기회가 뭐래? 주도가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투자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는 하나, 이 수요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회, 즉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통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즉 수요를 충족시킬 통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다 옆에다 적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적어?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건 당연히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수요보다는 투자에 주도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마지막 부분을 읽어서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셨어도 충분히 정답을 고르는 데는 손색이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럼 보장을 할순 없다. Require minimal cost and effort to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통신? 지금 비용이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 2번. Are most appropriate for the majority of people.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는 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원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데. 왜 맞지 않아? 너무 비싸서. 아, 왜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통신의 형태가 반드시 될 거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o guarantee 때문에 이 대절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3, 4, 5번의 나머지 내용도 이렇게 한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lign in with. 자, 어떤 것과 같은 선에 있다라고 하면 부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에 부합하거나 어떤 요구에 부합하거나. 자, 뭐에 부합하는 통신이 만들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Current standards and global norms. 여러분들 현재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자, employ some of the most advanced technologies. 가장 발달된 기술의 일부를 사용하는 그 기술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Promote the commercial interest of companies. 기업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촉진시키는, 통신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보장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익이 될 만한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수익은 촉진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no guarantee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10번도 빈칸의 위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빈칸이 어디 있어? 얘도 봐봐라. 구조가 어때? A가 아니라 B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 앞에 것이다,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거다라고 할때 앞에 부분에 빈칸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체 흐름과 반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과 대치가 되는 내용을 찾아서 그걸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그건 바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도 지금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근데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다.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첫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뭐에 관련된 거예요? City. 도시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예, 바로 staying activity. 뭐가 중요한? 이 도시가 충분히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래서 staying activities. 머물러 있는 활동들이 많은 도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볼게요. 자, 도시의 질은요. 이 도시의 질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한 도시의 질은

It's so crucial.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적입니다. 뭘 위해서? For optional activities. 선택적인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질은요. 그래서 소대꾸문입니다.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네, 선택적인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the extent of staying activities, 머물러 있는 활동에 대한 범위, 정도는 can often be used, 흔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As a measuring stick, 자 측정을 하는 막대기래요. 측정의 하나의 잣대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뭘 위한? For the quality of the city as well as its space.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의 질에 대한 도시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측정의 하나의 잣대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 도시의 질에 관련된 거예요. 도시의 퀄리티, 질이 높으냐, 낮으냐를 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도시의 질은 바로 사람들의 staying activities.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활동에 따라 평가가 될 수 있다. 질이 높으냐, 낮으냐가 평가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머문다라는 의미가 뭘까? 오랫동안 거기에 그 도시에 체류한다라는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staying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Many pedestrians in a city. 한 도시에 많은 보행자들이 있어요. Pedestrian이라는 단어가 밑에 주석에 나와 있죠. 걸어다니는 보행자들, 차 안 탄 사람들, 자전거 안 탄 사람들, 보행자들. 자, 많은 보행자들은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are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반드시 뭐가 아닐 수 있어요? 지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정어랑 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necessarily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표현이 부분 부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시에서 많은 pedestrian이 있다고 해서 많은 보행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지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에 대한? 훌륭한 도시 질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도시의 질이 높으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 가볼게요. Many people walking around. 자,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Can often be a sign.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어요? 흔히 어떤 징후가 될 수 있대요. 어떤 표시가 될 수 있대요. 뭐의 표시? Of insufficient transit options. 많은 부족한, sufficient가 충분한이라는 뜻이니까 충분하지 못한, 불충분한 운송의 선택지에 대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Transit은 사실 우리가 교통수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교통수단이 만약에 잘 돼 있어, 충분해. 지하철도 있고, 뭐 자전거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 그럼 사람들이 사실은 걸어다니지 않겠지. 그런데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다면 뭐야 운송수단이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꾸 발로 걸어다니는구나 다리로 걸어다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오히려 질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도시의 질이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혹은요 long distances between the various functions in the city 도시에서 다양한 기능들 사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 사이에서 긴 거리에 대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징표가 될 수 있어? 충분한 운송에 대한 옵션이 없다라는 그런 징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긴 거리에 대한 징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학원까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어. 근데 이 건물 사이를 여러분들이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아주 긴 거리를 걸어 다닌대요. 이거 역시 바로 뭘까요? 그치. 이 중간에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완만하게 혹은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긴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도시에 대한 질이, 그런 지표가 꼭 되지는 않는다. 뭐가요? walking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walking이 나왔죠. staying과 walking을 봤을 때 walking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도시의 질이 walking이 많다고 해서 도시의 질이 꼭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도시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징표도 될 수 있어? 아, 이건 도시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징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staying과 walking이 나왔어요. Conversely, 반대로 역으로라고 나옵니다. 역으로요, it can be claimed that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될 수 있죠? A city in which, 도시는 도시인데 in which many people are not walking, 걸어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런 도시. 이 도시는요, often indicates, 흔히 나타냅니다. 그 city, 좋은 도시라는 걸요. 자, 걷는 것이 적은 그런 도시들이 오히려 어떻게?

좋은 도시라고요. 워킹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얘는 오히려 질이 낮은 도시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예시가 나와요. In a city like Rome, 로마 같은 도시에서는요. It is a large number of people standing or sitting in squares rather than walking that is conspicuous. Conspicuous라는 표현이 여기 밑에 나왔죠? 눈에 띄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구조가 if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을 넣은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은 로마 같은 도시에서 눈에 띄는 건 다름 아닌 가운데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로마라는 도시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뭐래요?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Standing or sitting in squares rather than walking. 걷기보다는요, squares, 광장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로마라는 도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Standing or sitting.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은 walking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서 있거나, 가만히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렇지, staying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taying을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standing, 서 있거나. 그 다음에 sitting, 앉아 있거나. 그러면 이 도시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는 도시가 오히려 좋은 도시의 질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staying의 기간이 올라가면, 가만히 있는 체류하는 기간,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하는 그런 기간이 올라가면, 그러면 도시의 질은 올라간다. 요 얘기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죠? 볼게요. 자, it is not due to necessity. 자, 이렇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거야. 걷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 아니야?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서 있을 필요가 있거나 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읽으면서 위에, 이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내용보다는 어디를 더 봐야 돼? 맞아요. 이 이후를 더 단서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까? Rather, 오히려 that, 이하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라의 법 배웁니다. 자, it is hard, 어렵습니다. To keep moving in city space. 자, it to 가져진 조예요. 뭘 하는 게? Keep moving. 계속해서 도시 공간에서 움직이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도시 공간은 어떤 도시 공간이에요? With so many temptations to stay. 너무 많은 temptation이 뭐야, 여러분? 이거 모르면 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맞아, 유혹이에요. 유혹. 머물기에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는, 머물기 위해서,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머물러야 하는 그런 도시 공간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일이라는 건 어렵대요. 볼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때? 유혹적인 것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매력적인 게 많다니, 유혹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막 공연하는 사람도 너무 재밌고, 저기에서 막 그림 그려주는 사람도 너무 멋있고, 그럼 거기가 다 구경해야지. 앉아있거나 서서 그거 구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keep moving. 계속해서 그 도시 공간에서 움직인다라는 건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라는 얘기야. 그럼 답 나왔는데? 자, 왜이 사람들은 앉아있거나 서 있어요?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수적이어서가 아니라, 모이기 때문에 그곳이 너무 매력적인 곳이어서,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바로 그 내용이죠. 맞죠, 여러분? 자, 볼게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요, are many new quarters and complexes. 사실 여기 주어와 동사가 지금 바뀌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강조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 In contrast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강조의 표현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자, 많은 구역이나 아니면 단지들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요. 그럼 대조적인 거니까 뒤에는 어떤 단지가 나오겠니?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단지나 구역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볼게요. That many people walk 나오잖아요. Many people walk through. 사람들이 걸어 지나다니는 곳들 혹은 단지, 구역이나 단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stop or stay in. 거의 멈추거나 아니면 머물러 있진 않죠. 이런 공간들이 대조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들은 뭐야? 빨리 그냥 사람들이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 공간이지, 거기 서가지고 혹은 앉아서 뭔가 구경하거나 뭔가 탐색하거나 이런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질이 낮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이 나왔죠. 자, 도시의 질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머무는 시간이나 머무는 공간이 많다면 그곳은 도시의 질이 오히려 사람들이 즐길 곳이나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즉 도시의 질이

올라가는 높은 그런 도시라는 거고,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예, 그곳을 매력적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다? 예, 도시의 진로서는 낫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도시가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의미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택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매력적인이란 단어가 뭐가 있어요? 없어? 선생님, 제가 매력적이라는 단어, attractive? 뭐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는 없는데요. attract도 없고, attractive도 없고. 자, 비슷한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inviting이라는 표현 보이나요? invite는 초대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invite가 2학년이나 3학년 지문에서는 동사로 초청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뒤에 걸 목적어한테 to 이하해달라고 요청한다라는 ask 의미. 네, 요청한다는 ask의 의미거나,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ing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매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appealing, or 여기 있는 inviting, 이런 단어들이 매력적인, attractive의 의미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 city quality, 그 도시의 질이요, is so inviting,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볼게요. Public spaces already occupied. 공공장소들이 이미 다 점령이 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야? 공공장소가 다 점령이 되어 있어가지고 서있거나 앉아있는 거야? 앉을 곳이 없어서? 서있을 곳이 없어서?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Public transportation is not available. 대중교통들이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앞에서는 물론 대중교통이 나오긴 했죠. 뭐 교통의 그 운송의 그런 방식들이 여의치 않아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거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major tourist spots 주된 이 관광 명소가 관광 장소가 are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다. 관련 없고. 자, the city's administrative buildings 그 도시의 행정 건물이 are concentrated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여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뭐 행정구역 같은 데가 딱 모여 있는.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선택지들은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전혀 거리가 먼 애들이잖아요. 그죠? 매력적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Inviting이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요? Attractive, 매력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지문이나 선택지에서 조금 더 발전된 의미로, 더 나아가는 의미로 의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자꾸 기회가 될 때마다 단어들 좀 챙겨두시면 나중에 또 비슷한 이런 선택지에 나왔을 때 혹은 중요한 문장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잘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 역시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 어딨어? 여기 맨 마지막은 아니고 중반 정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기 지금 하나의 문장이고 중간쯤에 한번 끊기면서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있다라는 거 부연 설명이 되는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하트를 넣어놨죠? 중요한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문장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지면서 빈칸으로 부연 설명을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빈칸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볼게요. Because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Play a role,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중간에 이렇게 낀 형용사의 의미만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해요? 상당한 역할? 아니겠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디에서?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의미는 내적인 과정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뭐와 뭐와의 관계예요? 환경이 어떤 의미 있는 내적인 과정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 어떤 처리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주변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ubjective experience and involvement. 자, subjective, 주관적인 경험과 and environment, 환경이 act as, 뭐로서 작동을 하게 돼요? A coupled system, coupled. 얘는 결합된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결합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결합된 체계로서의 act as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환경이 내적인 처리 과정이라는 게 아마 인간의 내적인 처리 과정인 것 같아요. 뭔가 사고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 내적인 처리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그렇지. 하나의 결합된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메모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환경. 인간의 주변에 있는 환경. 외적인 환경과 그리고 뭐가? 주관적인 경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이 된 하나의 체계를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계속 보겠습니다. This coupled system, 이렇게 결합된 체계는요, can be seen as, 뭐로 여겨질 수 있죠? A complete cognitive system of its own. 그 자체로요, a complete, 하나의 완전한, 완성된 cognitive, 인지 하나의 체계로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인지 체계. 그것도 하나의 완성된 인지 체계입니다. 그렇죠?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어떤 체계를 만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요.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인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경험이 is extended into,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넓어지죠? The external environment, 외부의 환경까지 확장되어 넓혀지고 and vice versa,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환경, 외부적인 환경 여기에 얘가 여기까지 확장이 되고 또 여기 서로 확장이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its disciplinary objects such as institutional laws and equipment.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자, 제도적인 법이나 제도적인 법과 어떤 장치, 장비, 장치와 같은 disciplinary, 어떤 그 훈련의 그런 대상 혹은 규율적인 이란 뜻이죠. 규율을. 규율적인, 규제하는, 규제하는이라고 할게요. 자, 규제하는 어떤 대상, 개체를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은, 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런 외적인 환경은 어떻대요? becomes, 됩니다. mental institutions, 정신적인 제도가 됩니다. 자, 정신적인 제도가 된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게 뭐야? 환경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인 경험이 환경에 또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인지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본 게 바로 이 외적인 환경에 바로 뭘 가지고 있고 제도적인 법이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규제하는 개체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를테면은 법이나 혹은 어떤 장치들 사람들의 행동이나 아니면 뭐 말 이런 것들을 사고들을 규제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 사람 여기 뒤에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법정에서 써야 되는 말이라던가 혹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제하는 어떤 개체를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된대요? 정신적인 제도가 된대. 자, 이것이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제도, 인지적인 체계 혹은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근데 이 정신적인 체계는 바로 어떤 체계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뒤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A subjectively held belief.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생각, 이 신념은 attains, 얻게 됩니다. The status of objectivity, 객관성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자, 봐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주관적인 게 객관성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 When the belief is socially shared. 이게 중요하죠. 그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될 때요. 그러면 주관적인 그런 경험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 혹은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가 될 때 두 가지가 서로 교류를 해서 만들어질 때 얘는 뭐가 된다? 하나의 인지체계, 즉 객관적인 객관성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단 한 명의 인지체계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객관성을 얻게 된다는 건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죠. Even if는 한번 끊깁니다. 쭉 가시다 보시면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Even if we are trained,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받는다 하더라도 라는 얘기죠.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As hard-nosed healthcare. Hard-nosed는 엄격한이라는 뜻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혹은 이런 사람으로 혹은 이런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여러분들 눈에 띄는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주도로 한 과학자래요. 데이터 기반의 과학자. 그건 뭐야? 어떤 자료나 객관적인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보는 과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과학자로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요. 그럼 다

하더라도 이 연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결정, 결론은 are influenced by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요? Various institutional practices. 우리는 우리가 과학자라고 얘기했잖아. 데이터 드리븐한 과학자야. 데이터의 주도에서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루는 그런 과학자였다고. 그럼 데이터가 가장 1이 돼야 되잖아. 판단의 어떤 중심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제도적인 관행에 다양한 관행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그런 제도적인 관행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어떤 사고나 어떤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엄격한 이 건강을 관리하는 합리주의자, 의료 합리주의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의료 합리주의자로 우리가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no nonsense는 현실적인 이런 뜻입니다. No nonsense bureaucrats. 현실적인 관료이거나 정말 이렇게 관료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말 다 객관적이고 막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자야.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제도권 안의 관행들, 다양한 관행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들에 영향을 받는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y include. 그들은 포함합니다. Bureaucratic structures and procedures. 자, 그것들은 뭘 포함하느냐? 자, 관료제의 구조. 관료 구조와 그리고 절차들을 포함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다 외부적인 구조들이죠. 그리고, architectural design. 건축 디자인을 또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포함하고 계속 나오게 돼요. 자, healthcare institutions. 의료기관의 건축의 설계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rules of evidence and structure of allowable questions in a courtroom trial. Courtroom trial이 법정 재판이 되겠죠? 자, 법정의 그런 재판에서 증거의 규칙,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다거나 아니면 허용 가능한 질문의 구조. 그러니까 질문의 구조도 다 법정에서는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the spatial arrangement of kindergarten and supermarkets.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유치원의 공간적인 구조. 그리고 and a variety of conventions and practices. 다양한 관습이나 혹은 관행들 이런 것들이 design to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To manipulate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설계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환경적인 요인들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슈퍼마켓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슈퍼마켓의 구조에 따라서 난 움직인 거야. 예, 그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 다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거다 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대에서 옆에 있는 캔디 스탠드가 있어서 거기서 캔디를 더 사거나 뭐 이랬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비가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독립적인 존재로 혹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우리의 네, 이 몸담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관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배경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쭉 예시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얘는 그냥 예시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빠르게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볼게요. 외부의 환경. 그 외부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야? 바로 우리가 봤던 이런 규율적인 개체들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를테면 뭐와 같은 제도적인 법이나 혹은 장치와 같은 이런 규율을 하는, 규제를 하는 그런 개체들을 갖고 있는 외부 환경들이 뭐가 될수 있다? 주변 환경들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정신적인 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제 정신적인 제도는 바로 뭐냐?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 보세요.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solutions, 해결책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해결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our decision makings and subjective experience라고 봤을 때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최종 판단, 그리고 해결책.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Serve as, 뭐로서의 역할? Advocates. Advocates는 여러분들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자, 독립 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역할을 하는 정신적인 제도가 된다. 이런 독립적인 판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의 내용은 어려울 거예요.

같고. 자, 관련 없는 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자, social experience within the cognitive system. 인지적인 체계 안에서 사회적인 경험들을 위치시킨다. 인지적인 체계 안에 사회적인 경험을 넣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역시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Comprise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구성한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그다음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our concept of subjectivity. 주관성에 대한 개념의 구성을 촉진시킨다. 주관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정? 네,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1번의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까지만 보셔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뒤에 있는 내용도 our solution and solutions 그 solution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decision making에 해당이 되니까 역시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의 빈칸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마지막에 있어요. But I believe.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마지막의 내용이 하지만으로 나오긴 했으나 이 마지막 부분이 전혀 뜬금없이 반전을 주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앞에도 뭐이기는 하지만 뭐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 지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에도 뭐이기는 하지만 뭐입니다 라는 부분 but을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Any attempt, 어떠한 시도도 뭐 하려는 시도?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일반적인 방식으로 음악적인 행동 혹은 음악적인 지각, 인지를 모델링하려는 시도예요. 모델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모형화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음악적인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음악적인 지각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의 샘플처럼 이렇게 모형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모형화를 하려는 하는 시도는요, is filled with, 뭐로 가득 차 있어요? difficulties,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럼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죠. 음악을 지각하고 음악적인 행동을 하는 걸 하나의 모델링으로 하는 게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음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s filled with difficulties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Models of perception, 이런 지각에 대한 모델에서는, 모형화에 관해서는 이란 얘기입니다. 자, 음악에 대한 지각을 하는데 그걸 모형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에 있어서 the question arises. 자, 어떤 질문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에 대한 문제요? Whose perception we are trying to model? 우리가 모형화하려고 하는 그 모형이 누구의 지각인지. 누구의 지각을 우리가 모형화할 것인가? 누구 걸 할 거야? 누구 걸, 다 이게 일반적으로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도대체 누구의 지각, 누구의 이 그 음악을 인지하는 그 지각의 상태를 모형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비록 뭐이긴 하나? We confine ourselves, A to B가 되겠죠? A를 B에 한정시키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 한정시킨다 한들? Particular culture and historical environment. 우리가 어떤 특정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에 우리 스스로를 한정시킨다 하더라도 즉 우리가 딱 요 시대 혹은 요 환경에서만 인지 음악에 대한 인지를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의 모델화로 할 거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누구의 perception을 모델로 할 것인가? 지각을 모델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모델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Surely, 분명요. The perception of music varies. 음악에 대한 지각은요. Varies. Vary가 뭐야?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어떻게 다양해요? Greatly.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사이에서요? Between listeners of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그렇지. 다양한 수준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다 이건 음악을 인지하거나 음악에 대한 그 이해도나 이런 것도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수준의 그런 훈련에 대한 청자들 사이, 이걸 듣는, 음악을 듣는, 이런 그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 수준들이. 자, 실제로요. A large part of musical education, 많은 부분의 음악적인 교육이요. is devoted to, 어디에 받쳐지고 어디에 전념을 하게 돼요? Developing and enriching these listening processes. 이렇게 음악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에 과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달시켜서 그래서 어디로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변화.

이런 변화를 이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이 음악 교육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할애가 됩니다. 받쳐줘요. 전념이 됩니다. 이런 얘기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사실은 음악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수준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듣는 음악을 청취하는 이런 과정들의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수준으로 발생하니까 하나를 어떤 사람의 그 지각을 모델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while this may be true. 이게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가 바로 뭐야? 하나의 좀 정리를 해보죠. 음악적인, 아까 behavior라고 했으니까 행동,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perception, 지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modeling, 모형화하는 겁니다. 꼭 하나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모델링을 이렇게 범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모델링을 하는 건 어떻다?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어려움, difficult. 자,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건 모델링이 하기가 불가할 수 있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while this may be true, 이게 사실이기는 하나 라고 얘기했어요.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 우리가 아까 어떤 구조 찾자고 얘기했지? 이렇기는 하지만 이라고 구조 한번 찾자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한 것 같지만 이런 얘기지? 자,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기는 하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I'm concerned here. 제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건 바로 뒤에 겁니다. 저는 어디에 관심을 갖죠? Fairly basic aspect of perception. 지각에 있어서 기본적인 측면, 꽤 기본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뭐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수준들이 다양하고 불가할 것 같지만 하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음악에 있어서 베이직한 측면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기본적이라는 건 기저에 깔고 있는 아주 기반이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야? 어느 정도 통일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Particularly meter and key. 미터라는 건 박자라고 음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박자와 키, 조성. 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아, 이런 지각의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얘기예요. 기본이 되는 측면이라는 얘기죠. 자, 이 두 가지는요. Which I believe, 제가 믿기에는 are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 청자에 따라서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어떻대? Consistent. Consistent는 일관성 있는 이란 뜻이죠. 앞에는 굉장히 varies greatly, 너무 다양하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뒤에서는 뭐야?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asic 하다라는 건 바로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자, anecdotal evidence suggests 일화적인 증거가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 일관성 있는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좀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 보여주지 않을까요?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are able to find the beat. 뭘 할 수 있어요? 비트를 찾을 수 있대요. 비트가 뭐야? 박자가 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를 어디서 찾지? In the typical folk song. 전형적인 민속 음악이나 민속 노래나 아니면 classical piece. 클래식 곡. 안에서 비트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공통적인 요소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eter, 박자라든가 키,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화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박자 정도는 인식한다더라. 그러니까 박자가 뭐를 일관성 있게 기본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왔으면 굉장히 잘 온 겁니다.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to say,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That there is complete uniformity in this regard. 이런 측면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 완벽한 uniformity, 일관성, 통일성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해석하셔야겠죠. 완전한 통일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사람들이 그러면 다 박자 면에서는 다 일관성을 보이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 박자도 사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인식하는 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완벽한 통일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There may be occasional disagreement.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따금씩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대요. 즉, 의견 일치가 아닌 게 있을 수 있대요. 이 박자라고 생각해.

0: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 박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Even among experts. 근데 이것은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As to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때그때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How we hear the tonality or meter of pitch. 한 곡에 대해서요. Tonal, tone이라는 게 어조죠. 여기서 음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음조나 아니면 박자, 우리가 듣는 그 박자의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따금씩의 불일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뭐야? 못한다는 이야기야? 완벽한 통일성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음악적인 행동이나 지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델링이 어려우니까 아예 못한다라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지만!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양할 수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뭘할수 있다? 그렇지. 기본적이고 일관성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믿기는 기본적인 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거, 일관적인 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Uniformity. 완벽한 유니포미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But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자, our devotion to narrowing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를 좁혀가는 우리의 헌신이 will emerge. 나타날 거라고? 이걸 차이를 좁혀가는 게 지금 여기서는 핵심이 아니죠? 그죠? 일반적이고 공통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일반 어려울 것 같습니다. Fundamental.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근본적인 음악의 행동들이 evolve within communities. 공동체 내에서 발달한다? 왜 갑자기 무슨 음악의 행동들이 공동체에서 무슨 발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죠? 교육도 아니고. 3번. These varied conceptions. 이러한 다양한 이런 지각들이 enrich shared musical experiences. 공유된 음악적인 경험들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자, 다양하지만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가 아니라 뭘 찾는다고 얘기했어? 이 부분. 일관성 혹은 기본적인 거 혹은 공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럼 3번도 어려울 것 같고. The commonalities. 일단 좋습니다. 공통성이죠? 자, 뭐 사이에?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우리들 간의 공통성이 far outweigh.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훨씬 더더 outweigh 합니다. 예, 동사예요. The differences. 차이점을 훨씬 더더 능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어른데 weigh가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 out을 붙이면 비교의 표현입니다.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무게가 나간다, 더 비중이 있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차이점보다 사실은 더 비중이 큽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크다. 이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몇 번에? 그렇지.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까요? Diversity rather than uniformity. 뭐야? 통일성보다는 다양성? 지금 뭐가 더 중심이 돼야 돼? 그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만 봐도 일단 답이 아니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똑똑복화 가볼까요? 어떤 단어 선생님이 골랐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이 단어 있죠? Outweigh.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 단어, 여기 앞에 있는 접두어를 활용한 단어 좀 잠깐 보겠습니다. Outweigh의 weigh는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Outweigh. 주어가 목적어보다 무게가 더 나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중대하다, 더 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어가 목적어보다 비교의 표현을 만드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아웃이 붙는 동사들이 좀 있습니다.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outdo, outperform, outnumber 이런 표현인데요. 얘도 역시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잘하고 더잘 수행하고 이 outnumber라는 건 주어가 목적어보다 수적으로 더 우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then이 없어도 이런 표현들은 뭘 만드는 표현이다? 주어랑 목적어를 비교를 만드는 표현이 된다. 그리고 주어가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어디에?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빈칸 추론 2 많이 어렵죠? 오늘은 네 문제로 그냥 깔끔하게 좀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제 다섯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단서만 단서에 집중하면서 중심 내용과 단서를 가지고 한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1: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0: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5위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4강에 오셨습니다. 얘들아, 35강이 마지막이니까 34강, 35강만 잘 마무리하면 벌써 이제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34강도 마찬가지로 네모 어휘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이번 강의, 다음 강의까지 완전 마무리 잘 지어서 어법 어휘 문제에서는 절대 틀릴 일 없게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 번 문제부터 할 거냐면요. 14번 문제부터 할 겁니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2001년에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20 minute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자, 그랬을 때 Wayne State University에 있는 연구원들은요. Ask someone to 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요. 요청했대요. 누구에게?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학생 봉사자들 그룹에게 뭐 하도록 요청하다 라고 말했냐면요. To exercise for 20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분 동안 운동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나 봐요. 자, 그런데 at a preset pace일까 혹은 self-selected pace일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얘들아, pace 하면 속도잖아. 속도인데 preset이라고 하면 설령 이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느낌이나? pre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라고 하는 뜻이잖아. set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제시해 주는 속도인 거지. 즉, 미리 제시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혹은 self-selected pace라고 하면 스스로 선택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이거 두 개를 살펴볼 건데 아직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 A번으로 한번 돌아와 볼 겁니다. 자, 그런데 on each of the three machi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근데 그 세 개의 운동기구 뭐였냐면요. A treadmill, 러닝머신이라고 한국어로는 부르죠. 네, 러닝머신 콩글리싱 거 아시죠, 여러분? treadmill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treadmill, 러닝머신이라든지 stationary bike라고 하면 얘들아, stationary 하면 고정된 이란 뜻이거든? 고정된 바이크래. 여러분 아마 헬스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고정된 채로 열심히 바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정된 바이크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And a stair climb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계단 오르기라고 하는 그 운동기구가 있나 봐. 아마 한국에서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미리 설정된 속도를 제한해 주는 건지 혹은 스스로 설정한 속도로 운동을 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e three workou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heart rate이라고 하면 심박수죠. 심박수, oxygen consumption 하면 산소 소비량, 그리고 and perceived effort이라고 하면 얘들아 인지된 노력이야.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거 세 개가 운동을 하는, 이 세 개의 운동을 하는 동안에 측정이 되어진 거지. 즉, 운동도 세 개, 측정하는 포인트도 세 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the researchers expect to find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 결과를 예측을 했냐면 예상을 했냐면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피 실험자들이 즉 대학생들이었죠. 그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대. 얘들아, 목표를 삼다라고 지금 말했어. 그러면 A번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A번에 어떤 내용 나왔었냐면 스스로 선택한 속도로 뛸까 혹은 미리 정해준 속도로 뛸까 이거였거든. 그런데 어떤 표현 등장했냐면 세 번째 문제에 targeted이라고 하면 목표를 세우다, 목표를 설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 대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그 속도로 운동을 하도록 요청한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 세 번째 문장에서 A번에 대한 클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정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한 상황인데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예측했대? 아,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을 거야. 상대적으로 똑같은 physiological inten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리학적인 강도로 모든 운동 기구에서 거의 비슷한 상대적으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뛸 거야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perhaps 아마도 they would automatically 혹은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of their maximal heart r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 누구야? they would이라고 했을 때 이때 they는 그 대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실험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대학생들은요, automatically라고 하면, 얘들아, 무의식적으로란 뜻이야. 자동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니까, 무의식적으로 혹은 intentionally 하면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랬을 때, 이 대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했을까? 혹은 의도적으로 했을까? 라고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될 거래.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그들이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하는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심박수의,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 되는 속도로 항상 맞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automatically, intentionally 이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앞에 힌트가 한번 등장했었어. 뭐라고? unconscious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실험자들이 의식적이지 않게 목표를 삼을 것 같아라고 예측한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unconsciously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automatically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즉 무의식적으로 모든 운동 기구에서 내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속도로 뛸 거고, 그리고 Or maybe they would instinctively, 얘들아, instinctively 무슨 뜻이에요? 본능적으로란 뜻이거든요. 본능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랑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settle into rhyth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리듬에 정착하게 될 거야? At 70%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의 산소 소비량, 최대 산소 소비량의 70% 정도 되는 그 리듬에, 아,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 연구자들이요. 어디에서? In all three works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세개 운동 기구에서 그들의 최대 산소 소비량의 70% 정도로 아마 맞출걸? 이라고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But that's not what happe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한 번에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 내용이 나오겠죠? There was in fact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No consistency. 얘들아, consistency 하면 뭐야? 일관성이거든? Variation 하면 뭐예요, 얘들아? 변화라고 하는 뜻이야. 차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일관성일까, 차이일까라고 지금 선택하는 건데, no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모든 세 운동기구에서 다 동일한 수치를 유지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러면 각 운동기구에서 뭐는 없었을 거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no consistency라고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은 거야. 어디에 있어서? In measurements of heart rate and oxygen consumption across the three discipli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의 종목, 즉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산소 소비량이나 혹은 심박수의 측정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Instead, 그 대신에 그 피실험자들, 대학생들은요, were found to have chosen 어떻게 선택했다는 게 밝혀졌냐면 the same level of perceived efforts on the treadmill and the bike and stair cli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세 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똑같은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의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 보여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를 유지했지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나머지 두 개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피 실험자들이 self-selected, 자신이 선택한 속도로 세 가지 운동기구를 사용했을 때 심박수나 산소 소비량에 있어서는 뭐가 없었다? consistency,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기구에서 동일한 수준의 뭐?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0학년도, 얘도 꽤나 최근 문항이죠. 2020학년도 사관학교 24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Behavior is not infinitely flex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유연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리고 easily moved in any direction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쉽사리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데 이동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생각한 behavior,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쉽게 옮겨지지는 않아.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Rather, 그보다는 organisms are born with natural behavior system and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대신에 우리 유기체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선천적인 행동 체계 혹은 선천적인 행동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대. 얘들아, 이렇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고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부분이 수식해주고 있는데 that constrain, 얘들아, constrain 하면 억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expand 하면 확장하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how learning occ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배움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what changes one may expect from a training proced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 억제하고 제지하게 될까? 혹은 확장하게 될까? 이 둘 중에 고르는 건데 쌤은 이 위의 내용에서 어떤 느낌을 파악했냐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자유롭지는 않고 마냥 유연하지는 않고 우리는 이렇게 natural behavior system 선천적으로 행동 시스템 체계라든지 아니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 즉 뭔가 제한하는 느낌이니까 혹시 constraint 아닐까? 라고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limitations라고 등장하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장의 초반에 이러한 제한들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앞에서 제한, 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constrain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제한들은요, were described elegantly in an analogy by a researc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러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아하게 비유로서 설명되어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이 연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compare learning to sculpting a wooden statue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compare A to B 라고 하면 A와 B를 비교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연구자는요 무엇과 무엇을 서로 비교해 보았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wooden statue라고 하면 뭐죠? 나무 조각상을 조각하는 것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본

수염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나무 조각상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나무 한 조각은 유사성이 지금 있어? 아직 조각하기도 전인데? 없죠. 그러니까 has little resemblance, 유사함이 거의 없는 그 나무 조각으로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할 건데, as the carving proceeds,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the piece of wood, 그 나무 조각이었던 것은 comes to look more and more like the final pro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차 더그 마지막 결과물을 이랑 비슷해져가게 되는 거죠. 조각을 그만큼 많이 할 테니까. 자, 하지만 the process is not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not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부정어, 부정어가 두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럼 쌤 어떻게 알아 그랬어? 부정어, 부정어면 둘다 지워보면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해줬었거든? 자, 그럼 바로 한번 보면요. 하지만 그 과정,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limitation. 아, 제한점이 있대. 뭔가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어떤 제한점이 있냐면, since the sculptor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take into account.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take into account은 무엇 무엇을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since the sculptor, 그 조각가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뭘 고려해야 된대?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결이라고 하는 거의 방향, 그리고 나무결의 밀도라고 하는 거, and any knots that wood may h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옹이들. 얘들아, 나무옹이라고 하면 나무에 그 파져 있는 구멍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래. 제한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ood carving 이런 나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is most successful. 가장 성공적인데 언제 가장 성공적이냐면 if it is in conflict 혹은 harmony with the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것이 conflict 하면 뭐예요? 갈등이잖아. 그치? 갈등을 겪을 때 성공적일까? 혹은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까?를 살펴보는 건데 얘들아 이건 너무 느낌이 오지 않아요? 갈등을 겪는데 성공적일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harmony,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할수 없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를 조각하는 것은 성공적인데, 가장 성공적이래. 언제? 만약에 그 나무를 조각하는 것이 무엇과 조화를 이룰 때,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결이라든지, 혹은 나무옹이와 조화를 이룰 때그 나무 조각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얘들아, pre-exist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존재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때그 carving 조각이 성공적일 수 있고요. In a similar fashion, 비슷한 경우에 learning, 배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데 언제? 자, 이건 안 봐도 얘들아 이제 알것 같지 않아?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화를 이룰 때,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때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자면요. If it takes into account the pre-existing behavior structures of the org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 구조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고려한다는 말인즉슨 조화를 이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화를 이룰 때 혹은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유기체는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을 제한하는 선천적인 행동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무 조각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줬는데, 나무 조각이 나무의 결이나 나무의 옹이와 harmony,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성공적이듯이,
학습 또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행동 구조를 잘 고려할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좀 짧은 지문이어가지고 정리하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으로 넘어왔습니다. 16번 문제고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순진한 acting 하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순진한 연기 of the mov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순진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그 관객에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까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지금 이중부정 쓰이고 있죠? 그러면 not이랑 on이라고 하는 표정을 딱 지워보면, 이 표현들을 딱 지워보면 뭐가 보여? 아, 그러면 seem natural to audience라고 하는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럼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순진한 연기, 순수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그 관객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워 보일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are accustomed in real life to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냐면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표현이 다소 indistinct 이라고 하면 불분명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얘들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연기라고 하는 게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 를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그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야? 표현을 다소 불분명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인데 왜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연기가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보자면 Most people perception in this matter is not very sharp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 이 문제와 관련된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요,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그들은 어떤 습관은 없다는 거야? Observing clos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없대. 무엇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들아, feature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거든요? feature, 특성이라고 하는 뜻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사전에 한번 검색해보면, feature이라고 하는 뜻 중에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습관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쵸? 여러분 아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항상 살펴보십니까? 아마 안 그럴걸요? 그쵸? 내 친구가 오늘 눈이 45도 정도 더 올라갔네? 이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안 계실걸요? 그쵸? 어디서나 either in real life or at the movie 영화에서든 현실 세계에서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대신에 우리는 they are disappointed. 혹은 satisfy 둘중 하나인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야?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할까 혹은 만족할까? 뭐에 대해서?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보는 것의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만족할까 혹은 실망할까? 자, 여기서 네, 그들이 보는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 즉, 이목구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아, 눈이 좀 올라갔으니까 화가 났나? 라고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잖아. 그 의미만 파악한 거에 만족을 했으니까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분석하고 있지 않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satisfied라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만족하고 있냐면, 그냥 그들이 보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Thus, 그러므로,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athized expression of film actors more easily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배우들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영화에서는 현실 세계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웃긴 일이 일어났을 때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뭐보다 then any that is too naturalist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보다는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And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lovers of art라고 하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예술 옹호가들, 애호가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예술 애호가들에 관한 한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s for imitations of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예술 애호가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 않는데 뭐를 위한 영화를 보지 않냐면 for imitations of natur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imitations 이라고 하면 모방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모방을 위해서 영화를 찾아보지는 않고 뭐를 위해서 보는 거야?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영화를 본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예술 애호가들은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that artistic representation 혹은 real representation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예술 애호가들은요, Artistic representation is always explaining, refining, and making clear the objects dep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이 맞는지 한번 더 살펴볼 건데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설명을 해주고요. Refine 하면 정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제되고 그리고 making clear the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묘사되는 사물을 항상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방금 앞에서 어떤 내용 짚었었냐면 영화에서는 훨씬 더 과장된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짚어줬거든. 과장된 표현을 한다는 말인즉슨 오해할 만한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표현을 한다고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분명한 표현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영화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해줬다고 했으니까 영화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그러한 묘사되어지는 사물이 훨씬 더 설명을 많이 해주고 정제되어지고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겠지. 어디 안에서? 예술 작품 내에서. 그러면 artistic representation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는 훨씬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나 보죠. 표현에 대해서도. 그랬을 때 things, 자, 것은 것인데 that in real life, 일상생활에서의 것.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것은요, are imperfectly realiz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완벽하지 못하게 실현되고요. merely hinted at, 단지 암시해줄 뿐이고요.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 다른 정말 관련이 없는 것들과 얽혀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things가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명확하지가 않고 단지 암시를 해줄 뿐이거나 혹은 다른 사물들과 너무 얽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appear in a work of art complete ent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불분명했던 것들이 예술 작품 내에서는요,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and 그리고 free 혹은 inseparable from irrelevant matt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 얘들아 어떨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혹은 분리되어질 수 없을까? 예술 작품에서는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한 것들을 표현해준다고 했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ree

C번에는 free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this is also true of acting in fil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연기에서도 이런 똑같은 것이 사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번 파악해보자면 관객은요, 실제 삶이나 영화 속의 인물의 표정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아요. 단순히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술 애호가들 역시 영화의 연기가 실제 현실과 resemblance, 유사함을 갖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게 영화 배우들의 강조된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some coaches, 자, 코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코치들은요, earnestly believ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있대. 뭐를 잘못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That mental skills trai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기술을 훈련시키는 거, 앞으로는 MST라고 부를 거래요.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이 발달된 선수들의 수행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만 도움이 된다. 라고 잘못 믿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조금 어려우면 우리 키워드들만 한번 빼내보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mental skills trai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기술을 수련해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언제만 도움이 된대? 완벽하게 highly skill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기술 수준이 높은 선수들에게만 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잘못 믿고 있대. 자, 그랬을 때 뒷부분 한번 보면요. As a result, 그 결과, 잘못 믿고 있다고 한 그 결과, 그 코치들은요, shy away from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기술 훈련을 안 한다는 거지, 얘들아. shy away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하지 않다, 피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런 코치들은요, 그런 정신기술 훈련을 안 한대. 자, 뭐 하면서? denying 하면 거절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rationalizing 하면 합리화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얘들아. 둘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뒷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that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코치들이 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ental skills training, 이런 정신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is less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고 뭐 할까? 부정할까? 혹은 합리화할까? 합리화하게 되겠지. 왜? 지금 앞부분에서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부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할 겁니다. 아, 내가 엘리트 선수들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정신 훈련까지 시켜야 돼?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it is true that 뭐가 사실이냐면 mental skills, 이런 정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는 점점 더 이런 정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랬을 때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 이라고 이어지고 있으니 이 운동 선수들이 점점 더 경쟁적인 사다리 위로 올라갈 때 얘들아 경쟁적 사다리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뭐야? 경쟁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겠지. 점점 경쟁 수준이 높아질 때 운동 선수들은요 become more homogene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더 동질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in terms of physical skil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신체적인 기술 측면에서는 점점 더 동질적이어진대.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쟁 수준이라고 치면 얘들아, 한번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 생각해보세요. 경쟁 수준이 점점 높아지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운동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적이어진대. 그 말인 즉슨

그 정도 위에까지 올라간 선수들이면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at high level of competition 이렇게 경쟁 수준이 높을 때는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모든 운동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인 기술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올림픽 출전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는 뒤처지지 않는데 그 결과, any small difference, 그 어떠한 자그마한 차이점, 어디에서의 작은 차이점일까? 피지컬일까? 혹은 멘탈일까?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랬어, 얘들아. 거의 다 동질적으로 뛰어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의 작은 차이가?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의 작은 차이가 can play a huge role.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신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we can anticipate that 우리는 무슨 상황을 예상할 수 있냐면 personal growth and performance will progress faster in young developing athle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대? 개인적인 성장이나 어떤 performance, 수행 능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래. 어떤 선수들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될 거냐면요. Who are given mental skills trai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어리고 developing, 여전히 성장 중인 운동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어떤 선수들보다? Then, in athletes not exposed to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한 선수들보다 정신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최적의 시간은요, 언제일 것이다? May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운동 선수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스포츠를 시작할 때 같이 정신훈련을 도입시켜주는 것이 최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ntroducing MST 이런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시키는데 early 초반에 도입시켜줄까 혹은 later 나중에 도입시켜줄까 지금 이거 두개 중에 고르는 거죠. In athlete's care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운동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런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도입하는 거 혹은 나중에 도입하는 거 그것이 may lay the foundation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토대?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heir full pot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운동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치로 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려면 정신기술 훈련을 언제 도입시켜줘야 된다? 그 선수들의 커리어의 초반 부분에 도입시켜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질문 분석할 수 있었고요. 높은 경쟁 수준의 경기에서는, 여러분 올림픽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정도 수준의 경기에서는 신체적인 기술의 차이는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요인이 결과에 큰 역할을 하며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발달 초기에 그 선수들의 커리어 초기에 이런 심리기술 훈련을 도입하는 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라고 하는 게이 글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럼 저희 18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25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Alongside the wounded, ill, and injured service members and veterans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얘 누가 봐도 뭐가 앞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전치사, 구가 앞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문법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까먹으시는 거 아니죠?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질 경우에는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배웠을까? 얘 지금 주어 아니잖아, 얘들아. 그지? 주어가 아닌데 문장의 맨 앞에 위치되어져 있으면 그 전치사구 뒷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도치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쵸?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그랬을 때 exi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고요. 그럼 이 문장에 주어 어디 있을까? 이 문장의 주어는 a group of individuals. 얘가 이 문장의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얘가 문법 문제로 출제됐었더라면 이때 쌤은 exist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뒤에 나오는 주어랑 수일치 잘 시켜주고 있어? 이거 물어보고 싶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출 문제 풀 때 아, 얘 문법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어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자면 alongside 하면 함께죠. 자, 누구와 함께 the wounded, 부상당하고 아프고 병이 있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service members 하면 얘들아 군인들입니다. 자, 군인들과 veterans라고 하면 참전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든 혹은 부상을 입은 군인들 그리고 참전용사들과 함께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존재하냐면 a group of individ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 어떤 개인들의 한 그룹이 존재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진짜 주어는 a group 이니까 exists 라고 하는 단수 동사 쓴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개인들이 누구냐면요 who help care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돼요. 자, 이 사람들 누구야, 그러면? 군인들이겠죠? 군인들과 그 참전 용사들에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인데, whom we term military caregiv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military caregivers, 군 간병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군 간병인에 관한 글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군대 간병인들은요, are heroes. 영웅들이죠. 자, 당연히 영웅들인데요. But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군 간병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 사람들은 영웅이 맞아요, 당연히. 하지만이 나오면 얘들아, 뒤에 내용은 어때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자, 하지만 their efforts are often honored. 그들의 노력은 종종 존경받아진다가 나오는 게 좋을까, 얘들아? 맛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지. 그들은 영웅은 맞지만 그들이 들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존경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unrecognized,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죠, 종종. 자, 왜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y serve in a shadow of w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군 간병인들은요 어디서 봉사하냐면 전쟁의 그림자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이래. 자, 왜냐면 As their caregiving responsibility 그들의 이런 돌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지는데요 For months and years after conflicts 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래. 그쵸, 얘들아? 전쟁이 딱 끝났다고 해서 모든 부상당한 군인들이 다 나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많이 잊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군 간병인들은 전쟁의 그림자에서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e man and woman of the military 그 군대에 있는 남성과 여성 군인을 말하는 거겠죠? 군인들은요, 어떤 군인이냐면 who have made sacrifices for their count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은요, 종종 무엇을 받냐면 honors, 존경을 받고요, 명예를 받고 award, 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군인들은 종종 이런 명예를 받거나 혹은 상을 받거나
benefits, 이득을 받는데요. In recognition of their service, 그들의 복무를

인정을 해서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표창이나 기회라고 하는 거 that they hardly 혹은 rightly deser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deserve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마땅히 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hardly는 거의 뭐뭐 안타로 부정어야. 자, 그러고 rightly라고 하면 마땅히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 군인들이 기회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혹은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야?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맞지. 왜? 앞에서 무슨 내용이 등장했었어?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군인들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맞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은요. 하지만 their caregivers, 그 가훈 간병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말고 그군 간병인들은 help the disabled walk and eat.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 tend to wound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처받은 부위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혹은 take them to the medical appointments, 의사한테 데려가주기도 한대. 봉사를 똑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and rarely receive honors and aw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뭐를 받진 못한다? 명예를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these caregivers 이러한 군 간병인들은요 are an incidental popu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얘들아, incidental 하면 부수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부수적인 존재인데 one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that has received policy att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책의 관심을 받기는 받는데 오직 언제만 받냐면 as a consequence of the focus on the ones for whom they provide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결과로서만 그런 관심을 받게 된대. 주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뭔가 처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요. 하지만 their value is enormous 혹은 insignificant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대우를 잘 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가치, 즉, 군 간병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날까 중요하지 않을까, 얘들아. 엄청나겠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앞서서 계속 말했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계속 말해 줄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military caregivers provide benef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군 간병인들은요, 이익을 제공한대.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가 엄청난 것은 맞겠죠.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to their loved ones, 그들의 사랑받는 사람들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게도 이익을 제공해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들의 돌봄,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helps reduce healthcare costs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비용 자체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의료비를 줄여주는데 to the government and society 이 사회와 정부의 의료비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는 군 간병인들은요, 마땅히 (rightly)라고 하는 표현 썼었어요. 마땅히 찬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자주 어떻게 된다? 인정받지 못한다. Unrecognized 되어져서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의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이 자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19번이고요.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 or products in use toda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사용되는 모든 독성을 가진 물질, 모든 독성을 가진 과정, 그리고 모든 독성을 가진 물품들은요,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있대. 얘들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과정이나 상품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얘네는 뭘 가지고 있대?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either already in existence,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waiting to be discovered, 오히려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혹은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더 안전한 대안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 독성,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독성에 더 안전한 대안이 있대. 이게 중요한 거겠죠? 뒤에 보면요. In almost every case, 거의 모든 경우에 the safer alternative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available, 가능할까 혹은 불가능할까? 방금 이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available, 가능하겠지. 자,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at a comparable co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비교할 만한 비용이거든. 즉, 비슷한 비용으로 더 안전한 대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industry, 그 업계는요, may reject these fa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죠. 더 안전한 대안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 업계는. And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설령 그 더 안전한 대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격이 높아요 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을 테지만 But 여기서 중요한 거는 History sets the record stra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가 그 기록을 바로잡는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내용부터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쵸?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화학업계가 무엇을 부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That 이하부터 어떤 사실을 부정했냐면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s to ozone depleting chemicals 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대. 어떤 거에 실용적인 대안이냐면 오존을 고갈시키는 그 화학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치?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제품이 최고예요. 이런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약품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한 거지. 뭐 하면서 predicting 이라고 하면 예측하다고 preventing 하면 방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preventing 막다 이런 뜻인데 뒤에 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이런 경제적인 disaster 하면 재앙이잖아요. 얘들아, 경제적인 재앙을 이 화학업계 사람들이 막아줬을까? 아니에요. 이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재앙이 올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라고 예측했겠죠. 방지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predicting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냐면 because food and vaccines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냉장 기술이라고 하는 거 없이는 식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래. 자, 그랬을 때 They were wrong. 너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화학업계에서 지금 부정했잖아. 무엇을? 아,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다? 그 사람들은 틀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The motor vehicle industry initially denied that.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 자동차 업계는요, 초반 부분에는 무엇을 부정했을까? Deny that cars cause air poll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자동차가 그 air pollution 하면 뭐예요, 얘들아? 대기오염이잖아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말을 한 거지. 이 사실을 부정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얘들아, 그 자동차가 뿜어내는 그 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시켰잖아. 그랬더니 then claim that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 공해를 줄여줄 수 있을 만한 기술

없어요라고 지금 말했대. 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요. 자동차가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대기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 같은 건 없어요. 라고 말한 거야. 자, 근데 또한 번, and later, 나중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동차 회사가 installing devices to reduce air pollution, 이런 공기 저해,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would make cars extremely expens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차를 엄청 비싸게 만들걸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화학업계가 됐던지 자동차 업계가 됐던지 어떤 사실을 지금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냐면 대안 없어요 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술 쓰셔야 돼요.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were wrong every time. 모든 경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번 번복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자동차가 아예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었어. 근데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자동차가 공해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라고 했다가, 아, 기술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장치를 너의 차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차를 엄청 비싸게 만들걸요? 라고 지금 세번 번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틀린 거죠. 그랬을 때, the pesticide industry,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pesticide이라고 하면 살충제거든요? 그러면 살충제 업계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회사에서 만든 이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얘들아, necessarily, 필요하다고 했을까?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했을까?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겠지. 어디에 있어서? To grow food.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래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뒤에 내용 보지 않아도 알것 같아. 이런 내용은 반박되었겠죠. 틀렸다고. 자, 뭐라고 이어지고 있어?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이 수천 명의 유기농 농부들이요. Are proving them wrong. 이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예시가 세번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 사실은 모두 틀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사용되는 모든 독성 물질에는 얘들아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뭐가 있다? Alternative,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화학이나 자동차 업계는 경제적 재난 등을 예측하면서 대안의 실용성을 부정해 왔다. Deny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쓰였고요. 살충제 산업 또한 합성 살충제가 식량 재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유기농 농부들이 그것을 틀렸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까지 꼭 완강해서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meine lieben Schüler und Schülerinnen. Schritt für Schritt zum Deutschmeister.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꼼꼼하게 이제 풀어봤었거든요. 2회 실전 모의고사도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아, 이런 구문은 내가 조금 더 잘 정리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감이 조금씩 오셨나요? 오늘 선생님이랑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업 해보고 문제 꼼꼼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2회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어떤 문항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은 여전히 발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봤더니 Wo ist die Bibliothek? Neben dem Hauptbahnhof 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더니 옆에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가 나왔고요. 중앙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테하 라고 하는 복자음은 영어랑 헷갈리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테하는 독일어에서 무슨 발음이죠? 트 발음을 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Bibliothek 이라고 합니다. 이 Bibliothek 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세도 주의하셔야 돼요. 강세 여기 있거든요. 자, 일단은 트 발음으로 날려면 언제 되나 라고 했더니 복자음 태하도 있고요. 어느 자리에 건 일단 단어 태는 트 발음을 낼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단어나 음절 끝에 있는 대가 트 발음을 내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처럼 복자음 태하도 트 발음을 내는구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트 발음을 내는 복자음들이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선지 보면서 아래쪽의 규칙들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튜어의 문이라는 단어의 테는 어느 자리에 건 그냥 트 발음 나는 거니까 얘는 같은 발음이에요. 한트, 알파벳 D이긴 하지만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있어요. 그럼 무슨 발음? 트 발음 납니다. 이것도 같은 발음이고요. 모자는 알파벳 D가 활용이 되었는데 중간에 있죠. 자, 이러면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보셔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모음 앞에 알파벳 D가 활용이 되면 그때는 무슨 발음? 드 발음을 낸다. 라고 했어요. 다른 발음이 들어있는 거 그럼 정답은 3번인 거네요. 자, rat house는 합성어입니다. 자, 여기는 자, 복자음 th가 쓰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끊어져서 가는 거예요. 시청이라는 의미를 지닌 저 단어는 맞아요. 봤더니 알파벳 t가 단어 음절 끝에 있고 뒤에 house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더해진 거거든요. t는 어느 자리에 건 t 발음 낸다라고 했었고요. cravat처럼 중자음으로 t가 활용이 되어도 t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다른 발음은 3번이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 테테라고 하는 중자음 트가 또 트 발음을 내는구나. 사실 여기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럴까봐 선생님이 오늘의 팁스로 준비했습니다. 알파벳 트 발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단자음 테, 즉 홀로 쓰이는 테 또는 복자음 테처럼 어느 자리에 건 테는 그냥 트 발음을 냅니다. 디어, 슈트라세, 여기도 복자음 ST에 쓰인 거지만 앞에 있는 S는 쉬 발음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는 트 발음 내는 거예요. 즉 각자 자음 발음을 다 내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단어 끝이나 혹시 중간에 활용된 대일 경우는 맞아요. 뭐 앞에? 자음 앞에 나와 있을 때 트 발음을 해요. Land이고요. 친절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Freundlich 같은 경우는 L 앞에 나와 있는 대이니까 얘가 트 발음 내는 거예요. 이렇게 트 발음이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복자음 테하 또는 중자음 테테가 트 발음을 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나요? DT라고 하는 복자음도 트 발음을 냅니다. 여기 따옴표가 조금 반대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체크하고 가세요. 자, 복자음 DT도 어느 자리에 건 그냥 트 발음을 낸다. 즉,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트로 발음을 왜 안 하지? 하면 알파벳 D는 맞아요. 자음 앞에 나오면 무슨 발음? 그냥 트라고 했죠. 여러분, 트트 발음 나오는 이 중자음, 트트로 발음해요? 안 해요. 뭐라고 해요? 그냥 하나의 자음처럼 발음하듯이 DT 복자음도 그냥 하나의 자음처럼 트 발음 내는 거예요. 괜히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저기에 테가 있나? 이거. 자, 슈닷이라고 하는 도시라는 단어의 이 복자음 트 발음이고요. 티아타의 티하 복자음 티하 트 발음이고요. 아까 봤던 카바트 중자음의 테트에도 트 발음입니다. 뭐 카풋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트 발음이에요. 알파벳 테가 트로 발음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예시로 나왔습니다. 알파벳 스 발음이었는데요. 테 이온 조합에 있는 테는 무슨 발음? 스 발음이었다. 이것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사실은 이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 찾을 땐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답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자 맞추기 세로 줄에 들어갈 낱말의 의미는 이고요. 의미까지 물어보면 사실은 어휘 문제, 철자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거예요. 볼게요. 자, 부인 또는 숙녀라는 의미를 지닌 이 명사는 damen입니다. damen. 화장실에 가면 독일어는 damen und herre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자, 남자, 화장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자주 봤던 명사이고 별표까지 하는 걸로 봐선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됐던 그 단어이거든요. 자판기라는 의미를 지닌 automat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몸오가 들어갈 거고요. automat에 선생님이 별표를 친 이유는 얘가 왜 특수변화 명사였던 그 아이거든요. 즉, 주어가 아닌 2, 3, 사격으로 활용이 되면 뒤에 뭐가 붙어요? n을 추가해서 활용을 했던,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난 거니까 an을 추가해서 썼던 고 명사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입이라는 단어의 어떤 철자가 빠져 있나요? n이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봤더니 아일라 하고 뭐 이거든요. 요거는 초대하다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우리가 1회 실전 모의고사 명령법하고 불규칙 동사 공부할 때 요거의 동사 형태를 봤어요. 초대하다. einladen. 어간 뒤에다가 ung 붙여서 여성 명사 만든 거고요. 초대 또는 초대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mont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mont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요?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그럼 철자가 뭐였는지 보고 갈까요? 빵은 독일어로 bot이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지금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이렇게 단어의 십자낱말에 사실은 철자를 볼 때는 원래 독일어 정서법대로 앞에 대문자, 뒤에 소문자 이렇게 쓰지 않고 모두 다 대문자로 표기 한번 해볼게요. can이라고 하는 단어는 dose라고 하는 명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주스는 여러분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saf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대는 이렇게 생겼죠. 그쵸? bed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mont 하나만 답이 될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명사 어휘 문제이고, 요 문제도 조금 쉽게 지금 문항 출제가 되었어요. Das höre ich sehr gern. Kennst du das? 하고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natürlich. Das ist meine Lieblingssängerin. 이라고 했어요. 둘이 사실은 같이 뭘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같이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것을 매우 즐겨 들어. 하고 너는 무엇 무엇을 알아? 물어보면서 중성명사에 해당하는 무엇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물론이지. 라고 했고요. 이것은 meine Lieblingssängerin.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가수야. 라고 했어요. 일단, 여자 가수는 중성명사일 수가 없거든요. 여자 가수의 뭐일까요? 노래예요, 노래. 노래라는 명사가 중성이었어요. 철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Das Lied입니다. 2번, Das Lied라고 하는 단어이고 노래 또는 가곡이라는 명사로 활용이 됐고요. 1번에 나와 있는 Heft는 뭐였죠? 공책. 오, 맞아요. 그 다음에 tier라고 하면 동물, 짐승이어서 여기 앞에 house 붙이면 반려동물인 house tier가 됐던 그 명사예요. 얘는 중성이었습니다. Das tier. 그 다음 parquet이라고 하면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서 우리 자주 강조했던 단어이고요. 소포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였었고, 5번에 zeugnis는 성적표였었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노래, 가곡이라는 중성 명사 2번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던 단어들 중에서 사실은 몇몇 어휘는 조금 다양한 뜻이 더 있어서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세프트는 우리가 필기할 때 쓰는 공책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잡지나 이런 거에 몇 권, 몇 호라는 의미로도 요 헤프트 단위로 쓰는 단위 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헤프트가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거 보고 가도록 할게요. Ich kann mein Heft nicht finden. 여긴 공책으로 쓰인 거예요. 오, 나는 내 공책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책이라고 해서 권호라는 의미로 쓸 때는 서수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Das ist das fünfte Heft. In diesem Jahr, 올해 발간된 제5호입니다. 즉, 뭐, 2027, 5, 다시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몇몇 호라고 하는 표현을 heft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have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란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을 텐데 이런 의미도 있다라 놓으시면 돼요. Er hat das Heft aus der Hand genommen 이라고 해서 문장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다 해석할 수 있어요. aus der Hand nehmen은 손에서 내려놓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거에 지금 완료 시제형이 쓰인 거고요. 일단 손에서 내려놨으니까 해석해보면 아, 공책을 손에서 내려놨다는 뜻인가 싶겠지만 heft가 있다면 권력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그는 권력을 내려놓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큰 권력이나 힘뭐 이런 거 관직을 내려놨어 라고 할때 쓰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lied는 노래나 가곡이고요. das ist ein sehr schönes lied. 이거 너무 아름다운 곡이다 라고 할때이 lied를 쓰기도 하고 이런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das alte lied singen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오래된 노래를 부른다는 건가? 아니면 오래된 가곡을 부른다는 건가? 라고 할 텐데 그게 맥락 안에서 쓰이게 되면 세월 지난이란 표현으로 쓰여가지고 어떤 의미냐면 같은 말만 무한 반복하는 사람을 Er singt immer das alte Lied이라고 얘기해요. singen 동사도 심지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오래된 노래를 계속 부른다고? 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라 와, 쟤왜 똑같은 말만 저렇게 반복하니? 이럴 때 das alte Lied singen이라고 하는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s Licht durch das Fenster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Weihnachten 밑줄하고 dieses Jahr auf einen Sonntag 이라고 했네요. 아마 아래쪽 문장을 여러분이 특강 교재에서 본 적이 있어서 이거는 대충 뭐가 들어가는지 알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일단 Fenster는 창문이고요. Durch는 무엇무엇을 통과하여 가로질러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몇 격으로 쓰였죠? 4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쵸? 어디 어디를 통과하여 가다거든요. 창문을 통하여 빛이 뭐 하는 거예요? 스며들다. 아니면 빛이, 맞아요. 떨어지다. 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저 단어, 저 밑줄에 shining 동사를 쓰지 않을까 싶었어요. 빛나다, 비추다란 뜻으로. 아래쪽에 하지만 shining이 없는 거죠.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 다음에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동사를 그러면 찾아봤더니 떨어졌다는 무슨 동사죠? fallen이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얘가 불규칙 동사거든요. 그래서 어감 모음 아가 변모음으로 바뀐 형태로 felt가 어디 있나 봤더니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창문을 통해 빛이 떨어졌다. 결국은 가로하는 의미로는 스며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Weihnachten이라고 하고선 뒤에는 봤더니 auf 뒤에 사격을 쓰고 여기도 이동의 의미를 쓰는 동사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죠. 일요일,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에 딱 맞아 떨어졌어. 무엇과 일치하게 되었어. 할때 쓰는 동사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요거는 기출로도 자주 나오고 교재에서도 자주 나왔어요. auf etwas fallen 해서 뒤에 사격 씁니다. 요때도 무슨 동사 쓴다고요? fallen 동사 쓰여서 Weihnachten fällt dieses Jahr auf einen Sonntag.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올해는 일요일에 맞추어졌네요. 그래서 날이 딱 맞았어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hängt는 무엇이 어디 걸려 있다라는 표현이고 liegt는 어디에 무엇이 눕혀져 있거나 아니면 위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steht이라고 하는 동사는 세워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5번의 그 felt는 마음에 들다라고 하는 삼격집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 1, 2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3번, 4번은 어떤 거예요? 이동의 의미가 없어요. 상태 동사예요. 어디에 세워져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얘는 삼격집의 동사여서 마음에 들다. 완전 다른 뜻이죠. 하지만 행인 동사의 경우는 걸려 있다도 되지만 걸다도 되어서 이동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 1,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3, 4, 5번은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맥락에서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라고 하는 걸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사 어휘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치사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문법 표현에서 이게 상태다, 이동이다. 여기까지를 조금 더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의 팁 통해서 여기 선지로 나왔었던 동사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팔레는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있어서 눈이 내리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 팔레 동사 씁니다. Heute fällt viel.

쓰게 돼요. 그래서 Junge ist auf den Arm gefallen 이라고 하면 넘어지면서 뭐를 깔고 팔을 깔고 팔 위로 이렇게 넘어졌어 라고 하는 문장으로 사격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ins Auge fallen 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삼격 지배로 쓰이고요. 누구의 눈에 들다. 그래서 눈에 확 띄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Das Auto ist mir ins Auge gefallen. 그 자동차가 나의 눈에 콕 들어왔어. 한눈에 눈에 띄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fallen auf 사격을 써서 어떤 어떤 날짜와 맞아 들어가다, 뭐 일치하다 이렇게 해서 무슨 요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일 때 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Weihnachten fällt 2026 nicht auf einen Sonntag. 2026년엔 여러분 성탄절이 일요일은 아닙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행에는 걸려있다 걸다가 다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걸려있다입니다. Das Bild hängt an der Wand. 그림이 어디에? 벽에 걸려있습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에는 걸려있다이니까 약간 뭐 집착하다, 매달리다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Du hängst zu sehr am Geld. 이라고 해서 hängen an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에 집착하다는 표현이에요. 너는 너무 돈에 집착해. 너무 돈돈돈해. 라고 하는 문장을 hängen an 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hängen이라고 하는 동사가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는 표현이어서 정지, 정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써요. Die Maschine hängt schon wieder. 라고 해서 그 기계가 또 작동을 하지 않아 멈췄어 이런 표현일 때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전체 수과 구문으로 나오는 관용적 표현으로 요거 기출 문제 푸셨던 문을 본적 있을 거예요. Das hängt an 하고 뒤에 삼격 써서 그것은 너에게 달려 있어. 너의 결정에 달려 있어. 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야. 뭐 이럴 때도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리겐 동사는 누워 있다 또는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하지만 인베트 리겐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은 요양 중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실제로 그냥 침대 위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Das Kind liegt noch im Bett라고 하면 아, 걔 아직 안 일어나고 침대에 누워 있어 일 수도 있지만 아직 요양 중이야 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Im Bett liegen이. 그 다음에 Auf der Straße liegt noch viel Schnee라고 해서 여전히 눈이 쌓여 있습니다라고 할 때도 이 liegen 동사 씁니다. 도로 위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n etwas liegen이라고 여긴 지시대명사랑 쓰였지만 무엇이 나에게는 신경이 쓰인다라고 해서 mir liegt viel daran 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라고 해서 나는 네가 사실은 오는지 안 오는지가 mir liegt viel daran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라고 할때저 표현을 쓸수 있어요. an etwas liegen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stehen이라는 동사는 세워져 있다,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정지해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Wo steht dein Auto?라고 하면 네차 어디에 주차되어 있어? 일 수도 있지만 Die Sonne steht hoch stehen이라고 해서 전치사랑 형용사랑 같이 써서 지금 어디예요? 맞아요. 태양이 해가 중천에 떴어. 이런 표현을 hoch stehe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ehen 동사 여러분 어디에 무엇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자주 쓰이는 거 기억하시죠? Was steht in der Zeitung? 신문에 뭐라고 쓰여 이고요. 격지배를 하게 되면 뜻이 달라졌어요. 어울리다라고 해서 Die Jacke steht dir gut. 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 자켓 너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경기의 스코어를 얘기할 때몇대 몇의 상황이야 할 때도 이 stehen 동사 씁니다. Wie steht das Spiel? 이라고 물어보면 지금 경기가 어떤 상황이야? 라고 물어서 Es steht 1 zu 3.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비율이거든요. 1대 3이에요. 현재 1대 3의 스코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상황이다를 이 stehen 동사 가지고 묘사하기도 해요. 4번 용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 Gefallen은 마음에 들다인 삼격 지배 동사이고요. Das Zimmer gefällt mir gut. 그 방,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Gefallen lasse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또 완전 다른 의미가 돼요. Das werde ich mir nicht gefallen lassen. 삼격집에 여전히 쓰고요. 나는 그걸 용인하지 않겠어. 그냥 두고 보지 않겠어. 이런 표현을 써서 gefallen lassen이랑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용적 표현으로 이런 문장이 쓰이면 맥락 안에서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만 2번 예문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발음의 철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이 수프 is zu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dann gib mir Wasser dazu라고 해서 dazu geben의 zu geben은 첨가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쓴 거거든요. 그러면 물을 더 부어라고 했어요. 이 스프가 너무 뭐뭐해 이거든. 물을 부어서 맛을 좀 조정해야 되고 희석해야 될 정도면 짜다 이겠죠. 자, 입맛을 표현하는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짜다라고 하는 salzig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물을 부어서 희석을 한다라고 하면 수프가 일단 어떻게 하는 게 너무 되직하고, 맞아요. 막 그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 건 뭐라고 표현하나요? 닉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씁니다. 닉의 1번 뜻은 두꺼운 뚱뚱한이지만 사실은 농도가 짙은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 디 수프 is so thick. 이거, 야, 뭐 떨어지지도 않아. 거의 뭐예요? 케이크처럼 떠져.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물을 좀더 넣어. 라고 해서 쓸수 있고요. 헬은 밝은, 융은 젊은, 펄은 가득 찬, 사우반,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깨끗한 이라는 의미 지니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용사들이 다 의어로 자주 쓰이는 아이들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팁스 통해서 또 정리해 볼까 할까요? 딕은 두꺼운이란 표현도 있지만 신체 부위와 함께 쓰이게 되면 부풀어 오른, 즉, 부은이란 뜻 으로도 쓰여요. 리스키한 디크 부셔. 그는 두꺼운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라는 의미도 있고, 에핫아이는 디큰 핑어라고 하면 손가락이 두껍다가 아니라 손가락이 부었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활용된 것처럼 짙은, 뭐 혼탁한, 농도가 되직한 이런 표현을 쓸때 씁니다. Their coffee is not too thick. 이라고 요거 예문은 보신 적, 아마 기출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커피가 너무 진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농도가 진하다. 이렇게 쓸수 있고, 아니면 루프트라고 해서 공기에다가 만약에 띡을 쓰면 어떤 의미일까요? 공기가 너무 탁해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here kept a sticky roof. 여기 공기 완전 탁하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어떤 대상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띡을 쓰게 되면 비싼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just sign thickest out. 그래서 와 이거 뚱뚱한 차야 이게 아니라 와 이거 엄청 비싼 차구나 라는 표현으로 쓴 거고요. 이건 관용적으로 나오는 거 아마 기출 문제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Do a stick on Dungin 이라고 해서 두꺼운 곳과 가는 곳을 지나가다라고 해서 뭐예요?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헬은 밝은 또는 청아한 맑은이란 뜻이 있고요. The lamp is near to hell. 와저 전등 나한테 너무 밝다 이런 표현이고. 만약에 요거를 cup라고 하는 신체 부위와 함께 쓰이게 되면 명석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Yet I는 Helen cup 그는 굉장히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Fall은 가득 찬이어서 The Strasse is full of mansion. Full fun이 전치사 수거 구문이고요. 뒤에 삼격으로 씁니다. 도로가 사람으로 하나 가득 채워져 있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식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Their month is full, fall이라고 하면 오늘 만월이에요. 보름달이 떴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Fall bis oben 이라고 할때 언제 쓰는 표현인지 여러분 아세요? It's been fall bis oben. 나는 여기 위에까지 찼어 라고 해서 우와 더는 못 먹어.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런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Lida is by once alles fall 이라고 해서 fall sein이 또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예약하는 상황에서 쓰였어요. 맞아요. 만실이에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할 때, wir sind voll, wir alles voll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Sauber는 깨끗한이어서, dein Zimmer ist ganz sauber. 네방 매우 깨끗하네 일 수도 있지만, arbeiten 또는 arbeit라는 명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깔끔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에서, sie arbeitet ganz sauber. 그녀는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의사소통 영역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Ich glaube, ich bin krank. 하고 뭐라고 얘기했고요. Geh doch schnell zum Arzt. 이라고 했어요. 네 생각에, 나 아픈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럼 빨리 병원에 가.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픈 증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볼게요. Es geht mir wunderbar. 환상적인이죠. 나 너무 잘 지내. 그럼 아픈이란 상황이랑 연결되는 건좀 어색하겠네요. Mir tun die Augen weh. Weh tun 이라고 해서 무엇무엇이 아픈이라고 하는 삼격 지배 표현이 나왔어요. 나 눈이 너무 아파. 양쪽 눈이 다 아파서 지금 복수형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 뒤에 증상 설명하는 걸로 활용될 수 있네요. 새해 볼까요? Ich habe Kopfschmerzen. 저는 두통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디가 불편하고 아파요 표현이죠. 대해 볼까요? Ich bleibe immer gesund. Bleib gesund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사 표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사실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썼던 그 표현이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Ich bleibe immer gesund이라고 하면 나는 항상 건강하지, 건강을 잘 유지하지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맥락에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불편하다의 표현이 올바르게 모두 다 활용된 것은 매체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나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Na, wie oft bist du am Handy?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고 Ich sollte mein Handy weniger benutzen 이라고 했어요. 나 어디 한번 보자. 말좀 해봐. 이럴 때 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an etwas sein이에요. 어디에 사실은 내여 있다,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지금 삼격 지배를 써서 뭐에 집착해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매여 있고 이런 표현이에요. I'm handy sein이고요. Wie oft 써요? 너는 얼마나 자주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휴대폰에 붙어 있니? 이렇게 그냥 매여 있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얼마나 자주 사용해? 라고 했어요. 여기 아래쪽에는 빈도를 쓸 거예요. 얼마나 자주 뭐뭐 한다? 그랬더니 밑에 뭐예요? 나는 나의 휴대폰을 benutzen, 사용하다 이고요. 보다 더 적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sollen 하고 weniger 썼거든요. 그러면 빈도가 높다의 표현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보단 좀 줄여야 되겠어. 라고 한 거니까. selten이면 거의 하지 않는다. 이거 앞에 누워까지 써서 전혀 거의 하지 않는다. 단지 뭐뭐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빈도가 낮은 표현이에요. Seit gestern, 시점이죠. 어제부터인 거지 빈도의 표현은 아니에요. Die ganze Zeit,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루 종일 이란 뜻이에요. 내내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해서 모든 시간 통틀어 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도가 매우 높은 표현이어서 정답은 3번인데 나머지 점검하고 갈게요. Für 3 Monaten,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세달 동안 이런 표현이에요. Einmal pro Monat, 이것도 빈도이긴 한데 여러분 월 1회입니다. 한 달에 한번 사용에는 빈도가 높은 거 아니죠? 휴대폰을 한 달에 한번 사용하는 건 절대로 높은 빈도로 볼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Die ganze Zeit, jeden Tag. 뭐 이런 표현을 써야지 지금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 확인하고 an etwas sei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은 휴대폰을 사용하다였지만 원래는 거기에 얼마나 매여 있어. 뭐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Kann ich mir ein Fahrrad für 3 Stunden leihen?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고선 Here ist der Schlüssel für das Schloss 라고 했어요. 자, 무엇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문장이고요. 자전거를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sich leihen 이라고 하는 제기동사 구문이 쓰였어요. 빌리다라는 거 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삼격으로 제기되면서 씁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만약에 굳이 제기되면서 해석하면 그런 뜻이죠. 자전거를 빌릴 수 있을까요? 인데 시간 기간 나왔어요. Für 3 Stunden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자전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자 보니까 열쇠입니다 라고 했어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고 무엇의 열쇠? 자물쇠죠. 여기 어디 자물쇠가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슬라스는 성이란 뜻도 있어요. 캐슬이란 뜻도 있지만 자물쇠란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기 걸려있는 이 자물쇠의 열쇠인 거죠.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건 뭐인 거예요? 예에 해당하는 긍정응답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볼게요. 1번 글라이시발스. 요거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원할 때 쓰는 거죠. 상대방이 시험 잘 봐라고 하면 너도 그러길 바래. 이럴 때 쓰는 게 Gleichfalls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쓸수 없고요. Stimmt's는 쓸수 있는 상황이 딱 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언제?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하고 나서 뭐할 때?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잔돈은 팁으로 가지세요. 이 문장을 쓸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사용할 수 없어요. Keine Angst, 무서워하지 마, 겁내지 마. 열쇠가 여기 있단다.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하지 않고요. Macht nichts, 무슨 뜻이에요? 괜찮아요. 요거는 사과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아유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일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사과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5번 뭐예요? 아바나 튜엘릿. 그럼요, 물론이죠. 자, 여기 자물쇠 열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사실은 헷갈릴 법한 표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3번을 혹시 헷갈렸을 수도 있나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물론이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아바나 튜얼리 깨안을 이런 표현들이 응답 표현으로 아마 적합했을 것 같아요. 슈팀맨 동사 때문에 헷갈리신 건 아니겠죠? 슈팀맨 옳다 그렇다. 근데 슈팀소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거스름돈 챙기세요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9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Findest du das Kleid nicht schön? 그 뭐라고 하고 났더니 Die Farbe gefällt mir sehr. Ich nehme das 라고 했네요. 너이 원피스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색상이 내 마음에 들어. It's name it does. 라고 해서 나 그거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오, 마음에 들지 않아?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 라고 해서 긍정응답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거 예쁘지 않아? 라고 하고선 오, 봤더니 선생님 생각엔 야가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응, 그래! 라고 했는데 아, 정답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 니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즉, 부정으로 물어봤어요. 뭐뭐 하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이 부정 표현을 사용한 결정 의문문에서 긍정의 응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웬걸에 해당하는 거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어딨나요? 2번이에요. Dog입니다. Die Farbe gefällt mir. 웬걸? 색상 마음에 들어. 나 그거 살래.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말투는 시간 부사로 곧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나이는 아니야. 인 거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Gerne.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기꺼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응답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5번은 Richtig. 라고 하면 정답이야. 맞아. 라고 상대방이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일 때 아니면 동조할 때도 씁니다. 아,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할 때도 쓸 수는 있어요. 지금은 2번입니다. 2번. 네. 다행히 야가 없었으니까 덜 헷갈렸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문제이기는 했네요.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gern in der Freizeit? 하고 물어보고 나서 B가 뭐라고 대답하고선 Und du?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Toll! Ich auch. Wollen wir dann dieses Wochenende etwas zusammen kochen? 그랬더니 Das ist eine gute Idee. 라고 했네요. Freizeit은 여가 시간이죠. 너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즐겨 하니? 요거 취미 묻는 표현이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선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오, 잘 됐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랑 나랑 여가 활동 시간에 즐겨하는 활동이 일치하는 거죠. 잘 됐다. 나도 그런데 라고 하고선 wollen wir 라고 해서 권유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뭐뭐뭐 할까? 라고 하면서 우리 이번 주말에 무엇인가 함께 요리할래? 라고 한 거예요. 같이 요리하자 해서 여기 요리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겠네요. 그랬더니 B가 Das ist eine gute Idee.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해서 상대방의 조언을 수락했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볼게요. Ich koche gern. 정답 1번에 있었네요.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와, 잘 됐다. 나둔데. 우리 뭐뭐뭐 하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Oft mache ich Musik에서 Musik machen은 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종종 음악을 연주해 라고 하는 거에서 적합하지 않고요. Malen ist mein Hobby. 내 취미는 그림 그리기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Ab und zu gehe ich ins Kino 라고 해서 영화 보러 가인데 Ab und zu는 빈도 표현이에요. 얼마나 자주? Manchmal과 같은 표현이에요. Manchmal은 얼마죠? 가끔 이란 표현이에요. 나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가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dreimal pro Woche gehe ich schwimmen. 나는 일주일에 세번 수영하러 가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지금은 요리를 즐겨 한다라고 하는 1번을 정답으로 여러분이 찾으셨어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권유하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Wollen wir 뭐 이런 거할때 요거 말고 또 뭐뭐뭐 하고 싶은 생각 있어라고 하면 möchten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lust라고 하는 명사를 써서 hast du lust auf 이렇게도 제안을 할수 있어요. 그 표현들을 같이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제안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보고 이 상황이 뭔지를 조금 판단을 더 빨리 할수 있게 됩니다.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 Bank ist jetzt zu. Oder? 그랬더니 Nein 하고선 뭐라고 대답을 해요? Sie ist bis 16 Uhr geöffnet. 그리고 나선 Ach so, das wusste ich nicht. 이라고 했네요. zu 사이는 문을 닫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반이어인 열다이면 aufsein이란 표현을 쓰고요. 아니면 geöffn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닫은이라고 하면 geschlossen sein을 쓰겠죠. 문을 닫은, 폐점한 뭐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zu sein, auf sei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은행 벌써 문 닫았지? 그렇지 않아? 맞지 않아? 라고 해서 쓴 표현이에요. 쉼표하고 오더를 썼기 때문에 또는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말 맞지? 라고 해서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라고 하고선 그것은 은행은 6시까지 문을 열었어 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 나 몰랐었네 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 맞지? 라고 상대방이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었는데 아니야라고 했으니까 틀렸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Ich bin dafür. dafür 사이는 동의하다, 찬성하다여서 지금은 적합하지 않아요. Das ist richtig. 정답이야. 네 말이 맞아. 틀린 거잖아요. 얘도 답이 될수 없네요. Das stimmt nicht. stimmen 동사가 옳다이잖아요. 부정어랑 같이 쓰여서 그거 틀렸어. 아니야. 틀렸어. 4시까지 문 열어라고 한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Wir gehen zur Post. 우리 우체국에 간다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제안한 거라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Ich bin deiner Meinung 이라고 하는 건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야 라는 표현으로 1번이랑 5번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너랑 나랑 생각이 같네? 뭐 너의 제안에 나도 동의해? 이런 표현을 쓸때 1번, 5번을 쓸수 있어요. 자, 여러분, 쉼표 오더를 조금만 한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쉼표하고 오더를 쓰고 대부분 이렇게 뒤에 문장에 물음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맞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을 어떻게도 바꿔 쓸수 있었냐면 맞지? 라고 하는 걸 물어보거나 Stimmt es? 라고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쉼표 오더가 결국은 상대방에게 그거 맞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장으로 이런 의미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해서 Stimmen 동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Das stimmt nicht 이때랑 Stimmt so 이때랑 Stimmt es? 라고 해서 뒤에 어떤 표현과 함께 쓰이냐에 따라서 맥락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네 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2번 문제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팁스 한번 갈 텐데요. 지금 앞에서 맞지 않아? 네 말이 옳아? 이런 거 동의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동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enken, meinen, glauben 동사를 써서 뭐뭐라고 믿다, 생각하다 이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Das denke ich. Das glaube ich, das meine ich auch 라고 하던지 sehen 동사를 씁니다. 나도 그렇게 봐 라고 해서 Das sehe ich auch so 그러한 것으로 나도 보지 생각하지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Richtig 말고 여러분 Recht haben도 쓰는 거 기억나시죠? 옳다라고 해서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 의사를 표명을 할때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응답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Möchtest du mit mir ins Theater gehen?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고 Tut mir leid 이라고 했어요. 미안해 라고 했어요. 일단 거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거절하는 표현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Das geht nicht. 안 돼. 이건 거절하는 표현이 맞아요. Ich habe keine Zeit. 나 시간이 없어. 이것도 거절할 때 이유로 설명하면서 쓰는 표현이죠. Ich bin einverstanden. 이거 무슨 뜻이에요? Ich bin dafür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동의해, 찬성이야 인 거여서 거절하는 표현이 아니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heute muss ich arbeiten. 나 오늘은 일해야 돼 라고 해서 왜할수 없는지 이유 설명하는 걸로 타당하고요. 5번, Ich habe schon eine Verabredung. 나 다른 약속이 있어. 얘도 사실은 거절하는 이유 들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쉬운 문장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쵸? 우리 뭐뭐뭐 하자라고 했을 때안 돼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제안하는 표현에 우리 저기 앞에 문장 선생님이 한번 정리하면서 말로만 하고 가는데 왜냐면 뒤쪽에 이게 팁스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까는 wollen wir 문안재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möchtest du라고 해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원하는지를 묻는 표현했어요. 이거 말고 어떻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려면 wollen wir ins Kino gehen 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lass uns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함께 뭐뭐 해. 라는 표현이에요. Lass uns zusammen ins Kino gehen. 우리 같이 극장에 가자라고 하던지 아니면 무엇에 대한 흥미 관심이 있니?라고 해서 그 명사를 써서 lost auf 뒤에 사격을 씁니다. Hast du Lust?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명사 쓰는 거예요. Auf einen Film이라고 합니다. 너 영화에 관심 있어? 그 영화 보는 거에 흥미 있니?라고 묻는 거에서 영화 보러 갈래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게 할때 Möchten 말고 이런 표현들도 쓸수 있다. 기억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오늘 날씨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씨가 그림으로 나오면 쉬운 문제거든요. 1점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뭔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나 보다. 이 내용 볼게요. Sieh mal deine Haare. 아니나 다를까 날씨 표현하면서 뭐 지금 흐리다 뭐 이런 표현 안 쓰고 야, 네 머리 좀 봐. 라고 한 거예요. 네 머리카락들 좀 봐. 라고 하면서 Oh, die sind ganz nass. Warst du draußen im Regen?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heute regnet es den ganzen Tag. 이라고 해요. 어머나, 네 머리카락들 좀 봐라. 라고 하고선 Die sind ganz nass. Nass는 젖은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흠뻑 젖었네. 라고 하고선 Im Regen이라고 하면 빗속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draußen이니까 너 비가 올 때라고 해야 돼요. 의견을 해석해. 넌 빗속에 바깥에 있었니니까 비가 오는 그 순간에 im Regen에 draußen 있었니? 실외 바깥이잖아요. 너비올때 밖에 있었어?라고 묻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beim Regen이라고 쓰지 않고 im Regen을 써요. 내가 비를 맞은 거거든요. 왜냐면 비가 오는 상황이면 우리 소풍 못 가겠다. beim Regen gehen wir nicht 뭐 하고서 뭐뭐 쓰는 요거랑 다르게 비가 오는 그 상황에 뭐뭐뭐 했어? 이때는 im Regen을 써요. 주의해서 기억해 주세요. 비올때 밖에 있었어? 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어. 자, 일단은 정답은 뭐예요? 비가 오다가 5번이에요. 왜냐면 이게 왜 1점이 아니냐면 nass 때문에 그래요. nass. 이 nass가 사실은 머리가 젖었어를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날씨에도 쓸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Heute ist es nass라고 하면 오늘 땅이 흠뻑 젖었어서 비나 눈이 오는 날씨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비 오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문장 제일 끝에서야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증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Restaurant zum Schiff, Kuckuckstraße 10, 2356 by Lübeck, Deutschland, 30.07.2027, 18:44 Uhr. 뒤에는 시각이에요. Einen Kartoffelsalat, ein Fisch mit Gemüse, 그 다음에 0,75 Liter Flasche Wasser 라고 하고 가격이 나왔네요. Zum Schiff라고 하는 식당 이름이에요. Zum Schiff 식당이에요. Schiff는 배거든요. 그럼 배를 향하여 라는 이름인가 봐요. 그 다음에 주소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23516은 우편번호이고, 그 다음에 어느 도시인지 나와 있어요. 뷰베시이고, 뷰베시의 쿠쿡슈트라세 10번지입니다.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날짜 나와 있죠. 2027년 7월 30일에 이 식당에서 계산을 한 영수증이고, 그 다음에 6시 44분에 지불을 했네요. 카터피살라, 감자 샐러드 하나를 먹었는데 12유로였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곁들인 생선 요리를 먹었고 23유로예요. 그 다음에 물한 병을 마셨는데 물한 병이 용량이 얼마나 봤더니 750ml였어요. 그쵸? 1리터보단 조금 적은 750ml의 물을 마셨다라고 했고 요거 합산해서 38.20유로의 지금 음식값이 나온 겁니다. 자, 영수증이거든요. 볼게요. 결제 방법이면 bar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mit Karte, 카드로 계산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불했는지 알수 없거든요. 정답은 1번이고요. 결제 일시는 위에 나와 있죠. 그쵸? 식당 주소 여기 중간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식사 메뉴 하단에 있습니다. 주문 일자 여기 있어요. 몇월 며칠에 주문해서 이것을 결제했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r brauchen Äpfel. Gehen wir in den Supermarkt?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ein! 하고선 뭐라고 대답을 하고 Ich kaufe lieber beim Bauern ein. 이라고 했네요. Obst und Gemüse sind dort frischer und billiger. Stimmt, das ist besser.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사과가 필요해. 우리 슈퍼마켓 갈까? 즉, 장 보러 갈래? 라고 했더니 라고 얘기하고선 나는 mein Bauern이라고 했어요. 농부들에게 einkaufen. 직접 사는 것을 선호해라고 했어요. 즉, 슈퍼마켓을 사지 않고 그 밖에 그 현지에서 직접 사는 것을 선호하지. 농부들에게부터 직접 살래. 과일이랑 채소는 그곳에서 mein Bauern에서 훨씬 더 신선하고 그다음에 저렴해라고 했어요. Stimmt? 오라라고 했어요. 맞아. 그게 훨씬 좋지라고 했어요. Ich bin dafür는 동의, 긍정하다죠. 요번 단원이 그 내용이 좀 많아요. 지금은 거절하는 상황이니까 아니고 Das ist mir egal은 상관없어 이거든요. 그래서 거절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이 상황에다 ist mir egal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할까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는 상황의 표현에 더 가까운 거라서 이건 안 돼서 nein이랑 쓸수 없어요. Nein, ja hast du recht. 네말 맞아라고 할때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Du hast es nicht hin. 행기하는 가다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는 거기 안 갈래. 나는 차라리 농부들한테 직접 거래, 직거래로 살 거야. 이런 표현이어서 지금 알맞은 것은 4번이고요. 5번. Er interessiert mich sehr. 나는 그것을

매우 관심 있어.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네요. 네,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u bekommst immer gute Noten. 뭐라고 물어보고선 Ich lerne jeden Tag zu Hause. Nicht viel, aber dafür jeden Tag. 너는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집에서 매일 공부해. 라고 하고선 많이 하지는 않지만 dafür 대신이에요. 그 대신 매일 공부하지. 라고 해서 공부 시간 자체가 많진 않지만 빈도가 많아를 한 거예요. 즉, 어떻게 그렇게 성적을 잘 받아?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아요. Wer ist das? 이거 누구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Wo wohnst du? 너 어디에 살아? 묻는 표현이고. Wie machst du das?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내는 거야? 라고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 3번이 정답이에요. Wie heißt deine Schwester? 너의 여자 자매 이름은 뭐니? Wann fährst du nach Hause? 너는 언제 집에 가? 를 묻는 표현이어서 정답은 Wie machst du das? 어떻게 도대체 그걸 해내? 라고 하는 정답 3번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s ist schon April? Aber mir ist ein bisschen kalt. Mir auch. 라고 했어요. schon 이미 벌써죠. 벌써 4월이야.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하고서는 이렇게 칼트나 이런 거 쓰면 내가 한기를 느끼다, 서늘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나는 좀 추워 라고 했어. 한기를 느껴 했더니 나도 그래 좀 춥네 라고 한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고요. 요거 선생님 풀면서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알맞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 자꾸 정답을 알맞은 거를 여기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춥다라고 했었으니까 추워서 뭐뭐뭐 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그게 아닌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거. Der Himmel ist grau. 하늘이 회색이야. 하늘이 회색이면 사실은 맞아요. 흐리죠. 그럼 좀 추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맞아요. 4월이야. 근데 나좀 춥다. 좀 서늘하지. 오늘 하늘도 흐리다.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회색이네. Die Sonne scheint nicht. 오늘은 해가 비추지 않아. 해가 없네. 그럼 춥죠. 그래서 정답. 이것도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Alle tragen warme Kleidung. Tragen 입다 걸치다였죠. Warme Kleidung 따뜻한 옷이에요. 모두 따뜻한 옷을 입고 있네. 아, 그래서 나만 추운 게 아니구나. 이것도 일단은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에요. Das Wetter ist heute schlecht. 오늘 날씨가 영 별로야. 나빠. Schlecht를 썼어요. 5번. Ich muss mir die Jacke ausziehen. Ausziehen 벗다예요. 나는 아무래도 자켓을 벗어야 될것 같아 라고 했거든요. 너무 추운데 라고 했는데 자켓을 벗어야 될것 같아는 어색한 표현이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헷갈리긴 했지만 여러분은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까지 해서 우리 17번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수능 완성에서의 사실 포인트죠. 문법이 들어가 있는 후반부 문제로 우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예, 드디어 23강 마지막 강의인데요. 예, 오늘 마지막 특강으로 어법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법 내용들 중에서 최근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꼭 들어주세요. 우리 작년 특강에서도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던 만큼 예, 올해도 적중률 높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중국어 어법 한눈에 보기 먼저 봐야겠죠. 우리 중국어에서 어떤 어법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목표가 어떤 것들인지 먼저 알고 가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수능 중국어에서 다루고 있는 어법 내용들은 이 정도 내용입니다.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특수 구문 중에서요. 특히 품사 중에서는 대명사와 구조조사, 그리고 뿌, 매이 이런 것들 부정부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수사, 양사, 조동사, 이합동사, 전치사, 동태조사, 중첩,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한 강씩 아주 자세하게 다뤘었는데요. 그리고 문장 성분 중에서는 기본 문형, 그리고 수의 종류에 따른 문장 분류, 그리고 보어 부분. 중국어에서 보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어 부분 중에서 우리 좀덜 다뤘던 부분들을 강조해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수구문도 중요했습니다. 받자문, 예, 목적어를 앞으로 전치시켜서 사용하는 받자문, 그리고 실더 강조구문, 비교문, 겸어문, 피동문, 연동문, 그리고 가정문, 존현문까지. 예, 이런 문장들은 중국어에 쓰이는 특수구문이기 때문에 어떤 용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와 어떤 용법이 다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걸 다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동안 수능에 등장했던 방금 설명드렸던 이 전체적인 구조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수능에 기출되었던 것들을 선생님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계속 자주 등장하고 있는지 한눈에 아마 눈에 보일 거예요. 네, 보시면 부정문에 대해서, 뿌와 매이의 부정문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이합동사는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동사가 이합동사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했고요. 네, 그리고 전치사도 나온 적이 있었고, 동태조사의 용법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동사 형용사의 중첩이에요. 중첩은 26년 수능, 그리고 26년 9월 모의고사, 25년 9월 모의고사에 계속 연달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들이 좀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라는 것들, 특히 양사 같은 부분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어는 양사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언어고 양사와 명사가 제대로 짝꿍지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그리고 조동사도 25년 수능에 나왔거든요. 근데 조동사도 굉장히 중요한 용법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동태조사 러, 저, 꾸어가 있는데 그것들의 용법도 26년 9월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이제 수능에 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장 성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수러의 종류에 따른 문장 분류, 우리 이중 목적어 구문이나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동사들 이런 것들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이것도 다시 한번 이중 목적어도 봐둬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정도보어가 안 나온 지꽤 됐습니다. 정도보어가 중요한데 아직 그 중요한데 나오지 않은 거라서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수능 완성에서 이번에 굉장히 정도보어 문항이 문법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하는 것은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소재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보어는 사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보어가 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보어가 27년 6월에 가능 보어, 방향 보어 여러 번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결과 보어도 나왔었고 실향 보어, 동향 보어는 항상 어순으로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순 문제로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실향, 동향. 아무래도 가능, 방향, 결과는 앞부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실향이랑 동향은 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문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수구문 중에서도 정말 자주 많이 나온 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 눈에 안 띄는 게 바로 이 연동문이에요. 이 연동문도 제일 마지막 강에 나오기 때문에 좀 소홀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연동문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동문은 계속 유념해서 보시고 오늘 선생님하고 주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안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올 때가 중요한데 안 나와서 이게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법은 항상 기초를 찬탄히 다지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속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들을 다시 보시는 것이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품사 먼저 동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에서 중요했던 것,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 그리고 이중 목적어 구문, 요거 두 가지 중요한데요. 우선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출发, 출발하다, 시오시, 쉬다, 旅行, 여행하다, 旅游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수 없었죠. 그래서 旅行 베이징 하면 안 되고, 去 베이징 旅行 이렇게 바꿔 써줘야 맞는 문장이 됐습니다. 이중 목적어 구문, 어순 우선 중요했고요. 하나의 수로 동사 뒤에 두 개의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이중 목적어 구문이었는데, 주어 수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온다. 왜냐면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이 우선이죠, 사물보다는. 그래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쭉 한번 선생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같이 큰 소리로 읽다 보면 내 머릿속에 아, 얘네는 같은 세트라 같은 군에 속해 있는 거지, 용법이 비슷하지라는 걸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같이 따라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게이, 송, 지오, 지에, 마이, 환, 잉, 지에, 쇼, 나, 가오수. 问, 交, 交. 네, 요런 것들이었어요. 요런 것들은 뭔가 주고받는 느낌, 영어에서는 수여동사라고 얘기하죠. 그런 주고받는 그런 의미들을 가진 단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알려주다라는 뜻, 가오수라는 건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중 목적어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었죠. 아예 안 쓰거나 아니면 둘다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쓰거나 해도 괜찮아요, 나머지 동사들. 근데 이게 가오수는 반드시 뒤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알려주는 건지 대상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특징을 가진 동사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문항이에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我们每个星期六学他书法. 우리는 매주 토요일에 그에게 서예를 배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쉐라는 단어를 볼까요? 이 쉐라는 동사는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중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중 목적어 구문처럼 문장을 구사했어요. 사람, 사물, 그에게 뭐를, 이렇게요. 근데 쉐는 이중 목적어 구문이 아니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요. 我们每个星期六跟他学书法.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서예를 배우다라고 말할 때 건에 쉐시 쉐, 뭐 이런 표현의 구조를 썼습니다. 자, B번 볼게요. 明天爸爸要教我骑自行车. 예, 教는 대표적인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죠. 내일 아빠가 나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라는 뜻이고요. 지어 가르치다, 누구에게, 나에게, 사람, 그리고 뭘 가르치는지, 사물, 骑自行车가 나왔죠. 자, 请告诉我下午出发的时间. 나에게 오후에 출발하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까오수라는 동사 나왔고, 이중 목적어 취하는 동사고요. 뒤에 사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지? 나에게 오후에 출발하는 시간을 알려준다. 그래서 목적어는 이렇게 我下午出发时间, 이두 가지가 되겠죠. 이중 목적어 문항이었습니다. 이중 목적어 문항이 2024학년도에 나왔었는데요. 이제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준비해 주셔야 되고, 앞에 어떤 동사가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인지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자, 이번에는 동태조사로 한번 가볼까요? 네, 동태조사. 조사라는 것은 조가 도울 조자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아이예요. 도움을 주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거냐면요, 수로에, 동사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동태조사인 거죠. 이 어법에서 정의를 내릴 때에는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정의를 내리면 훨씬 정의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동태조사에는 러와 저와
scor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동작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러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완료됐다는 완료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하고 있다는 지속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어는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경험을 나타내는 동태조사예요. 각각의 의미와 용법이 다르다는 거. 그럼 이 하나하나 중에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냐? 우선 러의 용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러는 우리가 러 1, 러 2 뭐 이렇게 해서 배우고 완료의 러, 변화의 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동태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완료의 러예요. 완료의 러의 용법 중에서 중요한 것, 러를 무조건 과거에 붙인다라고 생각하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러는 동작이 처한 상황만을 표시하고요. 발생한 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현재에 발생했던, 미래에 발생했던 관계없이 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 일이 끝나고 이 일을 진행한다. 뭐 이럴 때 러가 완료의 의미로 쓰였을 때 이 러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와는 무관하다. 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 러를 붙이는 게 바로 일반적인 러 원의 위치인데요. 그 뒤에 관형어가 수량사나 관형어를 붙는 수식을 받는 게 오면 동사 바로 뒤에 러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흐얼라 이베이 카페 뭐 이렇게요. 이베이 카페 수량사죠. 그리고 러에서 가장 많이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네, 항상 일어나는 동작이나 완료를 설명할 때는 러를 붙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빈출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셔야 된다 하면 선생님은 요걸 추천드립니다. 러는 항상 일어나는 동작이나 완료와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언제 항상 일어나는 동작이나 발생하는 건지 완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특정 부사나 특정 단어에 있습니다. 他以前常常那样说 할 때 常常이요. 자주 항상 그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사들이 왔을 때는 아 이게 항상 일어나는 동작이구나 해서 뒤에 러를 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단어 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라는 단어잖아요. 매일 하면 매이티엔이라고 쓰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 나는 매일 이런 걸 해요. 근데 러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때 항상 일어나는 동작이나 완료를 설명할 때는 러를 붙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반의문문의 형식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정반의문문 형식은 동사, 매이, 동사, 목적어 요 형태로 쓰입니다. 그리고 동사, 러, 목적어, 매이어 요 형태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니, 말, 매, 말, 나제, 니, 포 너 그 옷 샀니 안 샀니 뭐 이런 형태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니 말러나제니포메이요 니 출러반메이요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러메이요의 형태로 정반의문 형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꾸어인데요. 꾸어는 정반의문문의 형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꾸어 우선 얘를 부정할 때는 매일을 붙인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你吃过火锅吗?你去过北京吗?할 때 동사 뒤에 꾸어를 붙여서 경험의 의미를 나타냈는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没吃过,没去过 이렇게 매일을 붙여서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생한 사실이잖아요. 꾸어라는 경험을 썼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나타내서 매이로 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반의문문 형식도 꾸어, 매이요 형태로 쓰인다는 거죠. 你吃过中国菜吗? 해도 되지만 정반의문문으로 이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你吃过中国菜没有?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속을 볼게요. 네, 지속은 저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동사 뒤에 저를 붙여서 老师站着,学生们坐着 선생님은 서 있고 학생들은 앉아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줄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동사 저, 그 다음에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쓰여서 이 한 상태를 지속한 상태로 두 번째 동사 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他很喜欢躺着看电视. 이 누운 채로 TV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동사, 얘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他很喜欢躺着看电视. 이런 지속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근데 부정 형식도 중요했죠.

써서 꾸어의 부정은 may였고, 러의 부정도 may였지만, 꾸어는 살아있고, 러는 부정할 때 없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은 부정형이 may예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이미 발생한 거예요. 사실이 된 거예요. 그게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나타내는 may로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있는 적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얘가 붙어 있어야 아, 러랑 꾸어랑 비교해서 얘는 지속의 의미의 부정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테니까요. 이 지속의 의미의 부정은 자주 사용되진 않습니다. 이게 창문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어. 뭐 이런 거 말할 때 이거 한게 아니라 이거 한 거야. 이럴 때만 지속의 부정을 써요. 窗户 没开着 하면 창문이 열려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러저 꾸어의 주요한 용법과 시험에 나오는 핵심 어법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제를 통해서 이 러저 꾸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항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최근에는 어법 문제에 이렇게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 나오지 않는데요. 네, 과거 수능 문제는 9등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을 해서 어렵게 난이도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두 개씩 중에 고르는 거나 아니면 오히려 30번 문항으로는 여러 가지 어법 항목이 함께 있고 그중에 맞는 거 틀리는 걸 고르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30번 어려운 문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법도 도전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30번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我们吃饭了，再走吧. 자, 우리 밥을 먹고 나서 가자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 러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선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걸 하자. 이렇게 선후 관계가 아주 명확한 상황이 있거든요. 동사 바로 뒤에 러를 붙입니다. 목적어랑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러를 붙인다는 거죠. 吃了饭，再走吧. 이렇게 바꿨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B번 볼게요. 他看了看价格，有点觉得有点贵。 그가 가격을 한번 좀 봤는데 그거 좀 비싸다고 느꼈다 라는 뜻이죠. 네, 看看 동사 중첩했는데 러나 이를 붙일 때에는 중간에 붙이죠. 看了看价格 이렇게요. 看看了价格 하지 않고요. 자, C번 볼게요. 他把作业放了在桌子上，一句话也没有说。 그가 숙제를 책상 위에 놓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사실 선생님이 가르쳐 드린 건 아니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放은 뭐예요? 두다라는 뜻이고, 在桌子上 하면 전치사구 보어로, 이 전치사구 보어는 대부분 결과보어 용법이 비슷합니다. 놓아서 놓은 결과, 桌子上, 탁자 위에 위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보어랑 용법이 비슷한데요. 우리 결과보어 용법 했었을 때 동사와 결과보어의 사이는 너무나 친해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었죠.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放了 할때 러는 짤 뒤에 전치사 구보어의 전치사 뒤에 와야 맞습니다. 把桌子放在了桌子上. 네,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답을 먼저 좀 정리해보면 A와 C가 틀렸고 B가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문항들은 아주 틀릴 수 있는 문항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서 했던 이 B의 중첩에서의 러의 위치, 그리고 선후 관계가 있을 때 바로 일어나는 일일 때 동사 바로 뒤에 러가 온다는 거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매번 일어나는 일, 항상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러를 쓰지 않는다는 거이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는 정도 보호로 한번 가볼까요? 정도 보호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0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수능 완성 이번에 정도 보어 문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정도 보어가 수능에서는 실제로 출제가 안 되어서 좀몇년 동안, 최근 3년 동안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수능 완성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수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에 나왔던 정도 보어 유형 살펴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미조신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최근 3년간의 수능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A, B, C, D 해서 어느 게 틀렸는지 고르는 건데요. 기존에는 한 어법 항목에 대해서 한 문제에는 한 어법 항목만 물어보는 문항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어법 항목들 중에서 틀린 걸 골라낼 수 있는지, 그치만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딱 고르면 되는 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니칸, 这是我跟几个朋友一起拍的照片. 이건 내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야. 문제 없죠? 이건 사진이야구요. 这是照片. 아주 간단하게 줄여보면 그런 문장이고, 어떤 사진인지 쭉다 꾸며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拍照片的不错. 예, 사진 잘 찍었다란 뜻이죠. 정도보어가 나왔어요. 정도보어의 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拍照片하고 사진을 찍다라는 동목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 정도보어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했죠. 목적어가 있을 때는 동사, 목적어, 동사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써줬죠. 拍照片, 拍的, 不错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이를 붙여주면 되는데, 생략을 한다면 둘 중에 파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동사를 생략할 수 있었죠. 그래서 照片, 拍的很不错 해도 같은 의미의 문장이었어요. 정도보호에서 항상 나오는 건 목적어의 위치거든요. 그리고 뿌의 위치예요. 이 뿌가 뜬금없이 앞에 있는 동사에 있거나 이러면 틀리는 거, 그거 하나랑, 정도보호가 나왔을 때 정도보호 바로 앞에 명사가 오진 않았는지, 정도보호의 표지인 더 앞에 명사가 오진 않았는지,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리는 명사가 올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동사가 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이照片, 파이더 이렇게 한번더 반복해서 써주고, 생략을 한다면 첫 번째 동사를 생략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 C로 가볼게요. 最右边的是谁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戴着帽子的那个. 모자를 쓴저 사람, 是李刚, 李刚이야. 是吗? 그래? 他戴上帽子. 그가 쓴 모자가, 그가 모자를 써서, 我完全看不出来. 난 완전히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看不出来 하면 알아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없다, 가능보의 부정 형태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알아볼 수 없다, 우리말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같이 부사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자, 같은 유형의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9회에도 정도보어 문항이 나왔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对不起,让你久等了.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今天堵车的很厉害. 오늘 차가 아주 막혀요. 자, 차가 막히다라는 것도 막히다 차 이렇게 동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동사를 한번더 반복해서 써야겠죠? 堵车堵得很厉害. 이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A번 잘못됐고요. 我也刚到一会儿. 나도 막 도착했어. 你饿了吧? 너 배고프지? 我带你去一家很不错的餐厅. 내가 너를 데리고 아주 맛있는 식당에 갈게. 아주 괜찮은 식당에 갈게. 这个时间是不是得等很长时间? 이 시간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不会等太久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네요. 今天堵车堵得厉害 써주고요. 이 很이라는 정도부사는 요 뒤로 와야 되고, 두처두도 할때 생략할 수 있는 건첫 번째 있는 두가 되겠죠. 이제 한 문항을 더 보겠습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8회의 28번 문항입니다. 이것도 정도보어 문형이 나왔어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他跑步得很快. 그는 아주 빨리 뜁니다. 자, 跑步, 뛰다라는 뜻인데, 跑步 자체도 동목 구조를 가지는 이합동사죠. 그래서 어떤 게 동목 구조를 가지는 이합동사인지 구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跑步的很快 하면 안 되고 跑步跑得很快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 써주셔야 되고요. B번, 我肚子饿得很. 내 배가 대단히 고프다라는 뜻입니다. 정도보호에 다양한 표현들 했었어요. 더헌 붙여서 쓸수 있었고요. 그리고 꾸이린 풍경 헌 메이지라.
매지러하고 더 없이 정도 보호를 쓰는 다양한 표현들을 했었는데요. 지러, 쓰러, 화해러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때는 이미 한번 극에 달한 거를 표현한 정도를 표현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정도 부사를 함께 쓸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꼬일 인

보호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실향 보호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보호입니다. 우리 보호 중에서 실향 보호, 동량 보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호의 기본 정의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아이라고 했어요. 근데 뭘 보충 설명해 주느냐? 동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수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보호인데 무엇을 보충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고 했죠. 시간의 양을 보충 설명해 주면 실향 보호, 그리고 동작의 양을 보충 설명해 주면 동량 보호라고 했습니다. 잠을 잤는데 몇 시간을 잤는지 그 시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더러 실향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향 보호의 기본적인 문장 순 형식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향 보호의 기본 어순은 주어, 수로, 실향 보호입니다. 모든 보호가 수로 바로 뒤에 오는 게 기본 위치예요. 근데 그 기본 위치를 벗어났을 때 예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어순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她每天工作8个小时. 그녀는 매일 8시간을 일한다. 공作 일하는데 8个小时, 시간의 양 8시간 동안 일한다. 그 얘기인 거죠. 실향 보호에서 중요한 건 목적어의 종류에 따른 위치입니다.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경우에 그리고 인칭대명사일 경우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문으로 보면 他学汉语学了一年 이렇게요. 동사 목적어 동사를 한번 반복해 준다. 그리고 뒤에 실향 보호를 쓴다. 그리고 좀 더 짧게 말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他学了一年的汉语. 그는 1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다. 이렇게 동사 수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실향 보호인 1년을 넣고 그리고 뒤에 일반 명사를 넣어주는 이런 형태. 둘 다 가능한 거죠. 이걸 이렇게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이 예문 하나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学汉语学了一年 요거랑요. 学了一年的汉语. 이 실향 보호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일 경우가 중요했습니다. 我找了他一个小时. 내가 그녀를 한 시간 동안 찾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他는 그녀라는 것은 인칭대명사죠. 인칭대명사 목적어는 원래의 시간과 원래의 목적어의 위치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我找一个小时 이렇게 써야 맞는데 한 시간이라는 실향 보호가 동사 바로 뒤에 와야 되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는 타라는 인칭대명사 목적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실향 보호가 오는 어순을 취한다. 我找了他一个小时 이렇게 쓴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죠. 이 실향 보호의 어순, 동량 보호의 어순은 계속해서 어순 문제로도 첫 번째 어법 문제, 단어 카드 문제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아셔야 될 거. 来, 去, 到, 离开, 毕业 이런 동사들은 동사 자체에 지속하는 의미가 없는 동사들이에요. 오면 온 거지 계속 오고 있는 중이 아니고 그리고 졸업하면 졸업한 거지 계속 졸업하는 중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향 보호는 동작이 발생한 후에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비지속성 동사 뒤에서는요. 그래서 我来中国一年了 항상 이 어순으로 와준다. 예외 어순으로 온다. 내가 중국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온 거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양을 쭉 설명하는 어순으로 온다. 我来了一年中国 하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비지속성 동사가 어떤 게 있는지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게 비지속성 동사인지 모르면 문제 풀이할 때 이 어순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면 来, 去, 到, 离开, 毕业 네, 이런 단어들이 비지속성 동사입니다. 오다, 가다, 도착하다, 떠나다, 졸업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인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단어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 문제가 나왔고요. 이런 유형이 실향 보호와 동량 보호에서는 가장 많이 나와요.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미 밑줄 했다. 是啊,时间过得真快.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는지 볼게요. 离开, 떠나다. 两年, 2년. 중국어, 중국, 러가 나왔죠. 자, 실향 보호를 묻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이 리카이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카이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비지속성 동사예요. 그러면 떠나다라는 걸 리카이하고 어디를 떠날까요? 중국을 떠나겠죠. 이렇게 중국을 떠난 지 2년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목적어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실향보호를 써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산예 러이 되었다 한 거니까 러를 마지막에 붙여줍니다. 我已经离开中国2年了. 그래서 ACBT가 어순에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순은 꼭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전처럼 그 어순이 원래의 어순을 벗어나서 예외적인 어순을 쓰는 경우는 반드시 눈여겨서 보셔야 하는 거죠. 지금 예외가 되는 비지속성 동사가 어순배열로 나온 것처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비지속성 동사가 나왔을 때는 리카이 중고 량일러 해서 수러 목적어 그다음 실향보호 경과된 시간이 나오고 러가 붙는 형태로 온다. 비지속성 동사의 특징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실향보호 문제 한 문제 더 볼게요. 아까 그렇게 어순배열 문제 단어 카드로 나오는 거 말고 전형적인 어법 문제 스타일로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 문항이고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我朋友来了一年韩国. 안 되죠. 우리 来는 대표적인 비지속성 동사였습니다. 来韩国一年了 혹은 来了一年 韩国 하지 않고 来韩国一年了 해야 맞다. 비지속성 동사의 특징을 아는지 묻는 문제였고요. 小王已经毕业10年了. 小王은 이미 졸업한 지 10년이 되었다. 졸업하다 비지속성 동사예요. 근데 10년이라는 실향보 뒤에 오죠. 我昨天上了一下午的课. 나는 어제 上课에 수업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오후 내내 이下午 하면 오후 내내란 뜻이죠. 오후 내내 수업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번 볼게요. 我们看电影了2个小时. 자, 일반적인 목적어를 가질 때 실향보호의 목적, 일반 목적어의 위치를 묻는 문제죠. 我们看电影看了2个小时 하시던지 아니면 我们看了2个小时的电影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문장이니까 바르게 고쳐보세요. 자,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바로 어법 내용들을 하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범위가 전체 범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분야를 묻는 건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계속 이렇게 하시되 다양한 문제의 주요 핵심 개념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정답 찾아보면 B와 C가 정답이 되겠으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 실향보호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향보호에 이어서 동량보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의가 가장 중요하죠. 동량보호의 정의, 동작의 양을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동작의 양으로 우리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뭐, 자, 한 번. 먹었는데 이걸 한번 먹어봤다라든지, 이 영화를 두번 봤다든지, 이렇게 한 번, 두 번이라고 표현될 때 동량보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at 할때 츠가 동량보어의 용법이죠. 나는 한번 가봤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我去过 eat 쓸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목적어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경우, 동량보어 뒤에 오겠죠? 이게 일반적인 어순이에요. 吃过几次火锅 대명사일 경우 근데 그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장소 대명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我见过他一次에서 他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오고요. 그리고 这儿과 那儿이라는 장소 대명사일 경우에도 순서가 뒤바뀌어서 옵니다. 我去过哪一次 이렇게요. 그리고 목적어가 인명이나 지명일 때는 둘다 가능하니까 이것저것 다 상관없다는 거.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대명사일 경우, 장소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일 경우의 위치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반 명사는 항상 뒤에 온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这儿的菜太好吃了. 여기에 음식은 아주 맛있다. 맞아. 以后我们 다시 한번 오자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다라는 동사가 먼저 중간에 있어야겠고, 그리고 다시 한 번이니까 한 번이라는 동량보어는 그 뒤에 와야겠죠. 근데 이 다시라는 애가 문제입니다. 다시라는 부사는 동사 앞에 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오다라고 말하려면 再来一次가 되겠죠. 是啊，我们以后我们再来一次吧.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정답은 C, A, B겠네요. 동량보어

이제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6월 모의 평가 문제고요. 니만 창창 찌엠미엠마 너네 자주 만나니? 그랬더니 비가 쯔이진 워먼 또 헌망츠 하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모두 바빠서 단지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 라는 표현을 말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찌엔미엔이란 단어를 보죠. 찌엔미엔은 만나다란 뜻이지만 얘는 대표적인 이합동사죠. 그래서 얘가 수로, 얘가 목적어 부분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어가 나와 있는데요. 꾸어는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동사 바로 뒤에 붙여서 동태조사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찌엔, 꾸어 이렇게 어순이 와줘야겠죠. 그리고 한번 만나다라고 하면 이츠라는 것도 얘 사이에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미엔이 이렇게 오는 순서죠. 그래서 찌엔꾸어 이츠미엔 한번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이합동사에서 기타 성분들 다 사이에 넣어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A, D, C, B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동양보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27번에 해당하는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실향보어랑 동양보어는 어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위치에 이걸 카드를 놓을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순이 중요한 문제는 여기 27번 유형으로 항상 나올 수 있다. 네, 이번에는 조동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낳는데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능회, 可以가 있고요. 소망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想要愿意가 있고 그리고 의무를 나타내는 要的应该该 이런 것들을 정리했었습니다. 조동사에서 중요한 것은 조동사의 부정형이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 앞에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会游泳,不会游泳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반 의문문도 회, 모, 회 하고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문화해야 한다는 게 중요했죠. 각각의 조동사의 특징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능은 구체적으로 이한 시간에 뭐 1분에 뭘할수 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객관적인 가능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회복의 의미도 능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할수 있다라는 허가 또는 금지의 의미도 있고요. 호의는 학습을 통해서 할줄 안다. 배워서 할수 있는 것을 호의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말한다라고 말할 때는 很会하고 앞에 很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라는 예측, 추측은 호의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뒤에 너와 함께 짝꿍지어서 많이 쓰이죠.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我会打太极拳. 나는 태극권을 할줄 안다. 대표적으로 동사가 나오고 그 전에 조동사 나와 있는 문장이고요. 小王很会说话. 小王은 말을 잘한다. 아주 잘한다라고 말할 때 조동사 앞에 很을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你一定会考上大学的. 너 분명히 대학에 붙을 거야. 뭐뭐 할 것이다라는 추측의 의미 회에 있고요. 你们会做不做中国菜? 니네 중국 요리를 할줄 아니 모르니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정반 의문문 만들 때는 会不会 做中国菜 이렇게 바꿔 써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会不会 부분을 정반 의문문화해야 한다. 5번, 下这么大的雨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데 它会来吗? 그거 올수 있을까? 라는 뜻이죠. 자, 이제 연동문을 좀 봐볼게요. 연동문은 동사가 두개 연달아 나오는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형태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요. 이 연동문의 정의를 아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발생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운동화를 바꿔 신어야지만 뛰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연동문이에요. 그리고 뒷동작의 앞동작의 목적이라 첫 동사가 来나 去인 경우, 우리는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간다. 我们去商店买东西. 이런 경우들. 대표적인 연동문이고요. 앞동사가 동작의 방식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 이걸 사용해서 이걸 한다. 혹은 이걸 타고 어딜 간다. 이런 문장들이 또 연동문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앞동사가 有没有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하는 일이 하나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뭐밥 먹을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인데 앞에는 긍정, 또 뒤에는 부정형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他 拿着手机不放, 휴대폰을 들고 손에 들고 놓지 않는다. 이두 가지 동작이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나뉘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연동문이었습니다. 연동문에서 주의할 사항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정 형식은 첫 번째 동사 앞에 뿐하 매일 넣습니다. 중요해. 이게 시험에 참잘 나와요.
부정은 첫 번째 동사 앞에, 그리고 정반의 의문일 경우에 첫 번째 동사를 긍정 부정한다. 취부, 취, 취미, 취, 요렇게요.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는 연동문에서 러나 꾸어는 두 번째 동사 뒤에 출현한다. 첫 번째 동사가 라이나 취일 경우에 러는 뒤에 일반, 러나 꾸어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동사 뒤에 출현합니다. 이것도 참잘 나오죠. 우리 문항 속에서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런 핵심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我是从北京来的. 나는 베이징에서 왔다. 是的 강조구문 문장이네요. 어디서 왔는지 장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我很喜欢北京. 나는 베이징을 좋아해서 我以前. 나는 이전에 去 그리고 旅行 여행을 가다라는 뜻이고요. 过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베이징이 나와 있어요. 나는 베이징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예, 먼저 베이징에 가야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취 베이징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旅行이 나와야지 맞겠죠. 베이징에 가야 여행을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이 꾸어의 위치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동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라이나 취일 경우에 꾸어랑 러는 주로 두 번째 동사 뒤에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旅行 꾸어에서 꾸어는 뒤에 와야 맞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순은 취 베이징 旅行 꾸어 이렇게 와줘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ADBC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한 문항 더 보겠습니다. 역시 연동문도 문장의 순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낱말 카드 단어가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我有你, 나는 너한테 뭐가 있어? 什么事? 무슨 일이야? 你说吧, 얘기해봐,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단어로 나온 걸 보면요. 是, 일, 원, 묻다, 想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라는 문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일이 생겨야 그 다음에 묻고 싶어지잖아요. 我有事想问你. 이렇게 구조가 돼야 맞겠습니다. 我有事想问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의 사고하는 사고방식을 잘 이해해야 풀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일의 순서가 있고, 먼저 온 일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다라는 걸 알면 연동문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이 먼저 생겨야 그 다음에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다라는 시향원이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연동문의 기본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CB여서 2번이 되겠죠. 2023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항 한 문항 더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역시 배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10点多了, 10시가 넘었다. 你怎么还在床上起来呢? 너 어째서 아직 침대에서 밑줄이야? 라고 나왔네요. 今天星期天,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不用早起,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연동문이에요. 起来,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누워서 일어나지 않다라는 긍정부정이 동시에 나오는 연동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눕다라는 단어, 당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돼, 당저. 그리고 부起来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아까 연동문의 여러 가지 형태와 정의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연동문은 일이 일어나는 순서나 발생하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 자체를 잘 알고 계신 게 중요하고 연동문이 각각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항도 꼭잘 기억을 해두셔라. 다시 한번 보면 你怎么还在床上躺着不起来? 누워서 일어나지 않다라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나온 연동문의 형태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연동문 문제거든요. 연동문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죠. 刚才我去了超市买一些礼. 예, 벌써 잘못된 거 보이네요. 방금 어법 정리했으니까 아마 눈에 쉽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 러 위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0: 번째 동사가 나이나 추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런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동사 뒤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문장을 바꿔주면 刚才我去超市买了一些梨. 방금 내가 슈퍼에 가서 배를 좀 사왔다 라는 뜻이 되겠죠. 2번, 我没有那么多钱可以借你. 나는 너에게 빌려줄 돈이 그만큼 많지 않다란 뜻이고, 有没有 연동문의 형태입니다. 3年以前我来中国旅行过. 3년 전에 나는 중국에 와서 여행한 적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来하고 旅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고, 첫 번째 동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来이기 때문에 过는 두 번째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죠. 네, 4번입니다. 那个人怎么还站着不走呢?또 나왔어요. 서서 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나온 형태의 연동문이고요. 我们每天都骑自行车上学. 우리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자전거를 타야 학교에 갈수 있으니까 일이 발생한 순서대로 지금 문장이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문의 기본적인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푸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앞서서 수능 중국어의 어법 한눈에 보기를 첫 번째 선생님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게 수능 중국어에 나오는 어법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법이 범위가 없어서 공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능 특강에 나오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능 중국어가 지금 출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어법 항목들의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항의 유형을 익혀두시는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문장 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마인드맵으로 계속해서 문항의 주요 핵심 개념들을 이어가시고 하다 보면 그 어법의 주요 내용들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뿌와 메이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였지를 기억해보고 언제 뿌를 쓰고 언제 메이를 썼는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방금 했던 실향보호나 동량보호라면 실향보호, 동량보호의 정의를 스스로 입으로 말해보고, 그리고 뭐가 중요했는지, 목적어가 뭐 인칭대명사일 때 어떤 위치를 가졌는지, 일반 목적어일 때 어떤 위치를 가졌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할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한번 말로 설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기초 개념들이 머릿속에 잡히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스스로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전체 어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법 내용들 중에서 중요했던 것들 하나씩 정리해봤는데요. 이 내용 말고도 자주 출제되었던 아까 포인트 때 선생님 정리한 거 있죠. 그 부분도 꼭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어법 문제, 네 문제 모두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다른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찌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임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드디어 23강입니다. 한강 한강 걸어올 때 언제 저기까지 가나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수능 기출 문항 중에서 문법 영역에 관련된 것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추출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도 있고 또 낯설거나 아니면 제대로 아직 정립이 안 된 그런 개념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건 부족한 부분이 뭔지 발견됐다면 이 시간에 정리를 해서 다음 수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항입니다. 수능에서 29번, 30번 문항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항 유형이기도 하죠. 최근에. 자, 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뭔가 조금 빠져있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어떤 건지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볼게요. 브로지바라는 아이가 있어요. 브로지바. 브로지바는 요청, 부탁이라는 말인데 해석해보면 나에게 있다. 뭐가 브로지바가 있다. 당신에게 뭔가 한국어로 번역해도 매끄럽지 않게 되거든요. 뭐가 빠져서 그러냐면 크가 빠졌어요. 자, 공식이 뭐냐? 우미냐. 그러니까 우생격인데 이제 미냐를 주로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우미냐. 브로지바. 혹은 우미냐 인치리스. 혹은 우미냐 탤런트. 탤런트죠? 우미냐 류보프, 사랑입니다. 나에게 부탁이 있고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애정,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크 플러스 역격을 써야 된답니다, 여러분. 크 플러스 역격이라는 거죠. 저기에는 크가 누락됐죠? 그래서 어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크가 들어가서 우미냐 크밤 브로시바라고 해야지 맞는 문장이고 얘는 X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온, 그가. 자, 이게 동사 원형이 뭐예요, 여러분? 와야싸. 두려워하다 라는 말이에요. 와유스, 와이싸. 이렇게 되죠? 와이슈스야. 플러스 생격이 옵니다. 뭐뭐를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자, 자음으로 끝나는 시험이라는 명사가 왔어요. 이자멘. 그러니까 생격음이 아가 붙었어요. 이 동사가 원하는 격으로 자기 모습을 바꿔줬네요. 여기까지는 틀린 부분이 없고요. 시험인데 어떤 과목 시험인지를 빠 플러스 역격으로 표현해주죠. 그래서 빠가 왔고 피지카는 아로 끝난 여성명사인데 아로 끝난 여성명사 격변화 아의 예우 오의 예에서 역격이 예가 잡혔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묶고 있었는데 두 개 다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excursia, 소풍 견학이라는 말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동사는 스토이치 동사, 동사 원형 스토이치,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원래 이 동사는 생격을 지배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다 할 때 at the stoic, 관심, 집중, 주의 집중, 분이만이잖아요. 근데 얘의 생격,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얘가 이제 생격을 지배하니까. 근데 가격을 나타낼 때는, 가격을 나타낼 때는 생격이 아니라 대격을 가져온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이잖아요. 천루블은 가격이니까 천이 원래 아르꾼난 여성 명사인데 대격 형태의 우가 와서 옳은 문장이 된 겁니다. 아, 견학은 천루블입니다. 그래서 얘도 오류가 없고요. 4번, 4번은 우선은 앞부분 한번 볼게요. 시장이 러시아로 보죠, 여러분. 르이너기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오크로 끝나는 것은 격변할 때 오가 탈락하죠. 우리 왜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있어야 할 때 쇼 파리아드게, 파리아닥 할 때도 걔도 오크로 끝나서 오가 탈락한 상태에서 전치격음이 얘가 붙은 거잖아요. 얘도 격변할 때 오가 탈락하는데 시장에서 혹은 시장으로 할 때, 즉 방향과 장소를 표현할 때 모두 전치사 나를 사용하고요. 시장에서라고 하려면 전치격이 와야 되는데 오가 탈락한 상태에서 전치격이 오니까 저런 형태가 된 거죠.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뭐를? 프라둑트, 식료품이랑 아젤슈다, 의복인데요. 의복을 대격이 됐으니까 아젤슈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수로만 사용되는 명사라서 이렇게 격변화가 단수 격변화가 됐어요. 대격으로.
자, 5번. 온슈니 시아나나타리 알렉산드로우니에. 자, 요거는 뭘 물어보고 있을까요?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길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남자가 결혼하다, 여자가 결혼하다, 러시아에서는 표현법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전치사 격이 다 달라서 시험에 내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번에 냈지만 다음엔 또 다르게 돌려서 낼수 있는 그렇게 변주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결혼하다 할 때, 쥐니싸. 나 플러스 전치격을 씁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는데 하면은 나 플러스 전치격이니까 질문이 나 꼼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결혼하다 할 때는 which, 자무시, 자무시, 자 플러스 대격을 쓰거나 하나 더 있어요. 자무심. 동사 빼고 자무심, 자 플러스

족격이 오거나. 자, 얘는 족격이라서 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요거 두개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남자잖아요. 오는 결혼하다 쥐니 싸왔고 나 플러스 전치격 모두 다잘 적용되어 있네요. 그래서 2, 3, 4, 5번은 모두 오류가 없고요. 1번만 전치사 크가 누락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추어라 어제 야보일라 나는 갔었어요. 한 다음에 손님으로라는 말인데 이 손님으로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무이치 동사 있죠? 저기 나와 있는 무이치 동사 이게 과거 시제인데 무이치 동사가 있고 이동 동사가 있습니다. 가다, 오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두 개. 가 손님으로라는 말이랑 결합할 때 쓰는 공식이 달라요. 얘는 우 플러스 전치격, 우가 스지아흐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렇게 왔을 때는 이동동사가 왔을 때는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고스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전공 공부할 때는 이거를 막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라는 것이 막 수면이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텍스트 속에서는 아니면 문항으로 만드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이걸 보시면 얘는 브이치 동사가 왔는데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무가스자흐로 고쳐줘야지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게 되겠습니다. 어제 나는 손님으로 있었는데, 누구의 손님이냐면, 우 플러스 생격, 우리 이웃의 손님으로 갔었다. 우리 이웃의 집에 손님으로 갔었다. 우니흐, 그들에게는 느바. 드바가 밑줄이 그어졌다는 거는,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중성 중에 뭐가 왔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뒤에 오는 것이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면 드바가 오고요. 이 뒤에 오는 것이 여성 명사면 드 위에가 오죠. 뭐가 왔을까요? 노츄리. 딸이네요. 딸이 왔는데 왜 여성인데 드바가 왔을까요? 드바가 왔을까요? 뭘 바꿔야 되죠? 드 위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이 오죠. 단수 생격이 오니까 딸이라는 명사에 단수 생격이 왔어요. 자. 격변해 보겠습니다. 노츄리. 역격도 노츄리. 미야키상 여성 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므로 대격은 노츄. 족격 노츄리유. 전치격도 다시 노츄리. 그래서 생격과 역격과 전치격이 모두 동일한 형태고 주격과 대격이 동일한 형태고 족격만 이런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 오친 빠호시. 그들이 매우 닮았다. 닮았다.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빠호시. 주어가 여성일 때는 아, 복수일 때는 이. 나 플러스 대격이죠.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서로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형태를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서로는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요. 기본 형태가 이거예요. 그리고 앞에 어떤 동사가 왔는데 그 동사가 무슨 격을 원하는 동사예요? 그러면 그 격을 두 번째 친구에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격을 원하는데 그격 전에 전치사까지 데려온다. 그러면 전치사는 요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는 나 플러스 대격이죠. 그러니까 대격을 두 번째 것에 적용을 하면 자음으로 끝난 명사니까 생격과 대격이 동일해서 아가 붙었고요. 전치사를 원하는데 나를 원하니까 이 사이에 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것이 누락되어 있을까요? 뒤에 대격은 이 아이가 나 플러스 대격이니까 적용이 되어 있는 반면에 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C는 아웃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안나 지으시면 나는 기대한다.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슈또가 오거든요. 슈또 써야 되고 아니 스타눗. 스타눗은 되다라는 동사, 스타치 동사가 변화 형태고 플러스 족격이 오는데 족격이 와서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아로시미 두르지아미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나는 기대한다. 누구와?

마이미, 니찌미, 내 아이들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아이들이라는 니찌의 복수 조격 형태 니찌미가 옳게 되어 있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물지동사랑 결합할 때에는 무가스야, 이동동사랑 결합할 때 손님으로는 무고스를 쓴다. 그리고 이라는 수사는 뒤에 여성명사가 왔을 때는 드베를 쓰고, 남성과 중성이 왔을 때는 드바를 쓴다. 누룩두룩, 이거는 앞에 오는 것이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두 번째 누룩에다가 격지배를 입혀주고, 만약 전치사까지 원하는 아이면 이두개 사이에 집어넣어 준다 알려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문항 형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제가 이런 형태를 많이 가져온 것은 하나하나가 문법 개념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연습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문항 형태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A1번은요, 니아 파지티바이지 나우스트리 차크 되는데요. 니아 파지티바이지, 동사 원형이 아빠스디 와치죠. 아빠스디바지 하면 지각하다고요. 이것은 불완료상이 되겠습니다. 완료상은 아빠스다치 완료상. 그리고 얘는 뭐로 시험에 맨날 나오냐면요, 한국어로 나는 수업에 지각했어, 수업에, 그러면 그제 표현인 것 같잖아요. 분화 전치격이 올것 같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수업으로 지각했다, 꾸다를 지배하거든요. 지각하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꾸다. 꾸다는 문화, 나 플러스 객격. 고개 적용되었는지 볼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단수인데 지금 이거 복수 전치격이니까 나 플러스 무슨 격으로 바꿔줘야 돼? 객격. 그래서 나 스위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복수로. 자, 그 다음에 2번. 아나, 그녀가 예질라. 자, 요거는 타고 가다 동사입니다. 부정태 동사죠. 어쨌건 이동동사니까 그 다음에 꾸다를 지배하는데, 꾸다는 분화 대격, 사람 쪽으로 하면 크 역격이죠. 고개 됐는지 볼게요. 사람이죠, 할머니는. 크 역격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지레브니아는 시골인데요. 꾸다는 분화 대격인데, 갑자기 이런 형태가 와서 전치사도 없고, 뒤에 형태도 이상하네요. 지레브니아, 시골은요, 여러분, 부를 취하는 명사고요. 야로 끝난 명사의 대격은 유라서 우지레브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이 부분이 오류라서 얘는 X 되겠습니다. 얘도 아까 틀렸고요. 자, 3번 노치. 딸이 블라가다리 고마워하고 있다. 감사 표현할 때 쓰는 동사고, 얘는 감사 대상을 대격을 쓰죠. 감사 대상. 누구에게 고마워하는지를 대격을 써야 되는데, 보시면 자신의 부모님인데 역격이 되어 있어서 대격으로 스바이흐 라디젤레이로 바꿔야 됩니다. 자, 4번. 야프시그다. 내가 항상 사슈스 나 지반 우호다. 우호 하면은 입구라는 말이고요. 뭐뭐 옆에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뭐가? 우 플러스 생격이. 우 플러스 생격은 누구누구에게라는 소유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처럼 뭐뭐 옆에, 입구 옆에 있는 소파가 되겠네요. 자, 이 동사 가져와 볼게요. 사지짜요. 사지짜. 사지짜 플러스 쿠다입니다. 어디로? 앉다. 동작 동사인데요. 그래서 꾸다를 지배하는데 얘는 완료상 동사고요. 불완료상 동사는 씻습니다. 아, 다시 할게요. 얘가 불완료상 동사고요. 사지자가 불완료상. 완료상은 씻지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거 두개다 어디로 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동작 동사이므로 꾸다를 지배한다. 이 동사에서 야 변화할 때 대가 주어로 바뀐 겁니다. 요거 다음에 꾸다인데, 꾸다 맞나 볼까요? 나 지반. 꾸다 맞죠? 만약 그제였으면 나 지반 예 했을 텐데, 꾸다 표현이 제대로 되어 있고, 우 생격도 맞게 되어 있어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 하나 더 설명드리면, 선생님이 아까 사지자가 불완료상이고 세스지가 완료상이라고 했는데, 완료상은 일회성에 해당하는 행위, 불완료상은 반복에 대한 것을 내포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반복을 의미하는 빈도부사 시그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완료상 동사가 왔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5번. 님이 쉬어야지 미냐 슬로셔지 무지구. 내가 음악 듣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이런 말인데요. 방해하다는 러시아어로 미샤치라고 하고요. 요거의 완료상은 빠미샤치예요. 플러스 역격이어서 누구누구에게 방해가 되다라는 말이고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빠무치. 이게 완료상. 불완료상은 빠마가치. 얘도 역격이 와요. 즉 방해가 된다, 도움이 된다 모두 다 역격으로 여러분이 뒤에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니미 샤이지 방해하지 마. 한국어로 말 되죠. 미니야, 나를 방해하지 마. 근데 요 방해하다 동사는 을을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역격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야의 역격인 무니에가 와야 되죠. 니미 샤이지 무니에, 나를 방해하지 마. 슬로셔지 무지구, 음악 듣는 거 방해하지 마.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동사 격지배와 관련된 건데, 누구누구에게 믿음을 갖다. 러시아어로 미에리치라고 합니다. 완료상은 빠 미에리치고요. 역격을 지배합니다. 선생님이 누구를 믿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돌려서 누구누구에게 믿음을 가지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에게가 들어가지 여러분이 역격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믿다 해서 대격으로 착각할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역격인데요. 승리, 바비에다, 그 다음에 신, 목, 이런 것처럼 추상적인 것,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스피에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 이런 추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나타낼 때는 역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 플러스 대격을 취한다. 이런 부분이 시험이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무입시에 우리는 모두 위리 믿습니다. 아니, 당신을 믿으면 바로 역격이 오면 되는데, 우스펙, 성공, 추상적인 거를 믿을 때는 부 플러스 대격이 온다고 해서 부 플러스 대격이 왔죠? 그래서 얘가 오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2번, 온자 숄, 그가 들렸습니다. 자이찌의 과거 시제죠. 이치동사의 과거 시제가 숄, 슐라, 슐로, 슐리니까 그 앞에 접도어가 붙어도 이렇게 동일하게 과거 시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꾸다, 어디로 갔어요? 상점으로. 상점에 간 목적이 뭐예요? 자 흘리에범. 빵을 사러죠. 자 플러스 족격으로 뭐뭐를 사러, 뭐뭐를 빌리러, 이런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자 플러스 대격이 왔기 때문에 오류입니다. 자 플러스 족격으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이자 플러스 족격이 목적을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앞에 이동동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목적을 자 플러스 족격이 표현한다는 거죠.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뭐 하기 위해 슈토브이, 사기 위해 굿빛, 뭐를, 빵을, 예, 이렇게 되겠죠. X. 3번, 꼬슈카, 고양이가, 리쉿, 나, 미야키, 지반, 부드러운 소파에 누워있다라는 건데요. 어디 어디에 놓여있다, 어디 어디에 누워있다, 플러스, 그지. 동작 동사가 아니라 상태 동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놓여있다, 누워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음에 그제가 와야 되는 거니까 분화 전치격이 와야 되는데 나 플러스 대격이 왔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나 미약감 지바니에로 바꿔야 되겠죠. X. 4번 바야츠 동사 아까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뭘? 대화. 요거는 다음에 생격을 지배하는데 생격이 아니죠. 뭘 넣어줘야 돼요? 자음을 끝나면 성격, 라스카보라 돼야 되고요. 스 플러스 족격, 누구누구와 함께, 그래서 우치질, 남자 선생님의 족격 형태에 예미였습니다. 미야키상, 남성 명사는 야유, 활생물주, 옘예라서요. 족격 옘, 맞습니다. 근데 여기 앞부분 때문에 X죠? 5번, 아니블라지유,
Zdanie Novom Rajone. 자, 요거는 두 개를 묶고 있는데 우선은 새로운 지역에 라는 말인데요. 어디 어디에니까 전치격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도 전치격, 명사도 전치격이 왔습니다. 자, Novi Rajone인데요. 새 지역. 이 Novi의 격변 한번 해볼까요? Nova와 역격, 노바무. 대격은 뭐예요, 여러분? 활생불주인데, 뒤에 라이온이 지역이니까 불활동체라서 다시 노브이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족격, 노윔. 전치격, 노밤 되겠습니다. 얘는 라이오나, 라이오누, 다시 라이온, 라이온, 넘, 라이온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치격 형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오류가 없는데 요 앞부분이 틀렸어요. 어떤 게 틀렸냐면은 글라이드 지동사 있죠. 얘는 족격을 지배하는 아이랍니다. 족격. 의미가 두 개인데 전혀 안 닮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능통하다. 요걸 이제 뒤에 주로 외국어랑 많이 결합을 하죠. 야, 블라지 로스키미지콤. 나는 러시아에 능통해요.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유하다. 온 블라짓 하로심 도먼. 그는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자니엔은 뭐예요, 여러분? 건물이죠. 예로 끝나는 명사의 족격은 예미죠. 자니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지 않아서 저기가 오류라. 얘도 X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아이들 저거 좀 소개 좀 해볼게요. 알다 동사가 뭐예요? 스나치 동사. 요거의 명사형이 뭘까요? 지식이겠죠. 그래서 얘랑 닮았어요. 스나니에. 요거는 지식. 그 다음에, 자다니에. 이거는 임무, 과제, 이런 말이어서요. 다마슈니 자다니 하면 숙제라는 말이 되죠? 그럼 저기 나와 있는 자다니에. 얘는 건물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많이 닮아가지고 해석할 때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고요. 전치사 문제에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수거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특강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얘가 저번에 시험에 나와서 친구들이 많이 좀 당황했던 문제입니다. 자, 온 우스탈. 우스타치 동사는 지치다라는 건데요. 뭐 때문에 지쳤는지를 아트 플러스 생격으로 잡아주면 돼요. 뒤에 오는 이게 뭐냐면 소음입니다. 소음. 그래서 생격 어미 아가 붙었어요. 그는 소음 때문에 지쳤다, 피곤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명령법인데 나시치 동사. 나시치 동사가 원래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의 이동 동사, 부정태 동사인데 요 동사 다음에 뭐 치마나 안경이나 의복 안경 같은 것들이 오면 그것을 착용하다란 말이 되는 거고, 그거에서 지금 명령법 형태입니다. 안경을 착용하세요. 근데 안경인데 태양이라는 말이 생격으로 바뀌었거든요. 햇빛. 해라는 말이 생격인데, 아트를 넣으면은 태양으로부터의 안경, 요거 뭐냐면 선글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 구문으로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선지 5번까지 공통점이 뭘까요? 보이시나요? 어떤 격을 교집합으로 다 지배하는데, 생격, 역격, 대격, 족격, 전치격 중에 얘는 모두 생격을 지배하는 아이입니다. 단, 스는 생격을 지배할 때도 있고 족격을 지배할 때도 있죠. 생격을 지배할 때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고 족격을 지배할 때는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 쓰이죠. 나는 뭐뭐까지, 우리 헤어질 때는 살 때, 다스피다니아, 다프스트레치 할때고 뭐뭐까지라는 의미고 이 스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고 미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뭐 없이라는 위드아웃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몇분 전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등장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몇 시, 몇분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니슈달리.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자, 요거는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의 거장인 일리아 레핀의 대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지만 문법을 묻고 있는 문법 문항이에요. 니슈달리,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이것은 뭐뭐 중에 하나이다. 뭐뭐 중에 하나이다. 뭐뭐 중에, 뒤에는 다 지금 복수 생격이 오고 있어요. 뭐뭐 중에 하나이냐면 가장 이즈비에스니흐, 유명한 까르찌나, 아르코난 명사의 복수생격 아가 탈락하니까 그림이 지금 생격이 됐습니다. 복수생격.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일리아 레핀의. 자, 그럼 여기가 아드나가 맞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아드나가 맞는지, 아진이 맞는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선택하냐면 기준이 뭐냐면, 뭐 중에 하나인지, 뒤에 나오는 그 뭐에 해당하는 것의 성을 보면 돼요. 그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림. 그림은 여성 명사죠. 여성 명사니까 아드나가 오는 게 맞죠. 일 같은 경우는 남녀 중복이 어떻게 되죠?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면 아진, 여성이면 아드나, 중성이면 아드노, 복수면 아드니가 되죠? 까르치나가 여성이니까 아드나가 맞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꼼나뚜, 방으로 마숄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공간 안으로 할때 브, 밖으로 하면 위, 도착이면 뿌리, 떠남이면 우,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이동이면은 비에레 쓰고요. 그 다음에 통과, 통과하는 브라르스죠. 그래서 얘는 와니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무시나, 남성이 들어왔다. 이제 그림에 대한 묘사를 지금 문장으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슈자, 아마도 니크도. 니슈달리. 자, 니크도 니 하면은 묶어서 아무도 뭐뭐 안타인데 제가 한번 써드렸는데 의문사 크또는요 인칭대명사 온 취급을 하고요. 니크도도 역시 온 취급을 합니다. 슈또는 아노 취급하고 그러면 니크도 니가 나왔으니까 니크도에 따라서 이 과거 시제를 남녀 중복 중에 하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니크도는 온 취급을 함으로 온 슈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슈다치 동사 기다리다. 과거 시제 어떻게 돼요? 슈달, 슈달라, 슈달로, 슈달리니까 니크또에 따른 온이라서 여기까지 슈달로 해야지 맞고요. 얘는 X 되겠습니다. 앞세 스모트릿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 난 이거 글을 보고 있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믿다라는 동사 모은다고 그랬어요. 추상적인 거 성공이나 승리나 신 이런 거는 부플러스 대격이지만 일반적으로 당신을 믿는다, 자신의 부모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는 역격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역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바임, 글라삼 이렇게 역격으로 해야지 맞는 문장이라서 얘도 X 되겠습니다. 노말치, 근데 소년이 바로 즉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아빠를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아빠 한번 격변화 해볼게요. 아빠는 빠빠죠. 빠빠는 남자라서 남성 명사니까 자신을 스보이, 스바야, 스바요, 스바이 중에서 스보이가 당첨됐습니다. 자, 그러면 격변화 한번 해볼게요. 스바이보, 스바이무. 자, 활동체니까 다시 활생불주여서 성격과 동일하게 스바이브, 그다음 족격 스바임, 전치격 스바욤 됩니다. 아빠는요? 아르곤난 여섯 명사처럼 변하죠. 아의 예우 오이 예. 그래서 누구누구를 알아채다라고 해서 대격이 오니까 스바이브 빠뿌 맞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하고 D가 맞으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아르쫌, 사람 이름이에요. 남자 아르쫌이 이조트, 오는 길이다, 오고 있다. 이스 플러스 생격 되어 있고요. 비블리아 제카의 생격, 비블리아 찍기 맞는데,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맨첫 질문은 요겁니다. 그지에, 어디에? 자, 두 번째는 꾸다, 어디로죠? 그리고 어디로부터는 앗 꾸다입니다. 요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공식을 따라서 답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면, 자, 부 플러스 전치격,
나 플러스 전치격.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다 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누구누구네에 할때 우 플러스 누구누구에게 생격. 누구누구네 집에 있었다. 야 빌라 우 사시. 나는 사시언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그제로 물어봤을 때 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꾸다 방향 물어봤을 때는 여기 앞에 전치사 부 나는 동일하게 와요. 근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대격으로 바뀝니다. 대격. 그리고 사람 쪽으로 할 때는 크 플러스 역격. 밤나다 쿠브라 주처럼. 그 다음에 아쿠다 어디로부터 할 때는 전치사 세 가지가 모두 다 생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격은 쉬운데 세 개가 다 달라요. 불을 쓰는 명사, 뭐 슈콜라, 우니베르시지에 그 불을 쓰는 명사로부터 할 때는 이스 생격이고요. 깐, 지에르트, 리넉 이렇게 나를 쓰는 명사로부터 할 때는 스생이고요. 사람으로부터 할 때는 아트 생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쌍이 되는 부분들 헷갈리니까 표로 한번 정리하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비블리아 책관 여러분, 어디로 할때 불을 쓰는 명사거든요. 비블리아 책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쓰는 명사로부터니까 이 성격이 와서 이 부분은 오류가 없습니다. 아르쪼문 도서관에서 오는 길인데,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온무지엘, 그가 빌려요. 무노고 끄닉, 많은 책. 문어고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생격이 오는데, 끄니가 아르고난 여섯 명사의 복생격 아르가 탈락하니까 이 형태가 맞죠? 근데 어떤 책이냐면, 영역을 이제 한정 지어주고 있는데, 이 스토리, 이 굴뚜리, 역사와 문화죠. 어디의 라즈니스트란,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책을,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많은 책을 빌리는 그 도서관에서 오고 있다. 그리고 온 스플러스 생격 뭐뭐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원래 어린 시절은 제스바 오로 끝난 중성명사인데 스가 생격을 지배하니까 오가 아로 바뀌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매우 인지를 수이차 인지를 쌓았자 하면은 흥미를 갖다 오바지 동사인데 얘는 족격을 지배한답니다. 족격을 지배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족격이 아니라 그냥 족격이에요. 근데 웬걸 전치사가 들어있죠. 이 전치사 필요 없어요. 바로 족격이라서 이 부분이 오류가 된 부분입니다. 다양한 민족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다의 꿈을 꾸고 있어요. 아 플러스 전치격. 뭐뭐에 대해서 꿈꾸다. 아 플러스 전치격. 푸츠슈에스티비 하면 여행인데요. 예로 끝난 중성명사의 복수 전치격은 야후가 맞아서 이 부분은 오류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X. 온 이주샤엣 이스토리오 이꿀도로 누르기 흐나로도프. 그는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슈토브이 뭐뭐 하기 위해서 보슬리에 뭐뭐 후에 플러스 생격 대학교가 생격 됐나 볼까요? 맞네요. 대학교 졸업 후에 되다 줄라리스덤. 줄라리스덤 하면은 기자죠. 왜 족격이 왔냐면 이 앞에 동사가 스타치 동사가 바뀐 거거든요. 동사 변화 뭐뭐가 되다. 여기 위에 나오는 인체레사바주 동사처럼 족격을 지배하는 아이거든요. 얘 동사 변화 볼게요. 스타누. N이 갑자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타니쉬. 스타니 되죠. 자, 그러면 요 형태죠? 주어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앞에 주어가 온입니다. 그가 이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 후에 기자가 되고 싶어 한 사람도 그죠? 자, 볼게요. 슈토브이. 슈토브이가 나오고 이제 그 앞에 첫 번째 위치하는 주어가 있고요. 슈토브이 뒤에 위치하는 주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동일하면 이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되고요. 앞에 오는 주어랑 뒤에 오는 주어가 동일하지 않아요. 앞에 오는 주어는 근데 뒤에는 나 이렇게 되는 경우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과거 시제.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 주어가 그, 뒤에 주어도 그.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돼서 여기는 스타치 동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C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라디젤리 마쉬, 마쉬의 부모님은 시엘리. 자, 어디로 앉다? 불알료상, 완료상, 사짓사, 완료상, 시에스지, 다음에 꾸다. 책상이랑 결합할 때는 이거를 꾸다를 자스톨로 표현한다고 여러분이 이거를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자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파숄 기오스크. 그는 기오스크에 갔다 밀리에 땀이 밀리엣, 표의 복수.

어디 위에, 어디 어디 아래에, 어디 어디 앞에, 어디 어디 뒤에, 모두 다 족격을 취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not입니다. 아래에는 bought, 앞에는 be it, 뭐뭐 전에도 돼요. 얘는 뒤에는 za 플러스 족격. 이렇게 묶어서 4개 한꺼번에 보시고요. 뭐뭐 옆에 나란히 하면 리아담 스 플러스 족격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메슈드는 뭐냐면 의미가 뭐뭐 사이에 플러스 족격입니다. 우리 사이에 하려면 메슈드 나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설명하려면 조금 시리즈가 길것 같아요. 뭐냐면 필요성, 그 다음에 가능, 허락, 불가능, 금지.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필요성은 뭔말 필요가 있다. 나다. 동의어, 노시나. 가능성, 허락, 모시나. 불가능 금지, 네이지야. 자, 이 아이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1번,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사용한다. 2번, 과거는 하나로 세팅되어 있다. 뭐, 모일라. 일치시키려고 머리 아프게 찾으실 필요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미래는 무짓.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1, 2, 3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수러부사. 수러부사, holla나 chiplo, injurious나 squash나 이런 아이들도 의미상의 주어 역격, 과거, will, 미래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가져와 볼게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 notion을 쓴다고 했죠. 근데 뭐뭐가 필요하다. 이제는 동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명사가 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명사는 남녀, 중, 도구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로 네 가지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notion, notion아, notion어, notion이. 이건 저번에 썼기 때문에 다시 쓰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은 여기 1번과 동일하게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을 사용하는 것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빨간색 가방이 필요해. 해볼게요. 빨간색 가방. 그라스나야. 숨가. 빨간색 가방은 안 하죠. 그러면은 필요하다가 뭐가 될까요? 노슈나가 되겠죠. 여성 형태가 노슈나니까 누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의미상의 주어 역격. 이렇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세 가지 아이들은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쓰는 반면에 must의 의미를 갖는 아이가 있어요. notion.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여성형, 날슈나, 중성형, 날슈노, 복수형, 날슈니, 플러스 동사 원형. 얘는 주격을 씁니다. 역격 아니에요. 야 놀쉔, 야 달슈나, 뜨이 돌쉔, 뜨이 달슈나, 무이 달슈니, 무이 달슈니. 이렇게 주격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A에 들어가는 걸 보시면 주어가 뭐예요? 택시죠. 택시. 택시. 택시는 중성명사 취급해요. 중성명사. 중성명사 취급하니까 notion, notion, notion, notion 중에서 세 번째 이게 들어가겠죠? 얘는 남성형이 왔을 때, 얘는 복수가 왔을 때 하는 거니까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2, 3번 살아남았습니다. 의미상의 역격이니까 밤이 왔고요. 그다음 문예 삐리리 슬라바리. 나에게 사전이 필요하다. 사전은 남성명사. 남성명사면 notion이 와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2, 3번 중에서 얘가 맞겠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 미약계수나 저번에 한번 써드렸는데,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남성이면, 명사가 남성이면 노션 쓴다, 여성이면 노션 쓴다, 이거 다 알고 있어도, 미약계수나의 성을 모르면은 그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4개 중에 아니라 2개 중에 하나겠죠? 노션 아니면 노션아. 그래서 미약계수나 명사의 성은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나올 때마다 귀찮더라도 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슈니츠아. 남자가 결혼하다 할때 슈니츠아.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스 플러스 족격인가요? 한국어로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자연스럽죠. 그는 나타샤와 함께 결혼했다. 그래서 맨날 이게 나와요.

근데 러시아어로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뭐가 온다고요? 나 플러스 전치기어. 나, 나, 다, 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이니 비에릴리, 우리는 믿지 않았다. 그의 말을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오로 끝난 중성명사예요. 단어라는 말. 오로 끝난 중성명사의 복수는 아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복수 형태인데, 얘는 역격을 지배하는 거니까 복수 역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로 끝난 중성명사는 복수 역격이 am이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 부분이 옳지가 않고요. 1번, 2번 모두 다 XX. 다음, 예, 또 나왔는데요. 와야싸 동사. 플러스 생격이죠. 생격. 뭐뭐를 두려워하다인데, 그곳의 명령법 형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생격이 오죠.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뭐냐면, 이 at라는 전치사가 생격을 지배하니까, 생격 지배하는데, 얘 생격 맞게 적용됐는데, 완벽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떤 동사는 바로 어떤 격을 원하고, 어떤 동사는 전치사를 끼고 원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는데, 얘는 생격 전치사가 필요 없고요. 바로 생격을 원해서, 이 전치사가 아웃되고, 나머지가 이제 오류가 없는 부분이고, 전치사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마이 흑사박 하면은 지금 생격이 잘 되어 있죠? 그 다음 4번. 야 이나그다 나는 때때로 류크스바츠 무오브리미아 무오브리미아는 제 시간에라는 말이에요. 늘 제가 뭐랑 비교하죠? 와 띠고 브레미아 생격하면은 뭐뭐의 시기에 와 브레미아 바이니 전쟁 시기에 이렇게 말이 되죠.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예요. 자 어디로 눕다 동작 동사 그래서 꾸다를 지배하는데 얘가 불완료사항이 있고요. 완료사항이 있답니다. 불완료사항은 제보다 훨씬 길어요. 어떻게 되냐면 라쉬사입니다. 라쉬사 완료사항을 예치 동사예요. 그리고 요거 다음에 저기처럼 스파치가 오면 이게 자다라는 거니까 잠자리에 들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불완료사항은 여러분 반복적인 거. 그러니까 빈도우스랑 같이 올 수밖에 없죠. 보통 때때로 자주 뭐 매일 이런 빈도의 표현과 오고요. 완료상은 일회성이에요. 어제 잠자리에 들었다. 뭐 이렇게 한 번, 일회성에 해당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의 과거 시제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류크,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 자, 그러면 요게 들어간 것은 완료상이니까 일회성에 해당하는 상황일 때 우리가 요걸 쓰겠죠. 자, 일회성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볼까요? 이나그다. 어쩌나 때때로라는 빈도부사가 왔네요. 빈도부사가 왔으니까 불완료상과 결합하는데 불완료상은 요건데 지금 예 과거 시제가 왔으니까 여기가 오류가 된 거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아니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다 슈다치 동사. 슈다치 동사는 동사 격집에서 생격 지배 동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격인데 구체적인 것,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기다릴 때는 대격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냥 트랄레이부스가 아니라, 103번 트랄레이부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거. 그래서 대격이 와야 돼서 이것이 지금 대격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A씨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동작동사, 상태동사 나왔습니다. 피자야, 왜 책이 나팔루? 자, 요것이 바닥인데요. 강세 있는 우가 와서 바닥에 하고 장소를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제 표현이 되겠죠? 그제 표현이 왔다는 것은 동작 동사가 아니라 상태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 동사. 여기는 뒤에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스돌 얘는 꾸다네요. 꾸다가 왔다는 것은 여기는 동작 동사가 와야 됩니다. 동작 동사. 다음 아브이치나 보통 빈도 부사가 왔어요. 그럼 불완료상이 와야 되겠네요. 다음에 나 미에스타 하면은 자리로라는 말이어서 얘도 나 미에스타가 아니라서 꾸다 표현이라서 여기도 동작 동사가 와야 돼요. 자, 상태 동사, 동작 동사, 동작 동사고요. 상태 동사 자, 1, 2번 상태 동사.

그다음에 동작 동사 둘다 동작 동사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작 동사 둘다 동작 동사인데 불완료상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빈도 부사가 왔기 때문에 얘가 불완료상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좀 정리 좀 해볼게요. 어디로 세워놓다. 어디로 눕혀놓다. 그리고 어디에 놓여있다. 자, 제가 이거 구별한 건 뭐죠? 위에 거는 동작 동사. 아, 왼쪽 거는 동작 동사,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태 동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동사는 불완료상과 완료상 쌍이 있는데 어디로 세워놓다 불완료상은 스타비치 동사입니다. 완료상은 빠르려면 돼요. 빠스타비치. 자, 그다음에 눕혀놓다 어디로 하면은 모양이 많이 달라요. 안 닮았어. 얘네는 닮았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발라슈츠. 글라시 발라슈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시 동사 변화가 요건 거예요. 글라두, 글라조쉬 이렇게 돼요. 자음도 좀 교체되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놓여 있다는 리샤치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지금 이거 적은 거랑 아까 전에 나왔던 라쉬자 리츠 플러스 쿠다 그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 동작 동사 상태 동사까지 해서 11문제를 문법 편에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수능 완성의 모든 강의는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시작한 것을 긴 호흡을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뭔가 내가 다음에 더한 일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3 시절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함께 할 텐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몸과 마음의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스비다니아.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23강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문제도 많이 푸셨고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 계속해서 같이 풀어보고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기출 분석 할 텐데요. 이제 마지막 영역, 문화와 문법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는 워낙에 다양한 그 분야에서 다 나올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문화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교재만 있다, 교재 없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문화는 모든 프랑스 관련된 것이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문법 영역은 27번부터 30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들로 최근에는 조금 쉬워지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그래도 그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능특강 교재를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 영역 유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문화는 독해가 우선이잖아요.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만을 고른 것은 뭐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해한 것,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보기가 제시가 되는 문장도 있는데 이렇게 보기가 따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이만큼 읽어요. 그 다음에 보기가 또 이만큼 있어요. 근데 보기도 또 대부분 프랑스어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프랑스어, 이것도 프랑스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요렇게 그냥 조금 쉽게 난이도를 줄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문화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 제목을 딴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 프리고 솔리데어라든지 뭐, 차 없는 날이라든지 해서 뭐뭐뭐뭐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뭐 알맞지 않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영역 문제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 문제, 문화 상식에 대한 것으로 하나씩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답이 보통 바게트라든지 에펠탑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를 상징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언어 문화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제가 수능 완성 문제 풀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 밑줄에 이렇게 프랑스어로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 밑줄만으로는 우리가 뜻을 짐작할 수 없지만 문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표현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로 나온다라고 해서 요런 거한 문제 요런 거한 문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독해예요. 독해를 위하는 작문의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 다양한 분야가 다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2년 수능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벌써 의사소통 영역과는 다르게 뭔가 굉장히 지문이 길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Devesank monde가 나오죠? A가 Tu connais Devesank monde? 너 Devesank monde 아니? 라고 물어봐요. B가 non, qu'est-ce que c'est? 아니, 그게 뭔데? 라고 하죠. A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Devesank monde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잘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When change télévision en langue française? 자,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TV 채널이야. 쉔드는 채널을 말합니다. 아,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On peut avoir des informations sur la France, mais aussi sur des pays francophones comme Canada, le Maroc라고 나오죠. 프랑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대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역시 뭐에 대한 정보예요? CU가 똑같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어권 국가, 캐나다나 모로코와 같은 그런 프랑스 어권 국가에 대한 소식들도 접할 수 있다. 비가 Devesank monde a aussi un site internet? 이라고 물어봤어요. 인터넷 사이트도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A가 위라고 했죠.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도 있는 거죠. 있어요. Je l'utilise souvent pour apprendre le français. Apprendre 배우다죠.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종종 나는 그것을 사용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En plus, il y a des films francophones à Devesank monde. 그리고 게다가 데베센크 몽드에 그 프랑스어권 영화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A가 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물어보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보기에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가 뭔지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의 그 글을 잘 읽어야겠죠. 보기를 볼게요. 자, 데베센크 몽드 파르레 데 페이 프랑코폰. 데베센크 몽드는 프랑스어권 국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 다룬다라는 거죠. 맞아요. 캐나다, 마호크도 해당이 되죠. B번, le Canada n'est pas un pays francophone. 캐나다는 프랑스어권 국가가 아니다라고 나오네요. 아니죠. 국가 맞아요. C번, on ne peut pas étudier le français avec Devesank monde. 데베센크 몽드로 프랑스어를 공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할 수 있다. 여기 나오죠. Apprendre le français, 프랑스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D번, Devesank monde présente des films de pays francophones. 데베센크 몽드는 프랑스어권 국가의 영화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와 D가 맞죠? A와 D.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볼까요? 22번은 순수 문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 상식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1점짜리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Elle représente la France comme le drapeau bleu, blanc, rouge 라고 나오죠? 이것은 프랑스를 상징한대요. 뭐뭐처럼. 드라포는 국기예요. 그래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의 국기처럼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Son nom vient des deux prénoms Marie et Anne 라고 나오죠. 그것의 이름은요, 어디 어디에서부터 기원했어요. 왔어요. 출신, 맞죠? 두 개의 이름, 마리와 안느라는 두 개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Elle porte un bonnet rouge 라고 되어 있죠. 그녀는 그것은 빨간색 모자, 보닛을 쓰고 있대요. De nos jours, on peut la voir en sculpture dans les mairies 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시청에서 그 조각상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모자를 쓰고 있는 조각상, 그리고 마리하고 안느가 결합되는 거 뭐죠? 프랑스의 여성상인 마리 안느를 고르시면 되죠. 1번이 정답이죠? 마리 안느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교에 오셔서 프랑스를 제일 처음 배울 때 프랑스 상징하는 것들 해가지고 배우신 게 있을 거예요. 뭐 삼색기라든지 세 개의 색깔로 이루어진 국기, 그 다음에 뭐 마리안느, 그다음 수탉 뭐 이런 것들 배우셨죠? 그런 것들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24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몬트리올에 관한 글인데요. 프랑스 어권 국가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몽헤알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Montréal est la deuxième ville du Canada après Toronto par sa popu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몬트리올은 인구에 있어서요, 토론토 다음으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래요. En français, Jacques Cartier a découvert cette ville en 1535. 프랑스 사람인 자크 카르티에가 1535년에 이 도시를 발견했대요. Aujourd'hui, c'est la plus grande ville francophone d'Amérique. 오늘날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프랑스 어권 도시래요. 최상급이죠? La plus grande. Montréal est très connu pour ses festivals. 몬트리올은 그 페스티벌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en été, 여름에는요, on peut voir un festival de jazz, 재즈 페스티벌이 있대요. 그리고 en hiver, 겨울에는요, Igloo Festival이 있는데, Igloo Fest, un festival de musique électronique, 전자음악 페스티벌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어권 국가에서는 캐나다가 굉장히 큰, 규모가 큰, 여기도 나오지만 도시이기 때문에요, 어권 국가에서는 항상 나오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캐나다는. 자, 골라볼까요? 토론토보다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기 앞에가 있었습니다. 토론토 다음이라고 했어요. 재즈 페스티벌은 겨울에 개최된다. 페스티벌은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1535년에 자크 카르티에가 세웠다라고 했는데 세운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발견한 거죠. 아니죠? 4번 아메리카의 가장 큰 프랑스 어권 도시다라고 했는데 요게 정답이죠. 그 다음 5번 이글루 페스트에서는 전자악기 전시회 갈린다라고 했는데 전시회라는 말 없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프랑스 어권에 대한 지역 도시에 대한 문화 문제였습니다. 자, 25번은 르 샤토 드 슈농소라고 해서요. 프랑스의 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샤토 드 슈농소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역시 그림이 힌트라기보다는 좀 독해의 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림이나 사진도 역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볼게요. A가요. Regarde ce château. 이 성을 봐. On l'appelle le château des dames. 그것은 우리가 여성들의, 부인들의 성이라고 불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c'est vrai? Pourquoi? 진짜? 왜?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A가 Parce que surtout des femmes y ont habité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여성들이 거기에 거주했기 때문이야.

vient de Poitiers, à eux, l'idée de faire construire un pont et plus tard, Catherine de Médicis a décidé d'ajouter plusieurs étages sur le pont이라고 하죠. 한 문장이 굉장히 길네요. 자, 디안드 포티에, 포아티에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걸 건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캐트린 드 메디치가 그 다리 위에다가 여러 개의 층을 추가한 거예요. 아주대 추가한 거거든요. 그 다리를 건설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가 다리 모양이잖아요. 그죠? 여기 다리 위에다가 이제 층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캐트린 드 메디치가 쌓아야겠다라고 한 거죠. Il y a beaucoup de châteaux sur un pont. 다리 위에 많은 성들이 있다. 이것과 같은 다리 위에 지은 성들이 맞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non, 아니, c'est le seul en France. 그거 프랑스의 유일한 성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진이 지금 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1번, seul les hommes y ont habité. 라고 했어요. 남성들만이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Surtout des femmes이라고 했어요.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2번 Le Château des Dames n'est pas en France. Château des Dames은 프랑스에 있지 않다. 아니죠. 프랑스에 있죠. 왜냐하면 en France라고 또 뒤에 마지막에 나와있죠. 3번 Diane de Poitiers a ajouté des étages au château. 부아티에가 디안드 부아티에가 층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카트린드 메디치가 추가한 거죠. 4번 카트린드 메디치 imagine de mettre un pont 다리를 놓아야겠다고 상상을 했나요? 카트린드 메디치가 아니죠. 5번 il n'y a pas d'autre château sur un pont en France라고 했어요. 자, 프랑스에 다리 위에 또 다른 성을 올린 것이 있다. 다리 위에 있는 성이 또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seul 위란이라고 했죠. 5번이 알맞지 않은 거니까, 알맞은 것이니까 정답이 되겠죠. 그죠? 유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인 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3번 문제는요, 이제 언어 문화예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어적인 표현 하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풀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일라기안에 레 두아 덩얼르 네라고 했어요. 이거 직역을 하면요. 그가 코 안에 손가락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잡히죠. 손가락 안에, 아니, 코 안에 손가락을 뭐 획득했다. 이거 이상하죠. 보겠습니다. A가 말합니다. Tu as vu le match de tennis de Noah? 라고 했죠. 너 노아의 테니스 경기를 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응! 이라고 하면서 일라기안에 내 두아 덩얼르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A가 Qu'est-ce que ça veut dire?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B가 Ça veut dire qu'il a gagné sans difficulté? 라고 하죠. 이런 문제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Ça veut dire que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하야? 라고 했는데 그 이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하가 뭐라고 나옵니까? 일라기안은 sans difficulté 어려움 없이 이겼다 라는 뜻이야. 요거죠. 요거 문장은 결국에 그러니까 얘가 아 제 공포기 아 이해했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1번을 보시면 의미로 알맞은 거 보통 이제 한글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프랑스어로 제시가 됐어요. 이거는 il a travaillé dur 그는 열심히 일했다 아니죠. 2번, il a perdu le match. perdu는요, 그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아니죠. 3번, il est arrivé à minuit라고 했어요. 자정에 도착했다. 아니죠. 4번, il est descendu très bas라고 했어요. 내려갔다. 매우 낮게. 아닙니다. 5번, il a gagné le match facilement이라고 되어 있네요. facilement, 쉽게라는 뜻이죠. facilement 쉽게 이거 즉 다시 말해서 sans difficulté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 문화에 대한 문제는요. 이렇게 문장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게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잘 해석하시면 문장의 그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또 관용어만 또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자, 이제 20

2025년도 24번 문제를 볼게요. 피에르 슬라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프랑스 화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인물, 인물이나 어떤 지역,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조금 당황하기 때문에 한번 더 풀어 보겠습니다. 피에르 슬라쉬에 관한 그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예요. 자, Pierre Soulages est un peintre français très important dans l'art moderne 라고 나오죠. 현대 예술에 있어서 피에르 슬라지는 매우 중요한 프랑스 화가래요. Dans ses œuvres, 그의 작품에서 il s'est beaucoup servi du noir, 검정색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Se servir, 사용하다. 여기도 보시면 검정색이죠. Il est né à Rodez en 1900 1919년도에 호데스에서 태어났어요. Dans cette ville, 이 도시에서 on trouve un musée à son nom 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en 2019, une exposition au musée du Louvre.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회에서 앞에 때 Le Centenaire du Peintre, 그 화가의 10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복기를 이제 볼게요. Il est devenu peintre en 1919. 1919년도에 화가가 되었나요? 1919년에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화가다 이런 사람 없죠. Vivant au musée à Rodez porte son nom. 호데스의 한 박물관은 그의 이름을 따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Vivant 맞습니다. 토방 뮤즈 아송농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 C번 Il a utilisé le noir dans ses œuvres. 그는 작품에서 검정색을 사용했다. 맞아요. 여기 나오죠? Noir. Noir. D번 Le musée du Louvre a refusé son exposition en 2019. 루브르 박물관은 2019년도에 그의 작품의 전시를 거절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B하고 C가 정답이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6년도 수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언어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이제 쉑쉐 미디 아 꺄또르제르라고 나오는 건데 14시에서 정오를 찾다라는 거죠.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것도 요것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얘기를 합니다. Si on prend le métro, il faut changer trois fois.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 세 번을 갈아타야 돼. C'est plus simple en taxi. 택시를 타는 게더 간편해. B가 찌아 해종. 네 말이 맞네. 오늘 바빠 쉑쉐 미디 아 꺄또르제르. 우리가 14시에서 정오를 찾지 말자. 오후 2시에서 12시를 찾지 말자.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죠. Cherchez midi à 14h, ça veut dire quoi? 또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B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ça veut dire 땡땡땡. 이 땡땡땡이 힌트라고 그랬죠. Rendre les choses plus difficiles이라고 합니다. Rendre는 제가 예전에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목적 보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가 형용사가 나와요. 그러면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어떤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들다라는 의미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겠어요? 변덕이 심하다? 아니죠? 성격이 급하다? 아니죠? 3번 쉽게 설명하다? 아니고요. 4번 시간을 착각하다? 아니죠? 5번 일을 더 어렵게 만들다. 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또 관용적인 표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브디흐 다음에 나오는 그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답 찾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나왔던 거 볼게요. 송로버섯입니다. 트리프라고 나오죠. 그래서 대화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조금 많이 이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볼게요. A가요. Tu as déjà goûté des truffes. 너 송로버섯

먹어봤니? 라고 했어요. 비가 농 아니? 스송 데 샹피뇽 네스바? 그거 버섯이지. 그렇지 않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 라고 하면서 있니여나 모쿠덩 루시드 델라 퐁스. 그거 프랑스의 남쪽에서 많이 있어. Le Périgord est surtout connu pour ça. Périgord라는 지역이 그것으로 유명해. Les trèfles coûtent très cher. 송로버섯은 아주 비싸. 왜냐하면 elles ne sont pas faciles à trouver. 그게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 비가 부쿠아 왜? 라고 물어봅니다. 데이가 parce qu'elles sont sous terre라고 하죠.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ors on se sert de l'odorat des chiens pour en trouver. 그래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후각을. 뭐의 후각을? 개들의 후각을 사용한대요.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들을 쫙 풀어놔가지고 그 이제 송로버섯의 향을 찾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얘기였고요. 보기를 보시면 이제 A번, Elles sont faciles à trouver. 찾기가 쉽다라고 했는데요. 찾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B번, On en cherche avec des chiens. 개들을 이용해서 찾는다. 맞죠? C번, Elles font partie des champignons. 그것은 버섯의 한 종류이다. 버섯에 속한다. 맞아요. D번, Il n'y en a seulement dans le nord de la France. 프랑스의 북쪽 지역에만 있다. 아니죠. 솔로몽 뭐뭐 많은데 여기는 스위트라고 했습니다. B하고 C 정답 3번이 되겠죠. 송로버섯에 대한 얘기였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26번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문화 영역의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쥬악 이브 쿠스토에 관한 그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네, 앙미네프성 디스. 1910년도에 태어난 이 쥬악 이브 쿠스토는요, 에떤 엑스플로라테르 프랑스, 프랑스의 탐험가 이래요. Elle a inventé des machines pour respirer sous l'eau라고 되어 있습니다. Sous l'eau, 방금 전에 했던 거, 뭐, 아래니까, 물 아래에서 숨 쉬기 위한 기계를 발명했대요. Inventé. Avec son bateau, 그의 배, 와 함께라면 르 칼립소라고 하는 그의 배와 함께라면 일라 페데 필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 몽트레 콤비엔 라 메르 에 벨.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앙미네프성 56 1956년에 그의 영화 르 몽드 두 실랑스라는 그 영화가 아기안의 앙프리 오 페스티발 드 기안 깐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했어요. Beaucoup de gens se souviennent de lui, se souvenir de 기억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요. 뭐뭐로 기억하다, 뭐뭐로 뭐뭐로서 꼽무죠. Dans grand ami de la mer, 바다의 위대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 볼게요. 1번, Il a vu le jour en 1910, 1910년에 태어났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네라고 되어 있지만 avoir vu le jour도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다라는 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저 표현으로 항상 나옵니다. 1910년에 태어난 거 맞죠? 그다음 2번 C'est un explorateur belge라고 나오는데 프랑스의 탐험가지 벨기에 탐험가가 아니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Son bateau s'appelle la Calypso. 그의 배의 이름은 칼립소이다. 맞아요. 그쵸? 그 다음 4번, On peut respirer sous l'eau avec ses machines. 기계를 가지고 물 안에서 호흡할 수 있다. 맞아요. 그쵸? 그의 기계로는 호흡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5번, L'un de ses films a eu un prix au Festival de Cannes. 그의 영화 중에 하나가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탔다. 칸느 페스티벌 상을 탔다라고 했는데 나오죠. 이르 몽드 루실랑스가 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문화 영역을 풀어봤는데요. 문화 영역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 사람도 나오고 여기처럼 인물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지역도 나오고 또뭐 역사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프랑스 어권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특히 그 수면 특강의 그각 과마다 보시면 단원의 마지막에 문 앞편 나오죠? 그문 앞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로도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상식을 좀 충분히 갖추신 다음에 수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법 영역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법 영역은 여러분들 굉장히 골치가 아파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쉬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열심히 푸신다면 아주 어렵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문의 형태 먼저 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요거는요,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쭉쭉 나오는 표현이고요. 문화 영역에서는 요거는 조금 나오진 않죠. 빈칸 채우는 건 나오진 않지만 문법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요게 많이 나오죠. 보기의 낱말들을 모두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할 때 빈칸 4개 들어갈 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요거는 빈칸을 5개 뚫어놓죠. 왜냐하면 보기가 1, 2, 3, 4, 5번이어야 되니까 오지선 다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A의 위치를 뭐 여기도 놓고 해가지고 고르는 거. 순서 배열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다음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틀린 표현들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빈칸 안에 들어가는 거두개 뚫어놓은 다음에 고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순서 배열하는 거 역시 나오죠. 빈칸 4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발문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문 순서 배열 문제가 하나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법의 올바른 이해를 묻는 문제가 나머지는 출제가 되죠. 순서 배열 문제는 하나씩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나온다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나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아요. 이 중에서 특히 순서 배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많이 나오냐면 그 목적 보어 대명사의 위치 그 있죠. 그 간접과 직접이 동시에 나올 때 그런 위치들이나 아니면은 부정문이나 명령문 요런 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2년 수능부터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전치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 문제가 문법으로 나오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가장, 사전에서 가장 탑 예, 위치에 있는 뜻으로는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출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거를 통해서 아, 이런 뜻도 있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볼까요? A를 보시면요. 맘에 헛구어 쉬어세 스와성떵이라고 나오죠.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쉬어의 기본 표현은요. 뭐뭐 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뭐 위에라고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의 어머니는 60세 위에 뛰신다가 되잖아요. 꾸거이가 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의미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 요거 뭐냐면 꾸히 그 쉬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령이나 나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연령에 가까워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연령을 향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0세에 나의 어머니가 60세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맞는 거예요. 그 다음 B번 일면박을 주필라 샹보 듀 오라고 나오죠. 그는 나에게 말한다. 위의 방에서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듀피의 뜻은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지만 듀피가 장소를 나타낼 때 뭐뭐 에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 있는 방에서 나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C번 On have déjà déclaré à huit jours du Noël이라고 나오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여덟 번째 되는 날에 선물을 이미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선물이 뭘까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앞에 그 8일을 앞두고 이건 뭐예요? 크리스마스에서 앞에 8일에가 되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C번도 맞아요. 그래서 A, B, C 이거는 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꾸히가 쉬어는 예전에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오고 수능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합평가 볼 때도요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모르는 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능에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많아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감탄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탄문은 사실은 문법에서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이게 간혹 가다가 문제를 좀 쉽게 낸다라고 할 때는 낼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감탄문에서 첫 번째 문장은 Il fait beau aujourd'hui 라고 나오죠. 문장이 나옵니다.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올수 있는 감탄사가 A에는 들어가야 되고요. B번을 보시면 위 빈칸 떡 마니피크라고 나와요. 날씨가 너무 좋네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얘는 문장으로 얘는 명사로 얘기하고 있죠. 얘는 명사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B에는 문장을 받지 않는 거, A에는 문장을 받을 수 있는 감탄사를 찾으면 돼요. 문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끄 또는 스끄. 그 다음에 꽃무, 꽁비엔까지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문장이 나올 수 있죠. 명사가 나오는 거는 감탄, 형용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감탄사가 나와야 되죠. 명사만 쓸수 있는 거, 꼐리 있죠, 꼐. 꼐의 형태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따라서 성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남성 단수부터 남성 복수, 그 다음에 여성 단수, 여성 복수 이런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에는 깰, 들이 나와야 되겠고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A에는 지금 깰이 들어갔네요. 깰은 문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1번만 제외하고 또 봅시다. 2번 꽃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B번은 끄네요. 끄는 문장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죠, 역시. 그래서 2번하고 1번 다 아니고요. 3번은 A가 스크, A 맞아요. 그런데 B가 얘는 또 끄네요. 얘는 절을 받아야 되는 애죠? 쓰면 안 되겠죠? 4번에 꽃무, 주어 동사 쓸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 4번에는 깰 씁니다. 맞죠? 감탄 형용사.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스크는 맞지만 B번에 꽃무가 틀렸죠.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만 왔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감탄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탄문은 여러분들이 좀 쉽다라고 해서 사실 수특 볼때막 자세하게 안 보시는 분이 있는데 수능에 나와가지고 당황을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었어요. 요것도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은 참 여러분들이 껄끄러워하는 그런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요건 이제 사역동사, 지각동사이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부정법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fare 동사는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반드시 동사, 즉 부정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각동사와 방임동사, 레스 동사는 이렇게 부정법이 앞에 나와도 되고요. 뒤로 나가도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Elle fait venir son fils라고 나오죠.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오게끔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게끔 만들었어요? 누가? 아들이 오도록. 자, 부정법 먼저 나온 거 맞죠?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의미상의 주어가 뒤로 빠지는 거 맞아요. 얘는 자, 2번 Elle voit la neige tomber라고 나와요. 그녀는 보았다, 본다, 지각동사죠. 눈이 의미상의 주어 내리다, 동베 내리는 것을 본다. 지각동사는 의미상의 주어 동사 아까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번도 맞아요. 자, 3번 Elle écoute sa fille jouer du piano. 그녀는 듣는다. 무엇을? 그녀의 딸이 의미상의 주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의미상의 동사. 맞죠? 얘도 맞아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다쓸수 있다. 4번. Elle laisse ouvrir la porte son nom. 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어요. 여는 것을. 뭘 열어요? 문을. 목적어죠. 그 다음 주어. 그녀의 친구가. 문을 여는 것을 내버려 두어요.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네요. 뭐죠? 이거는 동사가 의미상의 그 동사가 레스 동사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면 주어가 뒤로 빠지잖아요. 주어가 뒤로 쭉 빠지면서 여기에 뭘 씁니까?

얘가 주어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are를 쓰죠. 그죠? 왜냐하면 목적어하고 주어가 이렇게 둘다다 명사, 명사로 나오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are를 쓴다라고 기억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어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틀린 겁니다. 자, 5번. L'homme voit son mari chercher du lait 라고 했어요. 그녀는 보낸다. 남편이 우유를 찾도록. envoie는 이렇게 쓸수 있는 동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맞아요.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28번에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죠. 그 다음 24년도 수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7번으로 나왔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유 형용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게 1점짜리긴 하지만 뭐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오답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소유 형용사는. 볼게요. A가요. 아키에 세트 메종. 이 집이 누구 거야? 물어봤어요. B가 엘레 아메 파홍.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집이야. 세 누벨 메종. 새로운 집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집이야. 그러면 부모님의 새로운 집이잖아요. 근데 집이 지금 단수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면 그들의 라고 하는데 뒤에가 단수니까 레흐가 아니가 아니고 S가 없는 레허를 써야겠죠. S가 있는 레허를 쓰면 뒤에 명사 복수여야 되는 거죠. 그들이 새로운 집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유자가 복수이기 때문에요. 단수로 쓰이는 싸나 쎄는 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뒤에 명사가 복수여야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모터는 2인칭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소유 형용사 문제였어요. 그 다음 25년도 수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괜히 어렵게 생각을 해서 답을 놓치기가 좀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물어봅니다. 빈칸 한공 토뒤 스스와라고 물어보죠. 오늘 저녁에 너는 만나니라고 했어요. 의문사를 찾는 거예요. 만나니? 라고 했어요. 근데 B가 대답을 하기를 고등학교의 친구들, 내 고등학교의 친구들을 만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니?가 되겠죠. 누구에 해당하는 걸 써야겠죠. 근데 누구를? 이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그냥 뭐 전치사도 없이 그냥 사람만 땅 하고 나왔죠. 그러면 누구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고르면 되겠죠? 누가 뭐야? 누구? 사람을 나타내는 거? 끼. 저 끼, 누구를?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끄는 무엇이죠? 그다음에 꾸아도 역시 무엇이에요? 근데 3번의 꾸아는 끄가, 1번의 끄가 앞에 전치사와 만났을 때 이렇게 쓰죠. 아끄라는 건 없고요. 아꾸아로 쓰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 앞에서는 끄가 꾸아로 바뀌죠.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아꾸아. 그다음에 듣기는 누구로부터 누구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답할 때이 전치사 드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괜히 또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5번으로 가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요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틀리실 수 있지만, 이건 나머지 두 개가 워낙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려운 것에 비해서는 정답을 잘 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자, 호베르 네플리라라고 했어요. 느플리, 더 이상 뭐뭐가 아닌이란 뜻이죠. 그럼 호베르가 거기에 더 이상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농 아니요. 일레 빡띠 이렇게 출발했어요. 메푸쿠아 그런데 왜요? 라고 했죠. 걔가 j'avais quelque chose à lui dire. 제가 그에게 좀 말할 게 있었는데 이미 출발했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시제가요. 여기서 지금 에빡띠 복합 과거죠. 그러면 복합 과거하고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보기가 이제 두피뷰부터 나오죠. 두피뷰는 얼마 전부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금 더

전부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떠나는데요. 라고 해서 요거는 과거 시제랑 쓸수 있죠. A는 가능합니다. B번에는 두 달래어잖아요. 이것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두 달래어는 아, 두 달래어 이렇게 헤어질 때쓸 때는 잠시 후에 봐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것도 과거 시제에서는 조금 전에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는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죠. 과거에서도 쓰이고 미래에서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가능합니다. 좀 전에 떠났어요. 이렇게 가능하죠. C번은 아, 뚜모멍이라고 되어 있죠. 뚜모멍은 뭐예요? 모든 시간. 그러니까 계속 모든 시간에 늘뭐 이런 말이겠죠. 항상. 이것도 말이 안 되죠? C번 아니고요. D번, 덩 깨끗덩이라고 했어요. 덩은 뭐뭐 안 해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시간이나 시계가 나오게 되면 뭐뭐 후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랑 쓸 수가 없는 표현이죠. D번 아니죠. 과거랑 쓸수 있는 표현은 뭐뭐 전에라는 거, 일리아는 쓸 수가 있겠지만 덩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시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복합 과거에서 과거 시제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8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9번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문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 배열하는 게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겁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냥 이건 나 포기하고 이제 다른 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의사소통 영역에서 최대한 시간을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할애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 예가 바로 이 순서 배열 문제가 되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몇년 전만 해도요, 이 A의 위치가 거의 정가운데에 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도 왔다가, 이렇게 두 개, 이세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나 마지막 번째는 잘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순서를 고르는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의 낱말을 모두 사용해서 완성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Je dois partir pour Lyon ce week-end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번 주말에 리옹으로 떠나야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 전치사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출발점이 아니죠. 목적지를 나타낼 때 앞에다가 뿌를 씁니다. 리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글에서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리옹으로 가고 있다를 이제 뿌 전치사의 뜻을 아느냐라고 해서 리옹에서부터 출발한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다음에는 목적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리옹으로 떠나야 된다. 집부 야르데 몽슈양 뻥동 스똥을라라고 했죠. 야르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그 강아지를 그 동안에 좀 봐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줄래라고 합니다. 미안해라고 하죠. 미안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봐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 주, 느, 빈칸 쩌르륵 나오죠. 그러니까 되졸래라고 하면 보통 부정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뭔가에 이제 변명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부정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문장은 Je un examen lundi라고 나오죠. 내가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 라고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요일이 나오죠? 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요일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철자 문제에서 보시면 몇년 전에 이렇게 그 뭐죠? 숫자로 퍼즐을 만들었죠? 이제 수능 완성에서는 또 달로, 월로, 1월, 2월, 3월, 4월, 그거를 아니냐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이제 요일이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철자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내 강아지를 좀 봐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봐줄 수 없다. 이 갸흐데라는 동사를 바꿀 수 있는 의미를 쓰면서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볼까요? 엉하고 므빠뿌 오큐페가 돼요. 아, 그러면 대충 보니까 느빠가 부정문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네? 주누뿌네? 그쵸? 할 수가 없어요. 주누뿌빠. 뭘할 수가 없어요? 오큐페. 오큐페라고 하는 동사는

지금 옥규빼에서 물가 나오죠. 그럼 이게 쏙규빼의 쓰에 해당하는 거고, 옥규빼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드 플러스 뒤에 명사가 합해서 엉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엉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배열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주, 느, 뿌, 빠. 그 다음에 옥규빼를 쓰는데, 엉의 위치는 어디예요? 엉은 어디까지나 대명사예요. 중성 대명사죠? 중성 대명사는 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뿌하고 여기에 동사 원형인 옥규빼가 나와요. 이럴 때 중성 대명사는 여기 옥규빼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빠와 옥규빼 사이, 다시 말해서 옥규빼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멍.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옥규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쏙규빼 드. 쏙규빼 드 강아지에서 그드 강아지가 여기 엉으로 나가고 옥규빼 앞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느, 뿌, 빠, 멍, 옥규빼라는 순서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A에는 엉이 정답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였고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기출문제까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됐고 아마 올해도 이런 비슷한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풀어봤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에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다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원하는 결과 얻으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욱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이고요. 다섯 번째 주제 화산지형과 카르스트지형의 두 번째 시간이자 지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형이 끝납니다. 지형은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뿐이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쉬운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더 잘 연결되면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익숙해지면서 더 쉬워질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화산지형 조금 남아있는 거 마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카르스트지형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스트지형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전에 꽤나 많이 출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지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내용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 뒤에 석회암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건데 물론 앞에도 석회암 잠깐 다뤘었죠. 석회암은 시멘트 공업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도 가장 많은 광물 자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석회암과 관련된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이기 때문에 이 카르스트 지형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서 같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적인 토양인 석회암 풍화토가 뒤에 또 토양에서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은 지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40페이지의 동그라미 4번 철원 평강일대 용암대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철원 평강일대 용암대지입니다. 자, 용암대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현무암질 용암이 열하분출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골짜기나 분지를 메워서 주변보다 높고 평탄해진 지형을 용암대지라고 얘기합니다. 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열던 하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천. 그리고 이 골짜기를 따라서 현무암질 용암이 열하분출합니다. 콸콸콸콸. 콸콸콸콸 열하분출하면서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굳으면서 네, 주변보다는 높고 평탄한 땅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요 화산지형을 우리는 용암대지라고 얘기합니다. 용암대지. 당연히 현무암질 용암이 열하분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반암은 현무암이고요. 현무암에는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하다. 그래서 주상절리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암대지가 만들어

떨어진 후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게 되면 용암대지 위로 하천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면 비가 내리면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올 것이고 흘러내려온 물이 모여서 다시 하천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용암대지 위로 하천이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비가 내리면 이 하천이 범람하기도 합니다. 물이 넘쳐서 용암대지 위에 퇴적물들을 쌓아두기도 해요. 하천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인 것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충적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암대지 위쪽에 충적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충적층은 과거의 하천이 쌓아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 산지에서 공급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충적층을 용암대지 위에다 만든 하천은 또 어떤 일도 하냐면, 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현무암은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하다. 그리고 주상절리를 따라 물이 스며들게 됩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물이 스며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스며들면서 아래로 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있던 암석이에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변성암 혹은 지역에 따라 퇴적암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변성암이나 퇴적암을 따라 흘렀던 하천이었는데 이 하천이 다시 여기까지 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천 주변에 급경사에 절벽이 발달하는 이런 지형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는 용암대지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까 봤던 그 하천이고요. 하천 주변에 높고 평탄한 땅이 만들어져 있죠? 얘가 바로 용암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산지들이 있잖아요. 요 산지들이 원래 있었던 산지들이고 일반적으로 변성암이나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지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평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용암이 이렇게 콸콸콸콸 흘러내리면서 여기를 이렇게 메워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메워서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내려가 보면 하천 양쪽에 절벽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절벽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렇게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위를 따라서 최근에 길을 만들어 놔서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양쪽에는 절벽과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이 용암대지 위에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지금 뭐 재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농경지는 뭘까요? 이 농경지는 논입니다. 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논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철원 같은 경우에는 5대쌀의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5대쌀. 그래서 어마어마한 쌀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지. 제주도는 현무암이 기반암이에요.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해서 물이 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부족해요.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벼농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데 얘는 기반암이 현무암인데도 불구하고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천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기반암 자체가 현무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천이 발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용암대지는 일단 여기가 용암대지이고 그 주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변성암이나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원래 있었던 산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천이 발달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저수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있다. 여기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올려서 논에다 공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충적층의 존재입니다. 용암대지 위로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 산지로부터도 퇴적물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주도보다는 비옥한 토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진다. 자, 그럼 얘도 요거 또 물어봅니다. A와 B 중에 누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A와 B 중에 A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산지가 있었는데 골짜기를 따라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A보다, 다시요. B보다 A가 더 먼저 만들어졌다. 좋아.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임진강, 한탄강 주변에 주상절리 발달하고요. 수리시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벼농사.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그리고 충적층도 있어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벼농사가 가능하다는 거. 자, 오른쪽에 지형도 볼게요. 이 철원 용암대지 관련된 지형도도 거의 이런 지형도가 나오는데 주로 한탄 강이 적혀 있으면 아하

홍암돼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탄강 주변에 요기요 있죠, 요기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기요는 절벽기입니다. 절벽, 일반적으로 수직 절벽을 얘기하는데 여기 잘 보면은 등고선이 요렇게 내려오다가 합체하고 있거든요. 합체한다는 얘기는 경사가 굉장히 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탄강 주변에 아까 봤던 그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는 절벽의 온수입니다. 절벽이 발달되어 있는 곳을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주상절리 관찰이 가능합니다. 다음 변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용암돼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로 놓는다면 B가 A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죠. B가 A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른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변성암이나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주변 산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아래로 가볼게요. 철원 평강 연천일 때에는 열화분출한 용암이 하곡과 하천이 만들어 놓은 골짜기 얘기예요. 낮은 대지를 메우면서 넓은 용암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용암대지가 한탄강과 만나는 곳인 가에는 여기예요. 하천의 침식을 받아. 얘기했듯이 여기 있었던 하천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침식을 하면서 다시 여기까지 깎아낸 거예요. 그래서 급경사의 절벽이 발달하고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여기가 용암대지가 되는 거죠. 용암대지. 그리고 철원 평강일 때에는 용암대지가 나와 같이 밀집 토양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밀집 토양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충적평야. 그래서 넓은 평야가 분포합니다. 용암대지는 일대의 하천을 따라 수리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물을 끌어올려서 벼농사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절리 관찰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산 지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오른쪽 41페이지의 카르스트 지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르스트 지형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카르스트. 이 슬로베니아 쪽에 이런 지형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카르스트.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카르스트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카르스트 지형. 자, 얘는 무엇이냐? 일단 석회암이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지난번에 바닷속에서 조개껍데기, 산호, 그리고 삼엽충 이런 탄산칼슘을 많이 포함한 애들이 열을 받고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이 석회암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탄산칼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작용을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회암 속에 있는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녹는 작용을 용식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깐 볼게요. 비누가 있습니다. 비누에다가 물을 똑똑 떨어뜨려요. 똑똑 떨어뜨리면 비누가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리겠지. 그리고 비누를 녹인 비눗물이 어딘가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얘가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시간 지나면 물이 증발하겠죠? 증발하고 나면 비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비누만. 얘도 마찬가지야.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석회암은 탄산칼슘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암석인데 물에 의해서 탄산칼슘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암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탄산칼슘을 녹인 물이 어딘가로 흘러요. 그리고 물이 증발하고 나면 결국 뭐만 남아? 탄산칼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녹아서 그리고 석회암에서 녹은 탄산칼슘이 어딘가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녹은 거죠. 녹아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녹았던 탄산칼슘이 어딘가에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다. 용식작용. 당연히 고생대 조선누충군에 이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 조선누충군이 분포하는 곳에 카르스트 지형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런 지역들이 되는 거죠.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그리고 경상북도의 북부 일대, 여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시험에도 거의 여기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누충군이 분포하여 석회암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 그러면 대표적인 지형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몇 가지 없습니다. 한국 지리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양한 지형들을 다루진 않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 카르스트 지형을 이해하려면 석회암을 좀잘 알아야 되는데 석회암은요, 쩍쩍쩍
전리가 잘 발달하는 암석입니다. 이 틈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아, 이 중생대 이전에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잖아요. 그래서 중생대 지각 변동을 받는 과정에서 우악 우악 우악 이러면서 많은 전리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를 따라 비가 내리게 되면 물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다가 스며들겠지. 그래서 석회암지대도 지표수가 부족한 편이에요. 또 하천 발달도 미약합니다. 얘도 제주도랑 비슷해요. 비가 내리면은 콸콸콸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은 물이 말라버립니다. 이런 하천 무슨 하천이라고 한다 그랬지? 무슨 천? 건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지대에도 건천 발달해요. 왜? 전리가 잘 발달해서 물이 잘 스며들기 때문에. 자, 어쨌든 비가 내리면 전리가 발달한 이 석회암의 전리를 따라서 빗물이 스며들고 지하수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석회암이 녹아버리겠죠. 용식작용을 받겠지. 그러면서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죠. 자, 석회암에 발달한 전리를 따라 물이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요. 계속 스며들다 보면 요 물이 스며드는 여기를 따라 물이 점점 고이고 고이고 고이면서 여기가 녹아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오목하게 파이게 됩니다. 점점 더 시간 지나면 더 오목하게 파이면서 석회암의 용식에 의해 오목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를 돌리네라고 합니다. 돌리네. 돌려서 판 거야. 아, 돌려서 팠다. 사실은 용식 작용에 의해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지형을 얘기해요. 이러한 돌리네는 지형도 상에서 이런 기호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기호를 저하등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하등고선. 자, 일반적으로 등고선은 볼록한 곳에 이런 곳의 높이를 나타낼 때는 등고선을 씁니다. 그런데 저하등고선은요, 이런 곳에 오목하게 파인 곳의 깊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게 저하등고선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저하등고선 표시가 있으면 여기는 오목하게 패인 곳이구나. 그런데 한국 지리에서 저하등고선은요, 대표적인 게 돌리내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오름에 꼭대기 분화구가 있거든요. 오름 꼭대기 분화구도 저하등고선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백두산의 빙하지형이 있었죠? 그것도 저하등고선이에요. 이런 저하등고선으로 돌리내가 표시가 된다. 자, 그럼 돌리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돌리내가 만들어집니다. 오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립니다. 오목하니까 이 빗물이 여기 모이겠지? 그러면서 작은 연못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돌리내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빗물이 스며들던 그 구멍이 남아있거든요. 그 구멍을 따라서 물이 스며들어 버립니다. 이 구멍을 우리는 싱크대에 있는 구멍, 싱크홀 또는 배수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리내는 배수가 양호한 편이에요. 물이 계속 스며드니까. 당연히 변홍사 가능한가요? 안 돼요. 배수가 양호하니까 변홍사는 어려워. 그래서 밭으로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밭인데 비가 내리면은 물에 잠겨서 못으로 변하기 때문에 못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못밭. 그리고 이 빗물을 따라서 오목한 곳으로 빗물과 함께 퇴적물이 모여들면서 다양한 퇴적물이 쌓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돌리내보다 더큰 지형도 있습니다. 돌리내가 가까운 곳에 발달하다 보면은 두개 이상의 돌리내가 합쳐지면서 커다란 오목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지형은 우발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험엔 잘 나오진 않아요. 우발라. 다음. 자, 지하에 전리가 특히나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따라서 지하수가 계속 흘러가다 보면 녹겠죠? 녹아요, 녹아요, 녹아요. 그리고 뽕! 하고 뚫려버립니다. 전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녹다 보면은 그 전리들이 연결되면서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동굴을 석회동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리 밀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석회동굴은요, 안에 가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지형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석회동굴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이런 전리들을 따라서 탄산 칼슘을 녹인 물이 흘러내립니다. 얘가 이렇게 막 빠르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야.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여기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기도 해요. 그리고 물방울을 따라서 갖고 오던 탄산 칼슘이 여기에 이렇게 침전, 쌓이게 됩니다. 마치 고드름처럼. 계속 쌓이고 쌓이면 고드름 모양의
돌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탄산칼슘이 쌓여서 얘를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종, 세로로 흘러서 만들어진 돌이란 뜻이에요. 때로는 천정에서 탄산칼슘을 포함한 물이 바닥으로 똑똑똑 떨어지면 바닥에 탄산칼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새싹 모양의 지형이 발달하는데 얘는 석순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로 만들어진 새싹 뭐 이런 뜻이에요. 석순. 위에서도 고드름이 자라고 아래에서도 새싹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위에서 자라는 종유석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석순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합쳐요. 그러면서 기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둥을 석주라고 얘기합니다. 석주. 그래서 석회 동굴의 내부는 수많은 종유석과 석순과 종유석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탄산칼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한순간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석회 동굴은 형성 기간이 굉장히 긴 동굴입니다. 때로는 이런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이 없는 동굴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동굴이 그 평창에 있는 백룡동굴이라는 동굴인데요. 일단 들어갈 때부터 좀 비장해.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하차합니다. 옷도 갈아입어야 돼. 그냥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맡기고 점프 수트를 입고 헬멧에 이등 같은 거 하나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바닥을 기어가고 막 이렇게 통과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진 아름다운 동굴 생성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회 동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석회암은 많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탄산칼슘이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녹아버려요. 하지만 빗물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Fe, 철입니다. 철. 철분 성분이 석회암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양에도 남아있게 되고. 자, 이런 철분은 오랫동안 공기와 만나고 물과 만나면 녹슬어 버립니다. 우리 철이 녹슬면 무슨 색으로 변하죠?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 토양 속에 있는 철분이 녹슬면서 어려운 말로 산화된다 그래요. 산화되면서 붉은색으로 변해버리게 되고, 이 덕에 이 석회암 지대는 붉은색의 토양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양을 석회암 풍화토라고 얘기합니다. 붉은색의 토양입니다. 석회암 풍화토.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아, 이게 이제 석회암 풍화토. 얘가 돌린 애가 되는 거죠. 석회암 풍화토. 봅시다. 자, 먼저 돌리네. 석회암지대에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배수구. 싱크홀 주변이 빗물에 용식되어 형성된 깔때기 모양의 우묵한 지형이다. 얘기했듯이 얘는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형도상에는 저하등고선으로 표현이 된다. 저하등고선. 그리고 주변에서 모여든 토사가 쌓여 두꺼운 토양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용식작용이 진행되면서 두개 이상의 돌리네가 합쳐지면 우발라가 됩니다. 우발라. 다음, 석회동굴. 석회암지대에서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동굴로 전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발달합니다. 전리가 밀집되어 있는 곳. 동굴 내부에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발달합니다. 동굴 생성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양의 고수동굴, 영월의 고시굴, 삼척의 환선굴이 가장 대표적인 석회동굴이고요. 특히나 이 삼척의 환선굴이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 삼척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석회동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 석회암 풍화토. 석회암이 용식된 후 남은 철분 등이 산화되어 붉은색을 띠는 토양입니다. 붉은색. 나중에 할 건데요. 메모만 해둡시다. 그리고 석회암 풍화토는 대표적인 간대 토양입니다. 간대 토양. 다음, 석회석은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로 이용이 되고요. 시멘트 공업에 이것도 메모만 해둘게요. 얘는 대표적인 원료 지향성 공업이에요. 원료 지향성 공업은 무엇이냐면 공장이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석회암 지대에 많은 시멘트 공장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 볼게요. 아래쪽에 석회동굴 있고요. 종유석, 석순, 석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돌리네 있고요. 싱크홀도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밑에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카스트 지형은 옥천숙곡대, 그리고 평남분지 일대, 고생대 조선누충군에 잘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강원 남부와 경상북도 북부, 충청북도 북동부.

공부일 때예요. 자, 칼슘은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회암이 빗물과 지하수에 용식되면서 녹아서 만들어진 지형 경관으로 돌리네, 싱크홀, 우발라와 같은 움푹 파인 지형과 붉은색 토양, 이 붉은색 토양을 석회암 풍화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유석, 석순 등이 형성된 동굴 발달하는데 얘를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리네는 내부에 배수구, 싱크홀을 통해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밭으로 주로 이용이 됩니다.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화산 지형과 카스트 지형의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요 내용 바탕으로 뒤쪽에 42페이지의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 수업 장면이라고 합니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두 사진은 2번. 제주도 현장 체험학습에서 삼방산 일대를 돌아보고 찍은 거예요. 자, 삼방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삼방산은 대표적인 오름입니다. 오름. 그리고 조, 나. 나가 바로 삼방산이에요. 삼방산. 그리고 가. 저 멀리 저거 뭐지? 뭔가 되게 약간 경사가 급한 화산체가 있네? 여기도 경사가 급한 화산체가 나타나네? 요 가는 한라산의 정상부라고 표시해 볼게요. 한라산의 정상부. 얘는 경사가 급한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반면 다부근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곳이죠. 여기는 순상 화산체라고 얘기해 볼게요. 제주도의 순상 화산체. 자, 그러면 학생들 얘기 한번 보도록 하죠. 가. 정상부에는 칼데라호가 있어요. 아니죠. 호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칼데라호가 아니라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틀렸습니다. 다음, 을. 나는, 삼방산은 중앙화구구에 해당해요. 중앙화구구 아닙니다. 쟤는 오름이고요. 대표적인 오름이고, 요 중앙화구구는 울릉도의 알봉이 대표적이죠. 을도 틀렸네요. 병. 다. 한라산의 순상화산체는 주로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 맞고요. 다음 정. 가는 한라산의 정상부는 라. 라일 때보다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경사가 급하게 나타나죠. 병과 정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지역 축제 홍보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나 지역을 지도해서 찾아보래요. 자, 일단 A는 여기 철원이란 곳입니다. 철원. 다음 B는 삼척. 다음 C는 창녕이란 곳이에요. 창녕. 다음 D는 뭐 제주도라고 표시해 볼게요. 제주도. 자, 읽어보죠. 아시아 최대의 석회 동굴로 알려진 환선굴이 위치한 대일이 동굴지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일이 동굴지대예요. 그만큼 많은 동굴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축제를 진행한다. 대일이 동굴이 축제. 그러면 석회 동굴이 널리 분포하는 곳, 대표적으로 유일대라 그랬었지?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경북 북부 일대. 그러니까 삼척이 이에 해당합니다. 삼척. 그래서 가는 B. 다음 나 볼게요. 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에서 시작하여 용암의 흐름을 따라 이어진 트레킹 프로그램을 통해 화산 지형의 신비함을 경험한다. 예,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 있는 곳은 당연히 제주도가 되겠죠? 그래서 D 골라주면 되니까. D.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보죠. 백봉령 지형은 백두대간에 위치한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돌리네와 폴리에 등이 집중적으로 발달해 있어 자연학습장으로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이 폴리에는 더 커다란 용식 분지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기역 볼게요.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다음 돌리네. 니은은 돌리네. 돌리네. 니은의 토양은 주로 흑갈색을 띠나요? 흑갈색? 아닙니다. 흑갈색이 아니라 무슨 색을 띠죠? 얘는 붉은색을 띠는 토양입니다. 왜냐면 석회암이 용식받으면서 토양 속에 있었던 철분 성분이 산화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붉은색. 다음. 특히 임계면에는 50여 개의 크고 작은 돌리네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유수와 빗물은 유수는 흘러내리는 물 얘기예요. 지하 석회 동굴로 스며들어가 계곡과 용천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석회 동굴의 내부에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발달한다.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발달하죠. 맞습니다. 다음 백봉령일 때는 경작지로 이용되는 다른 돌리네 지형과는 달리 식생으로 덮여 있대요. 좀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작지로 이용되는 다른 돌리네 지형은 지역에 따라 운밭, 못밭으로 불린다. 오목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작은 연못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밭이라고 불린다. 얘기했었죠. 다음, 인근에 석회석 광산의 영향으로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다. 이 석회석 광산에서 굉장히 많은 분진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대기오염의 문제가 있고요. 또 광산에서 다양한 광물을 채굴하다 보면 삼림도 많이 파괴가 되겠죠. 어쨌든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된 암석은 당연히 석회석일 것이고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활용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에 학생이 작성한 형성평가지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리얼 중에 답이 옳게 표시된 것만을 고르래요. 자, 여기 정선군의 지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뭐지? 이거 저화등 고선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밭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밭기호. 저화등 고선이 있다. 저화등 고선은 일반적으로 제주도 오름의 분화구나 석회암지대에 돌리네가 저화등 고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정선이니까 강원이에요. 그렇다면 오름의 분화구는 아닐 거야. 게다가 강원 남부 지역은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여 카르스트 지형이 잘 발달하는 곳이니까 일단 왼쪽 지형도는 석회암지대의 지형도입니다. 석회암지대. 그리고 요 B는 돌리네가 되겠죠. 돌리네. 다음 오른쪽 지형도는 여기 한탄강이라고 적혀져 있고 급경사에 산지가 있는데 그 옆에는 넓은 평지에서 지금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탄강 있으니까 얘는 뭘까요? 얘는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 그리고 요기호는 D, 요기호는 수직절벽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얘기했었죠? 수직절벽. 그리고 주상절리 관찰이 가능합니다. 주상절리. 다음 C는 여기가 용암대지가 되는 거죠. 용암대지.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볼게요. 일단 학생이 적은 답 상관없이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토양은 붉은색을 띤대요. A 석회암지대는 석회암이 기반암이고 석회암이 용식받으면서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가 발달하니까 붉은색을 띠겠네요. 다음 B는 기반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돌리네는 기반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오목한 지형입니다. 맞아요. 다음 C는 B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대요. 자, C 용암대지의 기반암은 현무암입니다. 이 현무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이죠? 얘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다음 돌리네의 기반암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면 현무암이랑 석회암 중에 누가 더 형성 시기가 이른 거예요? 고생대가 신생대보다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이른 거죠. 정리해 보면 C는 B보다 기반암 형성 시기가 느린 거죠. 느리다. 다음 D. D는 수직절벽이고요. 여기에는 주상절리가 발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옳게 적은 것만을 골라야 되니까 여기

니은이랑 여기 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볼게요. 실전 문제 봅시다. 1번. 다음 글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쭉 읽어볼게요. 제주도는 대륙붕에서 용암이 여러 차례 분출하면서 형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순상 화산체이고, 볼까요? 순상 화산체에 점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나요? 점성이 작다는 건덜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예요. 현무암질 용암은 멀리까지 흘러가죠. 피와 같은 용암입니다. 멀리까지 흘러간다. 유동성이 큰 이유는 점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한라산의 정상부는 종 모양의 화산을 이루며 백록담이 위치한다. 백록담은 뭐였지? 화구호입니다. 그런데 분화구 부근이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아니죠. 대표적인 칼데라호는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고요. 얘는 화구호입니다. 화구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약 360여 개의 오름이 있대요. 오름, 기생화산 또는 측화산이라고 얘기하고, 제주도에는 무려 360여 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이 오름은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에 의해서 형성된 작은 화산체 맞죠? 다음, 용암동굴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대요. 용암동굴은 용암이 흐를 때 표층부, 위에는 먼저 굳어버리고 아래는 천천히 굳어서, 그래서 위에는 굳고 아래는 안 굳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된 거 맞습니다. 다음, 해안에는 주상절리가 나타난다. 주상절리 발달이 굉장히 탁월하죠. 이러한 다양한 화산 지형 중에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는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도에 있는 요 친구들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세계자연유산 하나도 얘기했던 거 있었는데 뭐 있었죠? 한국의 갯벌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신안 보고서, 아빠! 목포 언제 가요? 아유, 신안 보고서. 신안 보고서, 신안 보성순천말, 고창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얘보다는 최근에 등재가 되었고 예전에는 얘밖에 세계자연유산이 없었습니다. 한라산일 때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어쨌든 성산일출봉은 6개사주의 발달로 제주도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지난번에 해안지형 할때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6개도. 바로 성산일출봉입니다. 그래서 6개사주의 발달로 제주도와 연결되었으니까 저 성산일출봉이 6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우 진짜 일출봉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울릉도 일부 지역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 단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특히나 뒤를 보면 알겠지만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등고선의 간격도 굉장히 좁습니다. 왜?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화산체 만들어졌어? 급경사의 종상 화산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종상 화산체. 그런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평평한 편입니다. 생각보다 꽤나 넓게 평평한 땅이 나타납니다. 특히 C는 뭐예요? 이 평평한 땅. 얘는 나리 분지가 되는 거죠. 나리 분지. 나리 분지는 어떤 지형? 칼데라 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유일한 칼데라 분지입니다. 나리 분지는 칼데라 분지. 칼데라 분지하면 나리 분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칼데라 분지인 나리 분지 안에, 그러니까 요게 나리 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리 분지 안에 볼록하게 솟아오른 친구가 또 하나 있네? 요게 바로 알봉입니다. 밑에 적어볼게요. 알봉. 그리고 이 알봉은 중앙 화구구다라고 얘기했었죠. 중앙 화구구. 이렇게. 중앙 화구구. 다음, A는 봉우리네요. 봉우리. 봉우리라고 적어볼게요. 봉우리. 그래서 전반적으로 울릉도는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급경사의 종상 화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A는 유동성이 큰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 순상 화산체의 부위다. 자, 순상 화산체라면 경사가 완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A 보세요.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경사가 급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상 화산체 일부 아닙니다. 다음, B는 소규모 용암 분출에 의해 형성된 측화산이다. 측화산이 뭐예요? 측화산이 기생화산 또는 오름입니다. 오름. 오름은 어딨지? 얘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얘는 오름이 아니라 알봉입니다. 알봉은 중앙 화구구예요. 중앙 화구구. 다음 C. 나리분지 평지에서는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아무래도 토양이 비옥하지도 않은 편이고, 그리고 하천 발달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용 수확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D는 마그마의 관이 불어 형성된 암석이래요. 마그마의 관이 불어 형성된 암석은 뭐죠? 얘는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얘는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공부하는 화산지형들. 화산지형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 신생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신생대에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거예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지표면에서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화산지형들은 신생대에 일어난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현무암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강암은 아니겠죠. 화산지형이니까 용암이 지표면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파랑의 침식에 의해 노출되었다. 파랑의 침식을 받긴 했겠지. 그래서 D니까 여기니까 파랑에 침식받아서 절벽 만들어졌을 겁니다. 해식의 일부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B는 C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이거 되게 많이 묻는다고 얘기했었죠. 나리 분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알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C가 B보다 형성 시기가 이른 거죠. 요거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요 울릉도의 단면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3번입니다. 뒤로 가서요. 봅시다. 다음은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형도 보죠. 기역. 기역은 지금 요기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기요 뭐라 그랬지? 요기요는 저하 등고선입니다. 저하 등고선. 그리고 충북 북부에 위치하는 단양군의 가곡면 일대에 여기 저하등고선이 있으니까 얘는 돌리네일 거예요. 돌리네. 그래서 얘가 돌리네가 되는 거지. 기역. 그리고 보시면 여기 못밭이라는 지명 보이죠? 못밭. 못밭. 아! 물이 고여서 연못이 되는 밭이구나. 그리고 채석장도 보이죠? 채석장. 아! 석회암을 채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저하등고선이 또 여러 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밭으로 이용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카르스트 지형들, 특히나 우리나라의 카르스트 지형들은 생각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카르스트 지형이 강원 남부, 충북 북동부 일대에 많이 분포한다 그랬지? 우리 잠깐 볼까요? 이 산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일대가 여기예요. 강원 남부, 충북 북동부. 그래서 신생대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 융기를 받아 솟아오른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해발고도가 그래도 꽤나 높은 곳이죠. 우리나라의 카스트 지형들은 주로 융기 영향을 많이 받은 곳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경사의 산지에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형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봅시다. 자, 기역은 돌리네는 깔때기 모양의 우묵한 지형이에요. 내부에는 배수구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역 1번. 돌리네는 하천에 의한 기반암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얘는 석회암의 용식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리고 하천에 의한 기반암의 침식
다시요. 기반함의 차별작용

식물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지형은 침식분지입니다. 침식분지. 다음, 이 돌린의 내부에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배수구, 싱크홀이 있다. 맞아요. 싱크홀. 그래서 빗물이 오목하니까 고였다가 싱크홀 따라서 스며들게 되는 거죠. 다음, 이 지역 주변 토양은 뭐예요? 이 지역 주변 토양은 당연히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죠. 석회암 지대니까. 석회암 풍화토. 풍화토.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간대 토양입니다. 이것도 얘기했었죠. 배수가 양호하여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됩니다.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네요. 또한 리을에서는 주변에서 채취한 암석을 원료로 시멘트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리을이 여기죠. 당연히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 공장이 리을에 위치하고 있겠죠. 대표적인 원료 지향형 공업입니다. 원료 산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 다음, 인근에는 동굴도 많이 있는데 이 동굴은 뭐예요? 동굴은 석회 동굴이 되겠지. 석회 동굴. 이 석회 동굴은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거예요. 전리밀도가 높은 곳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가나 동굴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동굴이 두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굴이 나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용암동굴. 하나는 또 무슨 동굴 배웠지, 우리? 예, 석회암지대에 있는 석회동굴입니다. 석회동굴. 그래서 여기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일대에 카르스트 지형 발달하죠? 여기가 바로 석회동굴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굴이 나왔다. 한국 지리에서. 아, 용암동굴 아니면 석회동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거는 대체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기 나와 있죠? 오르면 실선으로, 아니오면 점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옳은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A.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나요? 자, 용암 동굴은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나요? 네, 맞아요. 동그라미. 석회 동굴은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나요? 아닙니다. 이는 석회암의 용식작용을 받아 만들어졌지. 다음 B.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나요?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석회동굴은 아쉽지만 세계 자연유산은 아니에요. 다음 기반암이 고생대 퇴적암인가요? 고생대 퇴적암 가장 대표적인 게 석회암이 되죠. 용암동굴의 기반암은 석회암이 아니겠죠. 반면 석회동굴의 기반암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고생대 퇴적암입니다. 다음, 주변에는 간대 토양이 주로 분포하나요? 일단 석회동굴 주변에는 간대 토양인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합니다. 다음, 제주도 일대에도 현무암 풍화토가 주로 분포하는데, 현무암 풍화토. 자, 석회암 풍화토, 현무암 풍화토. 토양의 이름인데요. 둘다 이름에 암석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이 암석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암석이 석회암 또는 현무암이라는 암석이 풍화되면서 만들어진 토양이기 때문에 토양 이름에 암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회암지대의 석회암 풍화토는 붉은색을 띠는데 제주도의 현무암 풍화토는 현무암이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건데 얘는 현무암이 약간 흑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흑갈색을 띠는 토양입니다. 이렇게 기반암 암석의 영향을 받은 토양을 간대 토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무암 풍화토도, 석회암 풍화토도 다 기반암, 암석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기 때문에 간대 토양이에요. 그래서 석회동굴 주변에도 간대 토양 분포하고 용암동굴 주변에도 간대 토양인 현무암 풍화토 분포하니까 얘도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이랑 연결시켜 볼게요. 동그라미 X, 예, 아니오니까 얘는 B에 적합한 질문이고요. 얘도 B에 적합한 질문. 얘는 아니요, 얘니까 C에 적합한 질문. 얘는 맞아요, 맞아요. 예, 얘니까 A에 적합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얘는 B가 맞죠. 디귿은

C 맞습니다. 리을은 D가 아니라 A에 적합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시 지형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체 내용을 꼭 한번 복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형 꼼꼼하게 복습하신 다음에 우리 45페이지의 기호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었지만 앞에 개념 다뤘기 때문에 기선제압이 있습니다. 기선제압으로 풀어서 문제와 함께 수강 후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나와라!

꼼꼼하게 선택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43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42강에서 우리 정말 중요한 사회계약론 공부했었죠? 반드시 복습학원생과 만나 주시기 바래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역시나 우리 수능 큰 시험에서 굉장히 높은 빈도로 거의 대부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친구도 조금만 집중하면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까지 살펴보고 우리 무당풀이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주의와 또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두 개의 사상은요,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두 개의 뿌리가 된다, 두 개의 토대가 된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자, 오늘날 민주주의의 중요한 두 가지 기반이 된다라고 평가받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같이 한번 어떤 사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어렵지 않겠다. 자유주의는 먼저 말 그대로 그렇지, 개인의 자유를 중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타고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천부인권은 어때? 자연적으로 타고난 권리지? 그래서 아, 자연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천부인권, 그 자연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개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겠죠.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요, 공적인 일, 다시 말해서 공동선을 중심 가치로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자,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어때? 그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선을 뛰어넘어서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아 시민적인 덕성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법을 지킨 이런 준법과 같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 들을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출제가 이루어졌었던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이 자유 개념에서 대부분의 아주 중심적인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 개념을 조금 더 그렇지 눈 땡그랗게 뜨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자. 먼저 우리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자유주의자에는 버린과 밀두 분이 있습니다. 자, 버린은 지금 처음 나온 사상가고요. 밀은 여러분 공부했었어. 그렇지, 잘했다. 우리 질적공리주의를 공부할 때 배웠었던 그밀 맞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우리 먼저 벌린의 입장부터 목소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벌린은 자유를 구분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거쳐서 많은 사회과 과목을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자유 구분을 벌린이 한 거야. 얘들아, 벌린은 자유를 크게 둘로 구분했죠? 그래, 아는 친구들 있지? 맞아. 적극적인 자유와 어떤 자유? 좋아요. 소극적인 자유로 구분합니다. 자, 적극적인 자유를 우리가 흔히 뭐뭐에 의한 자유 혹은 뭐뭐 할 자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국가야, 나 지금 가난하거든. 근데 나 공부하고 싶거든. 야, 네가 나 공부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국가야, 내가 지금 몸이 아프거든. 근데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 국가야, 네가 나좀 치료하는 것좀 도와주라. 이렇게 뭐뭐에 의한 자유, 즉그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 국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무슨 자유라고 부른다는 거야? 좋아요. 적극적 자유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건 뭐뭐에 의한 자유라고도 불려지고요. 뭐뭐 할 자유라고도 불려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 자기 지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극적 자유는 얘들아,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려지고 있어. 그건 무슨 의미일까? 국가야, 나좀 제발 간섭하지 마. 나좀 그냥 내버려 둘래? 국가야, 나한테 방해 좀 하지 마. 나좀 그냥 내버려 둘래? 한마디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유, 외부의 부당한 방해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자유야.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자. 벌리는 이두 가지의 자유, 즉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 중에서 어떤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그러지, 여기 딱써 있네. 맞아, 소극적인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라고 생각했어요. 쌤, 왜요? 저는요, 적극적인 자유가 훨씬 더 자유에 가까운 것 같은데.
보다 더 능동적이고 자기 지배고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거니까 저는 적극적 자유가 보다 더 진정한 의미의 자유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벌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왜냐하면 이런 적극적인 자유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적극적인 자유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뭘것 같니? 그렇지. 국가에 의한 부당한 간섭, 국가의 개입과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야. 아, 국가가 어떤 사람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구나. 한마디로 개인의 권리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될수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는 무슨 어떤 자유야? 그렇지. 국가에 의한 간섭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자유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무엇이야? 어디까지나 소극적 자유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한마디로 간섭으로부터 자유, 방해로부터, 그치? 자유.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자유보다도 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야? 간섭받지 않을 자유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옳지, 잘했다.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네. 간섭받지 않을 자유, 방해받지 않을 자유, 간섭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유, 방해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뭐뭐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가 바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였습니다. 아, 말 그대로 간섭이 없는 상태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정리해보자.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잖아.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즉,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좋아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방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침해받지 않을 사적 영역을 지키고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불간섭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는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얘들아, 밀도 마찬가지 주장을 합니다. 우리 밀 같이 질적공유주의 할때 마지막에 공부했잖아. 밀은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하면서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자유주의 기반을 쌓게 되거든요.

않아요. 얘들아, 반드시 개인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지. 어떤 부분은 제한돼야 돼.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에는 개인의 자유도 분명히 제한되어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에서 부정하는 건 아니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로운 제도라고 할지라도 간섭과 개입이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침해나 간섭을 국가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공화주의자들, 현대의 공화주의자들은요, 이런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수 없는데? 라고 비판합니다. 얘들아, 현대의 공화주의자들은 대표적으로 벌린이 자유주의를 대표한다면 현대의 공화주의는 패티 그리고 비롤리를 들수 있어요. 패티과 비롤리라고 하는 이름도 낯설어. 지금 벌린도 겨우겨우 외웠는데 패티과 비롤리가 나오니까 또 친구들이 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너무 그 사상가의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이번 시간 가천쌤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벌린 자유주의 사상가, 패티 비롤리 공화주의 사상가 이렇게 알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쭉 관련된 챕터 문항들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친구 이름 익히듯이 익힐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패티시나 비롤리 같은 이러한 오늘날의 공화주의자들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또 자유에 대한 관점을 얘기합니다. 쌤, 뭔 소리예요? 불간섭이 비지배고 비지배가 불간섭이고 그게 그거 같은데. 얘들아, 근데 그게 그거 아니다. 딱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패틱 같은 경우 아주 재밌는 예를 들어요. 여러분 한 번만 들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가 노예 상태와 자유의 상태는 구분할 수 있잖아. 노예와 자유인은 구분할 수 있잖아. 이제 얘들아, 어떤 한 노예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 노예가 있어. 그는 엄청 인자한 주인 밑에 있는 노예입니다. 그 주인은 너무 인자해서 이 노예의 프라이버시, 사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아. 그 노예에게 간섭하지 않아. 그런 인자한 주인, 나는 관대하도다.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잖아, 얘들아. 그렇게 엄청 인자하고 관대한 주인 밑에 있는 노예를 생각해보자. 그 노예는 자신의 사적 영역도 보장받고요. 간섭도 받지 않은 상태야. 하지만 그 노예를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그 노예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든지, 야, 일로 와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야 돼. 야, 저리로 가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거든. 한마디로 이 노예는 주인의 자의적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간섭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뭐야? 그래, 다른 사람의 어떤 지배? 그렇지, 제멋대로의, 즉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어떤 것이다, 진정한 자유다라고 본다는 거야. 아, 결국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쌤, 그러면요, 이렇게 자의적인 지배를 공화주의자들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맞지? 왜냐면 얘들아, 공화주의 우리 처음 배웠을 때 기억나니? 우리 이미 배웠는데 공화주의 어원이 뭐였어? 공공의 것, 모두의 것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도 어때? 시민 모두의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뭐를 제일 인정하지 않았지? 그래, 자의적인,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이 자의적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걸 공화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했다, 우리 공부했잖아. 마찬가지야. 공화주의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가 진정한 지배, 죄송해요, 진정한 자유라고 봤고 이걸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또 오해하는 친구들 있다. 쌤, 그러면요, 진정한 자유는요, 지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것으로도 다 지배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겠지, 얘들아. 이런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에 의한 지배가 필요해? 그래, 법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얘들아,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아요. 법에 의한 지배가 있어야지만이
자유적인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국의 시민은 법에 복종함으로써 진정한 자유, 진정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때?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만든 게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든

만든 것이잖아. 아, 따라서 비보 비보. 공화주의자들은 법을 진짜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야. 법은 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만 그 간섭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요, 결국 지배하지 않는 비지배의 간섭자이기 때문이야. 아,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그런 간섭자구나. 그런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자의적이지 않은 비자의적 지배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진정한 자유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의적인 지배인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 법에 의한 지배가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의 자유는 창조될 수 있다라고까지 보면서 강하게 이렇게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권리에 대해서도요, 자유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은요, 사뭇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타고나는 거야. 천부인권, 자연권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인간이라면 에브리바디, 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가 되겠죠. 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달라. 이 권리에 대한 부분도요, 평가원에서 큰 시험에서 계속 출제를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진 않지만 뚜렷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가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권리라면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권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권리는 결국 시민의 권리거든. 시민의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지. 어디까지나 동료 시민과 연대해서 함께 정치에 참여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만들어가는 후천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권리를 이야기한 자유주의자들의 자연권과 뚜렷하게 구분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성과 공동선에 관한 입장도 사뭇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선이 공동선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해. 물론 공동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디까지나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요 개인선을 다 더한 것, 즉 개인선의 총합, 그것이 공동선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따라서 이 공동선은 어디까지나 개인선의 총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선을 늘려나가면 공동선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선을 보다 더 우선시해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중시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개인선을 다 더한 거야.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바라볼 순 없기 때문이야. 오히려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개인선의 총합을 뛰어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그 공화국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개인선의 총합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야. 따라서 공공의 가치를 보다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상 모두가 다 법치에 대해서,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를 인정하는 관점은 살짝 달라요. 자유주의자들이 법치를 인정하는 이유는요,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법치를 이야기하죠. 따라서 국가는 어디까지나 중립, 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아, 법과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중립을 지키면서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이야기해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법치를 더 뜨겁게 강조하지. 기억나지, 얘들아? 법치라고 하는 건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 그로 인한 시민의 타락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이 법치를 통해서 시민적인 덕성과 법 앞에 평등을 바탕으로 무엇을 실현하고자 했어? 그렇죠.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했고요. 이런 법치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그래,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였던, 좋습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 관용에 대해서도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유주의는 당연히 타인이나 집단,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관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 기억하니 얘들아. 자유주의자였던 밀은요,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 취향은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되고 존중되어야 해.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었지. 어떤 한계?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한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용은 그만큼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인정되죠.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관용은 그렇지, 살짝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도요, 물론 관용을 중시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과 통합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목적, 즉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파트 나왔습니다. 애국심이야. 자, 애국심에 대한 파트 역시나 최근에 출제 경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잘 정리해보자. 자유주의자들은요, 애국심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라고 하는 의미의 애국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애국심을 헌법적 애국심이라고 불러요. 자유주의자들은 개개인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그러한 천부인권을 강조하잖아. 근데 그러한 기본적인 인권은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동의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애국심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애국심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애국심을 보다 더 뜨겁게 강조하겠지? 이들은 정치 공동체, 즉 공화국과 시민 동료를 향한 그런 높이 올려진 대승적인 사랑. 그러면서 시민의 덕성이자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로서 애국심을 더욱더 강조해요. 자,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조국, 즉 공화국에 대한 불러일으켜진 열정이다라고 생각하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무조건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동료 시민과 연대해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함께 만들어간 그 공화국에 대해서, 특정한 공화국에 대해서 불러일으켜진 뜨거운 열정이 애국심이기 때문에 인위적 열정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이러한 애국심은요, 아, 주종적인 지배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정치체제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했던 현대 공화주의자들의 주장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공통점 한번 정리해볼게요. 둘다 법의 지배 아래서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될 수는 있다. 정당한 법에 의한 어떤 개인의 행위 제약은 인정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요, 공통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둘다다 애국심을 이야기할 때, 얘들아, 내가 응애응애 태어났더니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민족에 소속됐어. 그럼 무조건 나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해야 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애국심과는 구별되는 애국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공화주의도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야. 자유주의자들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대한 존중, 그것을 바탕으로 애국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화주의자들은 자신이 동료 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간 특정 공화국에 대해서 불러일으킨 그런 열정인 애국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난 이민족에 속했으니까 무조건 이 나라를 사랑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자, 관련된 원전 자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자 벌린입니다.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내가 자유롭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라고 하는 건, 아,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마디로 무엇이야? 내가 간섭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요. 간섭이나 방해가 있으면, 아, 노예의 상태이다라고 보았다는 것. 한마디로 무엇이야? 그렇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자, 미래의 자유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류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즉, 자기보호이다. 문명사회 어느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뿐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누군가의 자기 보호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공화주의자들의 비지배로서의 자유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패티과, 그렇지, 비롤리가 있었는데 패티부터 볼게요. 자유의 조건은 노예와 달리 타인의 자의적인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타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따라서 얘들아, 실질적인 간섭이 없어도 자유의 손실은 있을 수 있는 거야. 간섭받지 않는 주인의 시나리오에서처럼 간섭이 없어도 노예화와 지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간섭 없이도 상실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의 시나리오에서처럼 사람들이 지배받지 않아 자유를 누리고 있더라도 간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인 무엇이? 법이.
그 법이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아,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인 법은, 그렇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한다라고 패티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롤리도 이야기합니다.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슴 깊이 일깨울 수 있다. 아,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에게 그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 기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줌으로써 아, 시민적인 덕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볼게요. 밀입니다.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국가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네, 이 정도의 워딩은 얘들아, 뭐 오늘 공부한 모든 사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죠? 국가 역할이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벌린입니다. 선의의 이타적인 간섭이라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네, 기억하지 얘들아.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진 너를 도와주려고 지금 이렇게 내가 간섭하는 거야. 이거 다 너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타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간섭이 있다면 어때? 그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죠.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였으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입법 과정에 참여할 때 비로소 보정된다. 맞는 말인 거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 그런데 이거 높 아니다. 왜냐하면 벌린은요, 입법 과정에 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한적 없어. 진정한 자유는 어디까지나 소극적 자유야. 간섭이 없으면 됩니다. 공화주의 패티커 비롤리 보겠습니다. 법이 자의적인 도구에 의지가 될때 시민은 자유롭지 못하다. 네. 공화주의자들은요, 그런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 시민의 자유가 창출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법조차도 자의적인 의지의 도구로 타락해버린다면 시민은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의해서 보장된다? 아니지.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권리는 타고나는 자연권이 아닌 후천적으로 형성된 권리였습니다. 개인이 지닌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계속 연속해서 출제가 됐죠? 아니죠. 다시 한번 공화주의자들은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인 후천적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애국심은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적인 열정이다. 그렇죠? 자, 시민들이 공화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짐으로써 그런 공화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런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적인 열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관련된 문항들 풀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문제 전체와 우리 실전 문제 한 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한 번까지 풀어볼 텐데, 여러분 먼저 문제 풀고 쌤과 만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골라볼게요. 인류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보호이다. 자기보호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타인의 자기보호를 위해서만 우리가 간섭, 죄송해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명사회의 어느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의사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경우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야? 그렇지, 미래, 자유론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미래 입장으로 적절한 것, 자유주의 입장은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공동체의 덕목은 개인의 자유실현과 항상 모순된다? 뭐, 항상 모순되는 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는 자신에게만 국한된다. 나는 내 행동에만 책임지면 돼?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지면 돼? 아니죠.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 범위가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었네요. 다수결 원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아니죠. 미리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근거가 다수결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위해의 원리 혹은 해악 금지의 원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3번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있죠. 어떤 경우?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내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런 간섭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강제력은 언제나 부당하다? 아니지.
정당할 때 있지, 언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는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서, 그렇지,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밀은 인정하니까요. 비지배의 자유는 모든 의도적 간섭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라 오직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의도적인 간섭으로서의 면제를 약속한다. 즉, 진정한 자유를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의 자유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공화주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이번은 공화주의자 페티스의 주장입니다. 불간섭 자유와 달리 비지배 자유는 합당한 법률 체제가 부과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비자의적인 간섭을 인정한다. 비지배 자유가 막고자 하는 것은 비자의적 간섭이 아니라 오직 견제와 억제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간섭이다. 계속해서 공화주의의 입장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강제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죠.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때? 그렇죠. 비지배로서의 자유이고요. 이러한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한 강제, 즉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라고 공화주의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될 때 비지배 자유가 실현된다? 아니죠. 법에 의한 간섭은 네, 존재해야 합니다. 지배 없는 간섭과 간섭 없는 지배의 상황은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뭔 소리야? 들어, 천천히 보자. 여기서 말하는 지배라고 하는 거는 어때? 그렇지. 지배 없는 간섭이라고 나와 있잖아. 한마디로.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인 거야. 얘들아,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 그게 뭐야? 법에 의한 간섭이잖아. 이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섭 없는 지배, 있을 수 있지. 아까 우리 그 인자한 그 주인처럼 노예의 프라이버시에 간섭하지 않지만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 존재할 수 있죠. 좀 말이 꼬아져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 본다면 맞는 진술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비자의적인 지배가 부재한 경우에만 성립 가능하다. 얘들아,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어때? 공화주의자들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야. 이러한 자유는 비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니? 우리 자의적이지 않은 지배는 무엇에 의한 지배야? 법에 의한 지배잖아. 그런데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가 존재해야지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재한 경우에만 성립 가능하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인데 지금 처음부터 말이 막 꼬아져 있어서 친구들 당황했을 거야. 근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서 공화주의 입장들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확립된 법, 그러한 법에 따라 다툼을 판결할 권위를 갖춘 공평한 재판관, 그리고 올바른 판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권력이 부족하다. 아, 자연 상태에선 어때? 그러한 공평한 재판관과 공통의 법률이 부재하대요. 그러므로 인류는 자연 상태의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남아있는 동안은 열악한 상황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에 들어가려고 계약을 맺는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와 사회 그 자체는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이 갖는 고유한 권리와 기원을 알게 된다. 권력을 둘로 분립했어. 권력 분립.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분립 나누고요. 그중에서 입법권을 더 중요한 권리라고 보았던 사상가 누구야? 그렇지, 로크가 되겠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공평한 재판관과 공정한 법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평한 재판관과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의 평화는 어디까지나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 이것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로크가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보겠습니다. 재산권은 사회계약 이후에야 성립 가능한 권리인가? 아니지. 너무 중요했지. 로크는 재산권이 사회계약 이전에도 존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항권의 행사가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는가? 네. 자, 입법부가 오히려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할 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은 자신의 자연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잖아요. 니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가? 너무 중요한 내용 나왔죠?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연법의 집행권을 모든 시민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리을 볼게요. 자연 상태의 공평한 재판관이 없는 문제는 절대 권력을 통해서만 해결되는가? 아니지,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관이 없는 문제는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그래, 수립된 그런 입헌군주제 국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절대 권력은 아니잖아. 그치?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홉스가 이야기한 거고요. 로크는 분명하게 권력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권력의 견제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3번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모든 국가, 즉 모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조음, 즉 선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가장 으뜸이 되면서 가장 최고의 공동체가 가장 으뜸이 가는 선을 추구하게 될 것인데 그런 최고의 공동체가 국가이다. 얘들아, 최고의 공동체는 국가이다. 누구야? 고대 서양 사상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국가의 설립 목적은 인간의 최고선 실현과 연관된다. 네, 결국은 행복 실현과 연관되죠. 행복은 국가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국가는 최초로 형성된 공동체로서 최고선을 추구한다. 왜 틀렸니? 최초로 형성된 공동체는 가정이지. 그 가정에서부터 점점 그렇지, 공동체가 커져서 마지막 최고의 공동체인 국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어요. 국가는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정치 참여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고요. 국가의 역할은 구성원들의 생존 보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 생존 보장을 위해서도 국가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때? 인간다운 삶, 도덕적인 삶, 훌륭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지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화국은 시민적인 덕성, 즉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딱 봐도 어때? 그리고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덕성은 공화정부의 토대이다. 시민적 덕성을 지닌 공화국의 시민들은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여 공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게 사상가가 누구다라고 하는 게 딱 안 드러날 수 있어. 그럼 이거 뭐다라고 생각하면 풀면 돼. 그렇지, 이거 공화주의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화주의 사상가 비롤리의 주장인데요. 여러분께 공화주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기억 보겠습니다. 법치의 실현을 통해서 권력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방지해야 한다. 맞지? 다시 생각해봐. 공화주의자들은 권력에 의해서 제멋대로 지배하는 거, 이거 싫어했지?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법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것으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다, 평등하다. 왜 틀렸어? 그래,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권리는 이렇게 타고나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형성된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공화국의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시민적 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맞아요. 공화국의 그 뜨거운 역사,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공화국을 지켜낸 그 역사를 공유하는 건 시민적 덕성 함양에 기여한다라고 봅니다. 자신이 속한 정치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 애국심에 기반이 된다. 얘들아, 내가 속한 공동체는 다 무조건 헌신하니? 이거 아니라고 했지. 특정 공화국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불러일으켜진 열정이 애국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뭐 헌신,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조건 다 헌신해야 돼, 이런 관점 아니었습니다. 5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업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임금이 백성에게 인자한 정치, 인정을 베풀면 장성한 자는 집안에 들어가서는 부모와 형을 섬기고 집 밖에서는 어른과 윗사람을 섬길 것이다. 왕도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얘들아, 인자한 정치 나오면서 왕도까지 나왔으면 느낌 오지. 그래, 맹자일 가능성이 높겠다. 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그렇죠, 왕도를 이야기했죠. 군주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인을 베풀어 천하의 벼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임금의 조정에 서고 싶게 하고 임금의 밭을 갈고 싶게 하고, 그렇죠, 임금의 저자에서 물건을 재워두게 쉽게 하고 임금의 길을 다니고 싶게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백성의 생업을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을 선으로 이끌어야 한다.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항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맹자라고 하는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6번 볼게요. 군주는 모든 백성의 정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 그 고대 사회에서 맹자가 정치 참여, 모든 백성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군주는 덕이 아니라 법을 통해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덕치를 인정하죠. 자, 도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군주는 백성의 도덕성을 위해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지더라. 결국은 백성의 항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산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천명이 아니라 민의를 따라야 한다. 아니죠. 얘들아, 백성의 그 의사, 백성의 뜻,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천명이 아니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군주는 권력의 근원이 백성의 동의임을 명심해야 한다. 얘들아, 동의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 어디까지나 고대의 유학사상이 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주는 권력의 근원이 백성의 동의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대. 인간의 본성 안에 이미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거야. 경쟁, 불신, 공명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대. 따라서 모든 사람은 공통의 권력이 없는 동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전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대.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의 속성을 이기심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 누구야? 그래, 홉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국가를 거부한다? 아니죠. 오히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하죠. 자연 상태의 불인은 공통의 권력에 의해서만 종식된다. 왜 들렸니? 그래, 자연 상태에는요, 정의와 불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불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자연 상태의 그 어떤 인간도 자연권을 소유할 수 없다? 아니죠. 홉스는요, 모든 사람은요,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그 자연권 안에 소유권은 포함되지 않는 거야. 자연 상태의 혼란은 인간의 이타적 노력으로 해결된다? 얘들아, 어떤 남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니까 계약의 목적조차도 자기 보존이었습니다. 전쟁 상태의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지. 얘들아,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끝나겠다. 야, 우리 계약을 맺어서 평화를 수립하자라고 계약을 맺을 수 있었어요. 지지할 입장 5번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타락시키거나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한 개인적 자유의 최소화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데 지켜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이란 각 개인에게 있어서 본성을 구성하는 핵심 부분에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래. 그런데 어떤 개념이 원칙을 근거로 삼아서 불가침, 즉 침해받을 수 없는 영역을 구획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옹호되는 자유는 언제나 중요한 거 나왔다. 뭐뭐 로부터의 자유이다. 사슬로부터의 자유, 투옥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에 대한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 등이 자유의 근본적 의미이다. 뭐뭐로부터의 자유, 뭐였어? 그렇죠.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자유주의자 버울린의 주장이 되겠네요. 기억입니다. 적극적 자유의 실현은 소극적 자유의 확대를 보장한다. 얘들아, 뭐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면 소극적 자유가 반드시 확대되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될수록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확대된다? 아니지. 왜냐하면 벌린이 보기에는요, 불간섭의 영역, 그게 바로 개인의 자유의 영역.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축소되면 얘도 축소돼야 되겠죠? 타인의 자유 보장과 나의 행동에 대한 비자의적인 간섭은 양립 가능하다. 천천히 보자.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나의 행동에 대해서 비자의적으로 간섭하는 것, 이것은 양립 가능할까? 얘들아, 천천히 보자. 선생님, 비자의적인 간섭이요? 우리 배운 말이잖아. 비자의적인 간섭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공화주의 할때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충분히 응용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 간섭은 간섭인데, 제멋대로 하지 않는 간섭이야. 자의적이지 않은 간섭? 그러니까 뭐에 의한 거야? 법인의 법, 법, 법. 그치? 비자의적인 간섭은 무엇이야? 법에 의한 간섭이지?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간섭받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 가능하지. 왜? 법은 주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해? 너 지금 남한테 피해 주려고 하고 있어? 너 지금 남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내 행동이 일부 간섭을 받는 것을 통해서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양립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맞는 진술이라는 것알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비자의적 간섭하면 무조건 그냥 공화주의에서만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문항의 제시가 되면 천천히 논리적인 근거를 잘 따져보면서 비자의적 간섭, 이거 법에 의한 간섭이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가 배제된 선한 의도의 간섭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 이거 좋은 거니까 이렇게 꼭 해야 돼 라고 간섭한다면 그것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갑입니다. 불간섭의 자유는 시민적인 자유보다 자연적 자유의 개념과 결부된다. 불간섭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자연적 자유라는 거죠. 불간섭은 어때? 타인의 존재나 부재와 상관없이 제도를 통해서 고안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간섭의 부재를 의미한다. 근데 이와 비교해서 비지배를 누린다는 것, 이것은 자의적인 간섭을 할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나도 그에 상응하게 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의적인 간섭을 할수 있는 권력자들이 나를 싫어한다.

한다고 해도 만약 내가 진정으로 비지배를 누리고 있다면 즉 내가 비지배에 요구되는 상호적 권력 또는 헌법 규정으로부터 진정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면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야?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패티시 되겠죠? 그냥 공화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입니다. 지금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래, 내가 장애 없이 내 행동에 대해서 간섭받지 않는 정도라는 거야. 한마디로 나의 행동에 무엇이 없는 상태? 그렇지, 간섭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그렇죠, 벌린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패티과 벌리스 입장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합당한 법에 의거한 간섭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합당한 법에 의해서 간섭을 받았어. 이것은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지, 방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지. 오히려 비지배로서의 자유 실현을 보장한다라고까지 공화주의자들은 이야기했잖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진정한 자유는 개인의 삶에서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 때만 실현된다. 아니죠. 불간섭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야? 비지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의 경계선이 침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유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아니죠. 얘들아,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침범되지 않으려면 소극적 자유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의적인 간섭이 존재하더라도 자의적인 지배가 부재하다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 얘들아, 자의적인 간섭이 존재해도 자의적인 지배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 을의 입장 아니겠죠? 자, 벌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섭이 자의적으로 일어난다면, 즉 간섭이 존재한다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고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의 간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겠죠? 우리 공화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간섭, 법에 의한 간섭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주의자들도 일정한 정도의 국가의 간섭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국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신약, 즉 믿음으로서의 계약을 맺어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수립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아주 독창적인 표현 나왔잖아. 누구야? 그렇죠. 홉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의 행위와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홉스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가는 자기보존의 욕구 실현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죠. 네,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만장일치의 동의에 의해서만 주권자의 권력이 박탈될 수 있다. 아니, 얘들아, 기억하지, 얘들아. 기본적으로 절대군주는요,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으로서 하나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주권자의 권력을 박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권자의 의지가 자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주권자를 박탈한다는 건 자기가 자신의 인격을 박탈하는 거거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홉스는 바라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야?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 무력 행사하는 것 자연권에 속한다. 네, 홉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국가 수립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자연 상태 인간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죠.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도 부정의도 존재하지 않았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와 사회 사상가가 갑과 을로 제시가 됐고요. 우리 순서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마을로 구성된 완전한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최고 단계의 공동체로서 어때? 훌륭한 삶을 위해서 존속합니다. 국가 최고의 공동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 부르주아 국가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4시간마다 기계와 감시자, 개별적인 부르주아 공장주의 노예가 된다. 따라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때?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조직된 수단일 뿐이다. 마르크스가 되겠네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마르크스가 아니요. B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C는요, 마르크스가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국가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준 최고의 공동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지만 마르크스는 아니야. 어디까지나 지배 계급에, 피지배 계급에 대한 착취를 위한 수단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가족보다 더 완전한 자급자족의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죠. 네, 가장 최고의 공동체, 자급자족의 공동체였습니다. 니은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국가는 구성원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네, 기본적으로 국가는요,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의 탁월성, 즉 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을 볼게요. 국가의 존재는 계급이 사라진 평등사회에서도 필연적으로 요청되는가? 아니죠. 마르크스는요, 계급이 사라진 평등사회, 이상사회인 공산

공산사를 얘기하면서 공산사회가 되면 계급이 사라지고 따라서 계급 착취 수단인 국가까지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4번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오늘 3회째 되겠습니다. 저는 진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풀 때마다 감동스러운데 이거 진짜 학생들이 많이 알겠죠? 네. 여러분이 진짜 수능 특강까지 하고 수능 완성 전에 또는 수능 완성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진짜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어렵다고, 시간 안에 풀기 이렇게 어렵다고 하다가 점점점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의 유형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15번 그리고 20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사회복지제도 표문제고 그리고 인구부양비 표문제입니다. 지난 시간 2회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65세 이상 맨날 나오죠.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속해요? 맞아요. 공공부조에 속합니다. 따라서 A가 공공부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공부조의 수급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의 수급자, 그 다음에 비수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역, 나지역 전체 하고 이 문제 보시면 비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비율이 나와 있는데 근데 묻는 것은 무엇을 물어본다?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관건은 무엇이냐면 가, 나, 전체의 이 집단의 크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주어진 건 비율만 주어졌어. 이런 식으로 비율만 주어졌어. 그런데 수가 비수급자는 가지역이 많아, 나지역이 많아? 라고 하면 답할 수 없는 거야. 왜? 가지역 전체 크기, 나지역 전체 크기를 알아야지만 비율 적용해서 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크기를 파악하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고 얘가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이 지금 이 내용이 숫자 다 있는 거 한번 가볼까요? 여기 65, 55, 61. 즉 가지역의 비수급자 비율이 65%, 나지역이 55%, 그런데 전체는 61%. 이게 바로 뭘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지역이 있고 나지역이 있는데 65, 그 다음에 55. 여러분 이거 점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예, 수학 65점 맞았고요. 영어 55점 맞았어요. 그러면요, 평균은요, 60점이요. 이렇게 하겠죠. 그쵸? 만약에 여기 국어 하나, 뭐 영어 하나, 수학 하나, 1대1이라고 한다면 둘이 더해서 정 가운데가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떠냐면 평균이 60이 아니야. 61이야. 가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봐. 이것도 역시 생각해보는데 65점, 55점, 수학 하나, 영화 하나 65점, 55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국어 봤더니 65점이야.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65점 쪽으로 올라가겠지. 그치? 즉, 가운데에서 가 쪽으로 간다는 건 가.

나 집단이 더 크다, 더 많다. 나 쪽으로 간다는 건나 집단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60이 아니라 61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디가 가 지역이 더 많다,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몇배더 많느냐? 이건 지금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줄게요. 여기 간격이 4만큼이고요. 여기가 6만큼입니다. 그래서 2대 3으로 또는 그냥 4대 6 그렇게 해서 가 지역이 600명이라고 한다면 나 지역은 400명이야. 이렇게 2대 3으로 이렇게 그 집단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가 지역의 인구를 몰라요. 그래서 X, 나 지역을 몰라요. Y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즉 X명 중에 65%, 그러면 0.65X지만 그냥 65X 더하기 나 지역 Y명 중에 55%는 전체, X 플러스 Y가 전체 인구죠. 중에서 61%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4X는 네, 6Y.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네, 6Y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와 Y의 상대적인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6대 4 또는 3대 2.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이거 뭐하러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집단의 상대적인 크기를 가 지역은 600명이라고 두고, 나 지역은 400명이라고 두고, 전체는 그래서 1000명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역하고 니은도 다 구할 수가 있는데요. 기역 니은도 이대로 놓고 숫자를 굳이 넣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해볼까? 기역, 가 지역은 기역 비율만큼이야, 공공부조가. 그 다음에 나 지역은 40만큼이야. 그런데 평균은 34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여기가 6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4만큼 떨어져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 아, 30이구나. 그래서 A가 3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해볼게. 가 지역은 20이에요. 사회보험이 20입니다. 나 지역은 니은이에요. 예. 그렇죠? 전체는 얼마래요? 24래요. 24. 그럼 똑같이 또 하면 되잖아. 어디? 아, 여기는 4만큼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6만큼 떨어져야 되네. 그럼 니은도 30.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30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을 다 찾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 그대로 놔둘까요? 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 기역과 니은은 모두 30이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30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이제 뭐가 나왔냐면 비수급자 수는 하고 나왔습니다. 비수급자 수는 하고 물었어요. 각국 전체가. 비수급자 한번 찾아볼까요? 각국 전체는 얼마야? 6,100명. 네. 아, 610명. 6,100명이 아니라 610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지역의 수급자, 비수급자 수는 얼마가 되죠? 400에 55% 합니까? 220명 됩니다. 220명.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두 배를 넘는다. 두 배를 넘네요. 그래서 두 번째도 역시 맞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볼게요. 세 번째,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어떤 제도? 공공부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둘 중에서 A죠. 그쵸? A의 수급자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수급자 수를 찾아보니까 30%, 40%돼 있어. 그러면 3번에 네. 600에 30%, 638이요. 그다음에 400에 40%, 160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 지역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급자에만이라고 돼 있어. 바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중복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중복을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 가입에 적용되는 제도, 즉 사회보험에만, 다시 말하면 비만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중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한번 찾아볼게.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서 그대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비수급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급자 비율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 수급자 비율, 아, 가 지역은 35%야. 그렇죠. 나 지역은 얼마? 45%입니다.
그런데 A랑 B를 더했더니 35를 넘어. 그쵸? 얼마예요? 50입니다. 그러면 중복이 얼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5만큼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중복이 15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50인데 그중에서 15는 이쪽 들어가고 저쪽도 들어갔어. 그렇죠? 두 번째 여기도 보겠습니다. 45인데 비수급자는 이게 두개 더하니까 얼마야? 70이야. 그럼 얼마만큼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25만큼 중복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4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뭐 비만 해당되는 사람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만 해당되는 거 한번 볼까요? 20%에서 저 여기 다시 확대해서 볼게요. 가 지역을 보면 여기 20%에서 15%는 중독이야. 중독이 아니라 중복이야. 중복이야. 그러니까 비만 해당되는 거 5%.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 지역도 보시면 30 중에서 25만큼은 중복이야. 따라서 비만 해당되는 비율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비만 해당되는 비율은 가 지역이나 나 지역 모두 5%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 지역은 600명 중에 5%고 나 지역은 400명 중에 5%니까 어디? 당연히 가 지역이 더 많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가 지역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몇 번? 4번. 옳지 않은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 지역의 인구 중에서 AB 중복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의 인구 중에서 중복자 비율이 얼마? 15%. 우리 방금 찾았습니다. 나 지역의 인구 중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나 지역의 월준 상호부조의 원리 B. B죠. B의 수급자 비율을 보겠습니다. B의 수급자 비율을 보니까 몇 퍼센트? 30%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30%. 절반이다. 맞죠? 예.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거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강조하지만 바로 여기 지금 이거. 비율만 나왔을 때각 집단의 크기를 판단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올해까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20번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20번 문제보다는 얘가 훨씬 괜찮아. 왜냐하면 이 문제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의 비율이 하나라도, 부양인구가 뭐지? 15세에서 64세야. 이 비율이 딱 하나라도 주어져 버리면 풀기가 훨씬 더 간편하거든. 그래서 각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각국과 을국의 티년 전체 인구는 같아요. 우리 100명씩이라고 두고 할까요? 그리고, 티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20%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언제나 늘 하듯이, 이제 그 표를 그려봐야지. 여기 위에다가, 한번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옆에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국, 을국,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그리고 티년, 앞에 티년, T 플러스 10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 부양인구. 다시 말하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 나와 있어요. 50, 50, 52, 그 다음에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냥 노령화 지수가 그대로 나왔잖아. 노령화 지수가 뭔데요? 노령화 지수 아래 나와 있는 거를 볼까? 여기 쭉 가서 아래 이렇게 보면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유소년 인구가 얼마? 100이라고 쳤을 때 25입니다.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얼마예요? 1대 4입니다. 4대 1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다 하시면 되고 바로 이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 150하고 나와 있어요. 150은 뭐겠어요? 그치. 유소년 인구를 2라고 쳤을 때, 노년 인구가 3입니다. 2분의 3 곱하기 100 하면 15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매우 매우 익숙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0에서 14세 인구가, 0에서 14세 인구가 40이라고 했을 때 10. 이렇게 해야지 25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20이라고 했을 때30 해야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92하고 나왔어요. 예, 외국에 보면 92.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100이라고 쳤을 때, 여기 100이라고 쳤을 때, 노년 인구가 92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걸 한번 약분을 해서 볼까요? 그럼 25분의 23 되죠. 그쵸? 예. 이거 그대로 들어가네요. 52, 23, 25 하면 100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얘는 노년 인구가 얼마? 23. 그 다음에 25.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100하고 나오는 건 너무 쉽죠. 100은 뭐지? 유소년 인구랑 그 다음에 노년 인구가 같다는 겁니다. 같으니까 어떻게 해? 같으니까 지워지고 뭐만 남아? 100만 남는 거거든. 그치나, 그렇잖아. 따라서 둘이 같다. 여기 50이 있으니까 나머지 50을 둘이 똑같이 나눠서 25씩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율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T 플러스 10년은 인구가 120명이란, 100명이라고 치면 120, 20%씩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2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비율만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다 됐고,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뒤에 선지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부양비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노령화지수 나왔습니다. T 플러스 10년의 총부양비, 여러분 보시면 여기 T 플러스 10년 120, 120이라고 했지만 총부양비 그 내, 그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120으로 환산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50분의 나머지 두 개. 그치. 따라서 50분의 나머지 두 개. 다시 말하면 유소년하고 노년 인구의 합이야. 50. 그치.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와? 100이지 뭐. 100.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T년의 노령화 지수는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사실은 주어진 문제 안에서도 나와 있죠. 25하고 나와 있죠. 저 계산할 필요도 없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4배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T 플러스 10년의 노년 부양비는 T 플러스 10년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해요? 노년, 여기 아래 공식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자주 풀면서 여기 공식 볼 시간이 없는 거야. 15세에서 64세 인구. 다시 말하면 이거 대비해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120으로 바꿔서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5분의 2. 그렇죠? 그래서 5분의 2. 아니, 아니죠. 유소년 부양비죠, 이건. 노년 부양비 물어봤으니까 5분의 3. 그렇죠? 그래서 크다 작다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것이고요.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하고 나왔습니다.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이게 50분의 30이고,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바로 여기죠. 바로 요렇게. 그래서 뭐냐면 52분의 25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뭐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분모는 뭐 여기가 더 크지. 그렇지? 굳이 계산을. 그래서 더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T 플러스 10년의 노년 인구는 각국이 울국보다 많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년 인구 한번 가서 볼까요? T 플러스 10년의 노년 인구 바로 여기 30%, 25%입니다. 비율이 높고 전체 120으로 집단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것도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어떠냐면 각국이 많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인구는 둘이 어때요? 둘다 50%, 50%입니다. 그러니까 부양인구는 둘이 어때?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20으로 하고 계산을 미리 해둘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저안한 겁니다. 마지막, 각국의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국의 경우 T년이 T 플러스 10년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면 돼요? 여기죠, 그렇죠. 예, 40%, 20%니까 두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번 문제, 15번, 20번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실내 생활이 길어져요. 왜요? 추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D의 부족이 뼈 건강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어. 이거는 인간의 의도 의지와 관련 없는 실내에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연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비타민 D의 결핍으로 병원을 찾아요. 네, 실내 생활만 하거나.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돼?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을에 비타민 D의 역할이 나와 있네. 칼슘과 이내 흡수를 도와서 뼈와 치아를 튼튼히 하는 그런 역할을 걔가 수행하고 있는 거지. 인간의 의도 의지와는 관련 없는 자연현상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비타민 D는 연어나 고등어 이런 거 먹으면 섭취를 할수 있네. 그래서 섭취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엄청 나온다.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는 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공통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달리 지우셔야 돼요.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이제 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떤 문제냐면 이게 관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엄청 맨날 나오죠. 여기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가?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면 뭐가 돼? 거시적 관점이 되죠. 기능론, 갈등론이라는 거야. C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C가 뭐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것이고 아래에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 어떤 게 그래? 그렇지, 갈등론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A가 바로 얘. 거시적이면서 얘니까 A가 갈등론, 그 다음에 B가 기능론,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정도 문제면 거뜬히 풀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네요. 1번, 가해는 스스로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균형, 조화, 안정. 예. 사회는 기본적으로 질서와 안정과 균형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게 가에 들어가면 여기 기능론에 해당되는 얘가 아니요로 나오면 안 되죠. 따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틀렸고요. 두 번째, 가에 지배 집단의 이익을 사실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네,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 기능론의 특징.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는 비판을 받는 것도 바로 뭐예요?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그러니까 외부에서 딱 보길래, 보기에. 그래서 기능론자가 지금 조화롭고 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군.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군. 이라고 비판받는다는 얘기야. 따라서, 가이 얘가 들어가면 이게 아니오가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만약에 기억이 얘가 된다면, 네, 기억이 얘가 된다면 갈등론이 예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에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 갈등론이 어떻게 예라고 해?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다음, 니은이 예라고 한다면 이번엔 이제 니은이 예입니다.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예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갈등이 필연적인가? 아니죠. 이건 갈등론에서 예.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정답은 5번이 되겠네. 가해,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인 모순을 중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에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사람은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평등하고 인간 존엄성이다. 라고 했지만, 현실에 보면 사회는 지배, 피지배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야. 이걸 얘기하는 측면이 어디냐면 갈등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갈등론 여기는 예라고 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론 당연히 아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아니요라고 얘기하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네요. 예, 언제나 나오는 거. A와 비교한 B의 특징을 두개 써라 라고 했고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는 B와 비교한 A의 특징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 중간관리층의 비중이 높은 건 어떤 거지? 그렇지, 관료제죠. 그렇죠?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피라미드형 조직이야. 대규모 조직이야. 그래서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뭐? 가운데 이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걸 관료제의 특징을 적은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아래 옆에 과업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어디예요?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왜? 매뉴얼이 있으니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각각 제각각 하면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워낙 대규모 조직인데.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건미 매뉴얼, 규약 절차를 강조하는 관료제의 특징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도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조직의 재량권 자율성. 이게 반대되는 측면이죠? 지금 설명했던 것과. 재량, 자율, 이거 맡기는 건 탈관료제의 특징이 되겠고,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것도 역시 탈관료제의 특징이죠. 관료제 조직은 워낙 대규모 조직이고 규약 절차를 강조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바로바로 탁탁탁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향식 의사결정이 지배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이거지. 위에서 정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 하향식이지. 그래서 이것도 관료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수로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점수를 쫙 확인해 보니까 값이 3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쓴이 내용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B가 탈관료제면, B가 탈류가 관료제면 얘도 틀려요. A가 그럼 관료제가 되면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려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A가, B가 뭐가 되고, B가 관료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탈관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얘기 써서 3점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니까 2점 하고 나왔네요. 2점. 그러면 관료제 쓴건 당연히 맞아야 되죠. 그쵸? 맞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 A가 탈관료제인데 관료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일단 1점은 확보한 상황에서, 을은 각 문제에서 한 개씩만 옳은 답변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는 틀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에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지만, 다시 말하면 다에 탈관료제의 특징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야지만 2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에 업무 수행에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중시함. 그런 관료제의 특징을 맞게 적은 것이 돼서 그러면 4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연공 서열도 어때요?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다 역시나 4점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조직 운영의 효율성하고 나왔어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점이잖아. 따라서 여기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지. 왜? 지금 관료제의 특징, 즉 탈관료제와 비교한 관료제의 특징만 써야 되는데 공통점 썼으니까 잘못된 거 틀린 걸로 쓰는 게 적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엄격한 규약에 따른 과업 수행을 중시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규약, 절차 강조한다. 그럼 관료제의 특징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에 하나만 맞았다라고 했는데 두개다 맞게 돼.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다의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여기 만약에 다의 관료제 특징 들어가면 두 번째 문제에서 둘다다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지.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갑과 을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것인데, 이런 문제의 경우는 어떤 거 묻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얼른 선지 가서 보시면 갑이 소속된, 을이 소속된, 소속된 거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례에 제시된 그리고 을의 사례에 제시된 즉이 문제를 볼때 그래서 빨리 선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소속된 것도 한 번에 제시된 것도 한 번에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편하잖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선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갑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이게 제시된 거네. 제시된 거다 해보세요. 을의 권유로, 을이 다니는 회사로 이직을 했다. 소속된 것도 동시에 쓰면서, 갑, 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네. 그렇지? 을이 같은 회사에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과 함께 회사 내 야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적혀 있는 것도 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호회, 사내, 동호회, 사내, 동호회 같이 하는 거. 최근에는 회사 내 축구 동호회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건 소속된 건 아니네요.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해칠 것 같아. 가족은 소속된 거죠. 그러니까 갑의 경우 가족. 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소속된 것도 했고 적혀 있는 것도 다 표시를 했어. 이제 을의 경우를 회사 노동조합에 노동조합하고 나오네요. 그럼 얘는 가입했대 노조. 이렇게 써줄게요.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회사 내 야구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야구 동호회. 야구 동호회는 앞서서 우리 같이 썼죠? 이게 사내 동호회니까.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단체에도 가입했어. 그래서 얘는 시민 단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최근에는 갑의 견해로 지역, 거주 지역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마라톤 동호회. 그냥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소속된 건 여기 있죠? 그쵸. 소속된 건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해볼게요. 소속된 공식 조직의 수

수는 공식 조직의 수 찾아볼까? 회사. 하나 있네. 그렇지? 한 개. 을이 소속된 공식 조직의 수몇개 있어요? 회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세개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두개 적다. 어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 갑이 소속된 이익사회의 수. 이익사회는요, 가족 말고 나머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따라서 회사하고 갑, 사내 동호회. 그래서 두 개. 을이 소속된 이익사회의 수는요, 우리 지금 있는 네개다 어때요? 이익사회입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네 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개 적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갑의 사례에 제시된 비공식 조직의 수는, 비공식 조직의 수는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이런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축구 동호회도 나와 있고 야구 동호회도 나와 있어. 따라서 갑의 사례에 제시된 비공식 조직, 제시된 거니까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을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 을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 사내 야구 동호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개?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의 사례에 제시된 자발적 교사체의 수는 갑의 사례에 제시된 거야. 소속된 거 아니야. 제시된 자발적 교사체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여기 사내 축구 동호회, 그다음에 야구 동호회 비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잖아. 따라서 몇 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을의 사례에 제시된 자발적 교사체 찾아볼까? 예, 을의 사례에 제시된 거. 노동조합 자발적 교사체예요? 맞아요.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렇죠?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지. 야구 동호회 역시, 그다음에 시민단체 역시, 마라톤 동호회 역시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내 마라톤 동호회는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그러니까 얘가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지. 예. 사내 야구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 시민 단체는요,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 지역 마라톤 동호회는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자발적 교사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개야? 네 개야. 그래서 두개 적다. 맞네. 마지막입니다. 을과 달리 갑이 소속된 사회 집단 중에서 본질 의지에 따라서 끝난 거지. 자연 발생적으로 끝난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사회가 되겠습니다. 공동사회 어떤 건데? 가족. 네, 가족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순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가 제일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교내 스마트폰 사용 여부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앞에 게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이 되는 거야. 얘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이 되겠죠. 한달 후에 A 집단과 B 집단에게 동일한 전과목 모의고사를 보도록 한후 결과를 한달 전에과 비교해 보니 이 A 집단에 비해서 B 집단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개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전과목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가 유사한 학생들을 선정하여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A 집단은 한달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했고, 그 다음에 B 집단은 스마트폰을 금지했다. 그래서 사용 여부가. 그래서 바로 다에서 뭔가 자료 수집하는 연구 설계, 자료 수집, 거기 해서 다에서, 그리고 나에서 분석한 내용.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다가 나보다 먼저죠?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학업 성취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설을 설정했대요. 그러면 이제 순서 잡아볼 수 있겠네요. 알아보고자였다 라고 하는 가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가설. 금지하는 경우에 더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A, B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A 집단은 사용하게 하고 B 집단은 어때요? 금지했어요. 이 B 집단은 금지했습니다. 금지했더니, 여러분, 위에 나에서 보시면 B 집단의 학업 성취 정도가 월등히 높았다. 가설이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가라. 라가 먼저죠. 예, 가설. 다시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석.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종속변인, 기억은 뭐야? 독립변인이야. 둘이 반대로 썼습니다. 디귿은 실험 집단, 디귿이 보면 디귿은 뭐냐면 디귿 어디죠? 네, A 집단, 그리고 B 집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설에 보시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허용하는 경우보다 이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디귿 A 집단은 평소처럼 그렇게 하게 한 거야. 그리고 리을 집단에만 이 금지하는 처치를 한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실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평소처럼 하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은 모집단이다라고 돼 있어. 미음. 예. 다섯 개 고등학교 학생. 여기가 모집단이에요? 아니지. 모집단은 여러분 어디서 찾으면 돼? 가설이나 연구 주제에서 찾으면 됩니다. 가설이나 연구 주제에서 보면 고등학생의 그다음에 여기 고등학생에 이렇게 나왔어. 따라서 고등학생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틀렸고요.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가설은 어떻게 돼? 허용되지. 금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허용하는 경우보다 더 학업 성취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해서 금지라고 하는 처치를 한 집단 B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설이 수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 과정에 따르면 어떻게 가 주제를 선정하고 라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여기 둘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 문화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의복 문화는 갑국의 의복 문화의 A는 가나 모두에 해당한다. 알겠네. 을국에서 의복 문화는 다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어. 뭐냐면 가나 모두에 해당한다. 가나 모두에 해당하려면 바로 이 포함 관계죠. 하위 문화하고 그다음에 반문화. 어때요? 반문화는 모두 하위 문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복 문화 A는 뭐였던 거야? 반문화였던 거지. 그치? 반문화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위 문화에 표시가 된 겁니다. 가 나중에 지금 봐서는 어떤 게 반문화이고 어떤 게 하위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다가 뭐다? 다가 주류 문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을국에서의 의복 문화 A는 다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주류 문화. 이렇게 찾았죠. 병국에서는 일탈 문화로 규정되어 가였던 의복 문화 A가 라고 돼 있어. 여기 일탈 문화라고 아예 줬네요. 그러면 을탈 문화로 규정되어서 가였던 이라고 줬어. 아, 그러면 가가 뭐가 되겠어요? 반문화입니다. 그래서 갑국에서 의복 문화 A가 가이자 나이다라고 했을 때이 나가 그래서 아 하위 문화 이렇게 찾아지는 거지. 최근에는 가 성격이 없는 즉 반문화 성격이 없는 하위 문화로 변했다. 그래서 여기도 반문화. 반문화 성격이 없는 하위 문화가 되었다. 상대성들이 나타나 있죠. 반문화는 늘 반문화고 하위 문화는 늘 하위 문화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세화에 내에서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던 선제예요. 가 나의 합은 다시 말하면 반문화와 하위 문화를 합하면 주류 문화 전체 문화가 돼? 당연히 아닌 거지. 그치? 전체가 누려야 주류 문화가 됩니다. 대다수가 누려야 주류 문화이지 부분이 누리는 걸 합쳐서 전체 문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틀렸고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선제였어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의 사투리는 가에 해당하지만 특정 지역의 사투리는 하위 문화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입니다. 따라서 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가 아닌 나이다 라고 하셔야 맞는 것이고요. 다가 나로 변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성. 그리고 반문화가 네, 주류 문화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가 나는 다와 달리. 달리가 아니에요. 예. 모두 다 뭐냐면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지금 앞에 나온 사례에도 갑국에서 이 의복 문화가 예뭐뭐 을국 갑국의 의복 문화가 뭐 반문화였는데 을국에서는 그 의복 문화가 주류 문화이기도 하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사회 변화나 시대 변화나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틀렸고요.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국에서는 가장 처음에 찾았죠? A는 뭐였어요? 주류 문화. 이렇게 가장 첫 번째에서 찾았습니다.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죠.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을 가볼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사회 강조하느냐, 개인 강조하느냐인데 다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 만약에 가가 사회가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냐?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측면이 뭐야?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가에 만약에 이 질문이 들어가면 A가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 명목론, 개인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B가 사회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B는 사회 강조하는 거야. 개인은 사회 속에서 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 어때? 맞죠. 그쵸?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나의 사회는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행동해.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지. 이게 바로 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예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사회 강조하는 거, A가 개인 강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B는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치? 사회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A가 사회의 실제론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이제 반대로 썼어요, 이렇게. A가 사회의 실제론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사회의, 그럼 B는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 명문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회의 실제론에서 예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사회의 속성은 개인이 결정한다? 아니야.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합을 뛰어넘는 그 고유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지. 따라서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B가 명목론이라고 한다면 나 질문에 명목론에서 예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위에 있다. 그럼 이거 사회 강조하는 건데? 그럼 얘가 안 나오는데? 따라서 이게 들어갈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에 개인에 대해서 사회 구조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불가항력적인 존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 개인이 사회에 저항하는 게 불가해. 이거야.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지?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들어갔어. 그러면 A가 사회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 B가 개인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당연히.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나에 들어가는 건 개인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에서 예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돼. 개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개인 강조하는 거네. 사회 규범도 개인이 옳다고 믿으니까 존재.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네.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근데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예요.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고, 자, 이 문제는 아래 딱 보면 뭐 사회운동.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 왜냐면 여기도 운동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현재의 정치제도 중 일부가 현 사회에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과거에 채택했던 정치제도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과거에 했던 걸로 돌아가자. 아니, 복고적인. 이것도 사회운동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외국에서는 현재의 정치제도 중 일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번, 기혁은 사회 구조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맞아요?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걸 혁명적이라고 하거든. 근데 일부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채택했던 그 제도들을 몇개 다시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혁명적, 근본적인 변화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그치? 두 번째, 니은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에요. 개혁하기 위한 거죠. 그쵸? 변화 싫어해. 이건 바로 뭐야? 보수적인 거지. 그래서 아니고요. 기업과 달리 니은은 뚜렷한 사상과 신념에 기초한 지속적인 활동이다. 여기 밑줄 긋고 있어. 뚜렷한 사상과 신념이 있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집단, 이 체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뚜렷한 신념, 사상에 기초해서 하는 걸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 니은 모두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있거든. 달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니은과 달리 기업은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두개다 변화죠. 여기 몇 개의 제도를 과거에 했던 것으로 다시 도입하자. 이것도 변화잖아.
이것도 역시 변하고, 둘다 모두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회 운동은 복고적 성격이건 개혁적 성격이건 그에 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지.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교제이론, 낙인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교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다 라고 했어요. 뭐지? 그렇지.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그러니까 A가 머튼의 아노미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B씨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게 뭐죠? 낙인이론입니다. 그래서 낙인 찍히면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 것은 여기서 아노미론, 머튼의 아노미론하고 그다음에 차별 교제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BC가 되는 건데 아노미론을 A라고 했고 둘 중에 한 명은 틀렸겠구나 싶죠. 그렇죠? 그리고 B는 병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탈 행동을 학습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B를 뭐로 본 거예요? 차별 교제이론으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을과 병이 옳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틀린 거야? 지 갑이 이렇게 틀렸고. 그러면 A가 머튼의 아노미론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B는 차별교제이론. 그러면 C가 머튼의 아노미론. 그러면 A가 낙인론.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B가 차별교제이론, C 아노미론, A가 낙인론. 다 정해졌어. 이제 아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모두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어떤 거? 아노미론만 해당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머튼의 아노미론은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예요. 그래서 사회 제도가 미비한 것, 그러니까 거시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시적 차원,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아노미론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두 개를 A, B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하나만 해당이 돼요. 즉 C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한 명만 옳게 얘기했어요 라고 했으니까 옳게 얘기한 애가 무가 되겠네요. 그쵸? 옳게 얘기한 애는 무입니다. 이한 명은 무.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B는 정상 집단과 어울려라. 맞지? 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학습하니까 차별교제 이론 맞습니다. 니은. C는 일탈 행동이 개인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건 바로 누구 입장이야? 낙인 이론의 입장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회적 반응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규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네, 틀렸고요. C가 아니죠. C는 아노미론이니까. 그래서 틀렸고, 다음. A, B는 모두 이것도 중요한 거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거.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차별 교제에서.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그래서 A, B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차별적인 제재라고 돼 있어. 차별적인 제재는 누구 거지? 차별적인 제재는 여러분 낙인 이론 겁니다. 다시 말하면 A께 되는 거야. 그래서 차별 제재, 이거를 차별 교제 이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1차적 일탈을 했어요. 가벼운 일탈을 했단 말이야. 근데 누구는 낙인 찍히고 누구는 안 찍힐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차별적인 제재야. 그래서 가에 A는 낙인 이론에 여기 가에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 뭐 맞는 얘기 해야 되거든. 딱 맞는 얘기 했어. A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예, 이거 기본표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표를 그려볼게요. 부모, 자녀, 상중하. 진짜 기본표 연습. 그다음에 상중하. 그리고 100.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어디? 여기 대각선이 뭐예요? 상상, 중중하. 그래서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일치. 하거나 불일치. 불일치가 뭐예요?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엔 뭐가 있는데? 상승 이동하고 하강 이동 있지. 그치?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구성 비율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상중하에, 이 상대하는 1대1이야. 그치? 예, 상대하는 1대1이고, 여기 보면 하 대비

중은 이하. 그러면 여기 부모의 상, 중, 하의 상대적인 크기라면 1대 2대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럼 100으로 맞춰보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50, 25, 25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잔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2일 때 하가 얼마래? 5래. 그치. 그 다음에 하가 5일 때 중이 3이래. 그대로네. 2대 3대 5 이렇게 되네요. 2대 3대 5입니다. 예, 100으로 맞추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예. 다음 가서 볼까요? 각 자녀 세대, 여기 자녀 세대 각 계층의 인구 중 이동한 인구의 비율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동한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동한 건 여러분 봐봐. 자녀 세대 상에서 이렇게 봐봐. 상에서 20 중에서 이동한 건 여기가 이동한 거지. 중하로 떨어진 거. 두 칸이야. 두 칸에 나눠서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20 중에서 이렇게 이동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됐어? 여기. 일치하잖아요. 일치 비율을 반대로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치 비율을 우리 먼저 써줄까? 일치 비율을 써줄게. 여기에다가 일치. 자녀 세대 상에서 25%가 이동했으면 75%가 일치하겠네. 80%가 일치하겠네. 그 다음에 얼마? 40%가 일치하겠네. 그러면 써볼게요. 상, 20 중에서 75%, 4분의 3입니다. 15가 일치했어요. 그쇼? 30에 80%, 38에 24가 일치했어요. 50에 40%, 54, 20이 일치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하나만 뭔가를 주면 됩니다. 그게 어디 있어?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여기.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하층인 자녀의 비율은 50%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대로 가서 하면 되지. 부모가 중층인 여기 자녀 중에서 절반은 뭐가 있다고? 하층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요 칸이잖아. 50의 절반 얼마? 25가 이렇게 하강 이동했습니다. 하층으로 갔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를 했으니까 다할 수가 있어요. 여기 1 쓰면 되죠. 15, 1 했으니까 얼마? 4 쓰면 되죠. 여기 1. 여러분 쭉 돌려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겠네. 그럼 여기도 5가 되겠네. 다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한번 해볼까? 여기 1, 4, 1, 4, 1. 여긴 다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상승 이동이지. 그치? 여긴 상승 이동입니다. 왜? 부모는 중한 대 자녀는 상으로 또는 한대 중으로 갔기 때문에 상승 이동이 6 하고 나온 겁니다. 그쵸? 나머지 또 어디? 여기 5, 5, 25. 이건 어때? 하강 이동이지. 그치? 그래서 하강 이동. 하강 이동 해보면 얼마? 35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체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자녀는 60%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0까지 갔네. 예. 근데 60% 미만이 맞긴 맞죠. 왜냐면 35랑 6을 더해서 41이니까 60%가 안 되긴 합니다. 한참 떨어져 있네. 근데 아무튼 맞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상층인 자녀 중 중층인 자녀의 비율과 그대로. 부모가 상층인 자녀 중 25, 중에서 중층인 자녀 5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비율과 하층인 자녀의 비율. 그렇죠. 25 중에 5.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네요. 사실은. 어디냐면, 바로 어디 말하고 있냐면, 이거, 이거. 예. 상층인 자녀 중 중층과 하층의 비율이 5%, 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같다. 맞고요. 다음 D급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뭐예요?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요. 자녀 세대는 피라미드요. 그래서 사회 통합에 유리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에서 상층인 자녀의 비율과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에서 상층인 여기 이렇게 1. 그다음에 부모가 하층인 자녀 중에서 중층인 자녀 여기 1. 됐네요. 어때? 그렇지. 그래서 같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아니죠. 예. 이 비율을 계산해야 되죠. 네. 다시 쓰겠습니다. 중층인 자녀 중 상층인 자녀의 비율. 1, 1 이렇게 했네요. 중층인 자녀 50 중에서 얼마만큼? 1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셔야 되고, 부모 하층인 거 얼마예요? 25 중에서
1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몇 퍼센트? 2%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몇 퍼센트? 4%가 되는 거죠. 예, 같다라고 할 뻔했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걸 비율 계산하는 거. 중 비율. 그다음에 중 비율 하면 다음과 같이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본 문제입니다. 꼭 풀어보셔야 되는 것이고 1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진화론, 순환론입니다. 예, 이 문제도 약간 그냥 훅 읽고 가다 보면 안 틀려야 되는데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변동 이론 A는 사회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단계적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A에 대한 설명이야? B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지, B지. A가 이러한 B와 달립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간다, 단계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보는 게 이게 진화론이고요. 진화론이 여러분 A가 아니라 뭐야? B야 라고 보는 B입니다.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순환론. 이거 반대로 써서 혹시 틀린 학생들 있을까요?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달리 A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을 거친다라고 보고요. A는 B와 달리 가라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A가 뭐냐면 순환론. 여기 가에는 순환론의 장점. 론의 장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나에는 B는 A와 달리 B가 뭐가 되는데? 진화론의 장점. 나에는 진화론의 장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가에 순환론의 장점이에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그렇지. 왜 어떻게 순환론이 나온 거야? 긴 역사 속에서 보니까 흥망성쇠, 흥망성쇠 하더라.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옳은 거. 나에는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용이하다. 맞죠? 왜? 진화론의 경우에는 사회가 진보 발전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예측하면 돼.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딱 맞아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서구 중심적이야? 아니지. 진화론이 서구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운명론적 관점 어떤 거야? 흥망성쇠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 예. 즉 순환론입니다. A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B는 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사회 변동은 사회 발전이다 라고 보는 건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두라고 말하면 안 돼. 진화론 B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문화 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을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각국의 국민들은 각국의 문화 요소를 버렸어. 그리고 을국의 문화 요소 B를 향유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전통적인 문화 요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 문화 요소를 받아들인 거야. 뭐하지? 동화된 거죠.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이니까 직접이겠네.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을국은 병국과의 접촉으로. 간접 접촉일까? 아니면 간접 전파일까? 직접 전파일까? 아무튼 접촉했어. 외부와 접촉한 거야. 그래서 병국의 문화 요소 C와 을국의 문화 요소 D의 정체성이 모두 남아있는 새로운, 항상 이 구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융합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각국과의 또 접촉이야. 네, 이것도 역시 접촉, 외부와의 접촉인 거죠. 그래서 외재적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각국의 문화유서 A를 받아들여서 기존에 향유하던 F와 함께, 같이, 나란히. 그러니까 뭐가 나타난 거야? 병존이 나타난 거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는 문화 병존 아니지. 그치?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각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문화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갑을 병국 모두 어떠냐면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야. 그러니까 달리가 아닙니다. 다 외부와의 접촉이니까 외재적인 전파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틀렸고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동화 아니에요. 동화 안 나타났습니다. 예, 병존이 나타났죠. 그렇죠. 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융합이 나타났죠. 그렇죠. 융합이 나타났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을 병국과 달리 각국에서는 여러분 각국에서 지금 여기 강제적 문화접변이라고 나왔는데 식민 지배면 무조건 강제적 문화접변입니까? 아니죠. 예.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을국이 식민 을국이 이걸 강요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강제적 문화접변이라는 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 갑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가정형편

어려워지자 가수 대학교 막 이렇게 나왔네요. 문제에서 뭐 묻는지부터 먼저 파악하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위, 사회화 기간, 그리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역할 갈등, 응. 그래서 사회화, 지위, 역할에 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수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한 갑은 음식점 주방일을 했고요. 음식점 사장은 이러한 갑의 태도를 높이 평가해서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줬어요. 음식점 차렸어. 그리고 아빠가 되었어요. 가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경연대회 나와서 1등 했어. 인기 날로 높아졌어. 그래서 이제 막 가수로 길로 들어섰어. 영화배우도 됐어. 네. 근데 영화배우 가수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거 할지 더 고민이 됐어. 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거. 기억. 가수. 가수. 그 다음에 사장. 아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수하고 사장은 아빠 달리 성치지예요? 아, 이제 그만 나와도 될것 같아. 우리 이건 진짜 안 틀릴 것 같아. 다 뭐야? 다 성치지야. 아빠, 엄마, 아내, 남편. 다 성치지이다.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공식적 사회화 기간. 맞아요. 대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 맞습니다. 학교, 교육기관.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1차적이야? 기초적이야? 아니야. 전문적이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미음은 1등을 한 거야. 1등을 한건 기억으로서, 가수로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거거든. 아직 가수가 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가수로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야. 틀린 거죠. 네 번째, 비읍은 인기가 날로 높아졌어. 이 역할 행동이야? 아니지, 역할 행동은 갑이 지위에 맞춰서 실제로 수행한 것입니다. 그게 역할 행동이에요. 인기가 높아진 건 이거 역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틀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 내가 가수로도 영화배우로도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뭐에 집중하지? 이거 역할 갈등이야?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역할 갈등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14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AD의 특성에 대해서 맞는 자료 수집 방법을 있는 대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서 주어지는 특성들과 관련해서 이제 정답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봐야 되겠죠.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가? 이건 모두 해당이 되는 거지. 학교 생활 만족도?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어떻게? 예, 질문지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어떤 뭐 흡연에 대한 뭐 거부감 정도,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죠. 그걸 실험법을 통해서, 거부감 정도, 이거 주관적인 인식이지. 실험법을 통해서도 했어. 따라서 이건 뭐냐면 모두입니다, 모두. 그런데 갑이 두 개만 썼으니까 첫 번째가 틀린 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점수는 3점. 그럼 나머지가 세 개가 다 맞았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지. 그쵸? 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가? 바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어떤 연구야? 양적 연구야.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게 뭐가 있어?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습니다. 아,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B하고 D구나.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한 거, 이거 참여 관찰법이죠? 참여 관찰법이 C구나. 그럼 다 했습니다. 참여 관찰법이 C네요. 그쵸? 그러면 A가 면접법이네요. 그쵸? 예. 그리고 B와 D 중에 실험법하고 질문지법만 구분하면 되는데, 제일 아래 얘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엄청 많이 나오죠. 어떤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서도 보셨습니다. 면접법과 질문지법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면접법이 뭐였어요? A였어요. 그러면 B가 바로 질문지법이겠구나. D가 실험법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비해 B는, A에 비해, 면접법에 비해 B. 질문지법. 자료를 통계적으로, 양적 자료 수집하는 거니까 어때? 그렇지, 맞는 거지. 그렇지. 두 번째. A에 비해 D는 실험법입니다. 정서적 교감을 중시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질적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되는 것은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이죠. 여기서는 어떤 거?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갑의 답안 내용 중첫 번째 특성에 대한 답안 내용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왜?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15번은 풀었고요.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네. 이게 사실은 얘가 단독으로 우리 잘 나오지는 않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그런데 파이널에서는 지금 2회, 3회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론, 갈등론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기억과 니은이 예 아니면 아니오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두 번째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가? 라고 하는 거야. 기능론자 눈으로 보건 갈등론자 눈으로 보건 어때요? 사회 불평등은 누구의 눈으로 봐도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니은이 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예입니다. 니은이 예면 기억이 뭐? 아니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요. 예. 이렇게 되네.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거에 사회제도는 지배, 피지배의 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지배, 피지배 관계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관점은 바로 갈등론입니다. 따라서 예라고 하는 B가 갈등론. 그다음에 A가 뭐? 기능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가는 거, 갈등론이 예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는가? 맞아요? 그렇지.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이지만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능론은 그에 비해서 어떻게? 불가피하다. 자원이 희소한데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평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차등 보상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들린 거지. 두 번째 가볼게.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라고 보는 건 이건 누구야? 기능론의 입장인 거야. 예. 갈등론은 차등 분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등 분배의 기준을 기득권자 또는 지배층이 그들의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거거든. 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A 기능론은 B와 달리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 맞아? 그렇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기능론에 대해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했습니다. 유기체에 더 중요한 기관이 있고 뇌, 머리카락보다 덜 중요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비갈등론이죠. 갈등론은 귀속적 요인, 뭐 가정 배경이나 권력이 훨씬 더 많이 좌우하고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7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볼게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A는 기억이고 C는 니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예, 아니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사대주의지. 지금 A와 C의 응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A와 C 중에 예라고 한 사대주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비판을 받는 건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여기에 모두 비다, 아, 모두 니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A와 B는 자문화중심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문화중심주의만 예라고 하고 A, B가 같은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A, B는 자문화중심주의가 아니고 자문화중심주의는 그래서 C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 찾아낼 수 있고 니은은 바로 뭐가 된다? 아니오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니은이 아니오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 기억이 예. 그러면 결국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대주의거든. 그의 질문에 대해서 A가 예라고 했으니까 A가 사대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A가 사대주의고 B가 상대주의고 그리고 자문화중심주의가 C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응답에 대해서 B, 우리 B

0: 찾았는데 비가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예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C, 자문화 중심주의는 아니요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게 가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보겠습니다. 가에 다른 사회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가? 상대주의가 예라고요? 아니잖아. 그치? 따라서 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해. 문화가 우열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가? 이건 어때?
1: 그렇지. 상대의 문화 상대주의는 우열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라고 할수 있고 자문자 중심은 아니야.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린 거지. 그치? 다음, B는 AC와 달리, 상대주의는 AC와 달리 각 사회의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죠. 그래서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고,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가?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건 어떤 거죠? 저 우리 문화가 최고야라고 하는 자문화중심주의가 그렇죠. 자문화중심주의가 그렇습니다. 이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맞아요. A는 뭔데? 그렇지. A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국주의로 아니요. 라고 말할 거고 상대주의도 아니요. 라고 말할 겁니다. 둘다다 아니요.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는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 18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문제, 여기에 지난 시간에도 이거 나왔네요. 산업사회, 정보사회와 관련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요즘 최신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관료제, 탈관료제, 대중매체 할때 계속 다 연결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원화 정도. 여기 보면 A가 B보다 높게 나타나는 비교 기준을 세 가지만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답안을 보면 첫 번째,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회 다원화 정도 어디서 크게 나타나지? 탈관료제에서. 아, 탈관료제가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예, 정보사회에서. 정보사회 탈관료제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도 어때요? 그렇지, 정보사회지. 그런데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그렇지, 산업사회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산업사회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정보사회에서는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평가 기준에 가서 보니까 두 개의 비교 기준만 옳게 적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옳게 적었다는 거야? 첫 번째하고 두 번째고 A가 뭐다? 정보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정보사회구나, B가 산업사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두 번째 가서 을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을의 답안에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의 비중 어디서 높게 나타나? 정보사회에서 높게 나타나.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 어디서 높게 나타나요? 이제 산업사회지. 산업사회에는 대규모 조직 효율적으로 그래서 관료제 나타나고 예, 대량 생산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게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 일단은 여기 하나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틀렸습니다. 가에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이 기억이 몇개 맞았다라고 하는 게 달라지겠지. 그렇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라고 하면 정보사회에서 분권화 정도가 크게 나타나지. 의사결정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산업사회 관료제 조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경우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특징 비교하는 건 이런 식으로는 최근에 안 나오는 추세지만 관료제, 탈관료제, 뭐 정보사회와 산업사회 대중매체 할때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는 몇 점이 된다? 2점이 된다. 맞죠? 그렇죠? 왜? 두 개가 맞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 만약에 가에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에, 이거는 우리 대중매체에서 했던 거죠. 구분이 명확성 정도. 어디서 커? 산업사회에서. 전문가 집단이 정보를 만들어내거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 틀린 게 되고, 그러면 점수는 몇 점이 되죠? 정보사회 특징이 아니니까 1점이 됩니다. 맞죠? 세 번째, 만약에 기억에 1점이 들어가게 되면, 가에는? 맞아. 산업사회의 특징이 들어가게 돼야 돼요. 산업사회의 특징이 들어가면 됩니다. 익명성 정도. 어디서?

그렇지. 정보사회에서 크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다음 가겠습니다. 만약에 2점이 되면 가에 정보사회의 특징이 맞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를 미치는데 미치는 공간적 제약의 정도는 작습니다. 왜? 예, 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보시면 빈곤의 유형 중에 A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가 뭐야? 절대 빈곤이야. 그렇지? 절대 빈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나 자원을 적게 가져서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 정의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뭐가 됩니까? 상대 빈곤이 됩니다. 갑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보고, 뭐냐면 A가 절대 빈곤. 이게 쓸 거고요. B가 상대 빈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갑국. 갑국의 정보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A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80%이며 라고 했습니다. A, 즉 절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80%래. 그럼 절대 빈곤이 몇 퍼센트겠어? 20%지 뭐. 그렇죠? 예. 그리고요.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라는 얘기야. 그러면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몇 퍼센트여야 될까? 그렇지. 2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이 만약에 20%면 그 20%는 모두 절대적 빈곤이 20%고 상대적 빈곤이 18%면 모두 절대적 빈곤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입니다. 다음. 을국을 이렇게 가볼게요. 전체 인구 중 B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 70%이며 B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70%래요. 그러면 B에 해당하는 가구가 몇 퍼센트인 거야? 30%지 뭐. 그렇죠? 예. 그리고요. A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20%이다. 타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율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 맞아요. 20%로 같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상대적 빈곤율은 을국이 갑국의 두 배를 넘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을 어디 봐야 돼요? 여기입니다. 두배 넘어요? 모르지. 그쵸? 왜냐하면 갑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20% 이하다라고 하는 정보만 있는 거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와 달리 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 상대적 빈곤 가구가 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난다. 맞아요? 아니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절대적이나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절대적 빈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개발국이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A, B는 모두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수 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다이 빈곤의 기준선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빈곤이지만 내가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그 빈곤 상황에 빠지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공통점으로 네, 모두 이건 꼭 체크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2회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역시 이게 시간 안에 점점 가면 이제 점점 갈수록 시간 안에 풀수 있게 될 텐데 3회까지는 아직도 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면서 이게 시간을 줄여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 20문제 푸느라고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진짜 시험처럼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업무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이번 강의 다음 강의까지 완전 마무리 잘 지어서 어법 어휘 문제에서는 절대 틀릴 일 없게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번 문제부터 할 거냐면요. 14번 문제부터 할 겁니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2001년에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20 minute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자, 그랬을 때 Wayne State University에 있는 연구원들은요. ask someone to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부탁하다, 요청하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요. 요청했대요. 누구에게?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학생 봉사자들 그룹에게 뭐 하도록 요청하다라고 말했냐면요. To exercise for 20 minu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분 동안 운동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나 봐요. 자, 그런데 at a preset pace일까 혹은 self-selected pace일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얘들아, pace 하면 속도잖아. 속도인데 preset이라고 하면 설령 이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느낌이나? pre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라고 하는 뜻이잖아. set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제시해 주는 속도인 거지. 즉, 미리 제시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혹은 self-selected pace라고 하면 스스로 선택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이거 두 개를 살펴볼 건데 아직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 A번으로 한번 돌아와 볼 겁니다. 자, 그런데 on each of the three machin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근데 그 세 개의 운동기구 뭐였냐면요. A treadmill, 러닝머신이라고 한국어로는 부르죠. 네, 러닝머신 콩글리싱 거 아시죠, 여러분? treadmill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treadmill, 러닝머신이라든지 stationary bike라고 하면 얘들아, stationary 하면 고정된이란 뜻이거든? 고정된 바이크래. 여러분 아마 헬스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고정된 채로 열심히 바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정된 바이크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And a stair climb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계단 오르기라고 하는 그 운동기구가 있나 봐. 아마 한국에서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미리 설정된 속도를 제한해 주는 건지 혹은 스스로 설정한 속도로 운동을 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e three workou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heart rate이라고 하면 심박수죠. 심박수, oxygen consumption 하면 산소 소비량, 그리고 and perceived effort이라고 하면 얘들아 인지된 노력이야.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거 세 개가 운동을 하는, 이 세 개의 운동을 하는 동안에 측정이 되어진 거지. 즉, 운동도 세 개, 측정하는 포인트도 세 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the researchers expect to fin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 결과를 예측을 했냐면, 예상을 했냐면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피 실험자들이, 즉 대학생들이었죠. 그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대. 얘들아, 목표를 삼다라고 지금 말했어. 그러면 A번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A번에 어떤 내용 나왔었냐면 스스로 선택한 속도로 뛸까 혹은 미리 정해준 속도로 뛸까 이거였거든. 그런데 어떤 표현 등장했냐면 세 번째 문제에 targeted이라고 하면 목표를 세우다, 목표를 설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 대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그 속도로 운동을 하도록 요청한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 세 번째 문장에서 A번에 대한 클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정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한 상황인데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예측했대? 아,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을 거야. 상대적으로 똑같은

physiological inten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리학적인 강도로 모든 운동 기구에서 거의 비슷한 상대적으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뛸 거야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perhaps 아마도 they would automatically 혹은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of their maximal heart r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 누구야? they would 이라고 했을 때 이때 they는 그 대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실험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대학생들은요, automatically라고 하면, 얘들아, 무의식적으로란 뜻이야. 자동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니까, 무의식적으로 혹은 intentionally 하면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랬을 때, 이 대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했을까? 혹은 의도적으로 했을까? 라고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될 거래.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그들이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하는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심박수의,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 되는 속도로 항상 맞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automatically, intentionally 이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앞에 힌트가 한번 등장했었어. 뭐라고? unconscious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실험자들이 의식적이지 않게 목표를 삼을 것 같아 라고 예측한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unconsciously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automatically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즉 무의식적으로 모든 운동기구에서 내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속도로 뛸 거고, 그리고 Or maybe they would instinctively, 얘들아, instinctively 무슨 뜻이에요? 본능적으로란 뜻이거든요. 본능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랑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settle into rhyth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리듬에 정착하게 될 거야? At 70%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의 산소 소비량, 최대 산소 소비량의 70% 정도 되는 그 리듬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 연구자들이요. 어디에서? In all three works o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세개 운동 기구에서 그들의 최대 산소 소비량의 70% 정도로 아마 맞출 걸? 이라고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But that's not what happe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한 번에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 내용이 나오겠죠? There was in fact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No consistency. 얘들아, consistency 하면 뭐야? 일관성이거든. Variation 하면 뭐예요, 얘들아? 변화라고 하는 뜻이야. 차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일관성일까, 차이일까라고 지금 선택하는 건데, no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모든 세 운동기구에서 다 동일한 수치를 유지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러면 각 운동기구에서 뭐는 없었을 거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no consistency라고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은 거야. 어디에 있어서? In measurements of heart rate and oxygen consumption across the three discipli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의 종목, 즉세 개의 운동 기구에서 산소 소비량이나 혹은 심박수의 측정에서 일관성이 없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Instead, 그 대신에 그 피실험자들, 대학생들은요, were found to have chosen, 어떻게 선택했다는 게 밝혀졌냐면, the same level of perceived efforts on the treadmill and the bike and stair cli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세 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똑같은,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의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 보여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를 유지했지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나머지 두 개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피실험자들이 self-selected, 자신이 선택한 속도로 세 가지 운동기구를 사용했을 때, 심박수나 산소 소비량에 있어서는 뭐가 없었다?

consistency,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기구에서 동일한 수준의 뭐?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0학년도, 얘도 꽤나 최근 문항이죠. 2020학년도 사관학교 24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Behavior is not infinitely flex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유연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리고 easily moved in any direction.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쉽사리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데 이동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생각한 behavior,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쉽게 옮겨지지는 않아.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Rather, 그보다는 organisms are born with natural behavior system and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대신에 우리 유기체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선천적인 행동 체계 혹은 선천적인 행동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대. 얘들아, 이렇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고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부분이 수식해주고 있는데 that constrain, 얘들아, constrain 하면 억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expand 하면 확장하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how learning occ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배움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what changes one may expect from a training proced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 억제하고 제지하게 될까? 혹은 확장하게 될까? 이 둘 중에 고르는 건데 쌤은 이 위의 내용에서 어떤 느낌을 파악했냐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자유롭지는 않고 마냥 유연하지는 않고 우리는 이렇게 natural behavior system, 선천적으로 행동 시스템, 체계라든지 아니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 즉 뭔가 제한하는 느낌이니까 혹시 constrain 아닐까? 라고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limitations라고 등장하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장의 초반에 이러한 제한들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앞에서 제한, 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constrain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제한들은요, were described elegantly in an analogy by a researc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러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아하게 비유로서 설명되어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이 연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compare learning to sculpting a wooden statue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compare A to B 라고 하면 A와 B를 비교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연구자는요 무엇과 무엇을 서로 비교해 보았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wooden statue 라고 하면 뭐죠? 나무 조각상을 조각하는 것과 배움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본 거래. 자, 그랬을 때 the sculptor begins with a piece of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각가는 뭐로 시작을 하냐면 a piece of wood, 나무 한 조각으로 시작을 하겠지. 자, 그런데 그 나무 한 조각은요, that has little contrast 혹은 resemblance to a statu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조각을 시작하려고 나무 한 덩이를 가져왔어. 그런데 그 나무 한 덩이는요, has little, 거의 뭐뭐 않다 라고 부정어로 해석할 거거든, 그치? 그러면 contrast 이라고 하면 대조 라고 하는 뜻이고 resemblance 하면 유사점 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나무 조각상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나무 한 조각은 유사성이 지금 있어? 아직 조각하기도 전인데? 없죠. 그러니까 has little resemblance, 유사함이 거의 없는 그 나무 조각으로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할 건데 as the carving proceeds,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the piece of wood, 그 나무 조각이었던 것은 comes to look more and more like the final pro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차 더 그 마지막 결과물,

이랑 비슷해져가게 되는 거죠. 조각을 그만큼 많이 할 테니까. 자, 하지만 the process is not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not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부정어가 두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럼 쌤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부정어면 둘다 지워보면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해줬었거든? 자, 그럼 바로 한번 보면요. 하지만 그 과정,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limitation. 아, 제한점이 있대. 뭔가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어떤 제한점이 있냐면, Since the sculptor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take into account.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Take into account은 무엇무엇을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since the sculptor, 그 조각가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뭘 고려해야 된대?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결이라고 하는 거의 방향, 그리고 나무결의 밀도라고 하는 거, and any knot that wood may h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옹이들. 얘들아, 나무옹이라고 하면 나무에 그 파져 있는 구멍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래. 제한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ood carving 이런 나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is most successful. 가장 성공적인데 언제 가장 성공적이냐면, if it is in conflict 혹은 harmony with the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것이 conflict 하면 뭐예요? 갈등이잖아. 그치? 갈등을 겪을 때 성공적일까? 혹은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까?를 살펴보는 건데, 얘들아, 이건 너무 느낌이 오지 않아요? 갈등을 겪는데 성공적일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harmony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할수 없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를 조각하는 것은 성공적인데 가장 성공적이래. 언제? 만약에 그 나무를 조각하는 것이 무엇과 조화를 이룰 때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결이라든지 혹은 나무옹이와 조화를 이룰 때그 나무 조각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얘들아, pre-exist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존재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때그 carving 조각이 성공적일 수 있고요. In a similar fashion, 비슷한 경우에 learning, 배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데 언제? 자, 이건 안 봐도 얘들아 이제 알것 같지 않아?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화를 이룰 때,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때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자면요. If it takes into account the pre-existing behavior structures of the org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 구조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고려한다는 말인즉슨 조화를 이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화를 이룰 때 혹은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유기체는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을 제한하는 선천적인 행동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무 조각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줬는데, 나무 조각이 나무의 결이나 나무의 옹이와 harmony,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성공적이듯이, 학습 또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행동 구조를 잘 고려할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좀 짧은 지문이어가지고 정리하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으로 넘어왔습니다. 16번 문제고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순진한 acting 하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순진한 연기 of the mov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순진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그 관객에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까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지금 이중부정 쓰이고 있죠? 그러면 not이랑 on이라고 하는 표정을 딱 지워보면, 이 표현들을 딱 지워보면 뭐가 보여? 아, 그러면 seem natural to audience라고 하는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럼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순진한 연기, 순수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그 관객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워 보일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are accustomed in real life to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냐면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표현이 다소 indistinct 이라고 하면 불분명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얘들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연기라고 하는 게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 를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그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야? 표현을 다소 불분명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인데 왜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연기가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보자면 Most people perception in this matter is not very sharp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 이 문제와 관련된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요,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그들은 어떤 습관은 없다는 거야? Observing clos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없대. 무엇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들아, feature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거든요? feature, 특성이라고 하는 뜻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사전에 한번 검색해보면, feature이라고 하는 뜻 중에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습관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쵸? 여러분 아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항상 살펴보십니까? 아마 안 그럴걸요? 그쵸? 내 친구가 오늘 눈이 45도 정도 더 올라갔네? 이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안 계실걸요? 그쵸? 어디서나 either in real life or at the movie, 영화에서든 현실 세계에서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대신에 우리는 they are disappointed. 혹은 satisfy 둘중 하나인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야?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할까 혹은 만족할까? 뭐에 대해서?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보는 것의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만족할까 혹은 실망할까? 자, 여기서 그들이 보는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 즉, 이목구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아, 눈이 좀 올라갔으니까 화가 났나? 라고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잖아. 그 의미만 파악한 거에 만족을 했으니까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분석하고 있지 않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satisfied라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만족하고 있냐면, 그냥 그들이 보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Thus, 그러므로,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athized expression of film actors more easily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배우들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영화에서는 현실 세계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웃긴 일이 일어났을 때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뭐보다 than any that is too natural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보다는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And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lovers of art 라고 하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예술 옹호가들, 애호가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예술 애호가들에 관한 한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s for imitations of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예술 애호가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 않는데, 뭐를 위한 영화를 보지 않냐면 for imitations of natur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imitations이라고 하면 모방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모방을 위해서 영화를 찾아보지는 않고 뭐를 위해서 보는 거야?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영화를 본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예술 애호가들은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that artistic representation 혹은 real representation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예술 애호가들은요, Artistic representation is always explaining, refining, and making clear the objects dep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이 맞는지 한번 더 살펴볼 건데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설명을 해주고요. Refine 하면 정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제되고 그리고 making clear the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묘사되는 사물을 항상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방금 앞에서 어떤 내용 짚었었냐면 영화에서는 훨씬 더 과장된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짚어줬거든. 과장된 표현을 한다는 말인즉슨 오해할 만한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표현을 한다고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분명한 표현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영화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해줬다고 했으니까 영화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그러한 묘사되어지는 사물이 훨씬 더 설명을 많이 해주고 정제되어지고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겠지. 어디 안에서? 예술 작품 내에서. 그러면 artistic representation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는 훨씬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나 보죠. 표현에 대해서도. 그랬을 때 things, 자, 것은 것인데 that In real life, 일상생활에서의 것.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것은요, are imperfectly realiz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완벽하지 못하게 실현되고요. Merely hinted at, 단지 암시해줄 뿐이고요.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 다른 정말 관련이 없는 것들과 얽혀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things가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명확하지가 않고 단지 암시를 해줄 뿐이거나 혹은 다른 사물들과 너무 얽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appear in a work of art complete ent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불분명했던 것들이 예술 작품 내에서는요,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and 그리고 free 혹은 inseparable from irrelevant matt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 얘들아 어떨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혹은 분리되어질 수 없을까? 예술 작품에서는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한 것들을 표현해준다고 했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ree 이번에는 free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this is also true of acting in fil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연기에서도 이런 똑같은 것이 사실이 될수 있다라고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번 파악해 보자면 관객은요, 실제 삶이나 영화 속의 인물의 표정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아요. 단순히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술 애호가들 역시 영화의 연기가 실제 현실과 resemblance, 유사함을 갖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게 영화 배우들의 강조된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Some coaches, 자, 코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코치들은요, earnestly believ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있대. 뭐를 잘못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That mental skills trai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 기술을 훈련시키는 거. 앞으로는 MST라고 부를 거래요.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이 발달된 선수들의 수행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만 도움이 된다라고 잘못 믿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조금 어려우면 우리 키워드들만 한번 빼내보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mental skills training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기술을 수련해 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언제만 도움이 된대? 완벽하게 highly skill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기술 수준이 높은 선수들에게만 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잘못 믿고 있대. 자, 그랬을 때 뒷부분 한번 보면요. As a result, 그 결과, 잘못 믿고 있다고 한 그 결과, 그 코치들은요, shy away from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 기술 훈련을 안 한다는 거지. 얘들아, shy away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하지 않다, 피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런 코치들은요, 그런 정신 기술 훈련을 안 한대. 자, 뭐 하면서? denying 하면 거절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rationalizing 하면 합리화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얘들아, 둘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뒷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that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코치들이 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ental skills training 이런 정신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is less important 중요하지 안타고 뭐 할까? 부정할까? 혹은 합리화할까? 합리화하게 되겠지. 왜? 지금 앞부분에서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부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할 겁니다. 아, 내가 엘리트 선수들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정신 훈련까지 시켜야 돼?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it is true that 뭐가 사실이냐면 mental skills 이런 정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는 점점 더 이런 정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랬을 때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 이라고 이어지고 있으니 이 운동 선수들이 점점 더 경쟁적인 사다리 위로 올라갈 때 얘들아 경쟁적 사다리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뭐야? 경쟁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겠지. 점점 경쟁 수준이 높아질 때 운동 선수들은요 become more homogene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더 동질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in terms of physical skil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신체적인 기술 측면에서는 점점 더 동질적이어진대.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쟁 수준이라고 치면, 얘들아, 한번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 생각해 보세요. 경쟁 수준이 점점 높아지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운동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적이어진대. 그 말인즉슨 그 정도 위에까지 올라간 선수들이면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at high level of competition 이렇게 경쟁 수준이 높을 때는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모든 운동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인 기술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올림픽 출전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

서는 뒤처지지 않는데 그 결과 any small difference 그 어떠한 자그마한 차이점 어디에서의 작은 차이점일까? 피지컬일까 혹은 멘탈일까?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랬어 얘들아. 거의 다 동질적으로 뛰어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의 작은 차이가?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의 작은 차이가 can play a huge role.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신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we can anticipate that 우리는 무슨 상황을 예상할 수 있냐면 personal growth and performance will progress faster in young developing athle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대? 개인적인 성장이나 어떤 performance, 수행 능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래. 어떤 선수들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될 거냐면요. Who are given mental skills trai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어리고 developing 여전히 성장 중인 운동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어떤 선수들보다? Then, in athletes not exposed to MS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한 선수들보다 정신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최적의 시간은요, 언제일 것이다? May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운동 선수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스포츠를 시작할 때 같이 정신 훈련을 도입시켜주는 것이 최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ntroducing MST 이런 정신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시키는데 early 초반에 도입시켜줄까 혹은 later 나중에 도입시켜줄까 지금 이거 두개 중에 고르는 거죠. In athlete's care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운동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런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도입하는 거 혹은 나중에 도입하는 거 그것이 may lay the foundation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토대?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heir full pot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운동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치로 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려면 정신 기술 훈련을 언제 도입시켜 줘야 된다? 그 선수들의 커리어의 초반 부분에 도입시켜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질문 분석할 수 있었고요. 높은 경쟁 수준의 경기에서는, 여러분 올림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 수준의 경기에서는 신체적인 기술의 차이는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요인이 결과에 큰 역할을 하며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발달 초기에 그 선수들의 커리어 초기에 이런 심리 기술 훈련을 도입하는 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게이 글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럼 저희 18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25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Alongside the wounded, ill, and injured service members and veterans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얘 누가 봐도 뭐가 앞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전치사 구가 앞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문법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까먹으신 거 아니죠?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질 경우에는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배웠을까? 얘 지금 주어 아니잖아, 얘들아. 그지? 주어가 아닌데 문장의 맨 앞에 위치되어져 있으면 그 전치사구 뒷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도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쵸?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그랬을 때 exi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고요. 그럼 이 문장에 주어 어디 있을까? 이 문장의 주어는 a group of individuals. 얘가 이 문장의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얘가 문법 문제로 출제됐었더라면, 이때 쌤은 exist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뒤에 나오는 주어랑 수일치 잘 시켜주고 있어? 이거 물어보고 싶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출 문제 풀 때, 아, 얘 문법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어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자면, alongside 하면 함께죠. 자, 누구와 함께 the wounded 부상당하고 아프고 병이 있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service members 하면 얘들아 군인들입니다. 자, 군인들과 veterans라고 하면 참전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든 혹은 부상을 입은 군인들 그리고 참전용사들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존재하냐면 a group of individu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 어떤 개인들의 한 그룹이 존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진짜 주어는 a group. 이니까 exist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쓴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개인들이 누구냐면요. who help care for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래요. 자, 이 사람들 누구야 그러면? 군인들이겠죠? 군인들과 그 참전 용사들에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인데, whom we term military caregi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military caregivers, 군 간병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군 간병인에 관한 글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군대 간병인들은요, are heroes, 영웅들이죠? 자, 당연히, 영웅들인데요. But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군 간병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 사람들은 영웅이 맞아요, 당연히. 하지만, 이 나오면 얘들아, 뒤에 내용은 어때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자, 하지만 their efforts are often honored. 그들의 노력은 종종 존경받아진다가 나오는 게 좋을까, 얘들아? But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지. 그들은 영웅은 맞지만 그들이 들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존경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unrecognized,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죠, 종종. 자, 왜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y serve in a shadow of w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군 간병인들은요, 어디서 봉사하냐면, 전쟁의 그림자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이래. 자, 왜냐면, as their caregiving responsibility, 그들의 이런 돌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지는데요, for months and years after conflicts 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 동안, 몇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래. 그쵸, 얘들아? 전쟁이 딱 끝났다고 해서 모든 부상당한 군인들이 다 나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많이 잊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군 간병인들은 전쟁의 그림자에서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e man and woman of the military 그 군대에 있는 남성과 여성 군인을 말하는 거겠죠? 군인들은요, 어떤 군인이냐면, who have made sacrifices for their count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은요, 종종 무엇을 받냐면, honors, 존경을 받고요, 명예를 받고, award, 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군인들은 종종 이런 명예를 받거나, 혹은 상을 받거나, benefits, 이득을 받는데요, In recognition of their service, 그들의 복무를 인정을 해서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표창이나 기회라고 하는 거, that they hardly 혹은 rightly deser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deserve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마땅히 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로 부정어야. 자, 그러고 rightly라고 하면 마땅히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 군인들이 기회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혹은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야?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맞지. 왜? 앞에서 무슨 내용이 등장했었어?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군인들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맞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은요. 하지만 their caregivers, 그 간병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말고 그군 간병인들은 help the disabled walk and eat.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 tend to wound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처받은 부위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혹은 take them to the medical appointments, 의사한테 데려가주기도 한대. 봉사를 똑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and rarely receive honors and aw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뭐를 받진 못한다? 명예를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these caregivers 이러한 군 간병인들은요 are an incidental popu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얘들아, incidental 하면 부수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부수적인 존재인데 one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that has received policy att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책의 관심을 받기는 받는데 오직 언제만 받냐면 as a consequence of the focus on the ones for whom they provide ca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결과로서만 그런 관심을 받게 된대. 주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뭔가 처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요. 하지만 their value is enormous 혹은 insignificant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대우를 잘 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가치, 즉, 군 간병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날까 중요하지 않을까, 얘들아. 엄청나겠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앞서서 계속 말했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계속 말해 줄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military caregivers provide benef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군 간병인들은요, 이익을 제공한대.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가 엄청난 것은 맞겠죠. 그래서 무엇뿐만 아니라 not only to their loved ones, 그들의 사랑받는 사람들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게도 이익을 제공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들의 돌봄,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helps reduce healthcare costs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비용 자체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의료비를 줄여주는데 to the government and society, 이 사회와 정부의 의료비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는 군 간병인들은요, 마땅히, rightly라고 하는 표현 썼었어요. 마땅히 찬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자주 어떻게 된다? 인정받지 못한다. unrecognized 되어져서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의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이 자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19번이고요.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 or products in use toda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사용되는 모든 독성을 가진 물질, 모든 독성을 가진 과정, 그리고 모든 독성을 가진 물품들은요,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있대. 얘들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과정이나 상품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얘네는 뭘 가지고 있대?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either already in existence,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waiting to be discovered, 오히려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혹은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더 안전한 대안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 독성,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독성에 더 안전한 대안이 있대.
이게 중요한 거겠죠. 뒤에 보면요. In almost every case, 거의 모든 경우에 the safer alternative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available, 가능할까 혹은 불가능할까? 방금 이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available, 가능하겠지. 자,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at a comparable co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비교할 만한 비용이거든? 즉, 비슷한 비용으로 더 안전한 대안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industry, 그 업계는요, may reject these fa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죠. 더 안전한 대안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 업계는. And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설령 그더 안전한 대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격이 높아요 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을 테지만 But 여기서 중요한 거는 History sets the record stra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가 그 기록을 바로잡는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내용부터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쵸?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화학 업계가 무엇을 부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That 이하부터. 어떤 사실을 부정했냐면,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s to ozone depleting chemicals 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대. 어떤 거에 실용적인 대안이냐면, 오존을 고갈시키는 그 화학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쓸수 있는 대안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치?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제품이 최고예요. 이런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약품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한 거지. 뭐 하면서, predicting 이라고 하면 예측하다고, preventing 하면 방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preventing, 막다. 이런 뜻인데, 뒤에 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이런 경제적인 disaster 하면 재앙이잖아요. 얘들아, 경제적인 재앙을 이 화학업계 사람들이 막아줬을까? 아니에요. 이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재앙이 올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라고 예측했겠죠. 방지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predicting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칠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냐면 because food and vaccines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냉장 기술이라고 하는 거 없이는 식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래. 자, 그랬을 때 they were wrong. 너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화학업계에서 지금 부정했잖아. 무엇을? 아,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다? 그 사람들은 틀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The modern bagel industry initially denied that.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 자동차 업계는요, 초반 부분에는 무엇을 부정했을까? Deny that cars cause air pol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자동차가 그 air pollution 하면 뭐예요, 얘들아? 대기 오염이잖아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말을 한 거지. 이 사실을 부정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들아 그 자동차가 뿜어내는 그 가스가 대기 오염을 유발시켰잖아. 그랬더니 then claim that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 공해를 줄여줄 수 있을 만한 기술 없어요 라고 지금 말했대. 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요. 자동차가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대기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 같은 건 없어요 라고 말한 거야. 자, 근데 또한 번, and later, 나중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동차 회사가 installing devices to reduce air pollution, 이런 공기 저해,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would make cars extremely expensive.

모습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차를 엄청 비싸게 만들걸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화학업계가 됐던지 자동차 업계가 됐던지 어떤 사실을 지금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냐면 대안 없어요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술 쓰셔야 돼요.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were wrong every time. 모든 경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번 번복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자동차가 아예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었어. 근데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자동차가 공해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라고 했다가, 아, 기술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장치를 너의 차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차를 엄청 비싸게 만들걸요? 라고 지금 세번 번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틀린 거죠. 그랬을 때, the pesticide industry,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pesticide이라고 하면 살충제거든요? 그러면 살충제 업계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회사에서 만든 이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얘들아, necessarily, 필요하다고 했을까?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했을까?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겠지. 어디에 있어서? To grow food.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래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뒤에 내용 보지 않아도 알것 같아. 이런 내용은 반박되었겠죠. 틀렸다고. 자, 뭐라고 이어지고 있어?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이 수천 명의 유기농 농부들이요. Are proving them wrong. 이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예시가 세번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 사실은 모두 틀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사용되는 모든 독성 물질에는 얘들아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뭐가 있다? Alternative,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화학이나 자동차 업계는 경제적 재난 등을 예측하면서 대안의 실용성을 부정해왔다. Deny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쓰였고요. 살충제 산업 또한 합성 살충제가 식량 재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유기농 농부들이 그것을 틀렸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까지 꼭 완강해서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서기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 중엽까지 경상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가야는 신라나 백제에 비해 우리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가야의 역사를 따라 여행을 떠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김해인데요. 김해는 전기가야의 주도국이었던 금강가야의 옛 도읍이었습니다. 전기가야의 중심 고분군인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금강가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무덤 총 212기가 발굴되었는데요. 이곳에는 대성동 고분군 중 최초의 왕묘라 할 수 있는

특히 가야의 여인상은 무덤에서 출토된 인고를 토대로 복원한 것인데요. 1500년 세월을 거슬러 가야인과 가야의 문화를 만난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고령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대가야는 후기 가야의 맹주이기도 했는데요. 주산성이 있던 능선을 따라 대가야 왕들의 무덤이 줄지어 늘어선 지산동 고분궁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고분만도 수십 개에 이르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작은 고분까지 꼽으면 무려 200기가 넘는데요. 고분군의 규모로 융성했던 대가야의 세력을 짐작해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가야 왕릉 전시관인데요. 이곳에는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 무덤인 지산동 고분군 44호분 내부가 실물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구조와 축조 방식, 주인공과 순장자의 매장 모습 등을 통해 대가야의 풍습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많은 유물이 도굴되었지만 남아있는 금동그릇과 은장식 쇠창, 금기거리 등을 통해 많은 껴묵거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977년 발굴된 크고 작은 널 35개는 우리나라 순장의 역사를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는데요. 13호 돌던 널에서는 부부로 보이는 30대 남녀가, 28호 돌던 널에서는 30대 아버지와 8살 가량의 딸이 합장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순장의 흔적을 확인하며 인간의 권력 앞에서 또 다른 인간은 그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라가야의 흔적을 따라 하만을 찾았습니다. 하만의 마리산 고분군은 가야시대 고분 유적으로는 규모가 대단히 큰데요. 기원 전후부터 아라가야가 멸망하던 때까지 약 550년간의 고분들로 원형을 잃은 것까지 포함하면 1000기 이상의 고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분에서는 4에서 5세기 아라가야 양식을 담고 있는 특유의 토기들을 비롯해 다양한 철기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요. 아라가야가 철의 왕국이라 불리었을 만큼 말투구와 말갑옷, 제갈과 안장, 쇠창과 화살촉 등 수준 높은 철기 유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가야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자 고령과 김해, 함안의 가야 고분군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데요. 이를 계기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거점 역할을 했던 창녕입니다. 과거 창녕은 제2의 경주라 불리던 곳으로 관룡사는 창녕을 대표하는 사찰인데요. 관룡사는 가야 때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신라 내무랑 때에 창건된 후 진평왕 때인 583년에 증법국사가 증창했다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관룡사에 이르면 병풍바위가 눈길을 끄는데요. 사찰을 감싸고 있는 듯한 바위의 모습에서 자연의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관룡사는 규모는 작지만 보물이 많은 절인데요. 세월이 느껴지는 대웅전과 빌면 아픈 곳을 낫게 해준다는 약사전, 세월을 견뎌온 3층 석탑, 그리고 석조열의 좌상까지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보물들의 보고입니다. 대웅전 안마

마당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용선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용선대에 서면 확 트인 세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 있는 용선대 석조석가 열의 좌상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얼굴이 두툼하고 잘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경상도의 고대 역사를 찾아 떠난 여행, 발 아래 세상을 바라보니 마음을 채우던 욕심을 내려놓고 부처의 마음이 되라는 깨달음으로 채웁니다.

0: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앞서 배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계되는 다음 내용을 배울 때 이해가 어려워 수학 공부가 힘들다고 답했다. 복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1: 수학이 특히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지거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지 뒤에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 복습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좀 기억을 체득을 좀 해놓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뒤쪽 부분을 공부하다가도 분명히 앞에 부분이 헷갈리는 게 생기면 그때그때 또 찾아서 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0: 수학 공부에 있어 효과적인 복습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공부에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민주야. 공부 방법을 몰랐던 중학교 시절 그녀의 수학 성적은 항상 70점대.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후 수학 성적 1등급에 전교 1등까지 공부 역전을 이뤄냈다. 특히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내신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민주양의 수학 공부법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올 때마다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곳. 방학을 맞아 민주양이 춘천을 찾았다. 그리고 역을 나서자마자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한 만큼 반가운 두 사람. 민주양의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고등학교 시절 고민거리가 있거나 공부가 힘들었을 때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어준 사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던 민주양에게 공부 방법이나 습관 등을 배울 수 있었다.
2: 가끔 수학 문제 같은 거 모르는 거 있어서 물어보러 가면 민주가 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잘 알려줬었어요.
3: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같은 거는 정말 잘 외웠고 암기는 진짜 도가 텄던 것 같아요.
0: 친구들 사이에서 암기의 여왕으로 불렸던 민주양.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그녀의 공부 방법을 따라했을 정도라는데 하지만 민주양도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었다.
4: 저는 중학교 때 되게 공부도 못하고 기억력도 좋지 않았어요. 또 집중력도 낮아서 되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유명한 공부법들

0: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그랬었어요.
1: 중학교 3학년. 자신이 집중력과 암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민주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법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찾은 공부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봤는데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는 방법부터
2: 움직이는 점, T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T는 빛과
1: 직접 소리내서 읽으며 외우기
2: 변화량은?
1: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는 방법으로 문제풀이 자체를 외우기도 해봤다. 마지막으로 일명 엉덩이 공부법. 무작정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보기도 했는데 그 결과는?
0: 이것저것 공부법들 많이 따라해봤는데 저에겐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떤 공부법을 쓰든 등수가 제자리 걸음했다는 게 정말 저에게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는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누적해서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수학 공부할 때도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 방법을 적용했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봤었어요.
1: 어떤 공부법이든 처음엔 집중력이 좋았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잊어버리기 일쑤. 그래서 민주양은 복습 방법에 변화를 줬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멘토링을 통해 알아보자. 분명 공부할 땐 개념을 이해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땐 생각이 나지 않아 고민이라는 멘티 지원자들.
3: 멘티 신청서 나눠줄게요. 이거 잘 작성해주세요.
1: 멘티 신청서 작성을 통해 평소 복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만의 암기 방법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공부 습관까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4: 지금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공식 있지?
3: 네.
4: 공식 자기가 아는 거 체크할 거야. 지수법칙. 네 가지죠.
1: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개념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10개 중 4개 이상 적지 못했다.
4: 자, 그러면 왜 못했을까?
3: 외울 게 맞고. 한국어가 안 돼.
5: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달달달 외우니까 너무 과하네요.
1: 테스트 결과 방학 동안 모두가 개념 복습이 필요한 상황. 누구를 멘트로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민주양은 전달받은 영상과 신청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트를 선정했다. 며칠 후 먼저 도착한 멘티가 민주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학 공부가 제일 어렵다는 오늘의 멘티 성수여고 허하정량. 탄탄한 개념 복습으로 문제를 정복하고 싶다.
6: 제가 되게 심각한 수포자인데 공식도 당연히 못 외우고 잘 못 외우니까 응용도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 수포자가 되고 싶지 않은 멘티의 마음. 멘토는 멘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0: 아, 그 멘티 신청서를 봤는데 막 다섯 번씩 읽어도 잘 이렇게 응용 문제는 잘 못 풀겠다고 하더라고.
1: 멘티의 가장 큰 고민은 자주 개념을 보지만 암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0: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너의 암기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2: 다른 과목은 좋은데 수학에 오면
0: 그치?
2: 엄청 낮아.
1: 의지는 최상위권. 하지만 암기력은 도대체 올라가지 않는 상황.
0: 나도 되게 암기를 잘 못해. 그리고 나도 수학에 되게 흥미가 없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막 내가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나한테 맞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누적 복습이라고 해. 일단 나는 선생님 그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 이거를 되게 잘 들으면 나중에 그만큼 이해도 잘하고 더 암기가 쉽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0: 거는 이런 데다 다 받아넣었어. 또 다른 공식이나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거 알려주시면 또 적어놓고 이래가지고 이 교과서에 단권화를 하는 거야.
1: 또한 수업 시간에 이해되지 않았던 개념은 따로 인터넷 강의를 찾아서 듣거나 개념서를 살펴본 후 추가 내용을 교과서에 적었다. 민주영은 자신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다.
0: 이제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되잖아. 오늘 집합의 뜻과 표현을 배웠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개념을 진짜 확실히 이해하겠다라는 의지로 여기를 정말 이해를 열심히 하려고 꼼꼼히 봤고 확실히 이해하겠다라는 의지로 꼼꼼히 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걸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여기만 복습을 할 것 같지? 아니야. 이 그 전날에 배웠던 것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1: 암기력을 높이는 민주양의 개념 누적 복습법. 먼저 배운 내용과 추가로 공부할 내용을 교과서에 단권화하며 충분히 개념을 이해한다. 이후 이것을 토대로 복습을 진행하는데 첫 복습 진도가 나가는 1일차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가며 공부한다. 그리고 다음 날엔 1일차 복습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한 후 2일차 공부를 꼼꼼하게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복습할 때마다 1일차 범위부터 공부를 시작. 마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맨 앞 범위부터 공부를 누적해서 하는 것이다. 범위가 늘어날수록 앞부분은 빠르게 보고 당일 공부할 범위는 꼼꼼하게 복습하도록 한다.
0: 우리가 같은 책을 계속 몇십 번 보다 보니까 이 개념은 어느 페이지 뭐 오른쪽 위에 이런 식으로 맨날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걸 맨날 보다 보면은 이게 내 머릿속에 이대로 기억이 남아.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똑같이 그려지면은 수학 공식이나 수학의 흐름도 더 쉽게 알 수 있잖아. 이 다음에는 어떤 공식이 나왔었다. 만약에 내가 B라는 공식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A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A 다음에 어떤 공식이 나왔었지? 어떤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B라는 공식이 나오고 달성됐었지? 이런 거를 캄캄히 생각해보면은 A 공식만 몰라도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B 공식도 떠올라. 그러니까 누적 복습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더 암기를 하는 게 그냥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분리돼서 암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 난.
2: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본다, 꼼꼼하게 본다, 그리고 누적해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대로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약간의 걱정은 누적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내가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봐야지 책이나 넘기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이거 계속 누적해서 복습을 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을까요?
0: 그 전날에 배운 걸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어제 꼼꼼히 봐서 이해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훑기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이렇게 공식도 바로바로 생각나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계속 넘어가면서 이 앞부분은 뒤에 비해서 되게 몇 배, 몇십 배로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생각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앞쪽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뒤쪽에 갈수록 꼼꼼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3: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0: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처음부터 중간고사 범위까지 딱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끝났으면 중간고사 뒷 범위부터 기말고사 범위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다음 학기가 됐어도 이거를 정말 수십 번씩 읽었잖아. 그러니까 아예 다 까먹지는 않아서 나는 그런 식으로 범위를 잡고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내가 오늘 문제집도 가져왔어. 문제집도 누적 복습을 해야 돼. 어떻게 할것 같아? 문제집 누적 복습?
3: 개념을 읽고 풀고 다음번에 가서 네.
0: 문제집에서는 개념을 안 읽어. 자기가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만 누적 복습을 하는 거야.
1: 민주양의 누적 복습은 문제를 풀 때도 적용됐는데 그 방법을 살펴보면 1일차에는 해당 범위까지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다. 이후 해설지를 보고 풀이 과정을 꼼꼼히 비교. 틀린 문제는 풀이 과정을 좁고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2일차가 되면 1일차에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한 후 2일차에 해당하는 범위의 문제를 푼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틀렸던 문제들만 누적 복습. 한번 틀린 유형은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공부했다.
3: 이 문제 해설을 암기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러면 약간 공부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0: 나는 이 문제 풀이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암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보는 게그 풀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고, 여기에 적용된 공식을 보고, 여기 이 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풀이를 계속 보는 거야. 지금까지 내 누적 복습 방법 너한테 소개시켜 줬는데, 내가 숙제를 내줄 거야. 진짜 많이 내줄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이렇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1회차, 그리고 등차수열 합이 2회차 여기까지. 그리고 3일차가 연습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4일차는 심화 문제니까 어려우니까 심화 문제만. 그리고 5일차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여기까지. 괜찮겠지? 숙제 열심히 하고 우리 일주일 뒤에 보자.
3: 네.
0: 바이바이.
1: 과연 화정량은 누적 복습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4: 1일차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공부. 2일차입니다. 빨리하고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3일 차입니다.

오늘은 4일차입니다. 오늘 약간 너무 하기 싫어요. 사실 이거 영상 찍는 것만 아니었으면 저 이 수학책 하나도 안 봤을 거예요.

0: 열심히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공부 인증 영상까지 찍어가며 누적 복습을 실천한 화정량. 멘토링 전과 후 수학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만큼 공부 고민도 늘어갔다.
1: 그 전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고 계속 매번 달라지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좀 힘들었어요.
0: 2차 멘토링이 있는 날, 일주일 동안 멘티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멘토 또한 기대가 되는데.
2: 숙제 해왔어?
1: 네.
2: 어땠어? 막 영상 찍고.
1: 솔직히 영상 찍는 것만 많이 했어요. 숙제 안 했어요.
2: 혹시 뭐 어려웠던 거나 궁금한 거나 좀 이런 거 있어? 거기에 대해서?
1: 그 했던 거를 다음날에 다시 그 전날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날 걸 할 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되게 많이 읽은 것도 있고 쉬워서 그냥 막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2: 그게 맞아. 자기한테 딱 맞는 대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야.
1: 그럼 시간이 또 많이 걸릴 때도 있어서.
2: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해 많이 안 되는 게 좀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려도

0: 좀 계속 읽다 보면은 이해되잖아. 그래서 또 시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되게 도움 많이 돼. 숙제 한번 보자.
1: 숙제 검사란 말에 당황한 멘티. 뭔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 거의 그냥.
1: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마다 꼼꼼하게 풀이 과정만 적혀 있을 뿐 채점이 안 돼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0: 이런 데는 다 맞은 거야?
2: 아니요.
0: 그러면 뭐지? 그냥 풀이 쓴 거야?
2: 아니, 네. 다 틀렸어요. 다 틀린 거는 웬만하면 다 그냥 해설해서 제가 왜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그 해설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써놓고 이거 다시 했어요.
0: 되게 잘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른데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걸좀 색깔 볼펜? 빨강색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나중에 보면은 내가 직접 푼 걸로 볼 수도 있잖아. 헷갈릴 수도 있잖아. 같이 이렇게 있을
2: 시험 하기 전에는 다른 과목도 있고 되게 많은데 계속 이렇게 읽기만 해야 되나요?
0: 시험 일주일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읽는 게 좋아. 근데 시험 전에 일주일은 되게 할게 많잖아. 그리고 이게 되게 무겁고 다른 과목도 되게 많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한 장에 다 정리를 했어. 보여줄게. 내가 정말 중요한 개념, 그리고 내가 못 외웠던 개념, 살짝 모르겠는 개념이나 헷갈리는 개념들 여기다 다 쓰는 거거든. 그리고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 풀때 공식, 그런 스킬 같은 거 여기다 다 요약을 해서 이것만 읽으면 되는 거지. 이제 이거 시험 일주일 전에 만든다고 했는데 시험 전날까지 계속 진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 진도 나가는 족족 뒷장에다가 이렇게 끝에 추가해줘서 같이 외우면 괜찮아.
2: 개념 정리할 때는 색, 이거 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0: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한 번씩 더 보면 좋을 것들 그런 거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모르는 거나 추가 설명 이런 거는 파랑색으로 내가 아직 못 외웠다 못 외웠거나 정말 꼭 다시 봐야 된다 이런 거는 빨간색으로 썼는데 특히 빨간색 중에서도 별표 있는 것들은 더 중요시 봐야 할 것들. 문제집도 오답이나 내가 어려운 것, 아직 내게 다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이런 거를 여기다 딱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팁은 되게 내가 만약에 같은 유형을 두세 개를 틀렸어. 그럼 이 두세 개를 여기다 다쓸 필요가 없어. 그 유행 중에 내가 더 어려운 거. 그런 걸 하나 딱 골라서 유형 중한 문제를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럼 그 유형을 내가 마스터하면은 나머지 두 똑같은 유형의 두 문제도 내가 마스터한 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쓰는 거야.
2: 되게 어렵다고 한 거는 다 빨간색으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전부 다 빨간색일 것 같은데 저처럼 다 빨간색이면 정리하는 것도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0: 시험 일주일 전까지 이거 계속 보잖아, 매일매일. 그때 그냥 눈으로만 맹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읽어가면은 이해가 되는 것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쓰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된 거는 까만색, 뭐 중간 정도인 건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교과서, 문제집 이런 거 정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그 노력이 더 중요해.
2: 내용이 많아지면 한두 장이 넘어가고 다섯, 여섯 장될 텐데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그것도 방금 질문한 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아. 정말 이 교과서 문제집을 진짜 완전히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은 이거를 만드는 양 또한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을 작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과서 문제집 정말 열심히 누적 복습해야 되는 거지. 짠.
1: 또 다른 공부 팁을 알려주기 위해 큰 종이를 꺼내는 멘토.
0: 이게 뭐게? 우리가 개통도를 그려볼 거야, 수학 개통도. 내가 지금까지 말해준 누적 복습은 중간고사 범위, 이렇게 기말고사 범위, 이렇게 시험.

0: 범위 단위로 잘라서 누적 복습을 했잖아. 근데 그렇게 누적 복습하고 다시 리셋해서 또 다른 누적 복습을 하고 그러면 수능까지 끌고 가기 되게 어려운 감이 있어.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학 개통도를 활용하는 거거든.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개통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고, 이게 이어져서 이런 개념을 또 배웠고, 이런 걸 한번 파악해보면 좀더 쉽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암기도 할수 있고, 이해도 잘 돼. 그래서 내가 한번 함수에 대한 수학 개통도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우리 중학교 때 함수 배운 거 기억나?
1: 아니요.
0: 우리 중1 때 기억 안 나겠지만 함수와 그래프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중2 때 이것도 기억 안 나지? 중2 때 우리 1차 함수 배웠어. 그리고 중3 때 2차 함수.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2에서 함수 파트 기억나는 거 있어?
1: 아니요.
0: 너가 이번에 숙제로 해왔던 수열 있지?
1: 네.
0: 수열도 함수에 관련된 단원이야. 그리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지수, 로그 배웠어. 이거 기억나?
1: 네.
0: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미적분에서 이런 거 수열, 극한, 연속함수, 도함수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미적분2에서 우리 지금까지 중1부터 수학2 배울 때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에 관한 것을 활용을 하는 그런 걸 배워. 이렇게 그책 하나하나, 뭐 단원 하나하나, 분리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쭉 써보면 우린 중1 때부터 함수를 배웠던 거야. 아까 수열이 함수인 거 몰랐잖아.
1: 네.
0: 그치? 함수에 관련된 단원인데 이런 거 한번 개통도 그리면서 이건 함수에 관련된 단원이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만약에 함수에 관한 문제를 푸는데 수열의 합 이런 걸 적용해야 되거나 뭐 유리 함수 막뭐 지수 로그 이런 거 적용해야 되면 바로 이거 함수에 관련된 공식이다 개념이다 생각나서 더 쉽게 떠올리고 적용할 수 있겠지. 한번 누적 복습이 끝날 때마다 이런 개통도에 체크해주고 다른 누적 복습 끝날 때마다 체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중1부터 고3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한눈에 파악하고 흐름을 알면 수능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누적 복습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복습하는 것보다 훨씬 공부할 양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지칠 때도 있어. 공부하는 양이 많으면 공부하는 시간도 길어지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시각화했어. 나는 맨 처음에 학교에 딱 들어오면 일단 플래너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해야 할 공부들 있잖아.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프린트물이나 이런 거를 딱 책상 한쪽에다가 다 쌓아놨어.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공부 다된 거는 책상 서랍 밑에 집어넣고 이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이게 낮아져가는 게내 눈앞에 보이잖아. 난 거기서 되게 그런 힘도 얻고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시각화하는 게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거든. 그래서 너도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좋겠어.
1: 네.
0: 앞으로 너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화이팅!
1: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2: 제가 수학에서는 암기가 되게 부족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암기했던 게 점점 잊혀져 갔는데, 누적 복습 학습법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기가 잘 되고 기억에 잘 남으니까 저에게 되게 잘 맞는 학습법인 것 같고, 다른 과목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0: 성적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꿈을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험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영어 능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우리 벌써 무려 20강째 왔습니다. 자, 우리 수시 원서 쓸 때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자, 수시 원서 몇 장 쓸 수 있어요? 6장 쓸 수 있죠. 정시는 몇 장 쓸 수 있어요? 3장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수시, 정시, 원서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자, 오늘의 영자 이씨는 바로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자, 특수목적 대학. 여기 있는 것들이 특수목적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자,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라던가 그리고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테크라던가 아니면 경찰대, 사관학교 등이 특수목적 대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원서 6개 아니라 7개, 8개, 9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일반 대학에 6개를 쓸 수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여기 특수목적 대학들을 더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경찰대랑 사관학교는 필기고사 날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들에서는 중복으로 합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0: 수시로 저 일반 대학 합격했는데 정시로 혹시 특수목적 대학 더쓸수 있어요? 쓸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수시를 붙으면 정시는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특수목적 대학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 원서를 써서 붙었더라도 내가 이곳에 관심이 있다면 정시에서 한번더 기회를 노리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들이 왔을 때내 것이 되도록 잡으려면은 탄탄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실력을 쌓으러 문제풀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은 듣기 문제 풀어야 되겠죠. 14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번에도 3점으로 나왔네요. 자, 같이 한번 잘 들어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1: Emma, I'm really excited to go watch the baseball game with you tonight.
2: Yeah, same here. It's the last game of the season, after all.
1: Right. And it's also Jason Miller's final game before he retires.
2: The team won't be the same next year without him.
0: 지금 상황 설명이 나오는데 I'm really excited to go watch baseball game with you tonight. 자, 오늘 베이스볼 게임 보러 가는 거 너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Yeah, same here. It's the last game of the season after all. 자, 결국 이거 마지막 게임이잖아. 이 시즌에라고 하네요. 자, right. And it's also Jason Miller's final game before he retires 라고 합니다. 자, 그가 retire 하기 전에 제이슨 밀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은퇴하기 전 마지막 게임이래요. So the team won't be the same next year without him. 자, 그 없이 내년에도 똑같지는 않을 거야. 팀이 내년엔 좀 바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1: Yeah, hopefully he'll have a good game since it's his last one.
2: I hope he hits a home run. Wouldn't that be perfect?
1: He will. He always comes through in important moments.
2: The opposing team's pitcher is really strong. He's not going to make it easy.
0: 아하, 자, 볼게요. 자, hopefully he will have a good game since it's his last one. 자, 마지막 게임이니까 잘할 거야. I hope he hits a home run. 홈런 쳤으면 좋겠다. 그럼 완벽하지 않을까? 그치. He always come through in important moment.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해내는 사람이잖아. 중요한 순간에 실전에 강한 사람인가 봐요. 자, 그랬을 때 the opposing team's pitcher. 자, 근데 상대편의 투수가 is really strong. 진짜 잘하는 친구야. It's not going to make it easy. 쉽게 만들어주지 않을걸? 이라고 했어요.
1: True, but if anyone can get a home run on him, it's Jason Miller.
2: Let's hope.
1: It'd be amazing if he could lead the team to a championship before he retires.
0: 자, 볼게요. True, but if anyone can get a home run on him. 자, 홈런. 누군가가 그를 상대로 칠수 있다면 바로 제이슨 밀러일 거야. 아, 우리 희망해보자. It'd be amazing if he could lead the team to a championship before he retires. 자, 근데 진짜 amazing 할 거야. 만약에 그가 팀을 챔피언십으로 이끌 수 있다면, before he retires. 그가 은퇴하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골라볼 거예요. 첫 번째. So definitely that would be a great way to finish his career. 그럼, 그럼. 그것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거야. To finish his career. 그의 커리어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이라고. 괜찮죠? 마지막에 홈런 치면 좋겠다. 마지막 커리어를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야. 맞잖아요?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Sure, I didn't expect him to hit a home run in his final game. 자, 그가 홈런을 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 그의 마지막 게임에서. 이거 아닐 거고요. 3번. No problem. 문제 없어. We can grab some snacks before the game starts. 자, 게임 스타트 하기 전에 간식을 좀 먹으면 되겠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웬 간식? 4번 볼게요. Too bad.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his team had won tonight. 아유, 안 됐다. It would have been better. 더 좋았을 텐데. 팀이 오늘 밤에 이겼다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아, 이것도 아니고요. 아직 게임 시작 안 했잖아요? I feel the same way. 나도 똑같이 느껴. I'm sad his injury prevented him from playing. 자, 그의 부상이 그가 경기를 못하게 해서 슬퍼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잘했고, 이제 15번으로 가봅시다. 자, 설명을 듣고 클레어가 알렉스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설명 쭉 나올 거고 마지막에 so 하면서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거죠. 자, 그 부분을 잘 들어봅시다. 해볼게요.
1: Claire and Alex are classmates working on a research project about challenges students face at school and possible solutions. After choosing their topics, they discuss how to collect their data.
0: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자, 이 두 명은 classmate예요. 근데 research project를 함께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Challenges students face at school. 학교에서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의 솔루션에 대해서. 근데 토픽을 고른 다음에 어떻게 collect their data, 데이터를 수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알렉스의 의견은요.
1: Alex proposes visiting each classroom to conduct face-to-face surveys, believing direct interaction will help them get the clearest answers.
0: Okay, 자, 알렉스는 뭐를 제안을 했냐면 each classroom to conduct face-to-face surveys,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서베이를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믿었냐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답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그런데
1: Claire agrees that his method has advantages, but she thinks his method is slow and may limit the number of responses they can gather.
0: 근데
1: she believes creating an online survey and sharing the link with students would help them to collect more data quickly.
0: Okay, 여기까지. 자, 클레어가요. 그의 방법이 분명히 이점이 있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His method is slow and may limit the number of responses they can gather. 자, 그의 방법은요. 너무 느리고요. 언제 다 만나서 얘기해. 그리고 may limit the number of responses they can gather. 그들이 모을 수 있는 이러한 response, 반응의 숫자를, 대답의 숫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he believes creating an online survey, 그녀의 생각이 나오죠. 온라인 서베이를 만들어서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would help them collect more data quickly. 더 빨리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 들어볼게.
1: So Claire wants to suggest to Alex that they use both of their ideas.
0: Okay, 뭐라고요? 클레어는 알렉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That they use both of their ideas. 아이디어를 둘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Claire most likely say to Alex?
0: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너 아이디어도 좋은데 이것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1번 볼게. 자, we could look up some research papers online instead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research papers, 연구 논문들을 온라인에서 대신 찾아볼 수 있어. 전혀 상관없는 얘기. 2번, we should choose a topic that will interest the students. 자, 우리는요, 토픽을 골라야 돼.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이것도 아니고요. 자, your method sounds great. 자, 너의 방법이 좋아 보여. So, we should just go with that. 자, 그냥 그걸로 가면 되겠다. 이게 아니죠. 자, 우리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야 되죠. 4번 볼게요. I think we should also use an online survey to collect more data. 자, 우리 also가 핵심이죠. Use an online survey. 온라인 서베이도 같이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맞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5번. The student found our results from our project very meaningful 이라고 합니다. 자, 학생들은 우리의 결과 근데 from our project 우리 프로젝트의 결과를 굉장히 의미 있다고 여겨. 이것도 상관이 없는 얘기.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장문 들어볼게요. 1지문 2문항. 자,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언급된 가치가 아닌 것을 고를 건데요. 자, 이것도 역시 사회 모의고사라 그런지 평소랑은 아주 조금은 좀 다른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치만 그냥 문제 푸는 방법에 크게 다른 건 없다. 근데 표현들이 살짝 바뀌었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2: Good morning, everyone. Today, as your principal, I'd like to share a few words that I hope will be helpful to you. School is not only a place to learn academic subjects, but also a place where your character is shaped.
0: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오늘 today as your principal 여러분의 교장으로서 나는 I'd like to share a few words. 자, 몇 마디를 하고 싶어요. That I hope will be helpful for you.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School is not only a place to learn academic subjects. 자, 아까

0: 아카데믹한 서브젝트, 학문적인 과목만 배우는 곳이 아니고요. But also a place where your character is shaped.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고 해. 아,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도 배우는 곳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1: School is also where you can learn important values. Each day, through your actions and choices, you can learn the meaning of responsibility.
0: Okay. 자, 그러면서 school is also where you can learn important values.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through your actions and choices. 자,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you can learn the meaning of responsibility. 첫 번째 가치가 나왔다. 첫 번째 가치가 뭐야? Responsibility, 책임감이죠. 당신은 책임감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가치 나왔고, 그 다음에
1: Completing your work with care and dedication will help you grow into responsible individuals. You can also learn about honesty. When you are honest in your words and actions with your classmates, You build trust and learn how to maintain strong relationships.
0: Okay, 여기까지. So completing your work with care and dedication. 자, 돌보고 헌신하면서 당신 너의 할 일을 끝내는 것은 responsible individuals. 너를 무엇으로 키운다?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를 배울 수 있냐면 honesty, 정직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대요. 그래서 words and actions, action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직함을 보이면은 you build trust and learn how to maintain strong relationships.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단단한 relationship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얻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요.
1: You will also spend much of your time working with others. In those moments, cooperation is essential.
0: 아, 세 번째 가치가 나왔습니다. You will spend most of your time work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를 하게 되는데 in those moments 그러한 순간에 cooperation 뭐요? cooperation 협동이 중요합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 learning how to work together will help you achieve more than you ever could on your own.
0: 자, cooperation에 대해서 나오죠. How to work together 어떻게 같이 일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will help you achieve more than you could ever you ever could on your own.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가치는
1: consideration is also a very important value.
0: 자, consideration, 자, 사려 깊음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우리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야. 자,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effective values on making major decisions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치의 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죠,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2번 볼게요. Important values students can learn at school.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 어때? 이거네. 그래서 이것도 배울 수 있고 저것도 배울 수 있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 3번. Teaching methods for enhancing moral education. 자, 도덕적인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teaching methods, 가르치는 방법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values that help guide students outside the school. 자, 가치까진 좋았는데 학생들이 outside the school,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가이드해주는 가치라고 합니다. 학교 밖 아니잖아요? 5번, how interactions with others shape students' values. 자,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학생들의 가치를 만드는가?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죠.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언급된 가치가 아닌 거 뭐 안 나왔어? Patience만 안 나왔죠. 인내심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뒤에 부분들 그냥 쓱 한 번만 볼게요. As you interact with your classmates, 친구들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선생님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understand the value of being thoughtful and caring toward others. 자, 이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고 연습함에 따라서 여러분은 will grow both academically and personally. 학문적으로도 성장할 것이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듣기 끝났다. 자, 듣기 끝났으니까 이제 독해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목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하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요. 앞에서 되게 뜸을 들인다. 그래서 막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하다가 뒤에 부분에서 딱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그런 글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Thank you for offering me a position on your sales team at Computerama Tech. 자, 나에게 포지션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영광이었어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의 컴퍼니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I was impressed by the professional environment and the innovative product your company develops 라고 합니다. 자,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전문적인 환경, 그리고요, innovative product, 여러분의 회사가 만드는 이런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 나 완전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 당신의 회사에 대한 칭찬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The meetings we had were informative and enjoyable. 우리가 가졌던 미팅은 굉장히 정보를 많이 주었고 즐겁기도 했고요. I learned a great deal. 엄청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business approach, 사업적인 접근에 대해서요. Your team members, 팀 멤버들도요, 굉장히 환영을 해줬고 열정적이었어요. Which made me a very positive impression on me. 자,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 계속 칭찬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however 있다. 별표.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죠. However, after careful consideration. 자, 뭐 후에요? 생각을 열심히 해봤는데 I have decided to accept a position at another company that better aligns with my career goals 라고 합니다. 뭐요? 나는 결정을 했어요. 뭐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포지션을 받아들이기로. 근데 어디서? At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에서 일자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께 better aligns with, align with 하면은 일치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 커리어 골이랑 목표랑 더 잘 일치하는 다른 회사의 포지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sincerely appreciate the time you invested. 당신이 투자해준 시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회사의 제품을 다른 데다가 꼭 recommend, 추천을 할게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고 아니고요. 자, 제안받은 회사의 포지션을 사양한다는 의사를 밝히려고 저 다른 회사 갈게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출시 예정인 신제품의 견본 주문 아니고요. 홍보 방식 협의 아니고요. 근무 환경 개선 아니죠. 정답은 2번. 잘 풀었죠?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19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에일린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vehicle bounced along the bumpy road로 시작을 합니다. 자, 차가 bounced,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가는 거야. 어디에? 이런 bumpy road, 구불구불한,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한 길을 bounce, bounce, bounce, bounce 하면서 가는데 에일린의 heartbeat, 아일린의 헐트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With excitement, 뭐를 가지고? 흥분하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라고 해. To the east, 자, 그리고 동쪽에는 rose the green slopes. 자, 이 초록색 슬로프, 언덕이 있었고요. But her eyes were fixed on the distant horizon. 그치만 그녀의 눈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었냐면은 먼 지평선에 고정이 되어 있었대요. 세렝게티, 세렝게티 어디 있는 건 줄 알아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쪽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파리예요. 근데 The Endless Plains, 자, 뭐요? 저 끝없는 초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She whispered,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Standing up in the car, 차에서 일어나서 to get a better view, 더 잘 보기 위해서 차에서 일어났어요. She was ready to greet the home of thousands of wild animals. 자, 이 수천 마리의 야생 동물들에게 인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초반부의 분위기를 좀 봅시다. 자, 이 친구의 지금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Filled with excitement 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죠. 굉장히 흥분하고 즐겁고 흥분? 스마일로 그냥 그려볼게요. 굉장히 즐겁고 뭔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however, 그러나 As they drove through the gate and went deeper into the park. 자, 그러나 나왔어요. 아, 분위기가 바뀌겠구나 라는 거 눈치챘지? As they drove through the great gate. 게이트를 통과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went deeper into the park. 국립공원의 안쪽으로 계속 가자. Her smile slowly faded. 그녀의 smile,

어땠어요? 완전 MT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Is this it? 이게 다야? 그러면서 에일린이 물었습니다. Putting down her binoculars with a heavy sigh. 자, binocular 하면은 쌍안경인데요. binoculars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With a heavy sigh.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The lively wildlife she had imagined was nowhere to be seen. 자, 이 생기 있는 wildlife, 뭐요? 야생동물들. 그녀가 상상했던 그것은 nowhere to be seen.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잔뜩 했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실망을 잔뜩 한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녀의 감정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걸 골라봅시다. The satisfied bored. 자, 나중에 심심해진 거 아니죠? 만족했던 것도 아니고요. 무관심했다. 처음부터 아니고요. Amazed. 놀랐다가 무서워진 것도 아니고요. Comfortable. 자, 뭔가 편안했다가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Anticipating disheartened. 이게 맞겠네요. Anticipated 하면 뭐야? 잔뜩 기대를 하는 거고, disheartened 하면은 여기 hurt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심장이 막 쪼개지는 거야. 실망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단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 조금 생소할 만한 단어가 바로 이거였거든? disheartened? disheartened 무슨 뜻이야? 심장이 쪼개지는 거야. 실망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실망한이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하면 될 건데, 자, 여기서요, 우리 not A, but B 라는 표현을 잘 볼게요. Not A, but B 하면 무슨 뜻이야? 달지. 뭐예요?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잖아요. A가 아니라 B다. 자, 이 표현이요, 의미가 중요한데, 이게 문제풀이 할때 어떻게 사용이 될수 있냐면 이런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 찾는 이런 문제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찾는 힌트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A가 아니고 B입니다가 곧 주제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 지문에서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자, perhaps we all should think about our work in terms of craft. 자, 우리는요. Think about our work. 우리의 일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in terms of craft. craft 하면 뭐야? 공예야. 공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대요. 자, 근데 이거는요, not in the sense that we are all artisans. 자, 어떠한 느낌이 아니냐면은, we are all artisans. 우리가 다 어떤 장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carving a piece of wood. 자, 나무를 깎는 장인.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but in the sense that, 자, 여기 뭐가 보여? Not A, but B가 나오네요. 나무 깎는 장인이 아니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In the sense that, 어떠한 측면에서 보자는 거냐면, every one of us. 자, 우리들 하나하나는 brings a unique set of skills. 뭐를 가지냐? 독특한 스킬을 가진다. 가지고 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experiences, 경험을 가지고 오고, and talent.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To the work we do.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요. 자, 우리 각자는 다 우리만의 독특한 스킬, 경험,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flipping hamburgers, 햄버거를 뒤집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running the digital design firm, 자, 디지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that builds an app for a burger chain. 버거 체인에 대한 앱을 만드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일의 종류는 뭐 요리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만의 다양한 경험, 우리만의 다양한 스킬, 우리만의 다양한 또 뭐? 탤런트,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키워드가 뭐 같아요? work,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야. 자,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냥 artisans, 어떤 장인 정신, 뭐 이런 걸로 바라보자는 거는 아닌데, 어떤 걸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우리만의 독특한 거. 독특한 경험이나, 아니면 독특한 재능,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work is not

just a series of tasks we tick off each day. 자, work는요, 단지 무엇이 아니냐면 tasks we tick off each day. 우리가 맨날 tick off 하면은 그 체크박스에 체크 하는 거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체크해서 날려버려야 되는, 해치워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 거야. Faster and more efficiently. 그냥 빠르게, 그냥 효율적으로 체크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야. To make a dollar. 뭐요?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체크하는 게 일의 다가 아니야. 자, 그러면 무엇이냐? It is a central part of our human experience and something that most of us take tremendous pride in doing well. 자, 그러면 work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central part of our human experience. 자, 우리 인간 경험에 있어서 중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something that 무엇이냐면 most of us take tremendous pride.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내 일을 잘하면은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work can be frustrating. 물론 좌절을 줄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동등하지 않을 수 있고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 and more often than not 그리고 자주 boring. 굉장히 지루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일이라는 게 그냥 매번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But it also shapes us as individuals. 그러나 이거는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우리를 individuals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우리를 개인으로서 빚어줍니다. 하나의 개인으로서 만들어줍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a sense of accomplishment.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성취감을 가져다 주고 creates moments of joy.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고 builds friendship and relationships. 우정과 관계를 만들어주고 and forms an integral part of our identity. 우리 정체성의 중요한 파트를 만들어줍니다. 라고 했어. 자,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게 뭐겠어요?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 직업은 그냥 단순히 아, 노동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자, 경제적 보상보다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다. 아니고요. 일은 인간적 경험의 핵심이자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 맞네요. 일의 역할,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었어요. 3번,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4번,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 문화 개선도 아니고, 5번, 즐거움을 위해서 긍정적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 아니죠.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0번도 봤고, 자 이제 영장 시크릿픽 나왔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21번 문제에 함축음이 추론이잖아. 네, 그 함축음이 추론 중에서 이 밑줄의 위치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자, 2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Satir says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사트레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인물이 딱 등장을 하고, 그 인물이 말하기를 밑줄입니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체의 주제랑 아주아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를 함축적인 한 문장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이 사람에 의하면, love, hate, and indifference. 뭐요? 사랑, 싫어함, 그리고 무관심.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are all part of the same cycle. 무엇이냐면, 동일한 사이클의 일부라는 거야. 무엇의 사이클이냐면 of human relationships, 인간 관계의 동일한 사이클에 있어서의 파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감정들,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we need other people.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although we can do a certain amount of introspection on our own. 자, 뭐를 하냐면 우리가 특정한 양의

introspection 하면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그러니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거를 on our own, 우리 스스로도 일부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aspects of our being. 무엇이 있냐면 자,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 존재의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That we cannot know without others.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없이는 알수 없는 그러한 측면들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도 혼자서도 일부는 자기 자신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요, 타인들. 타인이 있어야만 알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것의 classic example. 자, 아주 전통적인 예시가 바로 이 사람의 관음증 있는 사람이라는 예시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시가 나오겠네요. 관음증. 관음증이 뭐야? 관음증이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몰래 보고 싶어 하는 걸 관음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관음증이 바로 그것의 예시래요. 타인이 있어야 나 스스로를 알 수가 있다의 예시가 관음증이랍니다.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자, looking through a keyhole to spy on others. 자, keyhole 하면은 열쇠구멍이잖아. 조그만 열쇠구멍. 열쇠구멍으로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을 스파이 하기 위해서. 몰래 훔쳐보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것은요. You notice nothing wrong with your behavior. 그때 너는요. No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보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But, 그러나. If you hear footsteps behind you. 만약에 당신이 발자국 소리를 뒤에서 들어요. 그러면 only then, 그때서야. 자, 이거 도치죠. Do you think 하면은 도치입니다. 여기가 you가 주어고요. think가 여기 동사. do가 그리고 앞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동사가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당신은 그제서야 생각을 하는 거야. About how your actions might look to another person. 자, 어떻게요? 당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지에 대해서 그제서야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자, 혼자 있을 때는요,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발자국 소리가 느껴지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훔쳐보는 게 잘못됐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라고 그제서야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 more we care about people,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케어를 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수록, 자, the more 나왔어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제는 알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지? 자, 이러면은, the more their opinions matter to us. 어때요? 그들의 의견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져요.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The more desperately we want to know what they think of us.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는 더 간절하게 want to know, 알고 싶어 해요. 뭐에 대해서? What they think of us.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욱더 알고 싶어 합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or 심지어는 control what they think of us.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feel more complete. 어떻게 느끼냐면 더 완성되었다라고 느낀답니다. Or at least have a more complete picture of ourselves. 또는 최소한 더 우리에 대해서 더 완성된 상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했어. 아이고, 예시가 쉽지가 않아. 자, 그런데 지금 타인이 있어야 알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 타인의 의견이 이제는 더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지? 이게 관심이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컨트롤을 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아, 그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를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타인의 생각을 컨트롤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을 더 완성되게, 완전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완전한 picture, 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걸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완성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owever, 그러나 we can never fully do this.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아, 사실 타인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과정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hell is other people. 자, 이것도 도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hell이다. 다른 사람은 바로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이 지옥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컨트롤 할 수가 없다. 이거랑 관련된 얘기. 그러므로써 그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상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선택지를 보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할 건데, 선택지를 보면 좀더 쉬워요. 왜냐하면 나머지 4개가 주제에서, 키워드에서 완전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1번 볼게요. A fear of misjudgment. 자,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causes us, 우리를 유발해요. 뭐를 하도록? To act morally in front of others. 다른 사람 앞에서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대요. 지금 잘못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관련이 없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도 틀렸습니다. 2번 볼게. True inner peace. 진정한 내적인 peace. 뭐요? 평화는 can be achieved. 자, 달성이 될수 있어요. By distancing ourselves from society. 자, 우리를 society, 사회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대요. 아니, 무슨 지금 돛 닦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3번. Others' judgment are essential in our self-affirmation, but also uncontrollable. 다른 사람의 결정, 판단은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제 봐봐. 타인이 우리의 일부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중요하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 내림에 있어서. 그러나 또한 uncontrollable. 그것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뒤 내용이 둘다 주제에 일치하죠. 큰 맥락과 일치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3번 맞는 얘기 같아요. 4번, 5번도 확인해보자. 자, pain in relationships. 자, 관계에 있어서의 고통은 stems from a shift. 자, 무엇으로부터 생기냐면은 이동으로부터 생긴대요. From love to hatred or indifference. 자, 사랑에서 싫어함 또는 무관심으로 이동하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게 관계의 고통이랍니다. 에이, 관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 misinterpreting others' true intentions leads to an unstable sense of self라고 해요. 자, 이거는 보니까 misinterpreting이라고 나왔어요. 잘못 해석을 한대요. 다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요, 뭘로 이어지냐면 뭔가 불안정한 스스로의 상, 자기 개념으로 이어진답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다.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 그래서 몇번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어요.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과 맥락상 일치하는 것, 주제와 일치하는 게 무엇인지 선지를 골라주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오케이, 고생했어. 자, 이제 22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The justice news and gossip spread in Roman times through sharing along social networks.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뉴스, 그리고 가십, 소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것이 로마 시대에 spread, 퍼지는 것처럼 through sharing along social networks,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거를 공유하면서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the same was true of books. 자, 무엇도 동일하냐면 책도 동일합니다라고 해. 아, 그러면 지금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지금 예전에 뉴스나 가십이 소셜 네트워크, 이런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퍼져나갔단 말이야.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책도 사회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퍼져나갑니다. 언제? 로마 시대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근데 the Roman literary world, 자, 로마의 문학 세계는 had no publishers,

copyright and very few booksellers. 이 시대에는 뭐가 없었냐면요. 자, no publishers, 출판사 그런 거 없었어요. 저작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very few booksellers. 자, 이 책을 파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 그럼 뭐가 있었어? Instead 볼게요. Books circulated. 책은 순환이 되었어요. 책이 이렇게 팔려 나간 거야. 책이 퍼져 나간 거야. From one reader to the next. 한 명의 독자에서 다음 독자로. 무엇을 통해서? Through recommendation and copy. Recommendation 하면 뭐야? 추천을 해서, 아, 이거 재밌더라. 너도 읽어봐. 추천을 해서. 또는 copy. 베끼는 거죠. 필사하는 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책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맞지? 좀더 읽어볼게. The authors did not make any money from their books and wanted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copy them. 자, 그때 책을 썼던 작가들은요. Did not make any money. 자, 그 책을 써서 사실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원했어요. As many people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카피하기를 바랬어요. 그거를 필사해서 퍼져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The best way to do this. 근데 이것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냐? 라고 했을 때, was to get copies of a book into the personal libraries of influential intellectuals. 라고 합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책의 복사본, 카피를 어디다가 갖다 두는 거냐면, personal libraries of influential intellectuals. 자,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런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그 지식인들의 personal libraries, 개인적인 libraries, 도서관에다가 그 카피본을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대요. 자, 개인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카피본을 넣어주는 거예요. 도서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a well-stocked library 이렇게 재고가 잘차 있는 library, 자, 장소가 되게 많아요. 그런 library는 would attract a steady stream of visitors, 꾸준한 stream, 비지터의 stream, 방문객의 흐름이 있었고요. Who might read and recopy the book?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읽고 책을 다시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to help it reach a wide readership 그렇게 함으로써 더 넓은 독자층에 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 그럼 개인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책을 읽어요. 그리고 소문을 내줘요. 그리고 책을 카피해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또볼수 있게 해줬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only the most popular books. 자,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은 were in such demand. 자, 그럼 어떤 것이었냐면은 booksellers would have copies made for sales in their stores. 자, 가장 인기 있는 책들만이 그러한 수요가 있었어요. 어떤 수요? Booksellers would have copies. 책을 파는 사람들이 카피를 만들어 가는 거야. For sales, 판매를 하기 위해 그들의 이런 stores, 이런 책장, 그 가판대 이런 데에서 책을 팔기 위한 카피를 만드는 수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sometimes buying a book was quicker and more convenient. 자, 왜냐하면 어떨 때는 책을 사는 것이 더 빠르고 and more convenient, 더 편리했거든요. 뭐랑 비교해서? Having scribes transcribe a French edition. 자, 여기서 have는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거고, scribe는 필경사, 필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경사들이 친구의 책을 베껴 쓰는 거, 그렇게 시키는 것보다 책을 그냥 사는 게더 빠를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해. 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다음 볼게요. For a book to succeed. 그래서 book이 뭐 하려면? 성공하려면. Its author. 뭐를 해야 됐냐면 이 작가들은 had to exploit social connection. 뭐를 이용해야 됐다? 사회적인 연결을 이용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influential tastemakers. 자, 이렇게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 흐름을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승인을 얻어야 됐고, and generate buzz in the right circles. 자, 이 적절한 서클 안에서, 적절한 이런 관계 안에서 입소문을 내는 게 필요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로마 시대 지식인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자신의

0: 사상을 전파했다. 이거 아니고요. 고대 로마의 새로운 문화와 지식은 개인 간 교류를 통해 유통되었다. 아니고요. 개인 서재를 개방해야 된다. 아니고요. 최신 정보를 공유를 위한 거점이 개인 서재였다. 아니고요. 로마 시대 책의 성공은 사회적 관계와 유력 인사의 지지에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맞죠? 책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소셜 커넥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넘어가기 전에 오늘 없는 줄 알았죠? 퀵체크 하나 나갈게요. 자, 여기에 지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지지라는 것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는지 알고 가야 될것 같아. 이 단어 너무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 A, P로 시작하는 이 단어 뭔지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굿.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풀 문제 다 풀었고요. 마지막 영자 스퀵 퀴즈는 요겁니다. 우리 오늘 심경 변화 문제 풀때 조금 생소한 단어 하나 나와가지고 요 단어 복습하면서 끝내볼게요. Disheartened 때 의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 복습 잘 하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또 중요한 문제 많이 풀 거니까 미리 준비 잘 해오시고 오늘 복습도 잘 하고 알았죠? 화이팅!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I had a dream.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회 문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인사말 또는 기본적인 패턴에 정형화된 또는 관용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나라 가서 이 말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배워두면 계속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무슨 뭐 정치 경제가 들어가고 환경이 들어가고 그런 어렵겠지만 이런 인사말 정도는 꼭 앞으로 살면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푸르사툰, 사이다툰이라고 A가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을 했는데 B가 뭐라고 답했느냐? 마살라마티. 마살라마티는 평안 또는 안녕과 함께 잘 가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아랍 사람이 이제 이 쿠피아 쓰고 있는 아랍 사람의 포르사툰 사이다툰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아주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아, 반가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또는 뭐 이렇게 인사말 다시 만나 뵙죠 이런 식의 인사말을 했다면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겠다는 얘기죠. 지금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1번 마르하반. 마르하반은 항상 얘기했지만 넓은 평지란 뜻이에요. 넓은 장소. 그래서 넓은 장소를 당신이 찾았습니다. 밟았습니다. 이런 뜻에서 유목사회에서

손님을 맞기 위한 그 환대의 인사 말이죠. 아할란와 사할란 가족에게 오셨고 그리고 평지를 밟았습니다. 뭐예요? 역시 유목사회에서 해가 질때 오는 손님들에게 하는 인사 말이에요. 가족 같은 우리에게 오셨고 여기 넉넉하게 머물 공간이 있으니까 넓은 평지가 있으니까 쉬었다가 하세요 하고 손님을 받아들이는 환대 문화를 잘 반영하는 그런 그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선택지는 둘다 유목사회에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3번 마살라마티 똑같죠. 마살라마티 마살라마티 이렇게 마살라마티 마살라마티 하면 약간 모양은 좀안 좋죠. 그러니까 일랄니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이렇게 해야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뭐 아니면 뭐 똑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마살라마티 마살라마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랄리까 같은 것이 있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를. 예, 그 다음에 마사 하이리. 마사는 원래 저녁인데, 알 하이르 그러면 복이에요. 좋음이에요. 복이나 좋음. 좋은 것의 저녁. 예,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오후 인사. 해가 지고, 해가 정오를 넘어서서 오후가 되면 이런 인사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오 전에는, 그러니까 12시 전에는 아침 인사말로 쓰고, 12시가 넘으면 이렇게,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사말은 오후에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말이에요. 5번, 와 알라이쿰 살람. 이 말은 답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와 알라이쿰 살람. 첫 번째 건네는 사람은 쓰지 않아요. 이두 번째 사람이 항상 쓰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아살라무 알라이쿰. 당신들에게 알라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아살람이란 말은 이 정관사가 붙은 것은 알라가 주는 그 평화. 뭐예요? 이슬람 인사말이죠. 이슬람식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살람 알라이쿰 입에 붙어갖고 해외 나가서 무슬림들에게 아살람 알라이쿰 그러면 무슬림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슬림? 당신 무슬림이에요? 하고 대뜸 물어봅니다.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싱겁기는. 무슬림도 아니면서 무슬림 인사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외국인이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오해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슬림들끼리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아살람 알라이쿰 와 알라이쿰 살람. 5번은 무슬림들 인사말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12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했습니다? B가 어무리 살라수나 사나탄. 살라수나 30이죠. 살라수나 30은 살라사툰의 남성 규칙 복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에슈루나는 아셔라의 복수 형태. 아르바, 아르바투는 아르바우나. 그러면 4에서 뒤에 우나가 붙으면 40이 돼요. 복수 형태는 아니고 이거는 복수 유사 형태예요. 그죠? 세 개가 복수가 되는 게 3, 6, 9, 12 이렇게 아니라 이건 30이라는 복수의 유사 형태. 형태만 복수 형태고 30이라는 뜻입니다. 살라수나 사나탄. 그러면 30년. 내 나이는 30세입니다. 저는 30살이에요. A가 답도 사기란 짓단. 매우 어려 보여요. 이때 사기라는 작다라는 부피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어리게 답도 보입니다. 당신은 되게 동안이세요 하는 말이에요. 답도 사기란 짓단.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60세 넘은 어떤 그 교수님께서 여자 교수님께서 아랍에 왔는데. 24? 26?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아마 그냥 되게 막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는데 옛날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습도가 많은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름이 별로 없어요. 아랍 사람들은 건조한 지역에 살잖아요. 주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만 기후가 우리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동안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부도 사기란 짓단. 매우 어려 보이네요. 했습니다. A에 들어갈 말. 마 아말루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번. 캄 어무루카. 캄 어무루카.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3번. 마 진시야 투카. 당신의 국적이 무엇입니까? 4번. 마 다카수수. 다카수수는 이건 전공이에요. 당신의 전공이 마 무엇입니까? 5번, 민 아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은 심지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죠?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캄 어무루카.

자, 근데 힌트가 있죠. 우리 나의 나이는 당신의 나이는 같은 말이 쓰이죠. 캄 어무루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무루가 있습니다. 어무루가 있어요. 그럼 어무루카 그랬을 때 당신의 나이가 캄 어무루카 이렇게 썼다면 캄 어무루카 당신의 나이는 그러면 나의 나이는 어무리 뒤에 카 대신 이가 붙은 것뿐이죠. 그래서 같은 글자로 같은 단어로 나이가 몇입니까? 나이가 몇입니다라고 쓰는 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찾기 힘들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같은 단어가 이첫 번째 있는 단어 중에 뭐가 같은 게 있나?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찾으면 되겠습니다. EBS에서 이렇게 뭐 가르치는 건 잠깐 좀 면이 안 서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아랍어를 정복하는 방법 중에서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네,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가단 아인딤 티하눈 무힘문 아인딤 티하눈 에인디 인티하눈인데 붙여 읽으면 에인딤 티하눈 발음 안 되고 에인딤 티하눈 무힘문 에인딤 티하눈 무힘문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장모음 줄고 이게 알리프는 원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단 아인딤 티하눈 무힘문 내게 중요한 시험이 있어. 그랬더니 B가 어떻게 말을 해주는 거죠.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하는 말. 1번, 하다 갈린, 하다, 이렇게 길죠. 하다 갈린. 이것은 비쌉니다. 2번, 일랄 야미니, 오른쪽으로 가세요. 일랄 야미니, 오른쪽으로 가세요. 3번, 알 핫, 마쉬울룬. 그 선이 바쁩니다. 전화선이 바쁩니다. 뭐예요? The line is busy. 영화하고 똑같죠. 통화 중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아트만날라 칸나자. 바라기는 나는 소망한다 이런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소망한다. 뭐를 안나자 합격을 또는 여기서 성공하기 빌어 시험에 붙기 빌어 시험에 붙기를 바란다 이럴 때 이런 기원문을 소망하는 어떤 그 말을 쓸때 이렇게 씁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오파델로 아따마 아라비예. 오파델로는 나는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오파델로 아따마 아라비예. 나는 아랍 음식을 선호해. 했을 때 여기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아트만 날라카 안나자 4번이 되겠죠. 14번 대화로 보아 A와 B가 만날 시각은 이 시각은 보통 시간만 딱 알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각을 아는데 지금 보세요. 조금 예. 이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할리 사투 라비아투 무나시바툰 락 사투 라비아투 4시죠. 4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숫자는 1부터 10까지는 알아야 돼요. 0은 잘안 나와요. 0은 세포로는 잘안 나오니까 1부터 10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는데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나 마르하반 아할란 사할란 슈크란 이런 말처럼 숫자도 입에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붙느냐? 와하둔 이스나니 살라사툰 아르바툰 함사툰 시타툰 사바툰 사마니아툰 티스아툰 아시라툰 해보세요. 빨리. 와하도 있더니 달라다 아르바 함사 시타 사바 사마니 티사 아시라 잘했죠? 거꾸로 아시라 티사 사마니아 사바 시타 함사 아르바 달라다 있더니 와하드 거꾸로 10에서 1까지 가는 거이 속도가 안 붙으면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서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나 이렇게 훈련은 안된 거예요. 언어는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탁 치면 그냥 4시 그럼 아르바 이렇게 딱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싸아투 라비아투 이런 시각 같은 경우 숫자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요 판단하는 숫자를 여러분 입에 줄줄줄 붙여서 외우세요. 그러면 요일도 해결되고 시각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몇 시? 4시가 무나시바툰 락 너에게 무나시바툰 리 그러면 이거 원래 니예요. 리인데 락카 할때 카가 붙으면 그러니까 그 2인칭, 3인칭 그 전미인칭 대명사 카키 후하가 붙으면 리가 아니고 라로 변합니다. 리가 아니고 라하로 돼요. 그래서 락, 무나시바툰 락, 너에게 적당하니? 넷이 적당하니? 남, 히야 무나시바툰 짓단. 그래, 그 시각, 넷이는 사투 라비아투 히야 무나시바툰 짓단. 매우 적절해. 아, 좋아, 이런 말이죠. 하산한 날타키 피 달릭 할 왁티. 그 시각에 4시에, 달리칼 왁티, 그 시각에 날타기 만나자. 우리는 만난다, 이런 말이지만,
의미상으로 만나자 이런 말이에요. 4시에 만나자. 4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위해서 또는 요일을 묻는 문항들을 위해서 여러분 1부터 10까지를 그냥 입에 쫙 붙여서 하루만 입으로 하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뭐 생각할 거 없이 숫자로 1부터 와하디트네 달라따바 함사시타 사바타마네 티사 아셔라 쭉 여러분 입에 붙여서 한번 암기하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4시 5번이었습니다. 15번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아바스 안은 내가 찾는다란 말이에요. 내가 찾는다. 아바스 안 폰두킨 호텔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피 두바이야. 두바이라는 도시에서. 두바이는 뭐예요? 에미레이트의 한 도시죠. 유명한 도시예요. 수도는 아닙니다. 두바이에서 호텔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아브랄 인터넷. 인터넷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외래어니까 인터넷 뭐 쓸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아브라는 어디를 통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두바이에 있는 호텔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사 아하지즈 나는 예약할 거예요. 뭐를 예약해요? 고르파탄 마 와주바틸 포토리. 그러면 아침 식사, 와주바는 이거 식사죠. 아침 식사와 함께 방을 예약할 겁니다. 뭐예요? 조식 포함된 방을 예약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리 살라시 라얄린. 라얄린은 라일라툰의 복수예요. 라일라툰의 복수예요. 이 라얄린이 되기 전에 단수의 반대성으로 숫자 쓰는 거 알죠? 이 뒤에 오는 3부터 10까지는 뒤에 복수 소유격이 온다 그랬어요. 3부터 살라스는 3이죠. 이 3부터 10까지 뒤에는 복수 소유격이 오니까 라야린하고 소유격이 왔어요. 복수 소유격. 그러면 3은 어떻게 찾느냐? 3은 어떻게 쓰냐면 이 복수의 단수 형태의 반대성을 쓰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니까 그냥 외우세요. 살라사 투 쿠트빈 하나만 외우세요. 살라사 투 쿠트빈 세 권의 책 그러면 하나만 외우면 돼요. 쿠트빈은 기탑 남성형의 복수 형태인데 앞에가 살라사 투니에요. 살라사 투 쿠트빈 하나 외우면 반대일 경우에는 여기가 여성형이면 살라시 타마르부터 없이 여기 타마르부터 없이 남성형으로 쓰고 살라시 라야린 이렇게 된다는 걸 외우세요. 그냥 하나. 그래서 리 살라시 라야린 3일 밤, 3박을 위한 아침 식사 포함, 조식 포함한 방을 예약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글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호텔 예약이 되겠죠? 쉽게 5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푼두크 같은 표현이 어렵죠. 푼두크 이렇게 호텔이라는 표현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르파튼도 있고 그 다음에 밤이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충 무언가를 예약하는 거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얍두 안나 순두까키 사키일룬. 당신의 상자가 사키일 무겁다. 당신의 상자가 무겁다라는 사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로 썼어요. 안나. 안나는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보인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는 거죠. 근데 소망한다, 바란다. 뭐 이런 거는 안나를 못 써요. 나는 내가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했는데 경찰 되는 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되려다가 마를 수도 있고 되려다 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꿈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안나를 안 쓰고 안을 쓰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는 안을 쓰고 지금 확실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안나를 씁니다. 차이점이 있죠. 안나와 안. 안나 뒤에는 명사를 써요. 안 뒤에는 동사를 씁니다. 동사. 그죠? 동사를 쓰는데 미완료. 동사 접속형. 접속법을 써요. 접속법. 그래서 뭐 우리도 안 아두로 싸 하고 이렇게 끝에 접속법이 이렇게 아두로 싸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 또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소망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이럴 때 우리 안 뒤에 미완료 동사 접속법이 쓰이고 안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확실한 사건. 지금 현재 무거운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야부두 안나를 씁니다. 그럼 뒤에 명사가 오는데 왜 길게 설명했냐? 안나 뒤에 명사는 목적격 주어가 옵니다. 목적격 주어. 주어인데 목적격이야. 요게 이제 힌트예요. 목적격 주어가 뭐냐? 이 안나가 영향을 줘갖고 단어가 주어는 주어고 순두쿠카 사키룬인데 이 앞에가 없으면 이 안나가 영향을 줘서 여기가 목적격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얍두 안나 순두카카 순두카 순두카카 사키룬 무겁게 보입니다. 무거운 것이 보이네요. 아, 상자가 무거워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사키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안 쓴 단어인데 아, 그 아랍어로 히브리어의 그 쉐켈이란 말 있죠. 쉐켈. 쉐켈이 히브리 이스라엘 화폐 단위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랍어로 쓸 때는. 그래서 쉐켈이 사키리라는 말인데 아마도 옛날에 무게를 달아서 썼던 그런 화폐인 것 같아요. 사키일. 당신의 그 박스가 상자가 무거워 보입니다. 할 우사 이두키. 할 우사 이두키.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남 예,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말을 하겠죠. 아,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랬을 때 들어갈 말. 1번. 하다 사키룬. 예, 이것은 무거워요. 예, 무거워요. 감사합니다. 1번이 정답이겠죠. 2번. 호드. 원래 호드예요. 호드. 호드는 테이크예요. 호드 나와 그러면 약을 드세요. 뭐예요? 어디 아픈 사람에게 호드 나와 무슨 뭐 감기면 감기 그 약을 드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호드하고 정관사가 여기도 발음 없고 여기도 스쿤이니까 호드 나와 이렇게 호드 나와 어렵죠. 그러니까 호드 나와 조성모음을 넣어갖고 호드 나와가 됐습니다. 약을 드세요. 3번 하다 다문 라디둔 이건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4번 알무다르리사투 나시이따툰 그 여선생님께서 활발하십니다. 활동적입니다. 또는 적극적입니다.도 괜찮아요.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적극적이다. 그 여자 선생님은 활발하십니다. 5번 알파투라투 라우사마트 계산서 파투라 계산서예요. 계산서하고 영수증하고는 좀 달라요. 계산서는 파투라 그러면 아랍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식당에서 이래갖고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러면 알아요. 그러면 그것은 계산서를 갖고 와요. 그럼 계산서를 보고 내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들어갔나 아니면 뭐 잘못 기입됐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가서 돈을 내면 해삽. 그땐 영수증이 나오죠. 그래서 해삽이라는 게 이제 파투라를 보고 오케이 해갖고 돈을 내면 그때 이제 이사알이나 해삽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아니고 이거 파투라는 계산서. 계산서 주세요. 라우삼 하타.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계산서 주세요란 말인데 우선 please에 해당되는 말이죠. 계산서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럴 때 예 무거워 보입니다. 예 무거워요. 하다 사키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항을 풀 때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순두쿠카 사키룬 처음 나오는 건데 이런 문항일 때 눈에다 도장을 딱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아 이럴 때 안나를 썼구나. 야부두 안나 순두쿠카 목적격을 썼구나. 사키르이라는 단어가 있었구나. 사키르는 무겁다. 하피푼의 반대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마라유카 그럼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라유카 피는 한 단어처럼 외우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라유카 피.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마라유키. 여자에게 물어볼 때 마라유키 피. 무샤하다틀 필민 하달마사. 이 저녁에 하달마사는 이거 부사절이에요. 부사어예요. 부사어. 여기 원래 쓴다면 피를 써서 피 하달마사이 썼을 거예요. 피 하달마사이. 이 저녁에 하고 썼을 텐데 이걸 그냥 목적격으로 쓰면 아랍어에서는 그냥 부사어가 돼요. 하달마사 그럼 오늘 저녁에 영화 어떤 영화인지 몰라요. 어떤 영화 한 편을 무샤하다티 보는 거예요.
영화 관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영화 관람하는 것에 대한 너의 생각이 무엇이니? 중요한 건 여기서 관람이라는 동명사입니다. 마 라이크 피 필미 그러면 영화 어땠어가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게 어땠냐 그럴 때는 마 라이크 피 무샤드트 필미. 그러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영화 보는 게 어때? 영화 볼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비가 뭐뭐뭐 아이나 날 딱히 이단. 그럼 같이 보겠다는 얘기네요. 아이나 어디에서 날 딱히 우리 만날까? 이단. 그렇다면 어디에서 만날까? 그러니까 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A가 날 딱히 아마마시나마 극장 앞에서 보자. 만난다 앞에서 아마마시나마 극장 앞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극장 앞에서 만나자. 바다사아틴 1시간 뒤에. 바다사아틴 1시간 뒤에 극장 앞에서 보자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아마아마가 앞이죠. 자, 어디에서 만날까 하기 전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1번 가이루 몸키닌. 굉장히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가이루 몸키닌은 뭐뭐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부정이에요. 가이루 몸키닌. 이 뒤에 가이루 때문에 뒤에 오는 단어와 연결형이 됩니다. 그래서 몸키는 그런 가능하다요. 근데 가이루 몸키닌 하고 연결형이 되면 가이루 몸키닌 연결형이죠. 두 개가 단어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철, 봄날처럼 이렇게 두 단어가 연결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격이 주격인데 뒤에 오는 격은 항상 소유격이 오는 건 연결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2번. 그러니까 불가능해. 우리 어디서 만날까? 말이 안 되죠. 우리 오늘 저녁에 영화 볼까? 불가능해. 어디서 만날까? 말이 안 되니까. 2번. 아나 무타시푼. 아나 무타시푼. 아나 무타시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안해. 나한테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영화는 못 보겠다. 할때 이제 아나 무타시푼이에요.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 아나 무타시푼. 조금 아랍 사람 잘안 쓰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랍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랍 사람들은 정서상 미안하다는 말잘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많이 느낀 게 한국 사람들 미안하다는 말을 잘안 해요. 그냥 웃고 말지. 그냥 개면적게 웃고 말고 막 그러는데 요새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옛날 그 생각해 보면 미안하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좋으면 그냥 씩 웃고 말고 또 미안하면 그냥 개면적게 이렇게 웃고 말고 했지 뭐 입으로 말하는 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다 말로 그러니까 약간 그 맥락이 옛날에는 고맥락 사회였다면 지금은 저맥락 말로 그냥 다 드러나는 그런 사회가 된것 같아요. 옛날에 눈빛만 보고도 알고 눈치로 알아채리고 했는데 오늘날에 그런 게 별로 필요 없는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약간 유럽식 사회의 영향으로 또는 외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랍어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아나 무타시푼 잘안 해요. 슈크라는 하는데 무타시푼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푼 무타시푼 잘못 들어봤습니다. 11년 외국에 살면서 못 들어봤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무타시푼 한국식이죠. 아나 무타시푼 아이나 알 타키다. 내 미안해. 어서 만날 건안 되죠. 그다음에 3번 피크라툰 자밀라툰. 피크라툰 자밀라툰 예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3번이 맞는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어서 만날까? 이렇게 했습니다. 3번 정답. 라 아타키드 달리카. 4번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아타키드는 내가 신뢰한다. 믿다예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5번 하다 가이르 마꾸울린. 여기도 가이르 마꾸울이죠. 두 개가 연결형이 됐어요. 가이루 마꾸울린 이렇게 연결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 리즈너블하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이런 말이죠. 가이르 마꿀 그러면 말도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말이고 답은 여기서는 같이 만나서 영화 보기로 한 거니까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어서 만날까?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 3번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18번. 대화로 보아 아랍어 시험이 있는 요일은 마탈림티하누. 이럴 때도 마타의
생략되고 이가 생략되고 맛

마탐테아노가 돼요. 마탐테아노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마탐테아노 로 같아라 아라비어티. 아랍어 시험이 언제입니까? 규칙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지만 아랍 사람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타 그냥 띄고 마타 쉬었다가 임테아노 로 같아라 아라비어티 이렇게 쓰거나 마타 임테아노 이렇게 그냥 마타 이를 발음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아, 마 이스무카 하는 게 틀리거든요. 마스무카 해야 되는데 아랍 사람들도 마스무카 하든지 마 이스무카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탐 테아노 로가테 아라비아티 붙여 읽기 힘들면 쉬었다 가세요. 마타 임테아노 로가테 아라비아티. 아랍어 시험이 언제입니까? 언제니? 알 임테아노 야우말 하미시 연결형이죠. 다섯이라는 숫자에서 왔어요. 함사툰. 함사툰. 함사툰 5라는 숫자가 왔는데 달력을 잘 보세요. 5라는 숫자에서 여기서 1, 2, 3, 4, 5, 6, 7 있으면 1에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 무슨 요일이에요? 이게 일요일이죠. 일요일. 잘 보세요. 달력의 첫 번째 칸에 빨간색 일요일이에요. 1은 일요일, 2는 월요일, 화, 수, 목. 5라는 숫자는 어디,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숫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그 요일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1부터 5까지는 숫자에서 그대로 녹아 있는 그 요일 이름을 볼수 있습니다. 아하드 이스네이 솔라사 아르비아 하미스 이렇게 되거든요. 함사툰에 하미스가 나왔으니까 여말 하미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시험이 목요일이야. 민 하달 우스부이 이번 주 중에서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 있어. 알 임티하누 까리분 시험이 가깝네. 시험이 곧이네 이런 말이죠. 금방 시험이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우드루시 비짓딘 우드루시 명령형이에요. 우드루시 우드루스 하고 스 하고 끝났으면 남자에게 하는 말. 우드루시 하면 여자에게 하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타드 루 시나 타두루시나에서 타두루시나에서 이 아의 2인칭의 타가 으가 되고 그 다음에 시나에서 이나가 장모음이니까 이가 장모음이잖아요. 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가고 이가 붙으니까 우두루시 왜 우가 됐습니까? 특징모음이 우예요. 그러니까 우가 됐습니다. 우두루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두루시 여성형 명령. 그래서 우드루시 비짓딘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 이런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시험은 여말 하미시 목요일 5번이 되겠죠. 숫자가 중요하다고 앞에 얘기했는데 숫자가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요일에 꼭 숫자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19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랬을 때 항상 얘기하죠. 문항 세개 중에서 하나가 의문문이야. 의문문이면 이거 문제 볼거 없이 우선 의문부터 봐요. 캄 키일로 캄 의문문이에요. 그럼 A가 여기네.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보겠습니다. 아흘란아 사흘란 어서 오세요. 마다 두리드 무엇을 원하십니까? 했어요. 마다 두리드 했으니까 여기에는 원하십니까?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나는 원한다 뭐예요? 우리두예요. 우리두. 투리두 했으니까 우리두가 들어가겠죠. 이 말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우리두. 나는 원합니다. 우리두 안 아슈타리야 라함알 바카리 소고기죠. 라함을 바카리 소고기 사는 것. 우리두 안 아슈타리야. 아까 앞에 설명했죠. 우리두 뒤에서 이렇게 안을 쓰는 것은 일어날지 아닐지 소고기를 사러 왔어요. 근데 소고기가 없어. 다 떨어졌어. 오늘은.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사고 싶습니다 했는데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소고기 값이 너무 올랐어. 그래서 못 사겠네요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안 아슈타리야. 안 뒤에 동사 미완료 동사의 접속 형태. 아로 끝나죠. 아슈타리야. 우리도 안 아슈타리야 라함알 바카리 소고기 사는 것을 원합니다. 비가 여기죠. 그래서 비가. 무엇을 원하시나요? 소고기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A로 캄 킬로 투리드 캄 킬로 투리드 몇 킬로를 투리드 원하십니까? 아, 캄 뒤에는 원래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목적격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이 킬로는

아이린하고 위를 끝으로 올립니다. 말할 때 할만 할 이렇게 아하고 할만 뒤로 올려요. 뭐뭐입니까 할 때. 아, 당신은 잘 지내십니까 하고 할 안타비 하이린 하고 위로 올려요. 내리진 않아요. 할 안타비 하이린 하진 않아요. 할 안타비 하이린 하고 나머지 의문사는 끝을 내립니다. 라 아니요. 그러니까 너잘 지내니? 아니 잘못 지내. 뭐 이렇게 되겠죠. 나한테 지금 무슨 뭐 문제가 있어 또는 뭐 아파 잘못 지내 했을 때라 해놓고 그러니까 원래는 라 라스투 비 하이린 이렇게 썼을 거예요. 라스투 비 하이린 라스투 라스투 비 하이린 썼을 겁니다. 내가 썼다면 그러면 라 라스투 비 하이린 그러면 안타 대신에 아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나 해놓고 부정이니까 라스투가 됐어요. 아나의 부정은 라스투라고 생각하세요. 라스투 비 하이린 잘 지내지 않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말 대신에 어디가 아프단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A가 야지부 안타 호다 다와 안 무턱대고 약을 먹는 건좀 그렇고요. 만병통치약 같은 거 먹으란 얘기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아랍에서는 파나돌이에요. 파나돌을 먹으라고 맨날 그럽니다. 아프면 무조건 파나돌 먹어 그럽니다.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고 두통인지 무슨 뭐 복통인지 상관 파나돌 먹었어? 맨날 그러거든요. 이제 파나돌이란 게 바나돌 아랍어로는 바나돌인데 바나돌 먹었냐 그러는데 다크도 나와 약 먹는 것이 야집 의무다. 너약 먹어야 돼 이런 말이 했습니다. 의사 처방도 없이 약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친구들끼리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런 습관에 따라서 썼다고 봅니다. 1번, 하다 약피. 이것이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알저우 하임. 날씨가 흐립니다. 구름 꼈습니다. 아라크몰 하다. 번호가 잘못됐어요. 아쑥 무즈다히마툰. 왜 수우꾼을 계속 여성어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수우꾼은 남성, 여성 다쓸수 있는 말이에요. 수우꾼은 무즈다히문도 가능하고 무즈다히마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우꾼 무즈다히문 또는 아수우꾼 무즈다히마툰 시장이 붐빈다. 왜? 명절 앞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사러 온다.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수우꾼 무즈다히마툰. 5번 아인디 알람운 필 바트니 배에 바튼 배요. 배에 아인디 알람 통증이 있어. 나 복통이 있어. 그랬을 때할 안타비 하이린 너잘 지내니? 아니? 복통이 있어. 그랬더니 야지번 타쿠달다와 또는 파나돌 뭐 파나돌 먹어 뭐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여기 라 에인디 알람 피블 바튼 이런 식으로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뭐 복통이 있다니까 문맥으로는 별로 좋은 문맥은 아닌데 아랍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때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상당히 그 문항도 아랍적인데 파나돌 먹어 뭐 이렇게 일단 먹고 봐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역시 약을 먹는다는 건좀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요. 뭐 병원을 가, 의사한테 가, 뭐 이렇게 써야겠죠, 원래는. 근데 어쨌거나 배에 통증이 있어 이런 말은 아프단 얘기예요. 5번이 적당한 말입니다. 21번, 22번 두 문항이 한그 서간문. 여기서 보통 요새 서간문이라고 안 그러죠? 다 이메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이런 그런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디카틸 아지자투 노라. 노라는 여성 이름인데, 약간, 노라 그러면 약간 그 서양식 이름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노라. 예. 사디카틸 아지자투. 그러면 친애하는 나의 여자친구. 글쓴 사람이 마리아무니까 여자가 여자한테. 그러니까 친구끼리 쓰는 편지 글입니다. 사디카틸 아지자투. 사디카티, 친구에게 이런 말 쓰죠. 아랍 사람 조금 가까워지면 오호티를 씁니다. 오호티. 오흐틸 아지자투. 사디카보다 더 좋은 말이 오흐티 이런 것 같아요. 사디카는 좀 거리가 있고 오흐티 알 아지자투라면 내 친구에게 이런 말이에요. 물론 뭐 이제 자매의 경우도 쓰긴 하겠지만 오흐틸 아지자투 그러면 나도 친구들한테 아히라고 그러더니 아힐 아지즈라고 써요. 친애하는 친구에게 친구와 형제에게라고 안 쓰고 친애하는 친구에게라는 뜻으로 아히를 씁니다. 사디카틸 아지자투 친애하는 친구에게. 근데 이름이 뭐예요? 누라예요. 이 누라와 친애하는 친구는 동격입니다. 친애하는 친구가 누라고 누라가 친애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애하는 누라에게 이렇게 됐겠죠? 다히야툰 따이바툰 와바두. 다히야툰 따이바툰 와바두는 원래

서간문에 맨 앞에 오는 말입니다. 좋은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파슬라만 꼬다. 이렇게, 예, 이렇게, 반점이, 뭐죠? 이게 그, 이중점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는 점이고, 하나는 이렇게, 쉼표 같이 돼 있는 거. 한국말은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세미콜론 같이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 말을 쓰고 나면, 여기 앞에가 파로 시작합니다. 파. 전통적으로 표준말에서는 파를 써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암마가 생략됐다고 생각해요. 암마가. 암마가 생략됐다고 생각해서, 다이아툰, 따이바툰과 바두, 파, 오틀라트, 까리바툰. 파를 쓰는 게 고전적인, 전통적인 그 표현 방법입니다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격식 안 차리고, 알 오틀라토 까리바툰. 그러면 방학이 또는 휴가가 가깝다. 휴가가 가깝다. 야, 노라. 노라야. 휴가가 가까워졌다란 말이죠. 그리고 마 호타투키 알릴 오틀라트 사이피아티. 여름 방학으로 합시다. 여름 휴가로 하는 것보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여름 방학을 위한 마 호타투키 너의 계획. 마 호타투키. 너 여름 방학 계획은 마 무엇이니? 너 여름 방학 계획이 무엇이니? 아나 우사피르. 여기서 마 호타투키 리 오틀라트 사이피아티 내려갑니다. 밑으로. 아나 사 우사피르. 아나는 한국식 표현이에요. 아나 사 우사피르. 이렇게 쓰면 나야말로 내가 여행 갈 거야. 이런 말인데 아랍어는 우사피르의 우가 아나가 들어가 있어서 안 씁니다. 동사가 먼저 와요. 사 우사피르 이렇게 바로 쓰는데 아나 사 우사피르면 나는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난 여행 갈 거야.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표현인데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 사 우사피르 일라 바이티 제디 필 까리아티. 필 까리아티 그러면 여기서 필 까리아티 어떤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시골이 하나면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까리아가 그 마을 하나밖에 없다. 전부 도시고 마을이랑 시골은 하나다. 그러면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고유하지 않고 정관사로 쓸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까리아틴으로 써야 됩니다. 사 우사피르 일라 바이티 자디 나의 할아버지 댁으로 나는 갈 거야. 여행 갈 거야. 어디에 있는? 피 까리아틴. 어떤 시골에 있는. 시골이 한정돼. 이 세상에 시골이 하나면은 알까리아 쓸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까리아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피 까리아틴 와 알라부 마아 하야와나티. 그리고 동물들과 놀 거야. 아, 동물들과 놀 거야. 뭐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무슨 동물들이 있거나 있으면 같이 뭐 뛰어놀면서 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알라부 마알 하야와나티 발상이 좀 특이하네요. 호나카 다자준 와 아라니부 카시라툰. 우리 할아버지 댁에는 호나카 그 댁에는 다자주 닭과 와 아라니 아르나비죠. 아르나비 복수요. 내려가는데 아르나분 이렇게 아르나분 그러면 이거 토끼입니다. 아르나분 케시라툰 아라니부 케시라툰 아라니부 이격 형태예요. 아라니부 케시라툰 많은 닭과 많은 토끼들이 있어. 거기에는 와 아흐비리니 아흐비리 그러면 나에게 알려줘. 뭐를 나에게 알려줘? 무엇에 대해서? 안 호타티키 아이단 너의 계획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줘. 역시. 너 역시 너의 계획이 뭔지 나한테 좀 알려줘. 이런 말이죠. 사 안타드르 리살라타키. 너의 편지를 사 안타드르 기다릴게.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말이죠. 너도 뭐할 건지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이제 나도 기다릴게. 뭐 소식 기다릴게. 이런 말이에요. 사디카 투키. 그러면 너의 친구. 너의 친구 해놓고 여기 뭐 홀리사가 들어가겠죠. 마리아무. 내 친구 마리아미. 이런 말이에요. 이랬을 때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알루 전화 처음 할때 쓰는 말이니까 안 되죠. 알 무홀리사투 사디카투 킬 무홀리사투 정답이 2번입니다. 친애하는 너의 친구, 신실한 너의 친구, 신실한 너의 친구 2번이 신실한이죠. 3번 미꼴리 소로우린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 이런 말인데 아니고요. 그다음에 4번 맘눈 아타스위르 사진 촬영은 금지되었습니다. 촬영 금지. 예, 금지 구문이고요. 5번 모르실 와 모르살 일레이. 모르실은 발신자, 모르살 일레이는 수신자예요.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 오늘날 더 이상 이게 쓰이지 않는데 여러분 기본 어휘 표하고 표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건데 잘 쓰이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 잘안 써요. 그래서

사디카투칼 무클리사투 이렇게 친애하는 신실한 너의 친구 마리암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대화 중심 내용 명절 인사 방학계획 방학계획이겠죠? 생일 초대 학교 소개 현재 날씨 2번 방학계획이 되겠습니다. 2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세우르 타스키라틸 하필라티 하필라티는 우투비스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전화기도 딜리폰 대신에 알 하티프 쓰는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아랍어가 있습니다. 하필라트. 하필라티 버스 티켓. 다스키라티 버스 티켓의 세어로 가격이 그러니까 세어로 다스키라티 하필라티 버스 티켓 가격이 함수나 디르하만 함수는 50이죠. 50이니까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 쓰였습니다. 함수나 디르하만 파깟 50 디나르밖에 안 해. 50 디나르뿐이야. 그랬더니 B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세어로하 사보나 디르하만 70 디르함이라고 바꿔줬습니다. 그럼 뭐예요? 너 잘못됐어. 70 디나르 디르함인데 이렇게 말한 거죠. 50 디르함이라고 생각했는데 70 디르함이야. 가격이 티켓 가격이 70 디르함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쓸수 있는 말 1번 라붓다. 붓다는 탈출구예요. 빠져나갈 길.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라붓다 쓰면은 반드시 뭐뭐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출구가 없다는 얘기니까. 2번 아나 무아피꾼. 나는 찬성이야. 아나 무아피꾼. 3번 아나 쿠웨이티윤. 나는 쿠웨이트 사람이야. 전혀 상관없죠. 4번 아타키두 달릭. 아타키두 달릭하는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이에요. 5번 하다 가이로 사히힌 가이로 사히힌 사히히가 맞다예요. 옳다예요. 옳지 않다예요. 이것 그 말은 이건 옳지 않아. 이거 맞지 않는 말이야. 잘못된 건데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죠. 하다가 이르 사히 네가 말한 이거 네가 말한 전체 이 내용을 하다로 받았습니다. 그 말은 가이르 사히 가이르 사히힌 그럼 맞지 않아. 가격이 70 디르함이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살마와 라일라. 살마와 라일라라는 두 사람 여자들의 대화문이죠. 살마는 하나 둘세개 어근이 세개다 나왔고 라일라도 하나 둘세개 어근 다 나왔죠. 그 뒤에 붙는 알리프 막수오라 뭐예요? 여성형을 나타내는 표지어예요. 여성형은 어근 세 개가 다 나오고 알리프가 붙은 경우가 여성형입니다. 마치 혼마하고 같아요. 혼마. 혼마도 마찬가지예요. 혼마. 이건 이름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열이라 열난다 할때 열인데 혼마 하나 둘세개다 나왔죠? 뒤에 알리프 막수라 붙은 무슨 단어예요? 여성형 단어죠. 이런 식으로 세개 어근이 다 나오고 알리프 막수라 붙으면 여성형이다. 기억하세요. 혼마, 라일라, 살마 전부 다 여성인 것을 이름 딱 보고 알수 있습니다. 타마르부터가 없는데 여성형이에요. 할 융키누 안날 아바 뚜울랄 야오미 뚜울랄 야오미 그러면 오늘의 길이만큼 이러면 길게 뚜울라 길이에요. 뚜울은 보통 키도 뚜울인데 오늘의 긴 시간만큼 날앞 노는 것이 가능하니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놀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하루 종일 노는 것이 가능해? 같이 놀까? 그랬더니 라일라가 뭐뭐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라다이야. 라다이야는 라다 플러스 이예요. 이는 뭡니까? 이는 1인칭 전미 대명사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말을 라다 플러스 이를 쓰니까 원래는 라다 해놓고 라다 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라다하고 장모음이니까 약자음이에요. 수쿤이었죠. 수쿤 뒤에 이렇게 오면 라다 이가 발음하기 힘들어요. 왜? 약자음과 약자음이 겹쳤잖아요. 두 개의 약자음이 겹쳤기 때문에 강한 자음이 앞에 있는 약한 자음을 딱 이렇게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갖다 야로 바꿔서 라다이야. 여기 샷다가 붙었죠. 어떻게 바꿨느냐? 여기 두 개가 들어간 것처럼 해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모음은 그대로 라다 해놓고 야 라다이 이가 아니고 라다이 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바뀌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건 차치하고 라다이 야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게 있다. 뭐가? 와주바.

바톤. 와주분이 의무죠. 와주분. 와주바톤은 의무들이에요. 와주바톤. 무슨 의무들? 만실리아톤. 집에서 하는 의무들. 보통 뭐예요? 숙제죠. 집에서 하는 과제. 과제가 있어. 그랬더니 라일라가 하산은 하루 종일 같이 놀까 했는데 좋아. 나는 집에서 해야 될 숙제가 있어. 말이 안 되죠. 따바안. 물론이지. 숙제가 있어. 말이 안 돼요. 3번 라바스. 라바스는 걱정할 거 없어. 집에서 해야 될 숙제가 있어. 말이 안 되죠. 계속. 4번 가이르 몸키닌. 가능하지 않아. 숙제가 있어. 이게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가능하지 않아. 가이르 몸키닌. 연결형을 써서 가이르 몸키닌. 5번 미꼴리 수루린.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 같이 노는데 나는 숙제가 있어. 말이 안 돼요. 1, 2, 3, 5번은 전부 찬성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4번은 가능하지 않아.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집에서 해야 될 숙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문항이 거듭될수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체크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 관전만 하지 마시고,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속 내가 뭘 틀렸는지,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그 취약하면 다음에는 안 틀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기록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약점 공략 문장 삽입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용주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포춘 쿠키 먼저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춘 쿠키는 이겁니다. 자, we are what we repeatedly do. 무슨 뜻? 자,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서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자, excellence, 탁월함이라는 것은 then is not an act, but a habit 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어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해? 아, 그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탁월함을 보여? 그럼 반복적으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하는 그런 행위에서 어떤 사람의 탁월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으로 하는 것, 습관이 바로 탁월함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 번 진짜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체화가 되고 습관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를 막 닥뜨렸을 때,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문장 삽입 문제 딱 막 닥뜨렸을 때 습관적으로 아, 시그널 있는 점지 확인, 아, 본문에서 단절 확인, 이런 것들이 바로 습관처럼 채워져서 막 나와야지만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열심히 오늘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삽입에 있어서 항상 외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 단절을 찾아라. 우리 단절은 정말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딱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아, 단절이 어디지? 를 가장 먼저 찾아주는 그런 습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볼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와 반복 표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지시어 볼 때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같이 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대명사 마찬가지로 사실은 대명사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나 이 this를 지난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봤다면, 특히나 좀 많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봤다면 오늘은 대명사랑 반복되는 표현들 좀 같이 볼 겁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 문제 푸는 순서는 항상 똑같아요. 주어진 문제에서 시그널 한번 확인합니다. 쓱 보고 역접 있나? 뭐 this 있나? 뭐 이런 거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문장 보시면서 소재 확인합니다. 우리 나무 를 보기 전에 전체적인 주제 한번 봐야지만 그래 지금 논리적인 흐름대로 잘 따라가고 있어 를 볼 수 있다 라고 했고요. 문단 내 시그널에 유의하며 단절 찾기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별표 친 거 보이시나요? 이때 특히 유의. 사실 지난 시간에도 좀 유의인데 오늘은 더더군다나 유의인 게, 제가 이걸 반복 표현 때문에 특히 쓴 표현인데요. 대명사도 그렇고 반복 표현도 그렇고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힌트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같은 소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반복 표현 하나만 가지고 아, 이거 다음에 바로 이거 라고 푸는 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유의에 별을 조금 쳐놨습니다. 특히나 유의하면서. 우리가 대명사나 반복 표현을 힌트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히나 유의하면서 단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특히 이 유의할 때 이 가장 안전한 장치 중에 하나가 주어진 문장 넣어서 연결 한 번 더 확인 제대로 하시는 거다 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motional responses로 이제 시작을 하는 이 문단인데요. 우리 맨 처음 봤더니 the norms로 이제 시작을 해요. 자, 요런 애들은 사실은 동그라미 치는 것까지는 조금은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정관사 더 반복 표현에 이제 나올 때, 반복해서 나올 때 처음에는 더가 붙지 않고 나오지만 뒤에 나올 땐 더가 붙고 나오는 가능성이 꽤나 높거든요. 그래서 더가 붙었을 때는 앞에서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아, 뭔가 규범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 얘는 사실은 근데 좀 익숙하죠. 그치? 우리 한번 본 적 있어. 우리가 뭐, 왜 이걸 봤었냐면은 앞에서 이유,
인과 관련된 흐름을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대명사, 반복 표현 이런 걸로 문제를 풀 때에는 조합이 되는 경우가 특히나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Emotional Responses 우리가 전후까지 꼼꼼히 보진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정적 반응인데 세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은 내재적인 부분이래요. 뭐에? 윤리에. 윤리의 일부다. 윤리의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이 윤리에서 appeals to compassion and empathy라고 해서 연민과 공감에 대한 이 호소는요, can be and should be 되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can and should be part of rational arguments. 합리적인 이 논쟁에 있어서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About ethical decisions, 뭐에 대한 윤리적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때 그럴 때이 연민과 공감이라는 호소, 즉이 감정이라는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은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the best practices of objectivity, 객관성의 실천, 관행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관행들, 최고의 실천들은 종종 조합을 한다고 합니다. partiality, 편파성을 얘기를 하고요. impartiality, 공정성을 얘기를 하겠죠. 편파성이 없는 거니까 공정성이겠지. 자, 그래서 이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은 윤리의 일부다. 그치? 윤리에 들어가는, 속해 있는 애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성이라는 것도 역시나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편파성과 그리고 공정성의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파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in a trial 어떤 재판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사실 이 얘기만 듣고서는 정확히 무슨 인지 잘 모르겠죠.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재판에서 편파성이야. 어떤 검사, 그리고 defense attorney라고 하면 이제 변호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and the parties, 당사자인데, 걔네들이 대변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이런 편파성. 얘네들은 편파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누구의 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편파성이 occurs within a larger impartial

context. 이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더큰 공정한 맥락 속에서. 근데 이거 편파성을 갖는다고 해서, 아, 그래, 저 사람이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겠죠. 이 법이라는 큰틀 안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서로 이제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의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편파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객관성의 그 상황을 재판이라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편파성을 지니기도 하고, 공정성을 더큰 맥락 속에서 편파적인 애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잘 가져가고 있어요. 편파성과 공정성 둘다 공존하는 거에 대한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사나 배심원은요, judge나 jury는 puts partial arguments, 편파적인 이런 주장들을 to the test of, 시험대에 오르게 하죠. objective evidence, 객관적인 증거와, 그리고 and to the impartial rules of law, 뭐에? 이 공정한 규칙, 법의 규칙에 얘네들을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얘네들의 검증에 놓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 이 partial argument, 여전히 그거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이 검사와 변호인의 편파적인 주장을, 편을 드는 그런 주장을 그네들 어떻게 한다고? 객관적인 증거라는 시험대와 그리고 이 공정한 법의 규칙이라는 것에다가 두어서 얘네들을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편파성을 공정성이랑 큰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 똑같이 또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단절은 없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계속 숲을 가지고 끌고 간 거야. 그치? 아, 우리 주제가 지금 이거니까 얘기 쭉 잘하고 있다. 자, ideally, 이상적으로. What is fair,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은요, 나타난대요. 무한동안에, during a trial, 이 재판 동안인데, where partiality is, 편파성을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이런 사람, 주장들이 make their case, 자신의 주장을 하죠. 그리고 and are judged, 그리고 판단이 되는 거지. by objective norms, 그치? 객관적인 규범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또 같은 얘기 한번더 했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 같은 얘기 반복. 요런 데는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다. The reverse is true. 자, 반대가 사실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나오는 이 the reverse, 요런 애들도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받아준 것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거 지칭해서 반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앞에서 잘 판단을 하고 끌고 와보셔야 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대가 사실이다. 자, 앞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계속 이 얘기 했지. 그치? 이상적으로 편파적인 그런 주장들이 객관적인 규범 속에서 판단이 된다. 그쵸? 판단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reverse is true라고 하면 반대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 얘가 객관적이지 않은 규범에 판단이 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상하지. 여기서부터 말이 지금 안 되죠? 전혀 받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되게 편향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 그래도 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틀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 규범은 만들어졌는데, 뭐 때문에, 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인과관계가 잘못됐다였습니다. of an acute awareness. 예민한 그런 인식이야. 예리한 인식인데, 인간 편향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because it is evident. 뭐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규범이 만든 거야. 자, 그럼 앞에 있는 거랑 인과관계가 다르죠. 앞에는 규범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있어야지만 반대가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the reverse라는 표현 자체, 지칭해주는 표현도 지금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과관계도 우리가 그때 봤던 인과관계도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는 거지. The norms of objectivity라고 해서 이 객관성의 규범은요, 아, 같은 표현 여기서 들어와 있네. Were constructed. 자, 그래서 지금 객관성 규범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다. Were constructed. Not because. 아, because란 표현도 그대로 들어가 있죠. They're creators. 걔네를 만든 애들이. Though most humans, 인간들, 대다수의 인간들이 뭐할수 있어서 empty of bias. 편향.
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얘기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앞에 편향된 그런 주장들을 객관적인 그런 규범들로 우리가 한다. 자, 객관적 규범 먼저 나왔지? 그리고 나서 이거 규범 바로 받아준 겁니다. 이 규범이라는 것은 왜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편향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거 왜 만들었어? 왜냐하면은 인간들은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만든 거야. 라고 이어진 거기 때문에 4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저답 자체를 구하는 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같이 봤었지만, rather than 이라고 해서 뭐라기보다는 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요. 여기에서 걸리는 그 표현들이 사실은 얘는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야. 그 주장하기보다는 결론 짓기보다는 무엇을 객관성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편향이 보편적이라 너무나도 만연해서 객관성이라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 그치? 언론인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 반대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 편향된 인간들은요, 뭐가 필요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규율이, 훈율이, 훈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객관성에 규제가 필요한데,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ineliminable 이라고 하면, eliminate, 이 제거하는 거다. 제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neliminable 이니까, 제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편향의 존재. 이 편향의 존재를 줄이기 위해서, 객관성이라는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 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이러한 편향된 애들을 공정함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규제함으로써, 규율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줄이는 것이다, 편향성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감정이 있다, 감정에 대한 그런 호소라든지 이런 편파성이라는 거 아예 없을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공정한 규범을 통해서, 객관적인 규범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야. 라는 그런 흐름을 가졌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s winter approaches 라고 시작을 하고요. 뒤에 봤더니 이거 딱히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또 단절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it is worth pointing out. 지적할 만한 가치가 있대요. 뭐를? leaves don't drop to the ground. 잎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 뭐 때문에? because they're dying. 죽어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not이죠. 아니다입니다. 자, rather 오히려 자, rather 혼자 나와 있으면 여기가 지금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거야. The tree initiates 이 나무가 시작을 하는데 an active process 능동적인 과정이에요. 자, 영리한 재활용인데 called senescence라고 해서 노화라는 이 재순환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영리한 재순환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잎이 떨어지는 거, 나무의 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도 되게 인기 있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 나무가 잎을 떨구는 과정. 떨굼이라는 것은 얘가 무엇이다? 죽는 게 아니라 노화라는 재순환의 과정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글입니다. 자, 나무는요, like an oak tree, for example, 참나무, 예를 들어서 참나무 같은 그런 나무는 would struggle to survive, 생존하는 걸 어려워할 거래. struggle 나왔으니까 생존하지 못하는 거죠. through a harsh winter, 이 가혹한 겨울을 생존하지 못할 것이야. If it retained its canopy of leaves. 뭐하면 걔가 유지를 했다면 캐노피엄에 이제 우거진 지붕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거진 이파리를 얘네들이 유지를 하잖아. 그러면 생존하지 못할 거야. 자, 그러니까 잎을 일부러 떨구는 거죠. 일부러 떨구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it would risk damage from 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위험에 무릅쓰게 될 거야. 자, it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if 유지하는 거겠죠. 얘는 damage, 손상 이렇게 되는 거죠. From strong winter winds.
강한 겨울 바람으로부터 그리고 and would lose more water 그리고

수분을 더 많이 잃게 될 거라고 합니다. From its leaves, 그것의 이파리로부터 then it could draw up, 그것이 끌어올 수 있는 거죠. From the frozen ground. 꽝꽝언, 땅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것보다 이파리로 잃어버리는 그 물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지금 이파리를 유지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어때? 맞죠? 앞에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If it didn't blow over, 그것이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면 it would die of thirst. 목이 말라서 죽을 거야. 수분 부족으로 죽을 거야. 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받아줬죠. 그쵸? 이 바람에 대한 얘기도 앞에 잘 나와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뒤에 수분을 잃어버릴 거다라는 얘기도 뒤에 잘 나와 있어서 앞에는 그대로 다잘 받아줬어요. 바람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수분이 부족해서 죽을 거야. 라고까지 해서 지금 단절 없었습니다. 그쵸? 자, it signals to them. 자, 그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it으로 계속 지칭하는 거 누구였어요? 나무였어요, 나무. 나무인데, 그럼 them은 누구야? them 앞에서 굳이 지칭하는 거 찾자면, 지금 이파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파리일까? 그러면 잎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신호를 해준대, 잎에게 뭐라고? It is time to lose their leaves. 잎에게 잎, 잎을 떨궈라?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지칭하는 대명사들이 앞에 있는 문장에서 받아올 수 있는, 앞에 있는 내용에서 받아올 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여기 단절이 있구나. 자, 그리고 무엇이 신호를 준다? 이 잇의 정체도 앞에서 아예 볼수 없었지. 그냥 죽을 것이다. 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넣어보는 거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The length of the day shortens. 이 날의 길이가 짧아지고요. The temperature drops.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plants, 식물들인데, including trees,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은 can detect this change.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지 가리키는 거, this change일 수 있겠죠. 자, 이 변화가 신호를 주는데, 누구에게? 우리 나무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얘를 나무로 가야지만 얘가 이파리를 떨구겠죠. 나무에게, 네, it is time to lose their leaves. 자신의 잎을 떨굴 시기다. 라는 것을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어때요? 3번이 딱 맞죠? 3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First, however. 근데 여기도 조금 헷갈렸어. 왜 헷갈렸어? 여기 however 들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연결사들이 중간에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넣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다 넣으면 지금 일단 3번이 해결이 안 되고 여기다 넣는다고 해도 이상해지죠. 그렇죠? Trees carefully suck all the useful nutrients. 그렇지만 이런 반대되는 얘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기온 떨어지고, 그치? 얘가 지금 위기를 감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지만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되지 않고요. First, however, 하지만 자, 얘가 지금 잎을 떨궈야 되는데 우선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나무들은요, carefully suck all the useful nutrients. 모든 유용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이파리로부터 그리고 나서. 그래서 떨구기 전에 감지했으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떨궈야 되는데, 떨구기 전에 하지만인 거야. 하지만 얘가 영양분을 빨아들여. And then with surgical precision, 외과적인 그런 아주 정밀도를 가지고 block up that pathway, 그 경로를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Into the leaves. 잎으로 가는 그 영양분 경로를 막아버린대. 얘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겠지. 이파리 떨굴 준비가 되었죠. 자, that blocked pathway라고 해서 이거 그대로 아주 예쁘게 앞에 있는 단어 받아줬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한번더 확인하시면서 가 주시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절대 단절이 아니다. 알수 있잖아. 그래서 이 막힌 경로가 어디에 있는 경로냐면 이 이파리의 줄기 밑동에 있는 이 막힌 경로가 만들어주는데 약함을 만들죠. 그리고 in the wind 바람이 이제 불잖아. 그러면 뭐부터 떨어지겠어? 그치? 이 나뭇잎이 snap off 툭 떨어져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and fall to the ground 툭 끊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잎을 떨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쓴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 썼고 우리 지금 그 과정, 시간의 흐름도 같이 봐주시면서 사실 아까 대명사 해결 안 됐던 거

이런 거 보시면서 문제 넣어주셨으면, 답 넣어주셨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거는, 자, however 나와 있어. however 나와가지고, 사실은 좀 쉬워졌습니다. 그쵸? 역접이 뭔가 있을 것이다. 단절이 무슨 뭔가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한 점이라고 했을까? 앞에 비슷한 점이 분명히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 우리가 좀 유의하면서 볼 겁니다. 자, 시작점을 한번 보시면요. 미스프린트라고 쓰고 오타인데, 책의 오타 혹은 어떤 다른 서면 메시지에 있어서의 오타는 usually have a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데요. 이 내용에. Sometimes, 때로는 literally, 말 그대로 fatally,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에 대한 얘기? 오타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오타. 오타가 어떻다고? 얘는 치명적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the displacement of a comma.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 구체적 예시 나왔네. 그치? 콤마를 잘못 놓은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저 여기 지금 예시 나와 있고요. May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예시인데, 예를 들어라는 표현도 잘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예시 맞아? 맞죠. 오타가 치명적이야. 자, 오타가 콤마를 잘못 찍은 것이 life and death의 문제, 치명적일 수 있어. 그대로 문장 가져왔기 때문에 얘도 괜찮습니다. 자, similarly, 비슷하게. 대다수의 변이는요. 아, 이거 지금 오타만의 얘기는 아니네. 그치? 새로운 비슷한 유사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유사가 나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돌연변이, 대다수의 돌연변이는요, have harmful consequences. 해로운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타를 지금 뭐랑 비교했어? 돌연변이. 돌연변이 역시도 어때? 얘도 해로운 결과, 치명적일 수 있는 거겠죠. For the organism, 유기체인데, in which they occur. 그것들이 발생하는, 이거 지금,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그런 유기체에 있어서 해로운 결과를 줄수 있다. Meaning, 근데 그 무엇을 의미하냐? That they reduce its reproductiveness. 어떤 걸 의미해? 얘가 줄여버린다고 하는 거죠. 얘의 생식 적합성을, 그러니까 번식을 잘 못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돌연변이를 가진 애들은 생겨나지 않게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얘가 생식 적합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ccasionally, however, 그래서 지금 바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때로는 그런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a mutation may occur. 이 돌연변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 지금 다 부정적으로 썼어. 좀 약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 좀 화살표처럼 다시 그려볼게요. 생식 적합성을 줄여버렸죠. 다 지금 치명적이고 안 좋은 얘기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that increases the fitness of the organism. 뭐할수 있어? 이 유기체의 적합성을 증가시켜주는 돌연변이도 나온대요. 아, 자, 그럼 지금 여기 오타랑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대요. 좋은 오타, 좋은 돌연변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Just as an accidental failure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뭐가 마치 뭐인 것처럼 지금 계속 비유해주고 있어. 아까 우리가 아, 비유가 뭔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두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 우연한 실패예요. 뭐의 실패냐면은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 글을 첫 번째 판을 다시 만들어내는 걸 실패한 것이 might provide 제공해줄 수 있는 거죠. more accurate 더 정확하거나 혹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줄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판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즉 오타 같은 걸 만들어냈더니 얘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however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 역접이긴 한데 however 여기다 잘 써가지고 역접 들어와도 괜찮은 거죠. 또 이어 단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a favorable mutation, 우호적인 좋은 그런 돌연변이는 is going to be more heavily represented. 더 많이 표현이 될 거래요. In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서. 왜냐하면은 since the organism, 이 유기체인데 in which it occurred, 그것이 발생한 그 유기체는요, will have more offspring, 더 많은 자손을 낳겠지. 생식 적합성을 높여뒀으니까. And mutations,
이 돌연변이는 어때? 전달되겠죠. 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결과를 내잖아? 그러면 지금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더 많이 나타난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요 얘기를 했는데, 그죠? 얘가 더 정확한 걸 해줄 거야. 비유를 해줬는데,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약간, 다음 얘기를 한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내용의 전환이 여기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좀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by contrast. 근데 대조적으로 여기도 많이 넣었지. 이런 연결사 있으면 막 넣고 싶어 하나 봐. 넣고 싶나 봐.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대조적으로 there's no mechanism. mechanism이 없대요. by which a book, 책인데 that accidentally corrects the mistakes. 얘가 우연히 정정을 했어. 실수를. 첫 번째 판에, 초판에 실수를 정정한 이 책이 더잘 팔리는 그러한 메커니즘은 없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좋은 오류, 좋은 오타를 발견해냈어. 다르게 썼어. 초판이랑 다르게 썼어. 자,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영향이 없대요, 그냥. 영향 없이 그냥, 그냥 발견했구나. 좋구나. 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얘네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얘는 둘이가 같지 않은 by contrast로 들어간 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단절이 여기구나. 라고 다음 문장까지 읽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앞에는 계속 요 비유를 해줬는데, 자, 그런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까 봤던 그런데 유사점이 깨진다로 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장에서는 하지만 유사점이 깨진다. 깨진 그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걔가 바로 여기였죠? 좋은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에는 얘가 막더 많이 드러나지만 더 많이 나타나고 자손들에게도 막 대대손손 가지만 얘가 텍스트였을 때에는 그런 메커니즘은 없기 때문에 뭐 영향 없다. 이런 얘기로 둘은 좀 다르다. 대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에 넣어 주셨어야 했습니다. 얘는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더 따져보시고 넣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난이도가 살짝은 더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거는 following this pathway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this pathway가 그럼 뭘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셔야겠습니다. 얘는 앞에 있는 거 뭔가 지칭하는 거 확실하지. 이렇게 this 붙어서 반복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봤던 표현입니다. 자, prosocial behavior에서 친 사회적인 행동들. 이게 뭐냐? 모를까봐 설명해줬어. 행동인데 의도됐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의도가 되어 있는 그런 행동, 우리가 친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동기부여를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두 다른 경로에 의해서. According to 이 사람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주제는 친사회적 행동. 행동에 있어서의 동기가 두 개래요. 동기가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로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경로가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 두 가지 경로 중에 어떤 경로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단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경로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경로래요. 아, 자기중심적. 중심적인 경로에 의해서 동기를 받아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는 largely self-focused. 자기 중심적인 거죠. 우리는 제공한 데 도움을 만약에 이 보상이 우리에 대한 보상이 outweigh 능가하면 비용을 능가하면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어떤 비용을 썼을 때 아, 더 많은 보상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돕는다고 합니다. 친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경로는 is the one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어떤 애냐면은 that is operating 작용하고 있는 거죠. If we hand a homeless person 집이 없는 사람에게 1달러를 준다고 해요.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우리 스스로가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1달러를 내는 거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경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달러와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1달러가 더 적어야 하는 거야. 그 얘기 계속 하는지 보시면은 doing so 이런 애들 이제 또 받아줬다라고 봐주시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편.

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얘가 뭐 얘기하는 거야? 지 1달러 준 거. 1달러를 줘서 기분이 좋아진 것, 해피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는 cost us very little. 우리에게 아주 적은 비용이 들게 한다고 해요. Only a dollar. 아, 여기 나와요. 똑같이. 지 1달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And the reward of doing so. 자, doing so. 예, 마찬가지 똑같은 거. 1달러를 준 것은 avoiding the guilt we feel. 우리가 느끼는 이 죄책감을 피하는 거죠. From simply walking by. 그냥 지나침으로써 우리가 느낄 이 죄책감은 is 를 피한 것은 is greater,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해 줬지. 1달러를 준 것보다 기분 좋은 게더 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거야. 자, 자기중심적인 거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어서 3번은 단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5%의 친구들은 요 doing so 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얘기다라는 걸 짚어주시고, 뒤에 있는 거에 그 비교, 즉 대가와 그리고 비용이 우리가 더 뭐가 더 큰지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But according to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 따르면, 이 사람의 가설에 따르면 There is another pathway, 다른 경로가 있대요. Which is other focused. 얘는 타인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인지 타인 중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o it's motivated by a genuine desire. 얘네들은 진정한 그런 욕망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데 어떤 욕망이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거죠. Even if we incur a cost for doing so. 뭐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더라도 incur만 발생시키는 거죠. 비용을 발생시키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 여기서 doing so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해도 돕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is ability to see the world. 이 능력이에요. 자, 이 능력. 자, 이렇게 지칭하는 거 우리 앞에서 잘 끌고 와야 된다라고 했어. 다시 앞에를 봐주시면. 어때요? 여기 능력 있나요? 우리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능력 얘기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어. 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 아니었죠. 얘는 그 안타까운 측면이었어요. 좋지 않은 측면이었어요.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돕고 싶은 욕망이야. 욕망은 능력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This ability가 가리킬 수 있는 게 없잖아.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넣어줄 건데, 사실 5번밖에 남지도 않았지만, 얘가 지금 타인 중심인지를 여기서 한번더 체크해 주셔야 되죠. 이 pathway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pathway가 맞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 타인 중심의 경로를 따라가면은, 우리는요, 이타적으로 행동을 한대요. altruistically라는 요 단어 알았으면 아주 쉬운 문제. 몰랐으면, 아, 뒤에를 좀더 읽어봐야 하는 문제. When we feel empathy, 자, 공감을 느끼는 거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and truly imagine, 진정으로 상상할 수 있대.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from their perspective,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능력 지금 이어졌죠. 어떤 능력이랑 this ability to see the world from someone else's perspective라고 사실은 this ability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요 내용 전체가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받아주죠? 그렇죠? 할수 있다. 능력 얘기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 능력이 can lead us to help. 우리가 돕도록 이끌어줄 수 있대요. Even if 모의가 있더라도, 뭐뭐 하더라도라는 even if 계속 나오고 있고, there are considerable costs.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능력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볼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돕도록 하게 한다. 타인 중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질문이어서요. 5번 넣으면 어때요? 딱 맞죠. 앞에 this pathway 타인 중심 얘기하고 있는 거 맞고 뒤에 있는 내용도 바로 이어집니다. 물론 조금 어려웠던 altruistically라든지 empathy라는 단어들을 알면 조금 더 쉬웠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던 단서들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5번을 골라주셨어야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볼 거고, 지금 사실 여기서는 제가 문단을 최대한 줄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하나 다 보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열심히 보고 갔던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마지막까지도 우리 남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rest of the time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이런 뜻이잖아. 나머지 경우에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경우 다른 경우가 있겠지. 그거 나오는 거 우리가 또잘 찾아주셔야 돼요. 자, everyone likes to think of themselves.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생각하고 싶어 한대. 뭐라고? As behaving in an unbiased fashion.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싶대요. 자, the most of the time 나와 있어서 아, 이미 후보가 나오긴 나왔어요. 하지만 바로 넣어주시기는 좀 위험하고요. We all view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본다고 합니다. Similar to the blindfolded statue of Lady Justice 라고 해서 이제 미국 법원에 있는 건데 이렇게 저울 들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아주 공정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눈을 감고 있어요. 왜냐면은 눈으로 뭔가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볼이거든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가리고 있는 레이디 저스티스랑 비슷하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한대요. 평가를 하는 거죠. competing claims 하면 대립되는 상충하는 주장들을 편향 없이, 편견 없이 우리가 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 없이 혹은 어떠한 동기 없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이 없는 사람에 편향되어 있지 않아라고 스스로를 믿는데요. 우리의 믿음, 우리는 편향되지 않은 그런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and yet overwhelming psychological research 아주 많은 그런 심리적 연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at such unbiased rationality 편향 없는 그런 합리성이라는 것은 is actually fairly elusive quality 꽤나 찾기 어려운 자질이라고 합니다. In humans, 인간에 있어서는 이런 편향 없음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어. 현실은 어때? 편향 없는 인간이라고 믿지만 이거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죠. 그쵸? 그쵸? Much of the time, 또 등장했어. Much of the time 나왔으니까 이제 the rest of the time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또 근거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람들은요, are on autopilot. 자, 우리가 편향되지 않은 그 이유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autopilot 하면 자동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자동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in other words, 즉 이게 무슨 뜻이냐를 만약에 2번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럼 괜찮아요. Individuals are acting, 행동하죠. Without reflection, 반영 없이 more often than they are thinking carefully and deliberately라고 해서 얘네들이 성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지 않고, 라는 얘기겠죠. 반영하고 성찰하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동을 한대요. More often, 더 자주. 뭐보다 얘네들이 조심스럽게 사고하고 오지. 심사숙고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얘네들이 반영 없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동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즉 어때? 앞에 있는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 맞죠. 그래서 지금 1번 앞에까지는 우리가 편향이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 관계가 왜 그러하냐면 이라는 내용이 여기 사실 살짝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 단절이 아예 없다면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인 갭이 공백이 엄청 크진 않지. 우리가 이야기를 바로 이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단절로 보기에는 조금은 약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우리가 편향되지 않은 인간을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보통은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깊은 생각 없이 조심스럽고 신중하지 않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who coined the term motivated reasoning이라고 해서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Who to describe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동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자동사고 때 사실 이 어휘를 또 이해를 했으면 사실 좀더또 쉬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동사고를 하는 이 현상이야. 지금 받아줄 수 있는 건 자동적인 사고를 하는 이 현상인데 얘가 동기부여받아서 추론을 한대. 리즈닝이랑 맞지 않잖아.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even as individuals 개인으로 우리는요 are trying their best to think through issues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숙고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들에 대해서 숙고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motivational goals 동기가 있는 그런 목표들이 may bias their thought processes 그들의 사고 과정에 편향을 줄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추론에 편향을 줄수 있다. 아, 그럼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어휘들이 등장을 했네요. 어떤 애들? motivational reasoning.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motivated reasoning 이라는 표현도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때?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 think through. 열심히 생각을 여기서는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숙고를 하려고 해도, 숙고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려고 해도 얘가 동기부여받은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긴다고? 편향이 생긴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동기부여화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어때? 아주 예쁘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This phenomenon이라고 계속 그래서 이거는 요 앞에 있는 요거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라겠냐 여기까지 해서 해석이 잘 됐고요. Explain 설명을 하는데 that although individuals try to make wealth without decisions,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한 그런 결정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use available evidence 이용 가능한 증거도 봐요. 그리고 and look at both sides 두 가지 측면을 어떤 문제의 두 가지 면을 다 보려고 양면을 다 보려고 해도 이 과정은요, is often tainted, 오염된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By motivations, 동기인데, that may be unknown to them.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동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목표가 다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자동적 사고와, 뭐, 동기 부여된, 동기가 부여된 그런 추론, 동기에 의해서 영향받은 추론일 때문에 우리는 편향이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게 되겠습니다. 문장 기니까 다시 한 번만 빠르게 보고 가면은 이 동기 부여된 편향이란 얘기 여기서 그대로 가져가 줬고요. 이 현상 앞에서 나오는 이 추론, 편향되는 이 과정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증거도 찾으려고 해. 객관적으로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양면을 다 보려고 해. 객관적으로 노력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오염받아 편향돼라는 얘기고요. 뭐에서 동기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동기에서 오염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제일 예쁜데 여기도 진짜 많은 친구들이 넣어줬어. 아마 고민하다 넣었겠죠. 사람들인데 개인의 그런 동기들은요. May direct them. 얘네들을 향하게 할수 있대. To attend more carefully. 더 집중하도록. To some information. 어떤 정보에. While ignoring. 무시하는 거죠. Other relevant facts. 관련된 다른 사진들은 무시하면서 어떤 것들을 더 집중하게 할 수도 있대요. 이 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동기부여화된 추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맞지? 왜 그런 추론이 생긴다고? 우리가 어떤 사실들에 좀더 집중하기 때문에. 인 겁니다. Or they may use different strategies.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어. To evaluate, 평가하는 거죠. 정보를. They prefer to be correct. 얘네가 맞기를 바라는 정보, 를 평가하는데 다른 전략을 사용을 한대요. While at the same time 동시에 being hypercritical 과도하게 비판적인 거지. 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는 정보인데 they prefer to be wrong. 내가 틀렸으면 하는 정보는 잘못된 내가 틀렸으면 하는 정보는 굉장히 비판적이게 보면서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 이거 좋아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왜이 동기부여받은 추론이 편향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계속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단절 없이 잘 갔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잘 받아줬죠. 자, 이렇게 우리
공통된 어휘들 등장했을 때에도 우리가 되게 면밀히 잘 봐주시면서 정말 잘 봤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문단 내 시그널에 유의하면서 단절 찾기 유의 정말 잘 해주면서 나무들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나왔던 시그널들 더 어쩌고저쩌고 it 대명사까지 앞에 지칭하는 거

0: 제대로 지칭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단절이 더잘 보일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칭하는 거 우리 잘 봐왔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시겠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량입니다. 선생님의 Logic Universe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조금 기념비적인 날이라서 표지를 조금 천천히 보고 가려고. 얘들아, 우리 앞에서 명시적 단서, 구조적 단서, 그리고 오늘 뭐다? 내용적 단서입니다. 드디어 보이지 않는, 완전 헤매야 하는 그런 구간에 돌입했지만, 얘들아, 헤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로직 유니버스에 같이 오셨잖아요? 우리 오늘 글의 전개 패턴으로 진짜 글 쓸 때 너무나 독창적인 글, 막 시적 허용 같은 글, 그런 글은 없단 말이야. 그 패턴을 한번 살짝 살펴보고 패턴에 맞는 지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그래도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지난 501 퀴즈는 바로 이거였어요. 물리적 장소뿐만이 아니라 장소도 해당돼. 근데 특정 상황이나 사례같이 추상적 개념을 공간화시킨 관계부사 무엇이었냐라고 선생님이 물어봤거든. 걔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 지문에서 동그라미 쳐주었으면 좋겠는 이 관계부사는 바로 그렇지, where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에 원인을 설명할 때도 있었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예시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도 있었는데, 항상 진짜 물리적 공간만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매번 지금 출제 원리 같이 한번 보고 있는데 다 같이 외쳐봐. 정답은 몇 개? 그렇지, 하나. 얘들아, 우리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단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용 단서라서 글의 전개가 바로 그 단서가 된다. 도대체 무슨 글인지, 이 글 전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이제 쉬운 난이도, 보이는 연결고리가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 그러나 어렵지 않다규. 왜? 나랑 같이 풀잖아. 자, 그래서 내용적 단서에서 전개 패턴을 한번 보면서 우리 그 지문 어떤 전개를 가지고 있는지 샅샅이 볼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정말 이제야말로 논리적인 단절로 우리가 글의 순서를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도 볼 겁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 글의 순서, 선생님이 매번 약속하는 거 하나 우리 모아자. 주어진 글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든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럼 이젠 알지 않아 얘들아? 뭐 해줘야 돼? 필자는 예시를 들어줘야지.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 어려운 얘기를 먼저 했어? 그러면 당연히 쉽게 만들어줘야지. 예시가 나올 거다라는 예측 한번 우리 이제 해보고요. ABC 순서대로 단서 나올 때까지 읽으면서 나의 예측에 꼭 맞는 애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다려보고, 그리고 1번도 같이 한번 생각하는데 오답 속어 아주 간단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지운 적, 보기에서 지운 적은 없어도 이건 아니지, B로 넘어갈 수 없잖아 라고 할 때 여러분 B에다가 X 치면 된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자, 이런 풀이 방법을 바탕으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적 단서의 풀이 방법은 바로 글의 전개

패턴입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 준비했거든? 선생님 너무 당연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눈 크게 뜨고 봐. 자, 간단하게 problem and solution. 문제와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진짜 얘들아, 여기까지는 해야 돼. 원래는 해결책까지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 문제가 나왔어? 이건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회 사람들이 뭐 이런 걸안 해요. 선생님, 스포하는 거야. 자, 무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겠죠? 좋은 긍정적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야? 글의 흐름이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는 요 순간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문제가 있고 꼭 해결책까지 나오지 않아도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까지의 지문은 있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 문제가 항상 problem이라는 단어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이것이 안 좋다. 무언가 환경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어휘들, 필자의 주관이 담겨 있는 어휘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선생님이 조금은 좋아하는 전개 패턴, myth and truth입니다. myth를 우리가 영어에서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무슨 한국 신화 이렇게 쓸 때도 있어. 하지만 보통의 전개 패턴에서 myth는 통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요 통념은 어떻게 시작하겠어? 옛날부터는 말이야.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아니면 아예 그냥 숫자를 제공하면서 막 1998년에는 사람들은 이랬다. 아니면 정말 쉽게. 잘 들어봐. Many people believe that.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Most of people think that.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눈치 탁! 챙겨야 되는 거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 나는 아닌데? 그래서 통념이 나와 있으면 바로 진실이 나오는 구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얘는 보통은요, 여러분 역접의 접속사 however, but, yet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통념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 좋아, 마지막 세 번째는 theory and application입니다. 요 단어 얘들아, 우리 app으로 알고 있지? 적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론과 적용이야. 그래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과 원리 말했어. 내가 전문 용어 처음 소개해줬어. 그럼 나 알아? 몰라. 선생님도 처음 보는 거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를 풀어서 설명해주겠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그 사례에 그 원리 개념을 적용해서 말해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개념을 적용하는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지문 같이 풀어보기 전에 얘들아, 오늘의 꼭 필요한 영단어 20개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좋아, 우리 단어 잘 봤지? 뼈대 먼저 한번 잡고 첫 번째 질문 같이 보자. 자, 계약 당사자들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얘들아, 겁먹지 마. 그냥 영어는 모르는 얘기 계속 나올 거야. 근데 몰라? 필자가 설명 다 해줄 거야. 자,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가치가 하락하는 평판 자본을 개발했을 때, 응? 내가 모르는 개념이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어? 평판 자본 들어본 사람 손? 선생님도 처음 들어봐, 얘들아. 평판이 자본이야? 이걸 개발했을 때 시장 집행의 잠재력이 더 커진다. 시장을 훨씬 더잘 집행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잖아. 계약을 위반하면 가치가 하락한다고? 도대체 평판 자본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이게 바로 예측이라는 거야. 자, 모르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해줘야 되겠어? 우리 아까 개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했어요. 얘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들어주어야 내가 이해를 하겠지. 자, A 한번 봅니다. 마찬가지로가 등장했네요. 요런 시그널 있으면 네모 박스 쳐주기. 얘랑 같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 지주도 일단 땡. 지주가 나온 적이 없어. 지주도 울타리나 관계시설 관리를 소홀히

수 있다. 지주도 소홀히 해? 그럼 누가 소홀히 한다라는 얘기가 A 앞에 나오겠죠. B를 한번 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요? 지주 처음 등장하는 거 이거 맞아? 수확량 다다다다 농부를 간접 감시한다. 무언가 사건이 있어야 시간이 지나고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A도 B도 처음 가기엔 너무 일러. 그래서 C로 갑니다. 우리 평판 자본을 얘기하는 그 사례로 바로 농부와 지주 얘기를 할 건가 봐요. 농부와 지주는 그래, 첫 언급이란 느낌 왔다. 그치? 정직, 공정성 등에 대한 평판을 발전시킨다. 앞에서 했던 그 단어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번더 언급해. 그래서 얘네 둘다 평판을 발전시키는데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없었지. 그렇다면 B로 가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지주가 농부를 감시할 수 있는데 농부는 봐. 노력을 줄이거나 흙을 과용해 소홀히 한다라는 거지, 농사를. 근데 마찬가지로 지주도 소홀히 할수 있다. 느낌 왔어? 논리적인 뼈대 잡았어? 좋아, 우리 바로 지문 star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걱정하는 건 진짜 하나야.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계약 당사자라고 하면 다들 부담감을 느끼는데 뭐하러? 그냥 계약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봐. Potential for market enforcement 얘도 마찬가지. 시장 집행의 잠재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장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지. 이것은 is greater, 큽니다라고 하죠. 언제요? When contracting parties, 이게 바로 계약 당사자잖아. Party는 그 이해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계약한 사람들. 자, 계약한 사람들이요. Have developed reputational capital. 좋아, 우리 지금 처음 보는 개념 등장했으니 밑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평판 자본을 개발할 때 시장의 힘이 커진대요. 근데 도대체 이 자본이 뭐냐면 that can be devalued.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D라고 말했으니까 가치가 떨어진대요. 언제? When contracts are violated. 그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위반했어? 그렇다면 그 평판 자본이 떨어진다는 거야. 내 평판 떨어지는 거지.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내가 계약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주어진 글에서 무슨 얘기한다? 평판 자본의 개념 등장했습니다. 평판 자본. 이렇게 한번 써보고 겁먹지 말기. 자, 지금 개념을 처음 소개하면서 계약을 위반하면 그게 하락한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A를 한번 볼까? Similarly 시작할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A는 그냥 우리말로 선생님 한번 다시 적을게. 마찬가지로 갈 수가 없다 이거야. 자, B로 한번 볼까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좀 부족하다 이거지. 왜? 우리 개념만 소개했는데 개념 소개하고 시간이 지나서 지주가 어쩐다 말할 수 있어? 그래서 B도 일러.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바로 뿅뿅뿅뿅 나오는 거야? 개념 소개한다고 했잖아. 선생님 아까 뭐 필요하다고 했어? 우리 풀이 방법 할 때. 사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C에 우리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사례가 등장해야 합니다. 자, Farmers and Landowners 처음 등장합니다. 농부와 땅 소유주라고 말했으니까 지주인 거야. 지주들이 develop reputations. 자, 평판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 한번 봐. 평판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언급했는데, 자, 평판을 개발한다. 무엇에 대한 평판? 여기 살짝 보면 for honesty, 정직, fairness, 공평함, 공정함, producing high yield, 수확량을 많이 만드는 것. 농부도 지주도 크게 목표겠지. 이런 것에 대한 평판을 개발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C에서는 무슨 얘기해 주는 거야? 사례로 도대체 평판 자본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면서 평판을 개발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과연 그 자본의 예시가 뭐라고? 선생님 한 글자만 적을게요. 정직함, 공정함, 수확량이 많음. 이게 바로 평판 자본의 예시인 거야. 너무나 충실하게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말을 해주고 있지. 자, and 계속해서 봅시다. Consistently demonstrating.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죠? They are good at what they do. 자기가 하는 것을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게 평판. 우리도 알고 있어.

그걸 쌓아가는 거야. In small, 작고 close-knit,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farming community, 시골이잖아요. 다들 막 뭐가 뭔지 다 알고 있는, 집안의 대소설 다 아는 요 조그만 시골 사회에서 reputations are well-known, 평판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 자, 근데 우리 지금 잘 알려져 있어요? 시골에서는 평판이 중요해요 라는 소리를 할 건데, 여기서 마찬가지로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B로 갈 겁니다. 자, 시골에서 평판들이 있어. 뭐 A 농부, B 농부, 뭐 A 지주, B 지주 뭐 이렇게 있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주는요, indirectly, 간접적으로 monitor, 감시하고 감독할 거예요, 농부를. By observing the reported output. 자, 감시하는데 무엇을 관찰함으로써? 보고된 산출량. 그래서 제가 얼마를 산출했어요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the general quality of the soil, 일반적인,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그런 땅의 상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and 세 가지가 되는 거지, and unusual, 뭔가 좀 비정상적이거나 extreme, 극단적인 행동 같은 건 없는지 농부를 감시해. 농부의 평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잖아, 지주 입장에서. 근데 봐. Farmer and landowner reputations. 이 농부와 지주의 평판은요, act as a bond. 지금 본드, 채권, 다시 말해서 보증하는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In any growing season. 이거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그치? 자, 무언가를 자라고 재배하는 시즌이잖아. 다시 말해서 농사 시즌에. 근데 계속 잘 해야 될것 같은데. 한 농부는요, 노력을 줄이고, 토양을 좀 과하게 사용하고, 또는 underreport니까 낮게 보고합니다. The crop, 자신의 농작물을. 지금 여기 뭐야? 계약한 대로 한게 아니지. 자기가 해야 될일덜 해? 하지 말아야 될일 해? 지금 보고도 덜 해. 지금 A에서 말아, B에서 말하는 건 뭐야? 농부가 무엇했다? 계약 위반. 요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린 A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라고 말했으니까 B에서 A로 넘어가려면 누구도, 지주도 계약을 위반해야 합니다. 선생님, 미리 적었어. 이거 돼요? 어, 돼. A 한번 보자. 자, 그래서 similarly 네모 박스 쳐주셔야 되겠죠? 우리 대표 시그널이니까. 앞에 거와 결은 같으나 새로운 정보가 등장할 겁니다. 이번에는 지주니까요. 그래서 지주는 can under maintain fence.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잘안 해. 그래서 울타리 유지 잘안 하고, 뭐 유지도 잘안 해요. ditch라고 나와 있는데 개천 유지도 안 하고, irrigation system 관계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우리가 물을 대는 것, 그런 시설도 잘 관리를 안 해. 이게 바로 뭐야? 지주의 계약 위반인 거지. 지금 둘다 평판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자, accurate assessment. 우리 지금 다 왔어요. 정확한 평가. 이 사람들에 대한, 오, 여기 행동까지가 되겠다. 행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그래서 will be made,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미래 시잖아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평판이라는 건 우리가 지문을 읽었더니 요런 것들이 바로 농부와 지주의 평판이기는 한데, 요 평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다 이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바뀌는 것이 평판인 거지. And those farmers and land owners. 그래서 그 농부와 지주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attempt. 시도하고 의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더 많이 벌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잠깐 어휘 체크. 나 이거 해주면 좋겠어. At each other's expense. 원래는 비용이거든.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얘를 수거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 거야. 다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여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라고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는 내일 제대로 안 해.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희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희생으로 내가 더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자, 보지 않고 말해봐. 평판이 깎여 올라가? 당연히 깎여. 그렇다면 we'll find that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may refuse, 거절하겠죠? To deal with them in the future, 미래에 그들과 거래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계약 위반을 하면서 평판이 깎여 내려간다. 미래에 이제 더 이상 계약할 수가 없다. 평판 자본이란 이런 것이다.

0: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지문이었습니다.
1: 어때?
0: 간단하지? 꼭 명시적인 단서 similarly가 있기는 한데 저 단서 없어도 우리가 순서대로 풀어볼 수 있었겠죠. 왜? 마지막에 우리가 마무리 일반화시켜서 평판 자본은 이렇게 사용된다 라고 말까지 해주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지문 정리해보면 당연히 답은 CBA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사례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 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지금 평판 자본의 개념에 대해서, 경제적 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 개념을 먼저 언급했다? 근데 개념 언급하면 당연히 모르는 거 필자도 알아. 그래서 무엇을 들어줘야 된다? 사례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무엇이다? 글의 전개 패턴이라는 거야. 원리를 말하고 적용을 말하고 개념 일반적인 걸 말했으니 구체적 사례를 들어주고. 자, 그래서 평판 자본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시장에 계약 이행력, 우리가 집행력, 시장의 힘이 커진다는 거 그거구나. 평판이 깎이면 계약을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 라는 것으로 마지막에 그 집행력이 무엇인지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저 농부와 지주 측의 그 계약 위반, 그래서 결국 이 평판을 깎아내려서 거래를 막는다? 평판이 과연 이 거래 시장 계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까지 마무리하는 아주 깔끔한 글이었습니다. 응? 너무나 잘 풀었겠지? 좋아,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갑시다. 두 번째 지문 읽고 진짜 얘들아 ABC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여러분 종이 그 학습 교재 잠깐 접어봐요. 요거를 읽어봐. 우리의 기원을 진화론적으로 살펴보면 진화론적 느낌 왔어? 생존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요구되는 삶을 볼 수 있다. 진화론적으로 살펴본다는 건 지금 나를 살펴본다는 거야? 이 완전 현대인이 나요? 아니요. 느낌 와야 돼. 진화론이라는 건 결국 내가 예전에다. 예전의 인간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 이 얘기까만 하고 끝날까? 뭐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는 그래서요. 막 조선시대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과거엔 다 이랬대요 하고 지문 끝.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랬으니 선생님 생각에는 말이야. 보통은 현대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번 예측해 볼래? 진화론적으로 봤더니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래요? 현대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하루에 걸은 시간 몇 분이야? 시간으로 넘어가는 친구 있어요? 내가 1시간, 2시간 걸었다? 그런 친구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막 책상에 앉아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밥 먹을 때 잠깐 어디 가고 요 정도 아닐까? 라는 예측. 그걸로 충분. 자, 그래서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선생님 쉽게 다시 리워딩 했어요. A 봅니다. 육체 노동이 줄어. 응? 신체 활동이 줄어들었네. 걸어다닐 필요가 없어 걷지를 않네. 가사노동 기계화가 되었네. 가사노동이 줄었다는 소리네. 신체 활동이 줄어 바로 갈 수가 없지. 과거 얘기했으니 한번 보자. B, 신체 활동의 부족은 이라고 말했는데 부족도 아니잖아. 이렇게 지워. C 한번 볼까? 1세기 전만 해도, 딱 100년 전만 해도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아 드디어 빙고, 과거 얘기네. 대부분은 걷고 일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어야 됐어요. 신체 활동이 많아. 자, 하지만 선생님 좋아하는 거 다 같이 세모 그리자. 현대 세계에서 우리 삶은 활동을 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다 필기도 펜으로 잘 안 하잖아요. 막 패드같이 전자기기를 쓰고 다른 것도 같아요. 걷기보다는 무언가를 타고 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활동, 신체 활동을 빼버려서 그럼 A나 B가 될 텐데 자, 줄어들었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조금 보면 이러한 변화는 문제를 만들어냈대. B로 한번 볼까? 부족은 17가지 건강 악화 상태와 연결이 된대. 많은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소리겠지. 구체화시키기. 그래서 지금 글의 순서 요렇게 C, A, B가 될 건데요. 자, 뿅! 잊어. 우리는 다시 한번 영어로 볼 겁니다. 이렇게 지문에서 예측해서 아, 과거와 현대를 대조하는구나. 문제를 언급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지. 이미 원인은 여기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해결책까지는 나오지 않은 조금은 아쉬운 지문이지만 그래도 전개 패턴으로 충분히 풀수 있는 지문이라는 거 같이 한번 봅시다. 주어진 글. 단어도 간단했다. If we take an evolutionary look at our beginnings. 우리 처음을 한번 진화론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take a look, 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we see a life, 삶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선생님이 해석한 거랑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삶을 볼수 있는데 in which, 그 삶에서요 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in the life라는 소리니까 그 삶에서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 높은 수준의 신체적 활동이 찾았어, 얘들아. were required. 선생님한테 한번 해석해 볼래? 요구된다. 요구되었다. 어느 쪽이야? 그래. 요구되었다야. 사실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요구되는이라고 이렇게 적어 왔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되었던이라고 하면 너무 과거인 걸 알아볼까 봐.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were required라는 걸 영어에서 우리가 잘 보았으니, 아,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라는 걸 진짜 과거의 사람들이 어땠는지, 과거의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생존을 위해서 요구되었다라는 거구나, 과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주어진 글 예측에서 진화론적으로 보고 그걸 과거랑 연결짓는 훈련, 그리고 진짜 영어에서 were 맞구나 과거가라고 확인하는 훈련,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한 거야. 자, 지금 보면 과거에는 사람들의 신체 활동 수준이 어땠다? 높았다? 이렇게만 정리해볼까? 요 정도도 충분하지. A를 보면요, there are fewer manual jobs. 자, 과거에는 높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면 시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거기에는 더 적은 신체로 하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직업이 있다가 줄어들었다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건 지금 과거 얘기가 아닌데. We do not need to travel on foot. 굳이 걸어서 여행할 필요가 없고요. We do not need to hunt and harvest for our food. 음식을 위해서 사냥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사냥을 하거나 수확할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 And many domestic chores, 많은 가사 일들이 have been mechanized. 뭐가 되었다? 다 기계화가 되었다. 세탁은 세탁기가, 뭐 설거지는 뭐 식기세척기가, 여러 가지가 하잖아요. 다시 말해, 일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신체적 활동, 이 줄어드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과거가 아니네? 이렇게 연결할 수 없지. 첫 번째 문장만 보고, B, 갑니다. 자,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체 활동에 부족, 충분한 신체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부족이라고 말했으니 지금 B도 선생님 그냥 똑같이 신체 활동 부족. 이렇게 적을 거야. 이래도 되나? A랑 B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만 읽고 잠깐 남겨놔. C를 먼저 볼게. Even one century ago. 심지어 100년 전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 느낌이 벌써 스멀스멀 와.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난뭘 말하고 싶은 거야? 아, 현대에는, 아, 사람들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need to, 과거로 다시 돌아갔죠, 시제. 어머, 이렇게 잘 보이니? need to be physically active to work, to travel, and to take care of homes and families. 선생님, 너무 흥분했어. 지금 봐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집과 가족을 보살피려면 얘가 활동적이었어야 해. 그래서 지금 C, B로 적었네요. 과거에 다시 얘기하고 있죠.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신체 활동이 많았다. 정리하고 나니 보여, 얘들아? 딱반 되는 거. 그래서 주어진 글에서 과거에 신체 활동이 많았다. 주어진 글을 그대로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work travel to take care of 라는 표현, 과거에 신체 활동이 많았다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냥 과거로 끝나. 근데 여기 our modern world. 지금 명시적인 연결사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왔죠. 이 현대 세계는요. has engineered,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어떻게 ou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바깥으로

만들었어? 삶에는 더 이상 없어? 삶에서 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에선 지금 경계가 등장한 거야. 현대가 등장하고요. 현대에서는 그런 신체 활동 out.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A, B 둘 중에 고르면 됐는데 우리 지금 B에서 요한 문장 마무리를 안 했거든. 봐. 신체적인 활동 부족은요. 이제 has been linked to 무엇으로 연결된다? 적어도 17까지 건강하지 않은 상황. 17까지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요? 너무나 구체적인 문제잖아요. 잠시. 그럼 A를 보았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신체 활동이 적어졌다. 어떻게 적어졌는데요? 일자리도 적어지고 사람들이 걷지도 않고 이제는 일들도 다 기계가 하고 사냥도 안 하고 적어져서 While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이 have created many benefits. 보세요. 줄어든 게 좋은 건가? 세탁기가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변화가 많은 이득을 만들어냈죠? For our longevity. 수명이에요. 그치. 일을 덜 하니까 더좀더 오래 살수 있겠지. 자, 수명과 quality of life.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었지만, 자, A에 우리 추가 정보 해봅시다. 신체적인 활동이요. 우리 어떻게? 수명도 늘려주고, 삶의 질도 늘려주고, 뭔가 봤더니 긍정적인 점이네. 하지만, 지금 while이라는 것으로 우리 여기까지만 긍정. They have also created. 그들은 또한 무엇도 만들어냈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changes가 되는 거잖아. 변화가 created many problems. 언급 아주 살짝. 물에다가 그 물감 한 방울 톡! 이 느낌인 거야.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는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자, 부정 표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었던 그 17가지. 선생님이 찾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 어떻게 17가지일 수 있지? 적어도 17가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almost all of which 대부분의 그것들은요 are chronic disease 만성 질병이거나 알면 좋은 단어 각주로 주었으나 만성 질병이거나 considered 고려되어지는 risk factors 요소입니다. 그 만성 질환의 위험 요소래요. 그래서 Adrian Hardman 이란 사람이 has summarized this serious situation 나쁘긴 나쁜가 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부정적인 문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지. 이 심각한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For public health. 대중 보건이잖아, 지금. 뭔가 공공보건, 공공건강.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체 활동을 안 하니까 너무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걸 요렇게 요약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 바로 해서 가볼까? 신체적인 inactivity, 활동이 적은 것은 낭비다. 인간 잠재력의 낭비야.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글에서 C, 그리고 B, C, A, B,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근데 잘 봐. 과거와 현대를 대조한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라는 것이 어떡하지? 안 써도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전개 패턴 단서죠. 과거를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보통 과거로 끝날 수도 있으나, 현대, 오늘날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도 하고 있어? 그로 인한 문제. 사실 그 안에 원인 분석도 있기는 있어요. 해결책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전개 패턴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진화론이 나온다? 이게 진짜 과학 진화 지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현대와 대조적으로 말하려는 것인지 또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지. 그래? 자, 지문 여기서 끝!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잠깐 일어나서 선생님도 우리 반 애들한테 그 스트레칭 영상 같은 거 틀어주는데 잠깐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펴고 좋아! 우리 바로 3번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에서 자, 숨한번 내쉬고 우주 나왔어. 선생님, 저는 이과생이 아니에요. 전 지구과학을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 그걸 알아야 풀수 있으면 그건 영화 아니지. 자, 우주 팽창이 나오는데요. 정말 딱 여러분들이 영화 보는 수준의 그런 팽창 개념입니다. 자, 봅시다. 팽창이라는 개념이 언급될 때, 팽창. 팽창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주가 팽창해. 막, 뭐, 스티븐 누구도 생각나고, 누구도 생각나고. 아니, 잠깐만. 그 개념이 언급될 때, 우리의 본능은 우주가 도대체 무엇 안으로 팽창하는지 궁금하다. 궁금해한다. 팽창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어떤 것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다 말해주거든?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들었을 때, 뭐, 우리의 본능. 우주가 도대체 무엇으로 팽창하나? 선생님도 궁금한 거야. 이거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드는 생각을 본능이라고 하는 거잖아. 진짜 우리가 막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나두 글자로 말해줄래? 말해주지 않으면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얘들아, 뭐야? 바로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 통념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해. 우주가 여기 있다가 팽창한대. 뽕뽕뽕뽕뽕뽕뽕. 이렇게 팽창한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우주가 있는데 도대체 우주를 이렇게 더 팽창시키면 어디로 얘가 팽창한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어?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잖아요. 진짜. 막 우리 평행우주 막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잖아.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그래? 우리의 본능은 그래. 궁금해한대.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A 한번 볼까? 자, 팽창하는 우주는요, 다른 분리된 실체나 차원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머나. 다른 분리된 실체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늘어나는 것은 시공간의 구조 그 자체다. 어머, 느낌만으로도 멋진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말해보자면, 우주는 무속으로 팽창한다. 얘들아. 단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야. 뭐야? 무엇 안으로 팽창하는지 궁금해하면, 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생각해.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 틀릴 거라는 것 가정해. 뭐가 틀릴 것? 무엇 안으로 팽창하는지 궁금해한 되잖아. 그래서 내가 답을 해주자면요. 우주는 무속으로 팽창한대요. 라고, 자,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자, 무엇 안으로라고? 무속으로라고. 그래서 nothingness. 진짜 아무것도 없을 무잖아, 지금. 무한으로 팽창한다는데, 얘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 안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지금 찾았던 거 바로 이거야. 통념 여기 썼는데, 그 통념 반박할 거라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어디로 가서 팽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안에서 팽창한대. 우주가 있어서 얘가 일로 전부 다 일로 이렇게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자기가 팽창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B로 넘어왔어. 자, 이 시공간의 구조는 너무나 여기는 명시적 구탄서가 있죠. 이 시공간의 구조. 안으로 팽창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시공간이란 말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A로 넘어갔을 때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 자기 안에서 팽창하는 우주는요, 자, 다른 분리된 실체나 차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아닌 거지, 아닌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걔가 팽창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시공간이 알아서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 그 늘어나고 있는 이 구조가 탄력적이고 가단성이라는 성질,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 구조 안에서만 팽창이 가능하다라는 원인까지 설명하는 이런 지문입니다. 어때? 지문이 좀 아름답지 않아? 얘들아, 몰라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주학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문 안에서 우리가 패턴으로 풀수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봅시다. 통념과 반박에 조금 더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자, when the concept of expansion. 선생님, 이런 단어 나오면 너무 좋은 거 있지? 이거 너네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강조한 느낌이야. 나 봐줘, 봐줘. 이렇게 기울어진 거거든? 자, 우주 팽창의 개념이 gets mentioned, 언급이 되면. 그런 개념을 딱 들으면, it is difficult. 이것은 어렵습니다. 궁금해야지. 뭐가요? To resist. 거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뭘? The urge, 그런 욕구를 거부하는 게, 그걸 저항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욕구냐면, to picture the universe. 지금 내가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근데 어떤 우주예요? With a finite and growing boundary. 유한한, 그리고 점점 자라고 있는 경계를 가진 그런 우주를 그리게 돼. 근데 그걸 상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라는 거야.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 수금지와 목토, 천해, 뭐 이런 행성밖에 없어? 아니지, 엄청 많지. 걔네가 팽창하는데 사람들은 다 우주가 유한해서 얘 진짜 끝은 어디일까?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데 도대체 이 경계 어디까지 팽창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통념이란 걸 알았으면 너는 천재야. Our natural instinct, 그치? 여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말에 주어진 글에 선생님이 저걸 안 적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능. 이거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이런 본능이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아까 뭐라고? 통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It's to wonder, 궁금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막 이래요. 궁금해해요. What the universe could possibly be expanding into? 지금 이 우주가 도대체 무엇 안으로 과연 팽창할 수 있을까라는 걸 궁금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궁금증이야. 도대체 우주는 무엇 안으로 팽창하는가? 주제가 우주 팽창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진 않을까 봐요. 요렇게 타이틀도 달아보자. 자, 그랬을 때 A로 넘어갑니다. In contrast to our inflating balloon. 오, 너무나 생소해. In contrast to 대조적으로라고 말하고 있거든. 일단은 한번 단서 살짝 정리해볼까? 대조적으로. 무엇과 대조적으로냐면, 그, 지금 팽창하고 있는 풍선, 해서 커지는 거. 아니면, 또는, 다시 말해서, a pipe leak. 그 파이프에서 leak, 가스가 새는 거거든? 그 틈새인데, that causes gas to spread into room. 그방 안으로 가스가 새어나와서 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틈. That exists in its own right. 자기 그 자체로 존재하는 방.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데 괜찮아. 그 방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가스가 점점 차는 거잖아.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와는 달라. Our expanding universe, 우리의 팽창하는 우주는요, is not spilling into, 넘쳐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A가 지금 말하는 건 대조적으로라고 말하고 아직 무엇 안으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준게 아니라 무슨 말만 하고 있어? 우주가 무엇 안으로 넘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조금 어려운 단어 인정. Separate entity, 뭔가 또 다른 분리된 그런 실체 또는 이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 여기까지면 충분하겠다. 자, B를 한번 볼까요? Unfortunately. 근데 네모박스 너무 잘친것 같은데. 근데 불행히도 B 한번 봐. 여기 딱딱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 The only answer I can give you. 당신에게 줄수 있는 그 답. 나뭐 기다렸니? 궁금해했잖아. 그렇다면 나는 답이 필요해. 내가 줄수 있는 답은요. 바로 어떤 답? That I'm sure 내가 확신하기에 will satisfy you the least. 너를 가장 덜 만족시킬.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대답이에요. 해서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But let me say, 그래도 말을 하게는 해줘. 라고 말하면서, The universe expands. 우주는 팽창합니다. Into nothingness. 무 속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답이 뭐라고? 무. 무라고 하니까 귀여운데? 속으로 팽창한다. 래요. 근데 to be more accurate,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the universe, 지금 우주는요, does not expand into anything. 사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좀더 정확히 하자면, 안, 속으로가 아니에요. It simply expands by itself. 그 자체로, 그 자기 안에서 팽창합니다. 그냥 자기가 팽창하는 거야. 이게 팽창이야. 팽창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자기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 C로

넘어가면 this structure of fabric. 나 여기 동그라미 하나. 얘는 명시적 단서야. 여러분들이 질문과 답을 골랐다면 이제부터는 퍼즐이 쉬워져. C에서는 E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 E 구조? 그래서 C를 먼저 할 수 없고 A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가 뭔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지금 풍선이나 그 가스 누출, 릭과 같이 그것과는 좀 다르게 우주는 자기 안에서만 팽창한다고 했잖아? 또 다른 것, 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지금 A 같이 보고 있으시죠? 그래서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그래, 나도 궁금했어. 이제 좀 속 시원하게 말해봐. 라고 했을 때 그 자체 안에서 팽창한다는 얘기가 It is 강조해주는 거지. 그래, 내가 말해준다. 이것은 The structure of space and time. 바로 공간과 시간의 구조입니다. 뭐가요? That stretches, 늘어나는 것은. 우주가 다른 데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가 팽창하는 거야. It is that 강조 구문이지. 늘어나는 건 시공간 구조다라는 걸 A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시공간의 구조 첫 언급. 얘가 늘어나는 거라서 A structure that has always existed, 항상 존재했고요. 적어도 빅뱅 이후로 존재한 이 구조가 늘어나는 거라서 C로 갑니다.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셨겠죠? This structure of fabric. 이거 천 아니에요. 섬유 아니에요. 구조란 뜻입니다. 여기서. 시공간의 이러한 구조가 is elastic and malleable. 어려운 단어 맞거든? 각주 봐. malleable, 가단성이 있는. 아주 탄력적이 있고 모양이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구조 팽창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완벽해. Just as, 마치 무엇인 것처럼 It can pull us apart. 봐,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을 거야. 근데 우주가 팽창하잖아? 걔가 막 옆으로 빠바바밤 팽창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서 떨어뜨려 놓을 거야. 당겨서 떨어뜨려 놓을 거거든. As we fall inside a black hole. 블랙홀에 떨어지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한 지금 말하는 시공간의 구조지. 그것이 또한 팽창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anything and everyone embedded in.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란 뜻이거든. 그 안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Cause to move farther apart.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 지금 시공간의 구조 팽창 어떤 것인지까지 설명 끝. 어때? 우주 팽창?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지금 지문 정리해 봅시다. 주어진 글에서 먼저 궁금증 답으로 해결해 줘야 되니 B로 먼저 가겠죠. 그래서 A, C 이렇게 가는 순서까지 보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보호하자. 자, 가장 큰 단서는 무엇이었다? 첫 번째 단추가 어려운 거야. 일단 우리의 본능은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의 본능은 이것을 궁금해해 라는 단어. 선생님 그대로 단어 가지고 오려고. wonder. 궁금해한다라고 했으면 야 대답을 해줘야지. 필자는 어 그래 너 궁금해할 수 있지 하고 끝낼 거야. no. 근데 여기서 되게 친절하게 the only answ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의 대답. 그래서 이 지문은 바로 뭐야? 문답 지문이지. 거의 Q&A야, Q&A.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대답은 그것이 무속으로. 우주 자체가. 그래서 시공간 구조가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지문이었죠. 그래서 직관적 오해 다시 말해.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얘들아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줄래? 통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그 시공간의 구조가 늘어나는 거야 라는 것을 풍선과 가스 예시를 대조적으로 하면서 결국 내부의 시공간이 늘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 지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았어요. 어때? 너무나 새로운 지문을 우리가 글 전개 패턴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았지. 자, 전개 패턴은 여러분들이 명시적인 단서가 없을 때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이 빈칸을 3개나 가지고 왔지 뭐야? 자, 오늘 배운 글의 패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 2, 3에 들어갈 단어를 하나씩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아, 어떡하지? 글의 패턴까지

약점 공략으로 실력 폭발.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5강에서는 어떤 내용 다루기로 했어?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은 이 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병렬 구조, 그리고 두 번째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오답률이 높은 그런 어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 뭐부터 나갈 거냐면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부터 나갈 거야. 자, 병렬 구조가 얘들아 왜 중요하냐? 이 첫 번째 준동사, 동사라고 하는 거 배웠을 때도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나중에 형용사, 부사, 대명사를 짚을 때도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항상 들어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병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한번 쭉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파트 1은 병렬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 1부터 바로 가볼게. 자,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and, but, or로 연결되는 형태는 우리 뭐 돼야 된다? 형태가 통일돼야 된다라고 써 있어. 그래서 and, but, or로 이어지는 단어, 구절은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여야 돼. 그래서 나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끝까지 문법 형태가 잘 유지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시 문장 한번 볼까? 2026학년도 5월 학력평가 문제거든? 최근 기출이잖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어떤 친구들을 연결해주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They dress the way their parents dress them, eat what their parents cooked, and live where their parents live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nd가 누구를 연결해주는지 지금 딱 보이죠? 첫 번째, 그들은 옷을 입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부모님이 입혀주는 방식대로 옷을 입고요. 두 번째, eat what their parents cooked. 그 부모님이 요리해주는 것을 먹고요. And live where their parents liv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사는 곳에 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번 시간에 병렬 구조라고 했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연결되고 있구나. 그러면 얘네 중에 하나라도 다른 형태면 걔는 틀린 거예요. 맞죠? 다 같은 형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등위 접속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보면 Early astronomy provided information about when to plant crops and라고 해서 등위 접속사가 또 한 번 나왔네. 그러면 초기 천문학은 첫 번째 제공했다. 무엇을 제공했냐면 information about when to plant cro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물을 도대체 언제 심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두 번째 뭐 했냐면 gave humans 인간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주었대? Their first formal method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식적인 방법을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위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연결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 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구나. 등위 접속사로 연결됐으니까. 이게 포인트다. 자, 세 번째 한번 문장 살펴볼게. 실력 폭발 문제니까 이미 다 풀어 오셨겠죠? 자, 그럼 저 바로 가면 되죠. Subjects may give their informed written consent 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눈에 띄어 얘들아? 우리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and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

그래서 우리 이전 예시까지만 해도 동사, 동사를 연결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문장에서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지? 그럼 한번 해석해볼까? 자, 그럼 피험자들, 피실험자들은요, 제공해야 되는데, their informed written consent라고 되어 있거든? informed라고 하면 실험을 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정보를 고지받았다라고 하는 그 서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experimente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이죠. 그 연구자들은 must submit. 제출해야만 하는데, their proposed experim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제안한 그 실험을 어디에 제출해야 돼? Thorough examination by overseeing bodies라고 나오고 있으니, 감독 기관에 의한 그 철저한 심사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을 대등하게 연결 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야. 알았지? 그래서 이걸로 문제 어렵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가볼까? 두 번째 포인트도 역시 병렬 구조인데 얘들아, 뭐라고 써 있어? 상관 접속사로 연결된다고 돼 있어. 상관 접속사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다 아는 걸걸? Both A and B. 아시죠? A랑 B, 둘 다. Either A or B. A 혹은 B. Neither A nor B 하면 A랑 B 둘다 아닌 거지. 자,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면 무슨 표현이야?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이런 친구들로 연결돼 있는 애들이 우리 등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뭐야?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A, B 이 친구들 있잖아. 상관 접속사로 이어진 이 A와 B 형태는 반드시 같은 품사의 같은 형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돼. 왜? 문장이 길어질수록 멀리 떨어져 있거든. 알았지? 자, 그럼 우리 예시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oth growth and development require a complex and dynamic set of interactions라고 나오고 있어. 여기는 되게 짧게 붙어 있네. 자, 쌤은 상관 접속사 나올 때마다 네모 박스를 칩니다. 그래야지 문장 구조가 한눈에 보이거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상관 접속사 두 개가 나왔으니까, 자, 성장 그리고 발달이라고 하는 것둘다 요구한다. 무엇을요? A complex and dynamic set of interactions라고 나오고 있으니 굉장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형태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상관접속사 both 그리고 and 사이 안에 있는 이 A와 B의 형태가 같은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얘들아, 같해? growth라고 하는 명사 나오고 있고 또 development이라고는 또 다른 명사 나오고 있으니까 명사 명사 형태가 잘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장 볼 건데 information about performance 수행에 대한 정보는 can be very helpful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표현 보이시죠? 자, 누구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자, 그러면 그 수행에 대한 정보는 도움이 되는데, 누구에게뿐만 아니라, to a participant who does not win or place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참여자는 참여자인데,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뿐만 아니라, 입상을 하거나 혹은 우승을 한 참가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문장이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not only A but also B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이 정말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했어, 이번 시간에는. 자, 살펴볼게. To the participants, to those라고 해서 우리 똑같은 형태가 A, B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상관 접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A와 B의 형태와 모양을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실력 폭발 문제 풀어봐야겠죠? 2020

5학년도 7월 학력 평가입니다. Vaporware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그것은요, is application. 아, application이래. 우리가 왜 핸드폰에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Vaporware이라고 하는 것은요, application인데 그것은 that have either been announced or made available for sale, but are not yet fully functional as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네. 자, vaporware이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래. 그런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면 이라고 하고 보려고 했더니 뭐가 눈에 띄어? 상관접속사 either A or B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사이에 껴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 자, 이런 어플리케이션은요. have either been announced, 발표되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made available for sa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판매를 위해서 공개되어졌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은 됐네. 그럼 여기서 뭐가 궁금해? Either A or B 사이에 있는 이 A, B 두 개의 형태가 정말 잘 연결되고 있는 거 맞아? 이게 궁금하잖아, 이번 시간에. 그죠? 자, 그래서 봤더니 either 안에를 봐봐. been announced라고 해서 been pp가 나오고 있고 or 다음을 봤더니 얘들아 made라고 해서 그냥 pp만 나오고 있어. 이게 지금 잘 연결되고 있는 거야? 모양으로만 봐서는 잘 연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 있거든? 그래서 실력 폭발 문제로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때 or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등위 접속사라고도 배웠잖아, 그치? 자, 그런데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생략할 수 있어, 그치?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는 여기 뭐가 생략된 거냐면 been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vaporware이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인데 A 혹은 B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 어플리케이션은요, have been announced, 발표되어졌고요. 그리고 have been made available for sale, 판매를 위해서 공개되어졌다라고 해서 여기는 사실 been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된 거다. 그러면 얘가 원래 있다고 치면 either A or B 사이에 A, B가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구나 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실력 폭발 문제로 가져온 이유가 뭐다? 아, 생략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까지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래서 5월 다음에는 빈이 생략되어 있는 문제였다 는 거 마지막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포인트로 넘어갈 건데 이제는 특수 어순입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출제되면 많이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포인트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치거든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도치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개념은 단순해, 얘들아. 부정어가 절맨 앞으로 오잖아? 그럼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지? 이거 안 어렵잖아. 자, 그랬을 때 부정어 도치라고 하는 거에도 세 가지 경우가 나뉠 수는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 부정어 도치라고 해서 never, rarely, little, hardly, seldom, nowhere 이런 부정어가 앞에 오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거 누구나 알 거야. 그지? 자, not only 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부러 얘를 왜 뺐냐면 기출문제에서 얘가 진짜 많이 나와요. 자, 특히 그리고 not only 같은 표현은 뒤에 절에 뭐가 나와? but also 또 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보자는 의미였어. not only라고 하는 게 절의 맨 앞에 오잖아. 그러면 이미 부정어가 앞에 왔으니까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not only 앞에 내용뿐만 아니라 뒤에 내용도 라고 하고 해석할 거야. 그지? 자, 세 번째는 neither nor 도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앞문장이 일단 부정문이어야 돼. 앞문장이 부정문이고 neither nor이 나온 다음에 뒷문장 또한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를 우리는 neither nor 도치라고 부르는 거야.

부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neither nor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위치 바꿔주는구나. 이런 걸 우리는 부정어 도치라고 부르는구나.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 거야.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fully as it did in Egypt. 라고 나오고 있어. 자,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라고 해서 부정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네. 그치? 자, 그러면 그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누가 봐도 부정어가 절의 맨 앞에 나가 있으니까 도치된 거 보이시죠? has라고 하는 조동사가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가 뒤로 넘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monumentality라고 하면 아마도 뭐 장엄함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장엄함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온전하게 성취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as it did in Egypt.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만큼이나 그 장엄함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성취된 적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neve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으로 가니까 조동사랑 주어가 위치를 바꾸는구나. 이게 바로 도치라고 하는 거고 보통은 그러면 문제에서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겠어?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겠지. 이거 맞냐고 물어보겠지. 자, 그럼 우리 뭔 걸 깨달아야 돼? 아, 부정어 도치됐으니까 조동사가 지금 앞으로 빠져나온 거구나. 얘 올바른 선지다 라고 하는 거 우리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A capitalist society. capitalist society라고 하면 자본주의죠. 자, 자본주의 사회는요, does not have rights violating tax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대. 자, 그리고 tariff라고 하면 관세죠. 그리고 그런 관세도 없고, 보조금 이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자, 뭐를 하는? have rights viola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세, 세금, 그리고 보조금 같은 거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없대요. 혹은 뭐도 없냐면 or regulations favoring anybody 이라고 나오고 있어. 누군가에게 정말 혜택이 되는, 누군가에게는 유리한 그런 규제라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오네. nor Does it have antitrust law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또한 뭐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 뭐가 없냐면 antitrust laws라고 하면 그 독점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점금지법 또한 없다를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이미 부정문이 나왔고 뒤에 문장도 부정해주고 싶어서 nor이라고 하는 친구를 절 맨 앞으로 보내니까 아,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es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를 보고도 아, 얘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네 라고 말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알았죠? 자, 그러면 실력 폭발 문제 역시 가봐야겠죠. 문장이 조금 길어요. 근데 고2 지문이거든요. 조금 쉽게 그래도 해결해 볼게요. Your primary auditory cortex immediately shows a strong surprise re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의 1차 청각 피질, 대뇌 피질이거든요. 너의 1차 청각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강력한 놀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not only 라고 하는 게 부정어가 절의 맨 앞에 오니까 뭐가 된 게 보여 얘들아? 도치된 게 이제는 보이셔야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조동사 앞으로 왔고 그 다음에 주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Not only does the adaptation fade a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적응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additional neurons begin to vigorously fi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뉴런이 뭐 하기 시작했다? 격렬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부정어가 절의 맨 앞에 와서 조동사랑 주어가 도치됐구나. 그래서 우리 수능 문제에서 do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도 아예 부정어 때문에 도치된 문장이구나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알았죠?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 건데, 특수 어순 중에 두 번째 포인트는 only 부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only 부사 혹은 only 부사구, only 부사절이 맨 앞으로 오잖아? 그러면 역시 뭐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only가 이끄는 부사구, 부사절 혹은 부사가 혼자만 와도 돼요. 이런 애들이 절의 맨 앞에 오면 도치가 일어난다. 부정어 도치처럼. 자, 그럼 우리 문장으로 확인해 볼게. Only when clear signals establish one individual's dominance. 어디까지가 부사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Only가 이끌고 있거든? 그러면 only 부사절인데, 이때 when이 dominance까지 묶인다는 거를 반드시 스스로 연습하고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냐면, 오직 언제냐면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된 거죠. 언제? One individual's dominanc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의 개인의 독점 혹은 한 명의 개인의 우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신호가 있었을 때, 오직 그때만 does A conflict over resources. 그 자원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 된다? Escalate into.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디로? Actual physical comba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 물리적인 그 싸움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어. 그럼 우리 해석은 다 했으니까 뭐가 중요하다? 아, only 부사구가 절에 맨 앞으로 빠지니까 주어 동사가 위치를 바꾸는구나. 즉, 도치되는구나. 이게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얘네도 많이 나와. 알았죠? 자, 그러면 바로 실력 폭발 문제 볼 건데, 더볼 것도 없어, 얘들아. Only 다음에 부사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만 여러분 스스로 표시해 보시면 돼요. Only가 지금 맨 앞으로 나와 있는 건 맞잖아. 그런데 뒤에 부사구인지, 부사절인지, 혹은 얘네들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지금 스스로 한번 표시해 보고 오세요. 표시해 보셨나요, 스스로? 해본 거죠? 믿고 전 갈게요. 자, only by enlisting subjects in a social relationship, even if briefly 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 Even if briefly라고 하면 삽입어구라서 살짝 묶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enlisting su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피험자들, 피실험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어디에? Social relationship. 사회적인 관계에 그런 피험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참여시킴으로써 자, 근데 even if briefly 굉장히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 피험자들을 사회적인 관계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도치가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아, 동사 주어가 위치를 바꿨네. 왜?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오직 이럴 때 Do the researchers, 그 연구자들은 feel,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they can secure their coope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협력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문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다? Only 부사구가 나온 다음에 도치된 형태를 스스로 찾아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런 문장 봤을 때 되게 당황했을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포인트 배우고 나서 스스로 읽을 때, 아, 이거 도치네. 라고 하는 거 스스로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간접 의문문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간접 의문문. 자, 분명히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어순을 바꾸지 않고 의문사입니다.

주동 그대로 평서문의 어순을 따르는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의문사절이 평서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때는 무슨 형태? 의, 주, 동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It is impossible to know. 자, 아는 것이 불가능하대. 무엇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냐면, Exactly how people will respond to a completely new technology.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반응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장이야. 이거 수능 문장이거든?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뭐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간접 의문문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how라고 하는 의문사 등장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의문문은 아니니까 무슨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의 어순을 따른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지라고 해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따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실력폭발 2025학년도 5월 학력평가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Anthropologist, 인류학자죠. 인류학자인 이 사이먼은요, has shown the extent to which, 어느 정도를 보여줬대. 어떤 정도를 보여줬냐면, to which scientists need to develop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ir subject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그 피험자들, 즉, 피실험자들과 얼마나 develop personal relationship, 그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 정도를 보여줬대. 즉,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실험을 하는데 내가 과학자야. 내가 그 피실험자들과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를 내가 개발해야 되는지 그 정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개발해야 되냐면, 발달시켜야 되냐면, In order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래. How the human brain works. 여기를 살펴봐야겠지. 왜? 우리 간접 의문문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과학자인데 그 실험자들과 얼마만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 발달시켜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내용은 이해가 갔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아, 의문사라고 하는 거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을 따르는구나. 여기 의문사가 나왔지만 의문문이 아니니까 의주동의 어순을 잘 따르고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 5로 한번 마무리 지어 보기로 하고 저번 시간에 했듯이 통으로 된 지문을 역시나 두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2026학년도 5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 A study by Eurofound foun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Eurofound가 대문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고유명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urofound에 의한 연구는 찾았습니다. that 이하를 찾았대. 어떤 걸 찾았냐면 young people who were working remotely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원격 근무를 하는 젊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1번에 뭐가 밑줄이 쳐 있는 것 같아? 1번에 밑줄 쳐 있는 부분은 동사가 올바르게 쓰였니?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걸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주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 동사는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얘 주어 누구야? 를 살펴봤더니 진짜 주어 어딨어? 여기서 young people이 진짜 주어일 거야. 맞지? 그래서 젊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 원격 근무를 하는 젊은 사람들은 reported, 보고했대. 무엇을 보고했냐면 more difficulties in managing their workload than older colleague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보고를 했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업무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더 기성 세대들보다 더 나이가 있는 동료들보다
젊은 세대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보고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내용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랬을 때더 나아가서 Many young people began their careers working remotely during the pandemic.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볼게. 더 나아가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경력을 시작했대. 뭐 하면서 그들의 경력을 시작했냐면 working remotely라고 나오고 있어. 원격 근무를 하면서 그들의 경력을 시작한 거죠. 뭐 하는 동안에? pandemic 동안이라고 하면 아마도 전염병 기간 동안이겠죠? 전염병 기간 동안에 출근을 잘 못하니까 그들의 경력을, 원격 근무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unlike로 이어지고 있거든? 누구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냐면, unlike those, 그 사람들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In older generations, 그 기성세대 사람들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who had many years to establish interpersonal conne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 기성세대의 사람들은요, 많은 세월들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interpersonal connections, 그 인간관의, 인간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인데, and embed themselves라고 나오고 있거든? 얘들아,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문장 똑같이 됐어. 기억나요? themselves라고 해서 제귀대명사가 여기 올수 있니? 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뭐를 따져보자고 했냐면, embed라고 하는 넣다잖아, 얘들아. 넣은 주체가 누군지 살펴보자고 했어. 넣었는데 그들 스스로를 넣은 건지 혹은 다른 사람을 넣은 건지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이때 등장하는 embed의 주어가 누구야?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Those in older generations. 이 친구가 주어겠지. 그러면 그 기성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넣은 거죠. 어디에 넣은 거야? In the organization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에 스스로를 넣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 어느 상황에서? In an in-person jo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person job 하면 대면 근무지겠죠. 대면 근무지 안에서 본인 스스로를 그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에 넣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랑 일하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다. 맞지? 자,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emselves가 괜찮은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괜찮아. 왜? 앞에 나오는 embed의 주어가 그 기성세대 사람들인데, 여기서 themselves라고 하는 제귀대명사로 다시 받아주고 있으니까, 이번도 잘 쓰이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 A survey by prospects. 자, prospects라고 하는 그 기관에 의한 그 조사는 found that, 찾아냈대. 또한번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네. 무엇을 찾아내냐면, almost half of students and graduates in United Kingdom, 그 영국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중 대부분, 절반, 거의 절반이 가까운 학생들은요, found it difficult to work from home.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 볼게. 그러면 영국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그것이 어렵다는 걸 느꼈대. 얘들아, 그럼 이때 이시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했거든. 이때 이뭔거 같아? Found it difficult. 어렵다는 걸 느꼈대. 무엇이 어렵다는 걸 느꼈냐면, to work from home,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목적어가 어디로 빠져 있어? 뒤쪽으로 빠져 있네.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목적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가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가짜 목적어가 사이에 껴있고, to work from home부터 이 문장의 끝까지가 진짜 목적어, 진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짜 목적어 자리에 is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잘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 학생들 혹은 이 졸업생들에게 있어서 뭐가 어려웠냐면, to work from home, 집에서 일하는 게 어렵대요. During the pandemic, 그 전염병 기간 동안에 집에서 일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어려웠냐면, due to lack of suitable workplace, 적절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distractions, 뭔가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일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느꼈대요.
자, 그랬을 때 while young people may struggle long term with remote work. 이런 젊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애썼다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long term with remote work. 이런 원격 근무를 장기간 동안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반면 아마도 more of a hybrid model. Hybrid model 하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모델. 여기서 where이 등장합니다. 얘들아, where 우리 관계사 하는 단원에서 배웠거든? 얘 뭐야? 관계? 부사죠. 그럼 우리 두 가지 체크해 봐야 돼. 얘 뒤에 절이 완전한지 봐야 되고 얘 앞에 장소에 선행사가 있는지 봐야 돼. 맞지? 그럼 앞에 봤더니 얘들아, hybrid model, 조건이나 환경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나올 수 있어. 그럼 뒤에 절이 완전한지 볼게. They can work from home part of the time.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나오는 절이 완전하네. 그러면 아, 얘 관계부사 where 오는 거 괜찮다. 자, 그런데 아마도 더 복합적인 구조. 근데 그 복합적인 구조가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요, 집에서 그 시간 중에 일부는 집에서 일할 수 있고 다른 시간은 그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복합적인 구조가 would work well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더 잘 먹힐 수도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may not be that.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They need a formal hybrid structure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들은 뭔가 공식적으로 딱 정해진 복합구조를 원하는 것은 또 아니래. 자, 어떤 복합구조냐면 with specific days of a week designated for working remot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원격 근무를 위해서 지정된 한 주에 한 뭐 월요일, 화요일은 원격 근무하세요. 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스케줄을 또 원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뭐야? Instead, a fluid option. 뭔가 유동적인 선택 같은 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 That allow them, if possible, depending on the job role, chooses their day-to-day work lo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1, 2, 3, 4, 5번, 1, 2, 3, 4 봤을 때 아직 답이 안 나왔거든? 그러면 5번 쪽으로 갈수록 이제 의심을 하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아, 얘 답이 맞나? 의심을 한번 해볼까? 여기서 그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유동적인 옵션이라고 했어. 유동적인 선택이래. 자, 그런데 그 유동적인 선택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allow them, 그들로 하여금 허락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컴마 컴마 찍고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자, 가능만 하다면 삽입이 된 거죠. 가능만 하다면 depending on their job role, 그들의 그 직업 역할에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Choose their day-to-day work location. 매일매일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 그 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걸 원한다고 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chooses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얘 동사인 것 같아. 동사가 올 자리가 맞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때 관계대명사를 시작으로 해서 allows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나왔거든? 동사가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동사는 두 개 나올 수가 없어서 얘는 일단 틀렸다고 보시고 얘를 뭐로 고쳐줘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allow A to be. allow는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이때 chooses가 아니라 뭐를 써야 된다? to choose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 2027학년도 6월 학력평가 지금 최신 기출들만 풀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 Fashion is always deeply cultura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패션 있잖아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매우 deeply cultural, 문화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and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이 문화적이다. 패션은 매우 문화적이야 라고 하는 거에 가장 좋은 예시는요. 어디서 볼 수 있대요? In the evolution of European cl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유럽 의복의 발전에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유럽 의복의 발전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Ages, 이런 중세시대 초반에 clothing,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tended to be simple and was frequently made of

Ruffles and Animal Fu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중세 시대 초반에는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했고, 그리고 종종 was frequently made. 얘들아, 어디에 밑줄 꺼져 있어? frequently라고 하는 부사의 밑줄이 꺼져 있네. 얘가 누구를 수식해주는지 보면 되겠다.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어? 종종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아, 비동사 플러스 pp.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네.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 잘 되고 있는 거니까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만들어졌는데, 거친 양모나 혹은 동물들의 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with advances in clothes making, however, 하지만, 뭔가 의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발전이 있고 나서, fashion began moving towards styles 라고 나오고 있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로 향해 가기 시작했냐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대. 이제 더 이상 몸을 덮는 게 아니라 뭔가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2번. 어디에 밑줄을 쳐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얘들아, what? 우리가 관계사 단원 배울 때 생각나? 이때 등장하는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외웠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일단 관계대명사니까 뒤쪽으로 한번 볼게. were more elaborate and form-fitt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뒤에 절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네. 누가 봐도 주어 없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얘가 관계대명사인 건 맞아. 그런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했지?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styles라고 하는 명사가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what이 올 자리가 아니라 누가 올 자리다? 아, 주격 관계대명사 중에서 which나 사물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that이 와주면 좋겠네. 자, 그러면 일단 2번에서 이미 틀렸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그 영국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했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정교화되었고요. 몸에 딱 맞는 형태로 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묶어서 앞에 나온 styles를 수식해주는 형태가 되겠네. 그랬을 때, in the Renaissance,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엘리자베스 시대에서 styles become even more refin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엘리자베스 시대에서는요,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더 정교화되었다고 하네. 그랬을 때, the clothes, 의복은 의복인데 어떤 의복이냐면, wealthy people were wearing, 그 부자인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입던 그런 의복들은요, became increasingly fancier, 점점 화려해졌대요. 무엇과 함께, with a particular emphasis being placed on smaller wai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조이는 그 허리, 더 작은 허리를 강조하면서 이런 부자들이 입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사치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e connection between clothing and social status라고 나오고 있거든. 자,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 의복과 사회적인 지위 사이의 관계는 얘가 주어네. 그지? 자, 그래서 의복과 사회적인 지위 사이의 관계는 was so pronounc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무나도 분명해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의복이 달라지는 거야. 누가 봐도 부자인 사람,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됐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는요, 너무나도 이제 저명하게, 극명하게 잘 보여서 that laws were enacted. 심지어는 법까지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한 법? To limit the wearing of certain luxury item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사치품들을 사용하는, 즉 입기 위한 거를 제한하는 법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투부정사에 지금 밑줄 그어져 있거든. 얘 뭔지 한번 살펴볼게. 심지어는 법이 제정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치품을 착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고 있어. 이때 등장한 투부정사 뭘까, 얘들아? 투부정사인데 목적을 나타내고 있잖아.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3번도 동그라미 칠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럼 다음 문장 봤을 때 allowed라고 해서 4번의 밑줄 어디 그어져 있는지